얘는요, 우리 1학년 때 배웠던 거잖아요. 항상 똑같은 모양으로 그려졌어요. 크기만 달라질 뿐. 따라서 정사면체 또한 항상 닮은 도형이 됩니다. 자, 사각뿔을 볼까요? 사각뿔은 뭐 하나 예쁘게 그려보자면, 요런 좁고 긴 모양의 사각뿔을 그릴 수도 있는데요. 이거 말고도 다른 모양들, 뭐 피라미드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밑면을 넓게 그리면은 당연히 모양이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항상 닮은 도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체크해보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닮은 비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볼 건데, 작은 원기둥, 큰 원기둥, 서로 닮은 도형일 때 닮은 비를 찾아라. 그러면은 빨리 대응되는 부분을 찾아서 8대 12 약분해주면 2대 3입니다. 풀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대 3이니까, 아, 여기가 2일 때 3이네. 2일 때 4cm니까 3일 땐 2배, 6cm네. x는 6. 이렇게 볼수 있다라는 거죠. 뭔가 평면 도형과 비슷하죠? 자, 9대 12. 얘도 닮은 비가 9대 12 약분하면 3대 4입니다. 그러면 x는 3에 해당하는 거, 8은 4에 해당하는 거니까 2배 해주면 8cm, 2배 해주면 6cm, x는 6. 이렇게 볼수 있다고요. 자, 8번에서 10번. 자, 두 직육면체. 근데 얘는요,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A, B에 해당하는, 이제 대응하는 모서리가 A', B'이다. 이 말이 뭘 보장해주냐면, 이 모습 그대로 봐라라는 겁니다. 괜히 뒤집지 말고. 자, 그럼 닮은 비를 찾아볼까요? 그러면은, 아, 여기랑 여기네요. 닮은 비 2대 3. 2대 3인 거 확인했으면, 작은 게 2, 큰게 3. 큰게 3일 때 18cm면 6배네요. 그러면 6배 해주면 x는 12. 자, 작은 거 2, 큰거 3, y 구할 건데요. 2일 때 6cm니까 3배네요. 3일 때 3배 해주면 y는 9. 이렇게 빠르게 닮은 비를 통해서 각각의 값을 찾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비례식을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직관을 통해 푸는 것도 또한 중요합니다. 시간을 절약해줄 수가 있어요. 자, 11번에서 13번. 또, 닮은 도형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삼각형 ABC에 대응하는 면이 바로 A', B', C'이다. 요 모양 그대로 봐라라는 겁니다. 괜히 뒤집지 말고. 그러면은, 큰 삼각기둥, 작은 삼각기둥 닮은 비를 보니까, 여기와 여기, 10cm, 5cm니까 닮은 비 2대 1이네요. 더 쉽죠? 왜? 그냥 두배 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x와 6cm가 대응되는데요. x의 두 배가 6이네. x의 값은 3이네. 이렇게 볼수 있는 거고요. 또 y와 8이 대응되는데 8의 두 배가 y네. y는 16이네. 이렇게 봐줄 수 있다라는 거죠. 이만큼 이 입체 도형에서 닮은 비를 찾아내는 거. 평면 도형이든 입체 도형이든 닮은 비는 뭘 통해서 빨리 대응되는 변 또는 모서리를 찾아서 그 닮은 비를 찾아놓고, 그 다음에 비례식 또는 직관을 통해서 각각의 값을 찾아주면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닮은 비를 가지고 어디에 활용을 할 수가 있냐면, 이 둘레의 길이를 구해낼 수가 있어요. 두 도형이 서로 닮았을 때, 이 닮은 두 도형의 둘레의 길이의 비는요, 정확하게 닮은 비와 일치합니다. 놀랍죠? 다시 이야기하면, 닮은 비가 m 대 n으로 주어져 있는 이두 도형의 둘레의 길이의 비를 구해봤더니 그 비도 여전히 m 대 n이더라. 오잉? 신기하죠? 자, 이걸 삼각형을 통해서 설명을 하면요. 이두 삼각형이 서로 닮음이에요. 근데 닮은 비가 1대 2래요. 무슨 말이냐면 한 변의 길이에 두 배씩 해줘라라는 거죠. 그럼 둘레의 길이는 a면 a와 b와 c를 다 더해준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되는 거고요. 작은 삼각형에선. 큰 삼각형에서는요, 두 배씩 했으니까 2a와 2b와 2c가 되죠. 그럼 각각을 또 더하면요, 2a, 2b, 2c가 됩니다. 결국엔 a의 두 배, b의 두 배, c의 두 배를 더한 게 되니까 a, b, c가 다 약분이 된다면 분배 법칙 1대 2가 됩니다. 즉, 삼각형을 통해서, 아, 닮은 b와 둘레의 길이의 b가 동일하구나 이야기를 할수 있는 거고요. 이게 일반적인 두 닮은 두 평면 도형에서 항상 성립을 한다 이겁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원에서도 그럼 성립을 하겠죠. 반지름 길이 B가 AB다. A 대 B다. 그러면은 아, 닮은 B가 A 대 B네. 그럼 둘레의 길이는 2파이 A와 2파이 B니까 똑같이 A 대 B네. 이렇게 체크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볼게요. 1번. 삼각형 ABC, 삼각형 DEF의 닮은 B를 찾아라. 그럼 우리는 재빠르게 빨리 대응되는 변을 찾아주시고 그 다음에 6대 8이네. 오케이. 3대 4.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3대 4니까 우리는 BC도 구할 수가 있죠. 3대 4인데 4일 때 12cm 3배네. 그럼 3일 때 3배 해주면 BC는 9cm. 이렇게 봐줄 수 있더라. 그럼 여기가 9cm래요. 그럼 우리는 삼각형 ABC 둘레의 길이는 9, 9, 18에 6 더하면 24cm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여기가 24라면 여기 둘레의 길이도 금방 찾을 수 있다. 몇 대 몇? 길이 B가 3대 4니까 3일 때 24, 그럼 4일 때는 32가 되겠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사각형에서도 마찬가지로 성립하는데 닮은 B가 3대 2래요. 그러면은 일단 첫 번째로 AD의 길이를 찾아라. AD의 길이는 2H, 2cm와 똑같이 가니까 AD 길이 대 2를 했더니 그 닮은 B가 3대 2래요. 아, 비례식에서만 봐도 여기 오른쪽 부분이 둘 다 2니까 AD는 3cm가 돼야겠구나. 금방 해결을 할 수가 있죠. 오케이, 3cm. FG의 길이를 찾아라. 그러면요, 3대 2니까, 3대 2니까, 3일 때 9cm면 2일 때 3배, 3배, 6cm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뭐냐? 이 사각형 ABCD의 둘레의 길이를 찾아라. 그러면 DC, 여기의 길이도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가 6이니까 똑같이 3대 2 들어가주면요. 2일 때 6cm네. 오케이, 3배 하자. 3일 땐 9cm. 9, 9, 6, 3. 다 더해주면 둘레의 길이는 27cm입니다. 이렇게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둘레의 길이를 구해줄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번엔 서로 닮은 도형에 닮은 B까지 줬고 DEF의 둘레의 길이 구해라. 그럼 우리가 필요한 거는 EF와 DF의 길이가 필요하죠. 그럼 둘레의 길이, 자, 2대 1이라니까 여기가 2배예요. 2배한 게 5cm면요? 여기는 2.5cm. 2배한 게 7cm면요? 여기는 3.5cm. 그럼 둘이 더하면 6에 3이니까 정답은 9cm입니다. 할 수 있는데 이거 계산하는 게 너무 복잡해요. 소수 좀 나오는 거 싫어요 하면요. 여기가 3cm니까 여기가 6cm. 그럼 6, 5, 7 다 더하면 이거의 둘레의 길이 18이거든요. 그럼 둘레의 길이 B도 닮은 B랑 똑같이 2대 1이라고 알고 있으니까 절반인 9cm다. 이렇게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자, 8번. 자, 이번에 큰 원과 작은 원의 닮은 B를 찾으려. 닮은 B. 그러면 닮은 B를 찾으려고 보니까 큰 원은 둘레의 길이를 줬대요. 여기 둘레의 길이가 3파이래요. 그럼 여기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그럼 작은 원의 둘레의 길이만 알면은 그 둘레의 길이의 B가 닮은 B겠네? 오케이. 작은 원 반지름 1cm니까 2파이 R. 둘레의 길이 2파이. 즉 큰 원과 작은 원의 둘레의 길이의 B는 3파이 대 2파이니까요. 각각을 파이를 약분을 해주면 닮은 B 3대 2를 만족합니다. 이렇게 알아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싫으면 반지름으로 구해서 구해도 됩니다. 자, 9번에서 11번을 볼까요? 자, 두 원뿔이 서로 닮은 도형이래요. 그러면은 일단 닮은 B 밑면의 반지름으로 구해자면 3대 4네요. 그 다음 높이를 찾아라. 높이, 여기 이 높이를 H라고 한다면 우리는 빨리 비례식 H 대 여기 긴 높이 5는요 닮은 B 3대 4가 되고요. 내항의 곱, 외항의 곱, 즉 4H가 15네요. 따라서
높이

H는 4분의 15, 단위는 센티미터. 이렇게 찾아줄 수 있습니다. 4분의 15cm. 분수가 나오니까 비례식이 이번엔 좀더 편하겠죠? 그 다음 이제 밑면인 원의 둘레의 길이의 비. 이거 뭐 열심히 구해서 6파이, 8파이, 6파이 대 8파이 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왜냐? 우리는 닮은 비가 밑면의 원의 둘레의 길이의 비인 걸 아니까 뒤도 돌아보지 말고 3 대 4 이렇게 적고 끝! 하자고요. 자, 12에서 14번. 두 원기둥이 또 서로 닮은 도형이니까 쭉 가보자면, 닮은 비를 찾으세요. 그러면, 아, 빨리 대응되는 요 높이를 찾아서 9대 12. 약분하면 이거 3대 4예요. 오케이. 3대 4인 거 찾았고. 그러면 밑면의 반지름의 길이를 보려고 보니까, 여기 대 여기가 3대 4네요. 엥? 4일 때 4cm? 그럼 3일 땐 3cm. 이럴 때 기분이 좋지 않나요? 뭔가 딱 깔끔하게 맞아떨어질 때. 그래서 13번은 3cm가 나오고요. 14번. 원기둥 밑면인 원의 둘레의 길이의 비를 찾아라. 뭔가 느낌에 반지름의 길이 구했으니까 원의 둘레에는 3 곱하기 2파이죠. 6파이와 또 8파이를 구해야 될 것만 같은데 이러면 뭐 이렇게 풀어도 돼요. 근데 시간을 조금 더 절약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 굳이 둘레의 길이의 비는 굳이 구하는 게 아니라 뭘 통해서? 닮은 비를 통해서 얘 또한 3대 4입니다. 이렇게 해결을 할수 있다라는 거죠. 뭔가 활용도가 점점 올라가는 느낌이죠. 정리하자면 둘레의 길이의 비, 도형에서 둘레의 길이의 비는 결국엔 뭐랑 일치한다? 정확하게 닮은 비랑 일치합니다. 이게 좀더 나아가면요. 선이네? 그러면은 아, 이게 닮은 비랑 똑같이 가면 되겠다. 이렇게 보면 돼요. 선이네, 닮은 비. 선이네, 닮은 비. 자, 반복 체크 3번을 볼게요. 자, A, B, C에 대응하는 면이 바로 G, H, I다. 오케이. 요 삼각 기둥의 모양을 그대로 보자 이겁니다. 그대로 볼때 우리는 X와 Y의 값을 구해야 되는데 얘 또한 마찬가지로 빨리 뭐부터 해야 돼요? 닮은 비부터 찾아야 됩니다. 그럼 대응되는 변을 딱딱 잡아놓고 4cm와 6cm네요. 그럼 닮은 비는 약분하면 2대 3입니다. 닮은 비가 2대 3이란 소리는 여기 X에 해당하는 6cm, 여기도 2대 3이라는 거고요. 그럼 2일 때 6cm, 하나당 3cm니까 3일 땐 9cm가 되는 거죠. X는 9. 마찬가지로 Y와 9도 2대 3을 만족하는 거니까 3일 때 9cm, 하나당 3cm네요. 그러면은 y는 6이 되겠죠. y는 6. 따라서 x는 9, y는 6을 더해주면 정답은 2번. 15가 됩니다. 요게 이렇게 이제 똑같아요. 프로세스는 결국 닮은 비 찾고 비례식 통해서 풀어내라 라는 거고요. 자, 실력 체크 1번을 볼까요? 자, 정사면체. 아까 얘기했지만 정사면체끼리는 서로 항상 서로 닮은 도형이 됩니다. 모양은 똑같으니까요. 근데 이제 A와 B의 닮은 비가 3대 5라고 주어져 있을 때이 정사면체 B 모습 모서리 길이의 합을 구해라. 그럼 우리가 빨리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아, 이거 여기 길이를 빨리 구한 다음에 정사면체 모서리는 몇개 있어요? 모르면 세야죠. 하나, 둘, 셋, 넷, 다, 여. 여섯 개 있으니까 곱하기 6 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거든요. 그러면 닮은 비가 3대 5인데 작은 게 6cm니까 두배 해주면 큰 거는 10cm가 될 거다. 오케이. 정사면체 한 모서리의 길이, 큰 거, 정사면체 B의 한 모서리의 길이는 10cm가 될 거고요. 그런 게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있으니까 정답은 5번, 60cm입니다. 이렇게 풀수 있어요. 요건 하나의 방법이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도 풀어볼래요? 한번? 다른 방법으로 풀면 어떻게 풀수 있을까? 계단 한 스텝이 줄어요. 다른 방법으로 풀면 여기 10cm를 굳이 구하지 않더라도, 여기를 굳이 구하지 않더라도, 여기가 6cm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둘레,
이 모서리 길이 합도 결국에 선의 합이기 때문에 여기에 합을, 여섯 개의 합을 다 구해서 36cm를 만들어 주고, 이거와 여기 모서리 길이 합의 비도 3대 5네 이걸 활용해 주면 3일 때 36cm, 5일 때 60cm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할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정사면체 모서리가 6개인 거를 확인이 잘 어려웠다면 그냥 그 자리에서 세면 돼요. 근데 나는 좀더 알고 싶어 하면요. 1학년 2학기 입체도형 부분을 다시 한번 공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자, 뭔가 숨가쁘게 달려왔는데 어쨌든 우리의 오늘 배운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입체도형에서 닮은 비를 정의하는 방법. 그다음에 둘레의 길이의 비는 결국 닮은 비랑 같더라. 이두 가지 배웠는데요. 머릿속에 꼭 저장해 놓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모두 안녕.

여러분들의 영단어 실력에 날개를 달아드리겠습니다. 이 복화 고난도편을 함께할 저는 이상미입니다. 여러분들 어서 오세요. 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정말 환영하고 반갑습니다. 자, 우리 오늘 13번째 시간이고요. 우리 오늘은 유닛 4의 첫 번째 새로운 유닛으로 들어왔어요. 여기 보니까 우리한테 엄청 중요한 건강에 관련된 거예요. 건강을 관리하고 치료하고 이런 그 관련된 표현들을 다루는 과가 바로 유닛 4가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 Health, Medicine and Wellness의 첫 번째 시간의 소제목은 뭘까? 여러분 한번 쭉 보고 오셨을까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건강을 또 우리가 걸릴 수 있는 질병이나 질환들에 대한 단어와 표현들이기 때문에 정말 많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만나게 될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과는 다른 과도 굉장히 많이 중요하지만 이번 Day 13의 단어들은 표현들은 꼭 챙겨둬야 되는 단어들이 정말 많다. 라고 생각하시고 조금은 여러분들 나 열심히 해봐야겠다. 오늘 특히 더 열심히 해야지 라는 마음가짐으로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소제목은요. Diseases, 질병과 and symptoms, symptom, 그렇지. 여기도 나와 있지만 증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질병 그리고 증상을 나타내는 표현이나 단어는 뭐가 있을까? 한번 살펴볼게요. 자, symptom, 첫 번째 단어입니다. 증상. 혹은 우리가 뭔가 감기가 걸릴 것 같아 라는 징후나 조짐이라는 의미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증상, 징후, 조짐이라는 의미의 symptom 이라는 단어 기억해 두시고요. 어떤 증상이 일어날 것 같아 라는 sign, 신호라는 단어의 sign도 비슷한 의미의 단어, indication 이라는 단어도 역시 나타내다 라는 indicate의 명사 형태로 징후라는 의미로 쓰일 수가 있어요. 예문 잠깐 보시면 fever, 열이라는 단어가 되겠죠. 열은요, is one of the most common symptoms. 가장 흔한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Of the flu. Flu라는 게 여러분들 독감이죠. 그럼 독감의 가장 흔한 증상 중에 하나가 뭐야? 열나는 거야. 고열. 이게 가장 흔한 증상이잖아요. 자, show symptoms of 뭐뭐에 대한 징후, 증상을 보이다. 이렇게 관용적인 표현, collocation으로 많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잡은 collocation은 common symptoms입니다. 그래서 흔한 증상들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오는 표현들이 같이 나올 수 있는 거 한번 챙겨두시고 다음으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단어 갈까요? 네, 좋습니다. Allergy. 우리 왜 알러지 반응이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allergy라는 단어를 우리식으로 발음을 한 표현이 되겠고요. 알레르기라는 의미입니다. 우리말로 표현을 하면요. 우리가 보통은 어디에 알레르기가 있다라는 표현을 have an allergy to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have an allergy to라는 표현인데요. 어디에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알레르기 반응을 가지고 있어요. 이런 의미요. 그래서 I have an allergy to dust. 저는 먼지에 알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So I clean my room every day. 저는 매일마다 제 방을 청소합니다. 라는 얘기예요. 먼지가 있어서 재채기가 나고 막 가렵고 뭐 이런 알러지가 생기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일매일 방을 청소한다. 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Allergic 이라는 단어가 형용사 형태로 IC로 끝나게 되면 알레르기가 있는 이라는 의미의 형용사가 된다. 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 단어는요. 사실 지금 여러분들 중학생 수준에서는 조금 어려운 단어고요. 실제로 이게 고등학교 지문에 나와도 학생들한테 이거 외우라고 선생님은 잘 하지 않습니다. 거의 많이 나오지는 않고 나오게 되면 설명과 함께 나오거나 아니면 밑에 주석에 설명 단어가 주어지거든요. 의미가 주어지거든요. 얘는 뭐냐면 asthma라고 읽고요. 천식이라는 의미, 호흡기 질환 중에 하나죠. 천식이라는 의미의 단어가 되겠습니다. 발음은 asthma. 얘가 th나 d 사운드가 아니라 z 사운드가 나요. 그래서 asthma라는 단어는 천식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have asthma, 천식이 있다. 이렇게 해서 have라는 동사를 써서 어떤 증상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 자, with proper medication and regular visits to the doctor. 의사의 정기적인 방문, 의사에게 정기적으로 방문한다는 얘기는 병원에 주기적으로 간다는 의미가 되겠고 그리고 적절한 약품, 의약, 약물과 정기적인 병원 방문으로 그렇게 하면 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렇게 asthma는 천식은 can be managed, 관리가 될 수 있습니다. effectively, 효과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어요. 천식 어떻게 효과적으로 관리하냐? 약 처방 받아서 열심히 잘 먹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고 이런 의미가 되겠죠. asthma라는 단어 한번 눈에 담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 네 번째 단어입니다. 우리한테 굉장히 익숙한 단어,
엄청나게 무시무시한 병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죠? Cancer, cancer. 여기 앞에 이제 어떤 신체명을 넣는지에 따라서 무슨 무슨 cancer, 어떠어떤 암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보시면 be diagnosed with cancer. 암으로 얘가 뒤에 나오게 되는데요. diagnosed라고 하면 얘는 진단하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be diagnosed. 수동태가 됐으니까 암 진단을 받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Cancer treatment. Treatment가 치료라는 뜻이니까 치료라는 의미의 단어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암 치료라고 할 때는 뭐 특히나 cancer care 이렇게 하지 않고 cancer treatment. Treatment라는 단어를 쓴다. 이렇게 해서 짝꿍, 같이 어울리는 단어들이 특히나 있다라는 걸 우리가 콜로케이션으로 잘 보고 있습니다. Cancer라는 단어 기억해 두시고요. 다음 단어 다섯 번째 넘어갑니다. disorder, disorder라는 단어고요. 이렇게 한번 나눠볼게요. order가 무슨 뜻이에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맞아요. 명령하다, 명령이라는 의미도 있고, are you ready to order now? 지금 주문하시겠어요? 라고 할때 order, 주문, 주문하다라는 의미도 되죠. 근데 얘가 무슨 의미도 있냐면, 맞아요. 질서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질서에서 빠져나간 무질서라는 뜻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우리의 이 신체의 바이오리듬이 잘, 이 메커니즘이 잘 운영이 될 때는 건강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질서가 disorder, 무질서의 상태가 되게 되면 어떤 상태? 그렇지. 질병이나 질환의 상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장애나 질환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실제로 이 disorder라는 단어를 많이 쓴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disease, illness라는 의미와 비슷하게 질병이나 질환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방금 전에 선생님 말씀드린 것처럼 질서라는 단어의 반대말인 무질서, 다시 말하면 혼란이라는 의미로 order라는 질서라는 단어와 반대의 의미가 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 order, 질서에서 출발을 한다. 질서가 흐트러진 거는 바로 우리가 건강하지 못한 상태, 질병이나 질환의 상태에 있다. 이렇게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Hearing aids. 보청기가 되겠죠. 듣는 데 있어서 보조장치인 보청기는 사용이 되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요. 어떤 사람들? Auditory disorder. 자, audi가 들어가면 hear의 뜻이죠. 자, 청각장애, 청력장애 질환을 갖고 있는, 청각장애가 있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사용이 됩니다. 이런 뜻이 되겠고요. suffer from, 무엇을 앓고 있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suffer from a disorder, 장애를 앓다. 그래서 어떠어떠한 장애라는 의미 앞에 그 장애 이름을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뭐처럼 auditory disorders처럼요. 그래서 어디에 어디에 장애가 있다라는 의미의 그 의미. 를 나타내 줄수 있는 형용사 격의 단어를 넣어주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여섯 번째, stroke. stroke이라는 단어입니다. stroke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때리다 치다라는 이미지를 생각하면 좋아요. 자, 수영에서요, 여러분들 stroke이 있습니다. 얘는 뭐냐? 뭐, 접영이라든가, 자유형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걸 전부 다 stroke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하면, 타격이라는 단어에서 출발을 해서요. 수영에서는 우리가 어떠어떠한 stroke이라고 하면, 어떻게, 그 형을 이야기합니다. 배영이든, 접영이든, 아니면 자유형이든, 이런 형을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우리말로도 그냥 stroke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하지만 이 의미보다는 수영에서의 어떤 영법, 젖기라는 뜻이거나 타격, 특히 사람의 머리에 오는 타격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게 아니겠죠. 뇌졸중 아니면 발작이라는 의미의 부정적인 의미의 질환을 나타내는 단어가 돼요. Have a stroke, 뇌졸중을 일으키다 라는 뜻이 되겠고 아까도 우리 have라는 동사를 써서 어떤 질병을, 질환을 앓다라는 의미로 봤었죠. have라는 동사가 많이 나온다. at a single stroke, 단 한 번의 타격으로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일곱 번째 단어. 이 단어 어떻게 읽을까요? 네, diabetes, diabetes라고 읽고요. 이 단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우리말에서도 질병 질환을 가장 대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걸리는 성인병 질환 중에 high blood pressure, 고혈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맞아요, 당뇨가 있죠. 당뇨가 바로 diabetes입니다. 이때 유의해야 되는 건 S가 꼭 들어가 줘야 됩니다, 여러분. 얘는 복수 형태가 아니에요. 질병명이나 과목명이나 S가 붙었을 때에는 복수 취급을 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당뇨병. Diabetes can be controlled. 당뇨병은요, 치료가 될 수 있어요. 조절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With proper diet and regular exercise. 적절한 식단과 정기적인 운동으로, 규칙적인 운동으로 조절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Diabetes라는 단어 꼭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래요. 여덟 번째 단어 갑니다. Obesity, obesity. 선생님, 얘가 질병인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게 한 10년 전인가요? 그때부터 인간들에 있어서 이거 단순히 비만이 관련된 살이 찌는 게 그냥 단순히 어떤 사람의 성향이나 그런 경향이 아니라 obese. 비만인, obesity, 비만이라는 요 의미가 특히 질환이라는 걸로 명명이 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비만이 바로 질병에 해당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비만이 되면 많은 다른 질병이나 질환이 걸릴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상승한다고 하죠. 그래서 obesity라는 단어도 질병이나 질환이라는 의미로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하나의 부류로, 하나의 유형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어떤 사람들이냐? People who often eat fast food. Fast food를 흔히 자주 먹는 사람들은요, are more likely to develop obesity. Develop obesity 할 확률이 올라갑니다. 가능성이 커서요. 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Develop 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딱 생각했을 때는, 맞아요. 발전시키다, 개발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근데 얘가 질병이나 질환이라는 단어랑 같이 나오게 되면, 얘는 어떠어떤 질병이나 질환이 생기다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어떠어떤 질병이 생기다라는 의미가 된다고요. 그래서 뭔가 질병을 갖게 된다 이런 의미로 becoming, having 뭐 이렇게 쓰지 마시고 그냥 develop이라는 단어 하나면 끝납니다. 알겠죠? 그래서 패스트푸드를 많이 먹는 사람들, 자주 먹는 사람들은요. 비만에 걸릴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Be likely to 뭐뭐 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미로 앞에서 여러분들 필수 표현으로 배우셨습니다. Obese라는 단어는 비만인이라는 의미의 형용사가 된다. 형용사, 명사 형태 기억해 두시고요. 넘어갑니다. 자, hypertension이라는 단어고요. 여러분들 거기 바로 단어에 대한 설명 밑에 보시면 hyper라는 단어가 과한 정도, 어떤 정도를 넘어서는 이라는 의미라고 접두어의 의미로 나와 있습니다. tension이라는 단어는 원래 긴장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긴장의 강도가 수준 이상이다, 평균 이상이다, 기본 이상이다 이런 의미예요. 우리의 혈압이 blood pressure가 정상 수준보다 더 높은 긴장 상태에라는 의미의 고혈압, 고혈압 등이라는 의미의 명사의 질병이 된다라는 거예요. hyper의 반대가 hypo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얘는 저혈압, 즉 어떤 그 수준보다 낮은 걸 hypo, 어떤 수준보다 높은 걸 hyper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비슷한 표현 얘가 훨씬 많이 나오죠. High blood pressure라는 표현이 고혈압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Hypertension, hypotension이라고 하면 저혈압이 반대말이 되겠죠. 과도한 긴장이라는 의미도 돼요. 왜? Tension이라는 단어가 긴장이라는 기본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케이. 자, 이제 다음번 열 번째 단어 가보겠습니다. 자, injure. 자, 이 단어 별표.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많이 나오고 나왔다 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이 전체 내용의 의미를 잘 파악할 수 있는 키가 되는 단어로 많이 나오거든요. 흐름을 좀 주도하는 단어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꼭 챙겨둬야 되는 단어입니다. 얘는 무슨 뜻이냐? 부상을 입다, 부상을 입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입니다. 자, 동사 비슷한 의미 단어로는 hurt, wound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 여러분들 wound라고 잊지 마시고 wound입니다. 얘도 상처를 입히다, 상처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hurt라는 단어 우리가 잘 알고 있죠? hurt도 상처를 주다라는 의미가 되니까 비슷한 의미로 묶어져 있어요. 자, if you don't warm up properly, 여러분들이 만약에 properly, 적절하게 warm up, 준비 운동, 따뜻하게 몸을 데피는 준비 운동을 하지 않으시면 you may injure your muscles.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근육에 상처를 입힐 수 있습니다. 즉, 여러분들의 근육에 손상을 입을 수 있어요. 이런 의미가 돼요. injury, 특이하게 y를 붙여서 이렇게 명사 형태를 만드는 녀석들이 몇 가지가 있죠. recover, 회복하다, recovery, 회복. 그래서 Y를 붙여서 discover, discovery 이렇게요. Y를 붙여서 명사를 만드는 것 중에 또 하나가 바로 injury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부상이나 상처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아까 얘가 상처를 입히다, 부상을 입히다라는 뜻이 있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PP 형태, 과거분사 형태가 부상을 입은이라는 형용사의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Be injured in 어디 어디에 부상을 입다라는 의미로 in이라는 전치사를 쓰고 수동태로 만들면 이렇게 표현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도 눈에 잘 담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11번째 단어 갑니다. 자, discomfort라는 단어고요. 이것도 이렇게 나눠보죠. 사실 이 comfort라는 단어가 훨씬 많이 나오는데요. comfort or comfortable 이라는 형용사 형태가 참 많이 나옵니다. comfort는 위로,
안락함, 편안함이라는 의미의 명사예요. 그래서 여기에 this를 붙여서 편안하지 않은 의미의 not의 의미의 접두어를 붙인 겁니다. 편안하지 않은 상태가 어떤 상태겠어? 불편한 상태겠죠. 불편함이나 불편 혹은 가벼운 통증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pain이나 ache, 여러분들 뭐 stomach ache, 뭐 아니면 headache, toothache 이렇게 얘기할 때 ache를 붙이면 어떠한 통증이라는 의미가 되죠. 그러니까 몸이 편하지 않은 가벼운 통증의 의미와 비슷한 pain이나 ache와 비슷한 의미가 된다. 방금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안락함, 편안함의 comfort와 반대되는 의미가 되겠고요. ease라는 단어도 편안하게 하라, 편안함이라는 easy의 명사이자 동사 형태 ease랑 반대 의미가 되겠습니다. discomfortable 끝에 able를 붙이면 형용사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discomfort 그다음 discomfortable 이렇게 명사와 형용사의 의미로 챙겨두시고 넘어가겠습니다. 뒤에 comfort, comfortable 이것도 나오거든요. 자, fatigue라는 단어 좀 볼게요. 얘는 피로라는 뜻이에요. 아, 피곤해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 어떤 단어 떠오르세요? 이 단어 떠오르죠? I'm so tired 라는 단어예요. 그죠? tired에 ness를 붙여서 tiredness라고 하면 피곤함, 피로. exhaustion은 조금 더 심하게 피로한 상태예요. exhaust라는 동사 형태가요, 여러분. 얘는 완전히 다 소모하다, 다 써버리다 라는 의미입니다. 소진시켜버리는 거예요. 이건 사람의 에너지를 다 써버렸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exhausted라고 하면 얘는 기진맥진한 우리가 막 파김치가 되었어. 뭐 이런 상태의 기진맥진한 상태를 exhausted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fatigue와 비슷한 의미로 쓰이지만 정도는 exhaustion이 좀 더 심한 정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physical fatigue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옵니다. 신체적인 피로. 신체적인 피로가요.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의 일에, 어떤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피곤하면 여러분들의 능력을 100번 발휘하기 어렵잖아. 그죠? fatigue라는 표현, ed를 붙이게 되면 피로한이라는 의미의 형용사 형태가 된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3번째 단어는요. 요 단어도 아까 asthma, 천식과 마찬가지로 한 번쯤 그냥 눈에 담아두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nausea라고 읽습니다. 얘는 메스꺼움이라는 의미. 속이 이렇게 편하지 않은 상태, 울렁거리는 상태를 nausea라고 부르게 돼요. 그래서 have nausea. 아까도 계속 나오지만 어떤 질병명 앞에 have를 많이 붙인다라는 거. 그래서 좋지 않은, 편안하지 않은 상태 have라는 표현을 많이 붙인다. 그래서 구역질이 나다라는 표현 have nausea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14번째 단어 가볼게요. rash. 우리가 가끔 알러지 반응이 일어날 때 이렇게 발진이 확 일어나잖아요. 이런 게 바로 뭐냐면 울긋불긋하게 일어나는 발진이 영어로 rash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breakout과 비슷한 의미가 된다. 이것도 발진이라는 뜻인데요. The baby developed a skin rash.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develop이라는 단어가 어떤 질병의 상태를 만들어내다, 생기다 이런 뜻이라고 얘기했어요. 자, 그 아기는 피부 발진이 생겼대요. 뭐 때문에? Due to 뭐 때문에? The hot weather, 더운 날씨 때문에요. 막 날씨가 더워서 햇빛이 막 쨍쨍 내리치면 그 햇빛 때문에 피부에 굉장히 자극이 많이 와서 rash가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rash, 발진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develop a rash, 발진이 생기다. skin rash, 피부 발진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5번째 indigestion or indigestion. 자, 여기 di를 d라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발음하셔도 되겠고 die, 아, 이 사운드를 내셔서 발음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일단 digestion, digestion이라는 단어는 소화. digest가 소화하다라는 동사예요. 거기에다 ion을 붙인 거야. 그래서 소화, 소화력이라는 의미가 됐고 자, indigestion이라고 하면 반대말이 되니까 소화가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소화 불량이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비슷한 표현으로는 stomach ache이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indigestive, IV를 붙여서 형용사 형태 맞는다 정도만 기억해 두시고 넘어갈게요. 네, 그 다음 단어 볼까요? faint, faint라는 단어입니다. 우리한테 익숙한 페인트?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P가 아니라 F 사운드입니다. F가 지금 보여지죠? 그래서 faint라는 단어는 실신하다라는 뜻이에요. 실신한다라는 의미는 뭐야? 정신이 점점 혼미해져서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pass out이라는 표현과 비슷하고 특히나 이제 또렷하지 않은 희미한, 옅은이라는 의미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형용사의 의미로도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비슷한 의미로 보시면 unclear, vague라는 표현이 명확하지 않은 거예요. 특히 vague라는 단어가 모호한이라는 의미의 형용사거든요. 이 단어 자주 나올 거니까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많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 clear의 반대인 unclear를 넣게 되면 점점 정신이 혼미해져서 사라지는 거, 여튼 실신한이라는 의미가 돼서 비슷한 의미로 보여지는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반대는 당연히 clear가 반대말이 되겠지. L, Y를 붙여서 부사를 만듭니다. 희미하게, 약하게 라는 부사. 자, feel이라는 감각동사를 넣게 되면 어떤 감정을 느끼다, feel faint, 즉 기절할 것 같다, 실신할 것 같다 라는 실신하는 기분이 든다, 이런 의미에서 나온 거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어, 17번째 단어 갑니다. choke, choke. 우리 왜 뭐 이런 그 레슬링 동작 중에서 choking 있지 않아요? 그죠? choke라는 단어는 질식이라는 명사의 의미도 갖고, 동사로는 숨막히게 하다, 질식시키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choking이라고 하면 우리가 숨막히게 하는 이라는 의미의 형용사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우리 앞에서 지금 꽤 많은 단어들을 봤어요. 그죠? 동사에다가 ing를 붙여도 형용사, 동사에다가 D나 ED를 붙여서 수동 형태로 만들어도, 과거분사 형태로 만들어도 굳어진 형용사 형태가 되는 거 잘 보이시죠? 그래서 얘는 숨막히는 이라는 의미의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choke on이라고 하면 목에 걸리다요. 자, 이걸 그대로 적용한 예문이 바로 우리 지금 나와 있는 예문인데요. 지금 보시면 He has choked on food several times. 그가 몇 번이나 음식에 걸렸어요. 음식에 걸렸으니까 어떻게 정말 죽을 뻔했어.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러니까 So he eats slowly now. 이제는 천천히 식사를 합니다. 천천히 먹습니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choke라는 단어. 남학생들, 여학생들 할 거 없이 아마 이런 레슬링 같은 그런 프로그램 보셨으면 choking이라는 우리 뭐 그 올림픽 종목에도 있잖아요. 그죠? 네, 거기에서도 나오는 그 동작 중에 하나를 설명하는 게 바로 choking이라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쉽게 외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다음 stiff. stiff라는 단어예요. 이 stiff는요, 여러분, 뻣뻣한이라는 뜻입니다. 딱 이렇게 단어의 느낌을 봐도 stiff, 뭔가 딱 굳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그죠? 이미지와 여러분들이 외우실 때 이렇게 막 동작도 같이 하시면서 외우시면 이게 뭐였지? 근데 느낌이 그런 느낌이었는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선생님도 이렇게 외웠던 터라 그렇게 또 많이 이미지를 생각하면서 외우게 되면 오랫동안 잘 남더라고요. 자, stiff 이렇게 얘는 뭐야? 뻣뻣한, 뻑뻑한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비슷한 의미의 단어로는 rigid, 그 다음 tense. 아까 우리 tension이라는 단어 봤잖아요. hypertension의 tension이 바로 긴장이라는 뜻이었잖아. 바로 tense가 그거의 형용사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긴장한이라는 뜻이야. 긴장한 건 뭐야? 긴장하면 어때? 뻣뻣하게 굳잖아요, 몸이. 그죠? 그래서 tense, 그 다음에 rigid라는 단어, 비슷한 의미의 단어로 맥락상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반대말은 soft, 부드러운, flexible, 유연한, 융통성이 있는, 쌤이 이거 되게 애정하는 단어라고 많이 이야기했죠? 고등학교 시험에 들어가 보시면 얘가 굉장히 중요한, 맥락상으로 중요한 단어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애정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끝에 en을 붙이면 동사 형태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stiffen이라고 하면 뻣뻣해지다, 뻣뻣하게 하다, 경직되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역시 ly를 붙여서 stiff

중의 단어가 annoy, 얘도 짜증나게 하다라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부정적인 이미지를 그리면서 단어를 외워주시면 좋겠어요. irritate, 짜증나게 하다, 거슬리게 하다, 혹은 피부를 자극하다라는 의미, annoy라는 동사와 비슷하다. 명사 형태 보겠습니다. ion 붙여서 명사, irritation, 그 다음 irritated, 역시 굳어진 형용사 형태로 짜증난. 그 여러분들, annoy라는 단어도 짜증나게 하다라는 뜻이었으니까 짜증난이라고 하려면 그렇지, annoy라고 하면 얘도 짜증난. annoying이라고 하면 짜증나게 하는 이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가만히 있는데 자꾸 모기가 웽웽 하면서 여러분들을 짜증나게 해요. 그럴 때 the mosquitoes is so annoying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annoy, irritate 비슷하게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예문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비누들은요, can irritate sensitive skin, 민감한 피부를 자극시킵니다. 그래서 어떻게? redness, 붉어지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붉음을 유발할 수 있다라는 게 붉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예문이 괜찮게 나와 있어서 같이 한번 연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20번째 단어입니다. 나온다고 이야기했죠? 자, ease, 편안함. discomfort의 반대의 의미로 ease라는 단어가 나왔었어요. 쌤이 뭐라고 얘기했어? 동사의 의미도 있고 명사의 의미도 있어.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편안하게 하다, 완화시키다, 누그러뜨리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비슷한 의미의 단어 relieve, 얘도 완화시키다 라는 단어죠. 반대말 tense, 긴장하게 하다 라는 tense라는 동사도 반대말로 이렇게 같이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assume, easy라는 형용사 형태를 같이 연결하시면 아, 맞아. easy의 명사이자 동사 의미가 ease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easily 역시 부사 형태 잘 아실 것 같고요. ease the pain 이럴 땐 동사로 쓰인 거겠죠. 그래서 고통증을 완화시키다 with ease 이때는 명사일 거야. 그죠? 그래서 쉽게 라는 의미로 with ease는 easily 부사로 바꿔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전치사 플러스 추상명사는 부사 이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21번째 단어 가겠습니다. relief 방금 전에 우리 relieve라는 동사 봤잖아요. 그죠? 이 동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relief라는 단어는 완화, 경감. relieve라는 동사와 관련이 있다고 얘기했죠. 고통을 완화시키다, 없애주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거의 명사 형태가 relief가 됩니다. 그래서 we, 이를 뭘로 고쳤다? 그렇지, f로 고쳤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완화, 경감, 그리고 안도, 안심, 오, 다행이다 이런 표현을 영어로는 What a relief라는 표현을 쓰게 됩니다. What a relief. 이렇게 하면 정말 다행이야, 안심이야 이런 의미가 돼요. 그래서 얘는 긍정적인 의미의 단어가 된다. This cream, 이 크림은요, offers immediate relief. 아주 즉각적인 완화를 제공해 줍니다. 이 크림을 바르면 즉각적으로 완화가 돼요. 뭐로부터? From skin irritation. 아까 우리 봤었는데, 그죠? 피부 자극으로부터. 근데 이 피부 자극은 뭐에 의해서 야기가 된 거야? By allergies. 알러지에 의해서 야기가 된 피부 이런 발진, 피부 자극으로부터 즉각적인 완화를 해줍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역시 ED를 붙여서 굳어진 형용사로 만들게 되면 relieved, 안도하는 이라는 의미의 형용사가 된다.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relieve라는 동사 먼저 챙겨 두시고 relief 이렇게 같이 연결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 다음 22번째 단어 swallow 얘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뭐예요? 그렇지, 꿀꺽 삼키다 라는 뜻입니다. swallow가 동사의 의미가 있고요. 명사의 의미로 쓰일 때는 제비라는 뜻이에요. 이 제비는 그 제비뽑기의 그런 제비가 아니라 날아다니는 새의 그 제비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 삼키기라는 명사의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My brother had a hard time. Have a hard time 이라고 하면 못 마는데 어려움을 겪다 라는 뜻이고 뒤에 동명사 형태의 목적어를 쓰게 됩니다. Have a trouble ing, have a hard time ing, have a difficulty in ing 이렇게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내 남자 형제는요, swallowing food, 음식을 삼키는데 어려움이 있었어요. After the throat infection, 목에 염증이 있었나 봐요. 목에 염증이 있은 이후에 음식을 삼키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swallow라는 단어 기억해 주시고 넘어갈게요. squeeze. 자, 선생님 보겠습니다. 여기 만약에 스펀지가 있어요. 스펀지를 선생님이 이렇게 하는 게 바로 squeeze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그렇지. 얘는 쫙 이렇게, 쥐다. 짜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 선생님이 기억하기로는 지금도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과일 음료수 중에 과일즙을 많이 넣었다. 정말 있는 그대로 과즙을 다 넣었어요 라는 그런 의미로 만든 것 같아요. 그 우리나라 음료였는데요. 음료수의 그 이름이 스퀴즈였습니다.

즉, 오렌지 음료면 오렌지를 그냥 쫙 짜가지고, 포도 음료면 포도를 다 짜가지고, 그래서 squeeze라는 단어가 기본적으로는 짜다, 아주 꽉 쥐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grasp라는 단어는 얘는 잡다, 쥐다, 이렇게 가볍게 이렇게 쥐는 걸 우리가 grasp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해하다라는 동사로도 쓰이는데, squeeze는 그것보다 좀더더 강하게 잡아, 이렇게 쥐는, 그래서 꽉 쥐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액체를 짜내다라는 의미가 돼요. extract 얘도 tract가 꺼내다, draw의 의미를 갖고 있어요. 바깥쪽으로 꺼내다라는 뜻이니까 추출하다라는 의미의 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무언가 즙을 짜낸다라는 의미와 비슷한 의미의 단어로 나온 것 같아요. squeeze out, 짜서 내다, 즙을 짜내다라고 할땐 squeeze out이고요. squeeze in은 뭘까요? 사람들이 빼곡히 있는 곳을 갔다가 막 들어가서 부비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집고 들어가다라는 의미의 동사 의미가 된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in을 넣었을 때, out을 넣었을 때 의미가 좀 많이 바뀌니까 한번 챙겨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4번째, awake, awake라는 단어입니다. 자, 여러분들 awake라는 단어를 좀 연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awake를 쓰게 되면 얘는 형용사의 의미가 기본적으로는 있어요. 그래서 얘는 awake는 깨어있는 이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깨다라는 동사의 의미로 됩니다. 반대의 의미는 뭐 자고 있는 이라는 의미 asleep이 되겠죠. 얘도 지금 보시면 sleep에 어를 붙였죠. 그죠? asleep이라는 의미로 깨어있는 이라는 형용사가 됩니다. The loud noise, 바깥의 시끄러운 outside, 바깥의 시끄러운 소음은요. kept him, 그를 awake all night, 밤새도록 깨어있게 했습니다. 라는 의미의 문장이 되겠고, 이때 바로 여기에 있는 awake라는 단어가 깨어있게 하다라는 의미의 형용사 의미, 깨어있는이라는 의미의 형용사가 되겠죠. 그를 깨어있는 상태로 만들었다라는 의미가 되니까요. 동사에서 ing를 붙인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명사의 의미, 동사의 명사의 의미, 깨, 자각, 일깨움이라는 명사가 되겠고요. awaken, en을 붙이면 동사가 많이 된다 얘기했죠. 그래서 잠에서 깨우다 혹은 깨다, stay awake, 잠에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깨어있다라는 동사의 수거적인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25번째. 자, forbid라는 단어가 되겠고요. 얘는 하지 마, 이겁니다. 금지하다, 금하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prohibit, ban 이라는 단어도 역시 비슷한 의미의 단어로 보여집니다. 반대는 하지 마의 반대가 뭐겠어? 허용하다, 해도 돼, 이게 되겠죠? 그래서 allow라는 동사가 반의어로 나와 있습니다. The doctor forbade him to eat salty food. 그 의사는요, 그에게 짠 음식, 소금기가 있는 음식을 먹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forbade의 과거 형태가 조금 여러분들 좀 특이하죠? 거기 옆에 보시면 forbade, forbidden. 변화 형태의 3단 변화가 지금 나와 있어요. 그죠? forbade라는 얘는 불규칙 변화를 하고 있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금지하다라는 뜻인데요. 보통 금지한다라는 의미의 투부정사 목적보호를 잘 쓰지 않는데 이 forbade라는 동사는 뒤에 투부정사 목적보호를 쓰게 됩니다. 이건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정말 깨알같이 여러분들에게 많은 큰 도움이 될 건데 혹시 나는 이 단어 자체의 의미를 아직 모른다라고 생각되면 선생님이 지금 말씀드린 거는 그냥 잊어버리셔도 괜찮아요. 목적보호로 투부정사를 쓰게 됩니다. 뭣뭣을 하지 못하게 하다라는 뜻이에요. forbidden이라고 하면 금지된이라는 의미의 굳어진 형용사 형태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fatal. 이 단어도 매우 중요해요. 얘는 치명적인, 죽을 운명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치명적인 죽음을 초래하는 이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deadly, 얘도 치명적인 이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굉장히 그냥 해로운 정도가 아니라 죽음으로 이르게 할수 있을 정도로 치명적인 이라는 의미의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의 단어가 되겠습니다. The patient, 그 환자는요, suffered a fatal heart attack, 치명적인 심장마비를 겪었습니다. 자, fate라는 명사 형태가 우리가 운명이라는 의미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운명, 숙명에서 출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fatality라고 하면 사망자, 치사율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얘는 죽음과 관련된 단어가 된다. 그 정도로 치명적인, 굉장히 해로운이라는 의미가 된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27번째 단어 갈게요. temporarily라는 단어가 되겠고요. 여러분 일단 기본적으로 템포 하면 뭐예요? 하나, 둘, 셋, 넷. 박자예요, 여러분. 박자라는 건 시간이나 순간, 어떤 그 시간의 의미를 나타내죠. 템포를 잘 맞춘다라는 건 시간적인 박자를 잘 맞춘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시간에 관련된 단어가 되겠습니다. 시간은 시간인데 어떤 시간이야? 긴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짧은 시간입니다. 순간적인이라는 의미의 형용사 형태가 됩니다. 순간적인, 일시적인이라는 의미가 되고요. permanent는 영구적인이라는 뜻이에요. 특히 per가 들어가면 여러분, throughout, 완전히 꿰뚫고 관통한다라는 의미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쭉 간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얘는 영구적인이라는 의미의 형용사로 반대말이 됩니다. 유명한 반이어죠. 자, 그 다음에 Y를 I로 고치고 NES에서 붙이는 명사 형태, 그리고 부사 형태, 이렇게 품사가 바뀌는 거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thermometer라는 단어가 되겠고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좀 우리가 단어를 재미있게 공부하게 선생님이 이렇게 자꾸 어원을 좀 말씀해 드리는데, 예, thermo가 들어가면 온도, 열에 관련된 겁니다. 열.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왜 되게 유명한 보온병이랑,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그, 보온 도시락에 그 상표 명중에 이게 들어가는 게 있어. 그래서 thermo가 들어가면 열이라는 뜻이에요. 열을 재는 기구입니다. 그러니까 뭐야? 온도계 체온계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If the thermometer shows a temperature above 38 degrees Celsius죠. 38도를 넘어가는 그 온도를 만약에 온도계가 보여주면, 체온계가 보여주면, you should see a doctor. 여러분들은 병원에 가셔야 돼요. 38도가 넘어선다라는 건 우리 체온이 고온. 예, 이르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때 아픈 거니까 빨리 병원 가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lead to. 간단해요. 어디 어디로 이어지다 라는 뜻입니다. 어디로 이어진대요? 심각한 stroke. 뭐였더라? 그렇지. 얘는 뇌졸중이었어요. 심각한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뭘 무시하는 거? 고혈압을 무시하면요.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죠? lead to 라는 동사. 동사의 수거적인 표현이었습니다. take turns 라는 표현. 이 turn 이라는 게 차례라는 뜻이죠. 교대로 뭐뭐 하다 라는 뜻이에요. They had to take turns staying awake to monitor the patient. 환자를 추적 관찰하기 위해서 그들은 교대로 staying awake, 깨어 있어야만 했습니다. 간호 선생님들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30개의 단어와 표현 잘 오늘 공부를 했으니까 이거 가지고 어디로 갈까요? 그렇지, 문제풀이로 가겠습니다. 자, 데일리 프랙티스 한번 볼게요. A파트에 일단 단어와 의미 한번 연결해볼까? Thermometer, 온도계, ration은? 그렇지, 발진, fatal, 치명적인, 나머지 하나? 맞아요, 장애나 질환이란 뜻입니다. Causing death, 죽음으로 이르게 하는 이란 뜻이니까 치명적인, 어떤 단어야? Fatal 이라는 단어 써주고 치명적인 연결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a physical or mental condition. 신체적인 상태, 정신적인 상태인데 어떤 상태냐? That is not normal or healthy. 건강하지 않거나 정상적이지 않은 신체적인, 정신적인 상태래요. 이건 무슨 상태야? Disorder의 상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disorder, 그리고 장애나 질환이라는 의미로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B 파트 가볼게요. 자, forbid, allow는 금지하다, 허락하다의 반의어입니다. Temporarily, 일시적인, 그러면 그렇지, permanent, 영구적인이라는 단어랑 연결하시면 되겠죠. Fatigue, 피로, tiredness, 피로함, hurt, 해를 입히다, 혹은 다치게 하다라는 뜻이니까 injure라는 단어를 써주시면 되겠죠. Discomfort, comfort, 반의어 관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불편함, 편안함, 안락함이란 뜻이 되겠죠. Indigestion, 얘는 소화불량, 그러면 digestion or digestion이라는 단어, 임을 뺀 상태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C파트 하고 마무리 해볼게요. 자, 보기에서 골라보래요. Fatigue라는 단어 뭐였더라? 피로, 피로함. Hypertension, 그렇지, 고혈압. 그 다음 asthma, 천식, 요거? 그렇지. 얘는 꼭 알아두라고 얘기했어요. 당뇨병이라는 뜻입니다. diabetes라는 단어예요. 자, 무언가는요, can be reduced, 줄어들 수 있습니다. by getting enough sleep. 충분한 수면을 취하면 뭐가 줄어들 수 있겠어? 나머지는 질병이나 질환이어서 약물이 필요한 거야. 근데 fatigue, 피로함은 잠을 푹 자고 나면 어느 정도 좀 해소가 되잖아. 그치? 그러니까 fatigue라는 단어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people suffering from, 무엇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죠? 어떤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요, must check, 반드시 체크해야 돼요. 점검해야 됩니다. Their blood sugar levels, 그들의 혈당 수준을요. 혈당을 체크하는 거 뭐야? 당. 그렇지, 당뇨예요. 그러니까 어떤 단어? 그렇지, diabetes라는 단어, 당뇨병이라는 단어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아름답게 잘 마무리하셨거든요. 자, 여기 있는 단어도 여러분들 다시 한번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배웠던 fatigue와 비슷한 의미의 단어, 앞에서도 체크했지만 뭐 tiredness라는 단어도 잘 기억해 두셔야 되겠고, hypertension과 비슷한 거, high blood pressure, 이렇게 단어를 봤을 때 유의어나 반의어가 다 떠오르지는 않아도 한두 개씩 떠오르면 여러분들은 성공하신 거예요. 이렇게 단어 잘 외워두시고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 마지막 마무리까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마무리는 뭘로요? 그렇지. 여러분들 데일리 리뷰로 문장과 함께 마무리하시고 선생님이랑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도 꼭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

자, 오늘도 변함없이 문법 열공을 위해 함께하고 있는 모든 친구들 반갑권영입니다. 저는 이정주고요. 오늘도 힘차게 즐겁게 문법 열공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실전 문제 26번부터 50번까지 풀이해드리는 시간입니다. 26번부터 출발할게요. 자, 과란에 알맞은 말을 골라준 문제가 26번부터 28번까지 나와 있는데, 일단 26번은 There are many places. 많은 장소들이 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places, 명사를 꾸며줘야 되는 겁니다. 바로 투부정사의 무슨 용법? 형용사적 용법을 활용해 주는 거지요. To visit, 정답이 되겠고요. 한국에 방문할 많은 곳들이 있다. 이런 의미를 전달해 주는 문장이에요. 앞에 명사를 꾸며주기 때문에 투부정사의 무슨 용법? 형용사적 용법이다. 라는 거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자, 이어지는 문제, 이번에는 주어 역할을 하기 위해 climb이란 동사를 가지고, 그렇죠, 동명사로 써주는 겁니다. climbing. 사실 여러분들, to climb, 이것도 정답으로 가능했겠죠. 하지만 보기에는 우리 to climb은 없기 때문에 climbing, 우리 동명사가 문장의 주어 역할을 해주는 문장이 되는 거고요. Mountain Everest, 그 유명한 에베레스트 산이에요, 여러분들.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는 것이 was a big challenge, 큰 도전이었다. 누구에게? 우리에게. 겠죠? 자, 동명사가 우리 문장의 주어 역할을 해주고 있는 문장입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는 줄리아가 누군가를 필요로 한다. 이렇게 문장이 나와주는데요. 어떤 누군가지요? 이야기할 누군가. 정답은요, 여러분들, to talk to. 이게 정답이에요. 혹시 to talk, 선생님 이거 정답 안 되나요? 이렇게 질문한 친구들, 안 됩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물론 여기는 우리 talk이란 단어가 투부정사로 앞에 나오는 someone 이라는 단어를 꾸며주고 있는 투부정사의 우리 형용사적 용법으로 활용되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 이 투부정사일 때도 talk 이란 동사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 talk 이란 동사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다, 말을 걸다 라고 얘기할 때 그냥 talk someone이 아니라 talk to someone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처럼 투부정사를 여러분들 someone이라는 단어를 꾸며줄 때도 우리 전체사 to가 함께 나와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사실 여러분들 이 내용이 1학년 내용이 아니라 보통은 2학년 때 많이 등장하는 조금은 까다로운 내용인데요. 어쨌든 문제에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확하게 정답 확인해 주고, 자, 우리가 이 문제를 통해 확인해 줘야 되는 건 뭐냐면, 물론 투부정사이지만 투부정사 전에 원래 동사일 때의 성질, 특징이 투부정사일 때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라는 거, 좀 전에 이야기했던 대로 누군가에게 이야기하다라고 얘기할 때 talk someone이 아니라 talk to someone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처럼 투부정사일 때 someone을 꾸며줄 때 여러분들 to talk to, to가 붙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됐죠? 자, 이어지는 문제, 이번에는 괄호 안의 단어를 빈칸에 알맞은 형태로 써주는 문제인데요. 우리 빈칸에, 그렇죠, 투부정사 to meet 정답이 되는 것이, 투부정사의 여러 가지 용법 가운데 우리 특별히 부사적

부정적인 용법. 보통은 뭐뭐 하기 위해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적인 용법이 많이 등장을 하죠. 그런데 또 우리가 공부했던 중요한 부사적 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처럼 excited, 신이 난, 흥분한, 들뜬 감정의 상태를 나타내주는 단어입니다. 자, 감정의 상태를 나타내주는 단어 다음에 투부정사가 그 감정을 왜 가지게 되었는지 바로 감정의 원인을 나타내는 부사적인 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는 너 신났었니? 왜? 너의 오랜 친구들을 만나서 너 신났었니?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됐죠? 투부정사 우리 감정의 원인을 나타내는 부사적인 용법으로 활용되고 있다라는 거이 문제를 통해 확인이 되고요. 자, 이어지는 문제는 마인드란 동사의 특징을 잡아주셔야 됩니다. 뭐뭐 하는 걸 꺼려하다고 얘기할 때 뭐뭐 하는 것, 그렇지요.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해주는 동사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taking이 바로 빈칸의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단어 그대로 직역하게 되면 Do you mind? 당신은 꺼려하나요? 뭐를? Taking Tommy to school tomorrow. 내일 터미를 학교에 데려다 주는 거를 꺼려하나요? 라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실제로는 이 문장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는 뭐냐면 내일 타미를 학교까지 데려다 줄래요? 이렇게 부탁하는, 요청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문장이 된다는 거야. 어쨌든 마인드가 뭐뭐 하는 걸 꺼려하다고 얘기할 때 뭐뭐 하는 것, 동명사, ing 형태를 목적으로 취해준다라는 거 다시 한번 문제 통해 정확하게 잡아줘야 되고요. 자, 이어지는 세 개의 문제는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쳐주는 문제인데요. 일단 I'm freezing. 나는 얼어가고 있다. 라는 얘기는 나 정말 춥다 라는 문장 되겠고요. I need 나는 필요로 한다. 따뜻한 무언가. 그럴듯해 보이지요. 그런데 여러분들 일단 something 띵으로 끝나는 단어야. 기억하시나요? 띵이나 but이나 원으로 끝나주는 대명사는요. 형용사가 꾸며줄 때 앞에서 꾸며주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꾸며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something을 먼저 써주고요. 웜이 something을 꾸며주는데 앞에서 꾸며주는 것이 아니라 뒤에서 꾸며주게 된다는 거고, 특별히 여기는 형용사 웜이 something을 꾸며줄 뿐만 아니라 또 무언가인데 입을 무언가죠. 그렇죠? 투부정사도 something이라는 대명사를 함께 꾸며줍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그렇죠. 형용사가 먼저 나와주고 그 다음에 투부정사 써준다고 얘기했었죠. 우리 공부했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something warm to wear. 바로 이게 올바른 어순이 되는 거야. 확인해 볼까요? 자, 여기 warm something을 결국 something warm으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to wear, 투부정사 뒤에 붙어주는 거지요. 나 정말 춥다. 나는 입을 따뜻한 무언가를 필요로 한다. 자, 이런 의미를 전달해 주는 거야. 됐지요? 32번. 죄송합니다. 제가 당신의 전화를 못 받았어요. 미스가 여러분들 놓치다라는 의미잖아. 그러니까 당신 전화를 놓쳤다는 얘기는 전화를 못 받았다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I was busy. 내가 바빴대. 뭐 하느라? 일단 표현 잡아줘야 돼요, 여러분들. 우리 take care of가 뭐뭐를 돌보다라는 의미죠. 자, 이 표현 우리 중요합니다. take care of 뭐뭐를 돌보다라는 의미가 되겠고 여기는 뭘 기억하셔야 돼요? 아, 비동사 나와주고 비지 다음에 뭐뭐 하느라 바쁘다고 얘기할 때 뭐뭐 하는 거 그렇지요? 동명사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바빴다. 뭐 하느라 하루 종일 아이들을 돌보느라 바빴던 거야. 자, 그렇다면 우리 take의 모양이 그렇지요? taking 이렇게 나와주고요. 그 다음에 care up 이런 식으로 결국 take caring이 아니라 taking care 이렇게 바꿔주는 거고요. 우리 일단 take care up 뭐뭐를 돌보다. 표현 잡아주시고요. 뭐뭐 하느라 바쁘다. 비동사, 비지, 다음에 ing 형태, 동명사로 표현이 된다라는 거 문제 통해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됐죠? 자, 이어지는 문제는 주어 자리에 that이 보이는데요. 이 that을 뭘로 그렇죠? is로 바꿔줘야 돼요. 이때 it 해석되지 않는 바로 가짜 주어, 가주어가 되겠고요. 그러면 영어에 가주어는 it 하나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여기는 보니까 그렇죠. 뒤에 투부정사가 이끄는 부분이 길게 들어가 있네요. 얘가 진짜 주어 역할하는 진짜 주어, 진주어가 되겠고 해석을 해보게 되면 좋은 아이디어다. 뭐가? To play the piano at the birthday party. 생일 파티에서 피아노를 연주하는

간주하는 것이 좋은 아이디어다. 이런 식으로 to부 정사가 진짜 주어 역할하는 진짜 주어, 진주어고 여러분들. 그렇다면 문장의 주어 자리는 해석되지 않는 가주어, 이시 보여야 되는 거야.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어진 세 개의 문제. 우리말과 같은 뜻이 되도록 과란의 단어를 이용하여 문장을 완성해 주는 문제인데요. 34번 문제. 그 수학 문제는 제 시간에 풀기에는 어려웠다. 일단, the math problem was hard. 그 수학 문제가 was hard. 어려웠다. 나와주고요. in time. 제 시간에. 그러면 우리는, 그러네. 풀기에는 이라는 의미를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우리 풀다라고 얘기할 때 solve라는 동사예요, 여러분들. 뭘로? 그렇죠. to 부정사로 바꿔주면 됩니다. to solve. 그리고 이때 to 부정사의 용법을 구분하자면, 그렇죠. 앞에 나오는 형용사를 꾸며주는 거죠. 그 수학 문제가 어려웠는데, 뭐 하기에 어려웠던 거야? 풀기에 어려웠던 거죠. 됐죠? 형용사를 꾸며주는 부사적인 용법이다. 라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이어지는 35번 문제. 나는 이번에는 살 빼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해 줍니다. I won't. 나는 뭐뭐 하지 않을 거다. 자, 우리 포기하다. give up. 이게 포기하다는 의미인데요. 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give up이 뭐뭐 하는 걸 포기하다라고 얘기할 때 뭐뭐 하는 것? 그렇죠. to 부정사가 아닌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해 줍니다. 우리 lose weight. 이게 체중을 줄이다. 살을 빼다. 이런 의미 사용이 가능한 표현인데요. 어쨌든 give up 다음에 목적어 자리에 나와주는 거야.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give up은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lose의 형태가 이를 빼버리고 losing 이런 식으로 동명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칸의 정답은 give up losing. 됐죠? 자, 우리가 35번 문제를 통해서는 다시 한번 아, give up이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구나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36번. 준수는 샌드위치를 만들기 위해 햄, 치즈와 채소를 샀다. 자, 준수가 샀대요. 뭐를? 햄과 치즈와 채소를. 그 다음에 샌드위치를 만들기 위해, 뭐뭐 하기 위해, 뭔가요? 투부정사의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적인 용법을 활용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주어진 단어에 order란 단어가 보이죠? 기억하시나요, 여러분들? 우리, 뭐뭐 하기 위해 목적을 나타내는 투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해주기 위해 to 앞에 in order나 또는 so as를 붙여주는 것이 가능합니다. 여기는 order가 주어졌기 때문에 빈칸의 정답은요, in order to make. 바로 정답이에요. 했죠? 물론, 여러분들, in order가 없다 하더라도 의미는 충분히 전달이 됩니다. 하지만 어쨌든 문제 자체가 자, 과란의 단어를 이용해 주는 문제예요. order가 나와줬기 때문에 우리는 to 부정사 앞에 in order를 붙여준다라는 거 주의하셔야 되는 문제였고요. 자, 이어지는 두 개의 문제는 대화에서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쳐주는 문제였는데요. 일단 A가 I have a stomachache. 내가 복통이 있다. 배가 아프대요. 그리고 and it's getting worse. 그게 더 나빠지고 있다, 악화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B가 어떤 내용을 제안하는데요. 그런데 기억하시죠? How about 다음에 동사 원형 오는 거안 됩니다. 왜냐면 about이 어쨌든 전치사이고요. How about 뭐뭐는 어때라는 표현인데 만약에 뭐뭐 하는 건 어때, 뭐뭐 하다라는 동사 형태가 오려면 전치사 뒤이기 때문에 당연히 뒤에는 그렇죠, ing 형태 동명사가 나와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go가 아닌 그렇죠, going으로 바꿔줘야 되고요. How about going to see a doctor? 의사를 보러 가는 게 어때? 그 얘기는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는 게 어때? 이런 의미나 마찬가지가 되겠고, 우리가 이 문제를 통해서는 How about 다음에 ing, 뭐뭐 하는 게 어때? 이런 의미를 전달해 준다. 우리 동명사를 이용한 하나의 표현으로 잡아줘야 됩니다. 됐죠? 자, 이어지는 문제. Andy, where would you like to travel to this vacation? 너 이번 방학에 어디로 여행을 가기를 원하니? 가고 싶니?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여러분들, 우리 would like가 want와 같은 의미야. 보다 정중한, 격식을 차린 표현이 되겠고요. 어쨌든 want와 마찬가지로 뭐뭐 하기를 원하다, 뭐뭐 하고 싶어 하다로 얘기할 때 뭐뭐 하는 거, 그렇죠?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이 앤디야, 너 이번 방학에 어디로 여행 가고

보고 싶니? 어디로 여행 가기를 원하니?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답할 때도 만약에 would like를 활용하고 싶다. 그렇다면 뒤에는 to 동사원형,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해주는 건데요. 여기는 to 다음에 ing 형태가 나왔네. to 부정사라는 건 to 동사원형이기 때문에 ing를 떼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traveling이 아닌, 그렇죠. travel 이렇게 바꿔주고요. 이 문제, 우리 뭘 기억하셔야 돼요? would like가 뭐뭐 하기를 원하다, 뭐뭐 하고 싶다라고 얘기할 때 뭐뭐 하는 것, 그렇죠? to 동사원형,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해준다라는 거고요. 자, 지금 앤디가 나야가라 폭포로 여행을 가고 싶다라는 얘기를 해줍니다. 그렇죠? would like 다음에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해준다라는 거 다시 한번 문제 통해 확인이 되고요. 자, 이어지는 39번째 문제, 40번째 문제는 to 부정사를 이용하여 하나의 문장으로 연결해 주는 문제의 유형인데요. 일단 보니까 마이크가 친구가 많대. 그들이 친구를 얘기하는 거겠죠. 여러분들 친구들. 그들이 그를 도와줄 것이다. 그러면 그냥 한 문장으로 마이크는 그를 도와줄 친구가 많다. 이런 식으로 Mike has a lot of friends to help him. 이렇게 여러분들 to 부정사의 무슨 용법? 그렇지. 형용사적 용법을 활용한 문장으로 바꿔서 주는 거예요. 마이크가 친구가 많다. 그들이 그를 도와줄 것이다. 그에는 마이크는 그를 도와줄, 자신을 도와줄 많은 친구가 있다. 이거니까 Mike has a lot of friends to help him. 이런 식으로 to 부정사의 무슨 용법 앞에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적 용법을 활용해 주는 거고요. 아, 그러고 보니까 40번째 문제도 마찬가지야. 그녀가 꿈이 있다 라고 얘기하지요. 근데 그 꿈이 뭐냐면 is to have her own company. 그것이 그 꿈이요. 그녀 자신의 회사를 갖는 것. 그러면 이것도 여러분들 to 부정사의 무슨 용법? 형용사적 용법을 활용해주면 어떤 식으로 She has a dream to have her own company 이런 식으로 그녀가 꿈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꿈이에요? 꿈이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거지요. 그녀 자신의 회사를 갖는 꿈을 가지고 있다. 이런 식으로 결국 39번, 40번 문제는 to 부정사의 우리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적 용법을 활용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가 된다라는 거 잡아주시고요. 자, 이어지는 41번, 42번 문제는 우리말과 같은 뜻이 되도록 괄호 안에 단어를 바르게 배열해 주는 문제입니다. 6학년을 마친 후에, 우리 after가 여러분들, 뭐뭐 후에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고요. 여기서는 일단 우리가, 동명사를 공부했기 때문에 우리 교재는 after를 여기 전치사로 분류해 준 거예요. 그런데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뭐뭐 하는 것, 우리 동명사가 나와준다는 거. 동사, 원형 그대로 안 되죠, 여러분들. 전치사 뒤에는 to 부정사 목적어 안 되고요.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에 동사 형태를 묻는 문제가 나와준다면 ing를 붙여준 동명사로 바꿔줘야 되고 어쨌든 여기는 단어 배열 문제였죠. after 나와주고요. finishing. finish가 ing를 붙여준 동명사로 나와준 거고 자, 6학년, the sixth grade 이렇게 표현이 된 겁니다. 했지요? 41번의 정답이었고, 그 다음에 참고로 여러분들, by 다음에 제기대명사 형태가 보이고 있죠? 이거는 혼자라는 의미를 전달해 준 거야. 그러니까 내가 프랑스에 갔는데, by myself, 나 혼자 프랑스로 갔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어지는 문제. 폭설에 운전을 하다니, 그 남자는 미쳤음에 틀림없다. 일단, 그 남자가 주어 자리 보이고요. 미쳤음에 틀림없다. 이걸 표현해 줘야 되는데요. 우리 공부했던 조동사 must가 사용이 됩니다. 뭐뭐임에 틀림없다. 강한 추측을 나타내는 거죠. 우리 뒤에는 동사 원형 be가 나와주고요. 자, 미친 crazy. 그 다음에 중요한 거 그러네요. 그 남자가 미쳤음에 틀림없다라고 판단하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to 부정사로 표현해 주는 거죠. 우리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가운데 판단의 근거를 나타내는 우리 부사적 용법 바로 뭐뭐 하다니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고요. 여기는 to drive 이런 식으로 빈칸의 정답 must be crazy to drive. 그가 미쳤음에 틀림없다. 왜 그렇게 판단하는 거야? To drive in the heavy snow. 그런데 heavy snow가 폭설을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폭설에 운전을 하다니 그 남자는 미쳤음에 틀림없다. 됐지요? 판단의 근거를 나타내는 부사적인 용법입니다. 자, 이어지는 43번부터 45번까지는 다음 글을 읽고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세 군데 찾아 바르게 고쳐 써주는 문제였는데요. 일단 첫 번째 문장, health란 단어가 건강한 또는 건강에 좋은 이라는 의미의 단어죠. 그러니까 내가 건강에 좋은 습관들을 가지고 있다.

투부정사가 보이는데요. 투부정사에 사용된 표현이 비동사 in good shape. 몸 상태가 좋다, 건강이 좋다, 건강하다. 이런 의미 여러분들. 근데 여기는 투부정사 주어 앞에 in order가 붙어졌고요. 뭐뭐 하기 위해 예, 의미를 전달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건강하기 위해 건강에 좋은 습관들을 가지고 있다. 사실 보니까 나는 즐긴대요. 여러분들, enjoy란 동사는 뭐뭐 하는 걸 즐기다, 뭐뭐 하는 것, 그렇죠. 투부정사가 아닌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해주는 대표적인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to eat을 뭘로 eating 이렇게 동명사로 바꿔줘야 돼요. 나는 먹는 거를 즐긴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먹는 거를 즐긴다는 의미예요. I like drinking lots of water. 자, like는 우리 동명사 또는 투부정사 둘다 목적으로 취하는 것이 가능하죠. 맞는 문장이야. 나는 많은 물을 마시는 것을 좋아한다. 그다음에 나는 또한 운동하는 것을 즐긴다. 여기는 동명사 우리 목적으로 잘 활용해 줬고요. 그리고 내가 걷는데 하루에 6천 걸음 이상 걷는다. 6천 보 이상 하루에 걷는다는 이야기예요. 그다음에 때때로 나는 뭐 하러 가는 거야? 수영하러 간다. 라고 얘기할 때 우리 go swimming. 이거죠, 여러분들. go ing. 동명사를 활용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바꿔 주시고요. 누구랑? 나의 친구들과. 그리고 우리 want란 동사는 그래요.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해주는 대표적인 동사입니다. 동명사가 아닌 투부정사로 to be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I want to be a healthy person. 나는 건강한 사람이 되고 싶다. 됐죠? 45번에 정답까지 확인해 봤고요. 자, 이어지는 46번부터 48번까지는 다음 글을 읽고 관할 단어를 이용하여 빈칸에 알맞은 말을 써주는 건데요. 다음 주 목요일에 We are going on a field trip. 올림픽 파크. 자, 주어진 문장 일단 형태는 현재 진행형이지만 다음 주 목요일에 이미 예정되어 있는 계획되어 있는 일을 얘기해주고 있죠. 그러니까 다음 주 목요일에 우리가 올림픽 공원으로 현장 학습을 갈 예정이다, 갈 것이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담임선생님께서 말씀하셨다. 뭐라고? There were a few things to remember. 기억해야 할몇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자, 먼저 46번. It's going to be very windy. 바람이 매우 많이 불 것이다. 라고 얘기해 주고요. Don't forget. 잊지 말아라. 여러분들, 우리 forget이라는 동사가 뭐뭐 할 것을 잊다라고 얘기할 때 뭐뭐 하는 거? 우리 to 동사 원형, to 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해 주게 되고요. 여기는 어쨌든 잊지 말아라. 뭘 잊지 말아야 될까요? 그래. 자켓을 가져오는 거. 근데 어떤 자켓이야? 이불 자켓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자, 일단, to 다음에 bring이 나와주고요. 근데 뭘 가져오는 거야? Your jacket. 너의 자켓. 근데 어떤 자켓이야? 입을 자켓. 우리 입다라는 동사를 가지고 your jacket. 명사를 꾸며줘야 돼요. 뭘 활용할까요? 투부정사의 우리 형용사적 용법을 활용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빈칸의 정답 여러분들. Bring your jacket to wear. 이런 식으로 투부정사가 앞에 나와준 your jacket. 이걸 꾸며주는 거죠. 입을 자켓을 가져올 것을 잊지 말아라 라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여러분들? 자, 그다음에 you should bring 가져와야 된다 라는 건데 뭘 가져야 될까요? 무언가를 가져와야 돼. 근데 어떤 무언가야? 점심으로 먹을 무언가입니다. 그러면 우리 it 먹다란 동사를 가지고 마찬가지로 자, something을 꾸며주는 뭐야?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을 활용해 주는 거지요. 그 빈칸에 something to eat for lunch 이런 식으로 자 가져와야 되는데 뭐야? 무언가를 가져와야 돼. 근데 어떤 무언가야? 점심으로 먹을 무언가죠. something이란 단어를 꾸며주는 투부정사에 우리 형용사적 용법이 적용이 되고 있고요. 그쵸, 여러분들? 자 이어지는 48번째 48번 문제야. think of 뭐뭐를 생각하다 생각해내다라는 건데요. 자 생각하래 뭐를 몇 가지 흥미로운 것들입니다. 근데 두란 단어가 남죠, 여러분들. 어떻게 활용해 줘야 될까요? 역시 마찬가지로 두가 여러분들 투부정사 형태로 앞에 나와주는 단어를 꾸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가지 흥미로운 것들인데 어떤 것들이야? To do with your friends. 너의 친구들과 함께 할 뭐야? 몇몇 재밌는 것들을 생각해라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빈칸 정답은 some interesting things. To do. 이런 식으로 역시 투부정사의 형태가 앞에 나와주는 우리

자, 몇 가지 재미있는 것들, 이거를 꾸며줍니다. 그러니까 투부정사에 역시 형용사적 용법이 활용되고 있다라는 거. 됐죠? 그러니까, 자, 친구들과 함께 할몇 가지 재미있는 것들을 생각해라. 이런 식으로 문장이 완성이 된 거예요. 결국 46번부터 48번까지의 문제는 앞에 명사나 대명사가 나와주고요. 우리 투부정사가 그 명사나 대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적 용법을 이해하고 있는가? 이걸 묻는 문제나 마찬가지였고요. 자, 이어지는 우리 49번, 50번, 마지막 두 개의 문제인데요. 우리말을 주어진 조건에 맞게 영어로 바르게 써주는 문제, 영장 문제입니다. 일단 49번은 밤에 혼자 거리를 걷는 것은 위험하다. 이건데요. 조건이, 가주어 is을 활용해 주는 거야. 그렇다면, 밤에 혼자 거리를 걷는 것, 이게 사실은 여러분들 진짜 주어 역할을 하는 건데, 투부정사가 이끌어 주는 부분, 문장 뒤쪽에 보내버리고, 자, 해석되지 않는 가짜 주어 is로 문장을 시작해 줍니다. 그러면 일단 it 나와주고 위험하다. 우리 자, 어떻다 하다 비동사가 사용이 되는 거지요. it에 맞게 is가 나와주고요. 위험한 dangerous. 됐지요? 그다음에 이제 밤에 혼자 거리를 걷는 것은 진짜 주어 투부정사가 이끄는 부분이 문장 뒤쪽에 보이는 거예요. 자, 우리 걷다라고 얘기할 때 기본적으로 워크라는 동사를 활용하는데요. 여기는 투부정사로 to work. 됐죠? 그 다음에 혼자 걷는 겁니다. alone. 그리고 밤에, 자, 혼자 거리를 걷는 거야. 그러니까 밤에 at night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거리에, 거리에서 여러분들 on the street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장소를 나타내는 표현이 연이어 나와주는 거잖아. 일반적으로 장소를 나타내는 표현이 먼저 나와주고요. 그 다음에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을 뒤에서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여러분들, it is dangerous to walk alone on the street at night. 이런 식으로 정답이 나와주는 거예요. 결국, 자, is이 가짜 주어이고요. 뒤에 투부정사가 이끄는 부분이 굉장히 길죠. 얘가 진짜 주어 역할을 하는 진주어다라는 거 확인되고요.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봐봐. 혼자 걷는 건데, 어디를? 거리를 혼자 걷는 거죠. 언제? 밤에. 장소를 나타내는 표현, 그리고 시간을 나타내는 표현이 연이어 나와주는데, 일반적으로 장소 먼저 나와주고 시간을 나중에 써주게 된다는 것도 우리 또 정답 통해 확인이 되네요. 49번의 정답이었고요. 오늘의 마지막 50번 문제로 갑니다. 알렉스와 주디는 과일을 사기 위해 시장에 갔어. 그렇지 않니? 자, 부가 의문문을 이용해 주는 거고요. 단어 the market, some, day를 이용해 줘야 돼요. 자, 13개의 단어로 써주는 조건이 또 있었는데 일단은 알렉스와 주디가 시장에 갔다. 이걸 먼저 써줄까요? Alex and 주디, 시장에 갔다니까, 우리 go란 동사는 과거형으로 went가 나와주겠죠? 어디에? 시장에. to the market. 그 다음에 중요한 거, 그렇죠. 과일을 사기 위해. 이 문제의 핵심은 뭐뭐 하기 위해. 목적을 나타내는 투부정사의 부사적인 용법을 활용해 준 거야. 그러니까, to buy 나와주고요. 과일을 사는 거 얘기할 때 우리가, 자, 여기 some이라는 단어가 주어졌기 때문에 buy some fruit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과일을 사기 위해, 뭐뭐 하기 위해니까 투부정사로 활용되는 거야. 그러니까 to buy some fruit. 그리고 문장이 끝나지 않고요. 그렇지 않니? 또 부가 의문문이 나와주는 거죠. 자, 앞에가 여러분들 긍정문이 나와준 거야. 그러니까 우리 부정의 부가 의문문을 만들어주기 위해 일반 동사 과거형이니까 우리는 그렇지요. didn't가 나와주고요. 앞에가 긍정이니까 우리는 부정의 부가 의문문 활용해 주는 거. 앞에서 공부했던 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어가 알렉스와 주디입니다. 인칭 대명사로 they로 받아주면 되겠네요. 정답 확인해 볼게요. Alex and Judy went to the market. 자, 알렉스와 주디가 시장에 갔다. 근데 뭐 하기 위해? To buy some fruit. 과일을 좀 사기 위해. 그리고 뒤에 부가 의문문이 콤마와 함께 붙어주는 거죠. 좀 전에 얘기했던 대로 여기 여러분들 긍정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정의 부가 의문문 만들어주기 위해 일반 동사 과거형이니까. 자, 부정의 부가 의문문 뭐가 활용되는 거야? didn't가 나와주고요. 그 다음에 Alex and Judy는 인칭 대명사 우리 they로 받아준다라는 거. 다시 한번 꼼꼼하게 여러분들 정답 확인해 주셔야 되고요. 어쨌든 문제 핵심 포인트는 투부정사. 우리 사기 위해 목적을 나타내는 부사적인 용법이다라는 거 기억해 주면 돼요. 됐나요? 자, 오늘 내용 여기까지 보도록 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워크북에 나와 있는 실전 문제를 풀이해 드릴 텐데, 보통 우리가 워크북에 나와 있는 실전 문제는 하나의 강의로 다뤘지요? 하지만 여러분들, 투부정사와 동명사는
정말 정말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두 개의 강의로 다뤄드릴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워크북에 나와 있는 실전 문제 1번 문제부터 15번 문제까지 풀이해드릴 테니까 문제 먼저 풀어주시고 또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열공하느라 고생하셨고요. 전 다음 시간에 함께하도록 합니다. 오늘 안녕.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 분야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 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전국의 5학년 친구들 만점을 부르는 이름 은혜쌤이 왔어요. 우리 일단은 대화를 나누어요 두 번째 시간이에요. 다시 만났는데요. 여러분 숙제하고 오셨나요? 바로 문제 푸는 게 아니라 우리 1강 마지막에 선생님이 만점 굳히기 퀴즈 하나 내줬었죠. 어떤 내용이었죠? 그쵸. 대화를 잘하기 위해서 상대의 말보다 내가 할 말에 집중하는 게 맞을까요? 틀릴까요? 그렇죠. 틀린 내용이었습니다. 상대의 말보다 내가 할 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라는 것은 둘 이상의 사람이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거니까 상대의 말에도 잘 집중을 해야 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좋아요. 오늘도 역시 2강 마무리할 때 오늘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굳히기 퀴즈 낼 텐데요. 그것까지 풀어야 공부의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오늘 교재에서는요. 교과서 내용 학습 우리 지난 시간에 16번까지 풀이했잖아요. 17번부터 32번까지 천천히 선생님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좋아요. 우리 교재는 몇 쪽을 펴시면 되냐? 바로 10쪽입니다. 자, 가와 나의 상황 한번 볼게요. 가부터 볼까요? 우리가 어제 봤던 마술 공연에서 동전 마술이 너무 신기했어. 자신의 감정을 나타내고 있네요. 넌 마술 공연이 어땠어? 이렇게 질문하는 거 대화 상황에서 굉장히 좋은 거죠. 너의 생각은 어때? 이런 것이니까. 뭐라고? 잠시 다른 생각을 하느라 못 들었어. 이러면 안 된다고 했죠. 그렇죠? 상대의 말을 잘 귀 기울여 듣고 바로 반응이 나왔어야 되는데 뭐라고? 잠시 다른 생각하느라 못 들었어 라고 했네요. 자, 나는 어떤지 볼까요? 다른 상황입니다. 지금 글쓰기 대회에서 상을 못 받아서 너무 속상해. 열심히 노력했는데 아쉬워. 이렇게 속상하다, 아쉽다 이런 안타까운 그런 괴로운 감정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상을 받고 싶었는데 열심히 노력했는데 못 받아서 속상하고 아쉽대요. 그랬을 때 친구의 반응 어떤지 봅시다. 내 노력이 부족했겠지. 어때요? 너무 마음에 상처를 받을 것 같지 않나요? 속상하고 아쉬워서 뭔가 위로받고 싶었는데 너가 노력을 좀 덜한 거 아니야? 이런 반응은 누가 들어도 굉장히 상처가 될 것 같은데요. 자, 가와 나의 상황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 문제 한번 볼게요. 대화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알맞지 않은 것에 X표 하는 겁니다. 대화 가는 어제 본 마술 공연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맞죠? 나는 동전 마술이 굉장히 신기했어. 너는 어때? 하니까 마술 공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2번, 대화 나는 글쓰기 대회에서 상을 못 받은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아, 내가 글쓰기 대회에서 상을 못 타서 굉장히 아쉽고 또 열심히 노력했는데 속상해 이런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대화

가와 나는 모두 상대를 배려하며 대화하고 있다. 가와 나 모두 상대를 배려하며 대화하고 있었나요? 가의 상황, 마술 공연 넌 어때 했을 때, 아, 뭐라고? 제대로 못 들었어. 상대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었고요. 나는 어땠나요? 속상해 라고 했는데, 내 노력이 부족했겠지. 이것은 상대를 배려하는 말하기가 아니었죠. 그래서 3번은 알맞지 않습니다. 뭔가 위로를 해주거나,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또 마술 공연 같은 경우에는, 아, 나도 신기했어. 아니면 나는 이런 마술이 신기하더라. 라고 했어야 하는데, 잘 듣지 않고 제대로 적절한 반응을 하지 않은 것은 상대를 배려한 말하기가 아니다. 18번, 중요한 문제입니다. 기역과 니은의 문제점을 알맞게 연결하는 겁니다. 기역, 니은, 말하는 상대방의 반응. 적절하지 않았는데 왜 적절하지 않았을까? 문제점이 뭘까? 한번 찾아볼까요? 기억은 잘 듣지 못했죠. 잠시 다른 생각하고 있었어. 문제점이 뭐예요? 기분을 고려하지 않은 건가요? 대화에 집중하지 않은 건가요? 집중하지 않은 거죠. 다른 생각하느라. 그래서 문제점이 딴 곳을 쳐다보며 대화에 집중하지 않았다. 니는 어때요? 듣긴 들었어요. 왜 속상한지. 근데 내 노력이 부족했겠지 하는 건 뭐예요? 상대의 기분을 고려하지 않고 말한 거죠. 아, 너 정말 속상했겠다라고 해야 하는데, 속상한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 기분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할수 있네요. 19번. 다음 뜻에 알맞은 낱말을 보기에서 골라 기호를 쓰는 겁니다. 이런 거 가끔 실수할 때 있어요. 아쉽다, 속상하다 이렇게 적는 게 아니라 뭘 쓰라고 했죠? 기호를 쓰시오. 이런 것도 여러분 이제 5학년 됐으니까 문제 잘못 보고 실수하지 않도록 꼭 이렇게 표시를 하면서 풀면 좋겠습니다. 자, 보기에는 아쉽다, 속상하다, 신기하다 세 개의 단어가 있는데요. 1번, 미련이 남아 안타깝고 서운하다. 자, 어떤 단어의 뜻일까요? 아쉽다, 속상하다, 신기하다 중에서 뭔가 안타깝고 아깝고 서운하다. 아쉽다의 의미가 되겠죠. 그렇죠? 아쉽다. 아, 이번에 열심히 노력했는데 상못 타서 너무 아쉽다. 안타깝고 또 서운하고 미련이나마 더 잘할 수 있었는데 아쉬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2번.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색다르고 이상하다.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야. 뭐죠? 신기하다. 그러니까 동전 마술이 가장 신기했어. 바꿔 말하면 동전 마술 정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색다르고 이상했어. 라고도 바꿔 말할 수 있겠죠? 3번.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마음이 편하지 않고 괴롭다. 자, 여러분 아쉽다, 속상하다 중에서 헷갈렸을 수 있는데요. 아쉽다, 속상하다 중에서 괴로운 거 조금 더 아픈 그런 감정 뭐예요? 속상하다죠. 속이 상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3번의 뜻이 됩니다. 조금 미련이 남네, 아깝네, 그건 아쉽다이지만, 마음이 너무 편하지 않고 괴로워, 속상해, 울고 싶어,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나는 3번의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20번. 배려하며 대화하는 방법을 생각하며 니은을 어떻게 하래요? 알맞게 고쳐 쓰시오. 내 노력이 부족했겠지 말고 배려하면서 대화하면 우리 어떻게 해야 했더라를 떠올려 보는 거예요. 상대방의 처지를 생각하고 그렇죠? 마음을 헤아려 주고 이렇게 대화해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그럼 이 미운 말을 어떻게 바꿔주면 좋을까요? 아, 나 열심히 했는데 상못 받았어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바꿔볼게요.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선생님 그 뒤에 어떤 말 적을 것 같아요? 열심히 노력했으니까 비록 이번에는 상을 못 받았지만 다음번에 꼭 상을 받을 수 있을 거야. 마지막 뭐 한마디 더 덧붙여줄까요? 힘내! 괴롭고 속상하다고 했으니까. 자,
이렇게 적어줄 수 있겠네요. 꼭 이렇게 토시안 안 틀리고 적을 필요는 없어요. 배려하면서 대화하는 방법이니까 여러분이 속상한 친구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응원해줄 수 있는 말, 격려해줄 수 있는 말이면 모두 정답이 되겠네요. 서술형 문제에서 핵심은 그거예요. 문제에서 묻는 것을 얼마나 잘 찾아서 나의 말로 문제 핵심에서 벗어나지 않게 핵심 단어를 잘 넣었느냐. 여기서는 격려해주고 응원해주는 내용이 꼭 들어가야겠죠. 다음에는 더 잘할 거야. 비록 이번에는 상을 못 탔지만 너무 속상해하지 마. 이런 내용이 들어가도 다 맞게 되겠죠. 다음 상황 한번 볼게요. 줄넘기 이중뛰기를 하나도 못해서 속상했는데 여기도 속상한 친구가 한명더 있군요. 지난주에 친구가 이중뛰기 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알려줬어. 친구가 알려준 대로 며칠 동안 열심히 연습해서 이번엔 어떻게 했대요? 성공했대요. 속상했지만 친구가 방법 알려줘서 성공했다. 자, 이거에 대한 반응 친구가 어떻게 해줄까요? 그렇구나. 공감. 나도 요즘 너처럼 이중뛰기를 열심히 연습하고 있는데 꼭 성공하면 좋겠어. 자, 다행히도 우리 매번 다른 상황이 나올 때마다 너무 마음 아픈 말을 하는 거 아니야? 마음 졸이는데 이번에는 잘 반응을 해주고 있네요. 그렇구나. 잘 들었죠, 일단. 친구가 하는 말을. 나도 요즘 너처럼 이중뛰기 열심히 연습하고 있어. 비슷한 어떤 경험이 드러나네요. 우리가 대화를 할 때, 나도 그랬었는데, 나도 그 음식 먹어봤었는데, 비슷한 경험을 공유하면 대화가 더잘 이루어지잖아요. 이 여자친구는 여기에 있는 남자친구가 얘기한 것처럼 이중뛰기를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나도 꼭 성공하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네요. 그럼 이제 우리 이 상황을 보고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대화의 주제는 무엇이죠? 주되게 얘기하고 있는 거. 줄넘기 경기인가요? 아, 내가 경기를 했는데 말이야. 규칙은 이런 거고. 아니죠. 줄넘기 고르는 방법. 아, 줄넘기 길이가 이 정도는 돼야지 잘 넘을 수 있고 말이야. 튼튼한 걸 골라야 하고 이런 내용 아닙니다. 이중뛰기 횟수 몇번 뛰었어? 역시 찾을 수 없고요. 이중뛰기 수업, 수업이라는 단어 없었죠? 자, 마지막 5번. 줄넘기 이중뛰기를 성공한 경험. 아, 내가 처음에 못했었는데 그래서 속상했는데 말이야. 친구가 방법을 알려주니까 그다음에 성공했다. 내가 성공했던 경험을 주제로 얘기를 하고 있죠. 저희 여자친구도 아, 나도 꼭 성공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으니까 둘 사이의 주제는 5번이 되겠네요. 22번. 주제를 정해서 대화할 때 우리 대화를 하려면 공통되게 얘기를 하는 주제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유의할 점이 있대요.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한번 해봅시다. 1번. 대화하고 싶은 내용은 한 가지만 떠올려 보는 것이 좋다. 대화 주제가 꼭한 가지여야 할까요? 둘 또는 둘 이상의 친구들이 나그 이야기도 하고 싶어 하면은 여러 가지도 얘기할 수 있어요. 꼭 하나에 대해서만 얘기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2번. 대화하고 싶은 내용을 떠올릴 때에는 즐거웠던 경험만 생각한다. 아니죠. 아, 나 그래서 속상했는데. 나도 그거 안 돼가지고 되게 괴로웠는데, 아쉬웠는데. 이런 것도 대화의 주제가 충분히 될수 있어요. 즐거웠던 경험, 물론 좋은 얘기를 하면 좋겠지만, 꼭 그래야 하는 것은 아니다. 아플 때 같이 위로해주고, 할수 있어 격려해주고,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대화잖아요. 3번. 대화할 때에는 상대의 처지에서 듣고 배려하는 말이나 태도를 생각하며 말한다. 상대의 처지라는 건 선생님 뭐라고 했죠? 그 상대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듣고 그리고 배려하는 말이나 태도를 생각하면서 말한다. 아, 내가 직접 겪은 건 아니지만 이 친구는 이런 느낌을 가졌겠구나. 그럼 내가 이때 어떤 말을 해야 될까? 또 어떤 태도로 들어줘야 될까? 태도에는 어떤 게 있어요? 시큰둥하게? 놀리면서? 아니죠. 그 상황에 맞게 표정 그리고 행동을 하면서 말도 해야 되겠죠. 그것이 뭐 하는 거다? 배려하는 태도이다. 그래서 유의할 점은 3번이 맞겠네요. 항상 상대방의 처지에서 그냥 듣는 게 아니라 잘귀 기울여 듣고 뭐라고? 뭐라고 얘기했어? 다시 한번 말해봐. 이런 일이 없도록이요. 이렇게 3번처럼 대화한다면 아주 훌륭한 태도겠네요. 23번 중요한 문제인데요. 주제를 정해 대화하는 방법을 생각하며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
기호를 쓰는 문제 이런 것들 놓치지 말자고 했었죠. 자, 주제를 정해서 대화하는 방법을 생각해보세요.

점검이랑 정리가 조금 헷갈렸을 수도 있어요. 말할 내용을 정리한다. 라. 정리한다. 만약에 점검이 맞을까 정리가 맞을까 헷갈린다면 3번, 4번을 먼저 풀어봐도 괜찮아요. 자, 3번. 배려하며 무엇을 하죠? 대화한다. 서로를 배려하면서 이야기 나누는 거. 나. 마지막 4번은요. 대화를 잘했는지 이것 한다. 점검이죠. 점검 정리가 헷갈릴 수 있다라고 했었는데 점검이라는 건 보통 어떻게 해요? 뭔가 다 끝난 후에 점검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공부를 잘했는지 점검해보는 의미에서 평가를 한번 보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마지막에 점검을 하게 되죠. 아, 내가 대화를 정말 잘했나? 이 친구를 배려하면서 눈을 맞추면서 경청하면서 적절한 반응을 보이면서 했나?는 정리보다는 점검이라는 단어가 더 어울리겠죠. 자, 우리가 이렇게 기호를 써놓고 보니까 대화하는 방법이기도 하지만 순서대로네요. 그렇죠? 첫 번째, 가장 처음에 대화를 나누기 전에 오늘 어떤 주제로 한번 대화해 볼까? 경험을 한번 떠올리고 그다음에 말할 내용을 정리한 후에 이거 말해야 되겠다. 그런 다음에 대화를 하게 되죠. 배려하면서 대화를 한다고 모두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바른 자세로 배려하면서 대화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끝난 후에는 마지막에 대화를 정말 잘했는지 점검한다 순서대로 나와 있네요. 그래서 가, 라, 나, 다 이렇게 알맞게 채워 넣으셨나요? 좋습니다. 24번. 배려하며 대화했는지 점검해야 할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번엔 알맞지 않은 거 찾는 겁니다. 자, 점검. 대화했는지 대화는 이미 끝났어요. 내가 잘했나? 점검해야 할 내용입니다. 대화 예절을 지키며 대화했나요? 이런 것들 점검해야 되죠. 내가 예의 있게 대했는지 상대를. 상대의 말을 집중해서 잘 들었나요? 점검해봐야 합니다. 상대의 기분을 고려하며 말했나요? 속상한 친구에게 너무 미운 말을 하지 않았나요? 세게 말을 하지 않았나요? 이런 거 점검해 봐야 하죠. 내 노력이 부족했겠지. 이런 것들. 말하지 않았는지.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빠짐없이 했나요? 자, 이건 뭐예요? 선생님 만점 구치기 퀴즈에서도 냈었지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중심이 되면 안 돼요.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말을 잘 들어야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배려하며 대화했는지를 점검할 때 4번과 같은 항목은 점검해서 빠져도 됩니다. 5번, 상황에 어울리는 표정과 행동으로 대화했나요? 이런 것들 꼭 확인해 줘야죠. 말만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표정, 행동도 중요하죠. 우리 1강에서 풀었던 문제 중에서 수학 문제, 혼합계산 문제 푸는 법을 알려줘가지고 고맙다라고 했었잖아요. 단순히 알려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태도로 그 친구가 어떤 표정으로 친절하게 알려줬는지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상황에 어울리는, 또 슬픈 상황인데 막 웃으면서 해도 안 되고요. 기쁜 상황인데 축하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막 너무 슬프게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상황에 어울리는 표정. 행동, 말, 모든 것이 대화에서 중요한 요소다라는 거죠. 그래서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으니까 4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상황 볼까요? 1번 장면입니다. 규진아, 3반 우민이 아니? 라고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아주 친한 친구예요. 2번. 우민이한테 급하게 할 말이 있는데, 3반에 가서 우민이에게 선생님한테 오라고 전해줄래? 네, 선생님 하면서 이제 심부름을 시킨 겁니다. 급하게 할 말이 있으니까 3반에 가서 우민이 좀 찾아줘. 3번 상황입니다. 우민이를 찾으러 갔네요. 본인의 교실은 아니지만 문을 열면서 우민이 있어? 라고 하는 겁니다. 수민이, 지호, 유현이, 하연이가 우민이와 같은 반인데요. 우민이를 빨리 만나야 하나 보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유현이는 지난번에도 우민이를 부르더니 자주 찾네? 많이 친한가 보다. 우민이 친구구나? 라고 지호는 생각하고 있고, 우민이에게 볼 일이 있나 봐. 자, 이말 한마디인데, 말은 한마디인데, 내 친구가 생각하는 게 조금씩 달라요. 이렇게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정답을 찾을 때 생각만으로 문제를 풀면 안 된다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었는데요. 자, 수민이는 무엇을 근거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우민이를 빨리 만나야 하나 보구나. 아마 우민이 있어라고 얘기할 때 천천히 우민이 있어 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 심부름이니까 빨리 달려와서 문을 탁 열면서 우민이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아우 다급한 그런 행동을 보고 우민이 빨리 만나야 하나 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고요. 유연이는 지난번에도 우민이 불렀었는데 자주 찾네? 많이 친한가 봐. 지난번에도 우민이를 찾은 적이 있나 봐요.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이런 생각을 했네요. 지호는 어때요? 우민이 친구구나? 뭘 보고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뭐 예를 들면 우민이의 성이 김씨라고 가정해 봅시다. 잘 별로 친하지 않았으면 김우민이라는 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텐데 성도 떼고 우민이 있어? 하니까 오 친군가 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리고 마지막 하연이는 우민이에게 볼 일이 있나 봐. 찾고 있는 상황이니까 상황을 근거로 또 하연이는 이렇게 생각을 했네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25번. 선생님이 규진이에게 부탁하신 것이 있어요. 누구를 찾아와라? 그쵸. 우민이에게 선생님께 오라고 말해라 하는 것을 부탁했죠. 자, 정답은 3번인 거 아는데요. 그래도 다른, 문제도 한번 봅시다. 1번. 우민이와 친한 친구가 누구야? 선생님한테 알려줘. 라고 하셨나요? 아니고요. 3번 교실에 가서 너도 같이 청소하고 와라. 아니죠. 우민이에게 3번 교실로 오라고 말해라. 선생님께 오라고 이렇게 말을 하라고 했었죠. 우민이의 친구들을 선생님께 오라고 말하기. 우민이의 친구들을 아니죠. 우민이를 선생님께 오라고 말하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3번이네요. 그래서 찾을 수 있는 거 그대로 빠르게 그리고 정확하게 찾아내야 합니다. 26번. 기억을 들은 친구들의 생각을 알맞게 연결하시오. 기억은 뭐예요? 우민이 있어! 라고 했는데 아주 쉬운 문제예요. 어떤 친구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를 연결하기만 하면 됩니다. 수민이 뭐라고 생각했어요? 우민이를 빨리 만나야 하나 보구나. 그리고 지호, 우민이 친구구나! 라고 했죠. 여기 있네요. 다음 세 번째 친구, 유현이는요. 지난번에도 우민이를 부르더니 자주 찾네. 많이 친한가 보다. 그대로 찾으면 됩니다. 이렇게요. 마지막 하연이는 우민이에게 볼 일이 있나 봐. 그래서 내 친구가 규민이의 어떤 말이나 행동이나 그다음에 예전에 한번 봤었던 그런 경험들을 단서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맞게 읽으셨나요? 네, 좋습니다. 27번. 지호가 니은처럼 생각한 까닭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하는 겁니다. 우민이 친구구나. 나 우민이 친구인데 우민이 있어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1번. 우민이를 찾는 규진이의 말을 들어서, 그쵸? 우민이 있어? 라고 했으니까, 친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2번. 선생님이 우민이를 부른 것을 알고 있어서, 아, 선생님께서 그러시는데, 이런 말안 했잖아요. 3번. 원래부터 둘이 친한 사이인 것을 알고 있어서, 아, 원래부터 알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냥 말하는 것을 듣고, 찾고 있으니까 친구구나 생각을 한 거죠. 따라서 1번만 동그라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경험을 통해서 생각한 것이 아니니까요. 28번. 규진이의 말을 들은 친구들의 생각이 모두 다른 까닭. 똑같은 말 한마디를 했을 뿐인데 내 친구가 다 다른 생각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뭘까 하는 거죠. 승현, 질문을 작게 말해서 안 들렸기 때문이야. 작게 말했다는 얘기도 없었고요. 작게 말하고 크게 말하고 목소리의 크기와 관계 있지는 않습니다. 지석, 규진이와 우민이가 친한 사이인지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이야. 모두 알고 있지 않았어요. 친구인가 보구나. 처음 보는 친구도 있었단 말이죠. 은지, 질문에 드러나지 않은 내용을 각자 다르게 짐작했기 때문이야. 드러나지 않은 생략되어 있는 내용을 다르게 짐작했죠. 말을 보고, 행동을 보고, 상황을 보고, 또 예전의 경험을 보고, 각자 다르게 짐작을 한 거죠. 그래서 친구들의 생각이 모두 달랐습니다. 따라서 알맞게 말한 친구는 누구요? 은지. 자, 그 다음 상황입니다. 가, 나, 다, 라 이렇게 네 가지로 나뉘어 있는데요. 가 볼게요. 어제 잘 다녀왔어? 아니, 정상에 올라가기까지 4시간도 넘게 걸렸어. 지금도 다리가 아파. 나, 오늘 음악 시간에 작은 음악회 공연은 잘 마쳤니? 그냥 그랬어요. 이렇게 답하는 거고요. 선생님 일단 쭉 읽고 볼게요. 다, 내일 국어 시간에 읽을 책한 권을 준비해야 하는데 책을 반납해야 더 빌릴 수 있대. 그래?
무슨 책을 빌려줄까? 라. 재현아, 무슨 일이니? 선생님, 큰일 났어요. 친구가 운동장에서 넘어졌는데 많이 아파해요. 이렇게 네 가지 다 다른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대화들인데요. 문제 한번 볼게요. 대화 가부터 라까지의 상황을 알맞게 연결을 하는 겁니다. 가는 뭐예요? 어제 잘 다녀왔어? 어딘가를 간다는 걸 알고 있었나 봐요. 아니, 정상에 올라가기까지 4시간도 넘게 걸렸어. 지금도 다리가 아파. 하는 정상에 올라갔던 경험을 말하는 그런 상황이네요. 나는 뭐예요? 음악 시간에 작은 음악회 공연 잘 마쳤니? 아, 그냥 그랬어요. 라고 대답을 했는데 어떤 상황이에요? 작은 음악회에 대해 말하는 상황이죠. 나. 다는요? 책과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국어 시간에 읽을 책한 권을 준비해야 하는데 책을 반납을 해야지만 더 빌릴 수 있대. 책, 여기 있죠. 다의 상황. 읽을 책을 준비해야 하는데 책을 반납해야 더 빌릴 수 있다고 말하는 상황. 마지막 라는 보건 선생님께 운동장에서 넘어진 친구가 있어요. 많이 아파해요. 말하는 그런 상황이죠. 알맞게 잘 이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30번. 서술형 문제입니다. 기억에 생략된 내용을 짐작해서 쓰는 겁니다. 모든 내용이 다 드러나 있지 않아요. 빠진 내용인데 우리가 무엇이 빠졌을지 한번 짐작을 해보는 거예요. 아니, 정상에 올라가기까지 4시간도 넘게 걸렸어. 지금도 다리가 아파. 이것을 통해서 알수 있는 내용을 최대한 짐작해서 뽑아내 보는 겁니다. 자, 정상에 올라갔대요. 그럼 우리가 여자아이가 뭘 했다는 걸알수 있어요. 그렇죠. 등산을 했다라는 것을 알수 있네요. 여자아이는 어제 등산을 했다. 라고 적어도 되고요. 또는 아, 여자아이는 어제 힘들었다. 이렇게 적어도 정답이겠죠. 아, 지금도 다리가 아프고 4시간도 넘게 걸렸어 했으니까 힘들었구나. 이렇게 적어도 맞겠습니다. 31번. 니은에서 생략된 내용으로 알맞지 않은 것입니다. 자, 선생님 큰일 났어요. 친구가 운동장에서 넘어졌는데 많이 아파해요. 에서 생략된 내용이에요. 보건 선생님이 재현이에게 하는 말에서 재현이를 나무라는 마음 아니죠. 나무라는 건 혼내다 이런 것인데 알맞지 않은 거니까 여기 동그라미. 재현이가 보건 선생님을 찾는 상황으로 보아 친구가 다쳤다는 것을 우리 알수 있죠. 보건 선생님은 우리가 아플 때 낫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잖아요. 막 찾으면서 선생님 다쳤어요 하니까 아 선생님 큰일 났어요. 하니까 친구가 다쳤다는 것을 알수 있었죠. 동그라미 하면 안 됩니다. 알맞지 않은 것에 동그라미 하는 거예요. 친구가 많이 아파한다는 재현이의 말에서 친구가 많이 다쳤다는 것을 알수 있다. 선생님, 진짜 너무 많이 아파해요. 하면은 친구 많이 다쳤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일일이 말하지 않아도 짐작할 수 있죠. 그러면 알맞네요. 그래서 알맞지 않은 겁니다. 이거 굉장히 실수하기 좋아요. 내가 실수할 것 같으면 꼭 여기다 표시를 이렇게 해주세요. 따라서 1번에만 동그라미 하시면 되고, 2번, 3번은 맞는 내용이었죠? 자, 32번입니다. 대화에서 생략된 내용을 짐작하는 방법을 생각하며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 기호를 쓰는 겁니다. 생략된 내용을 짐작하는 방법입니다. 어떻게 짐작할 수 있을까요? 또 기호를 쓰는 문제 여기 표시 한번 하고요. 말이나 이것에서 단서를 확인한다. 단서라는 건 뭐예요? 어떤 일을 해결하는 실마리를 얘기하죠. 뭘 통해서 알수 있어요? 말 또는 행동.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어떤 말을 하는지 또는 어떻게 행동하는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실마리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그걸 우리가 단서라고 한다. 2번. 자신의 이것이나 배경 지식을 떠올린다. 내가 겪은 경험을 떠올리는 것도 짐작을 할수 있는 방법이죠. 아, 저번에도 친구 찾으러 오더니 이번에도 또 왔네 하는 것은 내가 봤던 경험이잖아요. 원래 알고 있던 배경 지식일 수도 있고요. 자, 이것을 고려한다. 무엇을 고려해요? 상황. 누군가 다친 상황인가? 누군가를 찾으러 온 상황인가? 이런 것들을 쭉 고려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우리 32번까지 문제 다 풀어봤는데요. 오늘 만점 굳히기 퀴즈도 확인해 봐야죠.
말이나 행동에서 이것을 확인하면 대화에서 생략된 내용을 짐작할 수 있다. 오늘의 만점 고치기 퀴즈인데요. 이것까지 여러분 꼭 답을 달아주셔야 합니다. 자, 오늘도 선생님과 문제 잘 풀어봤는데요. 3강에서 만나러 오기 전에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과학의 세계로 원 없이 빠져드는 시간, 그 시간을 책임지는 원 아랑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요. 전기와 자기 단원에서 전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간은요. 전류가 흐르는 도선 주변에 생기는 자기장과 함께요. 관련된 자기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대한 개념 미션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요, 우리에게 친숙한 세탁기의 그림이 있고요. 그때 이 세탁기는요, 전류가 흐를 때 어떻게 회전하게 될까라고 질문이 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지난 시간에 세탁기는요, 전기 에너지를 무슨 에너지로 전환했었죠? 그렇죠. 운동 에너지로 전환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 세탁기에는요, 전동기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거든요. 오늘 시간 그 전동기 원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 아이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자석과 자석 사이에 작용하는 힘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냐면요, 바로 자기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이미 자기력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S극과 N극 사이에는 어떤 힘이요? 끌어당기는 힘이 작용을 해요. S극과 S극, N극과 N극 사이에서는요, 서로 밀어내는 힘이 작용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힘을 자기력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면요, 우리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무엇이라고 하냐면요, 바로 자기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듯이 이렇게 막대자석 주변에는요, 자기력이라고 하는 것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자기장이라고 하는데 우리 눈에는 그 자기장이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때 그 자기력이 작용하는 공간을 이렇게 선으로 나타내는데요. 이 선을 우리는 자기력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때 자기력선의 방향을 한번 봤더니 어때요? N극에서 자기력선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N극에서 나온 자기력선이 이렇게 돌아서 무슨 극으로 들어가고 있나요? S극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아, 막대자석에서는 자기장이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이렇게 들어가는구나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우리는 이때 자석 주변에 생기는 이 자기장의 방향을 무엇으로? 이 나침반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나침반에서 빨간색 이 바늘이 가리키는 방향을 우리는 무슨 극? N극 방향이라고 이야기해요. 아, 자기장의 방향은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구나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화면을 보고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기장의 방향이요. 자기장 속에 놓인 나침반 바늘에 무엇이?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자기장 방향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때 자기력선은요, 자기장을 선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이 자기력선은요, 자석의 무슨 극에서 나온다고요? N극에서 나온다고요. 그래서 어디로? S극으로 들어가는구나라고 개념을 잘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 도선주의 자기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자석 주변에 생기는 자기장, 우리 이미 잘 알고 있잖아요. 전기와 자기단원에서는요, 우리 전기에 의해서, 즉, 도선 안에 흐르는 전류에서도 자기장이 만들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우리는 그 자기장의 방향이 어떤지, 그리고 전류의 방향은 또 어떤지, 그러한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직선 도선이 있고요. 직선 도선에서 아래에서 위로 전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처럼 도선의 전류가 흐를 때는 도선 주변에 자기장이 만들어지는데요. 직선 도선 주변에는 어떠한 모양의 자기장이 만들어지냐라는 걸 봤더니 이렇게 동심원 모양의 자기장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읽어보도록 할게요. 직선 도선 주위에는요, 도선을 중심으로 무슨 모양? 동심원 모양의 자기장이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이때 전류의 방향에 따라 자기장의 방향이 어떠한지 우리 읽어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이 오른손입니다. 오른손을 어떻게 사용할 거냐면요. 이 엄지손가락을 전류의 방향으로 맞춰줄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네 손가락의 방향이 우리가 자기장의 방향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이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지금 전류가 아래에서 위로 흐르고 있어요. 엄지손가락이 전류의 방향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전류가 흐르도록 엄지손가락을 맞춰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이 직선 도선을 나머지 네 손가락으로 이렇게 감습니다. 그러면 우리 나머지 네 손가락이 어떻게 감기고 있어요? 지금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싹 감기는 거 보이시나요? 우리 나머지 네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에요. 근데 우리 자기장의 방향이 시계 반대 방향으로 감기고 있네요. 그러면 이 직선도선 주변에 생기는 자기장의 방향은 시계 반대 방향이겠구나. 즉, 나침반 방향이 지금 이쪽 방향, 이쪽 방향, 이쪽 방향, 이쪽 방향. 지금 내 손이 감긴 방향과 일치하죠. 우리는 오른손으로 전류의 방향에 따른 자기장의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더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오른쪽에는 원형도선주의 자기장이 있습니다. 원형도선은요, 선생님이 이 도선을 세 구간으로 한번 나눠볼게요. 요렇게, 요렇게 해서 1번 구간, 2번 구간, 3번 구간이에요. 지금 원형도선에서 전류가 어떻게 흐르냐면요. 아래에서 전류가 올라와서 이렇게 흐른 다음에 일로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면 1번 구간에는요. 전류가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흐르는 직선도선과 같습니다. 딱이 지점에서는. 그러면 엄지손가락 아까처럼 어떻게 전류의 방향 맞춰준 다음에 이렇게 감으면요. 내 손가락 어떤 방향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감기죠. 즉, 이 주변의 자기장, 시계 반대 방향의 자기장이 만들어지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2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요, 전류가 지금 위에서 아래로 내려갈 거예요. 그러면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맞춰주시고, 나머지 네 손가락을 감아보세요. 나머지 네 손가락이 이번에는 시계 방향으로 감기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아, 그러면 이쪽 부분에는 시계 방향으로 자기장의 방향이 만들어지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3번 구간입니다. 이쪽에서는요, 전류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즉, 어떻게? 엄지손가락을 전류 방향으로 이렇게 맞춰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감아줍니다. 여러분들, 도선이 있으면 이렇게 감아주면요, 도선 아래, 검은색 이 펜이 도선이라고 생각을 해주세요. 도선 아래에 있는 손은요, 어디에서 어디로? 칠판에서 여러분 쪽으로 손가락이 나아가고 있어요. 아, 자기장의 방향. 이 도선 밑에서는 위에서 밖으로 나오는 이 방향의 자기장이 만들어지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원형 도선 중심에서는요, 직선 모양, 지금 요 방향, 직선 모양으로 자기장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도선에 가까울수록 동심원 모양으로 자기장이 생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전류에 의해서 자기장이 만들어지는구나라는 거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코일주의의 자기장이라고 되어 있어요. 코일은요, 우리가 쉽게 말하면 도선이 막 감겨 있는 거, 이와 같은 걸 코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도선에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만들어진다고 했어요. 코일도 결국 이렇게 도선이 막 감긴 거래요. 그러면 코일 주변에도 당연히 자기장이 만들어지겠죠. 그런데 코일 주변에 만들어진 이 자기장의 모양을 보니까 아까 봤던 막대 자석 주변의 자기장과 모양이 굉장히 유사합니다. 심지어요, 지금 여기 보면요. 마치 여기가 N극, S극인 것 같아요. 왜? 자기장이 어디에서 나와서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는 모양이에요. 코일 주변에, 코일의 전류가 흐르면요. 코일 주변에 자기장이 만들어지는데 마치 그 모양이 막대자석의 자기장과 유사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요, 코일 주변에 자기장이 만들어지는 이유는 이렇게 전류가 흐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전류의 방향이 바뀐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자기장의 방향은 어떻게 될까요? 자기장은 전류가 흘러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전류의 방향이 바뀌면 자기장의 방향도 바뀌게 됩니다. 어떻게요? 마치 여기가 이제 S극이고, 여기가 N극인 것처럼 작용을 하게 돼요. 왜? 전류의 방향이 이 방향으로 바뀌었으니까. 아, 우리 이 코일 주변에 생기는 자기장은 전류 때문이라서 전류의 방향이 바뀌면 자기장의 방향도 바뀌는구나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또 전류의 세기가 세지면요, 자기장의 세기도 어떨까요? 그렇죠. 자기장의 세기도 함께 커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전류의 방향이 바뀌면요, 코일 주위에 생기는 무엇도 자기장의 방향도 반대로 바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요, 전류의 세기가 크면 클수록 무엇의 세기도, 자기장의 세기도 커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내용 뒤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거든요. 잘 기억하시면서 오늘 수업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요, 이번에도 우리 오른손을 이용해서 코일주의의 자기장의 방향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때 오른손은 또 어떻게 이용을 하냐라는 걸 보면요, 우리 코일 내부의 자기장의 방향을
무엇의 방향으로 어떻게 찾냐면 오른손에 무엇을 내 손가락을 전류의 방향으로 감싸질 때라고 되어 있어요. 즉, 이내 손가락을 코일에서 지금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지금 여기서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여기서도 이렇게 흐를 거예요. 즉, 코일에서 이 전류의 방향으로 내 손가락을 감싸지래요. 감싸지고 나면 무엇이 가리키는 방향이 코일 내부 자기장의 방향이에요? 바로 엄지손가락이. 보시면요. 전류 방향으로 감아질 때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을 코일 내부의 자기장 방향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선생님이 손으로 한번 해볼게요. 지금 전류가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코일 내부에서. 그러면 나머지 내 손가락을 그 방향으로 이렇게 감싸줘요. 그때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어느 방향? 자기장의 방향입니다. 우리 자기장의 방향, 나침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이쪽이 마치 N극인 것처럼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자기장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우리 이 내용 한 번만 더 연습해 볼게요. 오른쪽 그림을 보면요. 지금 이 코일이 있어요. 이 코일 있고, 이제 이 스위치를 닫아서 이 코일 내부에 전류가 흐른다고 해볼게요. 그때 전류의 방향을 찾아야 되는데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전지가 있습니다. 그럼 전지의 긴 쪽이 플러스 극이고요. 짧은 쪽이 마이너스 극이에요. 그럼 전류는 무슨 극에서 무슨 극으로?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흐를 거예요. 그럼 전류 지금 이 방향으로 흐르겠죠? 코일 따라가 볼게요. 이렇게 따라가면 이렇게 전류 내려오고 이렇게 전류 내려오겠네요. 그러면 이번에는요. 손가락 어떻게 감싸야 돼요? 밖에서 이렇게 내려오고 있잖아요. 그럼 손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요.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 어느 쪽이에요? 오른쪽 방향으로 가리키죠. 아, 그럼 나침반의 바늘도 당연히 어떻게? 요렇게 만들어지겠네요. N극이 가리키는 방향 오른쪽이고요. 자기장 N극에서 나와서 또 어디로? S극으로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럼 들어가면 여기 A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의 나침반 바늘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아,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만들어지는데 그때 그 자기장의 방향도 오른손을 통해서 찾을 수 있어야겠구나라고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 강의는요, 꼭 강의 중간에 멈추신 다음에 선생님이 연습한 이 손의 방향 꼭 본인이 스스로 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이어서 내용 보도록 할게요. 전류가 흐르는 코일 주위의 자기장 관찰하기 탐구 활동입니다. 그림과 같이 코일 실험 장치, 직류 전원 장치, 스위치를 집게에 달린 전선으로 연결을 해요. 그리고 나서 스위치를 닫아 코일에 전류가 흐르게 한 다음 코일 주위에 철가루가 배열되는 모습을 관찰하여 그리면 우리 자기장의 모양을 볼수 있겠네요. 코일 주위에 나침반을 놓고요. 스위치를 닫아 전류가 흐르게 한 다음 나침반 바늘에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을 관찰하여 그린대요. 그런 다음에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을 반대로 바꾼 다음 과정 다를 반복한대요. 전류의 방향이 바뀌면 자기장의 방향이 바뀌는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원 장치를 조절해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변화시켰을 때 나침반 바늘이 움직이는 정도를 비교해 보재요. 전류의 세기가 세지면 세질수록 정말 자기장의 세기가 세지는지도 실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과를 보면요. 코일 주위의 철가루 배열은 그림 가와 같아요. 어떤 모양이에요? 막대자석 주변에 생기는 자기장이랑 굉장히 유사하기도 하고요. 또이 코일 내부에는요. 이렇게 직선으로 철가루가 배열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전류의 방향에 따른 나침반의 배열은 나와 다와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아까 오른손으로 연습한 거, 즉, 전류의 방향으로 내 손가락을 이렇게 감아지면, 엄지손가락 지금 어딜 가리키고 있어요? 왼쪽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나침반의 화살표도 왼쪽을 가리키고 있네요. 그런데 전류의 방향을 바꿔주었어요. 그랬더니 지금 자기장의 방향이 다 어떻게 되어 있어요? 반대로 되어 있어요. 아, 전류의 방향을 바꿨더니 자기장의 방향도 바뀌는구나라고 우리 이해해 줄수 있습니다.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전류가 흐르는 코일 주위에 생기는 자기장의 모습은요, 마치 막대자석 주위에 생기는 자기장의 모습과 비슷하고요. 전류가 흐르는 코일 내부에서 철가루가 어떻게 배열되었어요? 코일 내부에서는 그렇죠. 직선 모양으로 배열이 돼요. 따라서 우리 직선 모양의 자기장이 코일 내부에 생기는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코일 주위에 생기는 자기장의 방향은요. 코일 주변에 무엇을 놓아서 나침반을 놓아서 그 N극 방향으로 우리가 확인을 하고 있고요.
전류가 흐르는 코일 내부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은 오른손에 무엇을? 내 손가락을 전류의 방향으로 감아 쥘때 무엇이 가리키는?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이 우리 자기장의 방향이다라고 선생님 강조하고 있습니다.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을 반대로 바꿔요. 그럼 자기장의 방향도 반대로 된대요. 즉,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에 따라 자기장의 방향도 바뀝니다. 마지막이요.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클수록 나침반 바늘이 더 많이 움직였대요. 그러면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클수록 무엇의 세기도, 자기장의 세기도 커진다라는 것도 우리 실험을 통해서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오늘 수업의 이제 가장 핵심, 힘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우리 그림을 보면 이미 자석이 있어요. 자석은 자기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자석 안에 코일이 있어요. 코일의 전류 흐르면 또 자기장이 만들어지겠죠. 지금 여기 자기장이 두 개예요. 자석에 의한 자기장과 코일에 의한 자기장이 상호작용을 하면요. 그때 힘이 발생을 합니다. 그 힘에 의해서 이 코일은 움직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이걸 자기장 속 코일이 받는 힘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장과 자기장이 상호작용하면서 힘이 발생을 하고 우리는 그 힘을 많이 이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여기에서도요, 이처럼 오른손을 이용해서 그 힘의 방향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수업의 가장 핵심이에요. 보시면은요, 이번에 우리 오른손 어떻게 사용하냐면 아까 직선 도선에서 사용한 오른손이랑 거의 유사합니다. 엄지손가락을 무슨 방향으로? 전류의 방향으로 맞춰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네 손가락을 무엇의 방향으로? 자기장의 방향으로 맞춰주고 있어요. 그럼 그때 무엇이 향하는 방향이? 손바닥이 향하는 방향이 우리가 알고 싶은 힘의 방향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코일이 받는 힘의 방향을 찾고 싶으면요. 곧게 편 오른손의 네 손가락을 뭘로 맞추, 뭐, 무슨 방향? 자기장의 방향으로 맞추고요. 그리고 엄지손가락은 무엇으로? 전류의 방향으로 향하게 합니다. 그때 무엇이 향하는? 즉, 여기 손바닥이 향하는 방향이 코일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한번 여기다 대고 연습을 해볼게요. 자, 엄지손가락 전류예요. 전류 지금 빨강색 방향이래요. 이렇게 들어간대요. 그리고 나머지 네 손가락의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에요. 자기장의 방향이 지금 N극에서 S극. 즉, 파란색 화살표로 따라가야 되죠. 그러면 손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럼 선생님 손바닥 어디 향하고 있어요? 이쪽 향하고 있죠. 따라서, 아, 힘의 방향은 이 초록색 화살표 방향으로 나오겠구나. 그래서 이 코일 힘을 받아서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자, 우리 이 자기장 속 코일이 받는 힘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우리 자기장 속 코일이 받는 힘, 이 그림으로 한 번만 더 연습해 볼게요. 자, 여기에도 지금 마찬가지로 자석이 있고요. 자석 안에 알루미늄 막대가 있는데 이 알루미늄 막대는 전원장치에 의해서 전류가 흐르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도 자기장이 만들어지고 여기에도 자기장이 있으니까 또 힘이 발생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전류는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흘러요. 전류가 지금 이 방향으로 흐를 거예요. 자기장은요, N극에서 S극으로 들어가죠. 그럼 여러분들 손 어떻게 해야 돼요? 전류는 이렇게 맞춰져요.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N극에서 S극으로 자기장 들어가니까 손이 이렇게 되죠. 내 손바닥, 선생님 손바닥, 이쪽, 오른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아, 이 알루미늄 막대. 이렇게 오른쪽 방향으로 힘을 받아서 움직이겠구나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도요, 꼭 강의 멈춰주신 다음에 여러분도 오른손으로 한번 이 방향으로 힘을 받게 되는지 확인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때요, 우리 선생님이 이 힘을 받는 방향을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첫 번째는요, 이 전류의 방향을 바꾸면 됩니다. 즉, 만약에 전류가 위에서 아래로 흐르지 않고 아래에서 위로 흘렀다고 볼게요. 전류의 방향을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선생님이 이렇게 바꿔볼게요. 이쪽으로.

0: 그러면 우리 화살 손이 어떻게 돼요? 이쪽 방향을 가리키는 걸로 되죠.
1: 아, 우리 전류의 방향을 반대로 바꾸면 무엇이 힘을 받는 방향도 반대로 바뀌는구나라고 해석을 할수 있어요. 그리고요, 우리 자석의 극을 바꾼다고 얘기를 해볼게요. N극과 S극을 이렇게 바꿔요. 그러면 전류는 그대로 이대로 흐르되 N극과 S극을 바꾸면 어떻게 돼요? 선생님 손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힘을 반대 방향으로 받게 됩니다. 우리 자기장과 자기장이 만나서 힘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자기장의 방향이 바뀌면 어떻게 돼요? 아, 힘의 방향도 바뀌는구나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요, 여기 무엇이나 무엇이 반대가 되면 코일에 작용하는 힘도 반대가 된다고요? 그렇죠. 전류의 방향이나 자기장의 방향이 반대가 되면 코일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도 반대가 된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번에는 선생님이 이 힘을 더 크게 하고 싶어요. 힘을 더 크게 해주고 싶으면 무엇의 세기를 크게 해주면 될까요? 우리 앞에서 계속 공부했던 내용이잖아요. 자기장의 세기를 크게 해주면 됩니다. 그러려면요, 이 전류의 세기를 키워주면 돼요. 만약에 여기 니크롬선에 연결됐으면 이 집게를 A쪽으로 옮기면 저항이 작아져서 전류의 세기가 커질 거예요. 전류의 세기가 커지면 힘이 더 커지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하나가 더 있어요. 만약에 선생님이 이 자석을요, 더큰 걸로 바꿨어요. 그러면 자석이 더 커졌다라는 건 자석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도 더 커진 것이구나라고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정리해보면요. 코일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는 무엇이 클수록 전류의 세기가 클수록 힘의 크기가 커지고 또 자기장의 세기가 클수록 힘이 커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우리 코일 속에 받는 이 힘, 자기장 속에 코일이 받는 이 힘을 이용한 게 대표적으로 전동기와 스피커가 있습니다. 오늘 이 전동기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배워보도록 할게요. 바로 이것이 전동기의 구조입니다. 전동기가 뭐냐면요. 자기장 속에서 전류가 흐르는 코일이 받는 그 힘, 앞에서 배웠던 힘이죠. 그걸 이용하여서 이 코일을 회전시키는 장치를 전동기라고 이야기해요. 이 전동기요, 선풍기, 세탁기, 전기자전거, 로봇 청소기, 드론 등 전기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주로 전환되는 기구들에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도대체 어떻게 코일이 회전하나라는 것 알아봐야겠죠? 자, 우리 앞에서 오른손을 사용해서 힘의 방향 찾아준 것 그대로 적용을 해주셔야 합니다. 선생님이 여기서도 오른쪽 코일과 왼쪽 코일을 나눠서 힘을 따질 거예요. 지금 전류는 빨강색 방향으로 흐르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는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겠죠. 그런데 자기장은 지금 N극에서 S극으로 들어가요. 그럼 선생님 똑같이 또 오른손으로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오른손이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전류가 이렇게 들어가고 있으니까. 그리고 N극에서 S극 자기장, 내 손가락 방향 맞춰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럼 선생님 손바닥 어딜 향하고 있어요? 아래 방향을 향하고 있네요. 아, 여기에서는 코일이 힘이 아래로 작용하겠구나라고 해석을 할수 있습니다. 이쪽 방향 볼게요. 이번에는 전류가 여기 이렇게 꺾여서 일로 내려갈 거잖아요. 전류가 이렇게 내려가면은 엄지손가락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런 다음에 N극에서 S극으로 자기장 방향 맞춰요. 그럼 손바닥이 이번엔 어디를? 위를 향하게 되죠. 아, 여기에 코일은 힘의 방향이 이쪽으로 작용을 하는구나. 여기는 아래로 내려가요. 여기는 위로 올라가요. 그럼 이 코일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겠죠. 아, 우리 그 힘을 받아서 이 코일이 계속 돌겠구나라고 생각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코일이 계속 돌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정류자가 있는데요. 정류자가 여기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있던 도선이 이쪽으로 오게 되면은 다시 전류의 방향이 아래에서 위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이쪽에 오는 코일은 항상 아래 방향의 힘을 받고 이쪽에 있는 코일은 항상 위쪽 방향의 힘을 받으면서 이 정류자가 계속 한 방향으로 코일이 회전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 전동기까지 잘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개념 아이템을 이용해서 우리 문제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요, 직선 도선주위에 나침반을 놓고 도선에 전류를 흘려주었을 때의 모습을 나타낸 것이래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라라고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지금 직선 도선 주변의 자기장의 방향을 한번 살펴보았더니 빨간색 화살표가 지금 어떻게? 요런 자기력선 방향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무슨 방향이에요?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자기장의 방향이 정해졌네요. 그럼 우리 직선 도선에서는 엄지손가락을 전류의 방향으로 맞춰주고 나머지 네 손가락 이렇게 감아진 방향이 자기장의

0: 방향이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자기장 방향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손이 이렇게 감겨야 돼요. 그러면 전류는 어디에서 어디로?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흘렀겠구나라는 거 우리 이해할 수 있겠죠? 전류는 무슨 극에서 무슨 극으로 흐르나요? 그렇죠.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으로 흐르니 기역 부분이 플러스 극이겠구나라는 것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기역. 전원 장치에 연결된 기역은 플러스 극이 맞습니다. 니은, 직선 도선 주위에는요, 동심원 모양의 자기장이 생기나요? 네, 직선 도선 주변에는 동심원 모양의 자기장이 생겼습니다. 니은 맞고요. 티귿, 직선 도선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을 바꾸어도 나침반 바늘의 N극이 가리키는 방향은 변하지 않나요? 아니요, 선생님 오늘 뭐 여러 번 얘기한 개념이에요. 우리 이 자기장은 전류가 흘러서 만들어지는 자기장이기 때문에 전류 방향이 바뀌면 자기장의 방향도 반대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손으로도 전류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면 이렇게 이번에는 시계 방향으로 나머지 네 손가락 감기게 돼요. 그래서 정답은 기역과 니은 3번이 됩니다. 13번 문제고요. 그림과 같이 자석 사이에 장치된 코일에 화살표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고 있대요. A, B 중 코일이 회전하는 방향을 쓰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 전동기의 원리 잘 이해하고 있으면 되죠. 우리 자기장의 방향은 N극에서 S극으로 들어가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일 거예요. 그때 전류 여기서는 아래에서 위로 흐르고 있네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아래에서 위로 엄지손가락 맞춰준 다음에 나머지 네 손가락을 자기장의 방향으로 맞춰주면요. 오른쪽 코일은 이렇게 힘을 받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쪽 부분 볼게요. 왼쪽의 코일 부분. 전류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고 있죠. 이렇게 전류가 흐르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장의 방향은 마찬가지로 N극과 S극이에요. 손바닥 어디를 향해요? 아래 부분을 향하죠. 아, 왼쪽 코일은 아래로 힘을 받겠구나. 아래 방향으로. 그럼 이 코일 어떻게 돌겠어요? 이렇게 A 방향으로 돌겠구나라고 답 바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요. 그림과 같이 가늘게 자른 알루미늄 포일에 양끝에 전지를 연결하고 말굽자석을 설치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스위치를 닫아서 알루미늄 포일에 전류가 흐르게 할때 알루미늄 포일이 움직이는 방향은 이라고 되어 있고요. 여러분들 자석이 있어요. 그리고 알루미늄 포일에는 우리 전류가 흐르게 될 거예요. 그럼 또 자기장과 자기장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힘이 발생을 할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우리 이 알루미늄 포일이 받는 힘의 방향, 오른손으로 찾아주면 되겠죠. 그럼 전류의 방향, 플러스 극에서 마이너스 극 방향이니까 어떻게? 전류 지금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때 우리 자기장의 방향은 N극에서 S극, 요 방향이죠. 그럼 엄지손가락은 이렇게 맞춰주고요. N극에서 S극은 이렇게 맞춰주시면요. 손바닥,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위를 향하고 있네요. A 방향으로 알루미늄 포일이 위로 올라가겠구나라는 거 찾아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1번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여기 단원에서는요, 강의 계속 듣지 마시고 중간에 멈춰서 정말 내 손으로도 이 방향 찾을 수 있나 꼼꼼히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원대한 개념 클리어 문제는요, 코일에 전류가 흐르는 방향으로 오른손에 네 손가락을 감아질 때 엄지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은 무엇의 방향이 되는지 오늘 개념요 꼼꼼히 복습하시면서 해당하는 답 어디에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시면요 선생님이 들어가서 여러분들의 답도 확인하고 또 함께 상호작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마지막 대단원으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선생님은요 과학의 세계로 원 없이 빠져드는 시간 그 시간을 책임지는 원 아랑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1: AI 시대 인공지능 안전하게 이용하기.
2: 부장님, 기획안입니다.
3: 이거 교차 검증했나?
2: 네?
1: AI가 생성한 내용은 공신력 있는 출처의 정보와 교차 검증하여 사용합니다.
3: 이거 기밀 아닌가?
2: 맞습니다.
1: AI의 기업 기밀,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4: 이 자네가 썼나?
2: AI가 썼습니다.
3: 그럼 출처를 써야지.
1: AI로 생성한 내용에는 도구, 생성일자 등 출처를 표기합니다.
3: 아, 이게 뭐야?
1: AI가 잘못된 내용을 생성할 경우 반드시 정확한 답변을 입력하여 학습시킵니다.
3: 점심 뭐 먹을까?
1: 무분별한 AI 사용을 자제합니다.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AI는 기후 위기를 가속화합니다.
3: 아, 안 돼!
1: AI 서비스 이용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온라인 피해 365센터로 신고합니다.
3: 자네인가?
5: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자신의 삶과 관련지어 읽어요. 두 번째 시간이죠. 지난번에 의병장 윤희수님의 전기문을 읽으면서 그분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했는지 생각하면서 읽었습니다. 자, 이번에도 어떤 글을 읽고요. 내 삶과 관련지어서. 그러니까 그 인물은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는데 나는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번 또 공부해 볼 거고요. 자,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6학년 국어 공부의 목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한번 외쳐봅시다. 자막 그대로 읽어보시면 돼요. 나라면 말이야. 읽고, 생각하고, 말하고, 쓸수 있어요. 라면 있어요. 라면 먹으러 가자.

네, 재미있는 이번엔 이야기입니다. 예, 소설이라고도 하죠. 지난 시간엔 전기문, 네, 위인들의 그 행동, 그 업적들을 전달해주는 글을 읽었지만 오늘은 소설을 읽는 거야. 예, 이야기를 읽는 거죠. 자, 책 깎는 소년입니다. 예, 이번에 한 편, 예, 앞부분을 좀 읽고요. 그 다음 시간에, 예, 그 뒷부분. 예, 2번, 예, 책 깎는 소년 2번, 네, 읽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읽어볼게요. 물론, 예, 원래 그 이야기는요, 동화는요, 굉장히 길어요. 그런데 우리 교재에는 그긴 것을 다 여기다 옮겨놓은 것이 아니고, 앞부분 땡강, 예, 없애버리고, 여기서부터 그냥 읽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시면서, 선생님이 앞부분도 살짝살짝 얘기해 드릴게요. 아침 일찍 장호가 서포 작업장으로 들어섰다. 각설은 드릴 말씀이 있는디요. 자, 그랬습니다. 아, 조금 더 소개해 드리자면, 여기 장호라는 인물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주인공이죠. 예, 이책 깎는 소년이라는 동화 이야기의 주인공인데요. 여기 앞에 누가 나오냐면요. 봉운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봉운도 역시 소년이에요. 네. 여러분과 같은 비슷한, 네, 소년, 소녀, 예, 그 나이대예요. 그리고 장호가 있고요. 장호. 자, 이 둘이, 뭐랄까요? 약간 갈등 관계에 놓이게 될 겁니다. 예, 왜냐? 우리 가치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죠? 서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점이 좀 달라요. 예, 그 점을 생각하시면서, 예, 봉은과 장호의 그 사이 관계를 여러분이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또둘다 어디에서 일을 하냐면 서포에서 일을 해요. 그럼 서포는 무엇이냐? 서는 책이란 뜻이에요. 책 서자. 그럼 포는 뭐냐? 뭔가 늘어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냥 가지런히 놨다는 거야. 즉, 책을 마구 이렇게 놓은 곳 어딜까요? 예, 요새 말로 하면 서점입니다. 네, 요새 말로 하면 서점이고요. 지금 여기 그 작품에 나와 있는 시대는 어느 시대냐면 조선 후기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조선 후기고 또 어디에서 일어나는 일이냐면 전라도예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전주죠. 예, 그래서 조선 후기 전라도 전주에서 일어나는 일을 예,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살짝 엿볼 거고요. 아침 일찍 이 장호라는 친구가 예, 서점, 그러니까 서포 작업장으로 들어섭니다. 그럼 작업장은 또 뭐냐? 예, 우리가 좀 알아야 될게 많아, 읽기 전에. 이 작업장은 뭐냐면, 옛날에는요, 예, 책을 만들기 위해서 작업장을 하나 마련해 둔 곳이 있었어요. 어? 지금은 출판사에서 책을 막 만들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출판사에서 책 만들면 인쇄소에서 또 만들고 하면 그게 트럭을 타고 서점에 가잖아요. 그렇지. 근데 예, 옛날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서포에 작업장이 따로 옆에 있었어. 거기서 책을 만드는 거야. 그리고 예, 내다 파는 거죠. 이제

0: 그런 시스템이다 이 말이에요. 자, 각수는 그럼 누구냐? 아이고, 미리 배울 게 너무 많아. 각수는 요거 보이죠?
1: 짜자잔, 여러분을 위해 갖고 왔어요.
0: 여기 이 책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나무를 깎아서 글자를 새겼단 말이야. 팔만대장경 생각하면 돼. 아하, 팔만대장경 이제 알겠죠? 나무를 이렇게 깎아가지고 글자를 파서 종이를 대고 쫙 대고 책을 만들었단 말이야. 그 글자 만드시는 분, 그분이 바로 각수라는 거예요. 예. 자, 각수어른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지난밤 늦게까지 작업을 하고 쪽잠을 자던 각수어른이 막 일어났어요. 어우, 막 잠도 제대로 못 잤는데. 예, 장호가 깨웠어. 깨웠나? 자, 무슨 일이냐 이 새벽에. 어르신, 지도 글자 새기는 법을 배우고 싶어라. 각수어른이 의아한 눈빛으로 쳐다봤어요. 지가 이거 서포에서 이런 지도 벌써, 벌써예요. 이거 폴세가 벌써란 뜻이에요. 폴세 3년이 지났구만요. 서포에서 책을 파는 것은 인자 이골이 났은께. 그러니까 너무 많이 했다 이 말이에요. 지겹다 이 말이에요. 지도 각수가 되고 싶구만이라. 왜? 이게 뭐냐면 서포가 여기 있단 말이죠. 예, 상황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가 책을 놓고 파는 데예요. 예, 조선 후기에. 무슨 책이 인기 있었을까요? 조선 후기니까. 소설이 인기 있었어요. 흥부전이라든가, 뭐, 춘향전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뭐, 이런 그, 재미난 소설들이 있단 말이죠. 이 소설을 파는데, 책을 파는데, 이쪽에, 다른 쪽에 작업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작업장. 여기서 뭘 만든다? 예, 책을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각수들이 이렇게 글자를 파서. 그래서 이 장호가 여기서 책 팔다가 작업장으로 가서 나 글자 새기는 거 배우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려. 근데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이러는 이유가 뭐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너 왜 책 안 팔고 갑자기 서포에서 책 안 팔고 각수가 되고 싶어 하는지 내가 좀 물어보고 싶다. 이 말이죠. 실은 어제 봉은이가 여길 기웃대는 거 다 봤구만요. 자, 아까 봉은이와 어떤 갈등 관계 있는 친구라고 했죠. 자, 봉은이가 그 앞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 이 작업장에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우연히 왔다가 작업하는 걸 보고 너무나 자기가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봉은이보담 지가 훨씬 선배께 먼저 하는 게 맞지라? 예, 예, 먼저 장호가 여기 들어왔거든요. 여기서 먼저 일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 먼저 가르쳐 달라 이 말이죠. 그리고 그보다는 더 큰 이유가 또 있단께요. 더 큰 이유라. 그게 뭐냐? 라고 물어보는 거죠. 돈이지라. 자, 보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가치 삼각형 배웠어요. 그렇죠? 그 사람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 사람이 추구하는 가치를 알려면 시대 상황을 알아야 되고 그 시대 상황에 맞춰 나온 그 사람의 말이 어떠했는지 그리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이거 여러분이 파악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야 이 사람이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 사람이 추구하는 가치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고 했어요. 자, 이 친구 보세요. 자, 장호는요. 돈. 내가 왜 각수가 되고 싶어 하는지 왜 책 만들 때 글자를 새기는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지 자기가 확실하게 얘기하고 있죠. 돈이지라. 유명한 각수가 돼서 돈도 많이 벌고 이름도 알리고 싶지라. 뭐 이런 거죠. 유명해지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러냐. 그럼 어디 내일부터 한번 휘어볼 테냐. 참말이어라. 이제 그런 거죠. 장호가 자꾸 되물었어요. 진짜 나에게 기회를 준다고요? 그러면 이 말이죠. 각수어른이 서포일은 봉은이에게 맡기고 내일부터 작업장으로 오라고 했어요. 자, 다시 얘기할게요. 여기가 서포예요. 여기는 책을 사고 파는 곳이고 여기 따로 작업장이 있다. 네, 이걸 알아야 여러분이 이해가 돼요. 이 말이, 이 상황이. 이 작업장에서 뭘 만든다? 각수들이 딱딱딱딱딱 예, 글자를 새겨서 예, 거기다 이제 종이를 쫙 그 위에다 올리면 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예, 팔만대장경 생각하시면 돼요. 도장 생각하시면 돼요. 도장을 막 파잖아요. 거기다가 이렇게 인주 묻혀서 꼭 찍으면 뭔가 글자가 나오죠. 비슷한 거예요. 자, 그래서 작업장으로 이 장호가 가기로 했습니다. 다음은 조선시대 출판문화에 대한 설명이에요. 빈칸에 어울리는 말을 써볼까요? 자, 이것은 조선시대 책을 사고 팔던 가게 뭐라고요? 서포. 예. 한꺼번에 많은 책을 찍으려면 책판이 필요해요.

했는데, 이때 나무를 조각해서 책판 만드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을 우리는 각수. 네. 각. 여러분, 조각할 때그 각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글자를 조각한다. 이 말이죠. 예. 수. 조각하는 사람이에요. 무엇을? 글자를 조각하는 사람이에요. 자, 여기 선생님이 설명 안한거 책판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무로 돼 있어요. 여기에 판을 만드는 거예요. 나무로. 이렇게. 요거는, 이 부분은 손잡이야. 예. 손으로 이렇게 들수 있어요. 예. 자, 이렇게 해서, 뭐, 이게 책판이면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들수 있게. 이렇게 해놨단 말이죠. 자, 그러면 바로 이 부분에다가 글자를 새기는 거예요. 예, 글자를. 춘향이가 어쩌고 했는데, 그래서 홍길동이 나타나서 흥부가 너네 뭐하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글자를 하나하나 새기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한다? 이게 바로 책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 새겨 놓으면, 이제 종이만 가져오면 되죠. 여기다가 먹을 딱 칠하고 종이를 여기다 딱 대고 문질러. 그리고 딱 떼면은 그게 뭐예요? 이게 바로 나중에 모이고 모이고 모여서 책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예, 우리 조선 후기 때 예, 책을 만들었다라는 거고요. 그 책을 사고 파는 가게를 우리는 서포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가시죠? 자, 장호가 그동안 서포에서 해왔던 일로 알맞은 것은 뭘까요? 책을 파는 일, 글자 새기는 일, 종이 만드는 일, 잉크 만드는 일, 책판 만드는 일. 우리 장호는 그동안 책을 파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1번입니다. 그래서 각수하더니, 아니, 너왜저 서포에 가서 책안 팔고 여기 왔냐? 라고 물어보잖아요? 장호가 언급한 봉운이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 자, 봉운이 살짝 얘기 나왔죠. 이 책을 깎는 소년의 주인공입니다. 네. 서포의 주인, 또 각수 어른의 아들, 장호보다 나이가 많은 어른, 장호와 같은 일터에서 일하는 동료가 되겠습니다. 여기 봉운이 나중에 나오니까 잊지 마세요. 예, 우리 작품의 주인공이 되겠습니다. 장호가 글자 새기는 법을 배우고 싶어서 한 가장 중, 어, 어, 이, 가, 아, 잘못 읽었네요. 장호가 글자 새기는 법을 배우고 싶어 한 가장 중요한 이유를 쓰시오. 아까 말로 얘기했죠? 돈이지라. 그랬잖아요. 돈 많이 벌고 유명해지고 싶다. 이름을 날리고 싶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지금 그 부분을 그대로 여러분이 그냥 예, 옮겨 적으면 됩니다. 유명한 각수가 돼서 돈을 많이 벌고 이름을 날리고 싶어서이다. 네. 예, 잠깐 동안의 맞춤법. 돼서를 돼, 어, 서라고 써도 된다는 거. 네. 되어서 해도 되고, 돼서 해도 되고, 예, 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어떤 일이 벌어졌나? 다음날 장호는 작업장으로 달려갔어요. 자, 다음날, 와, 각수어른이 나 작업장 와도 된다 그랬어. 그러니까 당장 서포가 아니라 옆에 붙어 있는 작업장으로 간 거죠. 오늘부터는 대패질 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마. 이? 이게 뭐야? 아니, 나는 글자를 깎을 줄 알았는데, 무엇 하는 방법을 가르쳐 준대요? 대패질 하는 방법 가르쳐 준대요. 대패가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나무를 이렇게 딱 베잖아요. 그럼 나무 겉부분이 어때요? 이렇게 매끈매끈하지 않고 울퉁불퉁하죠? 그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아까 책판도 나무로 되어 있어요. 아까 선생님이 그려준 그 책판이 예, 나무로 되어 있는데, 이 나무, 베어낸 나무는 이렇게 울퉁불퉁하니까 여기를 딱 깎아버려야 돼. 그쵸? 여기를 아주 말끔하게 깨끗하게 깎아버려야 돼. 이 깎아내는 연장이 바로 대패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확 깎아내면 여기가 이제 매끈하게 되겠죠. 여기 다 사라져 버린단 말이야. 매끈하게 되죠? 요걸 만들어주는 연장이 대패예요. 대패질을 한다. 예, 이런 말이죠. 각수어른의 말에 장호가 얼굴 찌푸렸어요. 왜? 자기 기대는 이게 아니야. 내 예상은 이게 아니었는데. 드디어 책판에 글자 새기는 걸 배운다고 잔뜩 기대를 했어. 그런데 어떻게 됐어? 김 빠졌어. 그때 와, 응?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 날에도 이상 어떡하죠? 다음 날에도 각수어른은 별다른 말이 없이요. 다시 대패질을 해야 했어요. 와, 화가 나. 내가 지금 여기서 이거 할 건가? 아, 이거 아닌데. 나 빨리 글자 새기는 거 배워서 돈 벌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일을 했겠죠. 목도 아파요. 하기 싫은 일을 하니까 목도 아파. 어깨도 쑤셔. 손목도 아파. 내가 지금 이 일을 왜 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각수어른, 저 나무들을 다 대패질을 해야 한다.

만드는 기본 중에 기본. 기본이 있는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기본. 대패질이요. 나무를 잘 말리고, 예, 나무를 베었어. 그럼 그냥 쓰지 않죠? 이걸 말려야 돼요. 왜? 나중에 뒤틀리니까 뒤틀리지 않기 위해서 잘 말려야 돼요. 대패지를 휘어서 책판을 만들어야 글자를 새길 수 있다 이 말이요. 알겠냐? 막 이런 거예요. 얼마나 친절하게 가르쳐 주십니까? 네가 왜 대패지를 해야 되는지 지금 설득하고 있는 거죠. 장호는 뭐래요? 대답을 하지 않았어요. 이 말은 뭐예요? 난 각수어른의 말에 동의하지 않아요. 이 말이죠.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부모님이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얘기하면 왠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부모님 말이 틀린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죠. 그럼 부모님이 너왜 아무 말도 안 해? 막 이러죠. 그럼 또뭐뭐 뭐 얘기하실 때 그게 아니고 어쩌고저쩌고 말하면 또 뭐라 그래? 어디서 말대답이야? 또 이러죠. 말을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고민되죠. 자, 이거 뭐죠? 대답을 하지 않았어. 이거 뭐예요? 이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네, 자기 생각이 아니니까. 대패질이나 책판을 만드는 것은 돈을 주고 사람을 사서 하면 그만이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죠? 아니, 대패질 이거 쉬운 일이잖아. 책판 만드는 거 이거 남 시키면 되잖아. 이거 돈 주고 사람한테 부탁하면 되잖아. 이 사업가 기질이 있네, 장호가. 가만히 보니까. 어쨌든 이 장호는 그런 생각이에요. 내가 할 일이 아니라는 거죠. 혼자서 모든 일을 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을 시키면 시간도 절약되고 훨씬 많이 만들 수 있었어. 이거 맞는 말이죠? 넌 사업을 해도 잘하겠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글자를 새기는 일이었다. 그 이거죠. 왜? 나는 빨리 돈을 벌어야 되니까. 이 글의 내용을 알맞게 말한 친구는 누굴까요? 각수어른은 작업장에 온 장호에게 대패질부터 가르쳤다. 맞죠? 각수어른은 작업장에 온 장호에게 글자 새기는 법을 바로 가르쳤다. 나현이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부터 대패질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마. 자, 이 말을 듣고 장호는 어떤 감정을 일으켰을까요? 두 가지. 대패질이야? 신나! 즐거워! 이거 아니죠. 대패질 어떡하지?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거 두려움 아니죠? 네, 실망했고요. 불만이 있었어요. 아니, 내가 왜 이걸 해? 막 이렇게. 장호가 대패질을 쓸데없는 일이라고 생각한 까닭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해볼까요? 아우, 손목이 아파. 아, 이건 봉훈이가 하면 되지. 글자 새기는 법을 배워야 돈을 벌수 있는데 내가 지금 이거 하게 생겼냐고. 이 말이죠. 자, 책판을 만드는 기본 중에 기본이 대패질이요. 라고 이 각수어른이 얘기했지요. 자, 그러면 이 각수어른은 어떤 생각으로 이 말씀을 하셨을까? 돈이 전부다. 배움은 즐거운 일이다. 힘든 일은 피해야 된다. 모든 일은 기본이 중요하다. 책판을 빨리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정답은 당연히 4번이죠. 그래서 여러분, 왜, 예를 들어서, 나는 짜장면이 너무 좋아. 진짜 맛있어. 그럼 짜장면 만드는 걸 내가 배우고 싶어. 요리사가 되고 싶어. 그러면, 그래, 너, 자, 짜장면 재료가 이거고, 이거 아니라고 하잖아요. 뭐부터 배운대요? 양파 까는 것부터 배운대요. 양파를 매일매일 이만큼씩 까봐야 된대요. 그리고 나서 칼질하는 거 배우고. 뭐든지 기본부터 충실하게 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얘기를 해주고 싶으신 거죠? 물론 장호는 동의하지 않죠. 장호는 어떤 그 친구였을까? 잘 보세요. 장호는 가난에 찌든 어머니를 떠올렸어요. 자, 가난한 어머니가 아니에요, 여러분. 가난에 찌든 어머니예요. 가난, 더 가난한. 예. 그런 어머니를 떠올렸죠. 술독에 빠져 사는 아버지와 장터를 떠돌며 온갖 행패를 일삼는 형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두 다이 장호가 생각할 때는 이 어머니를 제외하고는 아버지나 형이 어떻게 보면 미운 존재인 것이죠. 예, 어머니는 너무나 애틋한 존재고. 네. 자, 지금 그런 상황에 있어요. 그리고 여기 형 보이죠? 예. 이 형이 또 중요한 일을 함께 하게 됩니다. 네. 이름은 또추리. 작품에 보면 또추리가 나와요. 네, 여기 있는 것처럼 온갖 마을에서 행패를 부리는 형입니다. 이 형이 나중에 굉장히 이 장호에게는 중요한 일을 하게 됩니다. 궁금하시죠? 네, 선생님이 가끔 시간이 있을 때 얘기해 줄 수도 있고, 혹시 시간이 없으면 읽어보세요. 네. 자, 이런 형 때문에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이 어머니의 눈물. 그러니까 이 장호는 누구를 애틋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머니를 굉장히 애틋하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효심은 있는 친구인 거죠. 어머니의 눈물이 눈에 선했다. 가난해서 어쩔 수 없이 포기해야 했던 많은 것이 가슴 아프게 참아야 했던 그 순간들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왜이 친구가 장호라는 이 소년이 돈을

꼭 벌어야 되겠다 생각했는지 이해가 가지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가치를 가지게 되려면 그 사람의 배경이 또 많이 작용을 하게 된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것이 많이 영향을 미치게 된대요. 요렇게 만날 대패질만 하면 시간을 보낼 순 없다 이 말이죠. 요렇게 만날 대패질만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순 없단 게 장원은 언젠가 전주에서 가장 큰 서포를 차리고 싶었어요. 예, 여기 그 공간적인 배경이 서포 전주에 있는 서포죠. 그동안 온갖 수모를 견디면서 서포에서 일을 배운 것도 그때를 위한 것이었어요. 예, 돈을 벌어서 제일 큰 서포를 가지고 싶은 거죠. 지금까지 일을 해서 받은 돈은 꼬박꼬박 모아두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봐요. 예. 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친구야. 예. 아버지나 형과 달리. 하지만 뭔가 일을 벌이기에는 또 돈이 턱없이 모자랐죠. 그래서 이 장호가 말을 합니다. 저번에도 지가 얘기했죠. 지는 돈을 몽땅 벌 거구만요. 근데 이렇게 대패질만 하다가는 언제 부자가 되겠어요? 예. 각수어른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내가 얘기해도 얘가 인정을 안 하는구나. 얘는 길이 다른가 보다. 이제 이런 오만가지 생각을 하셨겠죠? 장호가 일어서자 각수어른이 물었어요. 니한테는 이 재판이 돈을 벌어주는 도구로구나. 야, 지는 이 서계 서포보다 더큰 서포를 만들 거구만요. 자, 이 서점 이름 나왔네요. 이 서포 이름 나왔네요. 서계 서포. 실제로 있었던 책방입니다. 실제. 굉장히 유명한 책방이었어요. 여기에서 소설들을 많이 내다 팔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봉은이라는 이름 나왔죠? 이 책의 주인공. 봉은이라는 이름도요, 실제 만들어진 그 책에 나와 있는 이름이에요. 봉은. 예, 실제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물론 그 이름을 보고 우리 작가님이 상상을 해서 만든 작품이기도 합니다. 이게 지금. 조선 최고의 각수들을 모아서 책을 찍어낼 거예요. 지는 반드시 부자가 되고 말 거란께요. 장호가 큰 소리를 치고는 작업장을 나가버렸어요. 난 이제 안 해. 뭐 이런 거죠. 각수어른이 장호의 뒷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봤죠. 장호의 가족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을 두 가지 골라보자라고 했습니다. 자, 아까 나왔죠. 어머니, 가난에 찌들었어요. 가난한 게 아니야. 가난에 찌들었어. 너무 가난하다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와 형이 속을 썩여. 그걸 보고 이 어머니는 가슴이 아파. 그래서 매일 울어. 그걸 보고 장호는 나는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줘야겠다. 그래서 나는 돈이 필요해. 그리고 유명해지고 싶어.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친구입니다. 자, 이 가족에 대한 설명. 생활에 여유가 있었다. 아니요. 가난에 찌들었고요. 아버지는 술을 좋아했다. 형은 난폭한 말과 행동을 자주 했다. 예, 거기 보면 행패를 부리고 다녔다라고 하죠. 네. 행패. 예, 그래서, 우리 그 주인공 봉은이가 있어요. 이제 뒤에 나올 거예요. 다음 시간에 나올 거예요. 오늘은 이 작품의 첫 번째 부분이고, 그두 번째 부분은 다음 시간에 선생님하고 또 계속 읽어볼 거예요. 재밌어요? 꼭 다시 또 봐요, 우리 둘이. 예. 자, 봉운이 있고요. 이 봉운과 갈등 관계에 있는 것이 장호였죠? 예, 장호가 갈등 관계인데, 갈등이 뭐예요? 갈등이라는 건 충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 난 쟤랑 갈등 관계에 있어. 지금 충돌 중이라는 거야. 자, 이 충돌, 즉, 갈등 관계인데, 이 봉운의 가족도 있어요. 예, 봉이라고 돼 있어요, 봉이. 같은 봉자 돌림이야. 봉이, 얘 여동생이에요. 근데 이 나중에 그 작품에 보면 이 봉이는 노래를 해요. 예. 그리고 나중에 봉운이에게 어떤 힌트랄까요? 어떤 그 좋은 영향을 또 주지요. 근데 장호의 형은 뭐냐면 또출이에요. 어? 아니 무슨 형제가 이렇게 달라 이름이? 예. 장호가 이름을 바꿨어. 형이 너무 싫어가지고 형하고 비슷한 이름도 싫어. 네. 그래가지고 이름을 바꿨어.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네. 그런데 이 나중에 또추리가 굉장히 또 중요한 일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두 가지 골라볼까요? 아버지가 술을 좋아하셔. 우리 아버지는 술을 좋아하셨어.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자, 이렇게. 뭐, 좋아하실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이게 너무 심했다. 이러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나다. 요렇게 만날 대패질만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순 없단께. 자, 이 기억으로 알수 있는 우리 장호의 성격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를 한번 해볼게요. 자, 느긋하고 여유롭다. 조급하고.

0: 욕심 많다. 참을성이 있고, 예, 많고, 성실하다. 여러분 같으면 장호의 성격을 무엇으로 골라보고 싶으십니까? 맨날 이렇게 대패질만 하면서 시간을 보낼 순 없다. 이거 뭐예요? 나 이거 대패질할 시간 없어. 당장 뭐 해야 돼? 당장 이거 깎는 거, 글자. 글자 깎는 거 알아야 돼. 그러니까 뭐예요? 욕심이 일단 많고요. 조급하죠. 기다리지 못해요. 내가 이걸 각수어른이 하라는 대로 하고 있으면 어련히 각수어른이 이 다음 단계를 가르쳐 주지 않을까? 이거 못 참아. 못 기다려. 자, 그래서 이거죠. 그래서 느긋하고 여유롭거나 참을성이 많고 성실한 것과는 이 상황에서는, 예, 뭐 요것만 봤다고 해서 얘를 너는 이런 사람이지!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글 속에서는 우리가 예, 이건 아니다. 1번과 3번은 아닐 것이다. 요 참을성이 많고 성실하다. 요거는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봉운이, 네, 우리의 주인공, 봉운의 성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각수어른이 니은과 같은 태도를 보인 까닭을 알맞게 말한 친구는 누구일까요? 니은. 각수어른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라고 했어요. 자, 왜 말이 없었을까요? 말을 할수 없어서. 아니지. 장호의 욕심 어린 말에, 예, 실망한 거지. 자, 봐요. 나는 지는요, 얘기했잖요. 난 돈을 벌 거여구만요. 아유, 이거 하다가 언제 부자 돼요? 그러니까, 내 기초부터 가르쳐 주고 싶었는데. 얘는 그걸 원치 않는구나. 뭐예요? 실망했죠. 자, 그래서, 예, 현이 되겠습니다. 장호의 결심이 대단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한동안 말이 없었을까? 예, 아니죠.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어요. 문제가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은 무엇에만 집중하면 된다? 그 작품 속에 나와 있는 인물들이 어떤 것을 추구하고 있는지, 무엇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지, 이것만 생각하면서 글을 읽어보면 된다. 그리고 나서 나와 비교를 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저 작품 속에 있는 인물은 이런 것을 추구하고 있는데, 이런 가치를 추구하고 있는데, 나는 무엇을 추구하며 사나? 이것만 보면 된다고 했어요. 장호가 석의 서포보다 더큰 서포를 만들고 싶어 한 까닭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왜? 지금 자기가 일하고 있는 이 커다란, 유명한 이 석의 서포보다 더큰 서포를 만들고 싶어 했나? 돈을 많이 벌고 싶어서. 요거죠? 돈이지라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석의 서포가 작게 느껴져서 각수어른을 도와주기 위해서 봉은이와 함께 일하고 싶어서 글자 새기는 기술을 배우고 싶어서 모두 정답이 아니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그책 깎는 소년이죠? 이 소설 중에 일부분, 이 동화 이야기의 일부분을 봤고, 그 일부분 중에서도 톡 잘라서 앞부분을 지금 선생님하고 같이 봤어요. 우리 교재에 이 부분이 있으니까. 다음 시간에는요, 이두 번째로, 여러분하고 같이 볼 거예요. 라면 문제, 장호가 추구하는 가치가 아닌 건 뭘까요? 돈, 효도, 유머! 그러네요, 유머. 이렇게 하다 보면 말이죠. 재밌지라. 과연 이거일까? 다음 시간에 또 봐요. 안녕. 아이고, 재밌다.
1: 와,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 실력의 독립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함께할 수학 독립 만세 김구입니다. 자, 우리 중단원 서술형 대비 7번부터 풀어갈 시간인데요. 뒤로 가면 갈수록 조금씩 난이도가 높아지고 생각해야 될 거리들이 있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자, 대신에 이게 막

심각하다 이런 건 아니고 어떤 문제에서 이런 포인트들을 좀 주의해야 된다라는 그런 한두 가지 포인트들이 있거든요. 문제마다. 자, 그 순간순간들을 잘 체크하고 기록해 놓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구원픽은요. 뒷부분에 풀어야 될 15번, 16번 두 문제입니다. 특별히 여기 있는 16번 문제는 고등학교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스타일의 문제의 색깔칠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요 주의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간단한 7번부터 해결하고 갑시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오가는 교통편이 다음과 같다. 그랬을 때 경우의 수가 큰 것부터 나열해라 라고 얘기했어요. 갈 때는 비행기, 올 때는 버스를 탄대요. 자, 비행기는 몇 종류? 세 종류가 있으니까 셋 중에 하나 골라. 버스는요? 그래요. 네 종류가 있으니까 넷 중에 하나 골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총 12가지 경우의 수가 발생합니다. 자, 그 다음 갈 때는 기차, 올 때는 비행기를 탄대요. 기차는요? 5가지가 있으니까 5가지 중에 하나 고르면 되겠죠? 아, 5 곱하기. 비행기는 3가지 있으니까 셋 중에 하나 골라서 경우의 수 15하고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 갈 때와 올 때 각각 다른 기차를 탄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갈 때 탈 기차를 고르는 방법 수는 5가지이겠고 올 때 탈 기차를 고르는 방법 수는 갈 때 탔던 거 빼고 넷 중에 하나 고르면 되겠죠? 그래서 20가지 경우가 만들어져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경우의 수가 큰 것부터 나열해봐라 라고 얘기했으니까 거꾸로 디귿, 니은, 기역하고 나열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겠다. 자, 이거 그냥 곱의 법칙을 적용하면 되는 간단한 형태의 문제였습니다. 다음 문제 보자. 다음은 나은이네 중학교에 개설된 자유학기 주제가 1기와 2기가 있는데 그 프로그램 목록이 나열돼 있는 거다. 그때 1기, 2기 하나씩 수강하는 경우의 수를 구해봐 라고 얘기했네요. 우선 이 문제의 포인트는 표를 정확히 이해해야죠. 1기와 2기 아래에 한꺼번에 내일은 코딩왕이라는 이런 프로그램의 이름이 기록돼 있다는 얘기는요. 내일은 코딩왕이 1기에도 있고 2기에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네, 그런 주제의 표입니다. 근데 마지막 영상 제작 임무는 1기에만 존재하고 꿈을 담은 연극은 2기에만 존재한다라고 이 마지막 행도 우리 구별해서 읽어낼 수 있어야겠죠. 자, 그럼 생각해보자 얘들아. 내가 첫 번째 1기에 여기 있는 네 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서 들을 때와 아래 있는 하나 영상 제작 입문을 들을 때는 2기에서 고를 수 있는 그 프로그램의 숫자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경우를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봐야 돼요. 첫 번째 케이스, 그때는 1기에서 이 넷 중에 하나를 골랐을 때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넷 중에 하나 골라야 되니까 경우의 수는 네 가지. 그럼 2기에서는 프로그램을 몇 개 고를 수 있어요? 분명히 이 다섯 개의 프로그램 중에 위쪽 넷 중에 하나를 무언가 내가 이미 들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중에 하나는 제외하고 나머지 네 개를 고를 수 있을 거다. 2기에서. 그래서 2기에서 프로그램을 고를 수 있는 경우가 네 가지니까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총 16가지 경우가 만들어지죠. 자, 그런데 두 번째 케이스 2번, 우리 영상 제작 입문을 내가 고른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영상 제작 입문을 골랐다고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는 저걸 고르는 한 가지. 그 다음, 첫 번째 1기에서 영상 제작 입문을 골랐으니까 2기에 있는 프로그램 5개는요, 내가 한 번도 들은 적이 없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럼 아무렇게나 골라도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2기에서는 5개 중에 하나를 골라내면 됩니다. 그러니까 총 5가지 경우의 수가 발생하겠죠. 1번 케이스 또는 2번 케이스라고 또는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니까 합의 법칙 사용해서 둘 더해준다면 전체 경우의 수는 21이라고 정답 써줄 수 있을 거예요. 자, 이 문제 첫 번째 표를 이해해야 된다. 표를 이해를 하면 내가 위쪽 넷 중에 하나를 고르는 것과 아래 영상 제작 입문을 고르는 건 다른 경우구나라고 생각해서 케이스 분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표의 이해가 이 문제의 출발점이다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어떤 프로그램에 관련된 표들이 제시되는 경우의 수나 확률 문제들이 꽤나 있거든요. 수능에서도요, 이런 식의 표가 나왔는데 봉사활동에 관련된 혹은 체험학습에 관련된 그런 표들이 나왔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표를 이해하는 거, 이게 하나의 포인트, 잘 생각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체크해 두시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보자. 한 개의 주사위를 세 번 던질 때 첫 번째와 두 번째에 나온 눈의 차가 세 번째 나온 눈의 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구해봐라. 이렇게 물어보고 있네요. 여러분, 첫 번째와 두 번째 나온 눈의 수의 차

차를 생각하는데 그 차가 세 번째 나오는 눈의 수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여기 있는 눈의 차가 1, 2, 3, 4, 5, 6 중에 하나여야 된다. 이런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경우의 수를 6가지로 구별해야 될 거예요. 첫 번째, 눈의 차가 1인 경우를 생각해 보자라고 이렇게 얘기해 볼수 있겠네. 주사위를 던졌어. 주사위를 첫 번째, 두 번째 던졌는데 그때 나타나는 두 개의 눈의 차가 1이 되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뭐? 1, 2 이런 거 있겠지. 대표적으로 아 그래 1, 2가 있겠구나. 첫 번째는 주사위의 눈이 1, 두 번째는 2 나오는 경우 있겠구나 생각할 수 있고요. 그 다음은요 2, 3도 있고요. 3, 4도 있고요. 4, 5도 있고요. 5, 6도 있겠구나라고 이렇게 다섯 가지 경우를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끝인가요? 그렇지 않아. 눈의 차라고 이야기하는 건큰 거에서 작은 걸 빼는 거니까 반대로 1번 첫 번째 던졌을 때 2가 나오고 두 번째 던졌을 때 1이 나오는 경우도 눈의 수의 차가 1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즉, 여기 있는 1과 2의 자리를 바꾼 것도 해당되는 거다. 그럼 위에 있는 다섯 가지가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서 다 자리를 바꾸면서 또 다시 다섯 가지를 만들어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경우의 수는 총몇 가지? 10가지 발생한다라고 이야기해 볼수 있겠죠. 이렇게 다 쓰지 않고 우리 그냥 10가지 하고 유추해 봅시다. 됐나요? 그 다음도 우리 눈의 차가 이번에는 2인 경우를 생각해 볼 거예요. 눈의 차가 2인 경우. 자, 눈의 차가 2인 경우는 어떻게 나타나겠어? 1, 3부터 나타나겠죠. 1, 3에서부터 출발해서 어디까지 나타나? 4, 6까지 나타날 거예요. 그렇죠? 이거 다 쓰지 않아도 유추 가능하죠? 1, 3, 2, 4, 3, 5, 4, 6. 몇 가지 나와요? 네 가지 나와요. 그런데 그네 가지의 앞뒤 자리를 바꾼 것까지 생각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총몇 가지? 아, 눈의 수의 차가 2가 되는 경우는 8가지 나타나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볼게요. 세 번째. 눈의 차가 이번에는 3이 되는 경우를 생각하죠? 3이 되는 경우는 1, 4부터 시작해서 나타날 거예요. 어디까지 나타나요? 3이 돼야 되니까 3, 6까지 나타나요. 세 가지 있죠? 자리 바꿀 수 있죠? 그럼 총 경우의 수는 6가지라고 만들어낼 수 있겠다. 그 다음 생각해. 네 번째 경우, 눈의 차가 4가 되는 경우를 생각하면 1, 5, 그리고 2, 6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은요, 자리 바꾸는 경우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총몇 가지? 네 가지가 나타나라고 생각해 볼수 있어요. 한 번만 더 해보자. 다섯 번째 경우 생각하면 눈의 차가 5가 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고요. 눈의 차가 5가 되는 경우는 1, 6밖에 없죠. 그래, 바꾸면 또 하나 있으니까 두 가지 하고 이렇게 만들어 볼수 있을 겁니다. 눈의 차가 6이 되는 경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1, 7 불가능해. 0, 6 불가능하니까 결국 여기 있는 10가지와 8가지, 6가지, 4가지, 2가지, 이거 다 더한 게 우리 문제에서 원하는 경우의 수다 생각할 수 있겠네. 자, 이렇게 더하면 10, 이렇게 더하면 10, 그리고 10 하나 더 있으니까 전체 경우의 수는 30이다라고 정답 쓸수 있어요. 자, 논리적으로 하나씩 하나씩 따져가는데 일일이 나열을 쓰는 게 아니라 한번 해보고 나면 패턴들이 생길 거고 그 패턴에 의해서 숫자를 좀 계산 과정을 좀 줄여서 우리가 원하는 숫자만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9번 문제 풀어볼 수 있었어요. 자, 다음 문제 가보자. 10번 생각해 볼게요. 10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4개의 지점 ABCD를 연결하는 길이 있는데 A 지점에서 D 지점까지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해보래요. 자, A부터 D까지 가는 경우의 수. 그래. A에서 B를 거쳐서 D로 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A에서 C를 거쳐서 D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잘 사용하지 않는 경로이기는 하지만 A부터 B를 거쳐서 C를 거쳐서 D까지 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자, 더불어 네 번째로 A에서 C를 거쳐서 B를 거친 다음에 D까지 가는 경우도 생각해 볼수 있을 겁니다. 자, 요 각각의 경우의 수들을 다 구한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 전부 케이스 분류 해놓은 거니까 또는 또는 또는 또는 연결돼 있어서 합의 법칙으로 싹 더하면 되겠죠. 자, 한번 생각해 보자. A에서부터 B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두 가지, B에서 D로 가는 경우의 수는 세 가지 있으니까 아, 너는 2 곱하기 3은 6이다라고 쓸수 있는 거고 A, C, D를 거쳐가면요. A에서 C를 가는 경우 두 가지, C에서 D를

D를 가는 경우 두 가지 있으니까 2 곱하기 2하고 만들면서 네 가지 경우 발생하겠죠. 자, 그 다음 A에서 B를 거쳐서 C를 거쳐서 D를 가는 경우 생각할게요. 자, A에서 B를 거쳐가는 경우 두 가지, B에서 C로 가는 경우 한 가지, C에서 D로 가는 경우 두 가지에서 총 네 가지 경우가 만들어진다 생각할 수 있고요. 자, 반대로 A, C, B, D의 순서로 가는 건요, A에서 C로 가는 두 가지, C에서 B로 가는 한 가지, B에서 D로 가는 세 가지 곱해주면 여섯 가지 만들어진다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여기 있는 6과 4와 4와 6 전부 다 더해주시면 되니까 우리 20가지 경우가 있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는 게 10번입니다. 역시나 길을 보고 케이스 분류를 해야 되는 건데 우리 일반적인 상식으로 D를 갈 때는 그냥 A, B, D나 A, C, D로 가겠다라고 생각하지만 문제에서는 한 번 지나간 장소를 다시 지나지 않는다라는 조건만 줬으니까 빙 돌아가는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요거 놓치면 안 돼요. 자, 다음 갈게요. 11번입니다. 다섯 개의 알파벳 H, O, U, S, E를 한 줄로 나열할 때 제일 앞에는 모음이, 제일 뒤에는 자음이 오는 경우를 구해보래요. 자,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제일 앞에 모음이 오도록 먼저 작업을 한번 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제일 뒤에 자음이 오도록 두 번째 작업을 해야 돼요. 배치할 때. 그 다음에 어때? 세 번째로 나머지 알파벳들을 배열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게 세 번째 일입니다. 다섯 개의 알파벳을 문제의 조건에 맞게 배열하려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의 순서로 연속적으로 일들을 해나가야겠죠. 자, 경우의 수를 계산할 때 어떤 사건이 연속적으로 발생한다라면 곱의 법칙을 사용하는 거였다라는 거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다섯 개의 알파벳에 일렬 배열을 하는데 제일 앞쪽에 모음이 오도록 배치하는 경우의 수를 먼저 생각합니다. 몇 가지입니까? 두 가지. 모음이 5하고 2 이렇게 두 개밖에 없으니까 아, 제일 앞에 모음 배치하는 경우 두 가지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요. 제일 뒤에는 자음이 오도록 만들어봐라 라고 얘기했으니까 여기 있는 세 개의 자음 중에 하나를 골라서 여기에 배치해야겠죠. 셋 중에 하나 골라서 배치하는 방법 몇 가지? 세 가지 하고 곱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면요. 무언가 모음 하나, 자음 하나를 제외하고 세 개의 알파벳이 남아있는데 그 세 개의 알파벳을 세 개의 자리에 일렬로 배열하는 거잖아. 세 개를 세 자리에 일렬로 배열한다 라고 하면 3 곱하기 2 곱하기 1 하고 쓰면서 나머지를 일렬 배열 해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전체를 곱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경우의 수 36가지 36을 정답으로 쓸 수 있는 네,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어때?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 알파벳을 그냥 일렬로 배열한다가 아니라 문제에 조건이 걸려 있으니까 그 조건대로 시행을 해야 되는데 조건이 세 개나 있다. 첫 번째 모음 배치하고 두 번째 자음 배치하고 세 번째 나머지 다 사용해서 다섯 개를 다 일렬로 배치해라 라고 얘기했으니까요. 그 세 개의 사건을 우리는 다 시행해 주어야 되고 그 세 개의 사건이 모두 다 일어나야 돼요. 연속적으로 일어나야 되죠. 그러니까 무슨 법칙 사용한다? 곱의 법칙 사용한다 생각하면서 문제 해결할 수 있어야겠죠. 이런 식으로 우리 11번 문제 처리할 수 있었습니다. 자, 12번 문제로 가보자. 남학생 3명과 여학생 3명 총 6명을 일렬로 세운대요. 그랬을 때 남학생과 여학생을 번갈아 세우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 자, 남학생과 여학생을 번갈아 세우는데 이번에 숫자가 똑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번갈아 세울 수 있는 경우는 남자부터 시작해서 남여하고 이렇게 줄 세울 수 있겠죠. 이게 첫 번째 경우예요. 그렇지? 두 번째 경우는 어떻게 줄 세울 수 있습니까? 여자부터 시작할 수 있죠. 여자부터 시작해서 여남하고 이렇게 줄을 세우면 남자, 여자 서로 번갈아가면서 줄을 서게 된다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남자 3명은 분명히 여기 이렇게 세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게 정해져 있으니까요. 여자 신경 쓰지 말고 남자끼리만 일렬로 줄 세워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사람을 각각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자리에 배치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줄 세우면 충분히 배치까지 완료가 된다 생각할 수 있겠지. 그래서 저 남자의 자리 세 자리에 남자 세 명을 배치하는 방법을 생각할 겁니다. 세 사람을 세 자리에 배열하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1 하고 써줄 수 있겠죠.
그럼 이제 남아있는 건 뭐예요? 여학생 자리 3개가 남아있고요. 그 여학생 자리에 배열할 여학생 3명이 남아있어요. 그럼 세 자리에 3명 1열로 배열하니까 어때? 그렇지. 역시나 3 곱하기 2 곱하기 1 하고 만들어져야 된다.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럼 66에 36이라고 경우의 수 찾을 수 있어요. 자, 그 아래에 있는 거 볼게요. 그 아래에 있는 거. 경우의 수 몇 가지 나올지 느낌이 딱 옵니까? 이때 경우의 수도 36가지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 남자의 위치가 옆으로 밀리긴 했지만 남자 3명 1열로 줄 세워서 저 자리에 배열을 하면 되고요. 여자의 위치가 앞으로 당겨와지긴 했지만 역시나 여자 3명을 1열로 줄 세워서 저 자리에 배열하면 되니까 위쪽에 있는 경우의 수랑 완벽하게 똑같아질 거다라는 거야. 그치?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두 번째 케이스 경우의 수도 36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또는 두 번째니까 합의 법칙 적용해서 더해주시면 72라는 정답 구할 수 있는 문제, 이런 문제였겠죠. 우리가 이게 앞에서 한번 풀어봤던 형태의 문제인데 앞쪽에서는 어땠어요? 남자와 여자의 숫자가 좀 달라가지고 숫자가 더 많은 사람을 먼저 배치를 했었어야 번갈아가면서 줄 세울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남녀 수가 똑같으니까 남녀, 남녀, 남녀 해도 되고요. 여남, 여남, 여남 해도 되는 상황. 그래서 케이스가 두 개로 나누어지는 상황이다. 이렇게 구별해 볼 수 있겠습니다. 12번이었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문제보다 조금 더 귀찮고 계산해야 될 게 많을 뿐이죠. 그치? 자, 다음 문제 보자. 13번 봅시다. 0, 1, 2, 3, 4의 숫자가 하나씩 적힌 다섯 장의 카드가 있는데 이 중에 서로 다른 세 장을 뽑아서 만들 수 있는 세 자리 자연수 중에서 짝수의 개수를 구해봐라 이야기했네요. 자, 이 문제 앞에서 봤던 문제랑 비슷해. 그치? 딱 하나 차이가 있다면 두 자리 짝수 생각했던 걸 이번엔 몇 자리? 세 자리 짝수로 문제를 바꾸어 놓은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케이스를 나누는 건요, 앞에서 했던 것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끝자리가 짝수면 전체적으로 짝수가 되니까, 자, 이렇게 세 자리 수 자리 만들어주고, 첫 번째 케이스는 끝자리가 0이 되는 경우, 두 번째 케이스는 끝자리가 2가 되는 경우, 세 번째 케이스는 끝자리가 4가 되는 경우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앞에 해봤던 경험에 의하면 끝자리가 2나 4가 되는 경우 이 앞에 첫 번째 자리에 0이 오지 않는다라는 주의사항이 중요했었고 이 둘은 똑같은 상황이겠다. 경우의 수가 똑같겠다라는 얘기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만 구해서 몇 배 하면 돼요? 두 배 하면 된다.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자, 이제 계산 한번 해보자. 끝자리에 0이 오면 당연히 짝수가 될 거고요. 그럼 제일 앞자리에 오는 건 0을 제외한 나머지 넷 중에 하나가 오면 되죠. 그러니까 경우의 수 네 가지예요. 그런데 연속적으로 그 다음 자리의 숫자도 배열해야 되고 그러면 제일 앞자리에 오는 것 빼고 나머지 숫자 하나 배열하면 되죠. 그래서 경우의 수 세 가지 하고 만들어지니까 12가지 경우가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은요. 제일 끝에 2가 왔으니까 이번에는 2라는 숫자를 앞에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요. 제일 앞자리에 올 숫자 생각하려고 봤더니 이 제일 앞자리에 0이라는 숫자를 생각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1, 3, 4 중에 하나 골라서 제일 앞자리에 배치해야 돼요. 몇 가지 나와요? 세 가지 나오죠. 세 가지. 자, 그런데 그 다음 자리에 올 때는 경우의 수가 2로 줄어드는 게 아니라 가운데 자리에서는요, 다시 0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자리에 내가 예를 들어 3을 사용했다면 0이랑 1이랑 4를 가지고 두 번째 자리를 채우면 되거든요. 경우의 수가 다시 3이 되면서 9가지 경우가 발생한다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게 똑같이 이 밑에서도 발생할 거다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모든 경우의 수를 생각해 보면 12에다가 9 곱하기 2 계산해주면 되겠다. 18에 12 더하니까 30가지 경우의 수가 만들어지면서 이 13번 문제 정답 30 하고 쓸 수 있는 네,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으로 가자. 14번. 자, 14번 문제입니다. 2, 4, 6, 8의 숫자가 하나씩 적힌 4장의 카드가 있다. 이 중에 2장을 동시에 뽑아서 만들 수 있는 두 자리 자연수의 중앙값을 구하시오라는 게 문제네요. 자, 여러분, 중앙값을 구하여라 이야기했으니까 전체 숫자를 쭉 나열해놓고 가운데 있는 숫자 찾아내야 되는데 그럼
2468로 만들 수 있는 전체 두 자리 자연수가 몇 개인지를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해 봅시다. 2468 가지고 하나씩 뽑아서 네 장

중에 두 장을 뽑는 거니까, 이렇게 두 자리 숫자 만들어낼 거고, 서로 다른 두 개의 숫자 들어가니까, 첫 번째 들어갈 숫자는 네 가지, 두 번째 자리에 들어갈 숫자는 세 가지니까, 총 12가지 경우가 만들어지는구나. 즉, 두 자리 자연수가 12개가 있구나라고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 12개의 두 자리 숫자가 있다라고 얘기하면, 중앙값은 몇 번째랑 몇 번째를 더해서 평균 냅니까? 그렇죠. 12개의 중간을 생각하려면 여섯 번째와 일곱 번째 숫자를 구해서 평균을 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여섯 번째 숫자를 먼저 찾아봐야겠죠? 자, 여섯 번째 숫자를 생각해 봅시다. 앞에서부터 세면 돼요. 그럼 제일 작은 것부터 여섯 번째니까. 10의 자리 숫자가 2인 경우부터 시작하죠? 그럼 24, 26, 28. 이렇게 3개의 숫자가 10의 자리 숫자가 2인 경우고요. 자, 10의 자리 숫자가 4인 경우를 생각해 보면 42, 46, 48 하고 등장하니까, 결국 여섯 번째 숫자를 생각하면 48이구나라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일곱 번째 숫자도 생각을 해볼 거다. 자, 일곱 번째 숫자 생각해 보면 방금 전에 우리가 찾았던 48 바로 그 다음에 있는 숫자죠. 네, 그래서 10의 자리 숫자 6에서부터 시작해서 62라고 만들어지겠네요. 그럼 네 번째 숫자는 42. 여섯 번째 숫자는 48, 일곱 번째 숫자는 62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둘의 평균을 구하면 중앙값을 찾을 수 있겠다라는 거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중앙값, 우리 m이라고 이야기해 볼까요? 이 중앙값을 m이라고 한다면 m은 48과 62의 평균이어야 한다라고 식 세울 수 있죠? 더해서 2로 나누면 평균 나타나게 될 겁니다. 결국 2분의 더하시면 110하고 등장하니까 우리 이 결과가 55라고 찾아지겠네요. 그래서 이두 자리 자연수의 중앙값을 구하여라라고 이야기하면 정답 얼마? 55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주어져 있는 네 장의 카드를 한 번씩만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정답이 만들어지는데 충분히 문제를 바꿀 수 있어요. 어떻게? 카드를 더 여러 장을 주어서 22라는 숫자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게 그렇게 요구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문제를 얼마든지 변형시켜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15번 문제 볼 겁니다. 오늘의 구원 픽입니다. 도형에 관련된 문제고요. 이렇게 도형에 관련해서 경우의 수를 구하도록 하는 문제가 중학교에서뿐만 아니라 고등학교에서도 계속 등장하게 될 겁니다. 자, 생각해 보자. 그림에서 평행한 거 직선 3개, 또 평행한 직선 4개가 있다. 그랬을 때이중네 점을 골라서 평행사변형을 만들어 봐. 몇 개나 만들 수 있니? 라고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 대표적으로 예를 들어서 하나 볼까요? 자, 이렇게 네점 고르면요. 다음과 같은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져 생각할 수 있겠죠. 그치? 그래서 이렇게 네점 골라낸 평행사변형, 또 이런 식으로 네점 골라낸 평행사변형, 뭐 이런 걸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근데 이거 일일이 다 세려면 너무 불편하겠지. 그치? 그래서 이걸 하나하나 세지 않고요. 이렇게 네 개의 점이 골라지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해 볼 거예요. 자, 이네 점이 골라지려면요. 그렇지. 결국은 위에 있는 평행선과 아래에 있는 평행선 두 개, 그리고 왼쪽 오른쪽에 평행선 두 개, 즉 평행선 네 개가 골라지면 저네 점이 나타나는구나라고 생각해서요. 평행선 자체를 골라버릴 거예요. 자, 이렇게 두 개의 평행선과 이렇게 두 개의 평행선을 골라버리면 이렇게 네 점이 자연스럽게 골라지면서 아까 그 평행사변형이 만들어지는구나라는 생각할 거라는 거죠. 됐나요? 그럼 만들어지는 모든 평행사변형의 개수는 가로로 놓여 있는 세 개의 평행선 중에 두 개를 고르고 또 세로로 놓여 있는 네 개의 평행선 중에 두 개를 고르면, 그게 전체 모든 평행사변형의 개수와 같아지겠구나라는 생각할 수 있겠네요. 됐나요? 근데 평행사변형을 고를 때, 평행사변형을 만들기 위해서 평행선을 고를 때, 내가 R을 고르고 S를 고르는지, 아니면 S를 고르고 R을 고르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집니까? 아니, 전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골라내는데 고르는 순서는 아무런 상관이 없더라라고 이야기해 볼수 있을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이렇게 결론 내립시다. 셋 중에 두 개를 고르는데 고르는 순서 상관없어. 대표 뽑기야 라고 얘기할 수 있어서 셋 중에 두 명의 대표를 뽑는 대표 뽑기 경우의 수로요. 가로로 놓여있는 세 개의 선 중에 두 개의 선을 이렇게 골라버리자 이거죠. 자 그리고 역시 이어서 뭐 할 거다? 세로로 놓여있는 네 개의 평행선 중에 두 개를 고를 거다. 즉, 네 명 중에 두 명의 대표를 뽑는 방법을 생각할 거다. 4 곱하기 3을 2 곱하기 1로 나누어 주겠죠. 그러면 내가 어떤 식으로 평행선을 이렇게 두 개 고르게 될 거고 그 네 개의 평행선에 의해서 네 개의 점이 골라지고 자연스럽게 평행사변형 하나가 결정된다라는 얘기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괜찮지? 요거만 계산해 주면 돼요. 그렇다면 3 곱하기 6하고 쓰여지면서 18가지 경우의 수, 즉 평행사변형은 총 몇 가지? 18개가 있다. 이런 생각할 수 있겠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는 문제, 요거 아주 중요합니다. 물론 이 문제를 이렇게 풀지 않고요. 다음과 같이 논리적인 생각을 하면서 푸는 친구들이 있어요. 자, 한 칸짜리 평행사변형, 두 칸짜리 평행사변형, 두 칸짜리는 가로로도 놓여 있을 수 있어. 세 칸짜리 평행사변형, 네 칸짜리 평행사변형 이런 식으로 사이즈별로 평행사변형을 옮겨가면서 찾아내는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하지만 이거 좋지 않습니다. 경우를 빠뜨리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평행선들을 고른다라는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16번 문제 볼 겁니다. 16번 같은 경우 색깔칠하는 문제인데 자, 이런 색깔칠하는 문제는요. 여기 있는 A라는 영역과 C라는 영역이 마주보는 영역이 같은 색깔로 칠해질 거냐 다른 색깔로 칠해질 거냐에 따라서 D라는 영역의 색깔 칠하는 방법 수가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케이스 분류를 해야 돼요. 선생님 무슨 말인지 어려워요. 네, 그러면 보여드릴게요. 자, 첫 번째, 자 A라는 영역과 C라는 영역에 같은 색깔을 칠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A라는 영역에 색깔 칠하는 건요. 색깔이 총 몇 개 있으니까? 네 가지 색깔이 있으니까 A라는 영역 색깔 칠하는 거 네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럼 B라는 영역에 색깔 칠할 때는요. A만 피해서 칠하면 되죠? 세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자, C라는 영역에 색깔을 칠할 때 A랑 똑같은 색깔을 칠할 거니까 이미 색깔이 결정돼 있습니다. 고민할 게 없이 그냥 한 가지예요. 그리고 나면 D라는 영역에 색깔을 칠할 때는요. A와 C에 서로 같은 색깔이 칠해져 있기 때문에 이 색깔 하나만 피하면 돼요. 그래서 D라는 영역을 칠할 수 있는 색깔이 세 종류나 있다. 이런 얘기할 수 있겠죠. 여기 있는 이 부분, 이 부분이 곱하기 3, D라는 영역을 색깔 칠하는 방법이에요. 그 결국 3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3하고 만들어지니까 36가지 경우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A와 C가 서로 다른 색깔을 칠하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이 C라는 영역이 A라는 영역과 다른 색깔이 칠해진다라고 얘기하면요. 경우가 이렇게 될 겁니다. A라는 영역의 네 가지의 색깔 중에 하나 고르고요. B라는 영역의 세 가지의 색깔 중에 하나를 고르고요. 그 다음 C라는 영역은 A와 B 두 개의 영역 모두와 다른 색깔을 골라야 되니까 두 가지의 선택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면요. A랑 C가 다른 색이니까 D라는 영역의 색깔을 칠할 때는 A 영역과 D 영역을 이 D 영역에 색깔 칠해져 있는 색깔을 피해서 칠해야 되겠죠. 경우의 수가 두 가지밖에 안 만들어지죠. 그래서 A랑 C에 같은 색을 칠할지 다른 색을 칠할지에 따라서 D라는 영역에 색깔 칠하는 경우가 달라집니다. 자, 이런 이야기 고등학교에서 정말 많이 등장할 겁니다. 그래서 요거 경우의 수 계산하시면 16에다 3 곱하니까 48. 이거 전체 더해서 우리는 84라는 경우의 수를 구해볼 수 있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마지막 두 문제 잘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풍을 일으킨 천지. 바다 위에 만들어진 비바람이 엄청 커지는 걸 태풍이라고 하지. 태풍이 휘몰아치면 모두 벌벌 떨게 될 거야.

0: 허락되지 않은 자가 침입했습니다. 잠시 후 한글방의 문이 닫힙니다.
1: 그럼 이제 태풍을 일으켜볼까? 이응, 이, 린, 일, 이응, 으, 으, 히우, 이, 히, 디그, 아, 자, 일으키다. 태풍을 일으키다.
0: 문제 발생.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2: 갑자기 웬 바람이? 버텨야 해. 뭐 잡을 거 없나?

0: 대왕님!
1: 한글용사 아이야, 어서 가서 파괴된 글자를 찾으세요.
2: 네, 네. 대왕님.
1: 오늘 파괴된 글자는 티읕과 피읕이 들어간 글자입니다.
3: 바람이 엄청 심해.
4: 갑작스럽게 발생한 태풍이 한반도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모두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고 집 밖으로는 나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3: 무서워.
5: 차마 모마, 괜찮니?
3: 네.
6: 그런데 창문은 닫은 거야?
3: 창문요? 아, 네.
6: 가서 확인해 볼게. 태풍이 점점 거세지고 있어. 태풍이 올 때는 집안의 창문을 모두 닫고 되도록 창문과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해.
7: 맞아. 그래야 창문이 깨져도 다치지 않아.
3: 아, 그렇구나.
6: 태풍. 원래는 태평양 바다 위에서 발생해서 거센 비바람과 함께 올라오지. 그런데 이번엔 갑자기 태풍이 발생했어.
3: 어? 설마 천지가 한글을 파괴해서?
5: 맞아. 오늘 천지가 파괴한 글자는 티읕과 피읕이 들어간 글자, 태풍이야.
3: 천지 정말! 어서 한글 세계로 가서 태풍 글자를 찾아요!
7: 그래, 어서 출동하자!
3: 네! 자음, 모음, 변신!
5: 어서 글자를 찾아보자.
3: 네. 저기 티읕하고 피읕이 있어요. 투표함?
7: 아, 반장 선거할 때 투표해봤지?
6: 선거할 때 후보 이름을 써서 표를 내는 걸 투표라고 해. 저건 투표야.
3: 어? 저기도 티읕피읕이 있어.
5: 어? 비바람이 태풍 모양으로 돌고 있어. 저기에 태풍 글자가 숨어 있을 거야.
8: 딩동댕. 그치만 글자는 못 찾을걸.
9: 태풍을 더 거세게 만들어주마. 거세지다. 태풍이 거세지다.
3: 날아갈 것 같아.
7: 자음아, 내 손 잡아.
5: 이곳에서 벗어나야 해.
6: 모마.
7: 여긴 안전한 것 같아.
5: 아니야. 태풍이 빠르게 거세지고 있어. 이제 곧 한글 세계 전체가 태풍에 휩싸이게 될 거야.
3: 어떡해.
9: 이런 바람 속에서 절대 글자를 찾을 수 없지.
8: 천지대장님!
9: 개벽!
8: 제 손 절대 놓지 마세요! 제발요!
9: 걱정하지 마! 절대 놓지 않을 테니!

0: 천지대 장비.
1: 한글 세계 이제 안전한 곳은 없어. 이대로는 글자도 찾을 수가 없어.
2: 안전한 곳이 있어.
1: 정말? 그게 어디지?
2: 태풍의 눈.
1: 어? 태풍의 눈?
2: 태풍 가운데는 오히려 바람이 약하고 고요해. 그곳을 태풍의 눈이라고 하지.
3: 어서 태풍의 눈으로 가요.
2: 그런데 태풍의 눈으로 바로 이동하려면 한글 마법을 써야 해.
1: 좋아. 자마, 모마, 마법진을 펼쳐줘.
3: 네. 자음 마법진, 모음 마법진.
1: 니은, 오, 니은. 눈. 태풍의 눈.

0: 여기가 태풍의 눈? 정말 바람이 안 불어.
1: 여기서 글자를 찾아보자.
2: 좋아. 돌아와, 한글!
1: 애는 우리 둘이 힘을 합쳐야 해.
3: 좋아.
1: 뿅망치, 태극봉, 합쳐!
4: 아와, 니가 맞나?
3: 에?
1: 우는 내가 쓸게. 끝. 샷. 뿅망치로 우.
2: 모음아, 자음아, 어서 바르게 읽어줘.
5: 네. 티읕이 애를 만나 태. 티읕이 우와 이응을 만나 풍. 태.
6: 파괴된 한글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7: 태풍이 불면 첫째, 절대 외출하지 않기.
5: 외출하지 않는다.
7: 집안에 있는 창문은 꼭 닫고 최대한 창문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0: 창문은 닫고
8: 최대한 창문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7: 그리고 혹시 정전될지 모르니까 이러한 손전등도 미리 꼭 준비해둬야 돼.
5: 아하! 손전등 준비하기!
7: 태풍이 올 때는 꼭 기억해도.
5: 네, 할아버지!
7: 아하!
0: 손전등 준비하기. 손전등 준비하기.
7: 한글 과자로 어떤 글자를 만들까?
5: 태풍!
7: 태풍!

0: 도도도도! 무슨 일이 도도?
1: 초대장이 왔어.
0: 우와,
1: 코알라 마을에서 보낸 거야.
0: 우와, 코알라 마을! 우와! 우와!
2: 어서 와요.

0: 야메이 코알라말로 놀러오세요.
1: 우와, 재밌겠다.
2: 나 코알라 정말 좋아, 도도. 코알라 귀엽도도.
3: 응, 나도 코알라 만나보고 싶어.
2: 그럼 고 알 랄라라라라라 만나러 끓인 적이 꾸준해 주인.

0: 나를 구해줘. 저기야, 저기.
1: 알겠어, 도도.
0: 여기가 바로 고알라 마을인가 본데.
2: 근데 숲에 연기만 가득하고 왜 이렇게 나무가 없지?
0: 그러네.
3: 왔구나, 왔어. 코, 아이, 랄랄랄랄랄라, 마을에 온 걸 환영해.
4: 안녕, 나는 그린이야.
0: 난 도도. 넌 유칼립투스 나무 맞지?
3: 맞아, 코알라가 가장 좋아하는 유칼립투스 나무야.
2: 근데 왜 이렇게 코알라가 없어?
3: 코알라? 코알라 자고 있어.
2: 뭐? 자? 우리 초대해놓고?
3: 코알라는 고하고 잠만 자는 잠꾸러기야. 그래서 이름이 코알라인가?
5: 코알라는 하루에 20시간 넘게 나무 위에서 잠만 자.
2: 잠을 왜 그렇게 많이 자?
5: 왜냐하면 코알라가 먹는 유칼립투스 잎에는 독성 물질이 들어있어서 그걸 먹은 코알라는 독성 물질을 소화시키느라 그렇게 오래 자는 거야.
2: 아, 그렇구나.
0: 근데 자고 있는 코알라도 안 보이는데?
3: 코알라는 지금 어디에 숨어 있나 보다.
2: 코알라가 왜 숨는데?
3: 부끄러워서.
0: 어? 뭐가 부끄러운데?
6: 뭐? 코알라가 똥을 먹어?
3: 새끼 코알라는 엄마 코알라의 똥을 먹어.
2: 왜? 코알라는 유칼립투스의 잎을 먹는다며.
3: 맞아. 근데
5: 새끼 코알라는 유칼립투스 잎에 들어있는 독성 물질에 대한 면역력이 없거든. 그래서 엄마 똥을 먹으면서 면역력을 키운 후에 유칼립투스 잎을 먹게 되는 거지.
2: 아, 그렇구나.
0: 그럼 똥을 먹는 게 전혀 부끄러운 게 아니네. 코알라야, 괜찮아. 이리 나와서 편하게 똥 먹어.
3: 얘들아, 코알라는 그냥 두고 나랑 놀자, 나랑. 나도 재미있어. 나도 가위바위보도 할 수 있고 숨바꼭질도 할 수 있어.
2: 뭐? 네가? 너 못 숨잖아.
3: 그래? 그럼 그냥 계속 들키면 되지. 재밌겠지? 재밌지?
0: 이상한데?
3: 뭐가?
0: 나무! 솔직히 말해봐. 너 우리한테 지금 거짓말하고 있지?
3: 무슨 거짓말?
0: 여기 코알라 마을 아니잖아. 그치?
3: 아니야. 코알라 마을

0: 근데 왜 코알라가 없는데?
1: 오, 내 말이!
2: 얘들아, 사실 코알라 여기 없어. 내가 너무 외롭고 심심해서 코알라가 있는 척했어. 그래야 너희가 놀러 올 것 같아서.
0: 코알라가 왜 없는데? 나랑 코알라 친구잖아.
1: 그러게, 유칼립투스 나무가 있으면 코알라도 있어야 하는데.
2: 맞아, 우린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였지.
3: 맛있다.
4: 알라야, 너 네이플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야? 그러다 오늘 하루 종일 잠만 잘라.
3: 괜찮아, 오늘따라 유난히 배가 고프네. 실컷 먹고 하루 종일 자지 뭐.

0: 응? 이게 무슨 냄새지? 어? 큰일이다. 어디에 불이 났나 봐. 어? 알라야, 일어나봐. 알라야, 눈 떠. 일어나라고. 아, 어떡하지?
1: 그 불은 가을에 시작된 산불이었어. 그때 호주의 날씨는 비가 오지 않아 아주 건조했고 바람은 뜨거웠지. 금방 꺼질 줄 알았던 불은 잡히지 않고 점점 더 멀리 번지면서 한여름까지 계속됐어.
0: 코알라야, 빨리 일어나, 빨리!
2: 왜?
0: 불이 났어. 도망가야 돼.
2: 어떻게? 그럼 너는?
0: 난 괜찮아. 너부터 빨리 도망가.
2: 알았어. 조심해, 유칼립투스 나무야.
0: 빨리 도망가, 빨리!
2: 알았어. 전속력으로 가볼게.
0: 더 빨리! 진짜 왜 저렇게 느린 거야?
1: 6달 넘게 계속된 산불은 숲을 다 태워버렸고 수억 마리의 동물들이 불에 타 죽거나 다쳤어. 겨우 살아남은 동물들도 크게 충격을 받아 예전처럼 살 수 없었지. 그 산불로 죽은 코알라가 8천 마리가 넘어.
3: 뭐? 코알라가 8천 마리나 죽었다고?
4: 오도도, 그럼 이거 코알라 멸종 위기인데. 아니, 그럼 네 친구 알라도 그때...
0: 모르겠어. 죽었는지 살았는지. 도망쳐서 살았다면 다행이지만 만약 도망치지 못했다면...
4: 그렇다면 요정의 능력을 발휘할 테군.
3: 어떻게?
4: 코알라에게 텔레파시를 보내는 거지. 따따따따따. 유칼립투스 나무의 친구, 코, 아, 랄랄랄랄라. 지금 어디서 뭘 하는지 응답하, 짜자라라.
3: 너 뭐야?
5: 안녕, 나 여기 있어.
3: 어디?
0: 알라야, 어디야, 어디야?
5: 여기야, 여기.
0: 알라야, 근데 너...
5: 나 그때 열심히 도망가보려고 했는데 내가 너무 느렸나 봐. 불을 피하지 못했어.
0: 알라야, 알라야.
5: 너라도 살아서 정말 다행이야.
6: 그때 나 말고도 많은 친구들이 세상을 떠났지.
5: 대체 왜 그렇게 큰 불이 났던 건지 정말 모르겠어.

0: 도도는 그 이유를 알 것 같도도.
1: 이유가 뭔데 도도?
0: 그렇게 큰 산불이 난 건 지구가 점점 더워지고 있기 때문이도도. 지구 온난화로 지구가 점점 뜨거워지면서 산속의 나무와 풀도 바짝 마르고 있거든. 그렇게 건조한 숲에서는 불이 나기 쉽고 한 번 불이 나면 잘 꺼지지도 않아. 더 큰 문제는 그렇게 오랫동안 숲이 불타면서 온실가스가 더 많이 생겨나고 그래서 지구가 더 뜨거워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야.
1: 그렇구나.
2: 정말 슬프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너희가 지구를 지켜줘.
3: 알았어, 코알라야.
2: 그럼 나 이제 가볼게.
4: 어? 벌써? 그럼 이제 우리 다시는 못 만나는 거야?
2: 대신 내가 친구들을 불렀어. 곧 이리로 올 거야.
1: 도로 비켜주자.
5: 유칼립투스 나무야,
6: 잘 지냈어?
4: 어? 너희들 살아있었구나. 어? 근데
5: 불이 났을 때 다리를 다쳐서 이제는 뛸 수가 없어.
6: 나는 눈이 보이지 않아. 그래서 다시는 여기로 오고 싶지 않았는데 누군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를 들었어.
4: 코알라 요정이야.
7: 코알라 요정?
4: 응, 얘들아, 우리 다시 여기서 행복하게 살아보자.
0: 그래, 너희가 다시는 슬픈 일을 겪지 않게 우리 그리토끼 구조대가 노력하겠죠.
1: 맞아. 지구가 더 뜨거워지지 않게 우리 그린조끼 구조대가 노력할게. 약속!
7: 약속!
0: 여기는 그린조끼 구조대. 그린조끼 구조대원들은 나와라, 오바!
8: 나와라, 오바! 나와라, 오바!
0: 좋다! 지구를 더 뜨겁게 만들고 코알라를 괴롭히는 산불! 산불을 막기 위한 그린조끼 구조대의 특급 작전을 전열한다. 작전명, 산에서 쓰레기 줍기. 산에 버려진 쓰레기들은 산불의 원인이 되지. 그러니 집에서 가까운 산에 올라가 쓰레기를 주워보자.

친구들, 안녕. 함께하면 공부가 달콤해지는 꿀단지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열심히 신나고 재밌게 과학 공부해 볼 텐데요. 오늘의 아하 주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아하 주제는요, 오늘은 무게 측정과 도구의 이용에 대해서 공부해 보고 또 실전 문제까지 쫙쫙쫙 풀어 볼 건데요. 자, 오늘 함께할 우리 공부 친구는요, 선생님의 머리 위에 있지요. 오늘은요, 귀여운 우리 꽃게 친구와 함께 공부해 볼 겁니다. 이 꽃게 친구의 특징은요, 자꾸 옆으로 가길 좋아해서 선생님이 잘 잡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럼 우리 실전 문제 풀어보기 전에 또 오늘의 중요한 핵심 개념을 모아서 쏙쏙 정리해 봐야겠죠? 핵심 개념부터 출발해 볼까요? 우리 옆으로 가는 꽃게 친구를 잡느라 혼났습니다. 자, 오늘의 핵심 개념 한번 정리해 볼 텐데요. 자, 무게 측정과 도구의 이용, 저울 살펴보기 전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 수평 잡기를 이용해서 물체 무게를 비교해 보았지요. 또그 외에도요, 물체 무게를 어림할 수 있는 방법, 직접 손으로 들어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고, 이게 더 무거운가? 이게 더 무거운가? 이렇게 어림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이 정확한 물체의 무게를 알긴 어렵지요. 또 정확하게 비교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이 저울인데요. 자, 저울은요, 그중에서도 먼저 우리 전자저울로 한번 무게 측정하는 방법 살펴볼 거예요. 자, 그렇다면 먼저 구조를 잘 살펴봐야겠지요. 자, 전자저울의 구조를 한번 구경해 봅시다. 먼저 기억은요, 여기 넓은 부분, 여기는 물체를 올려놓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니은, 여기는요, 무게가 숫자로 띠릭 표시되는 화면이에요. 자, 그리고 디귿은요, 전자저울의 전원을 켜거나 끌수 있는 전원 단추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 아래 여기는요, 뭐냐면 전자저울의 0점을 맞추는 0점 단추가 바로 이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0점 단추. 0점 단추가 왜 필요하냐면요, 이 전원 단추를 뜨 하고 켰을 때 여기 화면에 0이 표시되지 않으면 물체 무게를 정확하게 잴 수가 없겠지요. 따라서 여기다가 물체를 올려놓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이 0점 단추를 눌러서 여기가 0이 딱 되게끔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옆에요, 단위가 있지요. 바로 이 단위가요, 물체 무게를 표시하는 대표적인 단위 그램입니다. 그램. 그램 말고도 킬로그램도 있습니다. 킬로그램. 그램과 킬로그램. 무게라는 것은요, 이 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의 크기를 우리 무게라고 하는데요. 이 무게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단위로 그램과 킬로그램이 있다는 것도 우리 친구들이 알아두어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정리해보죠. 전자저울 사용법인데요. 하나씩 보죠. 먼저, 전자저울을 평평한 곳에 놓고요. 두 번째, 전원 단추를 눌러서 전원을 켜고, 여기까지는 당연한 거지만요, 이게 중요합니다. 별표. 0점 단추를 눌러 화면의 숫자가 0이 되도록 0점을 맞춘다. 이게 중요합니다. 전원 단추 다음에는 0점 단추. 다음, 무게를 측정하려는 물체를 전자저울 위에 올려놓고요. 리을. 전자저울의 화면에 나타난 숫자를 단위와 함께 읽습니다. 이게 마지막입니다. 우리 성격이 급한 친구들은요, 전원 켜고 바로 물체를 올려놓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고요. 별표 0점 단추를 눌러 화면의 숫자가 0인 것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물체를 올려놓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계속해서 우리 용수철 저울을 볼 거예요. 오늘은요, 여러 가지 저울이니까 전자저울 말고도 용수철 저울을 볼 건데요. 용수철 저울의 구조도 한번 구경해 보죠. 자, 제일 위에 손잡이가 있습니다. 잡거나 걸때 사용하고요. 자, 0점 조절 나사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물체의 무게를 측정하기 전에
표시자가 눈금 0을 가리키도록 조절하는 나사인데요. 표시자가 또 뭔지 아래에서 보죠. 자, 용수철은요, 고리에 매단 물체의 무게에 따라 용수철이 띠용 일정하게 늘어나는 것을 말하지요. 용수철, 이런 성질을 가진 물체입니다. 용수철. 다음 표시자가 뭐냐면요, 용수철 저울에 매단 물체의 무게에 해당하는 숫자의 눈금을 가리키는 것이 바로 표시자예요. 자, 눈금은 뭐냐면 여기 이렇게 막 표시가 되어 있지요. 이게 바로 눈금인데요. 표시자가 가리키는 부분으로 물체 무게를 나타냅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에 여기 고리가 있는데요. 바로 이 고리에다가 무게를 측정하려는 물체를 샥 걸어서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용수철 저울의 구조입니다. 자, 그렇다면 용수철 저울의 사용법도 알아야 되겠지요. 자, 먼저 기억부터 보죠. 스탠드에 용수철 저울의 손잡이를 겁니다. 또는 이렇게 잘 듭니다. 다음, 니은, 0점 조절 나사를 돌려 표시자

사자의 눈금이 0에 오도록 맞춥니다. 이게 중요, 중요, 중요, 중요. 아까 전자저울에서는요, 0점 단추를 띡 눌러서 화면에 0이 띡 나오도록 했다면, 이 용수철 저울에서는요, 바로 0점 조절 나사를 돌려서 표시자의 눈금이 0에 띡 오도록 맞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물체 무게를 정확하게 잴 수가 없겠죠. 자, 디귿은요, 용수철 저울의 고리에 이제 물체를 띡 거는 거예요. 그림을 볼까요? 여기 잘 걸었지요. 다음, 릴. 표시자가 띵, 띵, 움직이지 않을 때까지 기다리고요. 자, 움직이지 않는다. 그렇다면, 밈. 표시자가 가리키는 눈금의 숫자를 단위와 함께 읽는데요. 읽을 때는요, 이 친구처럼 이렇게 읽어야 됩니다. 보세요. 표시자와 이 눈의 거리를 보세요. 자, 너무 아래에서 이렇게 내려다봐도 안 되고요. 너무 위로 올려다봐도 안 됩니다. 그러면요, 눈금을 정확하게 읽을 수가 없습니다. 이 친구처럼 이렇게 수평이 되도록 표시자와 내 눈동자의 위치가 수평이 되도록 이렇게 봐야 정확하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조금 더 확대한 그림을 보죠. 자, 보니까요, 여기 눈금이 보입니다. 여기 숫자도 막 적혀 있지요. 그리고 제일 위에 단위라고 적혀 있습니다. 지금은 그램이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우리 물체 무게 단위 그램과 킬로그램이 있다라고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적혀 있으면 그램, 이렇게 적혀 있으면 킬로그램이구나라는 것알수 있고요. 표시자가 움직이지 않을 때까지 기다리다가 표시자가 가리키는 눈금의 숫자를 단위와 함께 읽어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잘 보고 읽어야겠지요? 중요한 것은 이렇게 표시자와 내 눈동자의 위치를 수평이 되도록 잘 읽어주는 것이 중요해요. 자, 계속해서 보죠. 이번에는요, 지뢰에 대해 알아볼 겁니다. 지뢰라는 것은요, 막대의 한 곳을 받치고 그 받침점을 중심으로 작은 힘으로 무거운 물체를 움직일 때 이용하는 도구인데요. 자, 여기서는요, 다 중요하지만 받침점이 중요합니다. 받침점에 별표 해줄게요. 자, 그림을 보면서 한번 좀더 보도록 하죠. 자, 지뢰를 이용할 때 드는 힘의 크기 비교하기인데요. 첫 번째, 무거운 가방을 손으로 직접 들어 올리면서 힘의 크기를 느껴봅니다. 아우, 무거워! 손으로 직접 들면 무거워! 자, 2번. 지뢰를 이용해 무거운 가방을 들어 올리면서 또 힘의 크기를 느껴봅니다. 이 친구처럼 말이죠. 여기 보니까 기다란 막대기를 이용해서 의자에다가 착 올려두고 한쪽 끝에다가 가방을 걸었습니다. 자, 받침점이 어디냐면요. 바로 여기가 받침점입니다. 이 막대와 의자가 만나는 부분, 여기가 바로 받침점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손으로 들어 올릴 때와 지뢰를 이용하여 들어 올릴 때 힘의 크기를 비교해 봅니다라고 했습니다. 직접 내가 응! 이렇게 들 때랑 지뢰를 이용할 때랑 어떤 점이 다른가 비교하면은요, 내가 직접 손으로 들 때보다 지뢰를 이용해서 이렇게 드는 게좀더 편하다, 좀더 작은 힘으로 쉽게 들어 올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보죠. 이번엔 빗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빗면은요, 비스듬히 기운 면으로 역시 지뢰처럼 작은 힘으로 무거운 물체를 움직일 때 이용하는 도구입니다. 자, 이런 방법이에요. 첫 번째, 용수철 저울의 고리에 물체를 걸고 들어 올린 뒤 용수철 저울의 눈금을 읽어봅니다. 두 번째로, 이번에는요, 이 그림처럼 용수철 저울의 고리에 걸린 물체를요, 이렇게 빗면 장치 위에 올려놓고 샤 들어 올리면서 용수철 저울의 눈금을 읽어보는 거지요. 세 번째로, 무거운 물체를 바로 있자 하고 들어 올릴 때와 이렇게 빗면을 이용해서 들어 올릴 때 힘의 크기를 비교해 보면은요, 있자 하고 직접 들어 올릴 때보다 빗면을 이용해서 들어 올릴 때 조금 더 작은 힘으로 쉽게 들어 올릴 수 있답니다. 따라서 지뢰도 그렇고 빗면도 그렇고 둘다 작은 힘으로 무거운 물체를 움직일 때 이용하는 도구이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서 지뢰나 빗면을 이용한 도구들이 많은데요. 먼저 지뢰와 같은 도구가 쓰이는 예를 보면은요. 대표적으로 가위가 있습니다. 가위도요. 여기 중간에 이렇게 벌어지면서 만나는 부분, 여기가 받침점이에요. 가위를 이용해서 물건을 쉽게 자를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장돌이라는 도구가 있는데요. 장돌이라는 도구는요, 못을 박을 때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못을 뺄 때도 이용하는 도구입니다. 이것을 장돌이라고 합니다. 장돌이도요, 받침점을 이용해서 샥 못을 쉽게 뺄수 있게 도와주는 지뢰의 원리를 이용한 도구랍니다. 자, 세 번째로 병따개가 있습니다. 병따개도요, 여기 받침 부분, 여기가 받침점인데요. 받치고 샥 들어올리면 이 병뚜껑이 뻥 하고 쉽게 딱 따지죠. 이것도 지뢰의 원리를 이용한 도구입니다. 자,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빗면과 같은 도구가 쓰이는 예도 볼까요? 첫 번째로 경사로가 있습니다. 어떤 물체를요, 이렇게 내가 직접 이렇게 막 들어올리는 것보다 경사로를 이용하면 쉽게 이렇게 움직이게 할수 있고요. 그리고 버스 경사면도 빗면과 같은 도구를 이용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구불구불한 산길, 비탈면도 빗면과 같은 도구를 이용한 생활 속의 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일상생활에서 지뢰와 빗면과 같은 도구가 쓰이는 예를 살펴보았는데요. 이제 우리 개념하기 문제를 통해서 지금까지 정리한 개념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1번은요, 물건의 무게를 측정하는 데 사용하는 기구를 바로 뭐라고 하냐면, 저울이라고 합니다. 우리 함께 적어주자고요. 저울. 이미 쓴 친구는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저울. 자, 2번. 일상생활에서 저울을 사용하는 경우로 옳은 것,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 가위표인데요. 1번. 학교에서 키를 측정할 때. 자, 키는 무게가 아니라 길이죠. 길이는 무게와 관련이 없습니다. 저울이 아니죠. 자나 줄자입니다. 2번. 집에서 학교까지의 거리. 역시 이것도 길이이기 때문에 무게를 측정하는 저울은 관련이 없겠네요. 3번. 우체국에서 우편물의 무게를 측정할 때. 무게무게 저울저울 맞고요. 공항에서 여행용 가방의 무게를 측정할 때. 무게무게 저울저울 맞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자, 3번은요. 전자저울의 전원을 켜고. 그 다음이 중요하다고 했죠. 무슨 단추? 전원 단추는 켰으니까 바로 0점 단추. 이게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0점 단추를 눌러 띡! 화면의 숫자가 0이 띡! 되도록 0점을 맞춘다. 0점 단추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4번은요. 용수철 저울에서 물체 무게를 측정하기 전에 표시자가 눈금형을 띡! 가리키도록 조절하는 나사를 전자저울은 0점 단추, 용수철 저울은 바로바로 뭐라고요? 용수철 저울에서 표시자가 눈금형을 띡 가리키도록 조절하는 나사를 우리 0점 조절 나사라고 배웠지요. 0점 조절 나사라고 합니다. 자, 5번 보죠. 용수철 저울의 구조 중에서 용수철 저울에 띠용 매달은 물체 무게에 해당하는 숫자의 눈금을 가리키는 부분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세 글자로 표시자라고 합니다. 자, 6번. 막대 한 곳을 받치고 한 점을 받치고 그 무엇을 중심으로 작은 힘으로 무거운 물체를 움직일 때 이용하는 도구를 지뢰라고 하냐면 아까 선생님이 이게 중요하다라고 했지요. 점은 점인데 받침점입니다. 받침점을 중심으로 받침점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7번 보죠. 무거운 물체를 손으로 입자 직접 들어 올릴 때보다 방금 이야기했던 지뢰를 이용하여 들어 올릴 때더 바로 무슨 힘이 드냐면 더 작은 힘이 들지요. 작은이라고 동그라미 해주고요. 8번. 장돌이는 일상생활 속 바로 무슨 원리를 이용했냐면 지뢰의 원리를 이용해서 만든 도구입니다. 지뢰. 9번. 경사로는 일상생활 속 뭐의 원리냐면 빗면의 원리를 이용하여 만든 도구이고요. 10번. 우리 일상생활에서 지뢰나 빗면과 같은 도구는요. 바로 작은 힘으로 무거운 물체를 쉽게 들어 올리기 위해서 이용합니다. 라고 10번까지 정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개념 확인 문제까지 모두 풀어봤으니까 우리 자신 있게 실전 문제 풀어볼까요? 실전 문제 1번 문제부터 우리 꽃게 친구랑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꽃게 친구가 빨리 풀어요. 막 팔을 막 흔들.

풀고 있어요. 자, 1번 문제부터 차근차근 풀어볼까요? 자, 물체의 무게를 정확하게 알지 못할 때 생기는 문제점에 대해서 바르게 설명하지 못한 학생의 이름을 쓰시오. 그랬습니다. 자, 승현이가요, 과일을 살때 무게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과일의 가격과 양이 달라질 수 있겠죠. 맞아요. 주원이, 음식에 넣어야 할 재료의 무게를 정확하게 알지 못해도 음식의 맛은 계속 일정한 맛이 날까요? 소금을 너무 많이 넣으면 짜! 설탕을 너무 많이 넣으면 너무 달아! 들렸습니다. 도윤이, 몸무게를 구분하여 하는 운동 경기에서 몸무게 차이가 많이 나는 사람끼리 경기를 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불공평하겠죠? 따라서 바르게 설명하지 못한 친구는 도윤이는 바르게 말했기 때문에 우리 주원이가 잘못 말했구나. 따라서 주원이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일정한 맛이 나는 건 아니죠. 자, 계속해서 2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우리 생활에서 저울을 사용하는 경우가 아닌 것 묻고 있는데요. 몸무게 측정할 때 맞고요. 우편물의 무게를 측정할 때, 다음 공항에서 여행용 가방의 무게를 측정할 때, 무게, 저울, 저울, 저울, 저울, 4번. 빵을 만들기 위해 들어가는 재료의 양을 측정할 때, 이것도 역시 재료의 무게를 정확하게 측정하고 탁탁탁 넣어야 하죠. 맞습니다. 그런데 5번은요. 달리기를 할때 누가 더 빠르게 뛰었는지 측정하는 것은요, 무게가 아니라 시간과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들렸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5번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3번과 4번 이어지는 문제 보도록 하죠. 다음 전자저울을 보고 물음에 답하는 문제인데요. 3번은요,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찾아 기호와 이름을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보죠. 전자저울의 0점을 맞추는 단추. 답이 다 나왔네요. 아까 선생님이 중요해요라고 했지요. 0점 단추를 찾는 문제입니다. 자, 보니까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중에 디귿과 리을이 헷갈리지요. 우리 아까 그림을 잘 기억해 보면은 디귿이 바로 전원을 띠키는 켜는 전원 단추였고요. 전원을 켜는 전원 단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이 단추가 바로 우리의 정답 0점 단추입니다. 0점 단추. 따라서 기호는 리을 적어주면 되고요. 이름은 0점 단추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0점 단추. 전원 단추랑 헷갈리면 안 돼요. 0점 단추 적어주고 이어지는 문제 4번 문제 보자고요. 자, 전자저울 사용법에 대한 문제인데요. 전자저울로 물체를 측정할 때 올바른 순서를 바르게 나열한 것 묻고 있습니다. 먼저 평평한 곳에 둬야 돼요. 기역 먼저 출발하고요. 다음은요. 물체를 전자저울 위에 올려놓기 전에 선생님이 이거 꼭 해야 돼요 한게 바로 리을입니다. 전원을 켠 뒤에 0점 단추를 눌러 화면에 숫자가 0이 띡 되도록 0점을 맞추는 것. 이것이 바로 두 번째. 다음에 전자저울 위에 물체를 올려놓고 화면에 나타난 숫자를 단위와 함께 읽는다. 이게 바로 네 번째. 따라서 기역, 리을, 디귿, 니은을 고르면 바로 2번에 있기 때문에 4번 문제 정답 2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고요. 우리 친구들이 꼭꼭꼭 기억해야 될 것. 0점 단추를 눌러 화면에 숫자가 0이 띡 되도록 한다라는 것 꼭꼭 기억해 주세요. 자, 다음은 5번 문제, 6번 문제 이어집니다. 용수철 저울에 대한 문제인데요. 5번은요, 각 부분과 이름을 묻고 있습니다. 자, 기역부터 보죠. 바르게 연결. 자, 기역은요, 손잡이인데 눈금이라고 했어요. 들렸고요. 자, 니은은요, 중요한, 그러니까 전자저울이 0점 단추가 있었다면, 용수철 저울에서는 바로 0점 조절 나사가 있었지요. 그런데 니은이 받침점이라고 했어요. 0점 조절 나사인데 말이죠. 틀렸습니다. 자, 디귿 용수철. 바로 이것이 용수철 맞고요. 리을은요, 손잡이가 아니라 바로 표시자입니다. 틀렸고요. 미음은요, 0점 조절 나사가 아니라 바로 눈금이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맞는 건 3번이라고 적어주고, 이어지는 문제, 6번 문제 가자고요. 자, 위에 용수철 저울 부분 중 다음에서 설명하는 부분을 찾아 기호 이름 쓰는 문제입니다. 물체의 무게를 측정하기 전에 표시자가 눈금 0을 띡 가리키도록 조절하는 나사를 바로 뭐라고 하냐면
0점 조절 나사라고 하고요. 여기서는 아까 니은에 있었지요. 따라서 니은 적어주세요.

주고, 이름은 0.0 조절 나사라고 적어주면 됩니다. 자, 고리에 물체를 걸때 만약에 걸수 없는 물체는요, 어떻게 걸면 좋을까요? 바로 고리에다가요, 이런 지퍼백을 딱 걸어두고, 지퍼백에다가 물체를 딱 넣어주면 되는데요. 이때 중요한 건요, 지퍼백도 무게가 있기 때문에 물체를 넣기 전에 지퍼백을 먼저 걸어주고, 이 0점 조절 나사를 이용해서 표시자가 눈구멍을 가리키도록 만들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지퍼백 안에 물체를 넣는 방법이라는 것도 우리 친구들이 함께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계속해서 7번 문제 보도록 하죠. 막대 한 곳을 받치고 그 받침점을 중심으로 작은 힘으로 무거운 물체를 움직일 때 이용하는 도구를 두 글자 지읒, 리을 뭐라고 할까요? 그래요. 지레라고 하지요. 지레라고 적어주고 8번 문제 가겠습니다. 다음은 이 지뢰를 이용할 때 힘의 크기를 비교하는 실험인데요. 힘의 크기가 더 작게 느껴지는 것에 동그라미 표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먼저 지뢰를 이용해서 물체를 들어 올릴 때, 그 다음 두 번째는 물체를 직접 들어 올릴 때입니다. 지뢰는요, 작은 힘으로 조금 더 무거운 물체를 쉽게 움직이게 하기 위한 들어 올릴 때 쓰는 도구잖아요. 따라서 으쌰 하고 직접 드는 것보다는 이렇게 받침점을 이용한 지뢰를 이용하면 조금 더 쉽게 물체를 들어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힘의 크기가 더 작게 느껴지는 것은요, 그냥 들 때보다 지뢰를 이용할 때야 여기다가 동그라미 표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9번 문제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요, 빗면과 관련한 문제인데요. 다음은 빗면을 이용해서 힘의 크기를 비교하는 실험입니다. 실험 결과에 따른 물체의 무게를 바르게 선으로 연결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1번을 보면은요, 필통을 직접 들어 올릴 때입니다. 으쌰 하고 직접 들어 올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빗면을 이용해서 샥 들어 올릴 때. 자, 여기 보니까 150g 다음 200g입니다. 200g이 150g보다 더큰 힘이 필요하다라는 것인데요. 1번과 2번, 이두 상황 중에서 어떤 상황이 조금 더 적은, 좀더 작은 힘이 필요할까요? 지뢰도 그렇고요, 빗면도 그렇고요. 우리가 이 무거운 물체를 더 작은 힘으로 들어 올릴 수 있게 해주는 도구가 바로 지뢰와 빗면입니다. 그러니까 직접 들 때보다는 이렇게 빗면을 이용해서 들어 올리면 직접 들어 올릴 때보다는 조금 더 작은 힘으로 들어 올릴 수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 들어 올릴 때가 200g. 다음, 빗면을 이용할 때가 조금 더 작은 힘이 필요해. 그러니까 150g. 이렇게 샥샥 연결해주면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요, 지뢰나 빗면이나 좀더 작은 힘으로 무거운 물체를 쉽게 움직일 수 있게 하기 위한 도구이구나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이 꼭꼭 알아두면 좋겠네요. 자, 다음은 9번 문제 이어서 10번 문제인데요. 일상생활 속에서 지뢰를 이용한 예 묻고 있습니다. 두 가지를 고르래요. 첫 번째, 가위, 지뢰 이용 맞습니다. 2번, 이것은요, 빗면을 이용한 도구이지요. 쉽게 트럭에 물체를 이렇게 샥 들어서 이동시키기 위한 빗면을 이용한 예. 3번은요, 받침점을 이용한 지뢰 원리 맞습니다. 병따개. 4번은요, 이렇게 산에 있는 비탈길, 이것도 빗면을 이용한 원리이기 때문에 아니고요. 자, 5번은요, 역시 무거운 물체를 빗면을 이용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빗면을 이용한 예기 때문에 지뢰를 이용한 예는요, 두 개, 1번과 3번, 가위와 병따개 두개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11번 문제 해볼까요? 이번에는요, 빗면을 활용한 예를 묻고 있습니다. 보죠. 그런데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자, 1번은요, 빗면 맞습니다. 2번은요, 받침점을 이용한 지뢰를 이용한 장돌이라는 도구이지요. 이렇게 받침점을 이용해서 못을 쉽게 뽁 하고 뽑을 수 있는 도구입니다. 따라서 빗면은 아닙니다. 3번. 빗면을 이용한 버스 경사면입니다. 맞고요. 자, 4번은요, 트럭의 이렇게 비스듬한 부분, 빗면을 이용한 예 맞지요? 자, 5번은요, 아까 이야기했던 빗면을 이용한 예 맞습니다. 따라서 빗면을 활용한 예로 알맞지

0: 하지 않은 것은 질의 원리를 이용한 장돌이 2번이므로 11번 문제 정답 2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12번 문제 살펴볼까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지뢰나 빗면과 같은 도구를 이용하는 이유로 알맞은 것 묻고 있습니다. 1번은요, 큰 힘으로 무거운 물체를 쉽게 들어올리기 위해서 큰 힘으로? 그럼 더 힘들 텐데. 다음 2번은요, 큰 힘으로 가벼운 물체를 쉽게 들어올리기 위해서 굳이 가벼운데 큰 힘을? 3번, 큰 힘, 작은 힘 모두를 사용해 들어올리기 위해서 아니, 하나만 사용하면 안 될까요? 다음 4번. 작은 힘으로 무거운 물체를 쉽게 들어올리기 위해서 그래요. 이왕이면 무거운 물체를 작은 힘으로 샥 쉽게 들어올리면 좋잖아요. 5번. 작은 힘으로 가벼운 물체를 쉽게 들어올리기 위해서 굳이 가벼운 건 원래도 가벼운데. 따라서 지뢰나 빈병과 같은 도구를 이용하는 이유로 알맞은 것은 4번. 작은 힘으로 무거운 물체를 쉽게 들어 올리기 위해서 4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열심히 실전 문제 12번까지 풀어봤고요. 이제 오늘의 아하 문제 확인해 볼까요? 오늘의 아하 문제! 하나, 생활에서 저울은 어떤 경우에 사용할까요? 둘, 용수철 저울 고리에 걸수 없는 물체를 측정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교재 속의 답을 찾아 수강후기 게시판에 많이 많이 올려줄 거죠?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꽃게 친구랑 같이 열심히 공부해 보았지요? 하면 할수록 재미있는 과학 공부 다음 시간에도 선생님과 함께 열심히 공부해 보자고요.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틀린 문제가 있다면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우리 다음에도 열심히 함께 해봐요. 그럼 우리 또 만나요. 안녕.
1: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꽂던 피터. 저런 감전되고 말았어요.
2: 로보카 플리 안전스쿨. 전기기구는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1번, 플러그를 잡고 뽑는다. 2번, 젖은 손으로 플러그를 뽑는다. 정답은 1번.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단단히 잡고 뽑아야 해요.
1: 한 콘센트에 너무 많은 플러그를 꽂으면 과열로 인해 화재가 날 수 있어요.
2: 로봇카 플리랑 꼭꼭 약속!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 실력의 독립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함께할 수학 독립 만세 김구입니다. 자, 우리 뉴런 수학 2학년 2학기 벌써 개념 세 번째 시간이고요. 오늘은 정말 중요한 합동 조건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합동 조건? 나 이거 1학년 때 배웠던 것 같은데? 라는 생각하시는 분들 있죠? 맞습니다.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을 연결해서 연장시켜서 생각할 거고요. 오늘은 특별히 직각삼각형의 합동 조건 두 가지를 배울 거예요. 이 직각삼각형의 합동 조건은 실은 작년에 우리가 배웠던 합동 조건과 똑같은 이야기인데, 단지 조금은 더 빠르게 또 계산이 복잡하지 않게 편하게 판정하기 위해서 새롭게 두 가지를 더 배우고요. 이 새롭게 두 가지를 더 기억해 놓도록 할 겁니다. 이걸 알고 있으면 합동을 찾는 게 너무 간편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두 가지 합동 조건을 이용해서 마지막에 각의 이등분선의 성질까지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 많으니까 정신 잘 챙기시고 우리 개념 시작하도록 하시죠. 첫 번째 봐야 될 것은 RHA 합동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네요. 문제의 조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두 개의 직각삼각형이 있다. 그렇죠? 우리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오늘 우리가 배우고 싶어 하는 합동 조건은 직각삼각형의 합동 조건이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두 개의 직각삼각형이 존재해야 된다. 그런데 그두 개의 직각삼각형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면 합동이더라라는 거예요. 그 조건이 무엇이냐? 빗변의 길이는 빗변의 길이끼리 서로 똑같고요. 그리고 예각이 주어져 있는데 그 예각이 크기가 서로 같아질 때 그때 두 개의 직각삼각형은 합동이 되더라라는 이야기예요. 볼게요. 우선 직각삼각형이 두개 있는데 두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길이가 서로 같다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예각이 크기가 같다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어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나머지 하나의 예각의 크기도 서로 같아진다라는 이야기를 할수 있겠죠. 왜 그러냐면 삼각형의 세 개의 내각의 크기의 총합은 180도여야 되는데 우리 모르고 있는 이 각이 180도에서 90도와 동그라미라는 각을 빼낸 거죠. 오른쪽에 있는 삼각형 DEF에서도 각 D가 어떤 크기를 가지고 있습니까? 180도에서 90도와 동그라미라는 각을 빼낸 거죠. 두 개의 각의 크기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각을 세모라고 한다면 나머지 하나의 각도 세모가 될 것이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한 변의 길이와 양 끝각의 크기가 서로 같기 때문에 이두 개의 직각삼각형은 ASA 합동이 돼버린다라는 생각을 할수 있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그래. 지금 문제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의 길이와 예각 하나만 같다라는 걸 체크하면 자동으로 무슨 합동이 돼? ASA 합동이 되는 거다, 이거지.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하겠다 이거냐면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의 길이와 예각의 크기가 같으면 나머지 하나의 각의 크기를 굳이 찾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당연히 ASA 합동까지 흘러가서 두 직각삼각형의 합동이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여기에서 멈추고 그걸 RHA 합동이라고 하겠다라는 거예요. 괜찮아요?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라면 분명히 180도에서 직각과 동그라미를 빼서 나머지 각까지 하나 찾은 다음에 한 변의 길이와 양 끝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ASA 합동이야 라고 판단을 할 텐데 우리 이제 배운 사람들이니까 거기까지 생각을 가지 말자 이거죠. 그냥 RHA만 체크하면 우리는 충분히 직각삼각형 두 개가 서로 합동이란 얘기를 할수 있구나라고 생각하고 여기서 멈추자라는 겁니다.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요. 여기 있는 R, 이게 직각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H, 이게 빗변을 의미해요. 그리고 A가 각을 의미한다는 사실은 알죠? 그래서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의 길이가 각각 같고, 그리고 예각의 크기 하나가 같아지면 자연스럽게 합동이 되더라라고 판단하겠다는 거죠. 이걸 RHA 합동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러니까 멀리 ASA까지 돌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지. 자연스럽게 합동이 될 거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합동 조건 또 하나입니다. RHA 합동. 직각삼각형이 빗변의 길이가 같고 예각 하나마저 같아지면 자연스럽게 합동이 되더라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 얘기들을 문제에서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림과 같이 각 A가 90도로 주어져 있고요. 그리고 두 개의 변의 길이가 같은 직각 이등변 삼각형 ABC가 존재합니다. 그랬을 때 다음 조건을 가지고 선분 DE의 길이를 구하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DE가 어디 있는지 봤더니 DE는 DA와 AE의 길이의 합으로 구성되어져 있죠. 그래서 저 각각의 길이를 구해서 더해볼 거야 라는 게 전략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눈에는 직각삼각형 두 개가 눈에 띄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저 직각삼각형 두 개를 가지고 변의 길이를 옮겨볼 거예요. 자, 변의 길이 옮길 때 우리가 많이 활용했던 게 뭐다? 합동이다라는 거지. 그두 개의 삼각형 ABD라는 삼각형과 ACE라는 삼각형 한번 생각해 보면 빗변의 길이가 서로 같다라는 조건이 문제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직각이라고 이야기하는 조건 문제에 주어져 있죠. 직각삼각형이 빗변의 길이가 똑같아 라고 하는 거 지금 주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리고 나서요, 나머지 하나의 각의 크기가 똑같다라는 얘기를 할 건데, 각을 전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직각삼각형에서 한 각을 동그라미, 한 각을 세모라고 이야기해 보면, 동그라미와 세모를 더해서 90도가 되어야 된다라는 생각할 수 있겠죠. 지금 이 문제에서 동그라미라는 각과 세모라는 각을 더하면 90도가 되어야 돼라는 생각.

생각 할수 있어요. 그런데 잘 보세요. 각 A가 직각으로 주어져 있으니까 어때? 어? 평각에서 직각을 빼내고 동그라미를 빼내면 나머지 각이 세모일 수밖에 없겠네? 라는 생각할 수 있고, 그렇다면 삼각형 ABD라는 삼각형과 삼각형 ACE라고 이야기하는 삼각형은 서로 어때? 직각삼각형인데 빗변의 길이가 같으면서 나머지 예각 하나도 같아지는 상황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럼 자연스럽게 어디로 흘러갈 수 있다? RHA 합동으로 흘러갈 수 있다. 보나마나 나머지 한 각도 같아지게 될 테고 대응하고 있는 변의 길이가 같아지게 되겠다 이야기할 수 있겠다. 그래서 2cm가 이쪽으로 옮겨갈 거고요. 5cm가 이쪽으로 옮겨오겠다라는 생각할 수 있죠. 결국 선분 DE의 길이를 생각하면 이 선분 DE의 길이가 7cm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변의 길이를 옮겨준 거죠. 그렇죠. 변의 길이를 옮기기 위해서 두 개의 직각삼각형이 합동이다라는 얘기를 해줄 수 있게 된 겁니다. 괜찮은가요? 좋아. 이렇게 해서 직각삼각형의 합동 조건을 생각하는데 결국은 동그라미 세모가 빗변 옆에 양쪽에 놓여 있는 양끝각이기 때문에 ASA 합동이지만 나머지 하나의 각이 같다라는 얘기를 하기 전에 우리는 직각삼각형의 빗변의 길이가 같고 예각 하나가 같아지니까 합동이야라는 생각을 할수 있다라는 거죠. 선생님, 뭐 결국 그냥 한 단계만 더 생각하면 편한 되는 건데 굳이 합동 조건을 하나 더 외워야 합니까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 네, 기억해 주세요. 이그 단계 하나를 거쳐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문제풀이 난이도가 달라지는 문제들이 반드시 존재합니다. 아셨죠? 그리고 이 다음에 우리가 배워야 될 개념은 RHS 합동이라는 건데요. 이 RHS 합동은 단계를 한 단계가 아니라 두 단계를 줄여주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개념이죠. 자, 볼게요. 두 개의 직각삼각형이 역시나 존재합니다. 직각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빗변의 길이는 서로 같아야 된다라는 거고요. 나머지 하나의 조건이 무엇이냐? 다른 한 변의 길이마저 같아지면 그두 개의 직각삼각형은 서로 합동이더라라는 얘기를 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건 한눈에 들어오지 않고요. 단계를 좀 여러 단계를 거쳐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명확하게 이해를 해놓고 우리 RHS 합동 조건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단계를 많이 줄일 수 있고요. 생각의 시간과 난이도를 낮춰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빗변의 길이가 같고 나머지 한 변의 길이가 같으면 왜 합동이냐라는 생각해보죠. 자, 현재 두 개의 삼각형 ABC와 DEF가 존재하는데 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는 변이 있겠죠. 그러면요. 그 길이가 똑같은 변을 서로 겹쳐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선분 AC와 선분 DF가 길이가 같으니까 A와 D가 겹쳐지고 E, C와 F가 겹쳐지도록 삼각형을 돌려서 붙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현재 빨간색으로 표시되어져 있는 변이 가운데 공통으로 존재하게 되고, 그러면서 원래 문제의 조건에서 빗변의 길이가 같다라고 이야기한 그 빗변이 양쪽에 만들어지게 되거든요. 자, 이렇게 빗변 두 개가 길이가 같아지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삼각형 ABE라는 삼각형은 양변의 길이가 서로 같은 이등변 삼각형이 되고요. 그 이등변 삼각형이 되기 때문에 두 개의 밑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이야기를 할수 있어서 각 B와 각 E가 같아집니다. 자, 됐죠? 그럼 각 B와 각 E가 같아진다라는 얘기를 할수 있으니까 어때? 직각삼각형인데 빗변의 길이가 같고 나머지 한 예각의 크기가 같아진다라는 이야기를 할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RHA 합동으로 바뀌어졌다.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괜찮죠? 결국 우리는 여기 있는 RHS 합동을 생각할 때 RHS 합동을 RHA 합동으로 바꾸고 그 RHA 합동을 다시 ASA 합동으로 바꾸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우리 일반적인 생각이라는 거죠. 그런데 RHS 합동을 명확히 이해했다면 이 아래쪽 단계를 거치지 않고 위에서 바로 삼각형이 합동이다라는 얘기를 할수 있기 때문에 이 단계를 거쳐가면서 각과 변의 길이들을 조사하는 그 과정들을 생략할 수 있고요. 또 생각의 시간을 아끼고 줄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RHS 합동에 대해서는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에요. 자, 어떻게 했습니까? 변의 길이가 같은 것을 돌려서 이등변 삼각형을 만들었더니 두 밑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얘기를 할수 있게 된다 이거죠. 아,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이 똑같을 때 나머지 한 변이 똑같으면 각도 하나 같아지는구나라는 얘기를 할수 있고, 그러니까 RHA를 적용할 수 있고, 그 RHA는 결국 ASA 때문에 합동이 됐다라는 이야기였으니까, 이 모든 과정이 자연스럽게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거다라고 우리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요. RHS 합동만 딱 생각하고, 거기서 두 개의 삼각형이 합동이야. 결론 내려주는 거죠. 생각을 적게 하자라는 게 핵심이다. 자, 그래서 합동 조건 두 가지를 생각해 봤는데, 이두 가지의 합동 조건은 생각의 흐름을 줄여주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 두 가지 합동 조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두 개의 직각 삼각형 ABC와 DEF에 대해서 두 삼각형이 합동임이 성립하는 조건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봐라라고 이야기했네요. 현재는요, 뭐만 주어져 있냐면 직각 삼각형이다라는 조건만 지금 주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합동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 더 추가가 되어야 할지 생각해 보자 이거지. 하나하나 체크해야죠. 기억부터 봅시다. 자, 각 A와 각 D가 같다라는 조건 주어져 있네요. 각 A와 각 D가 같애라는 조건 주어져 있고요. 각 B와 각 E가 같다라는 조건 주어져 있으면, 여기 있는 각 B와 각 E가 같다라는 조건 주어져 있으면, 현재 두 개의 삼각형은 세 개의 각의 크기가 모두 같아집니다. 자, 여러분, 작년 기억 떠올려 볼까요? 세 개의 각의 크기가 모두 똑같다고 해서 두 삼각형이 합동이다라는 얘기 할수 있었나요? 아니, 불가능했지, 그치? 변의 길이가 최소한 하나는 같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합동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기억은. 자, 니은 볼까요? 니은은 직각 삼각형이 두개 주어져 있을 때 AB와 DE의 길이가 같대요. AB의 길이와 DE의 길이가 같아? 그럼 직각이 마주보고 있는 빗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구나라는 거죠. 현재 여기까지만 읽고서 어떤 일이 생긴 겁니까? 직각삼각형이면서 빗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현재 여기까지 RH라는 조건은 만족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뒤에 A라는 조건이든 S라는 조건이든 하나만 더 붙어 있으면 합동이라고 단정 지을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나와 있는 조건이 뭐예요? 각 A와 각 D가 같다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네요. 자, 여기 있는 각 A와 여기 있는 각 D가 서로 같아지니까 직각삼각형에서 빗변의 길이가 같은 상태에서 나머지 하나의 예각의 크기가 같아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RHA 합동이구나라고 결론 내릴 수 있고, 이건 더 이상 다른 각을 찾고 ASA까지 가지 않더라도 자연스럽게 합동이 돼라는 얘기 할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 다음 볼게요. 그 다음은 역시 문제에서 선분 AB의 길이와 선분 DE의 길이가 같다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네요. 이제 그리고 나서 조건이 주어져 있는 게 뭡니까? AC의 길이와 DF의 길이가 같다라는 조건도 주어져 있어요. 자, AC라고 이야기하는 선분과 DF라고 이야기하는 선분이 같다라는 조건 주어져 있으니까 직각삼각형이 빗변의 길이가 같은데 나머지 한 변마저 같아지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디귿은 RHS 합동이더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조건을 만족시키고, 그럼 이 뒤로 각에 대한 이야기, 뭐 삼각형을 돌려 붙이는 이야기, 이런 것들을 이제는 고민하지 말자는 거지. 직각 삼각형이 빗변의 길이가 같고 나머지 한 변까지 같아져 확인했으면 자연스럽게 합동이야 단정해도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디귿 합동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리을 볼게요. 리을은 현재 AC와 EF의 길이가 같대요. 자, AC의 길이와 EF의 길이가 같아진다라고 이야기했고, BC와 DF의 길이가 같아진답니다. 자, BC의 길이와 DF의 길이가 같아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지금 변의 위치가 좀 바뀐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 그림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판단한다면, 주황색 변과 빨간색 변 사이의 직각인 직각삼각형, 주황색 변과 빨간색 변 사이의 직각인 직각삼각형 합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습니까? 대응 점의 순서가 A, B, C, D, E, F의 순서를 만족시키지 않는다라는 거죠. 실제로 지금 리을의 조건처럼 주어져 있는 삼각형을 보면 삼각형 A, B, C가 무엇과 합동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자, A는 빨간색 변의 시작점, 그러니까 E와 대응이 돼서 너는 삼각형 E, 그리고 A, B, C라고 이야기하는 게 빨간 변의 시작점, 주황 변의 시작점, 그리고 직각이니까요. 빨간 변의 시작점, 주황 변의 시작점, 직각까지 흘러와야 돼서 E, D, F라고 이렇게 쓰여져야 되는 이런 대응점.

합동이라고 판단할 수조차 없고, 리을은 합동이 되기는 하지만 대응점의 순서가 다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요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직각삼각형의 합동 조건 두 가지에 관련된 이야기들이었어요. 자, 이제 뭘 해볼 거냐? 이 직각삼각형의 합동 조건 두 가지를 활용해서 각의 2등분선의 성질을 증명해 보고, 그리고 우리가 그걸 문제에 적용해 보는 연습을 할 겁니다. 시험에 정말 자주 등장해요. 볼게요. 자, 각의 2등분선 위에 한 점에서 그 각을 이루는 두 변까지의 거리가 서로 같아진다라는 거예요. 자, 문제의 조건은 무엇이냐? 먼저 각이 하나 주어져 있고요. 그 각을 정확히 반으로 나누는 각의 2등분선이 그어져 있으면, 즉, 여기 있는 동그라미로 표시되어져 있는 두 개의 각이 서로 같으면, 그러면 마지막에 결과적으로 각의 2등분선 위에 있는 한 점에서 변의 수선의 발을 내린 이두 개의 선분 PC와 PD의 길이가 같아진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라는 거죠. 이게 지금 문제의 첫 번째 각의 2등분선의 성질입니다. 자, 이거 증명 한번 해봐야겠죠? 자, 이거 증명할 때 이렇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PC와 PD의 길이가 같아진다라는 거니까 이 삼각형 위와 아래가 서로 합동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증명을 할 거라는 거예요. 괜찮은가요? 그래서 삼각형 PCO와 삼각형 PDO에 대한 생각을 할 거예요. 자, 삼각형 PCO와 삼각형 PDO라고 이야기하는 삼각형에서 조건들을 체크해 보자. 먼저 선분 OP라고 이야기하는 선분, 너는 공통으로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두 개의 삼각형에서 빗변에 해당되는 변이 서로 길이가 같다라는 이야기를 의미하죠. 자, 그리고 또 PCO라는 각과 PDO라는 각이 직각으로 똑같다라는 건 문제에서 지금 주고 있는 이야기죠. 수선의 발을 내리는 거니까. 각 PCO와 각 PDO가 서로 같아진다라는 조건 주어져 있다라는 거알수 있겠죠. 더불어 문제에서 각의 2등분선이다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어때요? 그렇지. 각이 정확하게 반으로 나눠지면서 COP하고 DOP라고 이야기하는 각도 같아진다라는 거알수 있죠. 각 COP와 각 DOP도 같아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빗변의 길이가 같은데 직각삼각형이고 나머지 예각 하나마저 같아져 RHA 합동이란 얘기할 수 있겠죠. 따라서 삼각형 PCO라고 이야기하는 삼각형과 삼각형 PDO라고 이야기하는 삼각형은 서로 합동이더라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너 RHA 합동이더라라고 생각을 해줄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서술을 해준다면 자연스럽게 대응하고 있는 두 개의 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이야기를 할수 있죠. 결국 우리 선분 PC의 길이와 선분 PD의 길이가 같아진다라는 이야기를 해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때요? 괜찮아? 선생님이 이렇게 쭉 써드렸죠? 선생님이 이렇게 써드린 이유가 뭐냐면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내용이 서술형에서 성질을 한번 증명해봐라라고 자주 등장하고 있는 패턴이에요. 서술형이 아니더라도 네모칸 채우기로 충분히 증명 과정을 물어볼 수 있는, 그리고 자주 물어보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일일이 서술형처럼 한번 써봐 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잘 스스로 한번 써 내려가시기를 추천드려 봅니다. 이 다음에 나와 있는 성질이 또 하나 있는데요. 그 성질은 선생님이 그냥 간략하게 말로 설명하고 할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은 직접 스스로 한번 써 보시고, 혹시 좀 어렵다 싶으시면 질문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선생님이 또 답변 드리도록 할 거고, 우리 개념 책에도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흐름으로 스스로 한번 작성해 보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아셨죠? 자, 지금 우리 어떤 성질 이야기한 겁니까? 각의 2등분선이 있는데, 각의 2등분선 위에 한 점에서 각을 만들어내는 두 변의 수선을 내리면 그두 개의 선분의 길이가 서로 같아진다라고 이야기하는 성질 보여봤습니다. 자, 두 번째 성질은요, 반대예요. 두 번째는 어떤 각이 있고 한점 P에서 그 각을 만들어내는 두 선분까지의 길이가 같아진다라는 조건이 있으면 그때 OP를 연결한 이 선이 각의 2등분선이 되더라라고 이야기하는 게두 번째 성질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성질과 순서가 반대죠. 각의 2등분선이면 어떤 점에서 선분까지 내린 거, 그 어떤 점에서 각각의 각을 만들어내는 선분까지 내리

거리가 같아진다라는 게첫 번째였다면, 두 번째는 어떤 점에서 각을 만들어내는 선분까지의 거리가 같아지면 각을 2등분하는 선이 그려지게 된다. 즉, 점피가 각의 2등분선 위에 있다라는 얘기를 할수 있게 되는 겁니다. 순서는 반대예요. 하지만 증명하는 패턴은 거의 비슷합니다. 자, 지금 우리 각의 2등분선이다라는 얘기는 모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이건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 두 개의 직각 삼각형에서 빗변이 공유되어져 있다라는 얘기를 할수 있는 상황이죠. 자, 빗변 공유되어져 있는 직각 삼각형인데 나머지 하나의 변까지 같아져라고 이야기하니까 자연스럽게 뭐가 돼? RHS 합동이 되고 그러면 대응각끼리 같아져야 된다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어져 있는 식이 CP와 DP가 같아지면 각 COP와 각 DOP가 같아진다라는 얘기를 해볼 수 있는 거예요. 동일한 직각 삼각형에서 RHA를 적용할 거니 RHS를 적용할 거니에 따라서 두 개의 성질을 증명하는 이 순서가 방법이 달라집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두 개의 직각 그 각의 2등분선의 성질을 잘 기억해 놓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관련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그림에서 x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이야기했는데 각이 주어져 있고 각에 2등분선이 있으니까 그 2등분선 위에 있는 점에서 수선의 발을 내리면 길이가 서로 같아져야 돼라는 얘기할 수 있어서 x가 4다라고 결론 가볍게 지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우리 2번 문제도 볼 텐데 마찬가지입니다. 각이 주어져 있고요. 두 변의 길이가 같아져라고 이야기하는 조건 주어져 있는데 그두 변이 하필이면 어디야? 어떤 변 위에 있는 점에서 각을 만들어내는 두 변의 수선을 이렇게 내려 그었더니 그 길이가 서로 같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금 빨간색 선이 각의 2등분선이 되면서 여기 있는 이 각의 크기가 35도야라는 이야기를 할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35도와 직각과 x도까지 더해서 180도가 돼야 되니까 x는 55다라는 결론 내릴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이 배웠던 각의 2등분선의 성질 같은 경우도 어떻습니까? 생각을 하지 않았다면 합동이라는 이야기를 매번 증명하고 보여야 되는데요. 그 생각의 단계를 줄여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내용들이 대부분이 그렇죠. 생각을 여러 번 하고 시간을 쓰고 여러 가지 조건들을 찾아야 되는 것들을 시간을 좀 아끼고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이야기다라는 거죠. 자, 지금 다음에 볼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제 3번 문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각 XOY가 주어져 있고 내부의 한점 P에서 지금 수선의 발을 내렸어요. 그리고 현재 요거 9cm, 너도 9cm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상태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여기 있는 두 개의 삼각형이 합동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쪽에 있는 이 변의 길이가 2cm다라는 얘기를 할수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삼각형 POB의 넓이를 구해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문제의 조건을 생각해 본다면 너는 2분의 1 곱하기 9 곱하기 2라고 쓰여지면서 자연스럽게 9제곱센티미터라는 넓이가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얘기를 할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생각을 자연스럽게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문제였습니다. 다음에 있는 문제 유제 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유제 4번 한번 넘어가서 보시죠. 자, 오른쪽 그림에서 각 AED는 각 C와 각의 크기가 같고 90도이고, 그리고 BAD와 CAD의 크기가 같을 때 다음 중 옳지 않은 걸 찾아라라고 이야기했는데, 문제의 조건을 딱 체크해 놓고, 아, 내가 알고 있는 어떤 합동 조건이구나, 어떤 조건들이 어떻게 적용되는구나, 이 생각들이 자연스럽게 떠올라야 되는 그런 형태의 문제입니다. 보세요. 지금 주어져 있는 이각 BAC라고 이야기하는 각이 눈에 보여야 되고요. 그리고 각의 2등분선이 하나 눈에 보여야 한다. 그렇다면 이점 D를 우리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까? 각의 2등분선 위에 있는 점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야겠죠. 괜찮아요? 그럼 각의 2등분선 위에 있는 점에서 각을 만들어내는 두 변에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려준다면 이두 개의 길이가 서로 어때져야 돼? 같아져야 된다라는 얘기를 할수 있겠죠. 그래서 CD의 길이와 ED의 길이가 서로 같다라는 얘기를 할수 있어요. 자, 선분 CD와 선분 ED의 길이가 같아지고 두 개의 삼각형이 합

적용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할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대응하고 있는 자, 이두 개의 각도, 각의 크기가 같아진다라는 얘기 할수 있겠죠. 또, 변의 길이도 어때요? 선분 AE라고 이야기하는 변의 길이. 자, 이 길이와 선분 AC라고 이야기하는 변의 길이 대응변이니까 길이가 같아진다라는 이야기를 할수 있는 거네요. 괜찮습니까? 주의하셔야 될 건, 저 여기 왼쪽에 조그맣게 붙어 있는 삼각형 EBD라고 이야기하는 이 삼각형은 이게 뭐 이등변 삼각형이다 이런 조건이 전혀 주어져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선분 EB의 길이와 선분 ED의 길이가 같다라는 보장은 없는 거죠. 우리 지금 변의 길이가 같은 건 어디야? ED와 CD의 길이만 같아진다라는 거 생각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요 정도 사실을 파악하고 우리 보기에 있는 거 하나하나 체크해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각 ADE와 각 ADC의 크기가 같으니라고 물어봤네요. 자, ADE 뭘까요? ADE라고 이야기하는 각, 세모로 표시했죠? 자, ADC라고 이야기하는 각, 역시나 세모로 표시했어요. 같아요. 대응각이죠. 그래서 참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고, 삼각형 AED와 삼각형 ACD가 합동이니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렇죠. AED라고 이야기하는 삼각형과 ACD라는 삼각형이 서로 합동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일들을 할수 있었던 거고, 특별히 RHA 합동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자, DE와 DC가 같으니, 자, DE와 DC 같다라는 거 이미 확인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AE와 AC가 같으니라고 물어봤는데, AE의 길이와 AC의 길이도 같다라는 거 이미 확인해 놓은 상태죠. 그렇죠? 네, 그래서 1, 2, 3, 4번 보기는 전부 다 맞아요. 하지만 BE의 길이와 DE의 길이가 같으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건 같다라고 얘기할 수 없다는 거죠.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5번은 잘못된 이야기고 옳지 않은 것으로 우리는 5번만 골라주시면 되겠다라는 얘기 해볼 수 있겠네요. 자, 오늘 우리 배웠던 내용들 머릿속에 잘 정리를 해 주시되 꼭 단계를 줄이는데 우리의 생각의 시간을 아끼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해하고 기억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친구들 반갑습니다. 필독 중국어 비문학 독해 1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 기술 분야의 두 개의 글 만나봅니다. 5번, 6번 글이에요. 다 읽어봤죠, 여러분? 너무 재밌지 않아요? 너무너무 흥미로운 두 개의 글입니다. 자, 오늘도 한번 재밌게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글은 이제 기술 분야 다섯 번째 글이죠. 자기부상 열차의 원리. 자기부상 열차. 자석의 힘으로 떠서 고속으로 달리는 열차인데, 아, 이런 원리가 있었구나. 원리는 생각보다 간단하죠. 그리고 여섯 번째 글은 합성생물학과 생명현상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글에 대한 시각자료부터 만나볼게요. 자기부상 열차의 원리를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패러데이 법칙. 과학과 관련된 저 기술 분야의 글이다 보니까 과학 지식이 들어가요. 패러데이 법칙에 따르면 가에서 발생하는 자기장, 여기 초전도 자석이죠. 자기장 때문에 이 금속판에 유도 전류가 발생해
1: 렌츠의 법칙에 따르면
0: 가와 나는 N극과 N극이 마주치는 형태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같은 극끼리는 밀어내죠. 그래서 지금 차체, 이게 기차야. 차체가 뜨는 거예요. 같은 극이다 보니까 떠 부상을 하는 거죠. 또한 교류가 흐르는 다의 이 선형 전동기 코일의 S극은 가의 요 가에 N극과 작용하여 열차를 당깁니다. 서로 다른 극끼리는 당기잖아요. 자, 그런데 또 다의 N극은 이 선형 전동기 코일의 N극은 가의 N극과 작용을 해. 그럼 서로 같은 극이니까 또 밀어내죠. 이게 사실은 자기부상 열차 기술의 핵심.

힘이고 다예요. 이렇게 밀고 당기고 하는 것, 당기고 밀어내는 것을 반복하면서 추진력, 앞으로 나가는 힘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되게 이해가 안 될 텐데 지금 이게 뭐냐면 단면이라고 보시면 돼요. 단면. 그러니까 이렇게 쫙 기차가 있는 거예요. 레일은 이쪽으로 쫙 연결되어 있고 금속판도 이쪽으로 쫙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3차원으로 생각해보면 쫙 연결되어 있어. 그러면 이 차체가 이쪽으로 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이 부분에서 N극, S극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N극이었다, S극이었다, N극이었다, S극이었다, S극이었다가. 그러면 이 부분에서 N극일 때, 여기 초전도 좌석의 N극일 때, 이 선형 전동기 코일이 N극이면 얘도 N극이에요. 그럼 서로 밀어내겠죠. 그쵸? 밀어내요. 그럼 밀어내면서 앞으로 좀 가. 그런데 그 순간 다시 S극으로 바뀌는 거예요. 선형 전동기 코일이. 그럼 당기겠죠. 그럼 또 다시 조금 앞으로 가. N, 그 S극 쪽으로. 그 순간 다시 N극이 돼요. 그럼 또 밀어내겠죠. 그럼 또 앞으로 가. 이런 식으로 계속 이 선형 전동기 코일이 N극, S극, N극, S극 계속 바뀌어요. 그 순간 추진력을 받아서 이 차체가, 기차가 앞으로 쫙 가는 겁니다. 떠 있는 상태에서 앞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되게 간단해요. 전기와 좌석의 힘으로만 기차를 움직이는 겁니다. 이게 자기부상 열차예요. 좌석의 힘으로 떠서 좌석의 힘으로 달리는 거죠. 자, 그 내용이 이제 글에 설명이 되어 있을 겁니다.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차는 달릴 때 선로와 바퀴 사이의 마찰력으로 인해 고속을 내는데 한계가 있었다. 그쵸? 여러분 KTX나 아니면 뭐 새마을호나 이렇게 기차를 타보면 쫙 달릴 때 보면 이렇게 마찰이 되는 소리가 되게 금속 마찰되는 소리가 들릴 때가 있어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그 마찰력 때문에 아무리 고속으로 더 달리고 싶어도 한계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기부상 열차의 사실 이것은 개발 이유가 되기도 해요. 바로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선로와 바퀴에 접촉이 없는 떠서 달리는 초고속 자기부상 열차 개발에 주력했습니다. 이를 가능하게 하려면 열차는 선로 위에 떠야 해요. 부상해야 되죠. 이 부상이 떠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리고 고속으로 달릴 수 있는 추진력이 있어야 돼요. 빠르지 않으면 뭐 떠서 계속 가기가 힘드니까 계속 떠서 가려면 추진력이 필요해요. 고속으로 달릴 수 있는. 이런 이유로 초전도 좌석과 선형 전동기의 기술을 융합한 자기부상 열차가 개발이 되었습니다. 자, 중심 화제 초전도 좌석 그리고 선형 전동기 기술이에요. 우리 앞에서 봤던 그 그림에도 이 두 가지가 핵심이었던 거죠. 이제 그 얘기를 이어서 자세히 설명할 겁니다. 여기까지 1문단 자기부상열차의 개발 이유와 적용 기술에 대한 내용이네요. 자, 그러면 이어서 볼까요? 자기부상열차의 전자기적 힘과 사용은 패러데이 법칙 그리고 렌츠의 법칙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앞에서도 잠깐 봤죠? 패러데이 법칙은 자기장을 변화시키면 전류가 흐르게 된다는 전자기 유도 현상을 말한다. 그러니까 전자기 유도 현상이 뭐냐면 자기장을 변화시키면 전류가 흐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좌석의 힘으로 전류가 흐른다는 거예요. 자, 패러데이는 철로 만든 원형 고리에 코일을 감았어요. 이렇게. 그리고 회로에 연결한 뒤 막대 좌석을 가까이 댔다? 그랬더니 어떻게 돼? 원형 고리에 전류가 유도돼요. 전기가 흐르더란 말이야. 이를 전자기 유도 현상이라고 했습니다. 패러데이가 전자기 유도 현상을 발견한 과정이죠. 좌석의 N극을 원형고리에 가까이 되면 원형고리 내부를 통과하는 좌속이 증가하여 원형고리에서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예요. 정말 놀랍죠? 좌석의 힘으로 전류가 발생한다.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럼 반대는? 전류가 흐르는 곳에서는 자기장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미 이 전자기 유도 현상보다 이미 앞서서 그건 벌써 나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류가 흐르는 곳에서는 좌석, 그러니까 전기와 자기, 전기적인 힘과 자기적인 힘이 서로 관련되어 있다, 연관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뭐라 그래요? 전자기적 힘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전자기학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전기와 자기, 사실은 같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거기 때문에 따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전자기학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빛도 여러분 우리 그 빛 있잖아요. 빛도 뭐라고 하냐면 전자기파라고 해요. 전기와 자기가 서로 이렇게 수직으로 서로 이렇게 그 진동하면서 공간을 나아가는 게 바로 빛이래. 와, 놀랍죠. 이런 거 어떻게 알았냐고요? 많이 찾아봤죠. 우리 EBS에도 보면은 여러 가지 다큐멘터리들이 정말 유익한 다큐멘터리들이 많아요. 저는 그런 다큐멘터리 내용을 과학 관련된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이런 거 알았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시기를 많은 도움이 될 거예요. 아주 쉽고 유익하게 설명하거든요. 자, 이렇게 2문단 자기부...

0: 열차에 적용된 패러데이 법칙인데, 아니 그건 그거고 전류는 흐르는데, 근데 이게 자기부상 열차에 어떻게 적용됐다는 거지?
1: 렌츠의 법칙 얘기도 해야 돼요.
0: 패러데이 법칙에 따라 유도되는 전류, 아까 좌석 가까이 되면 전류 흐른다고 했죠? 그 전류는 외부 자기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흐른다? 이게 무슨 말이야? N극을 원형 고리에 가까이 되면 원형 고리에는 유도 전류가 생기잖아요. 전류가 흐르죠? 근데 이 전류의 방향이 좌석의 방향과는 반대로 향한대. 이게 바로,
1: 렌츠의 법칙의 속성입니다.
0: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N극과 N극이 마주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좌석을 향해서 반발력이 생기겠죠. 전자기가 유도되면서 탁 반발력이 생기게 된다는 것. 이게 바로 자기부상 열차가 부상하는 원리예요. 앞서 우리 그림에서 뭘 봤느냐면, 그림에서 본게그 가와 나 사이의 관계죠. 초전도 좌석과 금속판 사이. N극과 N극이 만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뜨게 되는 겁니다. 뜬다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3문단 자기부착 열차에 적용된
1: 렌츠의 법칙인데,
0: 이제 이 내용이 또 뒤에도 설명이 되고 있어요. 보죠. 이때 자기부상 열차를 뜨게 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손실 없이 열차를 부상시킬 수 있을 정도의 강한 좌석을 만들어야 돼. 에너지 손실이 없어야 돼. 그래서 자기부상 열차에는 좌석 대신에 전력의 손실도 없고 저항도 없어 에너지의 손실을 막을 수 있는 초전도체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초전도 좌석이라는 게 있었죠. 초전도체는 전력의 손실도 없고 저항도 없어서 에너지의 손실이 거의 없어요. 막을 수 있는 것. 자기부상 열차에서 초전도체를 사용하는 이유죠. 초전도체는 특정한 임계 온도 이하에서 한번 전류를 흘리면 저항 없이 지속 전류를 유지하는 금속 도체입니다. 그래서 이를 바탕으로 초전도 좌석을 만들었고 그 초전도 좌석을 자기부상 열차에 활용하는 겁니다. 자기부상 열차에 적용된 기술. 그래서 이제 뜨게 되는 거죠. 자, 3문단 자기부상 열차에 사용된 초전도체의 특성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자기부상 열차가 N극을 아래 방향으로 하는 초전도 좌석을 싣고 레일 위 코일을 감은 금속판 위를 달리면 아까 봤던 그 전자기 유도 현상에 대해서 유도 현상에 따라서 그 N극을 아래 방향으로 향하는 초전도 좌석 그리고 밑에 코일을 감은 금속판 위 가까이 가면 어떻게 돼요?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되겠죠? 전자기 유도 현상에 따라서 금속판에서도 외부 자기장의 변화를 방해하는 전류가 발생하니까 거기도 N극. 그래서 서로 어떻게 밀어내. 그러니까 기차가 어떻게 되는 거야? 뜨는 겁니다. 자기부상 열차에서 유도 전류가 흐르고 밀치는 힘이 발생하는 과정이죠. 이때 열차가 금속판 위를 지나가는 속도가 빠르면 빠를수록 밀치는 힘은 커져요. 그래서 열차는 고속으로 달리게 돼요. 그래서 그 금속판 위를 지나는 속도가 빨라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빠르게 추진할까? 그죠? 빠르게 어떻게 앞으로 갈까? 그게 핵심이에요. 그 내용이 이제 뒤에 나오겠죠? 자, 일단 여기까지는 5문단, 자기부상 열차의 부상, 그리고 가속의 원리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문제. 어떻게 빨리 가느냐예요. 열차에 바퀴가 선로와 닿지 않은 상태, 즉 어떤 상태, 떠 있는 상태죠? 부상한 상태에서 어떻게 추진력을 얻어서 앞으로 가냐는 거야. 자, 이를 위해서 이제 선형 전동기 등장을 하죠. 선로의 양 벽에 N극과 S극이 순간순간 바뀌게 되는 교류 전류를 흐르게 하는 선형 전동기 코일을 설치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차의 레일은 여러분 그 플랫폼에 보시면 기차 레일이 바닥에만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위를 기차의 바퀴가 달리잖아요. 그런데 자기부상 열차의 그 선로는 이런 식이에요. 양 옆에 있는 거죠. 이 사이를 이제 기차가 달리는 거야. 여기에 뭐가 있어? 선형 전동기 코일이 있는 겁니다. 자기부상 열차에 적용된 기술. 자, 이 코일의 S극, 열차의 초전도 좌석의 N극과는 당기겠죠? 그리고 이 코일의 N극은 당연히 초전도 좌석의 N극과는 밀어내겠죠? 그래서 열차를 앞으로 밀어낸다는 거야. 열차가 S극을 가진 코일을 지나면 당겨. 근데 선형 전동기 코일에 흐르는 교류가 N극으로 바뀌면 다시 밀어내. 그래서 당기고 밀고, 당기고 밀고, 당기고 밀고 하면서 쫙 가는 거예요. 이게 기술이에요. 너무 간단하잖아. 이건 여러분, 우리가 좌석 두 개만 가지고 있으면, 우리도 해볼 수 있어요. 당기고 밀고, 당기고 밀고 현상이 일어나는 거를.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추진력을 받아가지고 앞으로 쭉 가게 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자기부상 열차는 탑재된 초전도 좌석과 지상에 설치된 코일 사이에 작용하는 전자기적 힘을 이용하여 달리는 열차다라고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부상 열차가 추진력을 얻는 원리. 자, 여기까지 6문단 자기부상 열차에서 추진력을 얻는 원리까지 설명하고 있네요. 자,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상용하고 있지는 않아요. 뭐 여러 가지 또 문제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일단 되게 직선이어야 될것 같아요. 이렇게 곡선이거나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도 그게 잘 유지가 될까? 부상해서 추진.

0: 여기 그런 생각도 들고요. 자기부상 열차에 대해서 우리가 원리를 알고 보니 더 궁금한 것들이 생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요. 다른 자료들을 더 찾아보시면 됩니다. 그게 바로 지적 호기심이에요, 여러분. 그 지적 호기심을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 그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학습의 과정이 아닐까요? 자, 우리는 문제로 갑니다. 스텝 2, 3번 문제 볼게요. 다음은 자기부상 열차에 적용된 법칙과 기술을 정리했습니다. 일단 법칙은
1: 패러데이 법칙과 렌츠의 법칙이죠.
0: 개념, 자기장을 변환시키면 전류가 흐르게 되는 무슨 유도현상? 전자기 유도현상입니다. 원리는 자석의 N극을 코일에 감은 원형 고리에 가까이 되면 원형 고리에서 유도 전류가 흘러요. 전기가 발생한다는 거죠.
1: 렌츠의 법칙은
0: 패러데이 법칙에 따라 유도되는 전류는 외부자기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흐른다. 그래서 자석의 N극과 원형 고리에서 나온 유도 전류가 자석의 방향과는 반대로 향하면서 자석에 대해 반발력이 생긴다. 그래서 툭 튕겨 나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기부상 열차에 적용된 기술은 뭐냐? 초전도 자석 그리고 선형 전동기입니다. 초전도 자석, 특정한 임계 온도 이하에서 한번 전류를 흘리면 저항 없이 지속 전류를 유지하는 금속 도체로 만든 자석이에요. 자기부상 열차가 안정적으로 떠서 가려면 이게 꼭 필요해. 열차가 초전도 자석의 N극을 아래로 합니다. 그럼 레일 위에 코일을 감은 금속판 위를 달려요. 그럼 여기서 이제 유도 전류가 흐르게 되고 금속판에서 전류가 발생을 하죠. 근데 이게 이제 서로 밀치는 힘이 발생을 해서 뜹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선형 전동기가 필요하죠. 선로의 양 벽에 어떤 전류? 교류 전류를 흐르게 하는 선형 전동기 코일인데요. 코일의 S극은 열차에 실린 초전도 자석의 N극과는 당기는 힘을 작용하고, 그리고 코일의 N극은 열차에 실린 초전도 자석의 N극과는 밀어내는 힘. 이런 식으로 당겼다 밀었다 당겼다 밀었다 하면서 앞으로 나간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자기부상 열차는 열차에 탑재된 초전도 자석과 지상에 설치된 코일 사이에 작용하는 전자기적 힘을 이용해서 달린다. 정말 기술 만세입니다. 그죠? 자, 잘뭐 기술이 발전이 돼서 상용화까지 잘 갔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드네요. 자, 이어서 스텝 3, 2번 문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위글을 읽고 보기를 이해한 내용, 요 그림이 이제 우리가 앞에서 봤던 그 시각자료 그림이죠. 자, 가는 초전도 자석이에요. 전력의 손실이나 저항 없이 에너지 손실이 없는 특성. 그래서 초전도 자석인 거잖아요. 맞네? 패러데이 법칙에 따르면 가의 자기장 때문에 나에서는 유도 전류가 발생을 하는 거죠. 전자기 유도 현상.
1: 렌츠의 법칙에 따르면 가와 나 사이는
0: 밀어내는 방향으로 가와 나 사이에 밀어내. 그래서 뜨는 거죠. 부상. 그러니까 맞네. 자, 다의 S극은 가의 N극과 작용해. 그러면 열차를 당기죠. 서로 다른 극끼리는 당기니까. 맞네요. 자, 다의 N극은 선형 전동기 코일의 N극은 가의 S극과 작용하여 열차를 밀어낸대. 서로 다른 극끼리는 어때요? 당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5번 설명이 틀렸습니다. 답은 5번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겠네요. 자, 자기부상 열차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나중에 자기부상 열차를 혹시 기술의 발전으로 타게 되신다면 오늘의 내용을 기억해 주시기를. 맞아, 그때 그렇게 했었다. 아니면 또 모르죠. 이 가운데 자기부상 열차 더 열심히 연구해서 상용화되게 하는 그 기술 발전의 핵심이 되는 과학자가 또 나올지 알수 없습니다. 그죠? 자, 다음 질문. 먼저 배경 지식부터 키워보겠습니다. 페니실린이에요. 페니실린은 영국의 미생물학자이자 세균학자인 알렉산더 플레밍이 인류 최초로 발견한 항생제이다. 그 유명한 푸른 곰팡이를 배양해 얻은 항생물질로 세포 벽의 합성을 저해하여 증식하는 세균을 죽이는 성질. 그래서 항생제죠. 페니실린과 같은 항생제 개발은 인간과 미생물의 싸움에서 인류가 얻은 위대한 승리의 결과입니다. 그쵸? 그전까지는 그 눈에 보이지도 않는 미생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목숨을 잃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페니실린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상용화에 성공해 전투에서 부상을 입었던 수많은 병사의 목숨을 살렸고, 현재에도 폐렴, 단독, 패혈증 따위를 치료하는 데 사용한다고 합니다. 자, 항생제, 그 페니실린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배경지식으로 작용할까? 지문을 만나보죠. 합성생물학과 생명현상. 생명현상은 제목에 들어있잖아요. 그럼 뭐가 돼? 그치, 중심화제입니다. 복잡한 과정을 거쳐 일어난다. 그쵸? 복잡한 과정을 거쳐 일어나겠죠. 우리가 운동할 때 땀을 흘리는 간단한 현상을 보자. 자, 운동하면 땀이 납니다. 이 현상에 대해서 어떤 현상인지 자세히 보면 신경계가 근육에 명령을 내려요. 순환계가 근육에 영양소와 산소를 공급해. 그러면 근육이 에너지를 소모해서 이제 운동을 하게 되는 거죠. 이 과정에서 열이 발생하잖아요. 그 열을 발산하기 위해 땀을 흘리는 생리작용이 복잡한

심하게 얽혀 땀을 흘리는 반응으로 나타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운동에서 땀이 나라고 하는 이 간단한 현상도 자세히 보면 굉장히 여러 가지 기관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이는 복잡한 현상이에요. 이처럼 복잡한 생명 현상의 메커니즘을 분석해 논리적인 프로세스로 재구성한 것이 생명 현상의 알고리즘이래요. 알고리즘이라는 말은 우리 컴퓨터, 그 IT 기술에서 썼던 건데 생명 현상에도 알고리즘이라는 말을 쓰네. 그럼 우리의 이 신체를 뭔가 기계처럼 그렇게 본다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죠. 자, 1문단 생명현상의 알고리즘의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이어서 볼게요. 알고리즘은 생물학보다는 IT 분야에서 그러니까요. 더 익숙한 용어이지만 일반적으로는 문제를 해결하는 절차나 방법이라는 뜻이래요. 뭐 그렇지. 알고리즘에 따라서 보면은 어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왔어. 그러니까 이렇게 해. 이게 문제라면 그걸 이렇게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해결했어.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라고도 볼수 있겠네요. 따라서 알고리즘은 종이에 작업 절차를 세세하게 적어둔 메모부터 제품의 생산 공정까지 특정한 산출물을 내놓는 모든 과정을 포괄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과정에서 사실은 다 알고리즘이라는 말을 쓸수 있다는 거죠. 알고리즘의 속성이에요. 그러니까 생명 현상 역시 알고리즘의 속성을 지닌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운동을 했다. 자, 땀을 내야 돼. 운동을 했어. 더워. 땀을 내서 체온을 낮춰야 돼.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짝짝짝짝짝 어떤 알고리즘을 거쳐서 땀을 내고 체온을 낮춘다. 문제를 해결한 거죠. 그렇게 보자면 뭐 알고리즘의 속성을 지닌다라고도 볼수 있겠네요. 자, 이 문단 알고리즘의 개념과 속성입니다. 넘어가요. 생명 현상은 수많은 요소가 복잡하게 연결돼 혼란스러워 보인다. 그러나 생명 현상을 그쵸. 너무 복잡해. 여러 가지 기관들이 한꺼번에 동시다발. 이거를 유전자 하나, 단백질 하나 수준으로 분석해서 개별적인 프로세스로 보자. 그러니까 그 단백질 하나하나에서 일어나는, 유전자 하나하나에서 일어나는 걸 보자는 거야. 그럼 그 유전자들이 쫙 합해진 전체가 생명현상. 단백질 전체가 일어나서 이런 생명현상. 이렇게 볼수 있지 않냐는 거죠. 그래서 아주 세분화해서 쪼개서 보자는 겁니다. 개별적인 프로세스의 조합으로 한번 생명 현상을 이해를 하면 질서가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운영체제가 복잡해 보여도 결국은 제한된 기능을 지닌 작은 프로그램의 집합. 그러니까 생명체를 그렇게 보는 거죠. 제한된 기능을 지닌 작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현상입니다. 자, 이와 같이 생명의 프로그램을 찾아내고 이들이 작동하는 방식을 규명함으로써 생명현상을 제한된 기능을 지닌 모듈의 논리적 결합으로 재구성하는 분야가 합성생물학이다. 합성생물학. 우리 제목에도 있잖아요. 바로 이 글의 중심 화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유전자 하나, 단백질 하나를 각각의 모듈이라고 보자면 생명현상은 얘네들이 논리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현상이다. 이렇게 볼수 있다는 거죠. 합성생물학의 개념, 그리고 합성생물학의 연구 분야에 대한 설명이네요. 이어서 볼까요? 일반적으로 생물학의 목표는 생명현상의 근본 원리를 분석하고 이해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의학적으로 또는 공학적으로 유용한 발견이 나오겠지만, 어디까지나 부수적인 결과물일 뿐이라는 거죠. 자, 페니실린 우리 앞에서 봤잖아요? 아스피린과 같은 유용한 물질, 발견된 거지, 발명된 건 아니래요. 발견이야. 생물학에서 발견한 부수적 결과물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합성생물학은 공학에 더 가깝다라는 거죠. 기술. 응? 합성생물학자에게 생물은 분석해야 할 미지의 대상이 아니고 작동 원리를 속속들이 이해하고 필요에 맞게 조절할 수 있는 기계. 오, 그러네요. 그러니까 기계처럼 본다는 거예요. 합성생물학에서 생물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그러니까 DNA는 뭐다? 생명현상의 작동 방식을 정의한 코드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합성생물학에서는 DNA에 담긴 정보를 생명현상을 이루고 있는 기호체계로 인식한다는 겁니다. 효소와 세포 소기관은 코드에 따라 일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부품이며 생명현상은 부품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서 작동하는 회로다. 이게 바로 합성생물학에서 생명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입니다. 하나의 기계처럼 바라본다는 거죠. 자, 3문단 합성생물학에서 생물과 생명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나와 있어요. 이 부분은 뭐 동의하는 사람도 있고, 뭐, 아니다라는 사람도 있고, 이거는 좀 갈릴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일리는 있죠. 그러나, DNA, 즉, 유전자의 기능을 검증하고 실제 공정에 적용하는 일은, 아, 그렇지. 굉장히 어렵죠. 우선, 방대한 양의 유전자 정보를 분석하고 목적에 맞게 조합해야 한다. 이렇게 설계한 유전자는 실험실에서 합성된 뒤 유전자 편집 기술을 이용해 실험 생물에 주입돼. 그럼 연구자는 실험 생물을 배양하면서 생물이 설계한 대로 물질을 만들어내는지 또 시험하고 확인해야 돼. 결국 뭐냐면 설계를 한 다음에 제조를 해서 테스트해보고 학습해보는 이 과정을 계속 거쳐야 한다.

다는 거죠. 이러한 설계, 제조, 테스트, 학습의 순서로 이루어지는 과정은 실험 생물이 의도대로 생리 활성을 보일 때까지, 그러니까 알고리즘 현상이니까 이렇게 이렇게 되면 이렇게 이렇게 될 거야라고 충분히 그이 식으로 만들어서 우리가 계획을 할수 있잖아요. 그대로 되는지를 살펴봐야 되는 거죠. 볼 때까지 반복된다. 아무리 유전자 분석이나 합성 속도가 빨라졌다고 하더라도 시간과 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일. 그럼요. 따라서 합성 생물학도 다른 공학 분야와 같이 표준화와 자동화의 과정이 수반, 같이 이루어져야 발전 속도가 더 빨라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합성 생물학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요소가 나와 있네요. 자, 오문단입니다. 합성 생물학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요소보다 표준화, 그리고 자동화의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왜냐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자, 여기까지 합성 생물학이었어요. 합성 생물학의 그냥 되게 개괄적인, 전체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자, 문제 볼게요. 스텝 2, 3번입니다. 구조도에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넣어보죠. 생명현상의 알고리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죠. 복잡한 생명현상의 메커니즘을 분석해서 논리적인 프로세스로 재구성한 것이다. 라는 설명이었고요. 자, 이어서 합성생물학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연구 분야는 생명의 프로그램을 찾아내고 작동하는 방식을 규명합니다. 생명현상을 제한된 기능을 지닌 모듈의 논리적 결합으로 재구성했어요. 자, 발전 요건. 그래, 맨 끝부분에 있었습니다. 뭐였죠? 표준화와 자동화 과정이 수반되어야 한다라는 내용. 이었습니다. 자, 합성 생물학에서 바라보는 생물에 대한 관점은 작동 원리를 이해하고 필요에 맞게 조절할 수 있는 기계다 이렇게 본다고 했죠. 그래서 DNA는 생명 현상의 작동 방식을 정의한 코드고 효소와 세포 소기관은 코드에 따라 일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부품으로 본다는 거예요. 생물 현상에 대한 관점, 부품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작용하는 회로다 이렇게 본다는 것이 바로 합성 생물학에서 바라보는 생물 현상에 대한 관점이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 스텝 3, 1번 문제 볼까요? 윗글에 이해한 내용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합성 생물학자는 생명 현상을 부품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작동하는 회로로 여기겠군. 그렇죠. 앞에 우리 방금 살펴봤어요. 3문단, 4문단에 있었고요. 운동할 때 땀을 흘리는 현상, 신경계와 순환계의 복잡한 생리작용에게 나타난다는 것. 이 글의 맨 처음 부분, 1문단에서 설명하고 있죠. 합성 생물학 분야에서 실험 생물을 배양하기 위해서는 유전자 편집 기술의 발전 필요로 한다는 내용 역시 있었습니다. 오문단에 있네요. 자, 페니실린이나 아스피린과 같은 유용한 물질은 생명 현상의 근본 원리를 통해 산출된 발명품이군. 자, 그래 보면 뭐라 그랬죠? 이건 발견된 거지 발명된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발명품이라는 설명이 잘못됐네요. 적절하지 않은 것 답은 4번입니다. 동아리 활동을 계획하고 실제 활동을 통해 산출물을 내놓는 절차는 알고리즘의 하나로 볼수 있다. 이런 내용이 있죠. 그러니까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 과정을 다 알고리즘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도 볼수 있습니다. 이 문단과 관련이 있는 내용이었어요. 자, 이어서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보기에 제시된 가의 입장에서 A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 그랬거든요. 자, 일단 보기 내용을 먼저 보죠. 심리학의 주류를 이루었던 구조주의는 우리의 지각 내용을 단순 요소들로 분해하여 이해할 수 있다는 이론적 입장을 취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어찌 보면 합성 생물학과 비슷해. 그러니까 우리가 지각하는, 우리가 뭔가를 이제 알아서 깨닫는 이 과정을 단순 요소들로 분해해서 각각으로 세분화해서 이걸 종합하면 된다. 그게 합성 생물학인 거잖아요. 그러나 게슈탈트 심리학자들은 이런 구조주의적 생각에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아니야! 라는 거죠. 여러 가지 지각 현상을 보여주었다. 예를 들어 정지된 장면들을 연속적으로 제시해요. 이게 부분의 합인 거잖아요. 그러면 정지된 화면들의 단순 조합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영화의 움직임이 나타나게 된대. 그러니까 부분들을 조합을 했더니 그냥 단순히 부분의 합이 아니라 부분의 합에서는 볼수 없었던, 각 부분들에선 볼수 없었던 새로운 것이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각 부분들을 분석적으로 해서 각 부분들을 연구한다고 해서 전체를 알수 있는 건 아니야. 이게 게슈탈트 심리학자들이 말하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게슈탈트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심적 활동은 부분의 합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항상 전체에 의해서 규정된다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한마디로 뭐라냐면 그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1 더하기 1이 2가 아닌 거죠. 게슈탈트 심리학에서는 더 크다. 자, 그렇다면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라는 건데, 그러면 A 부분입니다. 생명 현상을 유전자 하나, 단백질 하나 수준으로 분석한 개별적인 프로세스의 조합으로 이해하면 질서가 보인다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합성 생물학이잖아. 그죠? 그러면 게슈탈트 심리학자들은 합성 생물학에 대해서 아닐걸? 이렇게 얘기했겠죠. 자, 가장 적절한 거. 스마트폰의 운영

체제와 생명의 프로그램은 그 작동 원리가 근본적으로 같다? 이거는 가해 입장이 아니고 합성 생물학의 입장인 거잖아요. 그지? 그래서 아니고. 생명체를 유전자 단위로 이해하면 개별 요소의 제한된 기능을 이해할 수 있다. 개별 요소의 제한된 기능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전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전체 생명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니까 역시 아니고. 인간의 심적 활동을 바탕으로 생명의 프로그램이 작동하는 방식이면서 전혀 뭐 이런 얘기가 아니죠. 생명체를 이루는 개별적인 요소의 조합만으로 생명체 전체의 특성을 규명할 수 없다는 것. 그게 바로 가해 입장, 게슈탈트 심리학자들의 입장에서 A, 합성 생물학을 이해한 내용이 되겠죠. 어떻게 부분을 합친다고 해서 전체가 될수 있어?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커. 라고 게슈탈트 심리학자들은 말하니까. 그러니까 4번 내용이 가장 알맞은 내용이 됩니다. 생명 현상의 제한된 기능은 유전자 단위의 논리적 결합으로 재구성해서 설명해야 한다. 라고 했는데, 뭐 이것도 게슈탈트 심리학자들의 입장에서 합성 생물학을 보는 것과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됐나요? 자, 여기까지 내용이었습니다. 게슈탈트 심리학자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 이름이 좀 제목이 좀 뭔가 호기심을 유발하지 않나요? 한번 찾아보시면 많은 재미있는 내용들을 또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도 어휘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죠. 자, 관건. 어떤 사물이나 문제 해결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래요. 자, 자기부상 열차 뜨게 하려면 에너지 손실 없이 열차를 부상시킬 수 있을 정도의 강한 자석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라는 의미죠. 자, 규명은 어떤 사실을 자세히 따져서 바로 밝힌다는 뜻이에요. 생명의 프로그램을 찾아내고 이들이 작동하는 방식을 규명해. 그러니까 이들이 작동하는 방식을 자세히 따져서 바로 밝힘으로써 생명 현상을 제한된 기능을 지닌 모듈의 논리적 결합으로 재구성하는 분야라는 뜻입니다. 오늘의 두 개의 어휘도 생활 속에서 또글 속에서 많이 쓰이는 어휘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잘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글을 세 개나 만나봅니다. 예술 분야의 세 개의 글 모두 재미있는 글이니까 여러분 꼭 먼저 읽고 다음 시간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수고 많았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복화 중학 기본 강의에 오신 걸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우리 벌써 함께하는 세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배울 단어들은 바로 Day 3 People. 이 사람과 관련된 여러 가지 단어들을 볼 거예요. 자, 특히 오늘은 우리가 명사 형태의 단어들을 좀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Word Mission 정답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바로 수수께끼를 푸는 것이었는데, I live near your house. 저는 당신의 집 근처에 살고요. You may see me on the street and say hello. 나를 길에서 마주치고 인사를 할 수도 있어요. 나는 누구일까요? 자, 정답은 바로 I am your neighbor. 이웃이 되겠죠. 우리 집 근처에 사는 이웃, neighbor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오늘의 word mission 한번 살펴볼게요. 자, 지금 유나라는 친구가 나오는데요. 유나가 누구인지 한번 맞춰보는 겁니다. 자, 우리 유나의 나이는 15살이에요. 딱 여러분 정도의 나이대가 되겠고요. 자, 힌트는 I am not a child. 저는 아이가 아니고요. But I am not an adult. 저는 어른도 아닙니다. 이럴 때 우리는 유나가 빈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오늘 배우는 단어 중에 답이 있습니다. 오늘 열심히 단어 학습하고 워드 미션 도전해 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51번 단어부터 한번 볼게요. 바로 people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people. people. 바로 사람들이란 의미가 되고요. 또는 국민이란 의미도 있어요. 자, 이때 국민이다라고 하는 거는 아래 나와 있는 설명을 좀 잠깐 볼게요. 자, people 단수 형태는 person 사람이 되고요. 이제 복수 명사로 people 사람들이란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국민 민족이라는 의미로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특정 집단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명사도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 사람들 또는 국민이라고 나와 있죠. 자, 예문에 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축구를 좋아한다 라고 해요. 자, 그러면 people in my country가 되는 거죠. People in my country. 우리나라 사람들은 love soccer. 내 축구를 좋아한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다음은 baby란 단어가 나와요. baby. baby. 자, baby, 아기 또는 동물의 새끼가 되고요. 자, 복수 형태를 잘 보면 이렇게 baby란 단어는 자음 플러스 y로 끝나요. 이럴 때 우리는 y를 i로 바꾸고 es를 붙여줍니다. 복수 형태는 babies가 되는 거죠. baby, babies. 자, 예문을 보면 그 아기는 인형 옆에서 자고 있다. 그 아기, the baby가 되겠죠. The baby is sleeping next to a doll. 자, 지금 우리 people, baby. 이렇게 두 가지 명사를 봤습니다. 자, 이어서 child 볼게요. child. 명사로 아이이고요. 복수 형태는 children이에요. children. child, children. 그리고 child의 유의어로 kid라는 명사도 있습니다. kid. 자, 예문을 보면 그 아이는 연을 날리고 있다라고 해요. 자, 그 아이. The child라고 할수 있죠. The child is flying a kite. The child is flying a kite. 자, 다음 단어는 adult예요. adult. adult. 자, 발음해 볼까요? adult. 바로 명사로 어른이고요. 어른.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이제 유형으로 grown up이란 말도 많이 씁니다. grown up. adult. 어른이 되겠죠. 자, 성인표 두장 주세요라고 할때 우리는 to Adult tickets, please. 이렇게 말을 할수 있습니다. 자, adult. 네, 성인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이어서 boy란 단어가 나와요. 너무 쉽다. 그치, 얘들아? boy, girl. 우리 잘 알고 있죠? boy. 명사로 남자아이 또는 소년이 됩니다. 그 꼬마 소년이라고 할 때, the little boy가 되죠. The little boy is afraid of dogs. 자, 이때, be afraid of 무엇을 무서워하다란 뜻이에요. The little boy is afraid of dogs. 그 꼬마 소년은 개를 무서워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우리가 boy 뒤에 friend를 붙이면 무엇이 될까? 그렇죠. boyfriend. 남자친구가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소녀, 여자아이가 나오죠. girl. 발음해 볼까요? girl. 여자아이, 소녀. 그 마을에 현명한 여자아이가 살았다. There lived a wise girl. In the village. 자, 이때 wise는 현명한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a wise girl, 현명한 소녀. 자, girl 뒤에 friend를 붙이면요. 그렇죠. girlfriend, 여자친구가 되는 겁니다.
자, 다음은 매안이 나와요. 매안. 자, 이때 선생님이 좀 발음의 차이를 알려드릴 건데요. 자, 지금 여기 발음교를 보면 이렇게 생긴 게 이제 L을 좀 길게 발음하는 거여서 매안이 되어서 매안. 그러니까 애안이라고 발음했죠, 쌤이. 매안. 자, 이걸 알려드린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복수 형태와 비교를 하기 위해서요. 단수형은 MAN이라고 쓰죠. 복수형은 MEN이라고 쓰는데 발음이 살짝 달라요. 자, 단수 형태는 미안이라고 발음을 하고요. 이 복수 형태는 그냥 맨. 맨. 자, 굉장히 짧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수 형태 맨의 발음교를 보면 네, 그냥 이렇게 생겼어요. 이 이가 조금 더 짧게 발음이는 이에요. 그래서 미안, 남자 사람 한 명, 맨. 여러 명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남자, 남성뿐만 아니라 이 man이란 단어는 사람, 인간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유의어로는 human. human은 이제 인간이 됩니다. 그래서 human이 유의어로도 함께 나와 있죠. 자, 예문 한번 볼게요. 한 젊은 남자가, 자, 이때는 남자 한 명, 단수 형태로 씁니다. 스펠링은 man으로 쓴다. A young man came to see you. A young man. 자, 이렇게 길게 발음하는 거죠. Man 이렇게요. 자, 다음은 woman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Woman, woman. 여자, 여성이 되겠는데요. 자, 마찬가지로 여자, 여성 단수 형태는 woman, man으로 써줍니다. 자, 그럼 복수 형태는요? 그렇죠. men으로 써주는데 이때는 발음을 어떻게 할까요? women이라고 women. 자, 지금 이것도 발음교를 여러분이 찾아보면. 네, 이렇게 생겼거든요. 네, 발음 기로를 알 필요는 없지만 선생님이 참고하라고 써드리는 겁니다.

women이에요, women. 그러니까 we라고 발음이 되고요. 여기서는 were라고 발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단수 형태는 woman, 복수 형태는 women이라고 합니다. 네, 약간의 차이가 있죠. 자, 예문을 보면 너의 의사 선생님은 남자니 여자니라고 질문을 합니다. 자, is your doctor a man? 자, 단수 형태로 남자. 그치? man이 쓰였죠? 그럼 여기도 그렇지. 단수 형태의 여자를 써주면 되죠. A man or a woman? Is your doctor a man or a woman?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어서 우리 lady라는 단어를 볼게요. Lady. Lady. 자, 여성, 여자분, 숙녀인데 조금 더 우리가 정중하게, 예의 바르게 이렇게 여성을 지칭할 때 lady, 네, 숙녀라고 부르기도 하죠. 자, 지금 보면 복수 형태는 ladies, 네, 이렇게 써줍니다. 자, 예문 한번 볼게요. 한 노부인이 나에게 말을 걸어왔다. An elderly lady가 됩니다. An elderly lady, 노부인이 되는 거죠. Talked to me. 자, 이때 elderly라고 하면 연세가 있으신, 나이가 드신, 좀 정중하게 나이가 있는 이런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elderly lady, 노부인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자, 다음은 gentleman, gentleman. 네, 들어본 적 있나요? gentleman이라고 하면 신사예요, 신사.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가 남성, 단수형으로는 man 이렇게 썼죠. 자, gentleman, 여러 명, 신사들이라고 할 때는 men의 형태로 써줍니다. 자, 지금 보면 신사, 숙녀 여러분, Can I have your attention, please? 주목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합니다. 신사, 숙녀 여러분, ladies and, 그렇지, 여기는 gentlemen, 복수 형태로 써주는 거죠. 네, ladies and gentlemen, 신사, 숙녀 여러분,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61번, male이란 단어를 볼게요. male, male, 발음해 볼까요? male. 형용사로 남성의 수컷이라고 나와 있는데 지금 여러분 교재는 없지만 사실 male 명사도 있어요. 명사. 명사로는 그냥 남성 또는 네, 수컷이라는 의미가 돼요. 자, 예문을 보면 수컷새들이 더 밝은 색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때는 the male birds라고 할수 있죠. 자, 이때 male이란 단어는 birds 새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을 합니다. 물론 형용사 말고도 그냥 남성 수컷 이렇게 명사로 쓰이기도 해요. 자, 그러면 male 남성의란 의미라면 female. 자, female은 그렇죠. 여성의 암컷이란 뜻이고요. 마찬가지로 명사 형태도 있어요. 자, 명사로는 그냥 여성 또는 암컷이란 의미가 있다. 자, female 발음 해볼까요? female. 자, 예문 보면 그 그림 속의 호랑이는 모두 암컷이다. All the tigers in the picture are female. 네, 이때는 female이라고 써주면 되겠죠. 자, 이렇게 male, female이란 단어까지 봤고요. 자, 이어서 name 가보겠습니다. name. 자, 우리 지난 시간에 nickname이라는 표현 봤어요. nickname. 자, nickname. 무슨 의미죠? 그렇죠. 별명이죠, 별명. 자, 네임은 이제 이름입니다. 이름. 자, 이름, 성명, 명사가 있고요. 또 동사도 있어요. 이름을 지어주다가 나오죠. 자, 지금 보면 Lionel is my first blank. 리오넬은 나의 이름이다. Messi is my family blank. 메시는 나의 성이다라고 해요. 자, 이때 두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은 네임이 되죠. Lionel is my first name. 자, first name이라고 하면 주어진 이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family name은요. 그쵸. family name은 성이 되는 거죠. 성. 그래서 지금 아래에 보면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냥 이름은 first name 또는 given name이라고도 하고요. 성 같은 경우에는 last name 또는 family name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선생님 같은 이름은,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유진이 이름이고요. 그쵸. 조가 이제 성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성으로 last name은 이제 조가 되는 거고요. 유진은 given name 또는 first name이 된다. 네,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자, 다음 person 볼게요. person. 자, 아까 전에 우리가 people이란 단어와 함께 공부를 했었죠. person이라고 하면 사람, 개인이 되고요. 복수 형태는 무엇이 된다? 그렇죠. people, 사람들이 된다. 자, 예문 보면 그 그림 속 인물은 진짜인 것처럼 보인다라고 해요. 자, 그러면 그 그림 속 인물, the

person in the painting이 되죠. The person in the painting looks real. 자, 그리고 아래의 그 형용사 형태도 좀 같이 알아두면 좋은데요. personal. 자, personal이라고 하면 개인의 또는 개인적인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단어 볼게요. prince가 나오죠. prince. prince 발음해 볼까요? 네. 왕자라는 의미가 됩니다. 왕자. Once upon a time. 옛날 옛적에 there lived a handsome blank. 자, 옛날 옛적에 잘생긴 왕자가 살았다. A handsome prince가 되죠. Once upon a time, there lived a handsome prince. 자, prince, 왕자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러면 king이 나와요. king. king은 그치, 명사로 왕이죠. 왕. prince, 왕자, king, 왕. 그 작은 소녀가 그 탐욕스러운 왕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Can the little girl change the greedy? 자, greedy는 탐욕스러운이요. 탐욕스러운 왕이 되죠. The greedy king's heart. 그래서 빈칸에 king이라고 쓰면 되는 거죠. 자, 이어서 이제 age라는 단어가 나와요. age. 자, 이것도 별표 한번 쳐볼까요? 자, age. 두 가지 품사가 있어요. 명사로는 나이, 연령이라는 의미가 있고 동사로는 나이가 들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예문에 보면 그녀는 17살의 나이에 대학에 들어갔다. She went to college at the age of 17이 되는 거죠. 그래서 at the age of something, 무엇의 나이에 이런 의미가 돼요. At the age of 17, 그렇죠? 17살의 나이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자, 다음 teenager. teenager, 명사로 10대입니다. teenager, 바로 여러분 정도의 나이대 친구들을 우리가 teenager, 10대라고 하고요. 자, 유의어로는 teen, youth라고 돼요. 그래서 teenager 줄여서 보통 teen이라고도 많이 하죠. 뭐 youth라고 하면 젊음, 청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예문 보면 많은 10대들이 want to go to the concert. 많은 10대들이 그 콘서트에 가고 싶어 한다 라고 해요. 자, 이때 우리는 many teenagers. 10대들. 네, 복수 형태로 쓰면 되죠. Many teenagers want to go to the concert. 자, 지금 아래 보면 우리가 청소년의 이 나이를 조금 헷갈려 하는데요. 자, 공식적으로는 13살부터 19살까지를 보통 10대라고 가리킨다라고 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한 13살, 뭐 또는 14살, 15 정도 됐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여러분이 teenager, 이제 이 10대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 이어서 who라는 단어로 가볼게요. 자, who. 지금 보면 이렇게 대라고 나와 있는데 대는 대명사예요, 대명사. 명사를 대신하는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질문을 할 때 많이 쓰이죠. 의문문에서 누구라는 의미로 쓰여요. 누구. 내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 배우는 누구니? 이럴 때 우리는 Who is your favorite movie star? 이라고 질문을 해요. Who is your favorite movie star? Who. 누구라는 의미가 됩니다. 누구. 자, 다음은 hero. Hero. 명사로 영웅이 돼요. Hero. 자, 복수 형태는요. es를 붙여서 어떻게 한다? heroes라고 해요. heroes. 자, 예문을 보면 그 소녀는 강아지를 구한 후 영웅이 되었다. The boy became a hero가 되는 거죠. The boy became a hero after saving a dog. 강아지를 구한 후에. 자, 이어서 다음 단어 everyone이 나옵니다. everyone. everyone. 발음해 볼까요? 네, everyone. 모든 사람 모두예요. 자, 유의어로는 everybody도 있어요. 같은 뜻입니다. everyone, everybody. 모두가 되는 거죠. 자, 예문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쳤다. 이때 everyone stood up and clapped 라고 말할 수 있어요. everyone. 자, 이때 stood up은 stand up의 과거형이에요. 그래서 일어나서 clapped, 박수를 쳤다. 자, 다음은 someone이 나와요. someone. 어떤 사람 또는 누군가가 되죠. 자, 유형으로는 somebody도 있다. somebody. 자, 예문 볼게요. 누군가가 여기에 음식을 좀 남겨 놓았다. 자, 이때 빈칸에 들어갈 말은 그쵸, someone이 되겠죠. someone left some food here. 자, 여기서 left라고 하면 여러분 leave라는 동사가 있는데요. leave. 남기다, 남겨놓다.

한번 가볼게요. 자, dear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dear 해볼까요? dear. 형용사고요. 소중한, 사랑하는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편지를 쓸 때도 dear 누구누구 이렇게 쓰죠. 친애하는 누구에게 이런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 dear. 자, 예문을 보면 나의 강아지인 콩은 나에게 아주 소중하다. 자, 이때 우리는 소중하다라는 의미로 dear을 쓰면 되겠죠. Kong, my puppy. 나의 강아지인 콩은 is very dear to me. 나에게 아주 소중해요. 이런 의미입니다. 자, 다음은 fan이 나와요. fan. fan. 자, fan.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어떤 가수나 배우의 팬, 애호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자, 또 하나. 선풍기, 환풍기란 의미도 있고요. 또 부채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이 fan이 되죠. 자, 예문 볼까요? 나의 할머니는 그 가수의 열렬한 팬이다. 자, 이때는 열성적인 팬 의미의 첫 번째 의미, fan이 되겠죠. My grandmother is a big fan of that singer. A big fan of that singer. 그 가수의 열렬한 팬이다. 이런 의미가 돼요. 자, 오늘의 마지막 표현 한번 가보겠습니다. 바로 make fun of. make fun of. 누구를 놀리다란 뜻이에요. 자, 예문을 보면 그녀의 헤어스타일을 놀리지 마라라고 합니다. 이때 우리는 don't make fun of라는 표현을 써죠. Don't make fun of her hairstyle. 그녀의 헤어스타일을 놀리지 마라. 그래서 make fun of 무엇을 놀리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우리 중요한 표현들 한번 봤는데요. 특히 사람과 관련된 명사들 위주로 좀 많이 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공부한 단어를 통해서 이 낱말 퍼즐을 한번 채워 볼 텐데요. 먼저 가로 퍼즐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3번 힌트를 보니까 one blank plus one blank. 이것은 two children. 두 명의 아이들이다라고요. 자, 아이들은 복수명사죠. 그러면은 아, 한 명의 아이와 또한 명의 아이가 더해져야겠죠. 자, children의 단수형. child가 되죠. child. 자, 3번의 가로에는 child라고 쓰면 돼요. child. 아이란 뜻입니다. 아이. children. 아이들이 되죠. 자, 다음 4번. A person between 13 and 19 years old. 자, 13세에서 19세 사이의 사람을 아까 뭐라고 부른다 했죠? 10대라고 부른다. 10대는 teenager이 됐습니다. 자, 4번의 가로는요. 그렇지. teenager. 10대가 된다. 자, 이어서 6번으로 가보면 male이 나오고요. 반의어는 뭘까요? 자, male이라고 하면 형용사, 명사 둘다 가능하다라고 했는데 남성 또는 남성의. 반대로 여성은요. female이라고 했죠. female. 자, 그럼 6번은 female이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male, female. 자, 그 다음 9번입니다. man. 자, 남자고요. 남성의 반의어는 여성. woman이 있었죠. woman. 자, 그러면 9번은요. woman. 자, 이때 중요한 거. 남성 그리고 여성. 둘다 단수형은 어떻게 쓴다? man의 형태로 쓰고 복수형은 men의 형태로 쓴다라는 것도 배웠죠. 자, 10번입니다. My blank is Sam. 자, 나의 무엇일까요? 나의 이름은 Sam입니다라고 하면 되겠죠. 이름은 name이요, name. 자, 그래서 10번은 이 이름 name이 되겠습니다. My name is Sam. 제 이름은 Sam입니다. 자, 우리 이렇게 가로 퍼즐 완성해 봤어요. 이제 세로로 넘어가 봅니다. 자, 세로에 보면 1번 The son of a king이라고 하네요. 자, 왕의 아들은 누굴까요? 왕의 아들은 왕자가 되죠. 자, 왕자라는 단어, prince입니다. prince. 자, 1번은 prince. 네, 잘 정리해 봤고요. 자, 2번. one person plus one person. 자, person은 사람, 단수 형태예요. 그러면 이때 우리는 두 명의 사람들. 자, 사람의 복수형을 쓰면 되죠. 복수형은 people이 됩니다. people. 자, person의 복수형 people. 자, 2번은 people. 자, 다음 5번으로 가볼게요. everybody, 모두 또는 모든 사람들이란 뜻이고요. 지금 이 기호는 무슨 기호다? 그렇죠. 비슷한 의미의 단어, 유열을 찾는 기호가 됩니다. 자, everybody의 유열. everyone 있었어요. everyone. 같은 의미가 되죠. 자, 그럼 5번은 everyone. 이런.

이렇게 완성해보면 되겠네요. 자, 우리 이제 딱두개 남았습니다. 자, 둘다 그림 힌트가 되는데요. 7번 가볼게요. 자, 여기 보니까 이 그림. 아기처럼 생겼죠. 그쵸? 아기예요, 아기. 아기는 베이비라고 합니다. 베이비. 자, 아기. 베이비. 자, 그리고 마지막 가보면 K로 시작하는데, 자, 여기 있는 이분. 자, 왕이죠. 왕. 그래서 왕은 우리가 King이라는 단어로 배워봤습니다. 자, 어때요? 우리 이렇게 낱말 퍼즐을 차근차근 채워나가면서 오늘 배웠던 단어들을 좀 떠올리면서 복습을 해봤어요. 자, 그럼 우리 이제 Daily Practice로 가서 자, A번 다음 단어의 알맞은 뜻을 찾아 연결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자신 있는 친구들은요, 강의를 잠깐 멈춰놓고 A, B, C 한번 풀고 그 다음에 재생하면서 답을 체크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자, A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1번에 hero란 단어가 나와요. hero. 무슨 의미다? 영웅이란 뜻이다. 영웅. 그쵸? 자, 2번에 adult. adult. 어른입니다. 어른. adult, 어른. 자, 그리고 dear, 무슨 의미다? dear, 소중한이란 뜻이었어요. 그쵸? 소중한, 사랑하는 dear. 자, 4번에 male, 남성의 수컷의가 되겠죠. 자, 마지막 5번에 person, 네, 사람 또는 개인이 됩니다. 자, 이어서 B번으로 가볼게요. 자,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보기에서 골라 쓰시오. 자, 1번에 보니까 외동 아이예요. 그럼 이때 빈칸은 아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됩니다. 아이는 child라 그러죠. child. an only child. 우리가 아이가 한 명뿐이다. 외동아이. 그래서 an only child라고 표현을 합니다. an only child. 자, 그다음 2번에 like가 나오는데요. like는 뭐뭐처럼이란 뜻이에요. 자, 지금 보니까 10대처럼이라고 하죠. like a teenager. 자, teenager. 10대란 단어가 들어가면 되죠. like a teenager. 자, 3번에 암컷 사자다. 자, 암컷이라는 의미. female 있었죠. female. 여성의 암컷의. 그래서 a female lion. 자, 4번입니다. 노부인 한 명. 자, 이때 우리가 elderly라고 하면 연세가 있으신 이런 뜻이었고요. 우리가 부인 이렇게 조금 더 정중하게 여성을 부르는 말 바로 lady라고 했어요. lady. 이때 우리는 an elderly lady, 노부인 한 명이라고 표현을 할수 있죠. 자, 마지막 열성 팬이다. a big fan이라고 하죠. a big fan. 자, 열성 팬을 우리가 a big fan이라고 불러요. 자, 이렇게 5번까지 한번 풀어봤고요. 자, 이어서 이제 C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말 뜻을 참고하여 문장을 한번 완성해 볼게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가수는 누구니? 자, 우리가 의문문에서 누구라는 의미로 쓰는 것은 who죠, who. 자, 그래서 who is your favorite singer? Who is your favorite singer? 이렇게 질문할 수 있고요. 자, 2번. 여자애들을 놀리지 마세요라고 합니다. 자, 누구를 놀리다? 어떻게 쓰죠? Make fun of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앞에 do not이 붙으니까 놀리지 마세요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Do not make fun of girls. 자, 3번. 모두가 제 시간에 학교에 왔다. 자, 이때 빈칸에 들어갈 말은 모두예요. 자, 우리 모두라는 단어 두 가지 봤는데 everyone 또는 everybody. 네, 두 가지가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everyone 이렇게 써볼게요. 자, 또는 everybody라고 써도 괜찮아요. Everyone 또는 everybody is on time for school. On time, 제 시간에 이런 의미가 됩니다. Everyone is on time for school. 모두가 제 시간에 학교에 왔다. 자, 다음 4번과 5번 한번 살펴볼게요. 자, 한 신사가 한 노인에게 그의 자리를 주었다. 자, 이때 우리는 신사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됩니다. 자, 신사. gentleman이죠, gentleman. 자, 단수 형태로 잘 써줘야 돼요. 그래서 man의 형태로 쓴다. A gentleman gave his seat to an old man. 자, 마지막 5번이죠. 그녀는 전 세계 사람들로부터 좋아요를 받는다. She gets likes from blank around the world. 자, around the world. 전 세계의 이런 뜻이에요. 즉, 전 세계의 사람들. People from around the world가 되겠죠. 자, she gets likes from people around the world. 자,

0: 이렇게 people이라는 단어까지 잘 채워봤습니다. 자, 우리 이렇게 오늘도 네, day 3와 관련된 단어를 봤는데요. 자, 오늘의 word 미션입니다. 바로 유나가 누구일까요? 중요한 힌트죠. 유나는 I am not a child. 저는 아이도 아니고요. But I am not an adult. 어른도 아닙니다. 이때 우리는 유나가 빈칸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닉네임과 함께 월드 미션의 정답을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선생님이 확인하고 피드백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공부한 단어들도 꼭 복습하면서 나만의 보카노트에 정리 잘해 주시고요. 단어 꼭 복습해 주시고 우리는 다음 강의에서 봐요.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안녕.
1: 이거 실화야?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3: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한쌤과 함께하는 하루 서른 단어의 힘.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보카 실력편의 홍하은입니다. 오늘 day 3 단어 주제는요, personality and character입니다. personality 하면 사람의 성격을 얘기하고 character 하면 사람의 성품이나 인격을 얘기하는데요. 우리 친구들 한번 우리 반 친구들을 떠올려 보세요. 어떤 친구들이 있나요? 조용하지만 또 성실한 친구도 있고 엄청 웃긴 친구도 있고 또 외향적이고 사교적인 친구도 있죠. 오늘은 이렇게 사람의 성격이나 성품을 나타내는 단어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재 26페이지입니다. 우리 첫 번째 단어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자, 여러분 여기 발음 기호 한번 보시면 이렇게 강세 표시가 두 개가 나와 있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오른쪽 위로 올라가 있는 게 제1강세, 더 강하게 발음해 주시면 되고요. 왼쪽 위로 올라가 있는 게 제2강세 해서 그 다음으로 강하게 발음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단어 함께 읽어볼까요? 자, 이렇게 강세를 두고 personality, personality입니다. 우리 personality 하면 어떤 사람의 성격을 얘기하고 또는 개성을 말하기도 합니다. 유의어로 character가 있죠. character 하면 이건 어떤 사람의 성품 또는 인격을 나타내는 단어이다. 사람마다 생김새가 모두 다르듯이 성격이 모두 다르고요. 또 성격이라는 건 시간이 지나면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빈칸 한번 채워볼까요? 성격은 이럴 때 personality can change over time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 단어는 어디에서 온 거냐면 일단 단어 뿌리가 person 하면 사람이잖아요. 여기다가 al 붙여서 personal 하면 이건 개인의 개인적인 이 되는 거고 여기다가 ity, et 붙이게 되면 personality, 성격, 그리고 개성이란 뜻의 단어가 됩니다. 이렇게 같은 뿌리를 공유하는 단어들은 같이 알아두세요. 다음 단어 읽어보겠습니다. bright. 자, bright라는 이 단어는 일단 기본적으로 밝은이란 뜻이 있죠. dark, 어두운의 반대말로. 그런데 사람의 성격을 묘사할 때 bright를 쓰면 이건 총명한, 또 기발한이란 뜻이 될 수 있습니다. 비슷한 단어로 유의어로 clever, 영리한, smart, 똑똑한과 같이 쓸 수 있어요. 너 무슨 기발한 생각이라도 있니? 라고 할 때 Do you have any bright ideas?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bright, 총명한, 기발한. 다음 단어 함께 읽어볼게요. 첫 음절의 강세를 두고 confident. 자, confident 하면 자신 있는 거예요. 나는 자신 있어. I am confident. 자신을 믿는 거죠. 그리고 이제 명사형도 같이 알아둡시다. confidence. confidence 하게 되면 이건 자신감입니다. 여러분들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have confidence.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음 단어 함께 읽어볼게요. 자, 우리 첫 음절의 강세를 두고 brilliant. 자, brilliant 하면 이건 뛰어난 이란 뜻의 형용사입니다. 이거 유의어로 excellent가 있어요. 훌륭하다, 뛰어나다 라고 할 때에 이거 학생을 칭찬하는 말로도 쓰입니다. brilliant. 우리 brilliant 하면 원래 이건 어떤 보석 같은 것이 반짝반짝 빛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그래서 뛰어난, 훌륭한이에요. 그 학생은 뛰어난 답을 했다. The student gave a brilliant answer.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다음 단어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이 단어 강세 주의해서 읽어주세요. creative. creative 하면 이건 창의적인 이란 뜻입니다. 아이디어가 톡톡 튀고 또 새로운 생각을 하는 친구들 있죠. 창의적인 친구들. 창의적인 생각은 우리의 일상생활을 더 나아지게 할 수 있다. 창의적인 생각들이라고 할 때 creative ideas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자, 이 단어의 뿌리가 되는 단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create 하면 원래 뭔가를 창조하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다 라는 뜻인데 여기다가 eve가 붙어서 형용사가 된 거죠. creative, 창의적인. 그리고 이제 이렇게 여기에다가 또 ity 붙여서 creativity. creativity 하면 이건 창의성이란 뜻의 명사입니다. 우리 같이 알아두세요.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 단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bold. 자, bold 하면 이건 용감한, 대담한 이란 뜻입니다. brave라는 단어와 바꿔 쓸 수 있다. 그 계획은 대담했지만 위험했다 라고 할 때 The plan was bold,
but risky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 여기도 잘 보시면 여러 단어 중에 이 단어만 볼드체로 되어 있잖아요. 굵은 글씨를 말할 때 볼드체라고 하는데 선이 굵은 거예요. 즉 대담한이라는 뜻이 됩니다. 자, 다음 단어 같이 읽어볼게요. courageous. 자, courageous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용감한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어떤 단어에서 나왔느냐? courage라는 단어 우리 저번에 배웠거든요. 용기란 뜻의 단어였고 이 앞에 in을 붙여서 encourage 하면 이제 용기를 주다, 용기를 북돋워 주다라고 배웠는데 이번엔 뒤에다가 us를 붙여서 형용사를 만들어 준 거예요. courageous 하면 용감한이란 뜻이다. 그 소방관은 용감한 선택을 했다. The firefighter made a courageous choice.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 용감함의 대명사, 소방관 분들이죠. courageous라는 단어로 기억해 두세요.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첫 음절의 강세를 두고 thoughtful. 자, thoughtful 하면 이때 thought는 생각이거든요. 생각이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냐? 사려 깊은, 배려 있는 이란 뜻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주는 거 또는 생각에 잠긴 이란 뜻도 됩니다. 이런저런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 들어 있는 거죠. 너가 노인들을 위해 가방을 디자인했다는 것이 사려 깊다라고 할 때, It's thoughtful.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It's thoughtful that you designed a bag for the elderly.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이 단어 함께 읽어볼게요. 첫 음절의 강세를 두고 humorous. 자, humorous 하면 이건 유머 있는, 재미있는 이란 뜻입니다. funny로 바꿔 쓸수 있겠네요. funny는 보통 뭐 우스꽝스러운, 웃긴 이런 뜻이고 humorous 하면 이건 뭔가 유머 감각이 있는 겁니다. 자, 이 단어는 humor라는 단어에다가 us를 붙여준 거죠. humor 하면 유머라는 뜻이 되고, 또 어떤 사람이 유머 감각이 참 있다라고 할 때는 have a good sense of humor 이렇게 말해줍니다. 유머 감각이라고 할 때 a sense of humor 이렇게 말해주네요. 여기서 우리 모카 플러스 한번 보시면 형용사를 만드는 us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us라는 접미사는요, 명사에 붙어서 어떠한 성질을 가진이란 성격을 나타내는 형용사를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의 규칙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여러 단어를 보다 효율적으로 공부하실 수가 있죠. 예를 들어 우리 아까 봤던 courage, 용기에다가 us를 붙였어요. courageous 하면 용감한이란 형용사가 된다. 우리 glory, 영광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 us를 붙여서 glorious 하면 영광

사랑스러운. 다음 humor라는 단어에 마찬가지로 us를 붙이면 형용사가 되죠. humorous 하면 유머 있는, 재미있는 이에요. 그래서 어떤 단어가 us로 끝났다? 그럼 아, 보통은 형용사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자, 이 단어 같이 읽어볼까요? generous. 자, generous 이 단어는 두 가지 뜻이 있네요. 일단 후한이란 뜻이 있어요. 예를 들어 음식점에 가면 서비스를 되게 많이 주시는 거 후하다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너그러운이란 뜻도 됩니다. 다른 사람을 잘 이해해 주는 거 너그러운. 우리 예문 보면 그 남자는 웨이터에게 후한 팁을 주었다. 외국에는 팁 문화가 있는 곳이 있거든요. 이제 음식 값에 어떤 일정 비율을 팁으로 웨이터한테 주는 건데 좀 통상적으로 주는 것보다 많이 줄 때, 후하게 줄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The man gave the waiter a generous tip. 후한 팁을 주었다입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우리 71번 단어 보겠습니다. 자, 이 단어 발음 주의해서 읽어주세요. modest. modest 하면 이건 겸손한이란 뜻입니다. 내가 한 일에 대해서 뭔가 자랑하지 않고 겸손하다라고 할때 modest. 우리 반의어로는 반대말로는 arrogant가 있습니다. 이건 반대말이죠. 교만한, 자만한이란 뜻입니다. 예문 보면요. 그녀는 자신의 성공에 대해 아주 겸손하다. She's very modest about her success.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또 겸손한이라는 또 다른 단어로 humble이 있어요. humble. 우리 같이 유의어로 알아둡시다. 자, 다음 단어 같이 읽어볼게요. 첫 음절에 강세를 두고 diligent. 자, diligent 하면 이건 성실한이란 뜻입니다. 우리 단어를 외울 때는 성실한 게 중요하죠. 머리가 좋다고 단어가 잘 외워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성실하게 꾸준히 단어를 외우는 것이 무조건 이기는 게임입니다. 우리 diligent 요거 유의어로 바꿔 쓸수 있는 단어로 hardworking이 있어요. 열심히 일하는 이건 곧 성실한이란 뜻이죠. 그런데 반대말로는 이제 게으른 거니까 lazy 이렇게 같이 보시면 되겠고요. 어떤 사람들은 성실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게으르다. Some people are diligent, but others are lazy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이 단어 같이 읽어볼게요. 첫 음절 강세 두고 careful. 자, careful 하면 이건 조심하는, 주의 깊은이라는 뜻입니다. 케어가 가득한 거잖아요. 신경을 많이 쓰는 거죠. 우리 반대말로는 뒤에 less를 붙여서 케어가 부족한 거니까 부주의한, careless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예문 보면 빙판길을 걸을 때 조심해라 이런 표현 많이 들어봤죠? 조심해라, be careful when walking on icy streets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자, 그리고 우리 같이 알아둘 단어로는 이렇게 careful에다가 ly를 붙여서 부사를 만들 수 있습니다. carefully 하면 주의 깊게. 우리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listen carefully입니다. 다음 단어 같이 볼게요. 자, 이 단어는 발음이 두 가지가 가능합니다. direct도 되고 또는 direct도 됩니다. direct 또는 direct 이 단어는 일단 직접적인이란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반대말로는 앞에다가 in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indirect, indirect 하면 이건 간접적인이란 뜻이 되는 거고요. 또 사람의 성격과 관련해서는 direct 하면 솔직한이란 뜻입니다. 우리 MBTI 중에서 보통 T인 친구들이 좀 솔직하고 사실대로 말하는 경향이 있죠. direct로 표현할 수 있다. 다음 단어 같이 읽어볼게요. 첫 음절에 강세를 두고 selfish. 자, selfish라는 이 단어는 이 안에 self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얘기하죠. 그래서 이건 자신만 생각하는 거니까 다른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고 나 자신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기적인이란 뜻입니다. 우리 예문 보면 그 이기적인 소녀는 그 친구들의 의견을 무시했다. The selfish boy ignored his friend's opinions completely.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리고 이 selfish에 ness를 붙여주면 이때는 명사가 됩니다. selfishness 하면 이기심이란 뜻으로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우리 15개 단어 공부했어요. 그러면 오늘의 재밌는 첫 번째 미션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미션, 도전, 유의어를 찾아라입니다. 화면에 어떤 단어가 뜰 건데요. 이 단어와 뜻이 비슷한 단어, 유의어를 찾아주시면 됩니다. 우리 첫 번째 문제 드릴게요. funny. 자, funny의 유의어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2번, humorous.

있습니다. Funny, humorous 하면 이제 재미있는이죠. 우리 1번에 clever 하면 영리한, 3번에 creative 하면 창의적인입니다. 우리 다음 문제 드릴게요. Diligent. Diligent 이 단어의 유의어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바로 3번 hardworking입니다. Diligent, hardworking 하면 이건 성실한이란 뜻이죠. 1번에 modest 하면 겸손한, 2번에 direct 하면 이건 직접적인이란 뜻입니다. 다음 세 번째 문제 드릴게요. 자, 이번엔 정답이 두 개입니다. Brave 이 단어의 유의어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바로 1번, 3번이네요. Brave, bold, courageous 모두 용감한 이란 뜻이었고요. 이번에 thoughtful 하면 이건 생각이 깊은 이란 뜻으로 배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나머지 단어들도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76번 단어 읽어볼게요. cruel, cruel 하면 이 단어는 잔인한, 잔혹한 이란 뜻이에요. 어떤 사람들에게 무자비하게 고통을 주는 거 잔인하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 잔인한 왕은 가난한 사람들을 부당하게 대했다. The cruel king treated poor people unfairly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이 cruel에다가 뒤에 t를 붙여주게 되면 이때는 명사가 됩니다. cruelty 하면 잔인함, 잔인성이 됩니다. 다음 단어 같이 읽어볼게요. evil. 자, evil이란 이 단어는 악이란 뜻으로 명사로도 쓰이고 또는 사악한이란 뜻의 형용사로도 쓰입니다. 이것에 evil의 반대말로는 good이 있겠죠. good이라고 하면 선 또는 착한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 이야기는 선과 악에 관한 이야기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the story is about good and evil 이렇게 얘기를 해요. 선과 악, good and evil 이렇게 덩어리 표현입니다. 다음 단어 배워볼게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strict. strict 하면 엄격한, 엄한이란 뜻입니다. 여러분들 학교에도 엄격하신 선생님들 있지 않나요? 선생님도 이렇게 강의에서는 웃곤 하지만 학생들이 잘못을 했을 땐 이렇게 정색을 하고 엄한 표정을 짓습니다. strict인데요. 우리 예문 보면 the teacher is strict about following the rules 해서 그 선생님은 규칙을 따르는 것에 대해서 엄격하다. 가 되겠고요. 엄격한 규칙이라고 얘기할 때 strict rules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단어 같이 읽어볼게요. mean. 자, mean이라는 이 단어는 일단 무언가를 뜻하다 또는 의미하다라는 뜻으로 여러분 알고 있죠. 이 mean, 이 동사로 쓰일 때 3단 변화는 mean, meant, meant. mean, meant, meant 이고요. 그런데 이 mean이 또 성격을 나타낼 때도 쓰일 수 있어요. 그때는 못된 또는 인색한 이란 뜻입니다. 너 정말 못됐어. You are so mean. 이런 식으로 또 장난스럽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자, 계모는 신데렐라에게 못되게 굴었다. The stepmother was mean to Cinderella. 이렇게 말할 수 있네요. 이 mean이란 단어는 또 다른 뜻도 있어요. 평균의란 뜻도 돼서요. 예를 들어 the mean score라고 하면 이건 못된 점수 그런 건 아니에요. 이건 이제 여러 점수를 더해서 평균을 낸 점수를 말할 때 the mean score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참고로 같이 알아두세요. 자, 다음 단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outgoing. 자, outgoing 이 단어 생김새를 한번 보세요. 밖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outgoing 하면 이건 외향적인, 사교적인입니다.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죠. 이것의 반대말로는 shy 나와 있네요. 뭔가 사람들과 어울리기보다는 조금 수줍어하고 그런 사람을 이제 shy 하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외향적인 학생들은 단체 활동을 즐긴다 라고 할 때 우리 외향적인 학생들 outgoing students 이렇게 얘기하죠. outgoing students enjoy group activities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다음 단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첫 음절에 강세를 두고요. sensitive. 자, sensitive 하면 이건 민감한이란 뜻이 있습니다. 무언가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거. 우리 반대말은요, 앞에 in을 붙여서요. insensitive 하면 무감각한 또는 무신경한 이런 뜻입니다. 무언가에 대해서 무디고 또 신경을 잘 쓰지 않는 거예요. insensitive. 자, 그런데 우리 sensitive라는 이 단어는 또 세심한이란 뜻도 됩니다. 무언가를 굉장히 신경을 써주는 거죠. 그래서 sensitive라는 단어는 조금 부정적인 의미일 때도 있고 긍정적인 의미일 때도 있습니다. 두 가지 의미로 다 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 민감한 문제이다 라고 할 때 this is a sensitive issue 이렇게 말할 수 있고 또는

나는 민감성 피부를 갖고 있어요 라고 할 때, I have sensitive skin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다음 단어 같이 보겠습니다. 자, 이 단어 강세 주의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Energetic. Energetic 하면 이건 활기찬이란 뜻입니다. 어떤 단어에서 온 거예요? 우리 energy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에너지 활력. 이거를 이제 형용사로 만들어준 겁니다. 에너지가 가득한 energetic. 우리 유의어로 active, 활동적인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는 아침에 활기찬 기분을 느낀다 라고 할 때, he feels energetic in the morning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다음 단어 같이 읽어볼까요? cheerful. cheerful 이 단어는요, 비슷하게 이제 쾌활한 또는 명랑한이란 뜻입니다. 우리 우울한이란 뜻의 단어 gloomy와 반대말이라고 볼수 있어요. 우리 cheer up, 힘내 이런 말도 쓰잖아요. 그래서 이때 cheer라는 말은 어떤 응원, 환호 또는 활기찬 이런 뜻이 있어서 cheerful 하면 쾌활한이 됩니다. 그녀는 명랑한 목소리로 말했다라고 할 때, she spoke in a cheerful voice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다음 단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 강세 주의해서 attractive. attractive 하면 이건 매력적인이란 뜻의 형용사입니다. 자, 그래서 attractive 하면 이건 charming으로 바꾸어 쓸수 있어요. 둘다 매력적인이라는 뜻이고, 우리 예문 보시면 그 도시는 관광객들에게 매력적이다. The city is attractive to tourists. 이렇게 얘기할 수 있네요. 이 단어는 어떤 단어에서 왔냐면요. 원래 attract라는 단어는 동사로 끌다, 끌어들이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attractive 하면 매력적인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명사형도 있습니다. attraction이라고 이렇게 션으로 끝나게 되면 그때는 어떤 것의 매력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는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곳 있죠? 관광 명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attraction 하면 이제 놀이동산에서 놀이기구를 얘기하기도 하고요. 자, 다음 단어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이 단어 강세 주의해서요. optimistic, optimistic 이렇게 발음해 줍니다. 자, optimistic 하면 이건 낙관적인 거예요. 뭔가 어떤 일에 대해서 좀 즐거운 쪽으로, 좋은 쪽으로 바라보는 것을 낙관적이다라고 표현을 하죠. hopeful, 희망적인, 희망찬과 유의어가 되겠습니다. 우리 예문 보면 온갖 고난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여전히 낙관적이다라고 할 때, after all her troubles, she's still optimistic.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다음 단어 같이 볼게요. 자, 이두 개의 단어는 같이 묶어서 알아두세요. 우리 positive, positive 하면 긍정적인이란 뜻이고, negative, negative 하면 부정적인이란 뜻입니다. 어떤 한 상황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갖는 그런 관점 또는 태도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 단어들은 특히 attitude를 뒤에 붙여서 어떤 한 상황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갖는 거 positive attitude이고, 부정적인 태도를 갖는 건 negative attitude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참고사항 한번 보시면 의학에서는요, 이 단어들이 뜻하는 바가 조금 달라요. 우리 친구들 혹시 코로나 검사 해봤다면 바로 이해가 될 텐데, 의학에서 positive는요, 검사 결과가 양성인이란 뜻입니다. 왜냐면 바이러스가 있다라는 뜻이라서 positive, 양성인. 한편, 이제 검사 결과 음성은 negative라고 얘기합니다. 검사 결과 바이러스가 없다라는 뜻이라서. 그래서 우리 positive 그리고 negative 비교해서 알아두세요. 다음 단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impatient. 자, impatient 하면 이건 참을성 없는 성급한입니다. 여기엔 어떤 단어가 숨어 있냐면 우리 patient라는 단어요. 일단 patient라고 하면 이건 명사로는 환자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는 형용사로는 참을성 있는, 인내하는 이런 뜻이에요. 환자는 어떤 고통을 참고 인내한단 말이죠. 그래서 환자 또는 참을성 있는 이란 단어인데, 이 앞에다가 im을 붙여주게 되면 반대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impatient 하면 참을성 없고 성급한 거예요. 우리 다음 단어 같이 볼까요? impolite. 자, impolite 이 단어도 비슷하게 polite 앞에다가 im을 붙여준 겁니다. 원래 polite 하면 예의 발언이잖아요. 그러면 impolite 하면 이건
예의 없는 무례한이 되겠죠. rude, 무례한으로 또 바꿔 쓸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나이를 물어보는 것은

무례하다. It is impolite to ask someone's age.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여기 우리 보캅 플러스 한번 읽어보시면 반대 뜻을 나타내는 im 또는 in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떤 형용사 앞에 im이나 in이 붙으면 이때 뭐뭐 하지 않은 반대의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polite의 반대말 impolite, 무례한이고요. patient의 반대말 impatient 하면 성급한 참을성 없는 이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correct 하면 맞는 이거든요. 그것의 반대말로 incorrect 하게 되면 이건 틀린 이란 뜻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p, m 같은 p, m 이런 소리 앞에서는 발음의 편리함을 위해서 in이 아닌 im을 쓴다. 이것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다음 단어 보겠습니다. set apart. set apart 하면 두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서 두는 거니까 이건 무언가를 돋보이게 하다 또는 구별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이 파란색 옷이 이 친구를 다른 것들로부터 구별해주고 있죠. 우리 예문 보면 그녀의 재능이 팀의 다른 사람들에서 그녀를 돋보이게 한다라고 할 때 her talent sets her apart from others on the team.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무언가가 누구를 돋보이게 하다. set someone apart. 이렇게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두 번째 미션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미션, 도전, 반이어를 외쳐라입니다. 우리 화면에 뜨는 단어에 반대 의미 가지는 단어를 외쳐주시면 돼요. 우리 첫 번째 문제 드립니다. negative. 이 단어의 반대말, 반이어는 무엇일까요? 정답은 바로 positive입니다. 우리 negative 하면 부정적인, positive 하면 긍정적인이죠. 다음 문제 드릴게요. polite 하면 예의 바른, 공손한이잖아요. 이 단어의 반대말은 impolite. impolite 하면 무례한입니다. 다음 문제 드릴게요. insensitive. insensitive 하면 이건 무감각한, 무신경한이었어요. 이것의 반대말은요. sensitive. sensitive 하면 민감한이란 뜻의 단어였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오늘 daily practice로 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번 문제 같이 풀어볼게요. 다음 영어 단어를 보고 알맞은 뜻을 선으로 연결해 봅니다. 우리 뜻 부분 먼저 한번 읽어 볼게요. A에 caring only about yourself. 너 자신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rather than 뭐 하기보다는 about other people. 다른 사람에 대해 생각하기보다는 너 자신에 대해서만 생각하는 거 이기적인 거죠. 우리 selfish 이렇게 연결해 주고요. 다음 B번입니다. thinking that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면 a bad result 해서 어떤 나쁜 결과가 will happen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not hopeful 또 희망적이지 않은 거예요. 자, 이 단어는 부정적인이란 뜻 연결해 주시면 되겠죠? negative가 되겠습니다. 다음 C번입니다. willing to 하면 기꺼이 뭐뭐 하는 거예요. willing to give or share with others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기꺼이 주거나 공유하는 건데요. 이 단어는 generous가 되겠죠? 후한이란 뜻의 단어였습니다. 다음 D번입니다. funny, 재밌는 거네요. showing a sense of humor 해서 유머 감각을 보이는 겁니다. 이 단어는 humorous, 재치 있는 연결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 2번 한번 읽어볼게요. thinking about what you're doing, 당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so, 그래서 you do not make mistakes or cause harm 해서 당신이 실수를 하거나 어떤 피해를 일으키지 않도록 당신이 하는 것에 대해서 잘 생각하는 걸 뭐라고 하죠? 정답은 careful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careful 하면 조심스러운, 신중한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우리 B번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우리말 뜻을 보고 알맞은 단어 넣어볼게요. 매우 낙관적인 태도라고 할 때요. 우리 낙관적인이란 단어는 optimistic이죠. A very optimistic attitude. 다음 2번입니다. 그의 자신감 있는 대답할 때는요. 자신감 있는 confident죠. His confident answer가 됩니다. 다음 3번입니다. 성실한 학생이라고 할 때, 성실한이란 뜻의 단어, diligent죠. A diligent student. 이렇게 되고요. 다음 4번에, 매력적인 미소, 매력적인이라고 할 때는 attractive 있었습니다. An attractive smile. 다음 5번에요. 참을성이 없는 아이라고 할 때, 자, 이때는 patient의 반대말이죠. An impatient child.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다음 우리 C번 문제입니다. 빈칸에 알맞은 단어를 보기에서 골라서 완성해 볼게요. 우리 1번에 그 여배우는 질문을 피하지 않고 직접적인 대답을 했다. The actress gave a 직접적인 대답이라고 할 때, direct answer입니다. Without avoiding the question. 다음 2번 볼게요. 공연 중에 큰 소리로 말하는 것은 무례하다. 자, 무례한이란 뜻의 단어, impolite 골라주면 되네요. It is impolite to talk loudly during the performance. 이렇게 되고요. 다음 3번입니다. 그는 자신의 미래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 우리 긍정적인 positive이죠. He has a positive attitude about his future. 다음 4번 보시면 상을 받은 후에도 그 감독은 겸손했다. Even after winning an award, the director was 자, 겸손한이란 뜻의 단어 modest 이렇게 빈칸에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단어 모두 공부해 보았습니다. 친구들 수고 많았고요. 오늘의 최종 미션 드릴게요. 우리 오늘 성격과 관련된 여러 단어 배웠잖아요. 그중에서 나의 성격에 해당하는 단어 세 가지를 골라서 한번 문장 만들어 보세요. 나는 부지런해요. I am diligent. 나는 외향적이에요. I am outgoing. 이런 식으로 세 문장 만들어서 게시판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친구들,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수학 실력의 독립을 완성하는 그날까지 함께할 수학 독립 만세 김구입니다. 우리 포텐 수학 13번째 시간 곱셈 공식의 변형식 공부할 텐데요. 오늘 배우는 내용들이 시험의 응용도가 정말 높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기억 필요합니다. 자, 그럼 오늘의 미션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배울 곱셈 공식의 변형식은요.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완전제곱식을 항을 이항시켜 놓은 거예요. 보세요.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A 플러스 B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AB 하고 주어져 있죠. 이걸 가지고 너무 어려워. 또 다른 공식을 외워야 돼. 이러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A 플러스 B의 제곱이 A의 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다라는 완전제곱식의 전개식에서 플러스 2ab만 반대쪽으로 이항해 놓은 거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즉, 곱셈 공식의 변형식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완전제곱식의 전개식과 전혀 다르지 않다라는 거죠. 아래에 있는 식도 마찬가지입니다. a-b의 제곱의 전개식에서 마이너스 2ab만 반대로 이항을 시켜서 플러스 2ab로 바꿔놓은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어렵지 않다는 거 느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x 플러스 y가 3이다, xy가 1이다 이런 조건 가지고 x제곱 플러스 y제곱의 값을 구해봐라 라고 이야기한다면 x제곱 플러스 y제곱이 x 플러스 y 전체 제곱 마이너스 2xy로 표현되니까요. x 플러스 y 대신에 3을, xy 대신에 1을 대입해서 값을 구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선생님, 오른쪽에 있는 건 정말 어려워 보이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왼쪽에 있는 식에 a 대신에 x를 집어넣고요. 왼쪽에 있는 식에 b 대신에 x분의 1을 집어넣으면 만들어지는 식이에요. 그러니까 실은 똑같은 식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차이가 하나 있다면 a, b가 살아있었는데 저 a는 x로 b는 x분의 1로 바꿨기 때문에 곱하면 1이 되면서 곱하기 1이 생략되어져 보일 뿐이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두 식도 왼쪽에 있는 식과 같은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단, 기억해야 될 거 곱한 게 1이다라는 생각하셔야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하나 볼까요? x-x분의 1이 1일 때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을 구해봐라 이런 얘기는 x-x분의 1의 전체 제곱 플러스 2로 식을 바꿔 쓸 수 있는 거예요. 원래는 2 곱하기 x 곱하기 x분의 1이었는데 x와 x분의 1을 곱하면 1이 되니까 이 뒤쪽에서 곱하기 1이 사라졌다라는 거죠. 네, 그럼 알고 있는 x-x분의 1의 값을 대입만 한다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겠죠. 자, 첫 번째 곱셈 공식의 변형식은 뭐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완전제곱식의 전개식을 항을 이항시키는 거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싱크홀 확인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싱크홀은 오른쪽에 있는 식을 만드는 방법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어요. 앞에 있는 식의 a에 x를 또 b에 x분의 1을 대입한다면 오른쪽 편에 있는 x와 x분의 1 사이의 관계를 나타내는 식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꼭 기억해 두십시오. 자, 오늘의 두 번째 곱셈 공식의 변형식은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완전제곱식의 전개식 두 개를 서로 엮어주는 거예요. 자, 여러분, a 플러스 b의 제곱의 전개식이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이었죠? 자, 반대로 a-b의 제곱의 전개식은 a제곱 마이너스 2ab 플러스 b제곱이었습니다. 이 두 개의 식을 보시면 이 두 식은 플러스 2ab와 마이너스 2ab가 다르죠. 즉, 두 식의 서로의 차이는요, 4ab만큼이에요. 위에 있는 식이 4ab가 더 크고요. 아래에 있는 식이 4ab가 더 작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두 식 사이의 관계를 쓰면 a 플러스 b의 제곱이라는 위쪽에 있는 식은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라는 아래쪽에 있는 식에다가 4ab를 더해준 거다.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반대로 4ab를 이항시키면 a 마이너스 b의 제곱은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ab가 된다.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하나하나의 식을 가지고 만들어낸 곱셈 공식의 변형식이 우리 방금 전에 배웠던 1번
곱셈 공식의 변형식이었다면 두 식의 관계를 생각하는 게 2번 곱셈 공식의 변형식입니다. 자,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예제 한번 볼까요? x-y가 2루트 3, xy가 2일 때 x 플러스 y의 제곱의 값을 생각해봐 라고 이야기하면 그렇지, x-y의 제곱 플러스 4xy가 되면서 알고 있는 값들을 대입하면 x 플러스 y의 제곱이 20이다 라는 걸 찾아낼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때? 괜찮아요? 자, 이렇게 x-y, x 플러스 y, xy 사이의 관계들을 생각해 보는 거, 이게 바로 곱셈 공식의 변형식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오늘의 두 번째 싱크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싱크홀은 a-b의 꼴의 값을 구하는 문제에서 생각하지 않으면 틀리게 되는 아주 중요한 함정입니다. a-b의 꼴은요, 어떨 때는 양수가 되기도, 어떨 때는 음수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구호를 판단해야 되는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오늘의 개념을 확인할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보다 큰 실수 x에 대해서 x 플러스 x분의 1이 3일 때 x 마이너스 x분의 1의 값을 구하여라 이야기했네요. 우리 방금 전에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오늘의 두 번째 싱크홀의 내용과도 연결 지어지기 때문에 잘 보셔야 돼요. 우선은 x 플러스 x분의 1과 x 마이너스 x분의 1 관계에 관련된 공식을 머릿속에 떠올려 봐야겠죠? 그러면 이런 공식 생각해 볼 수 있어요.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이 x 마이너스 x분의 1의 제곱에다가 얼마 더해준 것과 같다? 4 더해준 것과 같다라는 거죠. 우리 조금 전에 공부했던 곱셈 공식의 변형식 두 번째 식에 a 대신에 x를, b 대신에 x분의 1을 집어넣은 식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알고 있는 값들을 다 활용해서 대입해 줄 수 있을 거예요. 괜찮아요? 자, 만약 이 식을 생각하지 않고요. 한 번에 자, x-x분의 1의 제곱은 이라고 이렇게 식을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다면 우리 주어져 있는 이 식의 값이

x 플러스 x분의 1의 제곱에서 4를 뺀 것과 같다라고 식을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이 식을 활용해도 문제를 풀어낼 수 있어요. 두 식, 어떤 식을 사용해도 좋으니까요. 여러분, 과감하게 식을 쓰고 대입해 보도록 합시다. 그럼, 아래에 있는 식 썼으니까 우리 대입해 본다면, x 플러스 x분의 1이 3이기 때문에 이 식의 값이 3의 제곱 마이너스 4, 즉, 5가 돼라는 걸 찾아볼 수 있겠죠. 그러면, x에서 x분의 1을 뺀 것을 제곱해서 5가 나오니까 제곱하기 전에는 루트 5가 되거나 아니면 x-x분의 1의 값이 마이너스 루트 5가 된다라는 거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겠죠. 선생님, 그럼 답이 두 개입니까? 아니,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항상 a-b의 꼴을 생각할 때는요, 그 값의 부호를 잘 판단해봐라라고 앞에서 강조하지 않았어요? 오늘의 싱콜의 두 번째 이야기가 그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1보다 큰 실수 x일 때 x-x분의 1의 부호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1보다 큰 실수라면 앞에 있는 건 1보다 크고요. 뒤쪽에 있는 건 1보다 작아요. 1보다 큰 거에서 1보다 작은 걸 빼니까 이 값이 양수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렇다면 마이너스 루트 5는 답에서 제외시켜야겠죠. 결국 정답은 플러스 루트 5만 정답이 된다 확인해 볼수 있겠네요. 자, 오늘 곱셈 공식의 변형식 했는데 이게 너무 시험에 많이 나오는 이야기니까 진짜 강조하고 싶어요. 자, 그러면 오늘의 한줄 확인하면서 오늘 수업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즐거운 수학 시간에 온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시간은요, 우리 수의 범위와 어림하기 중에서도 이제 어림하기에 관련한 내용을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림한다. 자, 이럴 때에도 우리가 수의 범위를 표현할 때 이상 이하 초과 미만이라는 말이 나온 것처럼 또 다른 수학의 용어가 나오게 되는데요. 그 뜻을 살펴가면서 핵심 개념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번 시간 올림을 알아보고 버림을 알아보고 반올림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림, 버림, 반올림을 활용해서 문제를 해결해 볼 수도 있답니다. 그렇다면 먼저 올림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올림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예를 들어봐요. 463이라는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463을 10의 자리까지 나타내기 위하여 10의 자리 아래의 수인 3을 10으로 보고, 10이 아니죠. 그런데 그것을 10으로 보고 470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이와 같이 구하려는 자리 아래 수를 올려서 나타내는 방법을 바로 올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올림하여 10의 자리까지 나타내려면 10의 자리 아래의 수 3을 10이 아니지만 10이라 보고 올려주세요. 그래서 470이라 하고 또 올림하여 100의 자리까지 나타냅니다. 그럼 100의 자리 아래의 수 63은 100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것을 100이라 보고 올려주는 거예요. 따라서 이럴 때는 500이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바로 어림의 방법 중 이와 같은 방법을 올림이라고 한답니다. 그럼 학생 142명에게 공책을 한 권씩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공책을 10권씩 묶음으로 판다면 최소 몇 권을 사야 할까요? 142명에게 공책을 한 권씩 나누어 주려면 결국은 142권의 공책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공책을 10권씩 14묶음을 사세요. 그러면 140권이죠. 142권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2권이 더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2권만 따로 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10권씩 한 묶음으로 판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 한 묶음을 더 사야죠. 14묶음에 한 묶음을 더 샀기 때문에 15묶음을 사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최소 15묶음을 사야 하므로 최소 몇 권을 사는 것과 같을까? 150권을 사야 한다. 150권을 사야 한다. 이렇게 나타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결국 이것은 올림하여 10의 자리까지 나타낸 수를 활용해 주는 것이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또 소수를 올림해서 나타내 볼 수 있습니다. 2.527이 있습니다. 이거 소수 세 자리수인데요. 올림하여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래요. 올림해서 소수 첫째 자리까지. 그럼 소수 첫째 자리 아래의 수 0.027이 있잖아요. 0.027을 0.1로 보고 올려라. 따라서 이럴 때 2.6입니다. 라고 표현합니다. 또 같은 소수인데 올림하여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래요. 그럼 소수 둘째 자리 아래의 수 0.007을 0.01로 보고 올려라 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럴 때 올림하여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면 2.53과 같습니다 라고 표현하죠. 이렇게 소수도 올림하여 표현할 수 있답니다. 올림의 방법을 알 수 있겠나요? 개념을 다져보도록 할게요. 올림하여 10의 자리까지 나타내 보세요. 241이 있어요. 그러면 올림하여 10의 자리까지 나타낼 거니까 10의 자리 아래의 수를 보세요. 1이 있잖아요. 1은 10이 아니지만 10이라 보고 올려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올림이라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250, 673이 있어요. 올림하여 10의 자리까지 나타내려면 10의 자리 아래의 수 3을 10이 아니지만 10이라 보고 올려라. 따라서 이럴 때 680. 이렇게 올림하여 10의 자리까지 나타내 봤습니다. 또 올림해서 이번엔 100의 자리까지 나타내 볼게요. 241이 있어요.
올림하여 베개자리까지, 그럼 베개자리 아래의 수 41, 이것을 100이 아니지만 100이라 보고 올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300이 되고, 673, 올림하여 베개자리까지 나타낼 거니까 베개자리 아래의 수 73을 100이 아니지만 100이라 보고 올려라. 따라서 이럴 때는 700, 이렇게 올림하여 베개자리까지 나타내 봤습니다. 또 우리가 배운 것처럼 소수도 올림에서 나타낼 수 있다라고 했는데요. 2.356이 있어요. 올림하여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려고 해요. 그럼 소수 첫째 자리 아래의 수 0.056은 0.1이 아니지만 0.1로 보고 올려서 2.4로 나타내는 거고, 올림하여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고 싶습니다. 올림하여 소수 둘째 자리까지, 그럼 소수 둘째 자리 아래의 수 0.006을 0.01로 보고 올려주는 거죠. 따라서 이럴 때는 2.36, 이렇게 올림하여 주어진 자리까지 나타낼 수 있습니다. 하나 더 보세요. 올림하여 베개자리까지 나타내면 1700이 되는 수를 모두 찾아 동그라미 표하세요. 그러면 올림하여 베개자리까지 나타내라 라고 했으니까 100의 자리 아래의 수를 보고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1489, 베개자리 아래의 수 89가 있습니다. 그럼 이럴 때 89를 우리가 100이 아니지만 100이라 보고 올려라. 그래서 이럴 때 1500으로 나타내 주죠. 1601, 그러면 100의 자리 아래의 수 1을 100이라 보고 올려서 1700으로 표현하고, 1537, 올림하여 100의 자리까지 나타내려면 100의 자리 아래의 수 37을 100이라 보고 올려주세요. 그럼 1600이 되는 거예요. 1639, 올림하여 100의 자리까지, 그럼 100의 자리 아래의 수 39를 100이 아니지만 100이라 보고 올려라. 그래서 얘는 1700으로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 더 기억할 것이 있어요. 만약에 1700이라는 수가 주어졌어요. 올림하여 100의 자리까지 나타내세요. 그런데 100의 자리 아래의 수가 0이에요. 그럼 이럴 때는 처음의 수를 그대로 써서 나타내 주는 것이랍니다.

물어보고 버려라. 그럼 이럴 때는 250이 되고요. 버림하여 100의 자리까지 나타냅니다. 100의 자리 아래의 수 59를 0으로 보세요. 버려주세요. 그럼 이럴 때는 200이라고 할 수 있죠. 바로 이와 같은 방법을 우리는 버림이라고 한답니다. 그럼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지우개 348개를 한 상자에 10개씩 또는 100개씩 담으려고 합니다. 상자에 담을 수 있는 지우개는 최대 몇 개의 일까요? 그러면 한 상자에 10개씩 담는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10개가 안 되는 8개를 한 상자에 담을 수는 없겠죠. 따라서 이런 경우 지우개를 한 상자에 10개씩 담는다면 최대 340개까지 담을 수 있어요. 그럼 한 상자에 100개씩 담는다면 100개가 안 되는 48개를 한 상자에 담을 수는 없어요. 따라서 이럴 때는 최대 300개까지 담을 수 있다. 담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타내주면 되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방법을 우리는 버림이라고 하고요. 생활 속에서 버림이 활용되는 경우들을 매우 많이 찾아볼 수 있답니다. 이렇게 버림을 알아보았어요. 그렇다면 소수도 버림에서 나타낼 수 있겠죠. 주어진 소수 3.451이 있습니다. 버림하여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낼게요. 그러면 소수 첫째 자리 아래의 수 0.052를 바로 0으로 보고 버려주는 거예요. 따라서 이럴 때 3.4라고 표현해 주면 됩니다. 또 버림하여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기. 그럼 소수 둘째 자리 아래의 수 0.002를 바로 0으로 보고 버려라. 따라서 이럴 때는 3.45로 나타내 볼 수 있죠. 소수를 버림에서 표현해 보았어요. 자, 버림의 방법도 한 번 더 다져보도록 할게요. 문제를 통해서 다져볼 건데요. 버림하여 10의 자리까지 나타내 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481이라는 수가 있습니다. 버림하여 10의 자리까지. 그럼 10의 자리 아래의 수 1을 0으로 보고 버려라. 따라서 이럴 때 480이 되겠죠. 902라는 수가 있는데 버림하여 10의 자리까지 나타낼 거니까 10의 자리 아래의 수 2를 0으로 보고 버려라. 따라서 이럴 때는 900. 이렇게 버림하여 10의 자리까지 나타내 보았어요. 그럼 이제 버림하여 100의 자리까지도 나타내 볼 수 있겠네요. 481, 100의 자리 아래의 수 81, 이것을 0으로 보고 버려라. 그러면 이럴 때는 400이 되고 902라는 수가 있는데 버림하여 100의 자리까지 나타내래요. 그럼 100의 자리 아래의 수 2가 있죠. 이걸 0으로 보고 버려라. 따라서 이럴 때에는 900입니다. 라고 표현한답니다. 버림에서 10의 자리 또는 100의 자리까지 나타내 보았어요. 다음은요. 소수가 주어졌어요. 버림하여 주어진 자리까지 나타내 볼게요. 3.815가 있는데 버림하여 소수 첫째 자리까지. 그럼 소수 첫째 자리 아래의 수 0.015를 0으로 보고 버려라. 따라서 3.8이 되고요. 버림하여 소수 둘째 자리까지. 그럼 소수 둘째 자리 아래의 수 0.005를 0으로 보고 버려라. 따라서 이럴 때는 3.81. 이렇게 주어진 소수도 버림에서 나타내 볼 수 있답니다. 버림의 방법 알겠나요? 한 문제 더 해볼게요. 버림하여 100의 자리까지 나타내면 3,500이 되는 수를 모두 찾아 동그라미 표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버림하여 100의 자리까지 나타내 볼까요? 그러면 3,401, 100의 자리 아래의 수 1을 0으로 보고 3,400으로, 3,470, 100의 자리 아래의 수 70을 0으로 보고, 그럼 이때는 3,400, 3,501에서 100의 자리 아래의 수 1을 0으로 보고 버려라. 그럼 이럴 땐 3,500, 3,580, 100의 자리 아래의 수 80을 0으로 보고 3,500이라 나타내 주는 거죠. 그러면 버림하여 100의 자리까지 나타냈을 때 3,500이 되는 수는 3,501과 3,580입니다. 이렇게 두 수를 찾아 동그라미 표해주면 되겠습니다. 버림 익혀둘 수 있겠죠? 이번에는 또

다른 어림의 방법으로 반올림이라는 것을 알려줄게요. 반올림이 뭘까요? 올림과 버림하고는 조금 달라요. 자, 구하려는 자리 바로 아래 자리에 숫자를 보는 거예요. 올림이나 버림은 구하려는 자리 바로 아래 자리 수를 살펴봐야 하는데, 구하려는 자리 아래 자리의 수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반올림은 구하려는 자리 바로 아래 자리의 숫자를 보는 거예요. 그 숫자가 0, 1, 2, 3, 4이면 버리고, 5, 6, 7, 8, 9이면 올리는 방법. 이것을 반올림이라고 해요. 반올림하여 10의 자리까지 나타내 볼게요. 673이 있어요. 그럼 이럴 때는 바로 1의 자리 숫자를 보고, 1의 자리 숫자가 3이니까 버린다. 즉, 3을 0으로 보고 버림하면 670이 되고요. 반올림하여 100의 자리까지 나타내세요. 그럼 이럴 땐 10의 자리 숫자를 보고, 10의 자리 숫자가 7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올려라. 그러므로 이럴 때 바로 700입니다라고 나타내 주는 거죠. 바로 이와 같은 방법을 우리는 반올림이라고 한답니다. 올림, 버림하고는 조금 달라요. 자, 이렇게 반올림을 알아봤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오늘 영화관을 찾은 관람객이 589명이에요. 관람객 수를 어림하는 방법을 알아보세요. 589명을 수직선에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자, 지금 보세요. 우리 589라고 하는 이 수는요, 580과 590 중에 어디에 더 가깝죠? 맞아요. 590에 더 가깝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589명은 580명과 509명 중에서 509명에 더 가깝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오늘 영화관을 찾은 관람객이 589명일 때, 어림을 할때 바로 이 방법이 무엇에 해당이 되는 것일까? 이런 경우는 반올림하여 10의 자리까지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럼 1의 자리 숫자가 9니까 올려라. 그래서 590이라고 표현된 거거든요. 그래서 약 509명이라고 표현해 주면 되는 거예요. 또 589명은 500명과 600명 중에서 600명에 더 가깝다. 500명과 600명 중에서는 600명에 더 가깝잖아요. 그럼 이건 어떤 방법일까요? 반올림하여 100의 자리까지 나타내 주는 거예요. 이때 10의 자리 숫자가 8이기 때문에 올려라. 그럼 이럴 때는 약 600명입니다. 이렇게 나타내 볼수 있겠죠. 바로 이와 같은 경우에 반올림이 활용되는 것이다 라고 살펴둘 수 있겠습니다. 자, 반올림을 할때 소수를 반올림해서 나타내 볼 수도 있습니다. 4.761. 반올림하여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 볼게요. 그럼 소수 둘째 자리 숫자를 보고 그 숫자가 6이니까 올려라. 따라서 4.8이 되고,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고 싶습니다. 소수 셋째 자리 숫자를 보고 소수 셋째 자리 숫자가 1이니까 버려라. 따라서 4.76으로 표현하게 되죠. 주어진 소수를 반올림해서 표현해 볼수 있겠네요. 그럼 반올림의 방법도 좀더 다져봐요. 반올림하여 10의 자리까지 나타내 볼게요. 629. 그럼 이럴 땐 1의 자리 숫자를 보고, 1의 자리 숫자가 9니까 올려라. 630. 784. 반올림하여 10의 자리까지. 그럼 1의 자리 숫자를 보고, 1의 자리 숫자가 4니까 버려라. 따라서 이럴 땐 780으로 나타내야 한답니다. 그러면 반올림에서 100의 자리까지도 나타내 볼까요? 629가 있어요. 반올림하여 100의 자리까지. 그럼 10의 자리 숫자를 보고, 10의 자리 숫자가 2니까 버려라. 그러면 600이 되는 것이고요. 784, 반올림하여 100의 자리까지. 그럼 10의 자리 숫자가 8이니까 이럴 때는 올려라. 따라서 올림이 적용되므로 이런 경우는 800입니다라고 나타내 줘야죠. 반올림의 방법을 익혀둬야겠습니다. 또 소수가 주어졌을 때 반올림을 해볼게요. 3.253. 반올림하여 소수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고 싶어요. 소수 둘째 자리 숫자를 보는 거예요. 그 숫자를 보는 거예요. 그럼 숫자가 5니까, 소수 둘째 자리 숫자가 5니까.

올림, 그래서 3.3으로 나타내고 또 반올림하여 소수 둘째 자리까지 나타내세요 라고 했을 때는 소수 셋째 자리 숫자를 보세요. 숫자가 3이네요. 그럼 이럴 때는 버림, 그래서 3.25로 나타내주면 되죠. 소수도 반올림해서 표현할 수 있답니다. 그럼 이번에는 반올림하여 천의 자리까지 나타내면 9,000이 되는 수를 모두 찾아 동그라미 표해 볼 거예요. 8,700. 반올림하여 천의 자리까지. 그럼 100의 자리 숫자가 7이에요. 올림. 그러니까 9,000이 되고요. 8,496. 100의 자리 숫자가 4니까 버림. 그러면 8,000이 됩니다. 8,501. 반올림하여 천의 자리까지. 100의 자리 숫자를 보세요. 100의 자리 숫자가 5니까 올림. 그래서 9,000이 되고 8,392. 100의 자리 숫자가 3이니까 버림. 그래서 이렇게 8,000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반올림하여 천의 자리까지 나타냈을 때 9,000이 되는 수를 찾으면 8,700과 8,501입니다. 이렇게 두 수를 찾아 동그라미 표해 볼 수 있답니다. 올림, 버림, 반올림, 어림의 방법들을 반드시 기억하고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이제 올림, 버림, 반올림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해 볼게요. 앞서서 예도 들어봤지만 여기서 이런 예를 살펴볼까요? 올림이 필요한 경우, 친구에게 줄 선물을 사는데 필요한 돈은 14,200원이에요. 1,000원짜리 지폐로만 선물값을 낼 겁니다. 최소 얼마를 내야 할까요? 그리고 10,000원짜리 지폐로만 선물값을 낸다면 이때는 또 최소 얼마를 내야 할까요? 자, 1,000원짜리 지폐로만. 또 다른 상황, 10,000원짜리 지폐로만. 그러면 지금 선물값이 14,200원. 1,000원짜리 지폐로만. 그러면 14,000원을 내면 이 물건 살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200원이 부족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15,000원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1,000원짜리 지폐로만 선물값을 낸다면 최소 15,000원을 내야 합니다. 즉, 그럼 이 얘기는 올림하여 천의 자리까지 나타낸 수인 15,000원을 활용하면 되는 것이다 라는 뜻이 되겠죠. 만약에 우리가 10,000원짜리 지폐로만 선물값을 낸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10,000원짜리 한 장, 10,000원을 내면 이 물건을 우리가 살 수 있을까요? 안 되겠죠. 4,200원 부족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0,000원짜리 지폐로만 선물값을 낸다면 최소 10,000원짜리 두 장, 즉 20,000원은 내야 한다. 그럼 이건 뭘까요? 올림하여 만의 자리까지 나타낸 수 2만을 활용한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면 돼요. 따라서 이런 경우는 올림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된다. 바로 이것이 올림이 필요한 경우가 되는 거죠. 실제로 우리가 여러 다양한 상황에서 올림이 활용되는 경우들을 만나볼 수가 있단 얘기예요. 뭐 공책을 살 건데, 앞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나왔는데, 공책을 사야 하는데 나는 24권을 사야 돼. 그런데 한 묶음에 10권씩 이렇게 해서 묶음의 단위로만 판단 말이죠. 그럼 필요한 건 24권이지만 나는 어쩔 수 없이 30권을 사야만 하는 거예요. 즉 올림하여 10의 자리까지 나타낸 수 30. 그러니까 이럴 때 바로 올림이 활용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생활 속에서 우리 친구들도 직접 찾아봐야겠습니다. 또 이번엔 버림이 필요한 경우를 생각해 볼게요. 예를 들어 선물 상자 한 개를 포장하는데 끈 100cm가 필요해요. 끈 672cm로 선물 상자를 최대 몇 개까지 포장할 수 있을까요? 100cm로 선물 상자 한 개를 포장한다. 그러면 선물 상자 최대 6개까지만 포장을 할 수 있어요. 그건 왜 그럴까요? 672cm에서 요 72cm로는 선물 상자 한 개를 포장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결국은 버림하여 100의 자리까지 나타낸 수 600cm로 선물 상자를 6개까지 포장할 수 있다라는 걸 말하죠. 따라서 이런 경우 바로 버림이 필요한 경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버림이 필요한 경우도 생활 속에서 많이 만나볼 수 있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사과가 145개가 있는데 한 상자에 100개씩 넣어서 팔 거야. 100개씩 넣어서 판다. 그럼 팔 수 있는 거

여기 있는 45개는 한 상자에 넣어서 팔 수가 없죠. 따라서 이것도 역시 버림하여 100의 자리까지 나타낸 수 100. 그러니까 한 상자에 100개씩 넣어서 팔때 최대 100개까지만 팔 수가 있겠구나. 바로 이런 경우가 버림이 활용되는 경우라고 할수 있겠죠. 또 반올림이 필요한 경우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10.2kg인 수박의 무게를 1kg 단위로 나타내면 약몇 킬로그램일까요? 약몇 킬로그램이라고 할수 있을까? 그런데 1kg 단위로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10.2라고 하는 수가 10에 가까울까? 11에 더 가까울까? 10에 더 가깝죠. 즉그 얘기는 반올림하여 1의 자리까지 나타낸 수가 10이기 때문에 아, 이럴 때 수박의 무게는 약 10kg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뜻이에요. 바로 이럴 때 반올림이 필요한 경우라고 할수 있겠네요. 생활 속에서 많은 부분에서 찾아볼 수 있답니다. 문제로 다져봅시다. 올림, 버림, 반올림의 경우를 찾아 이어보세요. 물건의 길이나 무게를 가장 가까운 자연수단으로 알아보기. 방금 전에 했죠. 가장 가까운 자연수단으로 알아볼 때에는 반올림을 활용합니다. 물건값을 지폐로만 낼때 내야 하는 지폐의 수, 물건값이 부족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올림, 그리고 동전을 지폐로 바꿀 때 바꿀 수 있는 금액. 예를 들어서 800원. 이거 1000원짜리 지폐로 바꿀 수 있어요? 안 되겠죠? 따라서 이럴 때에는 버림이 활용되는 경우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각각의 상황에 맞춰서 올림, 버림, 반올림의 경우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답니다. 이번에는요, 문장이 주어졌어요. 1000원짜리 지폐만 넣을 수 있는 자판기에서 1400원짜리 음료수를 사려고 합니다. 1000원짜리 지폐를 최소 몇장 넣어야 할까요? 이 자판기는요, 1000원짜리 지폐만 넣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1000원을 넣는다. 1400원짜리 음료수 살수 있나요? 안 되겠죠. 그러면 내가 2000원을 넣었을 때이 음료수 살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건 말하자면 1400이라고 하는 수를 올림하여 1000의 자리까지 나타낸 수 2000을 활용하는 문제라고 할수 있는 거예요. 결국은 1000원짜리 지폐를 최소 몇장 넣어야 할까요? 최소 두 장을 넣어야 한다라고 할수 있죠. 바로 이와 같은 유형의 문제가 올림이 활용되는 문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비슷해 보여도 올림이 적용될 수도 있고 반올림이 적용될 수도 있는데요. 만약에 우리 앞서 얘기한 것처럼 뭐 2840원 동전으로 이만큼인데 1000원짜리 지폐로 바꾸려고 한다라고 하면 이럴 때는 1000원짜리 지폐 두 장까지만 바꿔줘요. 이때도 답은 두 장이 되겠죠. 근데 이때는 버림이 활용된 경우라고 해야 돼요. 왜냐면 840원을 1000원짜리로는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자, 이러한 상황들을 여러분이 구분해 두면 되겠습니다. 다음, 떡 165개를 한 상자에 10개씩 포장하려고 합니다. 포장할 수 있는 떡은 최대 몇 개일까요? 그러면 한 상자에 10개씩 넣어줄 거예요. 그럼 10개가 안 되는 5개를 한 상자에 포장해서 우리가 담을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단 얘기죠. 왜냐하면 여기는 한 상자에 10개씩 포장한다라고 했으니까. 그럼 결국 이 얘기는 165를 버림하여 10의 자리까지 나타낸 수 160을 활용한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포장할 수 있는 떡은 그래서 최대 160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건데요. 이 문제를 해결할 때는 이런 방법도 해결이 가능합니다. 떡은 165개, 한 상자에 10개씩 포장할 거예요. 165를 10으로 나누면 몫은 16이고 나머지가 5 이렇게 표현이 되는 거죠. 따라서 10개씩 16 상자에 포장할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남는 5개가 남는다. 그런데 이때 이 남는 것은 한 상자에 10개씩 포장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한 상자에 담아 포장할 수 없으니 포장할 수 있는 것은 16상자까지만 포장할 수 있고 이때 포장할 수 있는 떡의 개수로 표현을 하여라라고 했기 때문에 답은 160개로 나타내 준 것이다. 근데 만약에 이 상황도요. 떡이 이만큼 있는데 한 상자에 10개씩

담아서 모두 포장한다라고 했을 때는 상황이 조금 달라져요. 그럴 때는 올림이 적용되는 것이랍니다. 이번 시간 한번더 확인해 볼게요. 올림, 구하려는 자리 아래수를 올려서 나타내는 방법. 버림, 구하려는 자리 아래수를 버려서 나타내는 방법. 반올림은 구하려는 자리 바로 아래 자리에 숫자가 0, 1, 2, 3, 4이면 버리고 5, 6, 7, 8, 9이면 올리는 방법. 이것들을 구분해 두도록 해요. 이번 시간 학습 수고 많았습니다. 복습하는 거 잊지 말고요. 우린 다음 시간에 함께해요. 친구들 모두 안녕!

안녕하세요. 깜찍한 6학년 EBS 친구들, 우리 친구들의 싹 실력이 플러스 되는 시간, 여러분의 최일쌤입니다. 자, 우리 만주방 싹 플러스 우리 6학년 2학기 1단원은 바로 분수에 나는 쌤이죠.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만났던 문제들의 핵심 포인트는, 자, 분모가 같을 때는 분자끼리 계산한다, 분모가 다르면 통분하여 분자끼리 계산한다 였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이번 시간에 조금 이제 분수들이 복잡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자연수 나누기 분수를 알아보고, 또 분수 나누기 분수, 또 대분수 나누기 분수를 이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런데 이 계산의 원리를 우리 친구들이 정말 잘 알아야 됩니다. 계산하는 방법은 간단하게 분수의 곱셈으로 나타낼 건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왜 라는 이 물음표 이 시간 끝까지 가져주세요. 좋아요. 그러면 먼저 네 번째 개념 봅니다. 자연수 나누기 분수를 알아볼까요? 우리 자연수 15 나누기 분수 5분의 3의 몫을 알아볼 거예요. 자, 15에서 5분의 3씩 몇 번 덜어내면 되느냐 라는 걸 따지면 됩니다. 그쵸? 그러려면 그림도 그려야 되고 너무 복잡하니까 그렇게 덜어내는 게 아니라, 자, 우리 친구들 이 계산을 할 때는요, 한마디로 딱 먼저 결론을 얘기하자면 15 나누기 3을 먼저 합니다. 그럼 뭐예요? 15 나누기 3은 바로 5죠. 거기다가요, 그 분모인 5를 곱하면 됩니다. 그럼 몫을 구할 수 있어요. 어? 이렇게 계산한 다음에 얘를 곱하라고요? 네. 자, 그게 계산 방법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좀 잘 이해가 안 가죠? 다음 그림으로 알아볼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15 나누기 5분의 3에다가 이야기를 우리가 후 불어 넣어 볼게요. 이 15라는 수는 방울토마토 15kg이라고 하고, 이만큼을 따는데 5분의 3은 시간이라는 이야기를 넣어봤어요. 그래서 15kg을 따는데 5분의 3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럼 1시간 동안 딸 수 있는 방울토마토의 무게를 알아보세요 라고 한다면 일상에서 얼마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1시간 동안 딸 수 있는 방울토마토의 무게는 전체 방울토마토의 무게에서 나누기 시간을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 지난 시간에도 뭐 1시간 동안 갈 수 있는 거리 구하는 방법 쌤이 알려줬었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이 2시간 동안 이렇게 해볼게요. 2시간 동안 방울토마토를 무려 10kg을 딴 거예요. 그럼 1시간 동안 얼만큼 땄을까라는 거는 금세 생각되죠. 5kg 딴 겁니다. 바로 10 나누기 2를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네모 시간 동안 세모 킬로그램을 땄을 때 1시간 동안 딴 양은 세모 나누기 네모를 하면 된다라고요. 방울토마토의 무게를 그만큼 따는 데 걸린 시간으로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게에 15 나누기 5분의 3을 계산해야 된다라는 거 알았어요? 좋아요. 이제 이 식을 어떻게 계산할지 쌤이 결론 얘기해 줬는데, 아니 왜 15 나누기 3하고 곱하기 5를 하는지 그림으로 알아볼게요. 지금 먼저 5분의 1시간 동안 딸 수 있는 방울토마토의 무게를 알아보기 위해서 15kg을 이렇게, 자, 이만큼 딴 겁니다. 이만큼 땄어요. 토마토 양을 다음과 같이 사각형으로 표시하고 그 아래 수직선으로는요, 시간을 나타내 볼게요. 5분의 3시간이라는 거는 채 1시간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전체 1시간을 5칸으로 나눈 것 중에 3칸, 여기까지가 5분의 3시간 아니에요? 맞아요. 그럼 나는 이만큼 계속해서 1시간 동안 땄다면 여기까지가 몇 킬로그램인지 아는 게 우리의 최종 목표잖아요. 그러니 먼저 5분의 1 시간 동안 얼마나 땄는지를 알아보는 게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 1시간 동안 딸 수 있는 방울토마토의 양을 바로 구하지 않고 5분의 1시간 동안 딸 수 있는 방울토마토의 무게를 먼저 알아보는 거죠. 그러려면 어때요? 지금 여기 3칸만큼의 무게가 15kg이니까 한 칸만큼의 무게를 알려면 나누기 3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누기 3을 하면 바로 여기 한 칸, 즉 5분의 1시간 동안 5kg을 땄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보세요. 15 나누기 3, 자연수 나누기 분수의 분자 계산한 겁니다. 아, 왜 이렇게 분자로 나눴는지 이제 알겠죠? 좋아요. 그럼 5분의 1시간 동안 5kg을 땄으니까 1시간은 5분의 5시간이잖아요. 그러면 5kg을 몇 번 딴 거랑 마찬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이니까 여기에 다섯 배를 하는 거죠. 그래서 5 곱하기 5는 25kg을 땄구나라는 거예요. 계산식은 5 곱하기 5를 한 겁니다. 보세요. 15 나누기 3에다가 5를 곱한 거 맞잖아요. 그래서 분자로 나누고 분모를 곱했구나라는 원리를 알수 있어요. 자, 뭐라고요? 자연수 나누기 분자, 자연수 나누기 분자 곱하기 분모. 자연수 나누기 분자 곱하기 분모. 왜? 이렇게 자연수 나누기 분자를 한 거는 5분의 1시간 동안 딴 무게를 구하고 또 거기에 5배를 해해서 1시간 동안 딴 무게를 구했기 때문. 자, 이해됐나요? 우리 원리 파악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내용은 계산하는 원리를 통해 식으로 나타낸 거예요. 자, 자연수 15 나누기 분수 5분의 3은 그러니까 자연수 나누기 분자 한 다음 그 다음에 분모를 곱해서 25가 몫이다라는 거죠. 자, 설명 다시 한번 나왔습니다. 다시 보세요. 5분의 1시간 동안 딸수 있는 방울토마토의 무게를 구하기 위해서 15 나누기 3을 먼저 구한 거예요. 그런 다음에, 자, 1시간은 5분의 1시간에 5배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이 5배라는 건 분모잖아요. 그래서 1시간 동안 딸수 있는 방울토마토의 무게를 구하기 위해 15 나누기 3에 5를 곱했다라는 과정입니다. 그럼 우리 친구들 이제 머릿속에 찰칵 사진 찍고 저장해 놓을 내용이에요. 자, 자연수 나누기 분수는 자연수를 분자로 나눈 후에 분모를 곱하여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먼저 계산하고 분모 곱하자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우리 친구들 머릿속으로 사진 찍었죠? 좋아요. 그러면 우리 교과서 개념 다지기로 다시 한번 따져 봅시다. 쌀 7분의 6통의 무게가 12kg입니다. 쌀한 통의 무게에는 몇 킬로그램인지 구하려고 합니다. 물음에 답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자, 쌀한 통의 무게를 구하는 식은 7분의 6통의 무게를 어때요? 7분의 6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죠? 이것도 우리 친구들 쉬운 수로 바꿔서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몇에서 몇을 나눠야 될지 알수 있습니다. 그럼 12 나누기 7분의 6을 하면 된다라는 거식 세웠으니까 두 번째,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넣으세요. 라고 했어요. 자연수 나누기 분수는 먼저 자연수 나누기 분자를 하고 분모를 곱하자. 12 나누기 6은 2이므로 2 곱하기 7, 14가 됩니다. 결과 알았으니 쌀한 통의 무게는 몇 킬로그램일까요? 라는 물음에 답할 수 있죠? 바로 14킬로그램입니다. 라고 답할 수 있겠네요. 자, 다섯 번째 개념은요. 분수 나누기 분수를 분수의 곱셈으로 나타내 볼 건데 왜 이렇게 곱셈으로 나타낼 수 있는지 원리를 이야기로 알아볼게요. 우리는 5분의 4 나누기 3분의 2를 계산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쌤이 결론만 먼저 얘기해 주면요. 5분의 4 나누기

1분의 2는요, 5분의 4 곱하기 2분의 3을 계산하면 된답니다. 앞에 있는 5분의 4는 그대로 두고 나누는 수 3분의 2의 분모합 분자가 바뀌었죠? 그럼 왜 이렇게 계산해야 되는지 우리 그림으로 알아볼 건데, 자, 그림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이 식에다가 마찬가지로 이야기를 후 불어넣어 볼게요. 자, 벽면 3분의 2 제곱미터를 칠하는데 5분의 4리터의 페인트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벽면 1제곱미터를 칠하는데 필요한 페인트 양은 몇 리터인지 알아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우리 친구들이 몇 나누기 몇을 하는지 되게 헷갈리니까 아주 쉬운 식으로 바꿔보면, 예를 들어서 2제곱미터의 벽면을 칠하는데 만약 8리터의 페인트가 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1제곱미터를 칠하는 데는 몇 리터가 들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어때요? 2제곱미터를 칠하는데 사용한 페인트 양을 2로 나누면 되겠죠? 그러니까 8 나누기 2를 하면 되듯이 페인트의 양을 벽면의 넓이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페인트의 양 나누기 벽면의 넓이 계산을 하면 되는 거죠. 좋아요. 그럼 첫 번째로 벽면 3분의 1 제곱미터를 칠하는데 필요한 페인트의 양을 구해봐야 돼요. 왜 그러느냐? 자, 5분의 4리터의 페인트 양을 이렇게 그림 직사각형으로 나타내고, 그리고 이만큼의 페인트로 칠한 바로 벽면의 넓이를 3분의 2 제곱미터니까 이렇게 아래다 수직선으로 한번 나타내 봤어요. 그럼 우리의 목표는 벽면 1제곱미터 여기까지 칠하는데 대체 얼만큼 전체 페인트 양이 얼마나 들었는지를 알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3분의 1 제곱미터를 칠하는데 이만큼 페인트가 얼만큼 필요하냐, 그거의 3배를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먼저 나누기 2를 하는 거예요. 그럼 5분의 4 나누기 2는 5분의 2리터. 아, 벽면 3분의 1 제곱미터를 칠하는데 5분의 2리터의 페인트가 들었다면,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3배를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5분의 4 나누기 2를 먼저 한 겁니다. 나누기 2를 하는 거는 5분의 4의 반이기도 하니까 5분의 4의 2분의 1이기도 해서 곱셈으로 계산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1제곱미터를 칠하는데 필요한 페인트 양을 구하기 위하여 여기에 3배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한 번의 식으로 나타내면 여기까지. 자, 5분의 4에다가 2분의 1을 곱해서 벽면 3분의 1 제곱미터를 칠하는데 필요한 페인트 양을 구한 다음에 여기에 3배를 하면, 계산하면 1과 5분의 1리터니까 바로 5분의 4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3을 계산한 거랑 같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아, 이 식을 보세요. 5분의 4 곱하기 2분의 1이라는 거는 바로 5분의 4 나누기 2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곱하기 3을 하는 거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봤더니 우리가 개념 4에서 자연수 나누기 분수했을 때 자연수 나누기 분자 곱하기 분모 했던 거랑 똑같죠? 자연수 자리에 분수가 오더라도 계산 순서 과정은 똑같구나라는 거 눈치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식으로 한번 나타내 보도록 할게요. 자, 5분의 4 나누기 바로 2를 한 다음에 곱하기 3을 한다라는 식은 보세요. 5분의 4 나누기 2를 하고 곱하기 3을 하는 거는요. 자, 5분의 4 나누기 2는 곱하기 2분의 1과 같아요. 여기에 3배를 하는 거니까 결국 5분의 4를 그대로 두고 2분의 1을 곱하고 3을 곱하는 거는 2분의 3을 곱하는 거랑 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요한 건 나누기 3분의 1을 하는 거는 곱하기 2분의 3을 하는 거랑 같구나. 그 원리구나. 그럼 분모와 분자의 위치를 바꾸어 곱하면 되는구나 라는 걸로 정리할 수 있어요. 이렇게 분수의 곱셈으로 나타내면 우리 친구들 약분할 수 있으면 약분한 다음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곱하면 되니까 2로 약분한 다음에 5, 1은 5, 2, 3, 6. 그런 다음 가분 수를 대분수로 정리하면 끝. 자, 그럼 이것도 머릿속으로 찰칵 사진 찍어줘요. 나눗셈을 곱셈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그 원리를 우리가 그림으로 알아봤어요. 그리고 나누는 분수의 분모와 분자를 바꾸어 계산할 수 있습니다. 무조건 나눗셈만 곱셈으로 바꾸는 친구 있는데 안 됩니다. 어떤 분수가 바뀌느냐? 바로 나누는 분수의 분모와 분자를 바꾸어 곱한다 라는 거. 근데요, 아, 바꿔야 돼, 바꿔야 돼. 이것만 기억하다 보니까, 아니, 어떤 친구는 네모분의 세모. 를 세모분의 네모 곱하기 동그라미분의 하트. 아니, 둘다 바꾸는

거예요. 그럼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나누어지는 분수는 그대로가 돼야 된다라는 것도 잊지 마세요. 자, 그럼 이제 방법도 알았으니까 교과서 개념 다지기로 다져보도록 하자. 네모나 알맞은 수를 써놓으세요라고 했습니다. 7분의 5 나누기 9분의 2, 분수 나누기 분자 한 다음에 분모를 곱하자. 그런데 나누기 1이라는 거는 곱하기 2분의 1과 같고 여기에 9를 곱한 것이다 라고 과정을 써줄 수 있죠. 2번. 17분의 8 나누기 11분의 4도 17분의 8 나누기 4는 17분의 8 곱하기 4분의 1과 같고 여기에 11을 곱하는 거다. 근데 그 과정을 좀더 간단하게 줄여보면 결국 4분의 11을 곱하는 것이다. 즉, 분모와 분자를 바꾸어 곱하자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계산까지 할수 있겠죠? 3번은 분수의 나눗셈을 분수의 곱셈으로 나타내 계산해 보세요라고 했어요. 5분의 2 나누기 7분의 6은 5분의 2 곱하기 6분의 7 계산합니다. 물론, 분모는 분모끼리, 분자는 분자끼리 다 곱한 다음에 마지막에 약분해도 되고요. 이 중간 과정에서 약분하면 수가 좀 작아지니까 좀 편하겠죠? 자, 중간 과정에서 2로 약분해 볼게요. 5, 3, 15분의 7이 되겠네요. 2번, 11분의 9 나누기 4분의 3. 보세요. 11분의 9는 그대로, 나눗셈은 곱셈으로, 4분의 3은 3분의 4로 이렇게 바꿔주세요. 그런 다음에 약분이 되나요? 네, 3으로 됩니다. 3, 3은 9니까. 약분한 다음에 분모는 분모끼리 11분의, 분자는 분자끼리 12. 가분순이 대분수 1과 11분의 1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개념만 남았어요. 이 마지막 개념만 끝나면 1단원이 모두 이제 개념 정리는 다 마무리가 됩니다. 마지막은 우리 아직까지 대분수 등장 안 했잖아요. 앞에 대분수가 있다라고 했을 때 대분수 나누기 분수는 어떻게 계산하면 될까? 자, 먼저 자연수 나누기 분수의 계산을 했을 때 예를 들어 2 나누기 7분의 3의 계산을 하면요. 우리 친구들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우리는 나누기 7분의 3을 하는 거는 2 나누기 3한 다음에 어때요? 곱하기 7을 한다. 그쵸? 그럼 보세요. 2 나누기 3을 하고 곱하기 7을 하는 거는 2의 3분의 1에다가 7을 하는 거니까 2 곱하기 3분의 7이다. 이 원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곱셈으로 바꿔보면 2 곱하기 3분의 7을 계산하고 그리고 또 바로 3분의 14죠. 여기에다가 대분수로 정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4와 3분의 2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가분수 나누기 분수는 어떻게 할까? 3분의 4 나누기 6분의 5를 계산할 겁니다. 우리가 분모가 다를 때는요, 통분하는 방법이 있었어요. 진분수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가분수가 와도 방법은 똑같아요. 그래서 두 가지 방법 소개하면, 먼저, 첫 번째 방법은 분모를 같게 한다. 이게 바로 통분이죠. 그러면 3하고 6은 6으로 통분할 수 있으니까 3분의 4는 6분의 8 나누기 6분의 5. 그런 다음에 분자끼리 계산해서 8 나누기 5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5분의 8이니까 1과 5분의 3으로 몫을 구할 수 있어요. 자, 이제 우리가 지금 오늘 배운 방법은 분수의 곱셈으로 나타내서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그때 나누어지는 분수는 그대로 두고요. 곱하기 나누는 분수의 분모 분자 바꿔서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여기서 약분되나요? 네, 되죠? 그럼 5분의 4이 8이니까 마찬가지 1과 5분의 3으로 정리할 수 있어요. 과정은 다르지만 결과를 보니 똑같이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아, 그러면 이제는 우리 친구들 이렇게 선택지가 있는 거예요. 통분해서 분자끼리 계산해도 되지만 분수의 곱셈으로 나타내도 되겠다. 근데 거의 대부분이 이두 번째 방법으로 앞으로 많이 계산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앞에 대분수가 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를 들어 2와 5분의 1 나누기 3분의 2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분수랑 똑같이 첫 번째 방법은 분모를 똑같이 한다. 그러니까 통분해서 계산하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 친구들. 두 번째 방법, 분수의 곱셈으로 나타낸다. 자, 방법이 달라 보이지만 그 전에 공통으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바로 볼까요? 대분수를 가분수로 먼저 바꿔줘야 돼요.

돼요. 그래서 2와 5분의 1은 5분의 11로 바꿔준 다음에 그 다음에 통분을 해주세요. 왜? 우리가 분수의 곱셈도 대분수 곱하기 대분수도 어때요? 둘다 가분수로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대분수끼리의 곱셈 또는 나눗셈은 무조건 가분수로 먼저 바꿔주세요. 그럼 여기서 15로 통분을 하면 5분의 11은 15분의 33, 3분의 2는 15분의 10, 그러니까 33 나누기 10, 그래서 10분의 33, 즉 3과 10분의 3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이번엔 분수의 곱셈으로 바꿔보자. 그래도 가분수로 바꿔주는 거는 마찬가지. 그 다음에 나누기 3분의 2니까 5분의 11 그대로 두고 곱하기 2분의 3. 분모끼리 곱하면 10, 분자끼리 곱하면 33. 같은 결과 나오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편한 방법 선택하면 됩니다. 하지만 두 가지 방법, 과정은 모두 다 알아둬야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교과서 개념 다지기로 다시 한번 개념을 다져보자. 5분의 6 나누기 9분의 5를 두 가지 방법으로 계산하려고 합니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놓으세요. 자, 우리 친구들 두 가지 방법, 우리 말하면서 정리할까요? 어떤 두 가지 방법 배웠어요? 첫째, 통분해서 분자끼리 계산하는 거. 둘째, 분수의 곱셈으로 바꾸는 거. 자, 포인트 찾았죠? 1번. 아하, 분모 40온거 보니까 통분했어요. 그래서 5분의 6은 45분의 54, 9분의 5는 45분의 25. 그럼 분자끼리 계산해서 54 나누기 25 계산했더니 25분의 54가 되겠고 대분수로 바꿔주면 22와 25분의 4로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두 번째 방법은 분수의 곱셈으로 그 대신 나누는 분수의 분모 분자 바꿔 곱하자. 9분의 5를 나눈 것은 5분의 9를 곱하자라는 거죠. 약분 안 되니까 분모끼리 분자끼리 6고 54. 그래서 22와 25분의 4. 어때요? 과정은 달라도 결과가 같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두 가지 방법 정리 다시. 첫째, 통분하여 분자끼리. 둘째, 분수의 곱셈으로. 괜찮아요? 자, 머릿속에 저장 꼭 해야 됩니다. 5번. 이번에는 방법을 미리 문제에서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분수의 나눗셈을 분수의 곱셈으로 나타내 계산해 보래요. 그럼 1번, 4 나누기 11분의 6은 4는 그대로입니다. 곱하기 6분의 11. 약분 되나요? 4는요, 우리 친구들 자연수는 분모에 1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랑 같죠. 그래서 위치를 분자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분모 6과 약분 돼요. 2는 4, 2, 3, 6. 그래서 3분의 2 곱하기 11, 22. 그럼 7과 3분의 1로 정리할 수 있고요. 2번. 곱셈으로 나타내면 4분의 9 곱하기 3분의 7입니다. 약분 3,1은 3, 3,3은 9, 4분의 3, 7, 21. 그래서 5와 4분의 1로 정리할 수 있고요. 3번은 대분수니까 먼저 뭘로? 가분수로. 그래서 2와 2분의 1은 2분의 5 나누기 5분의 3으로 바꿔준 다음 곱셈으로 2분의 5는 그대로 두고 곱하기 3분의 5. 약분 안 되죠? 그래서 6분의 25가 되겠고요. 대분수 4와 6분의 1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좋아요. 이렇게 우리 교과서 개념 다지기를 통해서 여섯 번째 개념도 정리를 해봤으니까 지금부터는 교과서 넘어보기 갈게요. 자, 선생님, 저 먼저 풀어보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네, 앞부분만 먼저 우리 친구들이 도전해보고 설명 들어도 괜찮아요. 1번입니다. 보기와 같이 계산해보세요. 보기를 봤더니, 자연수 나누기 5분의 3이에요. 우리는 12 곱하기 3분의 5로 계산해도 되는데, 보기는요, 자연수 나누기 분자를 하고 분모를 곱했어요. 그럼 우리도 똑같이 10 나누기 7분의 1을 자연수 나누기 분자를 하고 분모를 곱해보죠. 10 나누기는 5니까 5, 7에 35로 계산할 수 있겠네요. 자, 그다음. 계산 결과를 찾아 이어보세요 라고 했으니까 우리 열심히 한번 계산해 볼까요? 보세요. 9 나누기 4분의 3은 일단 9 나누기 3은 3. 3, 4, 12. 그래서 아래 있는 수와 연결.
자, 우리 자연수 나누기 분자 곱하기 분모 방법으로 계산해 볼게요.

16 나누기 4는 4니까 4, 5, 20. 20과 연결. 4 나누기 2는 2니까 2, 3은 6. 그래서 6과 연결해주면 되겠습니다. 물론, 곱셈으로 바꾸어 계산해도 같은 결과가 나올 거예요. 자, 그 다음 3번은 빈칸에 알맞은 수를 써놓으세요 라고 했는데, 화살표 따라가 보면 4 나누기 9분의 4, 4 나누기 9분의 4. 이렇게 식 쓰고, 우리 어떤 방법으로 할까요? 자, 분자로 나누는 방법 할까요? 일단 4 나누기 4를 하고, 분모를 곱하면 되니까, 1 곱하기 9를 하여 9. 그래서 9 써주고요. 자, 두 번째 방법은 우리 식 세우면 9 나누기 9분의 1인데, 이번에는 곱셈으로 바꿔봐요. 9 곱하기 9분의 1. 분모 분자 바꾸면 1분의 9죠, 여러분. 그러니 얘는 그냥 9랑 똑같아요. 결국 9 곱하기 9와 같답니다. 그래서 9981이에요. 그럼 두 번째 식을 보고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정리할 수 있는 것은, 만약에 자연수 네모 나누기 단위분수 세모분의 1을 계산할 때는 결국 네모 곱하기 1분의 세모니까 세모 계산하면 되겠구나. 즉, 자연수 곱하기 분모 계산하면 끝. 너무 쉽죠? 자, 이렇게 9와 81 넣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 계산해보세요 라고 그랬는데 방법은 말안 해줬네요. 그러면 우리 똑같이 나누기 분자 곱하기 분모로 계산해볼게요. 자, 14 나누기 7을 먼저 한 다음, 그 다음 분모 곱하면 14 나누기 7은 2니까 2 곱하기 8, 16으로 계산이 되겠고, 두 번째, 32 나누기 4를 한 다음에 분모 11을 곱하면 8 곱하기 11이니까 88로 결과를 얻을 수 있겠어요? 그 다음 5번입니다. 5번은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귤 24kg을 한 봉지에 7분의 6kg씩 나누어 담으려고 합니다. 모두 몇 봉지에 나누어 담을 수 있는지 구해보세요 라고 했네요. 그러면 전체 귤을 한 봉지에 담을 수 있는 양으로 무게만큼 덜어내면 되는 거잖아요. 한번 덜어낼 때마다 바로 한 봉지가 나오니까, 아, 몇 봉지에 나누어 담을 수 있는지는 나눗셈 계산을 하면 되겠다. 그래서 전체 귤의 무게 나누기 한 봉지에 담을 수 있는 무게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자, 이거 계산할 때 나눗셈을 곱셈으로 바꿔도 되겠지만 우리가 또 앞부분이니까 나누기 분자 곱하기 분모 계산할게요. 24 나누기 6은 4고요. 여기에 7을 곱하면 28이 되면서 아, 20 8봉지에 나누어 담을 수 있습니다 라고 답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식과 답을 쓸 때는 답은 이야기에 맞는 단위를 꼭 써주는 것도 잊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우리 6번 갈게요. 다음 중 잘못 계산한 것을 찾아 기호를 써보세요 라고 했습니다. 보니까 다 자연수 나누기 진분수를 계산했는데, 아니, 우리 지금까지 공부한 방법. 자연수 나누기 분자 곱하기 분모예요. 그럼 6 나누기 3에다가 8을 곱하는 건 맞고, 계산해 보면 2, 8, 16이니까 제대로 계산했습니다. 니은 10 나누기 2를 해야 되겠죠? 어머! 어머머! 근데 여기 5 곱하기 2? 아이고, 얘네들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원래 계산은 10 나누기 2를 하고 분모인 5를 곱해야 되는 거니까 5, 5, 25가 나오는 게 맞아요. 자, 그래서 틀렸습니다. 18 나누기 9를 하고 10을 곱하는 거 맞죠? 그래서 2 곱하기 10, 20 올바르게 계산이 됐네요. 그래서 잘못 계산한 것은 니은이 답이 되겠어요. 자, 그럼 오늘은 마지막 문제 7번 갑니다. 마지막 중요한 문제인데, 길이가 8m인 리본을 5분의 2m씩 자르려고 합니다. 리본은 모두 몇 도막이 되는지 구해보세요 라고 했어요. 그럼 한번 자를 때마다 한 도막이 생기는 거니까 몇번 자를 수 있느냐, 몇번 덜어낼 수 있느냐와 같죠. 필요한 식은 전체 리본의 길이에다가, 자, 몇씩 자른대요? 5분의 2씩 자르니까 5분의 2로 나눠주면 됩니다. 자연수 나누기 분수니 8 나누기 분자하고 곱하기 분모 계산하면 되겠네. 8 나누기 2는 4라서 4, 5, 20이 됩니다. 따라서 리본은 모두 20 도막이 됩니다 라고 답할 수 있겠어요. 자, 이번 시간은 7번까지만

0: 풀이 가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애플러스 개념아님 뚝딱! 우리 친구들, 오늘은 나눗 셈을 곱셈으로 나타내 봤는데, 그 원리가 중요하다라고 쌤이 강조 여러 번 했죠. 그래서 네모분의 세모 나누기 하트분의 동그라미 같은 경우에는 그냥 곱셈으로만 쇽 바꾸면 안 된다. 나누는 분수의 분모와 분자를 바꾸어야 된다. 라는 게 중요한 핵심이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헷갈리지 않도록 나누어지는 분수는 그대로 두고, 그리고 또 나누는 분수만 바꿔야 된다는 것도 다시 한번 머릿속에 기억해지면서요. 우리 함께했던 내용들 꼼꼼하게 복습하고 이 시간 맞춰주세요. 다음 시간에 우리 뒷부분의 문제풀이 시간에서 다시 찾아올게요. 고생 많았습니다. 안녕!
1: 침수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공동주택 관리자는 미리 차수판, 모래주머니 등을 비치해두고 집중호우 시 신속하게 설치하도록 합니다. 침수가 예상되는 지하 터널이나 지하차도로의 진입은 절대 금지입니다. 지하주차장에 물이 고이기 시작하면 즉시 대피해야 합니다. 차량 확인을 위한 주차장 진입 또한 금지입니다. 침수 대비 행동 요령을 기억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뉴런 기출로 영문법 시간이고요. 저는 설희수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해서 우리가 관계사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 얘네를 통틀어서 우리가 관계사라고 불렀었고요. 그것과 관련된 중간고사, 기말고사 실전 문제 같이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1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1번은요,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물어봤는데요. 자, 1번에 빈칸이 여기 있죠. 자, is it Sam이라고 되어 있고요. Sam 뒤에 왔어요. 그러면 일단, Sam을 뭔가 설명하는 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기타를 연주하고 있는 쌤이니? 이렇게 돼요. 자, 이걸 여러분들이 해석을 풀때 어떻게 쓸까? 좀 궁금합니다. 일단 얘가 의미로만 본다면, 저기, 저 연주하고 있는 애가 쌤이야? 사실 이렇게 해석이 되거든요. 자, 일단 앞에 있는 쌤과 관련이 있겠죠. 선행사가 사람이고요. 주어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주격 관계대명사 5번 고르는 거 문제만 본다면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도 조금 꼼꼼하게 복습을 하거나 문제를 풀때좀 신경을 썼다면 이게 문장이 어떻게 된 걸까라는 의문을 가졌을 수도 있어요. 그랬기를 바라면서. 자, 원래는요, 얘가 만약에 평서문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면 얘가 조금 여러분들이 헷갈렸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It is Sam. 이렇게 가는 거죠. Sam. 이렇게 가는 거죠. Is it Sam? 그죠? 그런데 뒤에 원래 있다 who가 우리 정답으로 찾았죠. who가 들어가요. So who is playing the guitar? 이렇게 되는 문장이에요. 자, 이 문장이 우리가 강조구문이라고 부르는 문장이에요. 자, 원래 it is와 who를 다 빼버리면 어떻게 돼요? Sam is playing the guitar. 이 문장만 남는 거예요. 원래 완전한 문장. Sam이 기타 연주를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되는데요. 자, 얘를 it 과 원래는 that을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it that 강조구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강조하고 싶은 말을 it 비동사 that 사이에 넣는 거예요. 그러면 Sam is playing the guitar 이라는 부분에서 Sam을 강조하고 싶어요. 그럼 Sam만 빼내오면 is playing the guitar만 남죠? 그럼 얘 뒤에 that 뒤에 is playing the guitar을 쓰는 거예요. 이게 that 이때 강조구문인데 특이한 점은 강조하고자 하는 대상이 사람이면 that 대신에 who를 쓰기도 해요. 그래서 It is Sam who is playing the guitar 이라는 평서문이 의문문으로 바뀌면 Is it Sam who is playing the guitar?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해석을 할 때도 강조구문은요, 얘를 강조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that이나 who 뒷내용을 먼저 해석해요. 기타를 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쌤이야.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얘를 강조하면서. 그래서 질문을 할 때도 어떻게 한다고요? It is, 여기 앞에 is it, 뭐 it is 이렇게 주어 동사가 있지만 얘를 it을 해석하지는 않고요. 그냥 기타를 연주하고 있는

있는 사람이 바로 쌤이니?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정답 찾는 것은 어렵지 않았으나 이 문장 구조에 대해서 선생님이 좀 설명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자, 이 that 강조 구문이 쓰인 문장이다. 그리고 그 that 대신에 앞에 사람을 강조할 때는 who가 쓰이기도 한다. 이 부분까지 한번 알아두시면 좋겠고, 혹시나 좀 강조 구문을 더 공부하고 싶은 사람은 EBS 강의에서 강조 구문이라고 치면 그 해당 영역을 가르치는 다양한 강의들이 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맛에 맞게 골라서 강조 구문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를 해보는 것도 추천합니다. 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I wrote a book 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책을 썼네요. 그죠? 그리고 빈칸이 왔는데 is about my travels in Asia 라고 했습니다. 자, 아시아에서의 나의 여행에 대한 빈칸인 거죠. 그럼 이거 어떻게 돼요? 원래 의미는? 그쵸? 이게 주어가 왔을 거고 관계대명사와 관련이 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아시아에서의 내 여행에 대한 책을 썼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앞에 있는 a book을 수식하기 위해서 관계대명사, 그리고 주어 자리니까 주격 관계대명사가 필요해요. 선행사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뭘 골라요? which를 고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whom은 당연히 안 되고, whom, whose, 사람이 아니니까 안 되고요. what을 쓰고 싶으면 뭐가 없어야 돼요? 선행사가 없어야 되죠. 하지만 여기는 a book이라는 선행사가 딱 있기 때문에 절대 what은 올수 없고요. thing이라는 그냥 명사도 올수 없죠. thing이 온다면 뭐 문장을 연결해줄 접속사 역할을 하는 아이는 따로 있어야 돼요. 얘는 접속사 역할을 동시에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5번도 정답은 될수 없습니다. 자, 이 다음 4번으로 넘어가서요.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로 알맞지 않은 것을 물어봤어요. 즉, 얘는 여러 개다 들어갈 수 있는데 하나만 안 된다는 거죠. 한번 볼까요? This is the bear. 하면 뭐예요? 이것이 그 곰이다. 무슨 곰이에요? 내가 보았던 곰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괜찮잖아요. 그죠? Which는 선행사가 사람이 아니면 쓸수 있어요. 사물일 때도 쓸수 있는 거죠. 그럼 2번은요? 이제 이게 안 되겠네요. 방금 선생님이 뭐라고 했어요? Which는 선행사가 사람이 아닐 때는 쓸수 있다. 동물이어도 된다. 근데 얘는 뭐예요? 사람이잖아요. 정답은 2번입니다. 얘는 아주 쉬운 문제죠. 즉, 이 which라는 관계대명사를 보고 선행사가 사람이 아닌 것만 올수 있다. 이걸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지를 묻는 거죠. 그래서 the man은 절대 안 되고요. 자, 나머지는 얘는 뭐 해석을 해서 푸는 문제는 아니라서요. 뭘 넣어도 문제는 그렇게 어색하지, 문장의 의미는 그렇게 어색하지 않습니다. 자, 이어서 5번 보겠습니다. 다음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했네요. 둘 다에 들어갈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자, I heard라는 주어 동사로 시작을 했습니다. 내가 들었어요. 무엇을? 원래 모아야 돼요? 목적어가 와야 해요. 뒤에 목적어 자리인데 주어 동사가 또 왔단 말이죠. 그러면 주어 동사가 있는 이 문장을 목적어로 만들어 줄수 있는 누군가가 필요하네요. 그걸 우리 뭐라고 불러요? 접속사 대시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명사절 목적어를 이끌 수 있는 접속사 대시 들어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 대신 생략도 일단 가능은 하죠. 그죠? 나는 들었는데요. 존이 시카고로 이사 갔다라는 것을 들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도 대시 들어가야 하는데 가능한지 볼까요? He is the only one이라고 했어요. 그는 유일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근데 뭐 하는? That knows my secret. 뭐예요? 나의 비밀을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꾸며주면서 해석이 되고 얘는 무슨 역할이에요? 주격 관계대명사다. 뒤에 동사가 있죠? 따라서 that 가능합니다. 그러면 who도 가능할까요, 여러분? 주로 이때는 that을 써요. 왜요? the only가 있죠. 선행사에 the only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우리가 관계대명사 that을 주로 쓴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that만 쓰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죠? 따라서 공통으로 들어갈 말은 3번 that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7번으로 우리 넘어가서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빈칸에 들어갈 말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 이번엔 공통은 아니고요. 각각에 들어갈 말을 올바르게 연결한 보기를 찾으면 됩니다. 1번에서는 I don't know라고 했어요. 나는 모른다, 알지 못한다. 무엇을 이라는 목적어가 와야 돼요. 그럼 목적어 역할을 하는 뭔가가 와야 하는데 빈칸이 하나만 있고요. I want가 왔거든요. 내가 원하는 무언가를 내가 알지 못한다잖아요. 그렇죠? 이 빈칸에 들어갈 말이 뭘까요? 여기서는

1번, 5번만 살아남았고요. 2번 문장 보겠습니다. The girl, 소녀예요. 근데 어떤 소녀냐면, 자, name is Cindy예요. Cindy예요. 이름이 Cindy인 그 소녀예요. 걔가 is friendly, 아주 친절하다, 다정하다 이런 의미죠. 자, 그러면 여기서의 빈칸. 사실 의미적으로는 문제가 없지 않나요, 여러분? 이름이 Cindy인 그 소녀예요. 그런데 사실 그냥 얘를 완전한 문장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죠. 왜요? 뭐가 없어요? 왜 어색해요, 이 문장이? 이렇게만 쓰면? 그렇죠? A name, the name, her name 뭐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name 이렇게 혼자 달랑 올 수는 없어요. 그래서 결국 뭐예요? 그 소녀의 이름이 신디인 거죠. 그래서 이름이 신디인 그 소녀, 우리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에는 소유의 의미가 들어가야 해요. 그걸 써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소유격 관계대명사죠. 그래서 whose name is Cindy 이렇게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that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8번으로 가겠습니다. 다음 우리말을 영어로 바르게 옮긴 것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영장을 올바르게 한걸 고르라는 건데요. 자, 햄버거를 먹고 있는 저 소녀가가 주어져. 그쵸. 여기까지가 주어예요. 원래는 저 소녀가 일 텐데, 여기 앞에 수식이 들어간 거죠. 꾸며줍니다. 저 소녀, 뭐 하는 소녀? 햄버거를 먹고 있는. 이렇게 꾸며주고요. 내 여동생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 여동생이다. 사실 이 부분은 쉬워요. 뭐예요? is my sister. 지금 다 is my sister은 똑같이 다 살아남아 있어요. 그쵸? 얘는 다 똑같고, 이제 앞부분에서 결과가 달라질 텐데, 일단 저 소녀라는 주어도 모두 똑같이 잘 써져 있어요. 그 뒤에 이제 뭐가 오느냐예요. 자, 소녀는 소녀인데 햄버거를 먹고 있는 소녀예요. 그럼 얘를 문장으로 써본다고 하면 여러분, 햄버거를 목적어죠. 먹고 있다? 동사예요. 뭐가 없어요? 주어가 빠졌어요. 즉, 주격 관계대명사로 얘를 수식을 해주겠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주격 관계대명사, that 가능해요? That girl. 그죠? 사람일 때, 우리 뭐 사물이든 사람이든 상관없이 쓸수 있는 that. 당연히 가능하고요. Who 가능해요? 가능하죠? 주격 관계대명사일 때 선행사는 사람이에요? 그럴 때 who 가능합니다. Whom은요? Whom은 목적격 관계대명사예요. 그죠? 주격 관계대명사 자리에는 절대 쓸수 없고요. 그다음 who 가능합니다. 그러면 1, 2, 4가 또 살아남았어요. 그러면 that과 who 뒤에 오는 아이를 또 보겠습니다. eating이에요. 얘도 eating이고요. 얘는 is eating이에요. 자, 뭐가 와야 돼요? 얘가 주격 관계대명사예요. 그러면 뒤에 동사가 와야 해요. 그런데 ing는 단독으로 동사 역할을 할수 있다 없다? 없다. 절대 없다. 그래서 얘는 동사가 아니에요.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는 바로 동사가 와야 하죠. 그래서 얘는 현재 진행형 시제를 가지는 동사가 온 거고요. 그래서 먹고 있는 소녀죠. 무엇을? 햄버거를. 이렇게 되겠네요. 따라서 완전한 문장으로 올바르게 번역한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9번을 볼게요. 다음 우리말을 영어로 옮겼을 때, 이번에는 어법상 어색한 것은? 이라고 했어요. 자, 앞에서는 우리가 보통 이럴 때는 한글 뜻이 나오고, 올바르게 영작한 걸 하나 고르는 건데, 얘는 아니에요. 다 맞대요. 네개다이 뜻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만 틀렸다라는 거잖아요. 어법상.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문장을 좀 분석을 해보면, 우리만 문장을 분석해보면, 그녀는 돌려주지 않았다가 동사예요. 그쵸? 근데 무엇을? 물건을. 근데 어떤 물건이요? 내가 빌려준 물건이에요. 그죠? 자, 이 부분을 생각하겠습니다. 자, 1번 보기를 먼저 보면요. She 주어 있고요. Didn't return 동사 있습니다. 괜찮죠? 그녀는 돌려주지 않았어요. 그럼 무엇을요? 내가 빌려준 물건이라고 했는데, what I lent라고 했어요. 즉, 내가 빌려준 물건, 즉, 내가 빌려준 것. 똑같은 말이죠. 그죠? 내가 빌려줬어요. 그리고 뭐뭐 하는 것, 얘의 정체는 뭐예요? 관계대명사죠. 선행사를 가질 수 없어요. 그쵸? 얘가 선행사 역할도 동시에 하니까. 그래서 내가 빌려준 것을 돌려주지 않았다. 맞죠? 자, 그 다음 2번은요. She didn't return. 역시 여기까지는 똑같고요. The thing which I lent라고 했어요. 즉, 이 말은 I lent는 1번과 똑같으니까 what 대신에 the thing which를 썼다는 건데 이렇게 쓸수 있나요? 관계대명사 what을? 그렇죠. 이렇게 쓸수 있어요. The thing which 또는 the thing that 이런 거다 가능했어요. 그래서 얘도 맞습니다. 내가 빌려준 것. 그죠? 그다음 3번 역시 she didn't return까지 갔고요. Which I lent라고 했어요. 즉,

내가 빌려준 것이라는 의미가 되어야 하는데, 위치는요, what과 달라요. 여기서 what 대신에 위치를 쓴 건데, 이거 위치만 딱, 한 단어만 바꾼 건데, 이렇게 쓸수 없죠. 왜요? 위치는 뭐가 필요하다? 선행사가 필요하다. 근데 what은 선행사가 없어야 해요. 특성이 다른 두 아이를 똑같은 자리에 썼으니 당연히 틀리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뭐가 빠졌어요? 여기 위에서처럼 the thing which 이렇게 되어야 맞는 거죠. 그럼 4번은요? She didn't return이에요. 똑같고요. The thing that. 이건 가능하죠. which든 that이든 앞에 있는 선행사가 사람이 아닐 때 당연히 다쓸수 있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입니다. 얘는 맞고요. 그다음 5번 She didn't return 똑같고요. The thing I lent. 이건 돼요? 분명히 the thing that, the thing which는 가능하다고 했는데, the thing은 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자, 그래도 여러분, 원래 that이 있었다면, 이 that의 정체는 뭐라고요? 방금 문제 풀면서도 했죠? 목적격 관계대명사예요. 왜냐면 I lent, 주어 동사가 있으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 생략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the thing I lent를 해도 돼요. 맞는 내용. 아시겠죠? 그래서 되게 다양하게 이렇게 보기를 썼어요. 여러분, 다 가능하고 3번만 어색하다라는 걸잘 찾아내셨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우리 11번으로 갑니다. 다음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바르게 연결한 것을 고르시오 했어요. 둘을 연결을 할 거예요. 우리가 관계사절이라서 문장과 문장을 연결해주는 접속사 역할을 하는 관계대명사, 관계부사 다 배웠잖아요. 그래서 두 문장을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단 공통되는 부분을 찾아야 하죠. 자, 이것들은 포도예요. 그쵸? 포도들인데 내가 그것들을 땄네요. 그쵸? 마당에서. 그러니까 포도밭이 있겠죠. 저 거기서 내가 포도를 딴 거예요. 자, 그러면 포도는 포도인데 어떤 포도다라고 하면 돼요. 저 내가 마당에서 딴 포도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these are grapes는 일단 다 써요. 쭉 써져 있어요. 얘가 선행사인 거예요. grapes가. 그러면 이 선행사에서 뒷문장에서는 목적어 역할을 했던 애가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되어서 사라지겠죠. 그럼 여기에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들어가면서 뒤에는 I picked in the yard. 이것만 남아야 돼요. 자, 그럼 볼게요. These are grapes who 돼요? 얘는 사람 아니에요. who 안 되고요. These are grapes that 일단 that 가능하고요. The grapes who만 되고요. These are grapes what 돼요? 안 되죠. 선행사가 있는데 what은 쓸수 없습니다. 그리고 grapes in which를 썼는데요. 만약에 the yard가 바뀌어서 간다면 in which 이렇게 가능하겠지만 얘는 남아 있어야 되는 애예요. in which 이렇게 쓸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다 지워지고 정답 2번이 되겠네요. 그쵸? So that I picked 하고 them 지워요. 그죠? In the yard. 내가 마당에서 딴 포도들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that은 목적격 관계대명사예요. 원래 목적어였죠? 생략 가능하다. 이렇게도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 15번으로 가서요. 다음 문장에 밑줄 친 that의 쓰임과 같은 것. 물어봤습니다. 자, 쓰임이 같다. 이 대세의 정체가 뭔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봐야 되는데요. 자, 그 소년이 공을 굴렸어요. 그쵸? 근데 that is Minho's라고 했어요. Minho의 것인 거예요. 뭐가요? 그 공이. 얘가 지금 주어 역할을 하고 있으면서 뒤에 동사가 왔잖아요. 그죠? 얘는 주격 관계대명사입니다. 즉, Minho의 것인 그 공을 굴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 주격 관계대명사다. 일단 적어 놓고 우리가 같은 쓰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대명사. 줄여서 이렇게 써볼게요. 일단 굵직굵직하게 썼습니다. 자, 그는요, 어떤 그림들을 그렸는데요. 어떤 그림이에요? 수지가 원했던 그림들을 그렸습니다. 그쵸? 뒤에 여기는 주어, 동사가 나와 있어요. 그쵸? 그러면 얘는 뭐예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 2번. I heard the song. 나는 그 노래를 들었는데요. That my friend recommended 라고 했어요. 내 친구가 추천해 주었 어떤 그 노래를 내가 들었네요. 얘도 뭐예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3번은요. That's the girl. 저 사람이 그 소녀야. 이렇게 되는 거죠. That I talked about. 뭐예요? 자, 내가 얘기했어요. 근데 누구누구에 대해 이야기하다. about을 쓰죠. 우리 전치사 뒤에 오는 명사도 목적어예요. 그쵸? 전치사의 목적어라고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얘도 목적격 관계대명사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야기했던 그 소녀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 4번, Did you see the boy? 라고 했습니다. 너는 저 소년을 봤니? 라는 거예요. 어떤 소년이에요? Max가 fought with, 싸웠어요. 누구와? 여기도 전치사 있네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 전치사 뒤에 있었던 목적어가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바뀌어서 관거죠.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입니다. 그래서 Max와 싸웠던 그 소년을 너는 봤니?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She is the author. 그녀는 작가예요. 근데 어떤 작가예요? Owns this bookstore. 이 서점을 소유하고 있는 작가네요. 그러면 소유하다 동사. 얘는 주어 역할을 하는 주격 관계대명사입니다. 자, 그러면 정답은 5번이겠죠? 다 목적격 관계대명사인데 5번만 주격 관계대명사. 밑줄 친 문장, 주어진 문장과 같은 쓰임으로 쓰인 대시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17번으로 넘어가서 어법상 바르게 고친 것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에는 Jack wrote the day that he met Jane이라고 했는데요. 얘를 고쳤어요. That을 on that으로 고쳤거든요. 이거 어때요? 자, 일단 대시 잘못되긴 했죠. 자, 왜냐면 잭이 그날을 썼어요. 근데 그가 제인을 만나는 날을 썼다라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는 만난다 제인을 주어동사 목적어 완전한 문장인데 관계대명사 대신 쓸 수가 없어요. 얘를 접속사라고 생각한다고 해도 얘가 올수 있는 역할이 아니에요. 얘 명사절을 이끌어서 이 명사절이 여기에 달랑 올 수가 없어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는 the day라는 시간과 관련된 선행사를 가지는 when이라는 관계부사로 바꿔야 하는 거죠. 그래서 on that 안 됩니다. on과 전치사와 관계대명사 또 역시 같이 쓸수 없기 때문에 고친 것도 오히려 또 틀린 그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럼 2번은요. I have a friend. 나는 친구가 있는데요. 어떤 친구예요? 자, 이름이 의미하네요. 하늘이라고 의미하네요. 그러니까 이름의 뜻이 하늘인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그럼 뒤에 주어 같아 보이는 애도 있고 동사도 있고 목적어도 있고 완전한 문장 같은데 이거 뭐지? whom은 일단 아닌 것 같은데 뭘까요, 여러분? 그렇죠. 네임이 혼자 쓸수 없다고 했어요. 누구의 이름인 거예요? 그 친구의 이름인 거죠. 그래서 얘는 소유격 관계대명사인 whose로 바꿔야 합니다. whose name means sky 이렇게 되어야 하는 거죠. 그 다음 3번은 open to the first page라고 했어요. 자, 첫 번째 페이지로 펴라는 거죠. 근데 which is in the textbook이에요. 교과서에 있는 첫 번째 쪽을, 첫 번째 페이지를 펼쳐라라는 건데 여기서 which가 잘못됐나요? 자, 선행사가 뭐라고요? The first page, the first 서수예요. 그래서 이때는 which를 쓰지 않고 that을 써야 하는데 올바르게 고쳤네요. 그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은요, The Girl Witch예요. The Girl Witch. 일단 너무나 안 어울리는 조합이에요. 선행사가 사람인데 witch는 절대 일단 쓸수 없어요. 그쵸? 자, jumps in the gym이에요. 지금 체육관에서 점프를 하는 그 소녀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동사가 왔으니까 주격 관계대명사 자리이고 선행사는 사람이네요. 그러면 who를 써야죠. whom은 목적격입니다. 그죠? 그 다음, remember the way가 왔어요. 방법이죠. 자, 방법을 나타내는 선행사가 왔을 때, 관계부사는 how가 맞죠. 그래서 how you found the way. 이렇게 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how와 the way가 같이 올수 없잖아요. 그죠? 동시에 쓰여 있을 수는 없어요. 근데 그걸 또 where로도 고칠 수는 없어요. 선행사가 방법이기 때문에. 그쵸? 그래서 네가 그 길을 찾아낸 방법을 기억해라.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서는 둘 중에 하나를 써야 돼요. 얘를 뭐 삭제라고 쓴다거나, 그쵸? 아니면 여기에 다 밑줄을 긋고 the way 또는 how 이렇게 고치거나 그럴 수는 있겠죠. 자, 그 다음 18번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중 어법상 어색한 것을 고르시오 했네요. 나머지는 다 맞고 하나만 어색한 틀린 문장이 되겠네요. 자, 18번에 1번을 봤더니 I read the story who he wrote last year. 이렇게 됐어요. 자, 나는 그 이야기를 읽었는데요. 이야기가 후라. 어색하죠. 그쵸. 선행사가 사람이 아닌데 후를 썼어요. 뭐 주격이든 뭐든 이런 걸다 떠나서 일단 틀렸어요. 그쵸. 정답은 1번이겠네요. 그쵸. 그러면 the story who예요. 일단 얘는 틀렸고요. 어떻게 고칠지 볼까요? 뒤에 he wrote예요. last year. 그가 작년에 쓴그 이야기를 내가 읽었다. 이렇게 할수 있겠죠. 자, 그러면 그가 썼다. 무엇을? 목적어가 빠져 있어요. 목적격 관계대명사 which 또는
that 쓸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아예

생각도 할수 있죠,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세 가지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근데 후는 절대 안 되더라. 정답 1번이고요. 자, 2번은요. He remembers the clerk이에요. 그는 그 점원을 기억하는데요. 어떤 점원이에요? 아주 친절했던 그 점원을 기억하는 거죠. 점원은 사람이니까 who 쓸수 있어요. 주어 자리죠. 주격 관계대명사 자리입니다. 비동사 앞에 있으니까. 그래서 비동사 앞에 주격 관계대명사 who를 너무나 잘쓴 문장이 되겠고요. 그다음 3번은 they're looking for the man. 그들은 그 남자를 찾고 있어요. 근데 어떤 남자예요? whom they fired라고 했어요. 그들이 해고를 했 어떤 남자예요? 주어 동사 있고 목적어가 없으니 아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오는구나. 선행사는 사람이네. whom 가능합니다. 그다음 저 남자는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에요? Who is responsible for safety?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한 사람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the one이 사람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주격 관계대명사 who 잘 왔습니다. 그 다음 5번은 the information, 정보예요, 정보. 근데 어떤 정보예요? That I found online. 내가 온라인에서 찾은 정보가 되는 거죠. 자, 내가 찾았어요. 무엇을? 목적어가 없어요. 그쵸? 목적격 관계대명사고 선행사에 상관없이 쓸수 있죠. 그리고 얘는 생략도 되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다음 20번으로 가겠습니다. 20번은 어법상 바르게 고치지 못한 것 얘도 이렇게 물어보고 있네요. 자, 고친다고 고쳤는데 또 잘못 고친 거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He gave me something이에요. 그는 나에게 뭔가를 줬어요. 근데 which was very heavy예요. 매우 무거운 무언가를 나에게 주었다. 뭐 이상이 없는 것 같지만 얘를 that으로 고쳐야 된대요. 맞나요? 왜요, 여러분? 선행사가 thing으로 끝나는 명사이기 때문에 이때는 which 대신에 항상 that을 주로 쓰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고쳤네요. 1번은. 그다음 2번은 I watched the film. 나는 영화를 봤어요. 그죠? 어떤 영화예요? 자, what was about global warming 이라는 건데요. 지구 온난화에 관련한 한 영화를 보았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뒤에 비동사가 있고요. 앞에 선행사는 사물이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주격 관계대명사로 올수 있는 것은 그렇죠. which죠. what은 안 돼요. 왜요? what은 앞에 선행사가 없어야 하는데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틀린 것을 올바르게 고친 문장이 되겠습니다. 2번 역시. 자, 이어서 3번은 어때요? Do you know라고 했고요. That is the biggest country라고 했어요. 가장 큰 나라를 너는 아니 이렇게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냥 예를 들어서 that is가 없거나 이래야 되는데 굳이 is를 쓰고 that 이 부분을 살리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가장 큰 나라가 무엇인지 아니 어떤 나라가 무엇이 가장 큰 나라인지를 아니 이렇게 해야겠죠. 그래서 that을 빼고요. what을 쓸수 있어요. 자, 이때의 what은 우리가 간접 의문문을 쓸때 의문사 what이라고 볼수 있어요. 그래서 얘가 주어 역할도 하는 거죠. 원래 간접 의문문은 의문사 주어 동사 이렇게 어순이죠. 근데 의문사가 주어 역할을 할 때는 이렇게 오고 바로 주어 자리에 오고 뒤에 비동사 이렇게 동사가 바로 올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올바르게 고친 문장이고요. 그다음 4번은요. 소녀는 소녀인데 어떤 소녀예요? 너와 함께 춤춘 소녀예요. 동사가 있는데 목적격 쓸수 없어요. 선행사가 사람은 맞아요. 따라서 후로 고치는 건 괜찮네요. 그죠? 그럼 5번이 정답일 텐데 한번 볼까요? Tell me the reason이라고 했어요. 나에게 그 이유를 말해줘. 그럼 어떤 이유예요? 내가 이것을 사용할 수 없는 이유를 알려줘. 이렇게 되겠죠. 근데 전치사 대신 쓸수 없어요. 관계부사 대신에 전치사 관계대명사를 쓸 수는 있지만 전치사 that은 안 돼요. 그렇죠? 근데 또 전치사 that으로 고쳤어요. 이 전치사도 잘못되긴 했거든요. 이유를 나타낼 때는 for를 쓰니까. 하지만 that을 또 그대로 썼다. 그럼 얘는 그냥 아예 y로 고치든지 그렇죠? 아니면 for which로 고치든지 이렇게 할수 있겠죠.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 절반 정도 선생님이 몇개 문제를 가져와서 같이 풀이해 봤습니다. 자, 나머지 남은 부분도 우리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다루지 못했던 문제들도 여러분들 스스로 풀어 보시고요.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오늘도 강의 듣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친구들 안녕. 함께하면 공부가 달콤해지는 꿀단지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 우리 함께하는 68번째 시간인데요. 우리 지금 과학 5학년 1학기 마지막 단원 우리 몸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 이번 시간 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몸의 그 여러 가지 기관들이 어떤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지 또 대표적인 질병들과 예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배워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요, 이걸 한번 공부해 볼 겁니다. 자, 우리 배운 것들을 총동원해서 대표 탐구활동 문제 두 문제 풀어보고요. 단원정리평가 1회 문제 17문제, 총 19문제 열심히 풀어볼 겁니다. 문제가 많다고 해서 겁먹지 마세요. 우리 함께 차근차근 풀어보면 그 어떤 문제도 잘 풀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 공부 준비 되었나요?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단원정리평가 1회 문제 출발하기 전에 먼저 대표 탐구활동 문제부터 풀고 가겠습니다. 자, 대표 탐구활동은 항상 그렇듯 어떤 실험인지 어떤 탐구활동인지 그 목표부터 자세히 봐야 되는데요. 운동할 때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 알아보기라고 되어 있고 목표는 운동할 때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관찰하고 우리 몸의 여러 기관이 서로 관련되어 있음을 설명할 수 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네요. 준비물 확인하고요. 탐구 과정은 이렇습니다. 운동하기 전에 몸의 온도인 체온과 1분 동안의 맥박수를 측정합니다. 오래 배웠다시피 맥박수는 이렇게 측정합니다. 나와 있고요. 두 번째로 열심히 이제 운동을 합니다. 제자리 뛰기도 하고요. 막 앉았다 일어나기도 하고요. 운동을 하고요. 세 번째, 3번은 운동 직후에 체온과 1분 동안의 맥박수를 측정합니다. 그리고 4번은 이제 좀 쉬어요. 5분 동안 쉰 뒤에 체온과 1분 동안의 맥박수를 한 번 더 측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측정한 값을 표나 그래프로 나타내고 알게 된 점을 정리해 봅니다. 이것이 바로 탐구 과정이에요. 자, 그렇다면 탐구 결과를 바로 보죠. 자, 1번 운동을 하면 체온이 올라가고 맥박수가 증가하여 여기 꺾은성 그래프를 보세요. 빨간색이 체온이고요. 파란색이 맥박수입니다. 운동 전, 직후, 휴식 후를 비교해보면 운동 직후는요. 체온과 맥박수가 다 샥 올라갔습니다. 증가합니다. 알 수 있고요. 자, 왜 그러느냐. 뼈와 근육이 많이 움직이기 때문에 체온이 높아집니다. 또 우리 몸에서 산소를 많이 필요로 하고 영양소도 많이 필요로 하죠. 산소를 많이 흡수하기 위해 호흡이 빨라지는 겁니다. 이렇게 또 산소와 영양소를 온몸에 빠르게 운반하기 위해 우리 순환기관인 심장이 펌프작용을 빨리 해야 되죠. 심장이 빠르게 뜁니다. 그래서 체온이 올라가고 맥박수가 증가한다라고 우리 배웠지요. 2번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나면 어때요? 다시 체온과 맥박수가 쫙쫙 내려가서 운동 전과 비슷해집니다. 체온과 맥박수가 운동하기 전과 비슷해지더라. 이것이 바로 탐구 결과입니다. 이걸 바탕으로 우리 한번 문제 만나보죠. 자, 탐구 문제 두 문제 풀어볼 건데요. 다음은 우리가 방금 봤던 그 그래프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1번 이 그래프를 해석한 것으로 옳지 않은 것 묻고 있습니다. 선택지 1번부터 차근차근 보자고요. 1번 운동 직후 체온은 운동 전보다 높아진다. 그냥 그대로 따라 읽으면 됩니다. 자, 직후는요 체온이 높아졌습니다. 맞고요. 2번 운동 직후에 맥박수는 운동 전보다 많아진다. 맞습니다. 3번 운동을 하는 것과 체온의 변화는 큰 관계가 없을까요? 우리 아까 본 것처럼 탐구 결과에서 확인한 것처럼 운동을 하면은 우리 몸에서 산소와 영양소를 많이 필요로 하고 그렇기 때문에 체온도 올라가는 것이지요. 큰 관계가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4번 운동이 끝난 후에 충분한 휴식을 하면 체온은 운동 전과 비슷해지죠. 맞습니다. 운동이 끝난 후에 충분한 휴식을 하면 맥박수는 운동 전과 비슷해집니다. 꺾은성 그래프를 잘 보면서 선택지 하나하나 비교하면 그리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1번 문제였는데요.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몇 번? 3번을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2번도 보죠.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라고 했는데, 운동을 하면 이것과 영양소를 온몸에 빠르게 운반하기 위해 심장이 빠르게 뛰고요. 호흡도 빨라지죠. 체온도 올라가고요. 우리 아까 탐구 결과를 잘 봤다면 역시 그리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뭐 공기 중에 산소이죠. 따라서 두 글자. 산소와 영양소를 온몸으로 빠르게 운반하기 위해 심장이 펌프 작용을 열심히 해서 혈액을 빨리빨리 운반시킵니다. 심장이 빠르게 뜁니다. 산소 두 글자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표 탐구 활동, 탐구 문제 두 문제까지 살펴봤는데요. 자, 준비 운동은 끝났습니다. 이제 진짜 운동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단원 정리 평가 1회 문제, 1번 문제부터 17번 문제까지 차근차근 풀어볼 건데요. 배웠던 내용 떠올리며 우리 1번 문제부터 차근차근 풀어보자고요. 자, 1번은 뼈와 근육 모형의 비닐봉지에 바람을 후 불어넣었을 때 비닐봉지와 팔뼈 모형의 변화를 알맞게 짝지은 것 묻고 있습니다. 자, 이 실험은요, 여기에 공기를 샥 집어넣으면 비닐봉지가 샥 부풀어 오르면서 여기 있는 팔뼈 모형이 샥 움직이지요. 이때 우리 이 봉지가 바로 근육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근육이 줄어들거나 늘어나면서 뭐 팔뼈 모형, 그러니까 이 뼈가 움직인다라는 그 실험입니다. 이걸 알 수 있는 실험 있죠? 자, 알맞게 짝지은 거 선택지 보겠습니다. 자, 바람을 불어넣었을 때라고 했습니다. 불어넣으면 비닐봉지가 부풀어 오른다. 그 말은 비닐봉지가 이렇게 길쭉해져 있다가 부풀어 오르면서 길이가 줄어들죠. 그러면서 팔뼈 모형이 샥 위로 올라오는 거예요. 구부러지는 겁니다. 따라서 비닐봉지는 길이가 줄어든다 골라주면 되고, 팔뼈 모형은 구부러진다 골라주면 됩니다. 선택지 2번이 정답이네요. 2번이라고 골라주면 되겠는데요. 그냥 정답을 단순하게 고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실험에서 이 비닐과 팔뼈 모형이 각각 우리 몸의 실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이 실험이 어떤 것을 알기 위한 실험인지 아는 것이 더 중요해요. 우리 몸의 뼈와 근육의 움직임을 알기 위한 실험인데요. 우리 몸의 뼈는요, 뼈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뭐 근육이 늘어나거나 줄어들며 뼈가 움직인다라는 것 한 번 더 익히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자고요. 자, 2번입니다. 다음은 우리 몸의 뼈를 나타낸 것입니다.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과 관계가 깊은 것에 기호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몸속 여러 기관을 보호하고 여러 개의 뼈가 좌우로 둥글게 연결되어 공간을 만듭니다라고 했는데요. 우리 여러 가지 뼈를 배웠죠. 머리뼈, 팔뼈, 갈비뼈, 척추뼈, 다리뼈를 배웠는데요. 여기서 뼈가 좌우로 둥글게 연결되어 공간, 어떤 한 공간을 만듭니다라고 했지요. 바로 여기에 해당하는 뼈는 바로 갈비뼈예요. 그 공간 안에 우리가 배웠던 호흡기관, 폐가 보관되어 있죠. 따라서 우리는 폐가 보관되어 있는 갈비뼈, 그 갈비뼈를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리을이 정답이네요. 기호 리을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머리뼈, 팔뼈, 갈비뼈, 척추뼈, 다리뼈, 우리 배웠던 여러 가지 뼈를 이 문제를 통해 다시 한번 떠올리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3번 문제, 뼈와 근육에 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 묻고 있습니다. 1번, 뼈는 스스로 움직일 수 있다. 아까 우리 이야기했던 거 바로 나왔네요. 뼈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뭐가 움직인다? 뼈에 붙은 근육이 줄어들거나 늘어나며 뼈가 움직이는 것이다. 따라서 1번이 틀렸습니다.

정답이네요. 2번. 뼈는 우리 몸의 형태를 만들고요. 또 뼈는 우리 몸을 지지하는, 지탱하는 역할도 합니다. 또 근육은 뼈에 연결되어 뼈를 움직이게 한다. 4번이 아주 바른 말이지요. 근육이 움직이며 뼈를 움직이는 겁니다. 5번. 뼈와 근육이 있어 우리는 이렇게 꼿꼿하게 서 있을 수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알맞지 않은 것은 선택지 1번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4번과 5번, 5번까지 이어지는 문제인데요. 다음은 소화기관을 나타낸 것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자, 4번부터 보죠. 다음에서 설명하는 기관을 찾아 기호와 이름을 쓰시오 라고 했는데요. 자, 문제 풀기 전에 우리 복습해보죠. 소화기관 나왔습니다. 우리 열심히 우리 몸의 기관을 배울 때 선생님이요.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이 여러 가지 뭐 소화기관, 호흡기관, 순환기관, 배설기관, 이 기관들을 흐름으로 꼭꼭 외우세요. 머리에 집어넣어 주세요라고 얘기했잖아요. 자, 우리 친구들이 잘 외우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그림을 보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먼저 음식물이 어디로 들어가나요? 친구들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선생님이 도와줄게요. 먼저 입을 통해 들어가고요. 입. 다음은 식도. 식도를 통해 이동합니다. 어디로? 주머니 모양의 위. 위로 가고요. 다음에서 음식물이 잘게 부셔져서 어디로 가나요? 작은 장자. 작은 장자로 가고, 그리고 음식물 찌꺼기가 걸레 짜듯이 어디로? 큰 창자를 통해 어디로? 마지막 항문으로 뭐 배출됩니다. 정리하면 다시 한번 더. 입, 식도, 위, 작은 창자, 큰 창자, 항문. 직접 입으로 이야기해야 됩니다. 그냥 머릿속으로 이렇게 하면요. 잘 외워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자꾸자꾸 입으로 되뇌이면서 외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방금 본 것이 바로 뭐? 소화기관인데요. 자, 그리고 하나 더. 여기 있는 이 간과 이 쓸개와 이자는 소화기관이 아니라 뭐? 소화를 돕는 기관이다라는 것도 함께 익혀두자고요. 자, 우리 친구들이 잘 알고 있으리라 믿으면서 문제 보겠습니다. 작은 주머니 모양이래요. 뭘까요? 다음은 소화를 돕는 액체를 분비해 음식물을 잘게 쪼개고 걸쭉한 죽처럼 만든대요. 이미 작은 주머니 모양이다라는 것에서 우리 친구들이 눈치를 채야 되는데요. 입, 식도, 위, 작은 창자, 큰 창자, 항문 중에 이 작은 주머니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위잖아요. 따라서 디귿이라고 적어주고 위라고 한 글자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소화기관의 흐름으로 꼭꼭 입부터 항문까지 흐름을 꼭꼭 외워두자고요. 이어지는 문제 5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 묻고 있는데요. 리을은 여기 있죠. 바로 위를 지나 작은 창자가 바로 리을입니다. 1번 볼게요. 음식물을 이로 잘게 부순다. 이거는 입이죠. 입 안에 이 이, 그리고 이 침, 혀가 있잖아요. 2번. 긴관 모양으로 입과 위를 연결하는 건 바로 식도입니다. 식도. 입과 위를 연결하죠. 식도. 미음이고요. 다음 3번. 음식물 찌꺼기를 몸 밖으로 배출하는 것은 뭐요? 항문이죠. 항문. 비읍이죠. 비읍. 항문이고요. 4번. 음식물 찌꺼기에서 수분을 흡수한다. 마치 걸레 짜듯이 흡수하는 것은 바로 큰 창자입니다. 큰 창자가 어디 있어요? 바로 미음이죠. 큰 창자. 5번. 소화를 돕는 액체를 이용해 음식물을 더 잘게 쪼개고 영양소를 쫙쫙 흡수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찾는 그 정답. 바로 작은 창자의 역할입니다. 친구들 중에 선생님, 창자가 헷갈려요. 작은 창자, 큰 창자 헷갈리는데요 하는 친구들은요, 이렇게 외워두면 됩니다. 작은 창자는요,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이때 좀더 음식물을 잘게 쪼개고 영양소를 흡수하는 것이 작은 창자이고요. 큰 창자는 지금 보는 것처럼 어디에서 음식물 찌꺼기에서 음식물을 내보내기 전에 아쉬우니까 한번더꽉 짜주는 역할. 음식물 찌꺼기에서 수분을 흡수하는 것이 큰 창자의 역할입니다. 이렇게 우리 작은 창자, 큰 창자의 역할을 꼭꼭 구분해서 알아두자고요. 우리가 찾는 정답은 5번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6번 문제 볼까요? 음식물이 몸 속에 들어와 몸 밖으로

때까지 지나가는 기관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 묻고 있습니다. 자, 배출 나왔습니다. 배출의 뜻은 뭐예요? 음식물 찌꺼기가 몸 안에서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배출이라고 하거든요. 이 배출은 우리 배웠던 소화기관과 연관이, 관련이 있습니다. 음식물이 입으로 들어갔다가 음식물 찌꺼기가 배출되는 그 과정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 골라주면 되겠는데요. 자, 입부터 가볼까요? 입에서 식 도를 지나 위로 가고요. 위에서 작은 창자로 갔다가 항문으로 찌꺼기가 빠져나가기 전에 배출되기 전에 한번더꽉 수분을 짜줍니다. 어디서? 큰 창자에서. 따라서 입, 식도, 위, 작은 창자, 큰 창자, 항문으로 되어 있는 1번이 정답이네요. 선택지 1번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나와요, 친구들. 그래서 선생님, 이거 꼭 외워야 돼요? 네, 외워야 됩니다.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입으로 되뇌이면서 이 소화기관의 과정을 흐름으로 꼭꼭꼭 알아두자고요. 그런데 여기서 배출이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구분해서 알아둬야 될 것이 바로 우리 배웠던 배설입니다. 배설의 뜻은요, 혈액 속에 있는 노폐물을 내보내는 것이 배설이에요. 단순하게 음식물 찌꺼기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에 있는 세포의 대사를 통해 혈액 속에 있는 그 노폐물이 나가는 것이 배설인데요. 우리 몸의 배설물은 대표적으로 땀과 오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줌이 나간다. 이것은 배설이고 오줌은 배설물. 그리고 우리가 대변이라고 하는 똥은 배출물이에요. 그래서 배출과 배설을 구분해서 알아두고요. 여기서 말하는 배설 때문에 오줌, 그러니까 오줌이 나가는 기관, 아, 콩팥에서 걸러지고 오줌관을 통해 방광에서 오줌이 모이고 요도를 통해 오줌이 샥 나가죠? 이때 이 기관들을 바로 우리 배설기관이라고 하는 겁니다. 배출과 배설도 함께 구분해서 다시 한번 알아두자고요. 다음은 7번 문제, 8번 문제까지 이어지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우리 몸속의 기관을 나타낸 것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했는데요. 7번. 위와 같은 우리 몸속 기관 묻고 있습니다. 아이고,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예요. 그림만 잘 보면 말이죠. 기억은 코예요. 공기가 드나드는 곳. 그리고 여기는 관 모양의 숨관이고요. 그리고 디귿은 가지 모양이죠. 숨관 가지입니다. 이 숨관 가지를 통해 폐 공기, 산소가 잘 전달이 됩니다. 좌우 한쌍 있는 바로 리을은 폐입니다. 따라서 코, 숨관, 숨관가지, 폐는요, 바로 호흡과 관련이 있는 호흡기관이기 때문에 정답은 3번 골라주면 되겠고요. 이어지는 문제 8번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위에 각 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건 묻고 있습니다. 우리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기역은 코입니다. 공기가 드나드는 곳 맞고요. 니은은 숨관, 공기가 이동하는 통로 맞습니다. 3번은 디귿. 바로 숨관가지죠. 나뭇가지처럼 생겼고요.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고요. 자, 리을은 폐입니다. 가슴 부분에 위치하고 좌우 두 쌍이 아니라 한 쌍이에요. 따라서 4번이 알맞지가 않습니다. 폐는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몸 밖으로 내보내죠. 따라서 정답은 4번이라고 골라주면 되겠네요. 다음은 9번 문제. 숨을 들이마실 때와 내쉴 때 몸속에서 공기가 이동하는 과정을 쓰시오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방금 풀었던 그 호흡기관 떠올리며 한번 이렇게 잘 문장으로 적어 보겠습니다. 참고해서 친구들도 문장으로 잘 적으면 좋겠네요. 자, 먼저 이렇게 적어 보죠. 숨을 들이 마실 때는 숨을 들이마실 때는 몸 이동하는 과정이라고 했으니까 몸 밖에 공기가 자, 어디를 통하는지 흐름을 한번 쭉 적어 보겠습니다. 우리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코, 숨관, 그리고 숨관, 가지, 그리고 폐, 폐를 통해 공기 중에 산소가 흡수된다.

흡수되고, 흡수되고, 이제 내쉴 때를 적어볼까요? 숨을 후, 내쉴 때는, 숨을 내쉴 때는 거꾸로 적으면 되죠. 숨을 내쉴 때는 거꾸로 폐, 순간, 가지. 그리고 순간, 코를 통해 몸속 이산화탄소가, 어려운 말 많이 나오네요. 이산화탄소가, 몸 밖으로 내보내진다 라고 길게 적어 보겠습니다. 정리하면, 숨을 들이마실 때는 몸 밖의 공기가 코, 순간순간까지 폐를 통해 공기 중에 산소가 흡수되고, 내쉴 때는 거꾸로 폐, 순간까지 순간, 코를 통해 몸속 이산화탄소가 몸 밖으로 내보내진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던 이 호흡 기관의 흐름을 기억하며 문장으로 잘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친구들도 참고해서 이렇게 잘 적어봐주면 좋겠네요. 자, 계속해서 10번 문제, 그리고 11번 문제까지 이어지는 문제입니다. 실험이 나오는데요. 위 실험에서 기역 니은 디귿이 나타내는 기관을 알맞게 연결하시오 라고 있습니다. 문제를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실험을 아는 것도 중요해요. 여기 펌프가 심장을 의미합니다. 기역이 심장이에요. 그리고 이 관은요, 바로 우리 몸의 혈관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붉은 색소의 물은 바로 혈액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심장의 펌프 작용에 의해서 혈관에서 혈액이 쫙쫙쫙쫙 이동하는 것이죠. 이렇게 연결해주면 되겠고요. 이어지는 문제 11번입니다. 그러니까 이 실험을 통해 알수 있는 것 골라주면 되는데요. 바로 4번. 심장에서 나온 혈액은 혈관을 따라 온몸을 순환한다. 이것이 정답이고요.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심장이 천천히 뛰면 혈액은 빠르게가 아니라 마찬가지로 천천히 순환하고요. 2번, 심장이 빠르게 뛰면 이동량은 그만큼 많아지겠죠. 그리고 3번, 혈액의 이동과 산소의 이동은 관계가 전혀 없다가 아니라 결국 혈액 속에 산소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혈액이 많이 이동하면 산소도 그만큼 많이 공급이 되는 것이겠죠. 5번, 심장에서 나온 혈액은 온몸을 순환한 후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심장으로 들어갑니다. 따라서 알수 있는 것 4번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12번 문제 가볼까요? 다음은 우리 몸의 각 기관이 하는 일에 대한 대화래요. 잘못 설명한 사람 묻고 있습니다. 하윤이, 소화기관은 음식물을 소화해 영양소를 쫙쫙 흡수해 맞고요. 지우, 호흡기관은 영양소와 산소를 온몸에 전달하고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각각 순환기관과 배설기관으로 전달, 운반하는 기관은 호흡기관이 아니라 바로 순환기관이기 때문에 잘못 말했습니다. 정환이, 배설기관은 혈액에 있는 노폐물을 걸러내어 오줌으로 배설해. 따라서 잘못 설명한 사람은 지우라고 정답 골라주면 되겠네요. 다음은 13번 문제. 다음은 우리 몸의 배설기관의 모습이래요. 각 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건 묻고 있습니다. 자, 기역부터 흐름으로 보죠. 콩팥, 그리고 니은 오줌관을 거쳐 디귿, 방광에 오줌이 모이고요. 요도를 통해 오줌이 샥 나갑니다. 따라서 기역, 콩팥은 등어리 쪽에 두 개가 있다. 맞고요. 콩팥은 혈액에 있는 노폐물을 걸러낸다. 맞습니다. 니은 오줌관은 긴관 모양이며 요도와 방광을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콩팥과 방광을 연결하기 때문에 3번이 알맞지 않고요. 또 니은 노폐물이 들어있는 오줌을 방광으로 쫙쫙 운반하고요. 방광은 디귿은 작은 공 모양으로 오줌을 모아두었다가 몸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알맞지 않은 것 3번 골라주면 되겠네요. 다음은 15번까지 이어지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운동하기 전과 운동한 직후, 우리 아까 봤던 대표 탐구 활동과 비슷한 문제인데요. 자, 물음에 답하는 문제입니다. 이런 변화가 나타난 까닭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대요. 괄호 안에 들어갈 말 보죠. 운동하면 운동하기 전보다 많은 양의 뭐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아까

잘 살펴봤죠? 탐구 결과 바로 많은 양의 뭐, 노폐물, 영양소, 에너지, 노폐물, 영양소 중에 많은 양의 영양소와 많은 양의 영양소와 뭐, 산소가 나 산소를 찾아보면 여기 있습니다. 즉, 많은 양의 영양소와 산소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만큼 몸이 열심히 일해야 돼요. 각 기관들이. 그래서 체온도 올라가고 맥박도 올라가고 호흡도 많아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는 영양소, 나는 산소를 골라주면 선택지 4번이 정답. 4번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어지는 문제, 운동하고 좀쉰 뒤에 5분 이상 충분한 휴식을 취한 뒤에 다시 재었더니 옳은 것 묻고 있습니다. 우리 아까 탐구 결과 본 것처럼 충분히 쉬면은 다시 체온도 내려가고요. 맥박수, 호흡수도 운동 전과 비슷해지죠.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5번, 체온, 맥박수, 호흡수 모두 운동하기 전과 비슷하다. 이것이 정답이죠. 15번 문제 정답, 5번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번 문제. 다음 괄호 안에 공통으로 들어갈 알맞은 말 묻고 있는데요. 자, 보죠. 환절기가 되며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가 되면서 어떤 환자가 급증하고 있대요. 이 환자들은 환절기만 되면 코가 막히고 아우치 재채기가 나며 훌쩍훌쩍 콧물을 흘리기도 한대요. 이거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실내 온도와 습도를 적절하게 유지하고 외출할 때는 마스크를 쓰는 것이 좋대요. 자, 지금 코가 막히고 재채기가 나고 콧물이 나고 다 뭐와 관련이 있어요? 우리 호흡기관 중에 바로 코와 관련이 있죠. 그러니까 코에 염증이 생기는 바로 무슨 환자? 비염 환자가 정답이겠네요. 비염, 장염, 고혈압, 방광염, 식중독 중에 우리가 찾는 비염은 바로 여기 있죠? 따라서 선택지 1번 정답으로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번 시간 마지막 문제에 왔습니다. 어느새 17번 문제를 풀어볼 시간인데요. 자, 그림이 있네요. 문제 보죠. 다음은 질병의 예방법을 알리기 위해 만든 자료입니다. 이와 관계 있는 우리 몸의 기관을 묻고 있습니다. 자, 그림을 좀 구경해 보죠. 어떤 친구가 있는데요. 아이고, 표정 보세요. 표정이 어때요? 아우, 아파라. 막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과 관련된 질병은 여기가 지금 우리가 지금 찾아내야 할 기관이고요. 이것과 관련된 질병은 어떻게 예방할까라고 해서 그 옆을 보니까 자극적인 음식 먹지 않기. 너무 맵거나 너무 짠 거. 안 돼요! 라고 되어 있고요. 오른쪽은 보니까 건강한 식사하기, 골고루 편식하지 말고 먹는 건강한 식사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아 라고 하면서 여기 또 이렇게 X표가 쳐 있네요. 요 기관 뭘까요? 우리 배웠던 요 기관의 이름은 뭐예요? 작은 주머니 모양으로 된 바로 위입니다. 위에서 여기 지금 음식물을 잘게 부수고 있는데요. 지금 막 부글부글부글 위가 막 고생하고 있는 그런 또 그림도 표현되고 있습니다. 뭘까요? 뼈와 근육, 소화기관, 호흡기관, 순환기관, 배설기관 중에 결국 우리가 음식을 먹고 거기서 소화시키는 것은 바로 소화기관과 관련 있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소화기관을 정답으로 찾아보면 2번에 있기 때문에 정답 2번 골라주면 되겠고요. 그리 어렵지 않게 풀수 있는 17번 문제였지만 문제를 맞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연 내가 평소에 이렇게 자극적인 음식을 먹지 않고 골고루 편식하지 않고 건강한 식사를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실천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 강의를 보는 친구들은요. 이러한 내용들을 잘 기억하며 이러한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서 잘 실천하리라 믿어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단원정리평가 1회 마지막 문제까지 모두 풀어봤고요. 헤어지기 전에 하나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우리 몸의 여러 기관과 관련 있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 우리 방금 본 문제처럼 예방하기 위한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리 이미 배워봤거든요. 교재 안에 답이 있거든요.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어디에? 수강 후기 게시판에 이러한 방법이 있어요. 더 조사해서 적어도 좋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을 여기다가 많이 올려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아는 것보다 뭐가 중요하다? 실천이 중요하다. 꼭꼭 기억하면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단원정리평가 2회 문제 풀어볼 거니까 또 미리 풀어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열심히 공부해보죠. 그럼 모두 안녕!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친구들 반가워요. 단단히 데뷔하는 만점왕 단원평가 여러분과 함께할 은하쌤이에요. 우리 과학 1단원 공부하고 있죠. 산과 염기 어렵지 않게 문제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입니다. 1단원 산과 염기의 단원평가 1회 그리고 2회를 풀어볼 거예요. 선생님 지난 시간에도 풀지 않았나요? 네, 우리 이번 단원은요. 단원평가 1회, 2회, 1회, 2회 총 이렇게 4번 분량의 문제가 준비되어 있어요. 두 번째 단원평가 1회 그리고 2회입니다. 모두 준비됐죠? 단원평가 1회 먼저 만나볼게요. 자, 우리 산과 염기에서는요. 산성 용액 그리고 염기성 용액들이 지시약을 만났을 때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도 배워보았고요. 각각의 용액들이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이용되는지도 알아보았습니다. 관련된 문제들 볼게요. 1번 붉은 양배추 용액이 산성과 염기성 용액에서 어떻게 변하는지 옳게 설명한 것은 어느 것입니까? 자, 붉은 양배추 용액은요. 용액의 성질에 따라서 서로 다른 색깔로 변화하는 그런 물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시약이라고도 불렀었는데요. 산성 용액을 만났을 때 염기성 용액을 만났을 때 어떻게 변할까요? 그렇죠. 우리 산성 용액과 만났을 때에는 붉은색 계열로 색깔이 변하게 되고요. 염기성 용액과 만났을 때에는 푸른색 또는 노란색 계열로 색깔이 변하게 됩니다. 1번 산성 용액에서는 변화가 없다. 그렇지 않고요. 염기성 용액에서는 변화가 없다. 그렇지 않습니다. 산성 용액에서는 푸른색 계열로 변한다. 그런가요? 아닙니다. 푸른색이 아니라 붉은색이라고 했죠. 4번 염기성 용액에서는 붉은색으로 변한다. 아닙니다. 푸른색 또는 노란색 계열로 변해요. 5번 염기성 용액에서는 푸른색이나 노란색 계열로 변한다. 그렇죠. 바로 5번이 옳은 설명이 됩니다. 자, 붉은 양배추 용액은요. 우리 지시약 중에서도 산성 그리고 염기성일 때 각각 변하는 색깔이 달라요. 그리고 산성이 얼마나 강한가, 염기성이 얼마나 강한가에 따라서도 색깔이 달라지기 때문에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지시약입니다. 2번이에요. 달걀 껍데기와 대리석 조각을 녹이는 성질을 가진 용액에 붉은 양배추 용액을 넣으면 어떤 색깔로 변하는지 쓰시오 라고 합니다. 자, 이 문제는요. 생각을 두 번 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먼저 달걀 껍데기와 대리석 조각을 녹이는 성질을 가진 용액이 무엇인지 그 용액의 성질을 알아보아야 하고요. 두 번째는 이 용액이 붉은 양배추 용액과 만났을 때 어떤 색깔로 변하는지를 생각을 한 번 더 해야 하는 거죠. 일단 첫 번째, 달걀 껍데기와 대리석 조각을 녹이는 성질을 가졌다고 했어요. 달걀 껍데기와 대리석 조각은 공통적으로 탄산, 칼슘이라는 성분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탄산칼슘을 녹이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용액은 무엇이었을까요? 묽은 염산과 같은 산성 용액입니다. 그래서 이 용액은 바로 산성 용액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 붉은 양배추 용액과 만났을 때에는 산성 용액 어떤 색깔로 변하게 될까요? 그렇죠. 바로 붉은색 계열로 변하게 됩니다. 붉은색 계열 이라고 써줍니다. 자, 그냥 붉은색이라고 하지 않고 왜 붉은색 계열이냐고 하냐면요. 모두 다 색깔이 정확히 똑같이 변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전부 다 붉은색 계열로 변한다면 이것은 산성 용액이 되는 겁니다. 3번에서부터 4번 오른쪽은 묽은 수산화나트륨 용액에 붉은 양배추 용액을 떨어뜨린 후 묽은 염산을 계속 떨어뜨리면서 용액의 색깔 변화를 관찰하는 실험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합니다. 여기에 원래 묽은 수산화 나트륨 용액이 들어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붉은 양배추 용액을 넣었네요. 그랬더니 색깔이 어떻게 변했어요? 그렇죠. 노란색으로 변했어요. 우리 붉은 양배추 용액은 염기성 용액과 만났을 때 푸른색 또는 노란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묽은 염산을 계속 집어넣게 된다는 거죠. 묽은 염산은 어떤 성질?

물질을 가지고 있나요? 그렇죠. 바로 산성을 가지고 있어요. 산성 용액이거든요. 그러면 염기성 용액에 산성 용액을 계속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우리 염기성이 점점 약해지다가 나중에는 산성을 띠게 됩니다. 그러면 산성 용액이 만약 붉은 양배추 용액과 만나게 된다면 어떤 색이 될까요? 그렇죠. 바로 붉은색 계열로 색깔이 변하게 됩니다. 따라서 3번 위 실험에서 관찰할 수 있는 색깔 변화로 오른 것은 어느 것인가요? 라고 했다면 맨 처음에 노란색이었다가 어떻게 변한다? 그렇죠. 바로 붉은색으로 변한다. 이렇게 해주어야 알맞은 색깔 변화 설명이 되는 겁니다. 1번, 노란색에서 붉은색? 그렇죠. 바로 정답 여기 있었네요. 붉은색에서 푸른색 아니고요. 붉은색에서 노란색도 아닙니다. 노란색에서 검은색도 아니고 색깔은 변하지 않는다도 오답이죠. 따라서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자, 붉은 양배추 용액이 각각의 성질을 가지고 있는 용액을 만났을 때 어떤 색으로 변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둬야 합니다. 4번이에요. 위 실험 결과로 알수 있는 사실을 쓰시오. 자, 여러분들 어떤 것을 알수 있었을까요? 맨 처음에 노란색을 띠고 있었던 것이 나중에는 점점 붉은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것은 여기 있는 이 용액의 성질이 원래는 염기성이었지만 염기성 용액에 묽은 염산을 계속 넣었더니 염기성이 점점 약해지다가 결국 산성이 되어버린다라는 것을 알수 있었던 거예요. 염기성 용액에 산성 용액을 계속 넣으면 염기성이 점점 약해지다가 산성으로 변한다. 예를 들어 이렇게 쓴다면 아주 올바른 정답이 되는 거죠. 다음 5번에서부터 6번입니다. 붉은 양배추 용액을 넣은 묽은 염산에 묽은 수산화나트륨 용액을 넣는 횟수에 따라 변하는 색깔을 나타낸 것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상태를 보세요. 자, 맨 처음에는 묽은 수산화나트륨 용액을 한 방울도 넣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붉은 양배추 용액을 넣은 묽은 염산인 거죠. 염산인 상태. 묽은 염산은 산성이잖아요. 산성인데 여기에 묽은 수산화나트륨 용액을 계속 넣었어요. 그러면 염기성 용액을 계속 더하게 되는 거죠. 한 방울, 두 방울, 세 방울, 네 방울, 다섯 방울, 여섯 방울 이런 식으로 용액을 계속 넣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이 용액의 색깔이 어떻게 변했냐면 바로 노란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는 강한 산성을 띠고 있다가 점점점 산성이 약해지다가 나중에는 염기성을 띠게 된다라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겠죠. 5번 중요한 문제. 위 실험처럼 붉은 양배추 용액의 색깔이 변할 때 기역 그리고 니은 용액의 성질을 각각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맨 처음에는 묽은 염산이 들어있었어요. 그러니까 바로 산성 용액이었죠. 그런데 여기에 묽은 수산화나트륨 용액을 여러 번 넣었어요. 그러더니 색깔이 노란색으로 결국 변하게 되었다는 것. 이제 이 용액이 바로 염기성 용액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산성과 염기성을 순서대로 써주면 정답이 되는 거예요. 다음 6번입니다. 위 실험에서 묽은 수산화나트륨 용액을 넣은 횟수 중 염기성이 가장 강한 때는 언제입니까? 라고 했어요. 0번, 2번, 4번, 5번, 6번. 자, 여기 보니까 어디로 갈수록 색깔이 점점점 많이 변해서 결국 푸른색을 지나 노란색이 되었는지를 보면 됩니다. 당연히 묽은 수산화나트륨, 즉 염기성 용액을 점점 많이 넣을수록 염기성이 점점 강해지겠죠? 그래서 6번에 넣었을 때가 가장 염기성이 강한 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5번이죠. 다음 7번. 붉은 양배추 용액을 넣었을 때 오른쪽과 같이 지시하게 변하는 용액은 어느 것입니까? 라고 했어요. 자, 붉은 양배추 용액은요, 우리 이 용액의 성질에 따라서, 만나는 용액의 성질에 따라서 색깔이 다르게 변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이 색깔을 보니까, 오, 약간 초록색? 연두색이에요. 자, 이건 넓게 보면 푸른색 계열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푸른색 계열로 색깔이 변했다? 그렇다면, 바로, 아, 염기성 용액이겠구나. 그러면 우리 보기 중에서 염기성 용액을 찾아주면 되는 거죠. 식초는 산성. 탄산수, 산성, 레몬즙, 산성, 석회수, 염기성. 그 다음 구연산 용액은 산성이죠. 따라서 염기성 용액 찾았네요. 바로 4번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다음 8번,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골라 동그라미표를 하시오. 염기성 용액에 산성 용액을 계속 넣으면 염기성이 강해질까요? 아니면 약해질까요? 자, 산성 용액을 계속 넣잖아요. 그럼 염기성이 당연히 약해지겠죠? 그리고 산성 용액에 염기성 용액을 계속 넣으면 염기성이 어떻게 될까요? 염기성 용액을 계속 넣었어요.

위 실험 결과를 보았을 때 재산제의 성질로 알맞은 것에 기호를 쓰시오. 1번 기역, 산성 아니죠? 니은 염기성 정답이고요. 디귿 아무런 성질이 없다? 아닙니다. 바로 니은이 정답이 되는 거죠. 10번 속이 쓰릴 때 재산제를 먹는 까닭을 위 실험 결과와 관련지어 쓰시오 라고 합니다. 자, 속이 쓰릴 때 재산제를 먹어요. 자, 왜냐하면 위 속에 있는 이 위산이, 분비되는 위산이 산성을 띠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 산성 성분 때문에 위가 쓰리다, 속이 쓰리다. 그러니까 이 산성을 약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염기성인 재산제를 복용하면 효과가 있는 것이죠. 속이 쓰린 것은 산성 성질을 가진 위액 때문인데 염기성 성질을 가진 제산제를 먹으면 위액의 산성 성질이 약해져서 속쓰림이 줄어든다. 자, 중요한 말은 이거죠. 바로 위액의 산성 성질이 약해진다. 그래서 속쓰림이 줄어든다. 이렇게 썼으면 모두 다 정답입니다. 11번이에요. 머리카락으로 막힌 하수구를 뚫는 방법으로 알맞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자, 머리카락으로 막힌 하수구를 뚫는다? 자, 그렇다면 머리카락의 주요 성분이 뭔지 알아야겠죠. 머리카락의 주요 성분 바로 단백질입니다. 단백질.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공부한 것 중에서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 물질 있지 않았나요? 용액? 어떤 용액이에요? 그렇죠. 바로 염기성 용액이에요. 염기성 용액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렇죠. 흐물흐물해지면서 녹아요. 녹는다. 그러면서 막힌 하수구를 뚫을 수 있다. 자, 1번. 단백질을 녹이는 용액 사용? 그렇죠. 정답 여기 있었네요. 바로 염기성 용액을 사용하는 거죠. 2번. 음식에 신맛을 내는 용액 사용? 아니죠. 산성을 용액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3번. 생선 비린내를 제거해주는 용액 사용? 역시 산성 용액이죠. 4번. 주전자 속 물때를 제거해주는 용액 사용? 이것도 산성 용액의 성질이고요. 그 다음. 화장실 변기의 때와 냄새를 제거해주는 용액 사용, 이것도 역시 산성 용액을 사용하는 예가 되겠죠. 따라서 머리카락으로 막힌 하수구를 뚫고 싶다면 1번 단백질을 녹이는 용액을 사용해줘야 되는 거죠. 12번 산성 용액을 이용하는 예로 옳지 않은 것을 두 가지 고르시오 라고 합니다. 자, 어떤 경우에 우리가 산성 용액 그리고 염기성 용액을 잘 사용할 수 있을까요? 볼게요. 1번 속이 쓰릴 때 제산제를 먹는다. 자, 제산제는요, 염기성을 띠고 있는 용액이에요. 물질이에요. 2번, 음식에 신맛을 낼 때 레몬즙을 넣는다. 바로 산성 용액을 사용하는 예죠. 다음, 3번, 생선을 손질한 후 도마를 식초로 닦는다. 냄새가 나잖아요. 이 냄새를 제거하기 위해서 산성 용액인 식초를 사용합니다. 4번, 유리에 묻은 얼룩을 유리세정제로 닦는다. 자, 유리세정제는 어떤 성분을 가지고 있을까요? 네, 맞아요. 바로 염기성 성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단백질을 녹여줍니다. 5번, 주전자 속의 물때를 구연산 용액으로 제거한다. 구연산 용액은 바로 산성이죠. 자, 산성 용액을 이용하는 예로 옳지 않은 것을 두 가지 골라라. 그럼 1번과 4번, 염기성 용액을 사용하는 경우가 되겠네요. 이렇게 두 개 골라주세요. 13번, 다음은 무엇에 대한 설명인지 쓰시오. 공장이나 자동차에서 나오는 기체가 공기 중에 수증기와 섞이거나 질소 비료의 과다한 사용 등으로 땅이나 물 등이 산성으로 변하는 것을 말한다. 자, 산성으로 변하는 것 바로 산성화죠. 산성화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산성화의 예시에는 산성비도 있고요. 해양산성화, 그 다음 토양산성화도 있습니다. 14번 중요한 문제죠. 산성화의 유형과 알맞은 피해 사례를 선으로 이으시오라고 합니다. 자, 산성화 때문에 여러 가지 피해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자, 비슷한 유형끼리 한번 묶어보도록 할게요. 산성비, 해양산성화, 토양산성화가 있어요. 바닷속 생물이 살기 어려워지는 것은 바로 해양산성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농작물의 수확량이 줄어드는 것은 그렇죠. 바로 땅이 산성화되었기 때문이에요. 토양산성화죠. 건축물과 숲이 파괴된다? 산성비가 내리기 때문이에요.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여러 가지 건축물들이 녹을 수도 있습니다. 조각상 같은 것들도 녹는 거죠. 15번 토양산성화가 환경에 미친 피해 사례를 조사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을 기호를 쓰시오. 자, 한번 볼게요. 기역, 피해, 농작물 수확량이 줄어들었다. 그렇죠. 줄어들 수 있겠죠. 산성화 때문에. 니은, 원인. 질소 비료를 너무 많이 사용했다. 그렇죠. 질소 비료를 너무 많이 사용하면 그렇게 돼요. 그 다음, 디귿, 전망.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땅속 먹이사슬이 영향을 받아 생태계에도 나쁜 영향을 줄 것이다. 그렇죠. 나쁜 영향이 있겠죠. 대책, 그래서 어떻게 할 것인가?

비료를 뿌려서 토양의 질을 개선해야 한다. 화학 비료를 계속해서 뿌려요? 그럼 산성화가 더 심해질 텐데요. 자, 그래서 바로 리을이 알맞지 않은 것이 됩니다. 바로 정답 리을을 골라주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알겠죠? 자, 이렇게 15번까지 해결해 보았습니다. 우리 단원평가 2회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단원평가 2회도 선생님과 함께 재미있게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1번부터 2번입니다. 물군 염산을 6홈판 중한 홈에 넣고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두세 방울 떨어뜨린 후 묽은 수산화 나트륨 용액을 한 방울씩 천천히 떨어뜨리면서 색깔 변화를 알아보는 실험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합니다. 자, 묽은 염산을 6홈판 중한 홈에 넣고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두세 방울 일단 떨어뜨렸대요. 그 다음 묽은 수산화 나트륨 용액을 한 방울씩 천천히 떨어뜨리면서 색깔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볼게요. 1번, 위 실험에서 묽은 염산을 넣은 홈에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넣었을 때 변화로 오른 것은 어느 것입니까? 라고 했습니다. 맨 처음에 묽은 염산이 담겨 있는 홈에다가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딱 넣었어요. 묽은 염산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죠? 맞아요. 바로 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산성 용액이잖아요. 여기에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딱 넣는다. 두세 방울 떨어뜨린다. 그러면 색깔 변화가 없습니다. 아무 색깔 변화가 없어요. 자, 그래서 1번. 묽은 염산이 푸른색으로 변한다. 아니고요. 묽은 염산이 붉은색으로 변한다. 아니고요. 페놀프탈레인 용액이 푸른색으로 변한다? 아니고요. 페놀프탈레인 용액이 붉은색으로 변한다? 아닙니다. 마지막, 페놀프탈레인 용액의 색깔은 변하지 않는다. 그렇죠. 바로 변하지 않는다. 5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알겠죠? 2번, 위 실험에서 묽은 수산화 나트륨 용액을 계속 떨어뜨렸을 때의 변화를 쓰시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맨 처음에 묽은 염산에다가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넣었을 때 아무 색깔 변화가 없었어요. 무색. 자, 그런데 묽은 수산화 나트륨 용액을 계속 떨어뜨렸어요. 묽은 수산화 나트륨 용액은 염기성을 띠고 있는 용액이에요. 그러면 염기성과 만나게 됐을 때 페놀프탈레인 용액 색깔은 어떻게 변할까요? 그렇죠. 바로 붉은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 붉은색으로 변하게 될 거예요. 자, 처음부터 붉은색으로 변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맨 처음엔 산성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 염기성 용액을 조금씩 떨어뜨리다 보면 산성이 약해지다가 점점 염기성으로 변하게 되면서 어느 순간 붉은색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3번. 페놀프탈레인 용액이 들어있는 묽은 수산화 나트륨 용액에 묽은 염산을 계속 넣었습니다. 색 변화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의 기호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페놀프탈레인 용액이 들어있는 묽은 수산화 나트륨 용액에, 그럼 묽은 수산화 나트륨 용액은 염기성이기 때문에 색깔 맨 처음에 무슨 색이었을까요? 붉은색이었겠죠. 여기에 묽은 염산을 계속 넣었대요. 묽은 염산은 산성이잖아요. 그러면 산성 용액을 계속 넣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성질이 염기성이었다가, 염기성이 점점 약해지다가, 나중에는 산성이 됐을 거잖아요? 그러면 페놀프탈레인 용액은 산성과 만났을 때, 무색이 되기 때문에 붉은색에서 점점 무색이 된다라고 해주면 되겠죠. 옳은 것의 기호를 쓰시오. 기역, 묽은 염산이 계속 나오면 무색으로 변한다. 그렇죠. 정답 여기 있네요. 니은, 묽은 염산에 넣기 전 용액의 색깔은 무색이다. 그런가요? 오, 넣기 전에는 염기성 용액과 만났기 때문에 붉은색이었어요. 디귿, 묽은 염산 용액을 계속 넣으면 무색이었다가 어느 순간 붉은색으로 변한다? 아니죠. 반대죠. 붉은색이었다가 어느 순간 무색으로 변하게 되겠죠. 따라서 옳은 설명은 바로 기역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다음 4번부터 5번입니다.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떨어뜨린 염기성 용액에 기역 용액을 넣었을 때의 색깔 변화를 나타낸 것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자, 페놀프탈레인 용액을 떨어뜨린 염기성 용액이 바로 이렇게 붉은색을 띠고 있습니다. 그렇죠. 페놀프탈레인 용액은 염기성 용액과 만났을 때 붉은색으로 변하니까. 그런데 기역 용액을 떨어뜨렸대요. 그랬더니 색깔이 어떻게 됐어요? 무색이 된 것이죠. 그러면 여기 기역 용액은 어떤 용액일까요? 그렇죠. 바로 산성 용액일 거예요. 4번, 위 실험에서 기역에 사용할 수 있는 용액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그러니까 산성 용액이 아닌 것은 어느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식초, 산성이죠? 탄산수, 산성입니다. 묽은 염산, 산성이죠. 구연산 용액도 산성이에요.

제빵소다 용액은 염기성이죠. 따라서 바로 5번이 사용할 수 있는 용액으로 옳지 않은 것이 되는 거예요. 다음 5번 중요한 문제죠.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골라 동그라미 표를 하시오 라고 합니다. 염기성 용액에 산성 용액을 계속 넣으면 용액의 성질은 무엇으로 변한다? 자, 산성 용액을 계속 넣었어요. 그러면 염기성이 점점점 약해지다가 나중에는 산성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렇게 산성에 동그라미를 해주세요. 다음 6번입니다. 자, 붉은 양배추 용액을 넣은 묽은 수산화 나트륨 용액에 묽은 염산을 계속 넣었더니 다음과 같이 변했습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묽은 수산화 나트륨 용액이 있었는데 붉은 양배추 용액을 넣었어요. 그랬더니 색깔이 약간 연두빛으로 변했네요. 연두빛. 그런데 여기에 묽은 염산을 넣었어요. 그랬더니 색깔이 나중에는 이렇게 붉은색 계열로 변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염기성 용액과 만났을 때에는 푸른색 또는 노란색 계열이었다가 이렇게 염산과 만났을 때 산성으로 점점 바뀌게 되면서 붉은색 계열을 띠게 되는 거죠. 6번 위실험에서 붉은 양배추 용액이 붉은색으로 변했다면 용액은 어떤 성질로 변했는지 쓰시오. 자, 어떤 성질로 변했을까요? 그렇죠. 결국 산성으로 변한 거죠. 왜냐하면 붉은 양배추 용액은 산성 용액과 만났을 때 붉은색으로 변하게 만들어주니까요. 다음 7번 6번과 같이 생각한 까닭을 쓰시오. 그렇죠. 바로 붉은 양배추 용액은 산성 용액에서 붉은색 계열의 색깔로 변하기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되는 거죠. 어때요? 간단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시약이 만나는 물질의 성질에 따라서, 용액의 성질에 따라서 어떤 색깔을 띠게 되는지,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를 꼭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8번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 표를 하시오. 화장실 변기의 때와 냄새를 제거할 때 이용하는 변기 세정제는 산성 또는 염기성 용액을 이용한 예이다. 자, 이것은 산성일까요? 아니면 염기성일까요? 자, 이것은 바로 산성 용액입니다. 자, 변기의 때와 냄새를 제거한다라고 했잖아요. 이 변기에 있는 때와 냄새는요, 산성 용액으로 제거를 했을 때 아주 잘 지워집니다.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산성 용액. 산에 동그라미를 해주시면 됩니다. 9번 여러 가지 용액을 생활에서 이용하는 예입니다. 산성 용액을 이용하는 예에 기호를 쓰시오 라고 합니다. 자, 기억은요, 유리 세정제로 얼룩을 제거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자, 유리 세정제는요, 어떤 성분, 성질을 가지고 있을까요? 자, 우리가 유리에 이렇게 손을 자꾸 대다 보면 지문이 남고 뭔가 더러워지잖아요. 자, 여기에는 단백질 성질이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리 세정제는요, 이 단백질 성분을 녹여줍니다. 왜냐하면 염기성 성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다음, 식초로 생선 비린내를 제거한대요. 자, 식초로 생선 비린내를 제거할 수 있는 것은 이 비린내, 이 냄새가 나게 하는 물질들이 산성과 만나면 중화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식초는 산성을 띠고 있는 거죠. 그 다음, 표백제로 욕실을 청소합니다. 자, 그러면 표백제는 어떤 성분을 가지고 있을까요? 표백제는요, 바로 염기성을 가지고 있어요. 염기성 띠고 있는 물질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욕실의 여러 가지 때들을 없앨 수가 있는 거거든요. 자, 산성 용액을 이용하는 예의 기호를 쓰시오. 그러면 니은이 되겠죠. 니은 이렇게 써주면 정답이 됩니다. 10번 속이 쓰릴 때 제산제를 먹는 까닭을 설명한 것입니다.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 표를 하시오. 위에 산 또는 염기성 용액인 위액이 많이 나와 속이 쓰릴 때 산 또는 염기성 용액인 제산제를 먹어서 속의, 윗속의 산 또는 염기성을 약하게 한다. 자, 그러면 일단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 위에 용액인 위액이 계속 나온대요. 자, 어떤 성분을 지니고 있을까? 그렇죠. 우리가 위산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위에는 산성 용액인 위액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이것 때문에 속이 쓰리게 되는데요. 자, 우리 산성 용액에 염기성 용액을 계속 조금씩 섞다 보면 우리 산성의 성질이 조금 약해지잖아요. 그래서 염기성 용액인 제산제를 먹어서 윗속에 산성을 약하게 만들자. 그래서 속쓰림을 없애주자. 이런 원리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산, 염기, 산의 순서대로 동그라미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11번 우리 주변에서 산성 용액과 염기성 용액을 이용하는 예로 옳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한번 볼게요. 1번 식초로 막힌 하수구를 뚫는다. 자, 막힌 하수구 주로 무엇이 하수구를 막히게 하나요? 그렇죠. 선생님처럼 긴 머리카락이 하수구를 쉽게 막히게 합니다. 그런데 이 머리카락은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러면 단백질을 녹일 수 있는 성질은? 그렇죠. 바로 염기성이잖아요. 그런데 식초는

0: 혼성입니다. 그래서 알맞게 이용하는 예가 아니에요. 2번, 레몬즙으로 욕실의 때를 제거한다? 아, 레몬즙으로 욕실의 때를 제거할 수 있을까요? 레몬 향기는 나겠지만 때를 제거하기에는 알맞지 않습니다. 염기성이 필요한 거예요. 염기성 용액이. 3번, 구연산 용액으로 욕실의 때를 제거한다? 역시 마찬가지예요. 염기성 용액으로 제거해야 때가 잘 제거가 됩니다. 4번, 하수구 세정제로 막힌 하수구를 뚫는다. 그렇죠. 그 이름이 하수구 세정제인 데는 다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바로 염기성 용액이 되겠죠. 5번, 제빵소다 용액으로 위산으로 인한 속쓰림을 줄인다. 자, 우리 제빵소다 용액이 염기성을 띠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위산으로 인한 속쓰림을 줄이기 위해서는 제산제를 복용해야 하는데 제빵소다 용액을 복용하는 것은 알맞은 설명이 아니에요. 따라서 바로 4번이 산성용액과 염기성용액을 이용하는 예 중에서 옳은 것이 되겠습니다. 12번 해양산성화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자, 우리 산성화가 해양에서도 진행이 되고 토양에서도 진행이 됩니다. 해양산성화는 무엇일까? 생물의 성장을 돕는다? 아니죠. 오히려 방해해요. 2번 바다가 염기성을 띠는 것인가요? 아니죠. 산성을 띠는 것이죠. 3번, 계속된다면 바다 생태계가 피해를 입는다? 그렇죠. 우리 산호 같은 것도 자라기 어려워지고요. 조개 같은 것들도 피해를 입게 됩니다. 4번, 산성화가 심해져도 바다 생물은 잘 자란다? 아니에요. 우리 생태계는 모두 다 연결되어 있어서 바다 생물들도 잘 자라기 어려울 거예요. 5번, 인간 활동으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는 해양산성화와 관련이 없다? 아닙니다. 아주 관련이 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산화탄소 발생을 줄여야 해요. 해양산성화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바로 3번이 정답이 됩니다. 다음 13번부터 14번이에요. 사진은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조각상의 일부가 부식된 모습입니다. 자, 부식됐다는 건 약간 녹았다는 거예요. 녹아서 망가졌다. 13번 위사진과 관련 있는 산성화 유형을 보기에서 찾아 기호를 쓰세요. 산성비, 토양산성화, 해양산성화가 있습니다. 자, 조각상이 다음과 같이 부식이 됐다는 건 하늘에서 내린 비 때문이에요. 하늘에서 비가 내린다, 산성 성분이 있는 비, 바로 산성비가 되겠죠. 그래서 기억에 기호를 써주면 정답이 되는 거죠. 14번 위사진의 조각상이 부식된 까닭을 쓰시오. 자, 우리 산성비가 내렸다는 거잖아요. 산성비의 성질은 바로 산성. 그런데 여기 있는 이 조각상의 성질은요. 아, 바로 대리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탄산칼슘이 들어있어요. 그렇다면 생각해 볼게요. 우리 산성과 우리 탄산칼슘이 만나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거품이 나면서 녹는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산성비는 산성 성질이 있어서 대리석 조각을 쉽게 부식시킨다 또는 녹인다 이런 설명을 썼다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부식 조금 어려운 말이니까 여러분도 한번 사전을 검색해 보도록 하세요. 다음 15번 중요한 문제입니다. 산성화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어느 것입니까? 농약 사용 줄이기 좋아요. 친환경 에너지 이용하기 좋아요. 환경보호의 중요성 알리기도 좋고요. 대중교통 대신 승용차 이용하기는 아닙니다. 5번 공장에 오염방지 장치 설치하기 좋아요. 따라서 바로 4번이 정답이 되는 거죠. 이렇게 단원평가 2회까지 모두 해결을 해보았고요. 오늘의 마지막 순서 단단 퀴즈입니다. 레몬즙, 식초, 변기세정제는 이것입니다.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정답을 아는 친구는 수강 후기 게시판에 정답을 올려주세요. 이렇게 과학 1단원 모두 내용을 만나보았습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과학 2단원의 내용으로 만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친구들. 안녕!
1: .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2: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1: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3: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반가워요. 여러분을 만자막 나라로 안내할 은하쌤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 배웠나요? 그래요. 우리 헷갈리기 쉬운 낱말들에 주의하면서 글 읽기 해보았고요. 또 글을 자연스럽게 띄어 읽는 방법도 알아보았어요. 그럼 오늘은 어떤 내용을 알아보게 될까요?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먼저 우리 국어 활동을 학습해 볼 거예요.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하는 국어 활동 교과서 있죠? 이 교과서의 내용 선생님과 함께 살펴봅니다. 선생님, 저 이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는 내용이 있다면 집중해 주세요. 그 다음 이번 단원에서 배운 내용 단원 정리 학습을 통해서 정리해 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단원 확인 평가 문제 1번부터 5번까지 해결해 볼 겁니다. 자, 오늘 해볼 것들이 많죠? 선생님과 함께 오늘도 만자막 나라로 떠나볼게요. 우리 이번 단원에서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짐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우리 국어활동 딱지치기라는 글 여러분 읽어봤죠? 딱지치기에서 민서의 말과 행동에 드러난 마음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해보세요 라고 합니다. 딱지치기 어떤 내용의 글이었나요? 그래요. 바로 나와 내 동생 민서가 함께 딱지치기 놀이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나는 딱지치기를 굉장히 잘하는데 민서는 딱지치기를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별로 딱지치기에 자신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내 동생 민서에게 딱지치기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민서가 드디어 딱지치기에서 딱지 넘기기에 성공을 했죠. 그래서 딱지치기를 잘하게 되니까 민서가 기분이 굉장히 좋아져서 폴짝폴짝 뛰었다라는 내용의 글이었어요. 여러분 내용 잘 읽어보았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글을 읽을 때 인물의 마음 어떻게 짐작할 수 있다고 했나요? 그래요. 바로 인물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 딱지치기에서 동생인 민서의 말과 행동에 드러난 마음을 한번 찾아보는 거예요. 민서는 어떤 말과 행동을 했을까요? 민서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오빠, 봤어? 내가 딱지 하나를 뒤집었어. 어때요? 이 말을 통해서 민서의 신나고 뿌듯하고 기쁜 마음을 짐작할 수 있죠? 그리고 민서는 또 이런 행동을 했어요. 민서는 신나서 폴짝폴짝 뛰었다. 폴짝폴짝 뛰는 행동을 했네요. 역시 이것을 통해 민서의 신나는 마음, 기쁜 마음, 뿌듯한 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민서의 마음을 이 중에서 하나 골라야 돼요. 미안해요, 뿌듯해요, 심심해요, 부끄러워요. 자, 민서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짐작한 민서의 마음으로 알맞은 건? 그렇죠, 바로 뿌듯해요겠죠. 미안해요, 심심해요, 부끄러워는 이런 민서의 말과 행동에 어울리지 않는 마음이에요. 이렇게 여러분도 마음을 짐작해 보세요. 이번에는 민서가 아니라 나의 마음을 짐작한 그런 동물을 찾아 동그라미 표를 해보라고 했어요. 어떤 상황이었는지 떠올려 봅니다. 그래요. 바로 딱지치기 하는 방법을 내 동생에게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민서가 딱지 하나 넘기는데 성공한 거예요. 그래서 기분 좋아서 폴짝폴짝 뛰고 있어요. 그러면 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먼저 여기 강아지가 하는 말을 한번 볼게요. 민서가 딱지를 나보다 더 잘 치게 될까봐 걱정했을 것 같아. 나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니요, 나는 그런 걱정을 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호랑이, 민서가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고 기뻤을 것 같아. 그럴까요? 네, 맞아요. 민서가 딱지를 넘긴 다음에 너무 기뻐하면서 폴짝폴짝 뛰니까 나 역시 기쁜 마음이 들었겠죠.

그리고 뿌듯한 마음도 들었을 거예요. 기린, 민서의 딱지를 모두 따지 못해서 아쉬웠을 것 같아. 아니요, 나는 이런 마음이 들지는 않았을 거예요. 진짜로 이런 마음이 들었다면 아마 민서에게 딱지치기 하는 방법을 알려주지도 않았을 거예요. 어때요? 여러분 이렇게 바르게 짐작을 해보았나요? 자, 그러면 인물의 마음을 짐작하는 방법으로 알맞은 것도 우리 찾아볼 수 있겠죠? 인물의 마음, 어떻게 짐작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인물에게 일어난 일을 정리해 봅니다. 네, 맞습니다. 인물의 마음을 짐작하기 위해서는 인물에게 일어난 일을 정리해 봐야 돼요. 딱지치기를 할 때, 맨 처음에는 민서가 딱지를 하나도 넘기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딱지치기 하는 방법을 배우면서 이제 결국 딱지 하나를 넘기게 되었죠. 이렇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일어난 일을 정리해 보면 인물의 마음을 짐작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인물의 생김새를 떠올려 본다. 어때요? 인물의 마음과 인물의 생김새는 관련이 없습니다. 세 번째, 인물의 말이나 행동을 찾아본다. 말과 행동. 바로 이두 가지가 인물의 마음을 짐작할 때꼭 필요한 거였죠? 그러니 이렇게 동그라미를 해서 두 개의 동그라미를 해주면 되겠네요. 자, 이번 확인 문제를 한번 만나볼게요. 인물의 마음을 짐작하는 방법으로 알맞은 것에 모두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 우리 조금 전에 살펴봤죠? 그럼 그 기억 떠올려서 문제 해결해 보죠. 1번. 인물의 말이나 행동을 찾아봅니다. 인물의 마음을 짐작하는 방법으로 알맞아요. 2번. 인물에게 일어난 일을 정리해 봅니다. 일어난 일 정리하기? 좋아요. 인물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죠. 3번. 인물의 가족이나 친구를 떠올려 봅니다. 인물의 가족이나 친구를 떠올린다고 해도 마음을 짐작하는데 도움을 받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3번은 알맞지 않습니다. 1번과 2번에 동그라미 해주세요. 자, 이번에도 인물의 마음 한번 짐작해 볼 텐데요. 딱지치기 말고 이번에는 갯벌 체험이라는 글을 읽어보았어요. 자, 갯벌 체험에는요, 우진이가 나와요. 우진이가 누구와 함께 갯벌 체험을 갔나요? 맞아요. 바로 아빠와 함께 갔어요. 아빠와 단 둘이 갯벌 체험을 갔는데요. 가서 무얼 했죠? 조개를 열심히 캤습니다. 조개를 열심히 캐는데 발이 계속 갯벌 속에 빠져요. 그래서 힘든 때도 있었지만, 그리고 조개를 많이 캐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갯벌 체험을 하면서 아빠와 소중한 추억을 만들 수 있어서 아주 좋은 기억이 됐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우리 이 갯벌 체험을 읽어보고 우진이에게 일어난 일을 한번 바르게 말한 친구 찾아볼게요. 자, 첫 번째 친구 선아가 이야기합니다. 우진이는 엄마, 아빠와 갯벌 체험을 했어. 우진이가 엄마, 아빠와 갯벌 체험을 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우진이는 엄마 없이 아빠와 단둘이 갯벌 체험을 갔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진수. 우진이는 바구니에 조개를 가득 담았어. 조개를 가득 담았나요? 아니요, 우진이는 조개를 많이 캐지는 못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진수의 설명도 잘못된 설명이죠. 세 번째, 민정이에요. 우진이는 아빠와 소중한 시간을 보냈어. 네, 정답 여기 있었네요. 자, 우진이는요, 아빠와 갯벌 체험을 하면서 소중한 시간을 보냈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일어난 일 바르게 찾아보세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인물의 마음을 짐작하기 위해서 인물에게 있었던 일 말고 또 무엇을 생각해야 할까요? 그렇죠. 바로 인물의 말, 행동을 생각해 보아야겠죠. 이걸 통해서 인물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인물의 말과 행동도 한번더 살펴봐야겠네요. 우진이의 말, 그리고 행동에 드러난 마음을 짐작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우진이의 말이나 행동 이렇게 골라보았어요. 나는 매우 신나서 자리를 옮겨 다니며 조개를 캤다. 이런 행동을 했어요. 조개를 한 자리에서 캐는 게 아니라 매우 신나서 여기서 캤다가, 없네. 옆자리에 옮겨서 또 캐고, 저기도 가볼까 하면서 또 캐고, 뭔가 신이 나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죠. 그 다음,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정말 즐거워요. 다음에 또 오고 싶어요. 즐거워요. 또 오고 싶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진이의 즐거운 마음, 신나는 마음, 행복한 마음을 짐작할 수 있죠. 우진이의 말과 행동을 살펴보고 우진이의 마음을 적는다면, 짐작한다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즐거운 마음, 그리고 신나는 마음 이라고 적어볼 수 있겠네요. 여러분도 이렇게 인물의 말이나 행동을 생각하면서 마음 짐작해 보세요. 확인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에서 짐작할 수 있는 선호의 마음을 쓰세요 라고 합니다. 선호,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볼게요. 선우는 조개를 많이 캐고 싶었지만 생각만큼 많이 캐지 못해서 아쉬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런 것을 통해서 선우의 마음 짐작할 수 있나요? 그래요. 우리 바로 뒤에 나와 있죠. 어떤 마음? 바로 아쉬운 마음. 아쉬운 마음이라고 답을 적어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이어서 어떤 것들을 배웠나요? 그래요. 우리 헷갈리기 쉬운 낱말들에 주의하면서 글을 읽기, 그리고 의미가 드러나게 띄어 읽기. 이것도 알아보았어요. 우리 한번 볼게요. 낱말의 뜻을 생각하면서 문장에 알맞은 말을 골라 동그라미 표를 해봅시다 라고 했죠. 이 왼쪽에 있는 이 그림을 보니까 남학생이 밥을 먹고 있어요. 그런데 음식이 조금 뜨거운 것 같아요. 뜨거운 음식은 식혀서 조심히 먹어야 한다. 알맞은 낱말은 무엇일까요? 오른쪽 그림을 보니까 여학생이 가방을 메고 어딘가로 가고 있어요. 나는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갔다. 갔다. 둘 중에 알맞은 낱말은 무엇일까요? 우리 이렇게 소리가 비슷해서 헷갈리기 쉬운 낱말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 이거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 뜻을 미리 익혀두는 거예요. 시키다. 첫 번째 시키다는 어떤 일이나 행동을 하게 하다라는 의미의 시키다예요. 두 번째 시키다는 더운 기를 없애다라는 의미를 가진 시키다예요. 그러면 위에 있는 그림을 보죠. 뜨거운 음식을 식혀서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어떤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뜨거운 음식이니까 더운 기를 없애서 적당한 온도로 만들어줘야 하죠. 그러니 식혀서 조심히 먹어야 한다라고 동그라미를 해줘야 합니다. 오른쪽도 볼게요. 갔다. 갔다는요, 한 곳에서 다른 곳으로 장소를 이동했다라는 말이에요. 가다의 과거형이죠. 그 다음, 갔다라는 건 서로 다르지 않고 하나 같다라는 말이, 하나이다라는 말이에요. 너랑 나는 나이가 같다. 똑같다라는 의미를 할 때는 같다라는 말을 써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상황을 보면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갔다. 집으로 이동했다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죠? 그러니까 갔다라고 낱말을 골라줘야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미리 뜻을 알고 있다면 헷갈리지 않고 낱말을 사용할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글을 읽고 잘못 쓴 말을 찾아 바르게 고쳐 써볼 거예요. 잘못된 부분은 어디에 있을까? 먼저 찾아보는 게 중요하겠죠? 자, 글을 읽어봅니다. 오늘 오후에 엄마께서 나에게 두부 한 모를 사오라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가게에서 아무리 찾아보아도 두부가 보이지 않았다. 나는 물건에 가격표를 붙이고 계시는 아주머니께 두부가 있는 곳을 여쭤보았다. 가격표를 붙이고 계시는? 헷갈리기 쉬운 낱말이죠? 아주머니께서 알려주신 곳으로 가니 두부가 있었다. 분명 조금 전에 지나쳤던 곳인데 두부가 거기에 있었다니. 앞으로 주변을 자세히 살펴야겠다고 생각했다. 계산을 마치고 장바구니에 두부를 조심스레 넣었다. 계산을 마치고 역시 여기도 헷갈리기 쉬운 낱말이 있죠? 나는 아주머니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드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여러분, 글잘 읽어 보았나요? 혹시 헷갈리는 낱말은 없었어요?
선생님이 이렇게 표시한 낱말들은요, 소리가 비슷한 하지만 뜻은 다른 낱말들이 여러 개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헷갈리기 쉬울 수 있으니 선생님이 그 뜻과 함께 설명해 줄게요. 붙이다, 붙이다. 첫 번째 붙이다는요, 편지나 물건 따위를 일정한 수단이나 방법을 써서 상대에게 보내는 거예요. 택배를 붙이다, 편지를 붙이다 라고 할 때에는 이런 붙이다를 쓰죠. 또 붙이다, 똑같은 낱말인 것 같은데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죠. 전을 붙이다, 계란 후라이를 붙이다 라고 할 때에도 붙이다 라고 해요. 하지만 전혀 다른 의미가 있죠. 두 번째 붙이다는 맞닿아서 떨어지지 않게 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봉투에, 편지 봉투에 우표를 붙이다, 풀로 그림을 붙이다 라고 할 때에는 두 번째 붙이다를 쓰죠. 맞히다, 맞히다도 있어요. 첫 번째 맞히다는 문제에 대한 답을 틀리지 않게 하다라는 의미의 맞히다. 두 번째 맞히다는 어떤 일이나 과정, 절차 같은 것들이 끝나다라는 의미의 맞히다예요. 그러면 우리 다시 글로 돌아가서 잘못 쓴 낱말을 찾아서 바르게 고쳐보래요. 첫 번째는 가격표를 붙이고 계시는 아주머니께 붙이고, 여기에서의 이 붙이고는 어딘가로 물건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가격표가 떨어지지 않게 그렇게 두는 것이죠. 그러면 붙이고 이렇게 바꾸어 쓰는 것이 바르게 쓴 낱말입니다. 그 다음 또 헷갈리기 쉬운 낱말이 있었죠? 바로 계산을 마치고. 마치고라는 건 정답을 마치고 라고 쓸 수 있는 거죠. 정답이다. 마치고. 그런데 이것이 아니라 계산을 끝내고 라는 의미로 써야 하니 마치고 라고 써야 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낱말을 바르게 찾아서 고쳐보세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자연스럽게 읽는 방법, 어떻게 자연스럽게 읽어야 할까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알맞게 말한 친구를 모두 찾아 동그라미표 해보라 라고 하는데요. 띄어 읽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한번 볼게요. 띄어 읽는 방법에 따라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달라져. 맞아요. 띄어 읽는 방법에 따라서 어떤 것을 강조하고 싶은지 그 내용이 달라집니다. 두 번째, 띄어 읽기는 최대한 빠르게 읽으려고 필요한 거야. 띄어 읽기는 빠르게 읽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왜 할까요?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고 듣기 편하라고, 자연스러우라고 띄어 읽기를 하는 겁니다. 세 번째, 문장이 길더라도 특별히 더 쉬어 읽을 필요는 없어. 아니에요. 문장이 아주 아주 길어질 때가 있거든요. 이때에는 중간중간 쉬어서 읽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호흡도 딸리지 않고요, 듣는 사람도 편하네요. 문장이 길면 중요한 부분마다 나누어 읽는 것이 좋아. 좋아요. 문장이 너무 길면 중요한 부분, 누가, 무엇이, 이 부분마다 띄어 읽어주는 것이 좋습니다. 띄어 읽는 방법은 규칙이 있어서 누구나 읽는 방법이 똑같아. 여러분, 많은 친구들이 이 문제에 틀렸을 것 같아요. 자, 띄어 읽기에는 정답이 있다? 정답이 없다. 왜냐? 친구들마다 읽는 방법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옳지 않은 설명이죠. 왜냐하면 사람마다 띄어 읽는 방법이 다른데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 다르니까 달라질 수 있거든요. 마지막, 띄어 읽는 방법은 읽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 그렇죠. 띄어 읽는 방법은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다. 이렇게 표시해주면 됩니다. 자, 그럼 확인 문제 풀어볼게요. 다음 문장에 알맞은 낱말을 골라 동그라미표를 하세요. 수업을 마치고 친구와 집으로 왔습니다. 자, 둘 중에 알맞은 낱말 무엇일까요? 그렇죠. 무언가 끝나다 라는 의미를 가져야 하니까 수업을 마치고 이렇게 동그라미 해줘야 합니다. 2번, 미술 작품을 벽에 붙이고 천천히 작품을 감상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미술 작품이 벽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다 라고 그 의미를 담고 있어야 하니까 붙이고를 골라주세요. 자, 이렇게 우리 국어 활동 내용 확인해 봤어요. 우리 단어 낙인 평가 문제들 한번 만나볼게요. 먼저 이번 단원의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볼 거예요. 선생님과 함께 이번 단원의 내용 떠올려 보는 거예요. 자, 우리 다른 사람의 마음을 짐작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어요.
첫 번째, 무엇이 있었나요? 인물에게 있었던 일을 정리해 보았어요. 예를 들어 강아지 돌보기라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한번 그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강아지 돌보기에서 먼저 할머니께서 일주일 동안 콩이를 돌봐달라고 하셨죠? 그 다음 주영이는 콩이가 좋아하는 간식을 주고 함께 공놀이를 했어요. 그 다음에는 콩이를 데리고 집 근처 공원으로 산책을 나가기도 했고요. 그렇게 친해졌는데 일주일 뒤 할머니께서 돌아오셔서 콩이와 헤어졌네요.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 인물의 마음을 짐작하기 위해서? 그렇죠. 인물의 말이나 행동을 살펴봐야 해요. 인물의 말과 행동에 드러난 마음을 짐작해 볼게요. 예를 들어 주영이가 엄마, 콩이가 우리 집에 적응한 것 같아요. 정말 다행이에요. 라고 말한 부분을 통해서 걱정을 내려놓고 안심하는 마음을 짐작할 수 있었죠. 그리고 할머니께서 하신 행동. 할머니께서는 그동안 콩이를 잘 돌봐주어 정말 고맙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하신 행동을 가지고 우리는 할머니께서 고마운 마음을 가지셨겠구나 라는 것도 알 수 있죠. 우리는 헷갈리기 쉬운 낱말에 주의하면서 글을 읽어보기도 했어요. 그러면 왜 헷갈리기 쉬운 낱말에 주의하며 읽어야 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글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자꾸만 걸음이 빨라졌지 뭐니? 그런데 만약 이 걸음을 썼다면 어? 걸음? 걸음은 밭에 주는 거 아니야? 라고 글을 읽는 사람이 오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글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걸음이라고 낱말을 바르게 써주어야 하는 거죠. 그 다음 상대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역시 헷갈리기 쉬운 낱말에 주의하며 글을 읽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낱말들의 뜻을 여러분들이 익혀두는 게 중요하겠죠? 그 다음 우리는 글을 자연스럽게 띄어읽는 방법도 알아보았어요. 띄어읽기 공부를 해본 거죠. 우리 띄어읽기를 할 때 기억해야 할 문장 부호 두 가지가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나요? 조금 쉬어 읽는다 라는 의미를 가진 쐐기표, 쐐기표보다 조금 더 띄어서 읽는다 라는 쉬어서 읽는다 라는 의미를 가진 겹쐐기표가 있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띄어 읽으면 좋을까? 누가 무엇이 다음에 조금 쉬어 읽어요. 예를 들면 또야것이 안 남았네요.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 다음 또 어떻게 띄어 읽을 수 있을까? 문장이 길 때 문장의 뜻을 생각하며 한 번 더 쉬어 읽어요. 예를 들어 누구를, 무엇을 뒤에서 조금 더 쉬어 읽을 수 있어요. 문장을 볼게요. 애들은 삶은 밤을 까먹기 시작했어요.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만약 삶은 밤을 다음에 쉬어 읽지 않는다면 애들은 삶은 밤을 까먹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읽겠죠. 그러면 자연스럽지 않아요. 문장이 너무 길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한 번 더 쉬어서 읽어준다. 마지막, 겹쐐기표는요. 쐐기표보다 조금 더 쉬어 읽습니다. 문장과 문장 사이에서는 겹쐐기표를 이렇게 표시해서 조금 더 쉬어 읽는다라는 의미를 전달해 보는 것도 좋겠죠. 예를 들어, 또야것이 안 남았네요. 문장이 끝났어요. 그 다음에는 겹쐐기표를 표시해 주는 거예요. 애들은 삶은 밤을 까먹기 시작했어요. 두 문장 사이에 겹쐐기표, 그만큼 조금 더 쉬어 읽으라 라는 의미입니다. 어때요? 여러분도 이제 자연스럽게 띄어 읽을 수 있겠죠? 자, 이제 우리 단원 확인 평가 문제들 만나볼 거예요. 1번부터 5번까지 만나봅니다. 1번부터 2번,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세요. 여기 있는 글을 읽어보죠. 행복여정이 오솔길을 가는데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렸어요. 오솔이야, 이게 얼마만이야. 반갑다, 반가워. 너구리야, 반갑다, 정말 반가워. 자,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어요? 오솔이와 너구리가 오솔길에서 만났나 봐요. 문제 볼게요. 1번. 오솔이와 너구리는 오솔길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1번, 손을 맞잡으며 춤을 추고 있었나요? 아니요, 춤을 추고 있다는 얘기는 없었고요. 오해가 쌓여 말싸움을 하고 있지도 않았어요. 서로의 친구를 소개시켜주고 있지도 않았죠?
속은 속삭이며 이야기를 하고 있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어떤 일을 하고 있었나요? 시끌벅적하게 얼마만이야? 반갑다. 반가워. 정말 반가워. 오랜만에 만나 서로 시끌벅적하게 인사를 하고 있었죠? 그럼 정답은 바로 5번이 되겠네요. 중요한 2번 문제입니다. 오소리와 너구리의 마음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하세요. 자, 반가운 마음, 속상한 마음, 가슴 아픈 마음,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우리 인물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무엇을 생각해야 해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인물이 어떤 말과 행동을 했는지 생각해 보라고 했죠. 일단 이두 친구가 서로 오랜만에 만나서 인사를 하는 상황인 건 알겠고요. 어떤 말을 했나요? 너구리가 이렇게 말해요. 오소리야, 이게 얼마 만이야? 반갑다, 반가워. 그랬더니 오소리가 너구리야, 반갑다, 정말 반가워 라고 말했어요. 그럼 두 친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그렇죠. 바로 반가운 마음이겠죠? 우리 보기에서 반가운 마음을 찾아보면 1번을 찾을 수 있겠네요. 이렇게 표시해 주세요. 3번부터 5번 문제.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라 라는 문제입니다. 지난주부터 자전거 타는 연습을 하고 있다. 자전거를 혼자서 멋지게 타고 싶은데 마음처럼 잘안 된다. 오늘은 아빠와 자전거 타는 연습을 하기로 했다. 아빠와 나는 함께 놀이터로 나갔다. 힘차게 연습을 시작했지만 자꾸만 자전거가 쓰러지려고 했다. 그럴 때마다 아빠가 자전거 뒤를 잡아주시며 다시 해보자고 격려해 주셨다. 나는 너무 힘들었다. 그래도 자전거 타는 방법을 빨리 배우고 싶은 마음에 열심히 연습했다. 여러분, 이 글에서 인물의 마음을 한번 짐작해 보세요. 어떤 인물? 그래요. 바로 여기에 있는 이 나의 마음이요. 그러면 우리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꾸만 자전거가 쓰러지려고 할 때 아빠께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자전거가 쓰러지려고 해요. 그때 아빠는 그럴 때마다 자전거의 뒤를 잡아주시며 다시 해보자고 격려를 해주셨다라고 했죠. 1번, 큰 소리로 혼내시지 않았고요. 잠깐 쉬자고 말씀하시지도 않았고, 그만 포기하라고 설득하시지 않았어요. 대신 뒤에서 자전거를 잡아주셨죠. 페달을 빨리 밟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정답은 바로 4번이 되겠죠. 우리 이어지는 4번 문제도 볼게요. 나에게 있었던 일의 차례대로 알맞게 기호를 쓰세요라고 합니다. 가나다.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읽어보고 우리 차례대로 한번 써볼게요. 가. 아빠와 자전거 타는 연습을 하기 위해 놀이터로 나갔습니다. 나. 너무 힘들었지만 자전거 타는 방법을 빨리 배우고 싶어서 계속 연습했습니다. 다. 힘차게 연습을 시작했지만 자꾸만 자전거가 쓰러지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어떤 것이 가장 먼저 있었던 일일까요? 그래요. 일단 가 놀이터로 나간 것이 가장 먼저 있었던 일이었죠. 그 다음은 힘차게 연습을 시작했어요. 자전거가 쓰러지려고 했어요. 그래서 계속 연습을 하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빨리 배우고 싶어서 연습을 계속했죠. 가다나 순서로 써주면 됩니다. 마지막 5번이에요. 기억에서 디귿 중에서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나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에 기호를 쓰세요.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나의 마음. 오늘은 아빠와 자전거 타는 연습을 하기로 했다? 이 부분에서 그런 마음을 느낄 수는 없어요. 니은, 나는 너무 힘들었다. 이 부분만 보고는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모습 알기 어렵죠. 그래도 자전거 타는 방법을 빨리 배우고 싶은 마음에 열심히 연습했다. 바로 이 부분에서 우리 나의 마음을 짐작할 수 있네요. 포기하지 않고 노력하는, 최선을 다하는 마음을 알수 있는 부분이었죠? 이렇게 우리 단원 확인 평가 문제 5번까지 살펴봤어요. 만점한 퀴즈 준비되어 있는데요. 나와 내 친구는 키가 같다. 알맞은 낱말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아는 친구는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여러분, 우리 다음 시간에는 단원 확인 평가 문제 나머지 문제들로 만나볼게요.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

친구들, 안녕하세요. 세 가지 배움을 함께 담은 만점왕 통합본 전혜은 선생님입니다. 과학 시간인데요. 우리 과학에서 4단원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구의 운동. 우리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중단원의 개념을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은요. 지구의 자전이 무엇인지 알아보았고요. 지구가 자전하면서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자, 오늘은요, 우리가 첫 번째 중단원에서 공부했던 개념 가지고 실전 문제 12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문제를 풀다 보면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그 개념을 더욱 명확히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1번 문제부터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1번입니다. 야외에서 태양과 별의 위치를 관찰할 때 주의할 점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루 동안에 태양과 별의 위치 변화를 관찰했었죠. 그때의 낮에는 야외에서 태양 위치 변화를, 밤에는 야외에서 별의 위치 변화를 관찰할 수 있었는데요. 자, 그때 주의할 점들이 있었어요. 떠올리면서 보기 볼게요. 1번, 야외에서 별을 관찰할 때 반드시 혼자 간다? 자, 우리 별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밤에 야외로 나가야 됩니다. 따라서 밤에 나가기 때문에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어른과 함께 가야 되겠죠. 틀렸습니다. 2번, 야외에서 별을 관찰할 때 남쪽 하늘을 바라본다. 이건 맞죠? 자, 야외에서 태양을 관찰할 때에도 별을 관찰할 때에도 항상 우리는 남쪽 하늘을 바라봅니다. 기준이 남쪽이고요. 자, 남쪽을 바라볼 때 왼쪽은 동쪽이고 오른쪽은 서쪽이에요. 자, 이 방향, 방위를 명확하게 합니다, 친구들. 자, 그리고 3번. 야외에서 태양을 관찰할 때 태양을 정면으로 바라보지 않는다. 맞죠? 자, 정면으로 태양을 바라보면 눈이 손상될 수 있어요. 4번, 야외에서 별을 관찰할 때 너무 늦은 시간까지 관찰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막 새벽 4시까지 관찰하면 좀 안 되겠죠. 5번, 야외에서 태양을 관찰할 때 반드시 태양 관측 안경을 착용한다. 맞습니다. 눈을 보호해 줍니다. 특수한 필름이 쓰여져 있어서. 자, 그런데 태양 관측 안경을 착용했다고 하더라도 오랜 시간 동안 태양을 응시하면 안 돼요. 2분 이내로 짧게 관찰해 주세요. 알았죠? 자, 따라서 알맞지 않은 것은 몇 번이다, 1번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겠네요. 자, 이어서 2번 문제도 풀어봅니다. 남쪽을 바라보고 섰을 때의 방위입니다. 자, 지금 여기 관찰자가요, 남쪽을 바라보고 섰습니다. 자, 우리 태양이든 별이든 하루 동안의 위치 변화를 관찰할 때에 항상 남쪽을 바라봅니다. 자, 이때의 기역과 니은에 알맞은 방위를 쓰시오. 자, 우리가 남쪽을 바라볼 때 왼쪽은, 그렇죠, 동쪽이죠. 기역은 동쪽. 그리고 오른쪽 니은은 서쪽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 친구들이 동서남북 방위를 생각해 주면 됩니다. 자, 동, 서, 남, 북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남쪽을 바라보고 있다고 하면 왼쪽은 동쪽이고 오른쪽은 서쪽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3번 문제 풀어볼게요. 하루 동안 태양의 위치 변화로 알맞은 것을 보기에서 찾아 기호를 쓰시오. 자,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하루 동안에 태양의 위치 변화를 관찰하는 방법 알려줬습니다. 자, 낮에 태양이 뜨니까 우리가 야외에 낮에 나가서 관찰을 해야 되겠죠. 자, 여러 가지 방법대로 어쨌든 우리 친구들이 관찰을 해본 다음에 30분경 관찰한 태양의 위치가 다음과 같다면, 자, 지금 아래 그림을 보면은요, 오전 10시 30분에 태양이 이 위치에 있었습니다. 자, 다음과 같다면 오전 8시 30분경 관찰한 태양의 위치로 알맞은 것의 기호를 쓰시오. 자, 지금 오전 8시 30분은요, 오전 10시 30분보다 2시간 전입니다. 그러니까 2시간

전이죠. 자, 그러면 오전 10시 30분에 태양이 이 위치에 있었습니다. 자, 그럼 2시간 전에는 어떤 위치에 있었을까요? 자, 지금 하루 동안 태양의 위치 변화는 동쪽에서 남쪽을 지나 서쪽으로 가죠? 즉, 태양은요, 하루 동안 이렇게 움직입니다. 자, 따라서 오전 10시 30분에 이 위치에 있었다면 2시간 전인 오전 8시 30분에는 바로 여기에 있었음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자, 따라서 알맞은 것의 기호는 기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이어서 5번 문제도 풀어봅니다. 하루 동안 별의 위치 변화를 화살표로 그리시오. 자, 우리 밤에 하루 동안 별의 위치 변화를 이제 관찰할 수 있어요. 야외로 직접 나가서 관찰할 수도 있겠지만 천체 관측 프로그램으로 우리가 하루 동안 별의 위치 변화를 관찰할 수 있었는데요. 자, 그런 프로그램으로 어떤 날짜를 선택해서 자, 시각마다 우리가 별의 위치를 관찰해 준다면 지금 밤 9시 30분에 동쪽에 환한 별이 있죠. 자, 2시간 후에 여기로, 2시간 후에 여기로, 2시간 후에 여기로, 2시간 후에 여기로 위치가 변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즉, 위치 변화를 화살표로 그리시오. 우리 친구도 이렇게 화살표로 그려주면 되겠습니다. 즉, 하루 동안 별의 위치 변화도 동쪽에서 남쪽을 지나 서쪽으로 움직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자, 이어서 6번입니다. 하루 동안 태양과 별의 위치에 대해 바르게 설명한 친구의 이름을 쓰시오. 자, 지영, 하루 동안 태양과 별의 위치가 달라지는 방향은 달라? 아니요, 같죠. 태양과 별 모두 하루 동안 동쪽에서 남쪽을 지나 서쪽으로 움직입니다. 자, 성경이 하루 동안 태양과 별의 위치는 모두 동쪽 하늘에서 서쪽 하늘로 위치가 달라져 맞죠. 자, 따라서 바르게 설명한 친구의 이름은 선경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7번입니다. 다음은 지구의 운동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입니다. 괄호 안에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자, 지금 이거 지구의 자전을 알아보기 위한 모형 실험이었습니다. 지금 이 전등이 얘기하는 건 뭐죠? 그렇죠. 태양이죠. 그리고 이 친구는 지구 역할, 이 친구는 별 역할입니다. 자, 그러면 아래 문장 볼게요. 지구 역할의 친구가요, 서쪽에서 동쪽으로 회전을 합니다. 자, 왜 서쪽에서 동쪽으로 회전을 하지요? 이것이 바로 지구의 자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지구의 자전을 알아보는 모형 실험이에요. 지구 역할 친구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회전하기 때문에, 자, 전등과 별 역할의 친구는, 즉, 전등과 별 역할의 친구는 그 자리 가만히 그대로 있어요. 자, 그런데 지구 친구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회전하기 때문에 전등과 별 역할을 맡은 친구는 어느 쪽에서 어느 쪽으로 위치가 변화하는 것처럼 보이지요? 실제로 해본다면 지구 역할 친구의 입장에서는 이제 전등과 별 역할을 맡은 친구의 위치가 동쪽에서 서쪽으로 변화합니다. 자, 이것이 뭐예요? 하루 동안 태양과 별의 위치 변화죠.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씩 서쪽에서 동쪽으로 자전을 하기 때문에 태양과 별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바로 이 모형 실험과 우리가 연결 지어서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럼 8번입니다. 지구가 자전축을 중심으로 하루에 한 바퀴씩 회전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했죠? 자, 지금 북극과 남극을 이은 가상의 직선을 자전축이라고 합니다. 자전축을 중심으로 하루에 한 바퀴씩 서쪽에서 동쪽으로 도는 것을 지구의 자전이라고 했습니다. 지구의 자전이죠. 자, 이어서 9번 문제 풀어봅니다. 자,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자, 아래 문장 읽어볼게요. 태양이 뜰 때부터 질 때까지의 동안을, 자, 그러면 태양이 있는 거잖아요. 뜰 때부터 질 때까지니까. 자, 그때를 뭐라고 하죠? 낮이라고 하죠. 낮이라고 하고, 태양이 진 뒤부터 다음날 다시 뜨기 전까지의 동안은, 그럼 태양을 볼수 없죠? 태양이 지고 다음날 뜨기 전까지니까 태양을 볼수 없어요. 자, 그러면 이때를 밤이라고 하지요. 자, 따라서 기역은 낮이 되겠고요. 니은은 밤이 되겠습니다.

위치에 관측자 모형을 딱 두었습니다. 여기 관측자 모형을 두었어요. 자, 그리고 기억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지구본을 회전시키지 않을 때, 그러니까 그냥 이대로 있을 때. 자, 그리고 니은은 어떤 상황이냐면 지구본을 회전시킬 때요. 자, 이렇게 회전을 시킬 때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전등이 있죠? 태양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관측자 모형 입장에서 지금 약간 전등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약간 보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낮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약간 희미하게 보일 것 같기도 해요. 따라서 이제 오후, 늦은 오후일 것 같습니다. 그쵸? 자, 그런데 회전시키지 않으니까 계속 그 상태죠. 그러면 밤이 옵니까? 밤이 안 와요. 자, 그런데 여기 지구본을 회전시켜요. 자, 그럼 전등이 비춘다면, 낮이네? 근데 이렇게 회전하면 전등을 볼수 없는 때가 나옵니다. 자, 그때는 밤이 되겠죠? 즉, 회전을 시켜야 낮과 밤이 번갈아 나타나는 것이죠. 따라서 낮과 밤이 관측자 모형 입장에서 번갈아 나타나는 것의 기호는 니은이 되겠습니다. 즉, 낮과 밤이 생기는 까닭이 무엇 때문이에요? 지구가 회전하기 때문에.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씩 서쪽에서 동쪽으로 자전하기 때문에 낮과 밤이 번갈아 나타나는 것이 됩니다. 태양 쪽을 바라보면 낮이 되고요. 그 반대편은 밤이 되는 것이죠. 11번입니다. 위 실험 결과를 통해 알수 있는 사실을 정리하였습니다. 괄호 안에 알맞은 말에 동그라미 표하시오. 자, 그러면 우리 방금도 얘기했으니까 바로 동그라미 표 해볼게요. 자, 지구가 얼마 동안에 한 바퀴씩 자전하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씩 낮과 밤이 번갈아 나타날까요? 그래요. 하루에 한 번씩 낮과 밤이 번갈아 나타난다고 했죠? 즉, 하루에 한 바퀴씩 자전하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씩 낮과 밤이 번갈아 나타나는 것이고, 우리는 낮과 밤을 합해서 하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12번 문제입니다. 다음 그림에 대해 바르게 설명한 친구의 이름을 쓰시오. 자, 지금 이 그림으로 알수 있는 것은 지금 태양이죠? 지구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자전하고 있습니다. 이때 태양빛을 받는 부분은 낮이 되고, 태양빛을 받지 않는 이 어두운 부분은 밤이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림이겠죠. 자, 그러면 주하, 기역 지역은 밤, 니은 지역은 낮이야? 반대로 얘기했죠. 자, 경환, 지구가 자전하면서 낮과 밤이 번갈아 나타나는 거야. 맞습니다. 자, 따라서 바르게 설명한 친구의 이름은 경환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중단원과 관련된 문제, 실전 문제 풀어봤고요. 이제 두 번째 중단원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중단원의 이름은요, 지구의 공전과 별자리인데요. 오늘은 선생님과 지구의 공전까지만 공부를 해보고요. 별자리는 다음 시간에 공부할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다음 시간에 공부할 별자리도 아주 손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집중해 봅니다. 자, 지구의 공전입니다. 자, 지구의 자전은요,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씩 서쪽에서 동쪽으로 도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그쵸? 자, 그런데 지구의 공전이라는 것은요, 이 공을요, 공통의라고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그리고 전은 또 회전, 돌다라는 뜻이겠죠? 즉, 지구의 공전이라는 것은요, 태양을 공통의 중심축으로 하여 지구가 일정한 길을 따라 태양 주변을 크게 도는 것을 공전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지구의 공전 모형 실험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실험 과정부터 살펴볼게요. 일단 준비물은요, 전등 필요하고요, 책상, 그리고 지구본 하나와 지구본을 들 친구가 한명 필요합니다. 자, 볼게요. 1번. 지구본 우리나라 위치에 관측자 모형을 붙입니다. 자, 우리 친구도 요런, 뭐, 빳빳한 종이 관측자 모형이어도 되고요. 아니면 플라스틱으로 만든 관측자 모형이어도 됩니다. 자, 요런 것을요. 지구본에 보면 우리나라를 찾아서 우리나라 위치에 관측자 모형을 붙여주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아시아 대륙 동쪽에 있습니다. 지구본에서 찾아야 돼요. 자, 왜 우리나라 위치에 관측자 모형을 붙이냐면, 우리나라에서 보이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기 때문이에요. 지구는 둥글고 굉장히 크기 때문에 같은 지구에 있더라도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같은 시점에 보이는 모습이 다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나라의 위치에서 보이는 모습을 지금 생각해 볼 것이기 때문에 지구본 우리나라의 위치에 관측자 모형을 붙인 겁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은 실험하면서 우리나라에 있는 관측자 모형이 어떤 모습이 보일까? 이것을 계속 생각해야 돼요. 알았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책상 가운데에 전등을 놓습니다. 책상 가운데에. 자, 이 전등의 역할이 뭘까요? 맞아요. 태양을 의미합니다. 태양. 그리고 세 번째, 이 친구가요, 전등을 등진 상태로, 자, 지금 전등을 등졌죠? 전등이 등 뒤에 있죠? 등진 상태로 지구본을 들고 이렇게 섭니다. 그리고 전등을 중심으로 들고 서 있는 위치를 정해서 위치를 바꿔주는 겁니다. 자, 처음에 여기 있어요. 1번 위치에 있어요. 등지고, 그리고 이제 2번 위치로 가요. 그리고 여기 뒤에 있죠? 3번 위치로 가고, 4번 위치로 가는 겁니다. 계속 이렇게 위치를 바꿔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위치를 바꿀까요? 자, 지금 우리가 하는 모형 실험은 지구의 공전 모형 실험입니다. 이게 바로 공전이기 때문이에요. 지구의 공전이라는 것은 태양이라는 공통의 중심축을 두고요. 지구가 그 주변을 일정한 길을 따라 도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친구가 지구본을 들고 지금 계속 위치를 바꾸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확히 표현하자면 지금 책상이요. 친구들 네 개의 면이 있죠. 그러면 첫 번째는 이면에 앞에 서고, 두 번째는 이면에.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여기 면에. 그리고 네 번째는 이쪽 면에. 이렇게 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각각의 위치에서 아까 우리 우리나라 위치에 관측자 모형을 붙였죠. 자, 이 관측자 모형이 어떤 모습이 보일지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구의 공전 모형 실험 시 주의할 점이 있어요. 자, 일단 첫 번째, 전등을 중심으로 하여 지구본을 들고 이동을 하죠. 자, 이동을 할때 지구의 자전축이 항상 같은 방향을 향하게 해야 합니다. 너무 중요해요. 자, 지구가요, 우리 지난 시간에 자전도 공부를 했지만, 자전축이 이렇게 수직으로 세워진 상태로 자전하고 공전하는 것이 아니고요, 23.5도 기울어진 채 이제 자전도 하고 공전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자전축을 바꾸면 안 돼요. 자, 지금 여기 전등이 있죠? 그리고 지금 어떤 친구가 지구본을 들고, 지금 이렇게 여기에서 여기로, 이제 여기로 이렇게 위치를 이동할 겁니다. 자, 이때 지구의 자전축이요. 계속 한 방향을 가리키게. 교실에서 이 지구의 자전축이 교실에 계속 한 방향을 가리키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로 지구의 자전축이 바뀌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지구본을 들고 위치를 바꾸잖아요. 그때 지구의 자전축을 항상 같은 방향으로 가리키려면 지구본을 잡고 있는 이 손목의 방향이나 팔의 위치를 좀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야만 자전축이 일정한 방향으로 유지가 돼요. 그냥 우리 친구들이 그대로 잡고 있다가 휙휙 돌면 자전축 방향이 바뀝니다. 자, 따라서 전등을 중심으로 하여 지구본을 들고 이동할 때 지구의 자전축이 항상 교실의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구본과 전등의 거리 여기 있죠? 이 각각의 거리는 일정하게 유지를 해야 돼요. 선생님이 지금은 조금 여기를 짧게 그렸는데 일정하게 유지를 해야 되고요. 자, 세 번째 조건이 있어요. 자, 우리 각 위치에서 자, 우리나라 그 위치에 관측자 모형을 붙였죠. 그리고 우리가 관측자 모형이 보이는 모습을 생각해 보겠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각 위치에서 저기 띄어쓰겠어요. 각 위치에서 우리나라가 한밤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한밤이 되도록. 그때의 모습을 관찰할 거예요. 자, 밤이 된다라는 건 뭐예요? 우리 지난 시간에 공부했잖아요. 태양 쪽을 향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태양 반대편을 향하도록. 즉, 우리나라에 세운 그 관측자 모형이 밤일 때여야 돼요. 각 위치에서 우리나라가 한밤이 되도록 하고 그때 관측자 모형이 보이는 모습을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자, 지금 위치마다 이제 이동을 할때 자전축 일정하게 유지하는 거 중요하고요.
또 이제 전등과 이 친구 사이의 거리가 똑같이 해야 되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그 관측자 모형이 우리나라의 위치가 어디를 향해야 된다? 밤이 되도록. 그러면 이쪽을 바라보면 되겠어요? 전등을 바라보면 낮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쪽 바라봐야 돼? 이쪽 바라봐야 되겠죠. 이렇게. 전등의 바깥쪽을 이렇게 바라봐야 됩니다. 그쵸? 즉, 여기에서 우리나라 그 관측자 모형이 이쪽을 향하게, 이쪽 향하게, 여기도 이쪽을 향하게 해야 됩니다. 이쪽을 향하게. 밤일 때. 밤일 때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거예요. 자, 그러면 요 주의할 점 생각해 보고 이제 실천해야 돼요. 자, 그러면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구의 공전 모형 실험인데요. 여기 전등이죠. 지금 지구본을 들고 있는 친구가요. 지구본을 들고 기역에서 니은, 니은에서 디귿, 디귿에서 리을 위치로 이렇게 이동을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에 관측자 모형을 붙였죠. 그 관측자 모형이 교실에서 보이는 모습이 어떠할까요? 전등을 켜요. 이제 태양의 빛이 있다는 거죠. 자, 지구본을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위치로 이동하면서 각각의 위치에서 관측자 모형이 아까 우리나라 위에 붙인 그 관측자 모형이 향하는 방향에서 보이는 모습을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자, 지금 관측자 모형은 기역의 위치에서 여기를 바라보고 있겠죠. 자, 그럼 어떤 모습이 보여요? 교실에서? 허, 칠판이 보일 겁니다. 아, 기역에 있을 땐 칠판이 보이는구나. 자, 그러면 니은에 있을 때 관측자 모양 이쪽을 바라보고 있겠죠. 밤이니까. 자, 그럼 어떤 모습이 보일까요? 아, 니은에 있을 때는 창문이 보이네. 자, 그럼 디귿의 위치로 가면 관측자 이쪽 바라보고 있어요. 관측자 모형이 우리나라에 붙인. 자, 그러면 디귿의 위치에 있을 때는 아, 게시판과 사물함이 보이는구나. 자, 그럼 리을의 위치로 간다면 지금 관측자 모형은 이쪽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밤일 때 어떤 모습이 보여요? 아, 창문과 앞문, 뒷문이 보이는구나. 이 모습이 보이는구나. 즉, 우리는 어떤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아하, 지금 관측자 모형이 각각의 위치로 이동하면서 지구본의 위치에 따라 관측자 모형이 향하는 방향에서 보이는 모습이 달라지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자, 이것이 다음 시간에 공부할 별자리와 아주 깊은 관련이 있는 겁니다. 즉, 지구가 공전을 하면서 밤에 볼수 있는 모습들이 달라지는구나. 그것이 되겠습니다. 알았죠? 자, 이것은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구의 위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지구가 공전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 지구의 공전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전이 뭘까요? 지구의 공전, 지구가요, 태양을 중심으로 1년에 한 바퀴씩 일정한 길을 따라 서쪽에서 동쪽으로 회전하는 것을 지구의 공전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지구의 자전과 좀 비교해 본다면, 지구의 자전은요, 자전축을 중심으로 하루에 한 바퀴씩 서쪽에서 동쪽으로 회전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공전은 뭐예요? 태양을 중심으로 몇 년에? 1년에 한 바퀴. 아, 자전은 하루에 한 바퀴인데, 공전은 1년에 한 바퀴씩 일정한 길을 따라 방향은 똑같아요. 자전과 공전 모두 서쪽에서 동쪽으로 회전하는 것을 지구의 공전이라고 한다고요. 즉, 여기 태양이 있어요. 자, 그러면 지구가요. 태양을 중심으로 1년에 한 바퀴씩.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서쪽에서 동쪽으로 한 바퀴씩 일정한 길을 따라 회전하는 것을 공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선생님이 약간 치우치게 그리긴 했는데 이해를 해주세요. 태양이 여기 가운데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1년에 한 바퀴라고 했으니까 자, 봅시다. 1개월, 2개월, 3개월. 3개월 후에는 여기 있는 거예요, 지구가. 4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 9개월. 10개월, 11개월, 12개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서쪽에서 동쪽으로 태양을 중심으로 그 주변의 일정한 길을 따라 1년에 한 바퀴 도는 것을 공전이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 아까 공전 모형 실험에서도 이것을 한 거죠. 자, 그럼 2번. 지구가 공전하면서 지구의 위치가 당연히 달라지죠. 공전하면서 위치가 달라집니다. 자, 그리고 지구의 위치에 따라
밤하늘에 보이는 모습도 달라지죠. 자, 지금 요

여기 태양이 있고 여기 지구가 있죠? 친구들, 이 주변에는요. 수많은 별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별들이 있어요. 자, 별들은 그 자리 그대로 있어요. 자, 그런데 지구가 이 위치에 있을 땐 당연히 이쪽 별이 밤에 보이겠죠? 자, 우리 밤일 때는 다 지금 이쪽을 향하고 있을 때 아닙니까? 그래, 안 그래요? 자, 태양이 여기 있으니까 이쪽을 향하고 있을 때가 밤이잖아요? 자, 그러면 이쪽에 있을 때는 당연히 이쪽 밤하늘이 보이겠고, 이쪽에 있을 때는 당연히 이쪽이 보이겠죠? 우리 아까 지구의 공전 실험에서 교실에서 보이는 모습이 관측자 모형이 다 달랐잖아요? 그겁니다. 아, 지구의 위치에 따라 밤하늘에 보이는 모습이 달라지겠구나. 왜? 지구의 위치가 변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함께 우리가 이제 엮어보겠습니다. 자, 지구는요, 태양을 중심으로 1년에 한 바퀴씩 서쪽에서 동쪽으로 공전을 하면서 동시에 하루에 한 바퀴씩 자전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자전을 하면서 공전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루에 한 바퀴씩 자전도 하면서 공전을 하는 거예요. 자전과 공전을 동시에 하는 겁니다. 자, 지구가 이 위치에 있을 때, 북반구 기준으로 우리나라 북반구에 있으니까, 이 위치에 있을 때 우리나라는 여름이에요, 여름. 그리고 이 위치에 있을 때는 우리나라는 가을이에요. 그리고 이 위치에 있을 때 북반구 우리나라는 겨울이고요. 이 위치에 있을 때 우리나라는 북반구 봄입니다. 아, 그러니까 지구가 뭐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 자전을 하면서 1년에 태양 주변을 한 바퀴 도는 공전을 한다. 자전과 동시에 공전을 한다라는 거.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개념과 오늘 우리가 공부했던 개념을 엮어서 함께 생각해 줘야 됩니다. 알았죠? 자, 그럼 공전 개념 확인 문제 풀어볼게요. 1번.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1년에 한 바퀴씩 일정한 길을 따라 서쪽에서 동쪽으로 회전하는 것을 지구의 뭐라고 한다고요? 공전이라고 한다고요. 2번, 지구가 공전하면서 지구의 위치가 달라지나요? 달라지지 않나요? 달라지죠. 달라집니다. 자, 우리 지구 공전 모형 실험도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선생님과 지구의 공전 공부했는데요. 오늘 개념을 명확하게 해야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할 별자리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친구들, 오늘 공부한 개념 기억하면서 이 문제 풀어서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1년에 한 바퀴씩 일정한 길을 따라 서쪽에서 동쪽으로 움직이는 것을 무엇이라고 할까요? 오늘 공부한 아주 중요한 개념이었죠? 정답 수강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서 또 재미있는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활짝 웃는 얼굴로 다시 만나요. 안녕!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Wednesday, 수요일입니다.
1: 네.
0: 자, 오늘은 직업 영어 해볼 텐데요.
1: 어떤 직업?
0: 자, 어제와 관련이 밀접히 있습니다.
1: 오!
0: 다래끼 짰잖아요.
1: 네네.
0: 오늘은 다래끼보다 무서운 의사선생님 파트 2 해서 실제로 그 의사선생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1: 아, 의사선생님이 정말 짜려고 할 때 저 기

0: 뻔했다 그랬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다랬기 때문에 병원에 간 상황. 이번에는 친구와의 대화가 아니라 선생님과 의사 선생님과
0: 대화.
1: 나의 대화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0: 좋습니다.
1: Alright,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첫 번째 미션은요.
1: 네.
0: 그걸 짜서 터뜨린다고요? 그러니까 방금 얘기를 들은 거예요.
1: 그쵸, 그쵸.
0: 뭔가 나는 여기서 약을 먹을 줄 알았는데, 안 된다는 겁니다. 네. 자, 두 번째 미션.
1: 네.
0: 잠깐, 저 준비 안 됐어요. 아파요. 여기까지입니다.
1: 네.
0: 오늘 연기를 많이 해야 될것
1: 아,
0: 같아요.
1: 그러네요. 예,
0: 네.
1: 정말 실감나게 뭔가 이 다래끼가 탁 터지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0: 그런
1: 오늘
0: 느낌으로,
1: 한번
0: 뭐,
1: 접근을 해볼게요.
0: 낭독도 하고, 뭐,
1: 네.
0: 표현도 알아가고, 다 하는 거죠.
1: 사실 영어도 그렇고
0: 네.
1: 기세고 연기입니다. 네.
0: 그렇습니다.
1: 자, 다래끼, 나서 아픈 그런 연기 영어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0: Alright.
1: 슬기롭게 도전!
0: 도전! I'm going to drain your sty. I'm going to drain your sty.
1: Drain? 이거?
0: Like take out the liquid. Okay, drain your sty.
1: 뭐 테이크아웃 한다고 이거를? 진짜 커피만 테이크아웃 해봤지. 이거 이렇게
0: I'm going to drain it.
1: 이걸 짜서 터트린다고요? 이렇게?
0: Do you speak English, ma'am?
1: 예. 봄. 유? 유 did you?
0: I might pop it, yes, maybe. Yes, it'll be over before you know it. It'll be over
1: Over
0: before you
1: before
0: know
1: you
0: it.
1: know. 내가 알기 전에 끝난다는
0: It'll be
1: 건가?
0: very quick, okay?
1: 잠깐만. 저 준비 안 됐어요. 잠깐만요.
0: Is there a problem? Is there a
1: 잠깐만.
0: problem?
1: Yes. I'm not ready.
0: Oh.
1: No.
0: It's okay, ma'am. Don't worry, don't worry. 아이고, 다래끼 짰던 그날의 악몽이 밀려옵니다.
1: 네.
0: 아픈 것 같은데요.
1: 아, 선생님,
0: 네,
1: 정말.
0: 오늘, 자, 단어 위주로 배우시겠어요? 아니면 덩어리 표현 위주로 배우시겠어요?
1: 저는 원래 꿩 먹고 알먹고를 좋아해요.
0: 네.
1: 둘다 갈게요.
0: 알겠습니다. 다 알려드리도록
1: 네.
0: 할게요. 트레이닝 같이 볼게요.
1: 네.
0: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2: I'm going to drain your sty.
3: Are you saying you're going to squeeze it and pop it?
2: Yes, it'll be over before you know it.
3: Wait, I'm not ready. That hurts!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네.
0: 자, 첫 번째 문장부터 가보겠습니다. 자, 지금 다래끼 짜내겠습니다. 와, 이 목소리 알죠?
1: 네.
0: 빛 비치고 있고요,
1: 누워
0: 눈에.
1: 있을 거 아니에요, 또.
0: 그럼요.
1: 아이고. 자, I'm going to your sty.
0: 네.
1: 아, 이거는 또 어제 배웠던 거랑 연결을 해가지고 또 생각을 할수 있으니까요.
0: Right.
1: 이제 당신의 다래끼를 터뜨리겠습니다. 소
0: 와.
1: 여기에 팝을 한번 써보겠습니다.
0: 자.
1: I'm going to pop your sty.
0: 맞아요. 우리가 꼭 이런 거 있는 것 같아요. 배우고 나서 금방 또 써먹으면
1: 네.
0: 이게 금방 굳어서 들어가 있게 돼요, 머리에.
1: 그거를 그래서 몇번더 반복하면 내게 되는
0: 아하.
1: 건데,
0: Okay.
1: 그게 참 어려워요.
0: Alright. 자, 일단 오늘은요. 죄송하지만.
1: 네.
0: 또 다른 단어를
1: 왜
0: 가져왔습니다.
1: 그러세요?
0: 그런데요. 그런데
1: 예.
0: 팝도 돼요. 왜? 우리 어제 뭔가를 터뜨린다라고 할때 pop 쓴다고 했었잖아요. So I'm going
1: 네네.
0: to pop your sty라고 해도 되는데
1: 으흠.
0: 의사 선생님이 pop을 쓰면 환자가 무섭지 않을까요?
1: 아, 그러네요.
0: 잠시만요, 터뜨릴게요. 이러면은 무섭단 말이에요.
1: 그쵸.
0: 그래서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전문적인 느낌이나 조금
1: 아.
0: 부드러운 느낌의 동사를 쓰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었어요.
1: 맞아요. 선생님, 만약에
0: 네.
1: 팝하셨으면은 팝콘 생각 많이 났을 것 같아요.
0: 그러니까요.
1: 예.
0: 상상을 할 거잖아요.
1: 그쵸,
0: 자,
1: 그쵸.
0: 그래서 이거 좋은데 오늘은요. drain을
1: 어머!
0: 써봤습니다. 자,
1: 오!
0: 전문용어로 조금 이렇게 더 많이 쓰는 편인데요. 이 drain이라고 하는 거 물을 drain한다. 이런 거 들어본 적 있나요?
1: 아!
0: Right.
1: 네네네.
0: 물이 빠지는 것을 사실 drain이라고 합니다.

0: 물이라고 얘기를 아. 해요. 그래서 물이 물 같은 액체가 어디 이렇게 배수구 같은 데로 빠지다도 되고요. 예. 그쪽으로 빼내다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 안에 있는 액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막 고름이 있던가 있죠. 그런 것을 이렇게 빼낸다, 고갈시킨다는 아. 의미를 갖고 있는 drain을 써봤습니다. 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가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오케이, okay, so drain이라는 단어, 뭐 물 등등을 빼내다. 자, 그리고요 여기서 자기가 뭐 할 거라고 할 때 이것을 썼죠.
1: 네.
0: I'm going to do something이라고 하는 것을 썼습니다. 자, be going to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사전에 계획을 했고 그걸 이룰 것이다 라고 해서 계획을 이룬다는 것을 상대방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일단은 be going to 동사 원형으로 이병자를 하고 나서 조금 더 extra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1: 네.
0: So I'm going to do something. We are going to do something. 원래 사전 계획 있었고 그리고 이룰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짜낼 그런 계획이 있었던 거죠. 의사 선생님은.
1: 네.
0: Alright. So 예를 들어서 청혼하다가 뭘까요?
1: Propose.
0: 그렇죠.
1: 네.
0: Propose to someone이에요. 자 그러면 나 있잖아 그녀에게 청혼할 거야. 그런 계획이 있었고 그걸 할 거라고 이렇게.
1: I'm going to propose to her.
0: 그렇죠. Propose도 to를 빼먹는 실수가 엄청 많아요.
1: 그러게요.
0: 주의하셔야 돼요.
1: 우리 그냥 항상 propose라고만 쓰니까.
0: 맞아요. 그냥 네. propose her 쓰는데 그러면 안 돼요.
1: 네.
0: 자, how about this? 이번에는 주어를 우리로 잡아볼게요.
1: Yep.
0: 자, 파티를 연다라고 할 때 그 열다, 개최하다 이거 뭐 쓰는지 혹시 아세요?
1: 열다?
0: 네. 이거는 덩어리로 오늘 몰라도 오늘부터 알면 돼요.
1: Behold. Beheld.
0: 자, throw라는 게 있어요.
1: 아, 틀렸네.
0: 희한하게 던진다라는 표현을 같이 써서
1: throw a party. Party.
0: 이 오. 표현 알아두면 나중에 진짜 후회 없습니다.
1: 네.
0: So, throw a party라고 하는 게 파티를 throw 연다. Party. 자, 그러면은 우리 있잖아. 파티 열 거야. 우리 파티 열 거야.
1: We are going to throw a party.
0: There you go. We are going to throw a party. 이거는 그런 계획이 있었고 우리 다음 달쯤에 그럴 것이다.
1: 네.
0: 라고 계획을 상대방한테 전달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1: Mm-hmm.
0: You got it, right? Okay, so 이왕이면 이 패턴 안에서도 propose to 그리고 throw a party라는 표현까지 알아두면
1: 너무 최고죠. 좋은데요.
0: 최고입니다.
1: 네, 기억하겠습니다.
0: 자, all right, 같이 한번 낭독해 볼게요. I'm going to propose to her.
1: I'm going to propose to her.
0: We are going to throw a party.
1: We are going to throw a party.
0: 네. 자, 그리고 이쯤 돼서 제가 조금 더 추가적인 설명 드린다고 했었잖아요.
1: 네.
0: 이거는 제가 사실 나올 때마다 설명을 좀 드리고 싶기는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익숙해질 수 있게 be going to 뭐뭐 할 것이다. 그런데 혹시 will 들어봤나요? Will?
1: 그럼요.
0: 우리 항상 쓰잖아요. 그렇죠?
1: 네.
0: 이것도 우리말로 하면 뭐뭐 할 것이다.
1: 것이다.
0: 아, 그러면 똑같네라고 생각하실까 봐
1: 예.
0: 걱정이 돼서 제가 잠깐 조금 얘기를 더 하면 be going to는 내가 하려고 이미 계획했고 그거 진짜 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1: 그쵸.
0: 하지만 will 같은 경우에는 뭔가 계획성이 떨어져요. 하지만 의지는 강해요. 그래서 순간적인 의지다라고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계획성은 떨어지지만 의지는 불타있다라는 느낌인 거예요.
1: 네네.
0: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I will drain 이걸 쓸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의사 선생님이 딱 원래 딱 다른 치료를 하려다가 아, 요 짜야겠다 하면서
1: 아.
0: 그 자리에서 의지를 확 보여주고 싶을 때는 I will drain. 이것도 괜찮습니다.
1: 예, 예.
0: Okay? So, 대표적인 케이스가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돼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레스토랑 같은 데서,
1: 네.
0: 스푼이 떨어졌어요. 그랬을 때 그걸 딱 보고, 웨이터 분이,
1: 예.
0: 가져다 드릴게요.
1: 어?
0: 이건 순간적으로 의지를 얘기를 한 거죠.
1: 그쵸.
0: 이미, 아, 저 사람 떨어뜨릴 거니까, 떨어뜨릴 거야. 그러니까, 계획하에서, 이렇게, 이런 생각 안 하잖아요.
1: 아, 그렇죠.
0: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보통, I'll get you a new spoon. 그때는 will 보통 많이 쓰는 거죠.
1: 네.
0: So again, 얘는 미리 계획한 걸 이룰 거다. 그리고 얘는 순간적으로 좀 정한 느낌.
1: 네.
0: Alright?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m going to drain your sty.
1: I'm going to drain your sty.
0: 자, 이랬을 때 이 얘기를 듣고 완전 기절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1: 떨려요.
0: 그걸 짜서 터뜨린다고요? 이러면서
1: Are you saying? 여기서 왠지 끊어야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어요.
0: Mm-hmm.
1: You are going to eat and pop it?
0: Yes.
1: 그걸 짜서
0: 뭐뭐 하고
1: 터뜨린다고요?
0: 이거는 그래도 우리 했었죠. 방금 얘기도 했지만.
1: 네네네. Pop it.
0: 아하. 여기는 정말 말 그대로 제가 사실 지난 시간에도 살짝 얘기했었어요.
1: 아,
0: 쥐어 짜는 거.
1: Squeeze가 되겠네요, 이번이. 네, 이제 또 스펠링이.
0: 그럼 같이 교재에 써주세요.
1: 뭐 이런 느낌이 아닐까요?

0: 아닐까 싶어요.
1: Okay.
0: 에.
1: Squeeze.
0: Squeeze.
1: S-Q-U-E-E-Z-E. Is that right?
0: 예.
1: Okay. So, are you saying you're going to squeeze it and pop it? 정답? 맞습니다.
0: 맞았다.
1: 쥐어짜다.
0: 네.
1: 라고 하는 것을 squeeze라고 씁니다.
0: 음?
1: 그런데 이거는 본인이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의사 선생님이 제가요 그걸 squeeze 한 다음에 pop it 할 겁니다.
0: 너무 뭔가 잔인하게 들릴 것 같아요.
1: 그러면은 패닉하죠, 그렇죠?
0: 그렇죠.
1: 그래서 의사 선생님은 그거를 빼낸다라는 느낌으로 drain을 쓴 거고요.
0: 다른 단어가 이렇게 그 당사자에게는
1: 맞아요.
0: 뭔가 안도감도 줄 수 있거든요.
1: 그렇죠. 근데 이게 본인 얘기면 당황을 해버리면 최악의 상황을 생각하잖아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말이 나오죠.
1: 이런 단어가 막 나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오늘 뭐 squeeze, 뭐 pop, drain
0: 예.
1: 다 나왔네요. 그렇죠? 오케이. 그리고 발음 주의하셔야 됩니다. 스퀴가 아니라 쿠이로 다 나눠서 하셔야 돼요. 스퀴즈 아니라 squeeze.
0: squeeze.
1: 대신에 좀 빠르게 부드럽게 연결한다는 느낌이에요.
0: 네.
1: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squeeze, squeeze.
0: Squeeze. Squeeze.
1: 좋아요. 자, 비슷하게 이런 것도 같이 연습해 보세요. 그러니까
0: 모음이
1: 이렇게 붙어 있다고, 아, 우, 이니까 위네?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0: 아.
1: 그럼 퀸 이러잖아요.
0: 따로따로.
1: Queen.
0: Queen.
1: Queen. 대신에 그걸 빠르게 Queen. 하는 것 뿐이죠. 한번 해 보실래요?
0: Queen.
1: 한번 더?
0: Queen.
1: 오, 좋아요, 좋아요. 오케이. 이것도 question. I have a question. 이렇게 하지 마시고, 퀘가 아니라 question. 하지만 빠르고 부드럽게 하는 거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면
0: question
1: yes
0: question,
1: question. 훨씬 좋아요. 이것도 quick 아니라 quick
0: quick
1: quick
0: quick
1: 오 훨씬 좋습니다. 오케이 예. 연습을 많이 해보세요.
0: 어렵긴 하네요.
1: right 자 그리고 지금 보면 믿을 수 없는 거예요.
0: 오.
1: 분명히 짠다고 했는데 내가 잘못 들었나? 이런 느낌 주려고 어떻게 했어요?
0: Are you saying
1: 이렇게 했어요. 당신은 말하고 있나요? 이렇게 할 거라고. 그래서 뭔가 믿을 수 없는 거에 대해서 다시 확인해 보는 느낌이 있죠?
0: 네.
1: 그래서 Are you saying? 하고 나서 뒤에도 질문형으로 가면 안 돼요. 평소문일 거라고 이렇게 만들면 이 행동을 할 거라고 당신 말하고 있는 건가요? 나 진짜 못 믿겠어요. 이런 느낌을 줄 수가 있겠죠, 그렇죠? So, 예를 들어서 너 내가 싫다는 거야? 이거 쓸 수 있단 말이에요. 너는 말하고 있니? 그럼 어떻게 해요?
0: Are you saying?
1: 넌 날 싫어한다. 평소문으로.
0: You don't like me?
1: 오, 그것도 좋아요. Or 네. you hate me.
0: You hate
1: 더
0: me?
1: 더 과하게. 그러면 Are you saying you hate me? 이렇게. 그럼 상대가 No, no, no. I'm not saying that.
0: 네.
1: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겠죠. 이거 한번 해볼게요.
0: 네.
1: 예쁜 건 pretty인데 더 예쁜 건 뭐예요?
0: Prettier.
1: Prettier. Okay.
0: Yes.
1: 자기 지금 그녀가 더 예쁘다는 거야?
0: 와.
1: 이거 한번 해볼게요. 지금 화가 났어요. 자.
0: Are you saying she is prettier than me?
1: than me까지. 오케이. 저는 그냥 prettier까지 기대했는데 더 좋아요, 더 좋아요.
0: 예, 예.
1: 근데 이게 약간 화난 느낌으로 가는 거죠.
0: 그렇죠.
1: Are you saying she is prettier? 이렇게
0: 아하.
1: 쓸 수 있겠습니다.
0: 네.
1: 여기서 핵심은 이 뒤에, are you saying 뒤에 질문형을 또 쓰진 말라는 거예요.
0: 평서문으로.
1: That's right. 읽어보겠습니다. Are you saying you hate me?
0: Are you saying you hate me?
1: Are you saying she is prettier?
0: Are you saying she's prettier?
1: Okay. 자, 읽어보겠습니다. Are you saying you're going to squeeze it and pop it?
0: Are you saying you were going to squeeze it and pop it?
1: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I'm going to drain your sty. I'm going to drain your sty. Are you saying you're going to squeeze it and pop it? Are you saying you're going to squeeze it and pop it?
1: 네, 자 의사 선생님이 네 순식간에 끝날 겁니다.
0: 오.
1: 참고로 저는 순식간이 아니었어요 느낌이.
0: 아, 그렇죠. Yes, it'll be before you know it.
1: 자, 어순대로 한번 가볼게요.
0: 네, 여기서 끊어볼까요?
1: 오케이. 그거는 뭐 할 거가
0: 끝날
1: 나와야겠어요?
0: 끝날 겁니다.
1: 끝날 거다. 그 뒤에는 뭐인 거예요?
0: 당신이 그걸? 알기 전에.
1: 오케이.
0: 그걸 알기도 전에.
1: 직역으로 일단은 갈게요.
0: 네, 그게 이제 뭐 굉장히 알아채기도 전에 뭐 끝나다 순식간에 그런 의미인
1: 오케이.
0: 거예요. 그러면 it will be, 저는
1: 끝나는
0: be
1: 게 뭐죠?
0: Over.
1: Over. 오케이.
0: 끝난다.
1: Alright, 오케이. 자, 보겠습니다. Yes, it'll be over. Before you know it. 깔끔한데요?
0: 네?
1: 정답? 맞습니다. 오.

0: over이라고 하는 거는 진짜 특히나 완전히 끝났다는 거를 또 강조를 해줄 수가 있어요. 아. Okay, so it'll be over, 끝나버릴 것이다, before you know it. 여기서 지금 아주 좋은 게스였어요. 예. 아마 많은 분들도 아, 그 정도 추측이 되는데 생각하실 건데요.
1: 네.
0: Before you know it은 뗄 수 없는, 이렇게 나눌 수 없는 거의 관용적인 동어입니다.
1: 아, 네네.
0: So, 당신이 그걸 알기 전에라고 하는 거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뭔가 그 사실을 깨닫기도 전에 갑자기 띵!
1: 후다닥!
0: 끝나버린 거예요.
1: 아.
0: Okay? So, 순식간에 정도로 쓸 수 있는 덩어리 표현이 되겠습니다.
1: 네.
0: 이게 좀 길어서 그렇지 사실 한번 쓰기 시작하면 다른 거 쓰는 거 좀 별로거든요.
1: 그쵸, 그쵸.
0: 자, 예를 들어서, 아, 이거 한번 해볼게요.
1: 음?
0: 여름이 순식간에 여기에 올 거야.
1: 아.
0: 이거는 진짜 여름이 금방 찾아올 거다라는 그쵸. 얘기인데요. 일단은 will be를 드릴게요. Will be
1: 예.
0: 힌트. 여름은 여기에 있을 것이다라고 해야겠죠.
1: Summer will be here.
0: 오케이. 순식간에.
1: Before you know it.
0: 그렇죠. 당신이 그거 알기도 전에 이거예요. 자, how about this? Surgery가 그 수술이죠.
1: 네.
0: 오케이. 그 수술은 끝날 겁니다. 순식간에 말이죠.
1: The surgery will be over,
0: over
1: before you know it.
0: 좋아요. Before you know it.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1: 네.
0: 그래서 이 정도가 되겠죠? 이 정도.
1: Yes.
0: 이거는 문장이 엄청 길어 보이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before이라고 하는 거는 확장형 패턴이에요.
1: 네.
0: 그래서 이걸 쓰는 순간 문장이 더 이상 짧을 수가 없어요. 두 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라도 아, before 뭐뭐 이거를 연습을 좀 해두는 게 좋아요. 미리미리.
1: 네네.
0: Okay? So, 여러분, 낭독 한번 해볼게요. Summer will be here before you know it.
1: Summer will be here before you know it.
0: The surgery will be over before you know it.
1: The surgery will be over before you know it.
0: Alright. 자,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들 같이 알아두시면 좋은 거는 in no time이라는 표현도 있어요.
1: 오.
0: 네, 그래서 시간이 정말 걸리지가 않는 거예요.
1: 그러네요.
0: Right? 원래 in 하고 어떤 기간을 쓰면 얼마 있다가잖아요.
1: 네네.
0: 근데 no time이니까 아예 그런 기간조차 없는 거예요.
1: 그러네요.
0: Right? 그래서 in no time 얘도 굉장히 간편하게 또 쓸 수 있는 표현 중에
1: okay.
0: 하나입니다. 자, 그리고 이건 큰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 이거 있죠?
1: 네.
0: 이거 뭘 줄인 거죠?
1: It will.
0: It will. 이거 이렇게 줄여서 되어 있을 때 제가 추천하는 거는
1: 네.
0: 이 T 사운드가 약간 flat이 나요. 그러니까 늘 비슷하게 발음이 돼요.
1: 네.
0: 그래서 저는 it will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it'll be over 이런 식으로 이럴 수가 하는 것처럼 이렇게 부드럽게 읽어달라는 거예요.
1: 예.
0: It'll be 이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Yes, it'll be over before you know it.
1: Yes, it'll be over before you know it.
0: Alright, 자 이랬을 때 마지막
1: 네.
0: 눈물의 문장.
1: 어떻게?
0: 잠깐, 저 준비 안 됐어요. 아, 아빠 이미 시작됐어요?
1: 제 생각엔 아직 찌르기 전인 것 같은데.
0: 아, 그럴 수도 있어요. 아직 시작
1: 예,
0: 안 했어요. 이랬어요.
1: 설레발이 좀 많으신 분일 수도 있어요. 예. Wait, I'm not, 아, that hurts. 아파요. 까지. 그럼 여기 준비가 안 됐다니까 I'm not ready겠네요.
0: Okay.
1: 준비를 뜻하는 ready.
0: Okay.
1: 네.
0: Alright, so wait, I'm not ready. 아! That hurts.
1: 어이구.
0: 가보겠습니다. That's right.
1: Yes.
0: 얘는 비교적 그래도 쉬운 단어죠.
1: 네네.
0: 준비된이라는 형용사 썼고요. 아! 그러면서 that hurts라고 했습니다. 이 hurt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동사일까요? 뭐 형용사일까요? 명사일까요? 뭘까요?
1: 동사인데요?
0: 그게 아프다.
1: 그쵸.
0: 동사. Right?
1: 네.
0: 자, 맞습니다. H-U-R-T는 정말 아프다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1: 음흠.
0: 이거 사실 왜 주의하셔야 되냐면요.
1: 예.
0: 이 sick 있죠, sick.
1: 예.
0: 아픈 거. 그거는 예. 형용사이고 의미도 사실은 달라요. 자, 일단은 hold on. hurt. 아픈 것을 활용을 해서 그냥 동사라고 했습니다. 여기 목이 아픈 거예요.
1: 오.
0: 나의 목이 아프다.
1: 오.
0: 현재형으로 어떻게 해요?
1: My neck hurts.
0: 그렇죠. My neck은 3인칭 단수니까 my
1: 네.
0: neck hurts.
1: hurts.
0: 자, 그리고 나의 손가락들이 아프다. 그럼 어떻게 해요?
1: My fingers hurt.
0: My fingers hurt. Fingers는 복수니까요.
1: 네.
0: 혹은 이 hurt는 과거도 hurt이기 때문에 아팠다라는 뜻이 될 수도 있어요.
1: 네.
0: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완성이 될 수 있죠.
1: 자,
0: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My neck hurts.
1: My neck hurts.
0: My fingers hurt.
1: My fingers hurt.
0: Alright. 자, 그렇게 해서 주의해야 되는 거. hurt라는 동사를 아는 건 너무나 좋은데
1: 네.
0: 제가 이거 두 번째 거는 과거형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자, 이거 꼭 알아둬야 됩니다. 현재 hurt고 과거형 뭐라고요?
1: hurt.
0: 그리고 pp 형태도
1: 아예 힌트를 큰 힌트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0: 아, 도라야 됐군요.
1: 예, 어리둥절해 있었는데.
0: 아, 예. 맞아요. 예. Okay. hurt, hurt, hurt. 아프다, 아팠다, 그리고 pp 형태. 네. 같이 세트로 알아두셔야 되고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헷갈려요. 말을 할 때.
1: 맞아요.
0: 오케이. 자, 마무리로 제가 이거 다시 한번 강조를 좀 하고 싶은 거는 that hurts라고 했죠?
1: 네.
0: 제가 아까 sick이랑 좀 다르다고 하지 않았나요?
1: 그렇죠.
0: 물론 hurt는 아프다라는 동사고
1: 네.
0: sick은 뭐예요?
1: sick도 아프다인데.
0: 아프다. I sick 이러나요?
1: I'm sick.
0: 그러면은
1: 아픈.
0: 아픈.
1: 예.
0: 얘는 형용사예요.
1: 아, 그러네.
0: 그런 차이도 있지만 그것은 그냥 품사의 차이일 뿐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hurt는 통증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1: 예.
0: 누가 여기를 딱 때렸어요. 아, hurts.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sick은 몸 상태가 안 좋은 상태를 강조를 해주는
1: 컨디션이.
0: 거예요.
1: 컨디션이.
0: Exactly. 아. 오케이. 누가 여기를 딱 때렸는데 oh, I'm sick. 이거 이상하죠?
1: 이상하네.
0: 네, 그런 차이가
1: 아, 그렇군요.
0: 있습니다.
1: 네네.
0: 그래서 여기서는 갑자기 몸의 컨디션이 안 좋아졌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1: 그렇죠.
0: 그래서 저는 hurt는 통증이 있다로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1: 그렇게 생각하면 좀 더 쓸 때 편하겠다.
0: 그럼요.
1: 그죠?
0: Right? 자, 읽어볼게요. Wait, I'm not ready. Ah, that hurts.
1: Wait, I'm not ready. Ah, that hurts.
0: 좋아요. 두 문장 했으니까 비트워 트레이닝 할게요.
2: Yes. It'll be over before you know it. Yes, it'll be over before you know it. Wait, I'm not ready. Ah, that hurts. Wait, I'm not ready. Ah, that hurts.
0: 네, 미션 정리할게요. 그걸 짜서 터뜨린다고요?
1: Are you saying you are going to squeeze it and pop it?
0: Alright. 두 번째. 잠깐, 저 준비 안 됐어요. 아, 아파요.
1: Wait, I'm not ready. 아, it hurts.
0: Alright.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볼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I'm going to drain your sty. I'm going to drain your sty.
2: Are you saying you're going to squeeze it and pop it? Are you saying you're going to squeeze it and pop it?
3: Yes, it'll be over before you know it. Yes, it'll be over before you know it.
2: Wait, I'm not ready. Ah, that hurts. Wait, I'm not ready. Ah, that hurts.
0: 네, 입으로 영작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이지 마요. 볼까요?
0: 네, 첫 번째도부터 이제 벌써 연기가 좀 필요한데요.
1: 그렇죠.
0: Are you saying? 하고 평소문을 써서
1: 예.
0: 이렇다라는 말이야? 이렇다라는 거야?
1: 오케이.
0: 네.
1: 나는 배우다.
0: 들어가세요.
1: 나는 여배우다.
0: 오케이. 내가 싫다는 거야? 자, 넌 말하고 있니?
1: Are you saying?
0: 네가, 아, 내가 날 싫어한다고?
1: You hate me?
0: 합쳐서 어떻게 해요?
1: Are you saying you hate me?
0: 그렇죠. 와, 듣는 사람이 엄청 무서울 네. 것 같은데. 자, 두 번째. 걔가, 그녀가 더 예쁘다는 거야?
1: Hi. Are you saying she is prettier?
0: 오케이. 오, 이런 말 네. 듣지 않게 해야 됩니다.
1: 그렇죠, 그렇죠.
0: 자, 세 번째는요. 좀 길어요. 그걸 짜서 퍼뜨린다고요? 이거 나눠드릴 거예요. 당신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1: Are you saying?
0: 당신이 그걸 이렇게 쥐어 짤 거라고.
1: You are going to squeeze it?
0: 그리고 그걸 터뜨릴 거라고.
1: And pop it?
0: Yes. 엄청 길긴 한데
1: 네.
0: 괜찮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3: Are you saying you hate me? Are you saying she is prettier? Are you saying you are going to squeeze it and pop it?
0: Alright, 자 다음은요. Hurt,
1: mm-hmm.
0: 아프다. 중요한 거, 동사고 3단이 완전히 다 똑같죠. Hurt, hurt, hurt.
1: 네.
0: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자, 아, 아파요. 자, that을 주어로 잡아서 아, 그거 아파요.
1: That hurts.
0: That hurts. that은 3인칭 단수니까요. 자, 아, 목이 아파. 내 목이 아우 아파.
1: My neck hurts.
0: My neck hurts. 세 번째. 손가락이 아파요. 내 손가락들이라고 해 볼게요. 내 손가락들이 아파요.
1: My fingers hurt.
0: 그죠? My fingers hurt. 복수니까요. 읽어 볼게요. That hurts. My neck hurts. My fingers hurt. 너무너무 좋습니다.
1: 네.
0: 자, 오늘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2: I'm going to drain your sty.
4: Are you saying you're going to squeeze it and pop it?
2: Yes, it'll be over before you know it.
4: Wait, I'm not ready. Ah, that hurts!
0: 네, 어제 오늘 어휘를 많이 배웠는데요.
1: 맞아요.
0: 이거 그대로 두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1: 네.
0: 문장에 넣어서 꼭 복습하셔야 돼요.
1: Sty, eyelid. 생각 막 나는데요.
0: So many, so many.
1: 네, 네.
0: Right. 자, 미션 해결할게요.
1: 슬기롭게 미션
0: 해결!
2: I'm going to drain your sty.
1: Are you saying you are going to squeeze it and pop it?
2: Yes, it'll be over before you know it.
4: Wait. I'm not ready. That hurts.
2: I didn't touch you yet.
4: Hurts.
2: So calm down.
0: Great job, you guys.
1: 항상 감동입니다.
0: 아, 여기가 좀 시원해요, 이제는. 네. 자, 그럼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내 아들이 달에 끼가 났어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My son has a sty.
0: 그렇습니다. 지금 있으면 has가 되는 거고요. 그냥
1: 네.
0: 과거 얘기를 하고 싶었다 나는. 그러면 had로 쓰시면 되겠죠.
1: 네.
0: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병적 패턴입니다. Are you saying? 하고 뒤에 평소문 넣는 거 사용해서 다음 영작해 주세요. 지금... 내가 귀엽다는 거야? 친구가 갑자기 아니 뭐 나 있잖아 인기도 많고 막 이러면서 귀여운 척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귀엽다는 거니?
1: 오,
0: 네, 이거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1: 많이 들어봤어요 저. 예.
0: 확실해요. 예. 네.
1: 영어 문장 여러분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0: 네, 많이 많이 도전해 주세요.
1: 네.
0: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1: See you every day.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수학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매체 자료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매체 자료가 사실을 그대로 옮겨서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제작자의 관점과 의도가 반영돼서 재현돼서 우리에게 전달된다는 걸 배웠어요. 이번 시간은 매체 자료 중에서 광고와 홍보물의 초점을 맞추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도 기대되죠? 바로 로그인해 보겠습니다. 자, 광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광고. 우리가 하루에 접하는 광고가 수십 개, 수백 개,

심한 친구는 수천 개까지도 접하려나요? 어쨌든 수많은 광고를 접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럴 때이 친구들이 한번 반응을 보세요. 광고된 걸딱 보더니만 아, 갖고 싶다 그러면서 장바구니에 막 담고 구입하게 돼요. 오른쪽에 있는 친구 한번 보세요. 나를 조종하려는 거지 하고 의심의 눈으로 한번 이 광고가 안에 숨기고 있는 어떤 의도가 무엇인지를 이제 파악해보고 분석해보려고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광고야, 너의 의도가 뭐냐라고 이제 날카로운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건데요. 선생님도 가끔 이제 광고 뜯어보면 선생님 이제 갖고 싶거나 또 관심 있는 거나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찾아보면 광고가 뜬단 말이죠. 그러면 아, 좀 유치하고 너무 뻔한 상술이 보이는 광고고 있어. 그런데 나도 모르게 장바구니 이렇게 옮겨담고 있어요. 그렇죠? 희한하죠, 그렇죠? 아, 나는 여기에 말려들지 말아야지, 말아야지 하는데도 이렇게 넘어갈 때가 있거든. 그만큼 요즘에는 광고도 그렇고, 홍보물도 그렇고, 그 사람을 설득하는 기술이 정말 많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속수무책으로 당하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광고와 홍보물들을 어떻게 지혹스럽게 읽어낼 수 있을지, 우리도 이제 무장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부하게 됩니다. 본방 시작해 볼게요. 자, 광고와 홍보물 일단 좀 정확하게 구분을 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는 상품과 서비스를 알려, 광고, 널리 알린다는 거예요. 널리 알려. 그 다음에 소비자가 구매하도록 설득하는 매체 자료 그랬죠? 이제 상품 광고에 이제 해당하겠네요. 그렇죠? 물론 공익 광고는 이와는 좀 다를 수 있어요. 상품 광고라고 했을 때 상품과 서비스를 알리면서 소비자가 구매하도록, 그렇죠? 결과적으로는 구매해야 돼. 광고의 목적은 설득하는 거지. 설득을 통해서 구매하도록 이렇게 이끄는 거예요. 설득의 기술이 여기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도 아까 나도 모르게 막 장바구니에 담고 있는 그런 경험을 이야기했잖아요. 설득에 넘어간 거지. 넘어간 거야. 그러니까 설득을 통해서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게 이제 광고, 상품 광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홍보물은 기관이나 단체가 특정 정보를 널리 알려, 홍보도 널리 알린다는 뜻이에요. 널리 알린다, 홍보. 위에 만든 매체 자료다. 그런데 약간의 차이가 있어. 광고 홍보물은 제작자의 명확한 의도를 한번 우리가 나눠볼게요. 판매는 광고 쪽, 상품 광고 쪽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인식 변화는 홍보물 쪽이에요. 그리고 공익 광고 쪽. 공익 광고나 홍보물은 인식 변화를 유도하고 있어요. 공통점 뭐냐면 설득의 기술이 들어간다는 거지. 설득을 통해서 상품을 구매하도록 또 판매의 목적을 두고 소비자들을 구매하도록 하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독자들이 홍보물을 접하는 독자들이 인식을 바꾸도록 설득을 통해서 그걸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고와 홍보물의 공통점도 우리가 이렇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독자를 설득하는 게 목적인 거예요. 자, 그럼 광고와 홍보물은 어떻게 현실을 재현할까? 우리 지난 시간에 재현 방식에 대해서 공부했죠. 광고와 홍보물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우리 공부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재현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감성을 자극하는 방식에서 감성을 자극한다. 이건 놀라운 기술이에요. 행복이나 두려움, 향수 등의 감정에 호소해서 제품과 연결하는 거. 예를 들어서 아주 귀엽고 예쁜 강아지, 그다음에 강아지 사료 광고에 그런 이미지가 나간다고 해봐요. 그러면 아이고 저렇게 예쁜 강아지에게 좋은 건 먹여주고 싶다. 그러면서 비싸더라도 마크하고. 또 행복한 가정의 모습을 보여주고 보험 광고를 해. 그러면 아,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저 보험에 가입해야 되겠구나라는 또 생각을 갖도록 하고. 어쨌든 감성을 자극해서 설득을 하는 기술. 그다음에 권위에 호소하는 게 있어요. 이것도 이제 많이 쓰이는 방법이죠. 유명인, 연예인들이 되겠죠. 전문가 광고에 노출시켜서 그들이 추천하고 소개하고 이러면 아, 저렇게 유명한 사람이 광고하는데 믿을 수 있지 하면서 또 구입하게 되는, 또 설득당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겠죠. 그 다음에 반복과 노출을 통해서 브랜드 이름 로고를 반복 노출해서 소비자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가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 노래가 있잖아요. 광고 노래. 선생님도 가끔 나도 모르게 내가 미쳤나 싶을 정도로 광고 노래를 막 흥얼거리고 있어. 뭐 이상하단 말이야. 나 중독돼 버린 거지. 그러다 보면 그 제품에 대해서 친근감을 갖게 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희소성을 강조하는 기술도 있어요. 한정판, 지금만 이렇게 지금 당장 사지 않으면 안될 것처럼 한정판이기 때문에 지금 사두면 나중에 되팔 때 이게 돈이 될 수도 있어요라는 걸 슬슬 유도하는 거.
그래서 희소성을 강조하는 전략도 있고, 그 다음에 비교를 통해서 강조라는 게 있죠. 경쟁 상품보다 우리 상품이 훨씬 더 우월합니다 하면서 여러

0: 가지 수치들을 비교해 가면서 우리 건 환하게 경쟁 사건 좀 어둡게 해가지고 경쟁 사건보다 우리가 더 낫다는 걸또 강조하는 그런 전략도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재현 방식, 광고의 전략들에 우리가 너무 쉽게 넘어가면 안 돼요. 그렇죠? 이런 전략들을 알고 있으니 나 그렇게 쉽게 당하지 않을 거야 생각해야 되겠죠? 광고와 홍보물 속 이번엔 좀더 중요한 거, 고정관념의 재현인데 고정관념이 재현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문구와 이미지의 사회상이나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고정관념이 반영되어 나타날 수 있다는 건데, 고정관념이 뭔데? 고정관념, 어떤 집단의 사람들에 대한 단순하고 지나치게 일반화된 생각들, 고정관념이라고 한다. 이걸 주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작자가 의도했던 하지 않았던 특정 이미지 선택이 고정관념을 재현, 강화할 수 있다. 고정관념이 재현되지 않도록 역시 비판적 안목이 필요하다. 비판적 수용 태도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여자아이가 인형을 갖고 놀고 남자아이는 로봇 장난감을 갖고 논다. 그러면 여자아이와 남자아이의 성 역할에 대해서 고정관념을 심어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의 선행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장애인을 도와주는 장면을 반복적으로 보여줘. 그러면 우린 또 어떤 편견과 고정관념을 갖게 되냐면, 아, 장애인은 남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구나라는 잘못된 편견과 고정관념을 갖게 되는 거죠. 물론 도움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항상 절대적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고정관념에 우리가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비판적인 수용 태도가 필요하다. 중요하니까 별표해 두세요. 자, 그럼 이번 시간에 학습한 내용, 중요한 내용 간추려서 간단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매체 자료 중에서 광고와 홍보물을 집중적으로 이번 시간에 다루었죠. 홍보물의 목적, 대중을 설득하여 설득에 있습니다. 구매나 인식 변화를 이끌어내려는 뚜렷한 의도가 담겨 있다. 그리고 광고와 홍보물의 재현 방식, 여러 가지 이런 전략들이 있다. 그리고 주의해야 될 거. 고정관념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비판적 안목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런 점에 주의를 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 댓글 미션 나갑니다. 이번 시간 댓글 미션, 우리 친구들이 주변에서 접하는 광고 하나를 탁 찍으세요. 그런 다음에 그 광고 뒤에 숨어 있는 의도, 어떤 전략이 숨어 있는지를 이 친구처럼 날카롭게 한번 분석을 해서 우리 댓글에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나 이제 배운 사람이다. 나 쉽게 넘어가잖아. 나 너의 의도를 다 알고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분석해가지고 댓글창에 남겨주면 좋겠습니다. 배운 건 써먹어야죠. 그래야 힘이 되는 겁니다. 우리 배웠는데 매체 자료를 그대로 수용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댓글창에서 활발하게 소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어떤 유익한 강의가 기다리고 있을지 기대해 주시고요. 마무리까지 우리 잘하는 겁니다. 선생님 끝까지 만나는 거예요. 자, 다음 시간에도 만날 걸 믿고 여기서 인사하겠습니다. 안녕.
1: 집에서 뛰어놀던 피터. 철원 미끄러지고 말았어요.
2: 로보캅 분리 안전 스쿨. 집안에서는 어떻게 놀아야 할까요? 1번, 집안에서 운동을 한다. 2번, 창문 주변에서 놀지 않는다. 정답은 2번. 창밖으로 몸을 내밀거나 바깥으로 나가면 떨어져서 크게 다칠 수 있어요.
1: 신나게 뛰어노는 놀이는 운동장이나 놀이터에서 해야 해요.
2: 로보캅 분리란 꼭꼭 약속!

나는 문어, 문어, 꿈을 꾸는 문어, 문어, 문어, 꿈을 꾸는 문어. 친구들, 이모는 꿈이 있어요. 이모 꿈은요, 이모가 정리한 모든 책들이 친구들에게 읽혀지는 꿈이랍니다. 이모는요, 책을 좋아하고 친구들이랑 이야기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문어 책방을 열었어요. 친구들은 꿈이 있나요? 책을 열심히 읽다 보면

여기서 레오는 사람 이름이에요. 레오의 꿈은 뭘까요? 우리 친구들 이 이야기 읽고 친구들의 꿈에 대해서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우리 문어 책방의 자랑거리, 문어 책방의 보물, 혜은 선생님과 함께 재미있게 책 읽고 국어 개념도 잡아보자구. 응. 친구들 안녕하세요. 책은 재미있게 읽어주고 국어 개념은 쉽게 설명해주는 혜은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우리 문어 이모님이 추천한 레오의 특별한 꿈이라는 책 함께 읽어보자고요. 자, 그런데요 친구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상황에 알맞은 목소리나 말투로 말하면 좋은 점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자, 우리가 오늘 레오의 특별한 꿈이라는 이야기를 읽을 건데요.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이 있는지 우리 반드시 기억을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 이야기에 여러 인물이 나옵니다. 자, 그 인물이 처한 상황을 파악하고 인물의 표정, 몸짓, 목소리, 말투를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겁니다. 자, 이 인물은 이런 표정을 지을 것 같아, 이런 몸짓으로 말할 것 같아, 이 말을 할 때 이런 목소리나 말투로 말할 것 같아. 자, 이렇게 상상을 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게요. 알겠죠? 자, 그럼 지금부터 레오의 특별한 꿈이라는 이야기 선생님이랑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만점한 교재 북 1, 12쪽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깊고 깊은 숲속에 꿈마을이 있었습니다. 자, 이야기 배경이 나오지요. 장소가 어디입니까? 꿈마을입니다. 자, 꿈마을이 있었어요. 꿈마을 사람들 머리에는 각자의 꿈이 담긴 대리 하나씩 있었어요. 그런데 레오의 머리에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자, 친구들, 꿈마을 사람들 머리에 뭐가 있었대요? 대리 있었대요, 대. 자, 그 델에 뭐가 들어있대요? 꿈이 들어있대요. 꿈이 담긴 델. 그런데 레오의 머리에만 아무것도 없었대요. 그러니까 레오가 델이 없었다는 거죠. 레오만 델이 없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레오가 말합니다. 아, 나는 왜 델이 없는 걸까? 레오는 델이 생기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바랐습니다 라고 되어 있죠. 자, 우리 친구들이 많이 헷갈리는 것이 바라다와 바래다입니다. 자, 바래다는요, 햇빛을 받아서 색이 변하는 것을 바래다라고 합니다. 자, 소망한다, 바란다, 바람은 바라다라는 것은요, 소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레오는 델이 생기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지 바랬습니다 라고 말하면 틀린 거예요. 바라다, 소망하다, 바래다, 색이 변하는 겁니다. 자, 이거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델은 쉽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자, 다른 사람들이 말해요. 어머, 쟤는 꿈이 없나 봐. 글쎄 말이야, 머리에 아무것도 없네. 자, 이런 이야기를 들은 레오는 점점 슬펐습니다. 자, 레오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 문제 풀어볼게요. 25번, 이야기가 일어난 장소는 어느 마을인지 쓰시오. 자, 제일 앞부분에 나왔죠? 어느 마을입니까? 꿈마을입니다. 꿈마을 장소 적어주도록 하겠습니다. 26번 문제입니다. 꿈마을 사람들 머리에 있는 델에 담겨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델에 담겨있는 거 뭐예요? 꿈이 담겨있다고 했죠. 1번 자기의 집 아니고요. 2번 각자의 꿈 맞습니다. 꿈. 3번 미래의 모습 아니고요. 꿈꾸는 마법도 아닙니다. 자, 5번 부모님이 바라는 꿈 아니에요. 각자의 꿈, 자신의 꿈이 담겨 있는 거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27번도 풀어볼게요. 레오가 슬퍼진 까닭은 무엇입니까? 자, 레오가요, 슬펐다고 지문에 레오의 마음이 드러나 있습니다.

자, 레오는 왜 슬펐죠? 그래요. 자신만 대리 없어서. 1번. 레오만 대리 있어서 아닙니다. 2번. 레오만 대리 없어서. 이것이 정답이죠. 3번. 꿈마을에 살고 있지 않아서. 레오는 꿈마을에 살고 있어요. 4번. 델에 있는 꿈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레오는 일단 델이 없죠. 5번. 시간이 지나도 델이 없어지지 않아서. 레오는 델이 없어요. 틀렸죠? 자,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28번도 풀어볼게요, 친구들. 기억에서 꿈의 뜻으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하시오. 자, 지금 여기에 꿈이라는 말이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꿈마을 사람들 머리에는 각자의 꿈이 담긴 대리 하나씩 있었어요. 자, 여기에서 말하는 꿈은 어떤 꿈일까요? 그래요. 소망, 희망, 이런 것을 말하죠. 대리, 꿈, 소망이 담긴, 희망이 담긴 꿈이 있었던 거예요. 자, 1번. 헛된 기대나 생각? 자, 우리가 어떤 친구가 굉장히 허황된 생각을 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아. 꿈 깨. 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때의 꿈은 헛된 기대나 생각을 말하죠. 하지만 여기에서 꿈은 그건 아닙니다. 자, 2번. 이루고 싶은 희망. 맞습니다. 이 꿈은요, 이루고 싶은 희망, 소망을 말합니다. 3번. 잠자는 동안에 보고 듣고 느끼는 현상. 자, 이것은 우리가 잘때 꿈을 꾸잖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나 어젯밤에 꿈꿨는데 꿈속에서 할때그 꿈은 잠자는 동안에 보고 듣고 느끼는 현상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글에서 꿈은 이루고 싶은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럼 28번 문제까지 우리가 풀어보았는데요. 이야기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레오는 용기를 내 소원을 들어준다는 마법의 숲을 찾아갔습니다. 자, 마법의 숲에서 소원을 들어준대요. 소원이 뭘까요? 그래요. 대리 생기게 해주세요. 그것이 소원이겠죠? 얼마나 걸었을까요? 어느새 난생 처음 보는 마법의 숲에 도착한 레오는 비밀의 문을 열고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자, 난생 처음 봤다는 말에서 레오는 마법의 숲을 처음 갔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처음 가본 거예요. 자, 마법의 숲에 들어갔는데요. 마법의 숲은 너무나 고요했습니다. 조용했대요. 자, 그때 숲을 지키는 황금새가 나타났습니다. 새로운 인물이 나타났어요. 황금새. 놀란 레오는 조심스레 황금새에게 부탁했습니다. 뭐라고 부탁했냐면요. 나를 마법사에게 데려다 주겠니? 라고 부탁을 했어요. 황금새는 레오를 데리고 숲속 깊이 들어갔습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이야기 읽었는데요. 자, 그럼 이 장면에서 우리 레오의 표정과 몸짓, 목소리, 말투를 한번 상상을 해볼게요. 자, 이 목적 기억나죠? 자, 지금 레오에게 어떤 일이 생겼어요? 레오가 마법의 숲에 갔는데요. 숲을 지키는 황금새를 만났습니다. 자, 황금새를 만난 레오, 어떤 마음일까요? 황금새를 보고 놀랐어요. 놀란 레오라고 적혀 있죠? 자, 그렇다면 레오의 표정은 어떨까요? 놀란 표정이겠죠. 자, 그럼 그 다음 레오의 몸짓을 생각해 봅시다. 자, 레오가 놀랐지만 그래도 조심스레 황금새에게 부탁을 하러 갔어요. 자, 그럼 몸짓은 그래요. 놀랐지만 황금새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몸짓이 어울리겠죠. 자, 그리고 나를 마법사에게 데려다 주겠니라고 말했는데요. 어떤 목소리나 말투로 말하면 좋을까요? 지금 레오는요, 진지합니다. 그쵸? 진지한 말투.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하는 말투가 어울리겠죠. 나를 마법사에게 데려다 주겠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어울리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마법의 숲에서 레오와 황금새가 만나는 장면입니다. 자, 레오의 표정은요, 황금새를 보고 놀랐습니다. 놀란 표정. 자, 그리고 몸짓은요, 레오는 황금새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간다. 부탁을 해야 하니까요. 자, 그리고 목소리나

말투. 나를 마법사에게 데려다 주겠니? 어떤 목소리로? 그래요.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진지한 목소리로. 나를 마법사에게 데려다 주겠니? 자,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한번 레오의 표정, 몸짓, 목소리, 말투를 상상해 보았고요. 이야기 이어서 읽어볼게요. 황금새를 따라간 레오는 드디어 마법사를 만났습니다. 레오는 마법사에게 가까이 다가가 말했습니다. 자, 이제 말합니다. 소원을. 마법사님, 저도 특별한 대를 갖고 싶어요. 자, 자신의 소원을 말한 레오입니다. 소원은 이루어질까요? 자, 문제 풀고 이야기 이어서 읽어볼게요.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29번. 이 글의 내용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입니까? 알맞은 것? 1번. 레오는 비밀의 문을 열 수 없었다? 아니에요. 레오가 비밀의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2번. 마법의 숲은 황금새 소리로 시끄러웠다. 마법의 숲은 고요했다고 했습니다. 3번. 레오는 황금새를 보고도 놀라지 않았다? 아니에요. 놀란 레오는 이런 표현이 있죠. 4번. 레오는 마법의 숲으로 들어갈 용기가 없었다? 아니죠. 용기를 내 소원을 들어준다는 마법의 숲으로 찾아갔다고 했어요. 아니고요. 5번. 레오는 소원을 들어준다는 마법의 숲을 찾아갔다. 정답. 정답은 몇 번? 5번이 되겠습니다. 자, 30번 문제 보겠습니다. 레오가 황금새에게 부탁한 것은 무엇입니까? 자, 황금새에게 부탁한 것은 마법사에게 데려다 달라는 것이었고 마법사에게 부탁한 것이 특별한 대를 갖고 싶다였죠. 자, 지금 우리 황금새에게 부탁한 것 찾아야 해요. 1번 비밀의 문을 열어달라 아니고요. 2번 마법의 숲을 찾고 싶다. 이미 마법의 숲에 가서 황금새를 만난 거죠. 3번 특별한 대를 갖고 싶다. 자, 이것은 마법사에게 한 거죠. 4번 마법사에게 데려다 달라 이거죠. 5번 숲속 깊이 들어가고 싶다. 이건 아닙니다. 자, 레오가 마법사에게 데려다 달라고 황금새에게 부탁을 하자 황금새가 레오를 데리고 숲속 깊이 들어간 것이었죠. 자, 따라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4번이 되겠습니다. 자, 31번도 풀어볼게요. 다음 밑줄 그은 낱말의 뜻을 보기에서 골라 기호를 쓰시오. 자, 아래 보면 문장이 있고요. 낱말에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자, 이 낱말의 뜻이 무엇인지 보기에서 골라서 기호를 적으라고 하네요. 자, 친구들, 이런 문제 풀 때는요, 이 보기의 뜻을 이 문장 낱말에 다 넣어 보는 거예요. 넣어서 생각했을 때 내가 이해한 의미와 비슷하다면 그 뜻이 그 낱말의 뜻이 되는 거죠. 자, 그럼 1번 볼게요. 어느새 도착했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어느새에 어느 틈에 벌써 넣어서 읽어볼까요? 넣으면 어느 틈에 벌써 도착했어요. 자, 어때요? 의미가 내가 이해한 의미와 비슷하죠? 즉, 어느새는요, 어느 틈에 벌써 라는 의미입니다. 어느 틈에 벌써, 어느새 도착했어요. 자, 그리고 2번 조심스레 부탁했어요. 아, 조심스레 부탁했대요. 어떤 뜻일까요? 잘못이나 실수가 없도록 조심하는 거죠. 말이나 행동에 마음을 쓰면서, 자, 그런 마음을 쓰는 태도로 조심스럽게, 아, 꼭 이 부탁 들어줘야 하는데, 자, 잘못이나 실수가 없도록 조심스레 신경 써서 말해보자. 자, 이런 의미라는 거죠. 자, 조심스레 부탁했어요. 바로 나의 뜻입니다. 자, 31번 문제 되었나요? 좋습니다. 자, 그럼 32번 문제 풀어볼게요. 기억에 알맞은 목소리는 무엇입니까? 자, 기억은요, 레오가 황금새에게 말한 것입니다. 나를 마법사에게 데려다 주겠니? 자, 조심스럽게 말을 해야 되겠죠. 1번, 진지한 목소리. 어울리죠? 진지하게 지금 부탁하는 겁니다. 나를 마법사에게 데려다 주겠니? 자, 1번 맞죠? 2번 짜증 섞인 목소리. 그럼 황금새가 부탁을 들어줄 것 같지 않죠? 3번 미안해하는 목소리. 지금 황금새에게 미안한 상황은 아니죠? 가볍고 경쾌한 목소리 어울리지 않고요. 힘있고 확신에 찬 목소리.
나를 마법사에게 데려다 주겠니? 이것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몇 번? 1번이 되겠네요. 자, 그럼 마법사는 네오의 소원을 들어줄까요? 이야기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그림을 봤더니요. 마법사의 모습인데요. 마법사가 뭐예요? 나무였어요. 나무 마법사네요. 자, 이야기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레오가 부탁하자 마법사는 대답했습니다. 이렇게요. 얘야, 델은 그렇게 쉽게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란다. 내 생명과 함께 만들어지는 거니까 델의 모양은 만들 수 있지만 능력을 만들 수는 없단다. 자, 델 모양은 흉내 낼 수 있지만 그 델 안에 능력까지 만들 수는 없대요. 즉, 진짜 델을 만들 수는 없다는 거죠. 가짜 델만 만들 수 있어. 이런 말입니다. 자, 그런데 레오는 다른 사람들처럼 델을 머리에 달고 싶었어요. 그래서 신비한 능력이 없어도 좋으니까 델 모양만이라도 만들어 달라고 졸랐습니다. 가짜 델이라도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졸은 것이죠. 이야기 이어서 읽을게요. 나무 마법사는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델 모양을 만들어 주며 말했습니다. 결국 가짜 델 모양을 만들어 주었네요. 레오야, 물에 젖으면 사라질 테니 조심해야 한다. 그리고 마법사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면 꼭 델이 생길 거라는 말도 잊지 않았습니다. 레오는 나무 마법사의 말을 듣고 마법의 숲을 나왔습니다. 자, 지금요, 마법사가 레오에게 가짜 델 모양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가짜 델 모양을 다룰 때 주의할 점도 이야기해 주었죠. 무엇을 주의해야 해요? 물에 젖으면 사라지니까 물에 젖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진짜 델이 생기는 방법도 일러주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면 진짜 델이 생길 거야. 자, 그럼 우리 이 장면에서 나무 마법사의 표정과 몸짓, 목소리, 말투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일단 나무 마법사는 어떤 표정일까요? 지금 이렇게 조르는 레오를 보고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래요. 진짜 델이 없는 레오. 굉장히 불쌍한 마음이 들 거예요. 그래서 나무 마법사는요, 불쌍한 표정이 어울리겠어요. 자, 그리고 몸짓은 나무 마법사니까, 나무 마법사니까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나무처럼 레오를 내려다보기도 하고 가지를 손처럼 이렇게 뻗기도 하겠죠. 자, 그런 몸짓을 상상해보면 되겠죠? 자, 그리고 목소리나 말투. 자, 이 말을 할 때 어떤 목소리가 어울릴까요? 레오야, 물에 젖으면 사라질 테니 조심해야 한다. 자, 어떤 목소리? 다정한 목소리. 이거 젖으면 사라지니까 조심해. 자, 이런 다정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해야 되겠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고요. 나무 마법사와 레오의 대화 장면입니다. 자, 표정과 몸짓은요? 표정. 마법사는 레오를 불쌍하게 여기는 표정입니다. 자, 몸짓은 고개를 숙이고 레오를 보는 몸짓. 또 나무니까 줄기를 손처럼 내미는 몸짓이 어울리겠어요. 자, 목소리나 말투는요, 다정한 목소리로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문제 한번 풀어보지요. 33번입니다. 레오가 마법사에게 만들어달라고 한 것은 무엇입니까? 가짜 델 모양을 만들어달라고 했죠. 자, 1번 마법사의 델 아니고요. 2번 신비한 능력이 있는 델 아닙니다. 3번 능력은 있지만 모양은 없는 델 아니죠.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없는 델이죠. 4번 신비한 능력이 없어도 되는 델 모양. 자, 이것이 정답이죠. 5번 물에 젖어도 사라지지 않는 델 모양. 가짜 델 모양은요, 물에 젖으면 사라집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몇 번? 4번이 되겠어요. 34번 문제입니다. 기억에서 간절한의 뜻으로 알맞은 것은 무엇인지 번호를 쓰시오. 자,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면 꼭 델이 생길 거라고 했어요. 자, 간절하다. 이거 무슨 뜻일까요?
정말 난 간절해. 이 꿈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 제발, 난 절실해. 이런 뜻이죠. 정말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큰 거예요. 간절하고 절실한 겁니다. 자, 1번. 어느 틈에 벌써? 이것은 어느새? 2번. 이루고 싶은 희망? 이것은 꿈을 말하죠. 3번. 마음속에서 우러나와 바라는 정도가 매우 절실한. 자, 이것이 간절한입니다. 자, 따라서 정답은 3번이라고 적어주면 되겠죠? 자, 35번 문제입니다. 가을 상황에서 레오의 표정으로 알맞은 곳에 동그라미 표를 하시오. 자, 가을 상황 볼게요. 신비한 능력이 없어도 좋으니까 될 모양만이라도, 가짜 될 모양만이라도 만들어 달라고 졸랐습니다. 자, 지금 조르고 있는 상황이에요. 친구들, 어른들께 뭔가를 해달라고 부탁할 때, 조를 때 어떤 표정이에요? 제발 부탁 좀 들어주세요. 제발요. 이런 표정이죠. 자, 이런 표정을 생각하면서 보기를 볼게요. 1번, 눈과 입꼬리가 올라간 표정? 이거는 행복하고 웃고 있는 표정이잖아요. 이런 표정. 그쵸? 아니죠? 2번, 눈과 입이 아래로 처진 표정. 자, 눈과 입이 아래로 처졌어요. 해주세요. 제발요. 부탁이에요. 어때요? 조르는 표정이죠? 2번이 정답이네요. 3번, 마법사를 불쌍하게 여기는 표정? 이건 아닙니다. 마법사가 레오를 불쌍하게 여기는 거죠. 자,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6번입니다. 나흘 상황에 알맞은 나무 마법사의 표정과 몸짓, 목소리나 말투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빈칸에 알맞은 내용을 쓰시오. 자, 이 부분에서요. 레오야, 물에 젖으면 사라질 테니 조심해야 한다. 자, 지금 나무 마법사는 레오를 불쌍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떤 표정? 그래요. 레오를 불쌍하게 여기는 표정이 어울리겠죠. 자, 그리고 몸짓은 나무 마법사니까 고개를 숙이고 레오를 보는 몸짓, 줄기를 손처럼 내미는 몸짓 어울립니다. 자, 목소리 말투는요, 다정하게. 레오야, 물에 젖으면 사라질 테니 조심해. 자, 다정한 목소리 어울립니다. 자, 그럼 이어서 이야기 읽어볼게요. 신이 난 레오는 한달음에 마을로 왔습니다. 왜 신이 났어요? 될 모양 생겼잖아요. 자, 한달음에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달음이라는 것은요, 쉬지 않고 한 번에 왔다는 거예요.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레오의 마음이 잘 느껴지네요. 하지만 친구들은 레오 머리 위에 달린 대리, 가짜라는 걸 금방 알았습니다. 어떡해요. 레오는 다시 슬퍼졌습니다. 레오의 마음을 알수 있죠. 레오는 가짜 대를 호수의 물로 녹여 없애버렸습니다. 자, 가짜 대는 물에 젖으면 사라진다고 했잖아요. 자, 그래서 레오가 스스로 호수의 물로 녹여서 가짜 대를 없애버렸습니다. 자, 이어서 읽을게요. 레오는 진짜 꿈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레오의 머리 위로 따뜻한 햇살이 비쳤습니다. 젖은 머리가 햇살을 받아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레오의 머리에 눈부시게 반짝이는 건 바로 레오의 대리였습니다. 진짜 대리 생겼어요. 레오는 이제야 알게 되었습니다. 꿈을 이룬다는 것은 기다림과 인내의 열매라는 사실을요. 진짜 대리 생긴 레오는 높이, 더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레오의 멋진 꿈이 눈부시게 빛났습니다. 진짜 대리 생긴 레오입니다. 어떻게 생긴 거예요? 진짜 꿈에 대해 생각을 하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니까 진짜 대리 생긴 거죠. 그리고 레오는 깨달았어요. 자, 꿈을 이룬다는 것은 기다림과 인내의 열매래요. 자, 기다리고. 자, 인내하는 건 참고 견디는 거죠. 참고 견디고 기다리면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늘 높이 날아오른 레오를 보면서 진짜 대리 생겨서 기쁜 레오의 마음이 느껴지네요. 자, 그럼 여기까지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37번. 친구들이 레오 머리 위의 대리 가짜라는 걸 알았을 때 레오의 마음은 어떠하였습니까? 슬펐다고 지문에 나옵니다. 슬프겠죠? 1번, 설렌다, 기쁘다, 아니고요. 3번,
3번 슬프다가 정답이죠. 편안하다, 이상하다도 아닙니다. 자, 38번 레오에게 대리 생겼을 때, 진짜 대리 생겼을 때 레오가 깨달은 점을 이 글에서 찾아 빈칸에 쓰시오. 자, 무엇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나옵니다. 꿈을 이룬다는 것은 기대.

0: 기다림과 무엇의 열매? 맞아요. 참고 견디는 것. 인내의 열매라는 사실.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자, 39번입니다. 기억을 상황에 알맞은 레오의 몸짓. 자, 기억은 바로 이 부분이네요. 진짜 대리 생긴 레오는 높이 더 높이 날아올랐습니다. 자, 나는 몸짓을 생각해주면 되겠죠. 1번 고개를 숙이는 몸짓 아니고요. 친구들을 바라보는 몸짓 아닙니다. 3번 팔을 하늘로 벌리는 몸짓. 나 날고 있어. 이거 어울리네요. 4번 햇살을 눈으로 가리는 몸짓. 이것은 눈부실 때 하는 거. 5번 마법사에게 얼굴을 돌리는 몸짓 아닙니다. 정답은 몇 번이에요? 3번이 되겠네요. 자, 마지막 40번 문제도 풀어볼게요. 표정과 몸짓, 목소리, 말투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으로 알맞지 않은 것은 무엇입니까? 자, 1번 듣는 사람이 잘 들을 수 있도록 한다. 일단 말을 전하는 것이니까 당연한 거죠. 2번 상황과 관계없이 상냥한 말투로 말한다?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말투가 달라지죠. 3번 말하고자 하는 목적을 생각하며 말한다. 그럼요. 4번 말할 때 자신의 마음을 생각하며 말한다. 좋습니다. 5번 표정과 몸짓, 목소리와 말투는 서로 어울리게 한다. 당연하죠. 어울리지 않는다면 이상할 거예요. 자, 따라서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40번까지 풀어 보았는데요. 우리 문어 이모 만나러 갈까요? 우리 친구들 이야기 재미있게 잘 읽었어요? 중요한 내용 정리해요. 표정과 몸짓, 목소리, 말투 사용할 때 주의할 점. 상황과 어울려야 해요. 표정, 몸짓, 목소리, 말투 서로 어울려야 해요. 말할 때 자신의 마음을 생각하며 말하고 말하는 목적도 생각하고 또 듣는 사람이 잘 들을 수 있도록 말해야 한다는 거 꼭 기억하기. 참, 이수강옥이 문제도 풀어서 게시판에 남겨줘. 쉬지 않고 한 번에 달려감이라는 뜻을 가진 낱말은 무엇일까? 오늘 읽은 이야기에 있었지? 잘 기억해보라고.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문어 책방 또 놀러와.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좀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듣기만 해도 저절로 알게 되는 마법 같은 역사를 선물하는 역사로운 세니쌤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만나는 33번째 시간입니다. 함께 배워볼 주제는요, 인도의 통일 왕조인데요. 먼저 학습 포인트와 핵심 키워드 살펴볼게요.

잘 살펴보았나요? 그럼 본격적으로 키워드를 통해 인도의 통일왕조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적인 핵심 키워드입니다. 먼저 마우리야 왕조가 등장하게 되는데요. 마우리야 왕조는 상좌부 불교를 발전시켰습니다. 이후 등장하는 쿠샨 왕조 때는 대승불교

가 발전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을 교환을 통해 더욱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교환 볼게요. 마우리아 왕조는 찬드라굽타 마우리아가 건국했습니다. 그리고 지도에서도 볼수 있듯이 바로 북인도를 통일해 나갔죠. 재미있는 사실은 저랑 앞선 강의에서 알렉산드로스 제국 배웠을 때 이때 알렉산드로스가 인더스강 유역까지 침입해 오면서 인도 사람들의 이 통일을 자극했기 때문입니다. 이 결과 북인도가 통일됐죠. 특히 마우리아 왕조의 전성기를 이끌고 온 아소카 왕을 볼 것인데요. 이 아소카 왕은 남부를 제외한 인도 대부분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도로망을 정비하고 관리를 파견하고 중앙집권 강화를 해나갔죠. 이 아소카 왕은 칼링가 전투라고 하는 곳에서 승리를 했는데요. 이후에 뒤를 딱 돌아봤는데 내가 죽인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실제로 이 칼링가 전투 이후에 불교를 장려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사원과 탑과 돌기둥을 건립했는데요. 특히나 이 탑에는 보통 부처의 사리 같은 굉장히 귀한 것들이 모셔져 있습니다. 마우리야 왕조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이 바로 산치대탑이죠. 이뿐만 아니라 이 돌기둥에는 왕의 명령이나 가르침이 새겨져 있고요. 이때 마우리아 왕조에서는 상좌부 불교가 발전하게 돼요. 이 상좌부 불교는 개인의 해탈을 강조했는데요. 제가 불교 교리를 아주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불교에서는 인간이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나고 또 태어난다는 윤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계속해서 태어나는 것이 고통이기 때문에 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열심히 수행하고 인간이 깨달으면 해탈한다고 봅니다. 그럼 더 이상 태어나지 않는 이 윤회의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상좌부 불교는 개인이 열심히 수행해서 해탈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개인의 해탈을 강조한 것. 이것이 바로 상좌부 불교였습니다. 다음 볼게요. 다음은 쿠샨 왕조입니다. 마우리아 왕조가 쇠퇴하고 멸망한 이후에 등장했던 쿠샨 왕조. 1세기 쿠샨족이 건국했고요. 특히 카니슈카 왕때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었는데요. 중앙아시아와 인도 북부를 장악하고 이 동서 교역로를 확보했습니다. 역사를 배우면 많이 나오는 단어, 즉 중개무역으로 번영했어요. 중간에서 물건을 대신 사고 팔아주면서 이득을 얻는 구조로 번영하고 로마와도 교역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이 쿠샨 왕조에서는 대승불교가 발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앞선 상좌부 불교와의 차이가 무엇이냐? 대승불교에서는 중생의 구제를 강조합니다. 자, 이 대승이라고 하는 의미가 큰 수레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윤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나 이제 다 깨달았어 하고 해탈을 하려고 했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이 깨닫지 못한 불쌍한 사람들을 중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자신이 해탈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큰 수레에 이 사람들을 함께 데려가고자 합니다. 해탈의 길로. 즉, 대승불교는 중생의 구제를 강조한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해탈할 수 있음에도 중생을 구제하려는 사람, 이 사람을 우리는 보살이라고 부릅니다. 대승불교 때부터는 이전보다는 부처가 조금 더 초월적이고 신앙의 대상이 되면서 불상이 많이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특히 간다라 지역에서 불상이 많이 만들어지고 이 불상을 간다라 불상이라고 하는데요. 흥미로운 점은 예전에는 불상을 많이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불상 어떻게 만들지? 고민하다가 어느 나라의 것을 참고하냐면 그리스의 양식을 참고합니다. 그래서 흥미로운 사실은 당시 간다라 불상의 모습을 보면 정말 머리도 고불고불하고 또 옷도 그리스 여신이 입을 것 같은 촤르르 떨어지는 옷을 입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키워드로 정리해 볼까요? 오늘 수업에서 핵심은 결국 상좌부 불교와
이 대승불교를 비교하는 것이었어요. 특히 마오리아

코리아 왕조의 전성기를 이끈 아소카 왕은 칼링가 전투 이후에 상좌부 불교를 발전시켰는데요. 상좌부 불교의 특징은 무엇이었죠? 맞습니다. 개인의 해탈을 강조했죠. 특히 이때 나타나는 문화유산은 탑이나 돌기 등이었고요. 특히나 이 산치데탑이 마우리아 왕조를 대표하는 문화유산 중 하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은 쿠샨 왕조를 보았습니다. 쿠샨 왕조의 전성기 때 왕은 카니슈카 왕이었죠. 이전의 상좌부 불교와는 반대로 대승불교가 발전되는데요. 대승불교에서는 개인의 해탈보다는 많은 사람들의 구제, 즉 중생의 구제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간다라 지역에서 불상이 많이 만들어졌고, 이를 간다라 불상이라고 했는데요. 이는 그리스 양식의 영향을 받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확인 문제 풀어볼까요? 첫 번째 문항입니다. 마우리아 왕조의 전성기를 이끈 왕은 누구일까요? 네, 맞습니다. 아소카 왕입니다. 두 번째 문항입니다. 쿠샨 왕조 시기에는 과로 불교가 발달하였는데요. 과로는 무엇일까요? 네, 맞습니다. 대승불교입니다. 여기까지 인도의 통일왕조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배운 것을 떠올려 볼까요? 오늘의 핵심은 그렇죠. 상좌부 불교와 대승불교의 특징을 비교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상좌부 불교는 마우리야 왕조 때 발전하였고 무엇을 강조했죠? 그렇죠. 개인의 해탈을 강조했다. 그래서 대표적인 문화유산으로는 네, 산치데탑 이뿐만 아니라 돌기둥 같은 것이 있었죠. 그러면 대승불교를 발전시켰던 왕조는? 네, 쿠샨 왕조였죠. 대승불교는 상좌부 불교와 어떤 반대되는 특징을 갖고 있나요? 맞습니다. 개인의 해탈이 아닌 중생의 구제를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간다라 불상이 등장하기도 했죠.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도 더욱더 재미난 이야기와 중요한 핵심 키워드로 찾아오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EBS 중학에서 역사를 가르치는 정태형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내용은 서아시아와 유럽의 교류와 갈등입니다. 제목에서도 알 수 있지만 이슬람교가 확산되었던 서아시아 그리고 크리스트교가 확산되었던 유럽 사이에 뭐 교류도 발생했지만 충돌이 발생했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크리스트교 세계는 어떻게 더 발전했는가? 그리고 이슬람교와 어떠한 충돌이 있냐? 이게 오늘 우리가 주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울 내용은 수업의 나침반을 통해서 확인해 볼까요? 자, 일단 우리가 처음으로 배워야 될 내용은 서유럽 봉건사회의 성장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역사에서 좀 인기가 많은 시대가 있거든요. 중국사로 치면은 삼국지, 유럽으로 치면은 중세시대가 특히 인기가 많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기사와 뭐 낭만, 그런 단어들이 공존하고 있고 여러 판타지 소설, 영화, 게임의 주된 세계관으로 등장하는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중세 서유럽이

라고 하는 부분은 좀 독특한 형태를 띠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띠고 있느냐? 바로 주종강계와 장원제라고 하는 봉건제의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로 봉건제가 어떻게 형성되었고 어떤 구조를 갖고 있었느냐 배울 겁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 교황권의 성장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이제 선생님들한테 학생들을 가르칠 때뭐 가이드처럼 나오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 가이드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 이 부분을 가르칠 때 유럽 세계의 권력 세분화를 가르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렵죠? 어떤 말이냐면, 우리가 비잔티움 제국, 그 다음에 이슬람 제국에서는 어떤 특징이 있었냐면, 비잔틴 제국의 황제, 이슬람 제국의 칼리프는 그 지역의 그 국가의 지배자임과 동시에 종교적 지배자였거든요. 쉽게 말하면, 비잔티움 제국 황제는 교회를 관장하는 황제의 교황주의를 갖고 있었다라는 말이죠. 자, 근데 서유럽은 좀 독특합니다. 어떻게 독특하냐? 정치적 지배자와 종교적 지배자가 분리가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권력이 하나로 뭉쳐지는 게 아니고 세분화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하늘에 두 개의 태양이 뜰수 없듯이 황제권과, 즉 국왕권과 교황권 사이에 대립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교황권이 어떻게 성장했느냐, 그 부분을 초점을 맞춰서 볼 거예요. 자, 그래서 교황과 황제의 대립, 그 과정에서 황제 교황권이 성장하게 되거든요. 그 부분 배우고요. 그런 다음에 유럽과 서아시아 세계의 충돌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바로 십자군 전쟁이고요. 이 전쟁을 기점으로 강했던 교황권이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교황권이 쇠퇴하고 반대급부로 왕권이 강화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봉건제 한번 배워볼 건데, 오늘 중요한 내용은 바로 이 한컷 그림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전 강의에서 어떤 내용이 나왔었냐면, 프랑크 왕국, 군사력이 강하니까 야, 내가 교회를 보호해줄게 라는 명목으로 교회랑 동맹을 맺었단 말이죠. 교회는 로마의 발달된 문화와 제도, 로마인의 협조를 바탕으로 서로 둘은 타협 관계를 맺었습니다. 서로 간에 교황 관계가 맺어졌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교황 관계가 성직자 임명권이라고 하는 중요한 문제 때문에 갈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교황 관계였는데 지금 보면 알겠지만 나가기, 이 교환을 결렬하시겠습니까? 라는 말이 나오죠. 중요한 포인트는 황제와 교황이라고 하는 두 권력이 사이가 안 좋아졌구나. 이 부분에 초점을 맞추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유럽 봉건사회 성립 부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건제의 성립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자, 일단 배경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역사에서 계속해서 말하지만 이민족들의 침입은 계속 등장합니다. 이 이민족의 침입을 막아내는 게 국가의 역할이었죠. 제국이라든지 왕국이라든지. 유럽에서는 로마 제국이 이 역할을 충실하게 잘했습니다. 즉, 로마인들의 울타리 역할을 하면서 이민족들이 들어오는 걸 막았다는 소리죠. 근데 로마 제국 어떻게 됐었죠? 그렇죠. 결국에 게르만족이라고 하는 이민족에 의해서 서로마 제국은 멸망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서유럽, 그 서로마 지역에 있었던 많은 백성들이 굉장히 무방비 상태에 노출되어 있었는데, 그 상황에서 야, 내가 다시 서로마의 울타리 역할을 해줄게 라고 해서 등장했던 나라가 프랑크 왕국이었죠. 그래서 프랑크 왕국이 주변 이민족의 침입으로부터 로마인들을 잘 지켜줬습니다. 울타리 역할을 해줬다라는 거죠. 그 과정에서 교회로부터 서로마 황제의 관을 받기도 했고요. 근데 문제는 이 울타리 역할을 했던 프랑크 왕국이 분열했다라는 겁니다. 즉, 울타리 역할이 없어졌으니까 다시 그 지역에 살던 백성들은 무방비 상태에 빠졌다라는 거죠. 많은 이민족들이 쳐들어오게 됩니다. 대표적인 이민족은 이슬람 세력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배웠는데, 우마이야 왕조 기억나시나요? 우마이야 왕조는 아라비아 반도와 그 서아시아 일대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국가인데, 북아프리카를 건너서 이베리아 반도, 지금의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있는 지역으로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쪽으로 계속 유럽으로 진출하려고 하면서 유럽인들에게 굉장히 공포의 대상, 긴장의 대상이 됐던 거죠. 또 하나의 세력은 노르만족입니다. 북쪽에서 온 사람들이라는 뜻의 노르만족은 바이킹이라는 이름으로 더 유명합니다. 북유럽에서 활동하던 이런 세력들은 이제 약간 배를 타고 와서 이런 유럽 지역에 있었던 사람들을 많이 괴롭혔던 거죠. 침략을 많이 했던 거죠. 그 과정에서 이민족들의 침입으로 혼란이 발생했다라는 거죠. 원래라면 프랑크 왕국이 울타리 역할을 잘해줬을 텐데, 지금 문제는 프랑크 왕국이 없어졌어요. 울타리 역할을 제대로 못한단 말이죠.
그때 이제 내 재산과 생명을 지켜야 되니까 새롭게 등장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에 힘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성을 쌓고 무장하기 시작하면서 이들은 기사로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막 판타지 소설이라든지 게임에서 등장하는 그 기사라고 하는 게 이렇게 등장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요, 여러분들. 적들이 조금만 쳐들어왔을 때는 충분히 내 힘으로 막을 수 있지만, 적들이 힘을 모아서 엄청난 대군을 가지고 오면 내 힘으로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기사들은 힘을 합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즉, 이슬람 세력, 노르만족 등, 그다음에 여러 이민족들이 침입하게 되면서 스스로 무장하는 기사들이 등장하는데, 이들이 세력이 강해지면 나 혼자 힘으로 약하니까 힘드니까 어떻게 하냐? 나보다 힘센 기사를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야? 이 기사 나보다 힘센데 나를 좀 지켜줄 수 있겠는데? 나 혹시 내가 지금 갖고 있는 군사력이 있는데 당신에게 충성을 바치고 싶습니다. 나를 좀 보호해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서 기사들 간의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 관계를 봉건제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 주종관계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주종관계가 가장 핵심 중 하나이기 때문에 체크하셔야 돼요. 어떤 내용이냐면, 기사들은 자신보다 세력이 강한 기사를 주군으로 섬깁니다. 그래서 충성을 맹세하는 거죠. 나보다 힘이 강하니까. 자,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주군은 그 대가로 토지를 주면서 이들을 봉신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자면, 여러 기사들이 있는데, 그 기사들 중에서도 힘이 강한 기사가 주군이 되는 거고, 상대적으로 힘이 약한 기사는 봉신이 되면서 서로 주종관계가 맺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봉신은 주군에게 충성을 바치고 군사적 봉사를 하는 동시에 주군은 봉신에게 토지를 내려준다라고 하는 일종의 계약 관계를 맺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봉건제라고 하는 거 계속 보면서 낯이 익었을 거예요. 뭐지? 나왜 저거 배운 거 같지? 여러분들, 배운 게 맞습니다. 언제 배웠냐면 중국사할 때 주나라 때 제가 엄청나게 많이 말했어요. 봉건제. 여기에 봉건제와 주나라의 봉건제는 구조적으로 비슷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차이점이 뭐냐면 주나라의 봉건제는 각 지역의 이제 영지들을 자신이 가장 믿을 수 있는 가족들 혹은 공신들한테 나눠줍니다. 그걸 좀 어려운 말로 분봉한다라고 말하는데 여기는 조금은 다른 게 뭐냐면 혈연 관계라든지 뭐 공신 그런 느낌보다는 좀 서로 계약 관계를 맺었다라는 거죠. 내가 충성을 바치고 그에 대한 대가로 영지를 받는 그런 계약 관계라고 하는 게 주나라의 봉건제와 차이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그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봉신이 있고요. 이 봉신이 봤을 때, 저 기사 강한 것 같아. 내 주군으로 모셔야겠다라고 하면서 주종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근데 재밌는 포인트는 뭐냐면 이 주종 관계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굉장히 피라미드처럼 거미줄처럼 되게 얽히고 설켜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약간 이 기사는 주군인과 동시에 나보다 또 강한 기사가 있을 수 있겠죠. 그 기사에게 주종관계를 맺으면서 이 기사는 주군이 되고 다시 이 사람은 봉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에 있는 이 사람은 봉신이자 주군이 되는 거고요. 가장 위에 있는 이 사람은 모든 사람의 주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주군을 우리는 국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특징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어렵지 않죠? 자, 읽어보겠습니다. 주군과 봉신의 계약. 봉신은 자신의 주군에게 충성스럽게 조언하고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주군 또한 봉신의 예를 가지고 대해야 합니다. 만약 주군이 봉신에게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봉신이 자신의 의무를 회피하는 것이 불성실하고 거짓 맹세가 되는 것처럼 주군 역시 거짓 맹세한 죄를 범하는 것과 같습니다. 즉, 정리하면 주군, 봉신 서로 자신의 계약 관계를 잘 이행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나라의 봉건제와 차이점을 잘볼수 있는 문구죠. 서로 계약 관계를 바탕으로 맺어졌다라는 거.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볼수 있는 게 바로 장원제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아까 주군이 봉신에게 충성의 대가로 줬던 게 토지, 즉, 영지였습니다. 그럼 그 토지를, 이제 그 영지를 봉신은 잘 다스려야 돼요. 그잘 다스리는 구조 형태를 장원이라고 하는데, 봉신이 주군으로부터 받은 토지는 장원의 형태로 운영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장원은 주군이 간섭할 수 없어요. 왜? 봉신에게 줬으니까. 봉신은 책임지고 이 영지를 다스리는 그러한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봉신은 장원의 영주로서 주군의 간섭 없이 장원을 통치했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이미지로 가지고 왔습니다. 자, 주근과 봉신 가

안에 주종관계가 맺어졌죠. 이게 아까 우리가 배웠던 주종관계인데, 봉씨는 토지를 받았기 때문에 이 토지에 대해서, 영지에 대해서 영주라고 하는 지위를 갖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영주는 장원을 통치하게 되는데, 이 장원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농노라고 부릅니다. 농노는 농민과 노예의 중간 지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노예보다는 자유롭지만, 농민, 자유농민이라고 하기에는 뭔가 여러 가지 속박이 있는 그러한 그 사회 계층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크게 봉건제는 주종관계와 밑에 있는 장원제로 구성되어 있다. 두 가지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장원의 구조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영주의 성을 중심으로 교외 방앗간 등을 갖춘 촌락과 경작지로 이루어집니다. 즉, 당연히 경작지는 농로가 농사를 지어서 영주한테 뭐 세금을 바치는 그러한 역할을 했던 거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장원의 구조는 자급자족하는 농촌 공동체입니다. 도시의 형태와 좀 다릅니다. 일단 십자군 전쟁 때도 나오겠지만 도시는 여러 지역에서 교환을 바탕으로 자급자족보다는 좀 상호 소통하는 그런 느낌이 강하다면 장원은 그 안에서 모든 걸 구할 수 있어요. 필요한 것들. 그래서 자급자족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농노라고 하는 사회 계층입니다. 농노는요, 장원의 농민은 대부분 농노라고 할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농노인 건 아니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농노라고 할수 있는데, 농노는 영주에게 각종 시설의 사용료와 세금을 바칩니다. 그리고 영주의 허락 없이는 거주지를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이거 조금 어려운 말로, 이전할 수 없다. 거주지를 이전할 수 없다라고 말해서,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그 장원의 농노로 태어나면, 죽을 때까지 영주의 허락 없이는 그 지역에서 살아야 됐던 것이죠. 자, 하지만 노예와 좀 차이점도 있었는데, 결혼하여 가정을 꾸릴 수도 있었고요. 약간의 재산 소유도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판타지 소설이라든지 게임에 보면은 그런 영주가 있고 영주 밑에서 그 성에서 살고 있는, 성 주변 살고 있는 그런 농노들이 있거든요. 그 모습들을 잘 보여준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교황권의 성장과 크리스트교 문화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교회의 성장과 세속화. 이게 봉건제가 확대되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주군들이 이제 성직자들을 봉신으로 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봉건제의 확대로 교회의 성직자가 국왕이나 제후에게 봉토를 받으면서 봉신이 되는 경우가 증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우리의 개념 속에는, 뭐야, 성직자는 당연히 교황이 임명하고 교황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이 봉건사회가 확산되면서, 강한 주군이, 약간 이 지역에서 성직자가 제일 강하네? 성직자한테 영지를 주고 봉신으로 삼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 과정에서 약간 성직자의 위치가 되게 애매해지는 거죠. 교황 쪽도 아니고, 뭔가 황제 쪽도 아니고, 어떤 쪽이지? 라고 하는 그 혼란이 발생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국왕과 제후가 성직자 임명권을 행사하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당연하게 교황은 성직자는 나만 임명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데, 이때부터 봉건 사회가 확산되면서 성직자 임명권을 가져갔다라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교회가 세속화됩니다. 세속화된다라는 게 뭐냐면,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는, 뭐 그런 종교는 좀 경제적인 것과 좀 거리가 있죠. 약간 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는 그런 세상과 거리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 세속화됐다라는 거는 그 물질 사회로 좀 들어왔다. 좀 돈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밝히게 되고 그런 것들을 보시면 되는데, 교회가 세속화되면서 성직, 매매 등 부패한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당연히 교회 내부에서, 야, 이거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닌데? 이거는 우리 본래 모습이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불만이 나타났게 됐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클리니 수도원이라고 하는 수도원을 중심으로 교회 개혁 운동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이 교회 개혁 운동을 바탕으로 어떤 사건이 발생하게 되냐면, 교황이 지켜보다 보니까, 뭐야, 저 황제 왜 성직자 임명권을 계속 가져가려고 하지? 저건 내 건데? 라고 하는 불만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성직자 임명권을 주고 교황과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대립하게 됩니다. 여기서 신성 로마 제국이라는 국가가 갑자기 등장하게 되는데, 간단히 설명을 드릴게요. 프랑크 왕국이 서프랑크, 중프랑크, 동프랑크로 분열되거든요. 동프랑크가 지금의 독일 쪽에 있는 그런 국가입니다. 이 동프랑크가 동쪽에서
동쪽에서 오는 이민족들의 침입을 막아내면서 다시 교회에게 인기가 많아져요. 그래서 야, 너가 서로마 제국을 이어서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국가를 약간 황제를 인정해 줄게 라고 하면서 교황이 인정해 준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동프랑크 왕국은 신성 로마 제국이 돼요. 근데 여기서 성직자 임명권을 두고 교황과 황제가 싸우게 되는 거죠. 여기서 원래 이제 황제가 아무래도 힘이 더 강하니까 교황이 좀 움츠러들 줄 알았는데 교황이 야, 너 그렇게 해버리면 크리스티교 세계에서 파문시키겠어. 너는 크리스티교인이 아니야. 라고 해버리니까 많은 크리스티교를 믿던 사람들이 응성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황제가 당황해가지고 교황이 머무르고 있는 카노사성으로 찾아와서 교황님, 제가 진짜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성직자 임명권을 가지고 제가 논보지 않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용서를 구하게 되는데 그 용서를 구했던 사건을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사건 이후에 또 여러 가지 뭐 사건들이 발생했지만 결론만 말하게 되면 교황권이 강화돼요. 당연하죠. 교황과 황제가 성직자 임명권을 두고 싸웠는데 황제가 교황한테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교황권이 더 강한 모습을 보이게 되면서 13세기 무렵에 절정에 이르는 그러한 형태를 보이게 됩니다. 카노사의 굴욕 보면 신성로마 제국 황제 하일리 4세가 카노사의 성주와 클리니 수도 원장에게 교황과의 화해를 조선해달라고 요청하는 모습이다. 결국 황제는 교황이 머무르고 있던 카노사 성 앞에서 3일 동안 용서를 구하였고 파문을 면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람이 황제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발전하면서 크리스티교 문화도 서유럽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 어떻게 발전했는지 볼게요. 크리스티교가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을 지배하면서 출생, 결혼, 세례 등의 과정에서 교회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사람들은 크리스트교의 그런 교리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일상 속으로 들어오니까. 자, 문화를 한번 볼 건데 신학 한번 볼게요. 모든 학문의 중심으로 기능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학문은 신학, 신에 대한 학문을 중심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스콜라 철학이 발전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토마스 아퀴나스라고 하는 사람이 신학 대전이라고 해서 책을 하나 쓰게 되는데 신이 어떻게 존재하는가 그런 거를 좀 철학적으로 규명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문학으로는 아서왕 이야기, 롤랑의 노래 등 기사의 활약을 다룬 기사도 문학이 발달하게 됩니다. 교육에는 초기에는 교회에서 운영하는 학교나 수도원이 교육 담당했고 12세기 이후에는 유럽 곳곳에 세워진 대학을 통해서 학문이 발달합니다. 건축은 교회와 수도원을 중심으로 발달했겠죠. 교회가 발전했으니까. 11세기에는 로마네스크 양식, 12세기에는 고딕 양식이 유행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보면은 샤르트르 성당이라고 하는 성당인데 이게 대표적인 고딕 양식이라고 할수 있고요. 고딕 양식은 뾰족한 탑과 스테인드 글라스라고 하는 두 가지의 특징이 대표적입니다. 자, 그러면 문제 한번 살펴볼게요. 이 시대가 만약에 문제로 나온다면 서유럽 봉건 사회에 대해서 물어볼 확률이 높습니다. 자,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중앙 집권적인 사회다. 아니죠. 너무 많은 기사들이 등장했고 봉신들한테 영지에게 좀 독립성을 줬기 때문에 지방 분권적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봉토는 장원의 형태로 운영되었다. 맞습니다. 농노는 자유롭게 장원을 떠날 수 없었죠. 거주 이전의 자유가 없었습니다. 주종 관계는 서로 의무를 지키는 계약 관계이다. 맞습니다. 답은 니은과 리을입니다. 자, 이때 서아시아에서 큰 변화가 발생합니다. 바로 셀주크 티르크가 성장하게 되는 것인데, 11세기경 중앙아시아의 유목민족이었던 셀주크 티르크가 아바스 왕조의 수도였던 바그다드를 점령합니다. 이슬람 제국이 이제 힘이 약해지게 된 거예요. 이때 아바스 왕조의 칼리프로부터 술탄이라고 하는 칭호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셀주크 티르크가 이슬람 세계를 실질적으로 지배하게 되는데, 칼리프, 술탄 용어가 좀 헷갈리죠? 정리해 왔습니다. 자, 원래 칼리프는 계승자라는 의미로서 정치적 지배자와 종교적 지배자를 같이 겸하고 있었는데, 셀주크 티르크가 성장하게 되면서 이 셀주크 티르크의 지배자에게 술탄이라는 이름을 주게 되거든요. 술탄은 권력이라는 뜻인데 정치적 지배자를 의미합니다. 그러게 되면서 칼리프는 종교적인 지배자로 전락하게 된다는 거죠. 권력이 서유럽처럼 세분화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 과정에서 셀주크 티르크가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크리스트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성지를 점령합니다. 그러면서 같은 크리스트교 국가, 비잔티움 제국을 압박하게 되는데, 이때 비잔티움 제국 황제가 로마 교황에게 지원을 요청합니다. 이슬람교가 우리 크리스트교를 공격하고 있다. 도와주세요. 자, 로마 교황이
이 얘기를 듣고, 야, 지금 기독교의 국가,

그리스도 교도를 도울 것을 주장해야 합니다. 이교도와 싸우다가 자신의 목숨을 잃는다면 그들의 죄가 사면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성지 회복하러 갑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전개됐냐면 200여 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전개가 됐습니다. 첫 번째 십자군이 제1차 십자군인데 이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지를 점령하면서 목적을 달성했어요. 근데 그 뒤에 제4차 십자군은 같은 크리스트교 국가인 비잔티움 제국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폴리스를 갑자기 점령해버리는 거죠. 이게 뭔 말이냐면 모여서 갔어요. 그래서 성지였던 예루살렘 점령했어요. 이게 원래 목적인데 여러 번 지속되다 보니까 뭐야, 비잔티움 제국에 엄청나게 많은 돈이 있네? 생각보다 약한데? 여기를 우리가 점령해보자 라고 하면서 갑자기 형제의 국가였던 이제 크리스트교 입장에서, 그 종교라는 관점에서 비잔티움 제국을 공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변질됐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점차 성지 회복이라고 하는 본래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세속, 즉 금전적인 목적을 추구하다 보니까 결국 이 십자군 전쟁은 실패했다라고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됐냐면 이 십자군 전쟁으로 인해서 지중해 무역권의 형성과 장원의 해체라고 하는 영향을 끼쳐지게 되는데 한번 하나씩 살펴볼게요. 도시의 성장부터 보면은 11세기 들어서 서유럽 사회는 농업 생산량이 향상됩니다. 그러면서 상업과 수공업이 발달하면서 도시가 성장합니다. 그러니까 자급자족을 넘어서 다른 지역에 있던 여러 물건들을 교류하면서 좀 도시라고 하는 형태가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십자군 전쟁을 거치면서 뭐 동방과의 갈등도 존재했지만 교역도 많았거든요. 이런 교역이 활발해지게 되면서 이탈리아 항구 등을 중심으로 지중해 무역권을 이제 형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무역이 활발하게 되는 그런 지역들을 중심으로 도시가 발전하게 되고 이 도시는 금전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해졌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북유럽의 도시들은 한자 동맹을 맺어서 북방 무역을 주도했습니다. 상인과 수공업자는 동업조합인 길드라고 하는 것을 결성해서 공동의 이익과 안전을 도모하면서 도시 운영에 참여하고 영주로부터 좀 자유로운 자치권을 획득하면서 장원과 좀 구분되는 그러한 공간으로 발전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도시가 발전하게 되면서 장원이 해체되게 되는데 상업과 도시가 발달했고 영주들이 세금을 노동력과 생산물 대신 화폐로 받는 경우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농로를 굳이 이제 가둘 필요가 없는 거죠. 그 지역에 돈으로 받으면 되니까. 이거 흑사병의 유행으로 인해서 인구가 감소하면서 노동력이 감소되는 여러 가지 요인들, 그리고 영주들이 농민의 처우를 개선하면서 농민의 지위가 향상되면서 장원이 해체되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여기서는 이제 좀 나올 만한 문제가 십자군 전쟁에 대한 뭐 전개, 배경, 뭐 결과, 영향 이런 것들을 물어볼 확률이 높은데 지도에 나타난 전쟁은 이제 십자군 전쟁이라는 거알수 있겠죠. 1번, 델로스 동맹의 결성으로 이어졌다. 이건 그리스 세계 때 배웠던 거니까 틀렸고요. 알렉산드리아가 세워지는 계기가 되었다. 알렉산드로스 대왕 때 나오는 내용이라서 틀렸습니다. 지중해 패권을 두고 카르타고와 벌인 전쟁이다. 로마 때 있었던 일이니까 틀렸고요. 셀주크 티르크, 비잔티움 제국 압박을 배경으로 일어났다. 이게 정답이죠. 5번, 카롤루스 대제가 서로마 황제의 관을 받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좀 시대가 비슷해 보여서 헷갈리긴 하는데 확실하게 구분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교황권이 이제 이때부터 쇠퇴하게 됩니다. 쇠퇴한 이유는 교황이 주도해서 십자군 전쟁 가자라고 말했는데 실패했어요. 자연스럽게 교황의 권위가 약화됐고요. 교황의 권위가 약화됐으니까 국왕권, 황제권, 세속권이 올라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14세기 초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로마 교황이 프랑스 국왕에게 굴복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제 교황청이 프랑스의 아비뇽으로 옮겨져서 프랑스 국왕의 통제를 받게 되는데 이때 교황청이 아비뇽으로 넘어갔다라고 해서 아비뇽 유수라고 부릅니다. 기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교황권의 성장이 중요한 만큼 쇠퇴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한데 교황권 이렇게 발전하고 국왕권은 이렇게 발전한다라고 보통 표로 표현합니다. 그래프로. 자, 이 갈림길에 있었던 사건이 카노사의 굴욕이에요. 이때부터 교황권 쭉 올라가게 되고 절정에서 있었던 일이 십자군 전쟁이에요. 근데 이게 실패하면서 쭉 내려오게 되고 상대적으로 국왕권 올라가게 되면서 아비뇽 유수라고 하는 사건을 기점으로 국왕권이 더 강해지게 됩니다. 자, 당연히 국왕권은 자신의 힘을 더

키라고 하겠죠. 지방의 힘이 분산되어 있는 것보다 중앙에 있는 구강의 힘이 강해지는 것, 즉 중앙 집권적으로 발전하는 걸 원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내용은 중앙 집권 국가의 등장인데, 유럽 각국의 국왕이 관료와 군대를 정비하며 왕권을 강화했어요. 이 과정에서 두 가지의 전쟁이 발생합니다. 영국과 프랑스 사이의 백년 전쟁이 발생합니다. 이것도 좀 봉건제라고 하는 복잡한 구조에서 발생한 건데, 원래 이제 프랑스의 이제 그 봉신 중에 하나가 바로 영국 국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영국 국왕은 국왕임과 동시에 프랑스 국왕의 이제 봉신이었던 거죠. 좀 구조가 복잡한데, 그러한 이제 복잡한 관계 속에서 갈등이 발생해서 백년 전쟁이 발생하게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었지만. 그리고 이 전쟁 이후에 영국 내부에서 또 내전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거를 장미전쟁이라고 하게 되는데, 그 이유가 싸웠던 두 개의 가문이 이제 그 가문의 문양이라고 할까요? 그게 빨간 장미와 흰 장미이기 때문에 장미 가문 간의 전쟁이다라고 해서 장미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이 발생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국왕권이 급속도로 강해져요. 그래서 영국과 프랑스가 중앙 집권 국가로 성장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이 백년전쟁에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인물은 잔다르크입니다. 백년전쟁은 프랑스 내 영국 영토와 모직물 공업의 발달했던 플랑드르 지방에 대한 지배권 등을 배경으로 일어났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전쟁 초기에는 프랑스가 불리했는데, 잔다르크라고 하는 이제 소녀가 등장하면서 전세를 역전시켰어요. 그래서 이 내용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여기가 만약에 시험 문제 나온다면 어떻게 나올지 한번 볼게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도시 상공업자들의 후원으로 국왕이 군대와 관료지를 정비했고요. 백년전쟁과 장미전쟁의 과정에서 귀족들의 세력이 약화되고 왕권이 강화됐습니다. 이 내용은 중앙집권국가의 발전이라고 할수 있겠죠. 자,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수업 끝났다고 바로 교재 덮지 마시고요. 복습까지 잘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강의 듣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 때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깊고 어두운 바다. 그 위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어부들이 있습니다.
1: 야야, 그 비키라고! 출렁한테 위험하잖아! 생각하는 중이!
0: 망망대해. 그 위에선 한순간도 긴장을 놓을 수 없죠. 넉넉한 틈에 수많은 먹거리들을 키워내어 놓는 바다. 그 중에서도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서 찾아오는 반가운 물고기가 있습니다.
1: 강호야! 아기자기! 엄청나게 좋구나!
0: 한때는 못생긴 외모 때문에 버려지던 물고기 악. 이제는 바다의 진미로 대접받는 생선이 됐습니다.
1: 대박이구나! 대박, 대박! 대박이야!
0: 고생역전. 이제는 귀한 물고기 대접을 받는 아귀와 이를 맞으며 살아가는 어부의 이야기입니다. 동트기 전. 이른 새벽부터 활기찬 하루가 시작되는 곳. 울산 수산물 위판장입니다. 동해에서 낚아올린 다양한 바다 먹거리들이 이곳에 모여드는데요. 기온이 떨어지면서 종류도 다양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요즘 가장 많이 거래되는 생선이 있는데요.
2: 전국적인 어종을 다 들어오는데 보통 주종목이 아구, 가자미, 대구, 특히나 아구 같은 거는 저희들은 여기서 수출도 많이 돼가지고

0: 합니다. 일본 쪽으로나.
1: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 몸집을 불린다는 아귀. 겨울철 대표 생선 중 하나로 꼽히기도 하죠. 더 많은 아귀를 확보하려는 눈치 게임이 시작됩니다. 예전에는 덤으로 주거나 잡히는 족족 버려지던 아귀. 하지만 이제는 누구보다 인기 많은 생선이 됐습니다. 살이 통통하게 오르는 겨울철 아귀는 주로 동해에서 많이 잡힌답니다.
2: 자체가 이 뭐야 플랑크톤이라든지 이런 먹이도 많고요. 수심 자체가 깊어요. 깊고 이렇다 보니까 뻘 냄새도 나지 않고요.
3: 주로 어디에서 와요?
2: 강포 쪽에서 오고요. 기장에서 올라오고요. 밑에 기장.
1: 부산 북쪽에 위치한 기장군. 봄이면 멸치잡이로 분주하던 항구는 초겨울로 접어들면서 아귀잡이 어선의 출발지가 됩니다. 조류가 중요한 아귀잡이. 물때에 맞춰 조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해가 뜨기 전 어두운 바다로 향하는데요.
3: 근데 얼마나 멀리 나가요?
4: 4, 50분.
3: 아, 그거밖에 안 나가요?
4: 지금 이게 대변화입니까, 대변? 여기 대변이죠. 대변 바로 앞입니다. 대변 바로.
3: 지금 여기가 몇 미터예요?
4: 86미터입니다. 86미터. 85미터, 86미터 요래 나오네요. 아시는 뭐 심해 사는데 이제 겨울 되면 인안으로 이제 먹이를 먹기 위해서 인안으로 들어온다. 아기가 제일 좋아하는 먹이가 청어입니다. 청어. 청어만 가에 들어오면은 아기가 엄청나게 납니다. 아기 배에 이렇게 눌러보면 전부 청어가 다 튀어나와요, 청어.
1: 아기잡이 포인트는 항구에서 3, 40분 거리. 아기는 먼 바다에서 서식하다 기온이 떨어지면 연안으로 이동하는데요. 특히 남해와 동해가 만나는 기장 앞바다는 풍부한 아귀 어장을 이루고 있습니다. 조업 전 거친 날은 통과의례.
4: 아, 고기 많이 잡히더라고. 사고 없이. 왕님한테 빈 거지. 한실만 드릴 거야, 바다에서.
1: 어떤 변수가 생길지 알 수 없는 바다. 만선으로 무사히 귀향할 수 있길 기원해 봅니다. 어느덧 아귀잡이 포인트에 근접한 모양입니다.
4: 고장나는 거 가있지가. 우리 신호가 있어요, 우리끼리.
3: 아, 어떤 신호예요? 어떻게요?
4: 이 액셀라들을 왕왕 올리면은, 원래 이 배를 눌리는데, 배를 눌리면 시끄럽잖아요. 그럼 액셀라들을 이렇게 왕왕 올리주면 신호입니다. 토마하자, 신호예요. 두 분 하면 토마. 또 세 번 왕왕왕 하면은 이제 양마 우리끼리 다 신호가 있습니다.
1: 소망 신호가 떨어지죠. 갑판위가 분주해집니다. 부패를 던져놓은 후부터는 잠시도 방심할 틈이 없습니다. 25kg 남짓한 봉돌과 함께 빠른 속도로 내려가는 그물. 엉키지 않고 그물이 내려가도록 살피하는데요. 근접 촬영을 위해 이동하는 제작진. 그때.
5: 야, 길어서 들러 위에 가자. 들러 저기.
4: 조르디 나가다가 발이 걸리면 큰일 나. 사람이 딸리 들어가요. 물속에 딸리 들어가.

0: 항상 안전하게 조업을 해야 되니까. 발에 딱 줄에 채이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나.
1: 달리는 배 위에서 1km에 달하는 그물을 내리는 위험천만한 작업. 자칫 방심하다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보니 작업이 끝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습니다. 주로 자망을 이용해 조업하는 아귀잡이. 고기가 다니는 길목에 그물을 수직으로 설치해 걸리도록 하는 방식입니다. 부표로 투망 위치를 표시해주면 1차 작업이 끝나는데요.
0: 뒤쪽에 부표 뒤에 줄이 달려 있어요. 그걸 따라서 이제 흘려보내는 거죠. 조류의 힘 아니면 절대 될 수 없는 어장입니다. 조류의 힘에 의해서 이제 아기를 잡는 법을 사용하고 있죠.
1: 부산 지역의 아귀잡이는 독특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조류의 방향에 따라 투망 시작점에 부표를 던진 후 이동하면서 그물을 내려주는데요. 일정 시간마다 이동하면서 설치해둔 그물을 끌어당기는 방식입니다. 30여 분간 이어진 그물 설치가 끝나고 이제 다시 부표가 설치된 곳으로 이동을 하는데요.
0: 저 반짝이 치죠? 저게 우리가 잡으러 갈 부표입니다, 저게.
1: 한 시간마다 한 번씩 설치해둔 그물을 당기는 작업이 반복됩니다. 갈고리로 설치되어 있던 그물을 잡아당겨주는데요. 조류에 의해 펼쳐진 그물을 당겨 바닥에 서식하는 아귀를 잡기 위해 고안된 방법이랍니다. 그물이 잘 펴지고 당겨질 수 있도록 조류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0: 안쪽에 한번 흘리고 바깥쪽에 와가지고 또 한번 흘리주고 또 안쪽에 한번 흘리고 바깥쪽에 한번 흘리고 이제 양망한 거.
1: 잠시도 긴장을 놓을 수 없는 바다. 그 위에서 청춘을 보냈다는 김진호 선장.
0: 그때 우리 어릴 때 배 탈 때는 돈 주고 배 탔어요. 그때는.
2: 돈을 내고 탔다고요?
0: 네. 예.
2: 왜요?
0: 왜 그러냐면은 그때는 그때 배 타는 게 전쟁이었어요, 전쟁. 다 애로울 시기고. 그 뭐 배 타면은 먹이 주죠, 지하 주죠. 돈 주죠.
2: 선장님 얼마 주고 타셨어요?
0: 그 시기엔 저는 10만 원 주고 이제.
2: 정말요?
0: 네, 배를 탔죠.
1: 30년이 넘는 세월 바다와 함께 해왔다는데요.
2: 옛날이랑 지금이랑 생각해보면 언제가 더 좋았던 것 같으세요, 그러면?
0: 옛날이 재밌었죠.
2: 그래요?
0: 옛날에는 이런 장비도 없었습니다.
2: 그러니까 되게 열악했으니까 더 안 좋지 않았어요?
0: 아니, 이제 어족이 풍부하니까. 어족이 풍부하고 그때는 뭐 인력 나는 신경 쓸 필요가 없었어요. 너무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때는.
1: 어느덧 어둠에 잠겼던 바다에 아침이 찾아왔습니다. 조업 시작 4시간째. 바다 위에서 첫 끼니를 챙기는데요.
0: 저 일을 해야 되니까 한 끼는 컵밥으로 이렇게 깨우고 그러죠. 밥을 먹고 하려면 시간이 부족하니까 컵밥 간단하게 요리가 먹고 이제 육지 들어가서 또 이제 식사하고 그러는데.
1: 방심할 틈 없는 조업 현장. 간단한 밥 한 끼로 잠깐의 휴식을 보냅니다.
0: 많이 외롭죠, 바다 나오면. 고기가 친구 아닙니까? 고기만 많이 올라오면 그래도 뭐. 우리야 뭐. 행복하죠.
1: 고단한 일상이지만 바다가에서 행복한 그는 전생 뱃사람인 모양입니다. 그물을 끌어올리는 양망 전 중요한 작업이 남아있습니다. 거창에 물을 채워넣는 일인데요.
0: 우리 따뜻하면 아우가 죽어요. 그런데 한 10도에서 11, 2도 여기 아우가 제일 잘 사니까 그 온도로 맞춰가 아우로 살려갑니다. 물 냉각시켜가지고 그래 다 받는 겁니다.
1: 100에서 200m 수심에 깊은 바다에서 서식하는 아귀를 위해 냉각기로 수온을 맞춰주는데요. 투망을 시작한 지 5시간째. 그물을 끌어올릴 준비를 합니다. 그물에 연결된 밧줄을 양망기에 걸어 올리는 작업.
3: 선생님 어떨 것 같아요? 많이 잡혔을까요?
0: 많이 없어요.
3: 밧줄 잡으면 느낌이 와요?
0: 통밥상. 양각적으로 다. 다음 달부터 뭐 한 2월까지 아우가 많이 날 겁니다.
1: 조업을 하는 사람은 단 두 명. 일할 인원이 적다 보니 더 분주히 움직여야 하는데요.
0: 내가 직접 합니다. 사람 둘인데 내려가 일해야죠. 원래 선장은 일하면 안 되는데 사람이 없어서 일한다니까. 무리지서 이제 그 뭐 고기 나는 거는 뭐 상황을 살펴야죠. 선장들. 그래 어디서 고기가 뭐 났다 뭐 그런 걸 알 수가 있죠. 이 밑에 내려가면 몰라요. 그래서 선장들은 일하면 안 되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해야죠.
1: 그물을 끌어올리는 일은 기계의 도움을 받지만 바쁜 조업철마다 사람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그래도 순간의 시름을 잊을 수 있는 건 그물에 달려 올라오는 고기를 만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물 코에 걸려 올라오는 반가운 녀석. 제철 만난 아기들입니다. 제법 실한 녀석들이 올라왔는데 수온에 민감한 아기는 그물에서 떼어낸 후 빨리 수조에 보관해야 활어 상태로 운반이 가능합니다.
4: 많이 땡겼네요.
0: 발, 아구 발. 이게 발인데 발. 발 있어요, 아구 발. 발, 이게 발 아닙니까?
4: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0: 밑에, 물 밑에서 걸어요, 걸어.
1: 늦가을, 어부에게 누구보다 반가운 손님, 아귀. 예전에는 다른 물고기를 잡을 때 딸려오는 천덕꾸러기 같은 신세였는데요. 물에 텀벙텀벙 버려지는 일이 많아 물텀벙이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누구보다 반기는 바다의 진미가 됐죠.
2: 왜 이렇게 입을 벌리고 있어요?
0: 습성이 그래요, 습성. 요 소나무 없이 바로 물어, 바로 물어버려요.
1: 몸 전체 3분의 2가 머리로 입이 큰 아귀.
0: 한번 보세요. 아구, 요 낚싯대 있죠? 요로 본인 입 앞으로 요로 내놓으시면 요거로. 바다 가면 요래가 있다고. 요래 있다 낚싯대 요 내려오면은 요 딱 내려가 있으면 앞에 고기 열렁거리면 탁 닫아본다니까. 요 아구 모관이 보면 끄질끄질한 거 있죠? 요게 딱 고기가 걸리면 못 빠져나가는 거.
1: 수심 깊은 바닥에 서식하며

0: 통해 먹이를 사냥하는 아귀. 자산어부에는 낚시하는 고기라는 뜻으로 조사어라 기록하고 있는데요. 큰 입과 커다란 위로 뭐든 통째로 삼켜 녹여먹는 습성을 가지고 있는 아귀. 탐욕으로 굶주림의 형벌을 받은 귀신의 이름을 물려받았다는 이야기가 있죠. 아귀는 강하고 날카로운 이빨로 한 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 끈질김을 가진 녀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귀를 다룰 땐 조심해야 하죠.
1: 엄청 많이 다치죠. 뭐. 발도 다치보고 손도 일하다 보면 물리보고 그래요.
0: 먹성이 좋고 포악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아귀. 아귀를 다룰 땐 나름의 노하우가 필요한데요. 자칫 잘못하단 손이나 발을 다칠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1: 요령이 있죠. 거기 있다는. 요 건물에 걸리면은 요 항상 눈을 잡아야 안 물리려고. 요 딱 물었을 때 눈을 딱 잡으면 입을 딱 벌린다고 이런 식으로. 그걸 안 하면 손 튕기면 몸 뺍니다, 몸 빼. 눈이 아프니까 이제 딱 물었던 걸 놓는다 이 말이.
0: 그물을 물고 있던 아귀가 자연스레 입을 벌려 물고기도 사람도 다치지 않게 하는 방법이랍니다. 쉴 틈 없이 돌아가는 양만기 사이로 제법 묵직한 아귀들이 연속해서 올라옵니다. 수온이 10도 가까이 내려가면 몸집을 불린다는 아귀는 천적이 없는 생선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아귀도 피하는 것이 있답니다.
2: 야, 비켜, 비켜! 해파리, 해파리! 해파리, 해파리, 해파리 올라온다고 저리 비키라고!
0: 조업의 방해꾼 해파리가 잔뜩 걸려들었습니다. 수온 상승으로 개체수가 늘어난 해파리는 조업 방해뿐 아니라 어구 파손을 일으키기도 하는데요. 독성을 가지고 있어 물고기뿐 아니라 사람에게 해를 끼치기도 한답니다.
2: 귀신 해파리, 귀신 해파리.
1: 눈에 튀어 들어가면 큰일 납니다, 이거. 눈이 퉁퉁 붓고 아까 한 일주일 다녀야 돼요, 일주일 다녀.
0: 해파리가 등장하면서 아귀잡이에 비상이 걸렸는데요. 그물에 아귀 대신 해파리만 가득합니다.
1: 고기도 안 걸어요. 아구도 안 건다고.
2: 아, 왜요?
1: 해파리가 뜨잖아요. 그러니까 그물이 걸리면 여장이 뜨기 때문에 고기도 없고 그물만 재지고 이래요. 그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거지, 해파리.
0: 무리를 지어 다니는 해파리 떼는 해수온 상승 때문에 겨울이 오는 11월까지 출몰하기도 하는데요. 아귀잡이를 해야 할 시간에 해파리를 떼어내느라 시간만 흘러갑니다. 그렇게 한 차례 해파리의 공격이 지나간 이후 다시 아귀잡이가 이어집니다. 다행히 묵직한 녀석들이 걸려들었습니다.
2: 엄청 크네요.
1: 이건 큰 거다. 이거보다 배로 더 큰 것도 있어요.
2: 어느 정도 크기 잡아보셨어요?
1: 제일 큰 거 한 10kg. 저건 한 6, 7kg 되고 제일 큰 거는 10kg, 10, 2kg 일어나가는 것도 있어요. 길이 그렇다면 한 8자, 9자.
0: 봄, 여름이면 먼 바다에 서식하다. 찬 바람이 불면 연안으로 들어오는 아귀들. 그물에 걸렸다고 모두 상품이 되는 건 아니랍니다.

0: 다 방생합니다, 방생. 그물 코가 이만히 큰데, 보세요. 이렇게 근데 작은 거는 빠지나고 굵은 거만 올라와요. 오죽 보호를 위해서. 사이즈는 이제 요 사이즈. 이 사이즈 밑으로는 다 방생합니다. 이거보다 큰 것만 우리가 가져간다니까. 이런 건 잡으면 안 됩니다. 살려줘야 돼.
1: 내일의 바다를 위해 어족자원을 보호하는 것이죠. 조업을 시작한 지 어느덧 8시간. 바다로 내렸던 그물도 거의 올라왔습니다. 해파리에 방해가 있었지만 어창에 아기들이 가득 채워졌습니다. 이 정도면 꽤 괜찮은 수확인데요. 바다로 내렸던 그물을 당겨 올리고 조업을 마무리합니다.
0: 네, 이제 끝났어요. 이제 방으로 입항합니다.
1: 조업이 끝나고 이제 항구로 돌아갈 시간. 새벽에 떠나왔던 길을 되짚어 바다 위를 달립니다. 아기잡이는 하루에 그물을 한 번만 내리는 것이 규칙이라는데요.
2: 아, 벌써 입항하세요?
0: 네, 이제 다 있으니까 입항해야죠. 요 우리 부산 연암 쪽에는 아기잡이는 딱 하루 한 번밖에 안 합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또 우리 자체에서 팀으로 정해가 15 입고 어제 보호를 위해서.
2: 그럼 손해 아니에요?
0: 아니 뭐 손해가 아니죠. 본날을 생각해야죠. 우리 보손들도 있고 이 바다를 우리가 지키고 살려야 되기 때문에 잔잔한 고기 이런 거 잡아가지고는 어족이 고갈이 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
1: 하루 한 번의 기회. 그래서 매번 더 최선을 다하게 된답니다. 다시 돌아온 한국. 갓 잡아 올린 아기는 배에서 내리는 즉시 찰시로 위판장으로 보내지는데요. 가장 신선한 상태에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3: 금방 잡아 살아 펄떡펄떡 뜹니다.
4: 와, 이건 한번
3: 찍어보세요. 15킬 나가겠네요. 한 20명 될 수 있겠다. 아이고 먹으라.
1: 무트로 옮겨진 아기는 선도 유지를 위해 얼음을 덮은 후 이송되는데요. 위판장을 통해 전국 각지로 보내진답니다.
0: 자, 오늘 물량 53개, 50몇 개 잡아 안 되지만 그래도 뭐
5: 100개 이상 잡아.
6: 그래도 오늘 일정입니다.
0: 오늘 뭐 고기 없는 것 치고는 좀 잡은 배니까는 뭐 양호합니다. 자,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다음 달에 뭐 고기 이제 많이 나오면 뭐 마이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내일 또다시 바다로 나가기 위해서 좀처럼 배를 떠날 수 없는 어부들. 오늘 하루 바다에서 물고기를 낚아 올려준 어구를 정리해주기 위해서인데요.
0: 일단 내일 작업을 이어가지고 그물 정리해놓는 거죠.
1: 다음 날 시작될 조업을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랍니다. 배를 모는 선장 남편이 그물을 정리하는 사이 건너편에 선 아내는 아기와 함께 덤으로 걸려온 물고기를 손질하느라 바쁩니다.
3: 일본 말로 아까 못 치고 우리나라 말이 눈 볼 때 눈이 톡히 나왔잖아.
1: 별미로 불리는 생선이랍니다.
3: 이거 김장 때 김장 속에 치킨처럼 삭카즈가 김치도 맛있고 엄청 시리 고기가 맛있어요. 김치가 맛있어요. 배하는 사람 아니면은 먹을 수가 없어요. 우리니까 먹지.
1: 그 사이 그물 정리가 끝났습니다.

0: 그런데 다시 배 뒤로 향하는 김진호 선장.
1: 네, 아기 먹으려고 아기.
2: 아, 아기 드신다고요?
1: 예, 예, 예. 일 다 끝났으니까 배에서 해가 먹어야지. 배에서만 먹을 수 있는 특별식 한번 맛보자고.
0: 아기 하면 찜이 가장 유명하지만 어부들이 즐겨 먹는 음식은 따로 있답니다.
1: 아, 회를 해가지고 먹으려고요. 이 아기는 꼬리 부분 또 해 먹는 줄도 잘 모릅니다, 일반 사람들은. 돼서 잡는 사람 많이 못 먹습니다.
0: 신선한 아기로만 먹을 수 있다는 별미.
1: 우리는 이거 뭐 웬만한 거는 맛있다 소리 안 했는데 아고기 한번 드셔보세요. 진짜 맛있어요.
0: 어부들이 인정하는 최고의 맛이라는데요.
1: 자자.
3: 아, 감사합니다.
1: 마담 보세요. 이 아고가 정말 이래 맛있는 줄 몰랐죠.
3: 아, 또 먹어도 됩니까?
1: 꼭지에서
3: 다른 고기보다 일단 이 탱글탱글함과 쫀득쫀득함이 조금 틀립니다. 또 살코기가 두껍기 때문에 이 씹는 이 즐거움이 또 있고요.
0: 뱃사람들의 별미 회가 있다면 아기 음식의 원조는 찜이죠. 아기를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곳 바로 마산입니다. 아기를 많이 낚아 올렸던 곳도 이곳 마산항이었죠. 바다와 인접해 있어 1년 내내 신선한 해산물이 넘쳐나는 마산 어시장.
4: 여기 바다가 바다, 여기 바다인데 지금 다 막아놨으니까 찍어야지. 옛날에는 요 고성 대머리도 있었고 배 타고 저 도성도 가고 많이 탔어. 컸는데 막 자꾸 매립을 하고 이래서 다 줄어졌어.
0: 지금은 바다에서 조업하는 고깃배를 보기 힘들어졌지만 마산항은 다양한 수산물들이 모여들던 중심지였는데요. 경제발전과 함께 마산항의 모습도 조금씩 변화를 겪게 됐죠. 물고기와 상인이 넘쳐나던 마산 어시장. 항구와 인접한 이곳은 여전히 신선한 해산물들로 그 명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비록 마산 앞바다에서 낚아올린 것들은 아니지만 여전히 다양한 바다 먹거리들을 만날 수 있죠.
4: 바다가 깨졌다 이 마산에는. 통영에서 어제 고선에서 어제 마산 바다 따졌지는.
0: 수많은 해산물 중에서도 몸값 비싼 물고기는 바로 아기입니다.
5: 옛날에는 뭐 텀벙 버렸다지 물에. 옛날에는 안 먹고 다 버렸는데 이거를 개발해가지고 어떤 할매가 요새 기업 몸이 돼서 한 마리에 뭐 15,000짜리도 컷 안 하고 10,000짜리로 또 깨나고.
0: 한때 버려지던 생선에서 귀한 몸이 되어버린 아기. 마산 어시장 안에는 이 아기만 전문적으로 손질해 판매하는 상인도 있습니다. 어물전을 했었다는 김옥순 어르신. 언젠가부터 아기만 손질해 팔아도 일손이 모자랄 만큼 아기의 대우가 달라졌답니다.
6: 입이 크다고 아구락했겠지.
5: 요 입이 이래 크잖아 봐 이래. 그런 게 참조기도 들어 있고 고등어 새끼도 들어 있고 뭐 내리치니 뭐니 뭐 안 돼.

0: 수밖에 없어요. 그런 거 다 보내지.
1: 큰 입으로 통째로 삼키는 습성 때문에 아기 배 안에 생선을 팔면 아기 값보다 더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랍니다.
0: 이빨이도 하고 여기서 나오는 똥하고 그것만 못 먹고 다 먹어요.
2: 무슨 생선이고 못생긴 게 맛있다 안 하디요. 아까 이게 못생겼어도 맛있거든.
1: 이빨과 쓸개를 제외하곤 다 먹을 수 있다는 아귀. 하지만 그 중에서도 별미로 꼽히는 부위가 있습니다.
2: 이 간. 예, 아귀에는 요게 제일 진짜 백이라 요거. 요거는 밥통하고 요 간하고. 이거 삶으면 뭐 얼마나 꼬실까? 꼬시 아니야. 3만 5천 원.
3: 3만 5천 원. 그러면 이거 이거 잘라.
1: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찾는 이가 많아진다는 아귀.
3: 쌀쌀한 날에는 아구탕이 많이 생각이 나서 자주 옵니다. 비린내도 안 나고 생선이 되게 담백하고.
1: 50년 세월을 함께해온 아귀는 귀하고 고마운 생선이랍니다.
2: 아무리 더운 한여름이라도 먹고 나면 탈이 없어요. 소화가 잘 되고. 예. 네.
1: 덤으로 끼워주거나 버려지던 생선에서 사랑받는 음식이 된 아귀. 마산 오동동에서 그 명성이 시작되는데요. 거리 곳곳에서 아귀 음식을 만날 수 있는 마산은 아귀 음식을 상징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아귀가 식재료로 사랑을 받으면서 다양한 음식들이 만들어졌지만 그 시초라 불리는 음식은 아귀찜입니다. 마산의 아귀찜은 다른 지역과는 좀 다른 모습인데요.
4: 네, 여기 이제 말린 아구입니다. 말린 아구입니다. 불리게.
5: 말린 아구요?
4: 예, 건아구. 마산의 전통이 마른 아구잖아요. 마른 아구.
1: 말린 아귀를 사용해 찜을 만드는데요.
6: 이거는 장작 같은 소리가 나와야 돼. 이렇게 이 소리가 나도록 햇빛에서 이걸 잘 말리줘야만이 여기 잡내가 안 나고 요래 이렇게 그 물텅뱅이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1: 마산에서는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아귀를 말리는데요. 차가운 해풍을 맞으며 찬수리에 말려야 꼬들꼬들 맛있어지기 때문이랍니다. 살이 무르고 두꺼운 아귀는 보름에서 20일 이상 말려야 수분이 완전히 빠져 바짝 마른 아귀가 됩니다. 그런데 마산 사람들은 어떻게 아귀를 말려 찜으로 만들 생각을 했을까요?
7: 아니 그저도 줬어요. 그저도. 시어머님한테 그냥 그저 가져와서 이 아구찜이 소리도 안 하고 아구 이거 가지고 요리 좀 해라. 야 이놈아 그거는 묵도 못 하는 거 놔두고 가면 안 된다. 가라 했는데 일을 하다 보니까 담벼락에 탁 끝이 난 거야. 아구를 결국 그걸 한 일주일 있다가 발견을 했어요. 담벼락에 끝이 난 걸 그걸 갖다 세상에 할머니가 어휴 이걸 어떻게 뻐득뻐득하네. 물에 턱 담가보니까 한 두서너 시간 있으니까 쫄깃한 그런 기분이 나더래요.
1: 우연히 만들게 된 음식이 전국적인 사랑을 받게 된 건데요. 마산식 아귀찜은 바짝 말린 아귀를 물에 불려주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과정을 거쳐야 쫀득한 식감을 느낄 수 있기 때문이죠. 정성과 손이 더 많이 가야 하는 음식이랍니다.
4: 아니요, 아니요. 저는 아구찜 자체를 몰랐습니다. 20살 때 대학교 가지고 마른 찜을 먹고 처음에 기절했습니다. 맛없다고. 이건 무슨 아구찜인데? 라면서 내가 집어 던진 기억이 있어요. 네. 씹어보고 마른찜 이렇다 저렇다 말을 듣고 내가 먹어보니까 아 다른 지역의 찜하고 틀리더라고. 아, 뭐 지금은 마른찜밖에 안 먹어.
1: 부드러운 식감에 담백한 맛을 느낄 수 있는 생아귀와 부덕하게 말려 감칠맛이 나는 건아귀. 쫄깃한 식감이 일품입니다. 마산을 대표하는 마산식 아귀찜의 또 다른 특징은 된장이 들어간다는 것.
6: 바다에서 있는 사람들은 싱거운 음식을 싫어해요. 예. 그래서 된장이 들어간 껍질이 한 그대도 끝맛이 깨끗해요.
1: 재래 된장을 풀어 만든 육수에 말린 아귀를 넣고 시원한 맛내줄 콩나물과 고춧가루 추가해 익혀내면 매콤하고 쫀득한 맛의 마산식 건아귀찜이 됩니다. 천덕꾸러기 신세 아귀를 사랑받는 음식에 반열에 올린 아귀찜. 이 맛에 반해 한때는 아귀찜이 마산 어시장을 먹여 살린다는 말이 나오기도 했었죠. 꾸덕하게 말린 아귀로 매콤하게 익혀낸 마산식 아귀찜. 마산 바다의 짠내를 맡으며 성장해온 이들에게 아귀찜은 추억과 위로의 음식이기도 하답니다. 그래서 건아귀찜은 마산에서 어린 시절을 보낸 이들에게 사랑받는 음식인데요. 커다란 입에 날카로운 이빨, 못생긴 외모로 외면받았지만 최고의 외식 메뉴가 된 아귀찜.
8: 현물은 흐물흐물하고 이건 약간 튼튼하고 그렇게 맛있어.
9: 먹어보면 담백하고 쫄깃하고 맛있어요.
1: 아귀찜 먹을 줄 안다는 사람들은 찜보다 이 음식을 최고로 칩니다.
4: 지금 이게 수육입니다. 수육. 아구 수육. 말린 거는 좀 꾸득꾸득한 맛에 젊은 층에 조금 안 맞더라고요. 깔끔한 거. 양념이 아예 안 된 아구 자체 맛을 즐길 수 있는 게 아구 수육입니다. 자, 요거는 아구의 내장. 대하고 대창.
1: 아귀 수육 중에서도 내장은 별미 중의 별미라는데요. 아귀 본연의 맛과 함께 내장 특유의 고소한 맛을 느낄 수 있답니다. 이빨과 쓸개를 빼고 모두 먹을 수 있다는 아귀. 특히 수육은 신선한 아귀로만 조리가 가능한 음식이기도 하죠.
10: 어떤 사람은 와서 그 아구찜을 놔두고 우는 거예요. 네? 운다고.
4: 예, 그리움에 이제 막 뭐 음식 그러신가 보대.
1: 누군가에겐 그리움을, 또 누군가에겐 위로를, 그리고 뱃사람들에겐 만선의 기쁨을 가져다주는 아귀. 그 아귀를 만나기 위해 어두운 바다를 다시 달려갑니다.
11: 아기는 뭐 매력 덩어리죠. 뭐. 항상 우리한테 뭐 행복을 주는 고기고. 뭐 그러고 뭐 아기에게 뭐 천적이 없습니다. 천적이 없고. 고족 고마 잘하면 우리 그 후손들도 아기를 잡아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고마운 고기죠.
1: 어떤 고난과 기쁨이 기다리고 있을지 한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바다.
12: 수염할 때 많이 있죠. 우리는 뭐 죽을 고기도 많이 넣었어요. 그 뭐 짐을 많이 실어가지고 멸치를 많이 실어가 배가 이래 전복이 돼가지고 그 추운데 물속에서 몇 시간

0: 시간을 버티다 결국 사기는 살았어요. 살았는데
1: 무서울 법도 하겠어요.
0: 무섭죠. 요요요 바닷가 사람들 우스갯소리로 물속에 들어가봐야 바닷물이 짠 줄 알지 하는 소리가 있어요. 겁 없이 설치다가 죽어요, 죽어. 바람 보는데 뭐, 예, 뭐 욕심내고 하다가 죽습니다, 죽어요. 자연이 주는 그대로 받고 살고 이래야지.
2: 바다가 내어주는 만큼 받고 무사히 돌아갈 수 있기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다시 고기를 낚습니다.
0: 우리한테는 이 바다가 은행입니다, 은행. 이자 없는 은행입니다. 나가 고기만 돈만 찾아오면 되는 데라, 바다. 아기 올라오면 머리 쓰다마주고 있어.
2: 한때는 버려지고 천대받았던 물고기 아기. 하지만 그 아기가 있어 어려운 시절을 버텨낼 수 있었는데요. 그 힘으로 다시 아기를 만나러

0: 저도 똑같이 다른 애들처럼 공부도 잘해보고 싶고 사교육보다 없이 공부를 가장 하고 싶기 때문에 EBS 중학 프리미엄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때는 과학을 93점까지 올리고 또 기말고사 때는 과학을 98점까지 올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1: 교과서별 강좌랑 수준별 강좌가 잘 갖춰져 있다는 점인 것 같아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 그대로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예습복습이 훨씬 수월하고 제 실력에 맞춰서 기초부터 심화까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어서 그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2: 이제 제가 혼자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막막한 면도 있었고 또 갑갑했는데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해주시고 어떤 식으로 공부해야 될지를 알려주시니까 막막함이 해소되고 더 편하게 공부를 할수 있었어요.
3: 시험 성적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매달 공부하기 전 저의 스케줄이나 상황에 따라 계획표나 목표를 세우고 매일 꾸준히 강의를 듣다 보니 문제들도 익숙해지고 개념도 완벽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좋은 성적으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아파트 화재. 사상자의 약 40%는 대피 중 발생했습니다. 아파트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다음과 같이 행동합시다. 우리 집 화재로 대피할 때는 연기와 화염을 차단하기 위해 반드시 현관문을 닫고 계단을 이용해 외부로 빠져나와야 합니다. 이때 엘리베이터는 이용하면 안 됩니다. 연기나 화염으로 대피가 어렵다면 집안의 대피 공간에서 자신의 위치를 알리고 구조를 기다립니다. 대피 공간이 없다면 방문을 닫고 젖은 수건 등으로 틈새를 차단한 뒤 구조를 요청합니다. 다른 집에 불이 났지만 화염이나 연기가 우리 집으로 들어오지 않는다면 창문은 닫고 집안에서 안내 방송에 따라 행동합니다. 아파트 화재, 무조건 대피보다 상황별 올바른 대처가 중요합니다.

머리가 짧게 잘리고 더 이상 학업을 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존경하는 정지용 시인이 있고 또 송문규가 있는 이 교도로 학교를 이제 옮기게 되는 거죠.

뒤에 보이는 건물이 심호가모 경찰서인데요. 윤동주가 학교 다닐 때 매일 봤던 건물입니다. 그런데 1943년 치안유지법 혐의로 윤동주가 저 건물에 투옥이 되게 되거든요. 얼마나 공포스럽고 불안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1992년 2월 16일에 첫 번째 윤노주 주매로 했습니다. 그때 한 100명 좀 모였는데 처음에 그 반지는 일본 사람이었습니다. 지금은 도쿄, 후쿠오카 그 중심으로 물론 교토도 그렇습니다만 네 윤노주 신흥 있는 모임인지 그런 것이 그 각지에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격화되면서 동주는 더 이상 정상적으로 학업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동주의 결정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였는데요. 고향에 돌아가기 전에 친구들과 이 우지강변에서 마지막으로 소풍을 오게 됩니다. 친구들하고 이제 강변가에서 밥도 해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낸 장소거든요, 여기가. 동주는 아마 그 즐거운 시간이 친구들과 보내는 마지막 시간이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을 거예요.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기출로 정리하는 영문법, 기출로 영문법 송현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 대망의 가정법을 마무리하는 시간이고요. 워크북 문제 풀어보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볼 겁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공부하고 있다? Chapter 11, 가정법을 공부하고 있다. 그래서 워크북의 실전 문제를 쭉 풀어보면서 가정법이 무엇이었는지, 어떤 부분이 출제가 되었는지를 다시 한번 포인트 중심으로 짚어볼 거고요. 1번부터 30번 전부 여러분들은 문제 다 풀고, 저는 여기에서 주요 문항 위주로 확인을 해드릴 겁니다. 우리가 먼저 풀게 될 문제는 2번입니다. 빈칸에 알맞은 것을 고르는 거예요. 항상 기본은 해석이다. 해석을 하면서 문장의 의미를 파악을 하고, 빈칸에 들어갈 말의 의미, 그리고 품사 등을 생각하는 거죠. 수지는 wouldn't have given the baby her favorite toy까지 끊어볼게요. 이 표절 앞까지 끊어본다면, would라고 하는 조동사의 과거형, 그리고 have PP가 쓰였습니다. 수지는 그 아기에게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장난감을 주지 않았을 텐데, 가정법 과거 완료를 쓰라는 것 같아요. 그 뒷부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지금 과거 완료라고 얘기했잖아요. If her dad, 그녀의 아빠가 그녀에게 그것을 하라고 force라고 하는 말, 무언가를 하도록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고 싶지 않아도 하게 되는 그런 느낌. 그러면 어떻게 골라야 할까요? 과거 완료를 써야 하니까 head를 쓸 건데, head PP 쓸 거고요. 남아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head PP라고 얘기하는 순간 5번밖에 없죠. 그녀의 아빠가 그녀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키지 않았더라면, 수지가

그 아기에게 그녀가 가장 좋아하는 장난감을 주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이런 문장을 완성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주절을 잘 보라고 했어요. 가정법을 공부할 때 많은 친구들이 if절에 있는 동사만 보려고 하지만 주절이 큰 힌트가 될수 있다. 주절의 시제를 잘 보고 가정법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과거인지 과거 완료인지를 잘 확인을 하는 게 주요 팁입니다. 이어지는 문제는 3번입니다. I wish를 시작을 하니까 이거 I wish 가정법 아닐까? 좋은 추론이고요. 그 뒤를 보죠. 그가요, the movie, but I think he's bored. 뒷부분을 먼저 보면, 그런데 내 생각에는 그가 지루한 것 같다. 왜? 여기 앞에 어떤 말이에요? 어떤 바람이 있는 걸까요? 아, 걔가 영화를 즐기면 좋을 텐데, 내 생각에는 지루한 것 같네, 지루해 보이네, 이런 말인 거죠. 그러면 그라고 하는 사람은 영화를 잘 즐기고 있지 못한 거고요. 그러길 바라는 I, 화자의 마음을 I wish로 표현한 거예요. I wish 가정법 과거 써야겠죠?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일까? 혹시 5번 고른 친구들 아닙니다. 3번을 골라줘야 돼요. 왜? 내 생각에는 걔가 지루한 것 같네, 걔가 지루하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현재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으니까 현재 상황에 대해 가정을 하는 I wish 가정법 과거를 써야 한다. 자, 그다음에 5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우리말을 영어로 바르게 옮긴 것을 골라야 합니다. 그의 방해가 없었다면, 무언가가 없었다면이라고 하는 것 without을 통해서 나타낼 수도 있고요. If it had not been for라는 표현으로도 나타내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를 봤더니 그 일은 더 빨리 끝났을 거야. 아, 이거 확실히 가정법 과거 완료로 쓰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죠. 그럴 때 주절을 먼저 보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더 빨리 끝났을 거야. 과거 상황에 대해서 가정을 할 때는 조동사의 과거형 다음에 have PP를 써줘야지 그 주절의 형태가 올바르게 완성된다. 그러면 여기에서 봤을 때 일단 무엇을 생각해야 돼요? It would have ended와 같은 말을 골라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도 It would have ended. 아, would have PP를 쓴걸 일단 생각을 해야겠구나. 그러면 이제 if절을 한번 확인을 해볼 거예요. 그런데 4번에는 had not been for, 5번에는 were not for라고 되어 있어요. 시점의 차이가 있죠. 없었다면이라고 하는 과거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가정법, 과거, 완료를 써야 한다. 그러면 정답 몇 번? 4번을 골라주는 거죠. If it had not been for, 무언가가 없었다면이라는 과거 완료로 쓰이는 것이다. 계속 가보겠습니다. 6번. 어법상 어색한 것을 골라야 돼요. 웬걸. 문장이 굉장히 깁니다. 와, 이거 어떻게 읽고 다 풀라는 거야? 라고 이제 어렵게 생각한 친구들 있을 텐데, 사실 정답을 찾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분명한 단서가 있었기 때문에 2번 바로 보죠. If he hadn't fallen ill, fall ill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fall은 우리가 어떤 의미를 알고 있어요? 떨어지다라는 의미를 알고 있죠. 뭐 떨어지다, 넘어지다. 그런데 ill이라고 하는 건 아픈, 병든 상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로 빠지게 되다. 그런 상태가 되다의 느낌으로 아프게 되다. 아프다라고 하는 그 상태를 fall ill로도 나타내줄 수 있음을 표현 하나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가 아프지 않았더라면 he would have been here. 자, 여기까지는 맞는 것 같아요. 가정법 과거 완료 쓴 거니까. 그런데 그 뒷부분 봤더니 with us at this moment. at this moment는 쉽게 말해 지금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우리와 함께 있을 텐데 어때요? 지금이라고 하는 현재 시점을 딱 얘기한 순간, would have PP가 말이 안 됨을 알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여기는 혼합 가정법을 써야 합니다. 그래서 그가 아프지 않았더라면 지금 우리와 함께, 우리 곁에 있을 텐데 라고 얘기해야 돼서 이 부분을 be로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 2번을 골라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석을 기반으로 해야 되고요. 혼합 가정법은 중학교 범위는 아니다. 하지만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면 문법 문제로 많이 출제가 되는 요소이니까 정리하셔야 되고요. 자, 이어지는 문제 8번입니다.
이번에는요, 어법상 옳은 것을 한번 골라볼게요. if가 굉장히 많이 다 이렇게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뭘 봐야 할까? 정답을 한번 바로 확인을 해볼 거예요. 잘 보면, if I have라든지 have score, 여기는 leave라고 하는 동사 원형에도 쓰였고요. 동사 형태만 봐도 벌써 이상한 부분들이 많이 보입니다. 자, 그런데 5번을 한번 보면, if he hadn't been caught, 그가 잡히지 않았더라면, 이라고 하는 과거 완료, 가정법 과거 완료로 지금 해석을 했죠. He would have committed another crime. commit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So, commit a crime이라고 하면 범죄를 저지르다란 말입니다. 또 다른 범죄를 저질렀을 텐데, 가정법, 과거, 완료 잘 썼죠? 그래서 정답을 5번으로 골라주면 된다. had pp 썼고, 그리고 have pp 앞에 조동사 과거형 써서 정확하게 가정법 과거 완료를 써주었다. 이 가정법 과거 완료도 고등학교 범위이긴 한데 계속해서 정리하니까 이제는 조금 와닿는 문법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11번으로 가볼 거예요. 가정법 문장을 직설법 문장으로 나타낸다고 합니다. 이거 많이 연습을 해봤죠? 감정이 직접적으로 드러나냐, 아니냐의 차이는 있지만 본질적인 의미는 똑같다. 바르게 바꾼 걸 골라야 합니다. 의미를 먼저 보는 거예요. Lisa acts. Lisa는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마치 무엇인 것처럼 행동을 하냐면 She didn't know the password. 비밀번호를 모르는 것처럼 행동을 한대요. 그 말은 뭐예요? 사실 Lisa는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는 거죠. 이때 didn't know라고 이렇게 써주었어요. 가정법 과거를 써주면 주절의 시제와 똑같다라고 생각을 한다. 그럼 바꿔 말하면 모르는 것처럼 행동한다? 알고 있다. 정답 몇 번을 골라야 돼요? 자연스러운 현재형인 2번을 골라야 합니다. In fact, Lisa knows the password. Lisa는 비밀번호를 알고 있다. 이렇게 골라야지 현재형에만 여러분들이 꽂혀가지고 doesn't know를 고르면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알고 있는데 모르는 것처럼 행동을 하는 거니까 정답을 정확하게 2번으로 골라야 하고요. 자, 이어지는 문제 12번입니다. 빈칸이 두 개가 뻥뻥 뚫려 있고요. 빈칸에 들어갈 말이 바르게 짝지어진 걸 골라야 합니다. 한번 첫 번째 문장부터 해석을 해볼까요? If she had followed. 여기까지 끊어볼게요. had pp가 쓰였어요. if절에서, 아, 이거 가정법, 과거, 완료이구나. 그녀가 따라갔다면 directions는 지시, 방향 이런 의미입니다. 여기 맥락에서는 길 안내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길 안내를 잘 따라갔다면 그녀는요, in the woods. woods는 뭐예요? 숲입니다. 숲에서 어떤 말일까? 아, 길을 잃지 않았을 텐데 이런 말로 써야겠죠. 길을 잃다라고 하는 기본 동사 표현은 get lost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활용해서 쭉 선택지를 제시해 놓았어요. 그때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석했어요? 길을 잃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과거의 의미로 해석을 해 주었죠. 그러면 여기를 어떻게 써야 합니까? 주절을 조동사 과거형 have, pp 이렇게 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정답을 4번과 5번 중에서 이제 골라야 하는 거예요. wouldn't have gotten lost. 길을 잃지 않았을 텐데. 자, 그다음 두 번째, I wish 가정법 나왔습니다. My dog's still alive, but he died a year ago. 슬픈 문장이에요. 나는 그러면 좋을 텐데, 내 개가 여전히 살아있다면 좋을 텐데, 하지만 그는 1년 전에 죽었어. 라고 이렇게 슬픈 문장이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는 어떤 상황이에요? 현재 사실에 대해서 반대로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이게 가정법의 의미를 참잘 보여주는 문장이기도 해요. 참 안타깝고 아쉽고 슬픈 감정을 드러내주고 있죠. 물론 가정법이 항상 슬픈 건 아니지만, 자, 그러면 이때 어떤 말 써야 할까? 남아있는 선택지는 is와 were입니다. 그런데 현재 사실에 대해서 반대로 가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요? 그걸 드러내주기 위해서 가정법 과거 시제를 써줘야 합니다. 비동사는 고민하지 않고 무엇을 쓴다? were를 쓴다. 그 정답을 몇 번? 5번으로 골라주면 돼요. 자, 이어지는 문제 14번입니다. 이번엔 직설법 문장을 가정법 문장으로 바르게 바꿔볼 거예요. 어떤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토마토가 rotten, 썩은 상태를 얘기해요.

그렇죠. 그래서 토마토가 썩었기 때문에 우리는 have to 해야 합니다. Throw them away. 그것들을 갖다 버려야 합니다. 그럼 바꿔 말하면 좀 아쉬움을 한번 담아 볼게요. 그 감정을 넣어서 토마토가 썩지 않는다면, 썩어 있는 상태가 아니라면 우리는 그것들을 갖다 버릴 필요가 없을 텐데, 버리지 않아도 될 텐데,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as 이 부분을 if절로 바꿔볼 거예요. 그런데 현재 상황을 반대로 가정을 해야겠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비동사를 쓸 건데 가정법 과거로 쓸 겁니다. 그리고 썩은 상태가 아니라면이라는 부정의 의미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weren't 후보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weren't rotten. 자, 뒷부분 볼게요. We wouldn't have to throw them away. 맞나요? 그렇죠. 여기도 have to도 부정의 의미로 바꿔줘야 하기 때문에 wouldn't를 써서 wouldn't have to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럼 정답이 몇 번이에요? 3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뒤에 있는 4번, 5번 선택지를 보면서 왜안 되는지를 보겠습니다. 왜안 되겠어요? 제가 지금 동그라미 하고 있는 이 부분만 봐도 어떻습니까? hadn't been, 과거 완료를 썼는데 우리는 현재 시제인 이 직설법을 가정법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법 과거로 써야지 자연스럽겠죠? 과거 완료로 시도를 한다. 이거 벌써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4, 5번도 바로 지워야 한다. 자, 그러면 이어지는 문제 15번입니다. I'm sorry. 이거 미안하다라기보다는 유감이다, 안타깝다, 아쉽다, 그런 감정이에요. I'm sorry that my vacation was put off. 참, 제가 만약에 감정이입을 한번 해본다면 저도 많이 아쉬울 것 같아요. put off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과거 분사이긴 한데 put은 과거 분사나 동사 원형이나 똑같은 형태이죠. put off는 알아두세요. 미루다, 연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 휴가가 연기됐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 참 안타까운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의 휴가라고 하면 아마도 방학일 텐데 방학이 연기가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아마도 말도 안 돼, 그럴 수가, 이게 말이 된단 말이야 라고 막 흥분할 거예요. 특히나 이제 방학을 앞두고 있는데 이제 금방 다가오는 방학인데, 예를 들어 여름방학이라고 한다면 7월일 겁니다. 그런데 7월 15일에 방학을 한다고 해볼게요. 웬걸 밀려서 7월 20일에 방학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은 정말 말도 안 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고 막 선생님께 따지고 그럴 거예요. 그런 상황을 한번 공감을 해본다면 조금 더 이해가 쉽겠죠. 이거 어떻게 바꿀까? I wish로 바꿔볼 겁니다. I wish. 아, 그러면 좋을 텐데, 좋았을 텐데, 이렇게 얘기할 건데 시제가 과거입니다. 그렇죠? was를 쓰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이 was에만 이렇게 표시를 해본다면 바꿀 때는 내 휴가가 연기되지 않았다면 좋았을 텐데. 어떻게 해야 돼요? 가정법 과거 완료로 써야겠죠? 제가 정답을 몇 번으로 고른다? 3번으로 고르는 겁니다. 여기가 포인트예요. 과거 시제임을 고려해서 과거 완료를 통해 가정법을 나타내준다. 그리고 의미상 연기되지 않았다면 좋았을 텐데, 이렇게 얘기해야 되니까 자연스럽게 not을 넣어줘야 되는 겁니다. 공식처럼 푸는 게 아니라 의미를 떠올리면 자연스럽게 문장을 완성할 수 있다. 이제 이어지는 문제는 주관식입니다. 객관식 문제 열심히 풀어보았고요. 우리 이제 주관식 16번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우리말과 의미가 같도록 괄호 안의 말을 활용하여 문장을 완성해야 하는데, 괄호 안의 말은 like라고 하는 동사입니다. 잭이 이 선물을 좋아했다면 좋았을 텐데. 그 말은 뭐예요? 선물을 예를 들어 이 I라고 하는 사람이 준비했다라고 해볼게요. 그런데 열심히 준비한 선물을 상대가 딱 받았을 때 생각보다 마음에 들어 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들 어때요? 속상하기도 하고 마음을 몰라주는 뭐 친구나 그 사람에게 화가 나기도 하고 그런 좀안 좋은 감정이 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러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또 아쉬움을 나타내는 거죠. 그럼 이때 좋아했다면이라고 과거 상황에 대해서 가정을 해봅니다. 말이나 해보는 거죠.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 과거이니까 과거 완료로 표시를 해줘야겠죠. 그러면 like를 쓸 건데 Jack had PP, had liked라고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Jack은 실제로는 이 선물을 좋아한 건가요?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말이나 해보는 거죠. 그럴 때 과거 완료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면 된다. 자, 이어지는 문제 17번입니다. 그 할머니는 친손자처럼 그 아이를 돌본다. 비동사를 쓸 건데, the old lady. 잠깐 표현을 한번 짚고 갈게요. 할머니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어떤 말을 떠올리나요? 아마도 grandma, grandmother를 떠올릴 겁니다. 물론 그것도 할머니라고 하지만, 우리말에서 할머니는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쓰이죠. 우리 가족의 구성원인 우리가 떠올리는 그 할머니라고 할 때도 그렇게 쓰고, 또 할머니라고 할 때, 우리 가족은 아니지만 어떤 사람을 할머니라고 불러요? 나이든 여성, 어른을 얘기하죠. 그럴 때 똑같이 할머니라고 하지만 영어에서는 똑같이 쓰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the old lady, 직역을 하면 나이든 여성입니다. 나이든 여성을 얘기할 때 우리는 왠지 grandmother라고 다 하면 될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영어에서는 가족에 포함되는 그 사람한테, 우리가 알고 있는 가족의 그 할머니한테는 grandmother라고 하는 표현을 쓸수 있지만, 이렇게 나이든 여성이라고 해서 이 말을 할머니라고 할 때는 the old lady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표현까지 알아가면 아주 좋은 거예요. 우리가 문법을 중심으로 공부하고 있긴 하지만, 영어는 문법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러한 표현도 중요하다. So looks after him. Look after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본다? 이게 무슨 말이지? 아, 무언가 뒤를 봐주고 챙겨주는 느낌으로 생각해서 look after 하면 돌보다 챙기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를 돌보는데 as if the child, 그 아이가 친손자인 것처럼 her own grandson. 그러면 실제로는 친손자가 아닌데 친손자처럼 느껴지도록 참 그렇게 보이도록 열심히 돌봐주고 챙겨주는 거겠죠. 근데 질문. 실제로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것처럼이에요. 가정법을 쓸 거예요. 가정법 과거를 써야 합니다. 그렇죠. As if 다음에 가정법 과거를 쓴다라고 하면 주절의 시제와 같은 거고 여기서는 같게 문장을 완성해 줘야 하니까 비동사 쓸 건데 어떻게 써야 돼요? were라고 하는 비동사를 써주면은 가정법 과거가 완성이 된다. 자, 이어지는 문제 18번입니다. 그녀의 격려가 없었다면 나는 그것을 끝까지 해내지 못했을 거야. 어때요? 여러분들이 뭐 영어 공부를 한다라고 하든 아니면 다른 어떤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을 응원해주고 격려해주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있었을 거예요. 부모님도 계셨을 거고, 뭐 가족들이나 친구들, 뭐 형제, 자매들 있었을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녀의 격려가 없었다면 걔가 그렇게 격려해주지 않았다면 나는 못했을 거야. 끝까지 달려가지 못했을 거야. 그런 의미인 겁니다. 참 아름답죠? 그때, without her encouragement, encouragement, 격려란 의미이고요. 없었다면 끝까지 해내지 못했을 거야. 자, 이거 이제 가정법 과거 완료로 써야겠죠? 그래서 빈칸을 채워본다면, would, 혹은 could와 같은 조동사의 과거형, 그리고 나서 have pp를 써야 합니다. 그런데 해내지 못했을 거야 라고 부정의 의미로 써줘야 하기 때문에 couldn't를 쓸 거예요. 그리고 have pp를 써서 make를 made라고 하는 과거 분사로 써준다. couldn't have made it through. 이때 표현 하나 또 보고 넘어갈게요. make it through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건 무언가를 끝까지 해내다. 어려운 상황을 견디고 이겨내서 끝까지 무언가를 해내다라는 의미가 make it through입니다. 이런 표현 알아두면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문장을 완성해보고 우리 이제 19번으로 가볼 겁니다. 어법상 어색한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쳐 쓰는 거래요. Report card는 성적표입니다. 부모님께서 지금 내 성적표를 보신다면 그들은 부모님이겠죠? 부모님께서는 굉장히 실망하시겠지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는 왜 would have pp를 썼을까? 아니죠. 어떻게 해야 돼요? 실망하시겠지라고 하는 가정법 과거로 쓴 것처럼 여기도 조동사의 과거형, 그리고 동사 원형만 그냥 바로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would have been을 would be로 바꿔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자, 이어지는 문제 20번입니다. 그가 그 편지를 받았었겠지. 과거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요. 자, 그 뒤에 근데 if 다음에 it has not been sent. 왜 갑자기 현재 완료가 나왔죠?

주의를 먼저 보면 address는 주소입니다. 그것이 잘못된 주소로 보내지지 않았더라면 그가 그 편지를 받았었을 텐데. 아, 이거 가정법 과거 완료로 쓰라는 거구나.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has pp가 아니라 had pp로 써야겠죠. 그래서 has를 had로만 바꿔주면 됩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26번입니다. 우리말과 같도록 괄호 안에 말을 배열해 볼 건데요. Dan은 마치 그가 왕자인 것처럼 행동한다. 무엇인 것처럼? 아, 이거 as if를 쓰라는 거구나. 그래서 여기도 as가 있습니다. 가보죠. Dan acts. Dan은 행동합니다. 무엇인 것처럼? as if 써야죠. as if. 그리고 주어와 동사를 잡을 건데, 주어는 그, he이고요. 그리고 비동사를 써야 합니다. 근데 여기 나온 것처럼 가정법 과거로 비동사를 쓸 때는 자연스럽게 무엇을 써보자, were를 써보자, were 그리고 a prince 이렇게 완성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활용이 아니라 그냥 배열만 하면 되는 거라서 이 관사도 자연스럽게 썼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활용하는 문제이고 관사를 주지 않았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혹시나 이 문장에서 관사가 필요하지는 않을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사실 관사 때문에 감점당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제 학교에서 관사, on, 그리고 the라고 하는 걸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저도 그렇게 아주 자세하게 막 설명하진 않은데 결국 이 관사라고 하는 건요. 계속 반복하고 연습하고 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느 정도 규칙으로 공부하긴 하지만 참 관사라고 하는 것도요. 여러분들이 계속 익히지 않고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문법이긴 합니다. 자, 이어지는 문제 27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이제는 정말 네 방을 청소해야 할 시간이야. 아, 이거 어떤 말이죠? 막 강조하는 거죠. 그리고 막 재촉하는 느낌도 있습니다. 야, 이제는 해야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제는 너뭐 해야 돼? 너방 청소해야 돼? 라는 걸 우리가 배운 문법으로 한번 써볼 건데 활용해야 합니다. 코인이 있고요. Time about that. 아, 이거 It's time that라는 거죠. 그런데 about이 있습니다. 그러면 about을 어디에 넣어줘야 될까? 우리가 배운 대로라면 어떤 말 앞에? Time 앞에 써주는 거죠. 그래서 It's about time 이렇게 써볼 겁니다. 자, 그리고 that은 어디다 써야 될까요? 지금 about time 썼죠? that. 그 뒤에 쓸 거고, 이제 정말 네 방을 청소해야 할, 청소하다 라고 하는 clean을 활용해 줄 건데, 주어 나와야 합니다. 누구 얘기하고 있어요? you. 너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너에 해당하는 you 써주고, 그 다음에 clean을 쓸 건데, 가정법답게 시제를 잘 써줘야 한다. 그냥 동사 원형으로 쓰는 거 아니고요. 이렇게 cleaned라고 하는 과거형으로 써줘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느낌이다? 진작에 너가 방 청소할 시간인데 이거 지금 지났잖아. 너뭐 하는 거야? 라고 하는 느낌을 주는 거야. 그래서 정리해보면 It's about time. About은 넣을 수도 있고 넣지 않을 수도 있다. 근데 about을 넣으면 좀더 강조해주는 느낌이다. 그리고 cleaned라고 하는 어떤 시제? 가정법 과거시를 써 주어야지. 지금 벌써 지났잖아. 해야 될 시간 지났으니까 지금이라도 얼른 해. 이제는 정말 그 느낌을 살려주는 게 바로 이 가정법 과거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 과거시제라고 얘기하지 않고 가정법 과거라고 얘기를 하는 게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 뒤에는 네 방이라고 하는 your room을 써주시면 되고요. 28번으로 가볼게요. 그녀가 트럭을 운전할 수 있다면 좋을 텐데. 아, 그러면 좋겠다. I wish로 얘기할 수가 있겠죠. I wish. 여기 나와 있잖아요. wish. 그러면 I wish 다음에 어떻게 할까? 그녀가 운전할 수 있다면 she를 써야겠죠. I wish she. 그 다음에 can을 쓸 건데, 가정법 과거답게 can을 could로 바꿔야 합니다. 그냥 can이라고 하는데요. She could. 그리고 drive a truck. 트럭을 운전할 수 있다면 좋을 텐데. 여기에 포인트는 wish라고 하는 단어가 주어졌으니 I wish를 써야겠구나. 그리고 could는 어디에서 바꾼 거예요? can을 could로 바꾼 겁니다. 왜 이렇게 바꿨다? I wish 가정법 때문이기 때문에 이렇게 바꾼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can을 혹시나 그대로 썼다라고 하면 함정에 빠진 거예요.
I wish

시는 어떻게 써야 한다? 가정법 과거로 써줘야 한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30번 문제를 풀어보고 마무리를 해볼 겁니다. 공기가 없이는 모든 생물들은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조건에 맞게 바르게 영작을 해야 합니다. 당연하게도 가정법을 사용하라고 하고요. 벗을 문장에 처음에 쓰래요. 벗은 그러면 접속사인 건가? 아니겠죠. 왜? 우리가 배운 그 가정법 표현을 쓸 거니까. But, 그말 조금 이따 할 거예요. 단어, air. All the living things die를 사용하고요. 아홉 개의 단어로 쓰래요. 자,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돼요? 일단, 공기가 없이는, 공기가 없다면이라는 의미의 이 말을 먼저 써야 합니다. 벗으로 시작을 한다라는 건 but for 쓰라는 거죠. But for air. 공기가 없다면, 공기가 없이는, 그 다음에는 모든 생물들, 영어로 어떻게 할까? All the living things라고 하시면 돼요. 그러면, but for air, 벌써 세 단어, all the living things. 총 일곱 단어가 나왔는데, 아홉 개의 단어라고 했으니까 이제 두 단어만 쓰면 됩니다. die 쓸 거고요. 죽을 것이다. will을 활용할 건데, 조동사 과거형 써야 하니까, would로. but for air, all the living things would die. 이렇게 써주면 되고, 확실히 조동사 과거형 써서 가정법을 활용을 했다라는 걸 드러내 주셔야 합니다. 자, 어떤가요? 드디어 가정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끝날 것 같지 않은 가정법 시간 이제 정리가 되었고요. 넘어가기 전에 이 가정법 정말 중요한 문법이니까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알차고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볼게요. 안녕!

안녕하신가? 오늘은 드디어 북2로 학교 시험 만점 왕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왕. 왕이니까 왕관을 써야지. 그죠? 짜자잔. 오늘의 공기 테마 왕관을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 시험 만점 왕이니까. 자, 공기템 잊지 않으셨죠? 뭐였지? 세 가지. 갈등, 흐름, 마지막 질문. 갈등과 흐름은 이야기를 읽을 때꼭 필요한 공기템이었고, 질문은 설명하는 글을 읽을 때꼭 필요한 공기템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왕관을 씌워드릴 겁니다. 단, 이 문제를 전부 다잘 풀어야 돼. 왕관을 쓰려는 자, 무게를 견뎌라.

자, 만점을 받기 위해서 일단 학교 시험을 잘 치러야 되기 때문에 제목을 아주 잘 지은 것 같아요. 학교 시험 만점왕. 학교 시험에서 만점을 받아보자. 그래서 왕이 되어보자. 라는 거죠. 자, 일단, 이야기가 딱 펼쳐져 있네요. 자, 이제 우리 아주 자동적으로 딱 나와야 돼. 공기템이. 이야기가 있네? 아마 그 이야기 속에 갈등이 있을 거야. 뭐 이렇게. 그 갈등을 잘 생각하면서 인물들 간의 그 관계를 보면서 흐름을 이해하면 돼. 끝. 그죠? 이게 다예요. 자, 좋은 수가 있어. 우리 모두 한데 모여서 헤엄치는 거야. 자, 무엇이 생각납니까? 어떤 작품이 생각나요? 헤엄이 생각나요. 그렇죠? 이거 헤엄이에서 따온 글입니다. 자, 헤엄치는 거야. 어떻게 해서? 모두 우리가 한데 모여서 헤엄치는 거야. 이거 굉장히 중요한, 뭐랄까, 대사야. 그쵸? 드라마로 치면, 만약에 이 헤엄이를 드라마로 만든다면, 여기에서 카메라가 확 들어와야 돼요. 카메라가 헤엄이 얼굴을 탁 비추면서 이러는 거지, 헤엄이가. 좋은 수가 있어. 우리 모두 한데 모여서 헤엄치는 거야. 이렇게. 그죠? 아주 중요한 대사죠. 이게 뭐예요? 연대라는 거죠. 연대. 그러니까 함께 쭉 같이 있다 이 말이에요. 손잡고 같이 있다. 띠를 만들어서 있다 이 말이에요. 연대. 이게 뭐예요?

또는 요새 이말 많이 쓰죠? 협력. 아주 커다란 다랑어가 생명의 위협을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은 물고기들은 어떻게 해야 돼? 도망만 다닌다고? 아니야. 우리 이러지 말고 한데 모여서 같이 헤엄치자. 바닷속에서 제일 큰 물고기 모양을 만들어서 말이야. 이게 뭐라고요? 자, 작은 빨간 물고기들이 작기 때문에 이거 다 도망치지 말고 자, 여기 또나 여기 있어. 자, 우리 빨강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자, 같이 모이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래 모여서 어떤 모양을 만든다고? 아주 커다란 물고기 모양을 이렇게 만든다고. 그러면 다랑어보다도 다랑어가 뭐라 그랬어? 참치라 그랬지. 맛있는 참치. 예, 다랑어가 딱 왔을 때, 오, 뭐지? 나보다 더 커? 막 이러면서 도망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헤엄이는 작은 빨간 물고기들에게 서로 바짝바짝 붙어라면서 자기 자리에서 헤엄치는 법을 알려주었어요. 자, 이러면 이제 인물들 사이의 관계를 우리가 되짚어 볼때 이거 무슨 관계일까? 도와주는 관계가 되겠지. 그쵸? 자, 도와주는 관계. 아하, 이렇게 도와주는 관계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이 갈등이 해결이 되겠구나라고 뒤의 이야기마저도 우리가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작은 빨간 물고기들이 커다란 물고기 모양을 이렇게 이루며 헤엄칠 수 있게 되자 헤엄이가 말했어요. 자, 뭐라고 했어? 뭐라고 했어요? 아주 멋진 말이죠. 야, 내가 눈이 될게 라고 해요. 자, 이 헤엄이는 어떤 색깔을 가지고 있다고 기억나요? 검정색이에요. 그쵸? 자, 그러니까 여기 이걸 한번 진짜 그려볼까? 그려보고 싶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저저저저 헤엄이가 들어가는 거야. 어때요? 진짜 물고기 같지 않아요? 다시 빨강으로. 진짜 그러지 않아요? 헤엄이가 여기 눈이 되는 거야. 자, 그렇게 작은 물고기들은 상쾌한 아침에도 그리고 한낮의 햇살 아래. 자, 어때요? 아침과 한낮 시간이 흘러가죠? 시간의 변화가 있죠? 이게 이야기의 흐름이에요. 예. 자, 이렇게 작은 물고기들이 아침에도 한낮의 햇살 아래에서도 마음껏 헤엄치며 큰 물고기들을 쫓아버렸습니다. 하고 이야기가 끝나요. 이게 뭐예요? 이제는 갈등이 있다 없다? 갈등 끝. 갈등 해결. 이렇게 끝맺음 한다는 거예요. 이 재미로 우리가 이야기를 계속 읽는 거지. 나는 글 중에서 이야기가 제일 재밌어요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자, 이런 맛에 이제 우리가 읽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도와주는 관계다, 뭐 갈등이 있고 이 갈등이 해결되는 게 바로 이야기다. 이걸 이미 선생님하고 공부를 하기 전에 이미 여러분 이미 알고 있었어. 이 맛을 알고 있었어. 그래서 옛날부터 어린이들이 이야기를 그렇게 좋아한다네요. 여러분도 그런가요? 자, 그런데 여기 한 가지. 물고기에 눈이 턱 생겼어요. 그러니까 진짜 물고기 같죠? 그래서 여기에서 재미난 한 가지 그러니까 이야기도 떠오르고 말도 하나 떠올라요. 혹시 이런 거, 들어봤나? 화, 룡, 점, 정. 들어보았나? 화, 룡, 점, 정. 이거 굉장히 많이 쓰는 말인데. 이 눈을 그렸다는 게 아니지. 이, 누구야? 혜엄이가 눈이 되었다는 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화룡점정이란 말이 탁 머릿속에 들어오는데 화는 그림이란 뜻이야. 그럼 무엇을 그린 그림이냐? 용을 그린 그림이야. 즉 화룡점정은 용 그림의 정, 눈동자야. 눈동자를 찍었다 이 말이에요. 용 그림의 눈동자를 찍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옛날 중국 양나라에 먼먼 옛날이야. 그러니까 중국 양나라에 어떤 화가가 있었어. 근데 이 화가가 그림을 그렇게 잘 그려. 그래서 절에서, 우리 이 절, 이 벽에, 용 그림을 좀 그려주십시오.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이 화가가 아주 아주 그림을 잘 그리는 이 화가가 용을 네 마리를 딱 그렸네. 예, 용을 어떻게 그렸겠어요? 뭐, 여기도 한번 그려볼까? 뭐, 용이 좀 뱀처럼 이렇게 길쭉하니까 용을 이렇게 그렸겠지. 이렇게 하고 수염도 좀 그리고 뿔도 좀 그리고 하고 아직 눈은 안 그렸구나. 예,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렸겠지. 이렇게 좀용 같나? 이렇게 그렸겠지. 그리고 발톱도 뜨악 이렇게 그렸겠지. 그런데 눈을 안 그렸.

그리는 거야, 눈을. 그래가지고, 아니, 눈을 그리셔야지 용이 딱 완성이 되죠. 그랬더니 이 화가가 아주 자신만만하게 눈을 그리면 안 됩니다. 그러는 거야. 왜요? 그랬더니 제가 여기 눈을 그리면 여기 제가 벽에 그린 이 용이 하늘로 날아 올라갑니다. 이러는 거야. 에이, 왜 그러세요? 용 그림을 완성시켜 주셔야죠. 눈을 좀 그려주세요.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화가가 후회 안 하죠? 안 하죠? 그러니까. 아, 진짜 안 해요. 용을 좀 그려주세요. 여기 눈좀 그려주세요. 그런 거야. 자, 그래서 화가가 어떻게 했다? 정말 눈을 그렸다. 눈을 그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다? 갑자기 여기 있는 용이 확 살아 올라가서 하늘로 올라가더라. 그런 거예요. 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화룡점정 용 그림에 눈을 그려넣었다. 이 말은요. 우리가 어떤 일을 다 해놨어. 해놓고 마지막 마무리, 예, 마무리를 딱 지었을 때, 이야, 멋지게 지었을 때, 멋지게 지었을 때, 이야, 화룡점정이야, 이런 말을 씁니다. 마무리를 아주 멋지게 했을 때, 이말 굉장히 멋진 말이에요. 그래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화룡점정이다. 용 그림에 눈을 그려 넣었다. 그래서 용이 하늘로 날아 올라갔대요. 자, 혜영이는 빨간 물고기들과 커다란 물고기 모양을 만들었죠. 자, 만들 때 무엇이 되기로 하였을까요? 화룡점정. 요것 때문에 생각이 나서 얘기해 줬잖아요. 자, 이 혜염이는 눈이 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그냥 멋진 큰 물고기를 만들었죠. 자, 혜염이와 빨간 물고기들의 관계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를 해볼까요? 자, 인물들의 관계는 두 가지다라고 했어요. 내가 인물이라고 하니까, 혜염이는 물고기인데 왜 인물이라고 해요? 자, 이유가 있어요. 이야기에서는요, 그 인물이 사람이든 식물이든 아니면 구름이든 동물이든 그냥 사건을 만들어 나가면, 일을 만들어 나가면 무조건 인물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알았죠? 자, 그래서 혜염이도 인물입니다. 인물들의 관계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갈등하는 관계, 하나는 도와주는 관계가 있다라고 했어요. 요두 가지 관계는 꼭 알아두셔라라고 했고요. 그러면 혜영이와 빨간 물고기들은 서로 갈등하는 관계일까? 서로 충돌을 일으키고 막 보면은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죠. 자, 이것은 불편한 감정이야. 그쵸? 불편한 감정을 갖고 있으면 이것은 갈등하는 관계라고 했어요. 그런데 둘은 그런 관계가 아니야. 그냥 보면 좋은 감정을 갖죠? 자, 그래서 여기에다가 2번에 동그라미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 이거 뭘까? 어머니의 시험. 그냥 시험이란 말이 이미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와우, 이건 굉장히 수준 높은, 그냥 강도가 높은 갈등이 있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었어요. 시험이란 말 자체가, 그죠? 그래. 3년 만에 명필이 되었다니. 장하구나. 그럼, 어디? 붓과 총이를 꺼내요. 내 앞에 한번 써보아라. 아우, 저 아주 잘할 수 있어요. 자신만만했을 거야. 한석봉이. 그죠? 그런데, 뒤에 뭐라고 할까요? 나는, 떡을 썰겠다. 어머니는 석봉이 준비를 끝내자 어떻게 했어요? 호롱불을 훅 꺼버렸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다 그랬죠? 자,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제가 3년 만에 왔습니다. 어머니가 보고 싶어서 왔어요. 그래? 3년 만에 정말 명필이 되었다고? 네가 글씨를 그렇게 잘 쓴다고? 아, 그래. 그럼 어디에 시험을 보자. 나는 떡을 썰겠다. 너는 글씨를 써라. 우리나라 사람들은 거의 다 알고 있는 명대사라고 했죠? 자, 그런데 여기서 호롱불을 훅 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전기불을 훅끈 거나 똑같아. 그 새벽에. 깜짝 놀랐죠? 어머님, 이거 왜 이러세요? 왜 갑자기 불을 끄세요? 깜짝 놀랐어요. 이런 거죠? 글씨를 어떻게 쓰라고요? 왜 그러세요? 놀랄 것 없다. 내가 진정 명필이라면 어둠 속에서도 글씨를 잘쓸수 있을 것이야. 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둠 속에서 상상을 해봐요. 아무것도 안 보여. 아이, 좀 보이던데?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조선시대란 말이죠. 바깥에 전기불 가로등도 없어요. 옆집에서 불이 새어나오는 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안 보인단 말이죠. 어둠 속에서 석봉은 글씨를 쓰고 어머니는 떡을 썰었어요. 한참 뒤 불을 켜보니 이게 웬일일까요? 어머니가 썬 떡은 쭉 고른데 석봉의 글씨는 이렇다 그랬죠? 이렇게. 글씨. 자, 크기도 모양도 제각각에다 삐뚤빼뚤 볼품이 없었다. 그만큼 어머니는 열심히 떡을 아주

아주 아주 많이 썰어본 거야. 그쵸? 그래서 어둠 속에서도 안 보여도 다 고르게 썰었어. 석봉은 그 정도 수준은 아니라는 거죠. 즉, 노력이 부족했다. 기가 막혔어요. 이게 다른 말로 뭘까요? 어이가 없다. 예, 이런 많이 쓰죠? 어이가 없다. 예. 보통 기가 막히다는요, 좋은 뜻으로도 쓰여요. 야, 너 진짜 기가 막히겠구나. 그런데 나쁜 뜻으로도, 정말 어이게, 어이가 없네, 정말. 막 이럴 때도 기가 막히다 씁니다. 어머니는 그럴 줄 알았다는데 놀라지도 않고 차분히 말했어요. 정말 무서운 분이죠. 이게 3년이나 공부한 명필의 글씨란 말이냐, 냐냐. 그러니까, 아이고, 용서해 주세요. 제가 어머니처럼 그렇게 열심히 노력은 안 했나 봐요. 그러니까 석봉도 굉장히 멋진 사람이죠. 이게 뭐예요? 이거 불공평해요. 뭐, 떡 써는 거라고, 글씨 쓰는 거하고 어떻게 같아요? 이러지 않고, 용서해 주십시오. 어머니가 고생하는 거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만 급하게 왔어요. 하고 인정을 하죠? 어미를 가엽게 여긴다면 이 길로 가서 열심히, 이게 이거죠, 이죠. 이거. 이게 바로 주제죠. 예, 노력해라. 계속 노력해라. 꿈을 이룰 때까지 노력해라. 공부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과거에 급제해서 집안을 일으키는 명필이 되어라. 지금 당장 떠나라라라 해서 새벽길을 그대로 떠났다라는 글을 우리가 읽었고요. 일어난 일을 이 차례대로 정리하기 위해 할 일을 바르게 말하지 못한 친구 한번 골라볼게요. 석봉이 겪은 일과 비슷한 내 경험을 떠올려 봐야 해. 자, 우리 일어난 일을 그냥 차례대로 정리만 하면 돼요. 자신의 경험이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죠? 아우, 벌써 답이 나왔네. 지환이 쓰고요. 자, 이야기에 나오는 인물, 장소, 일어난 일, 이야기의 3요소라고 얘기했었죠. 이걸 찾아보면 차례대로 정리할 수 있다. 석봉이 겪은 중요한 일을 찾아서 일의 차례를 정리한다. 중요한 일이 뭐라고요? 이게 바로 사건입니다. 사건. 네. 여기 일어난 일 중에서도 아주 큰 사건. 자, 인물, 장소, 일어난 일. 배꼽 인사 기억나죠? 예, 3요소. 다음 인물에게 일어난 일을 찾아 알맞게 선으로 이으시오. 석봉은 삐뚤빼뚤하게 글씨를 썼고요. 어둠 속에서 어머니는 고르게 떡을 썰었습니다. 둘은 무슨 관계? 갈등하는 관계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갈등하는 관계다. 요게 핵심이에요. 자, 사에서 답한 일 이후에 일어난 일을 정리해서 써라라고 했어요. 자, 어떻게 됐었죠? 예, 그 이후에 석봉은 다시 한양으로 갔어요. 그 즉시, 그 새벽에. 그래서 스승이 맞아 주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명필이 되라고 말했기 때문에 석봉을 한양으로 돌려보냈다. 요것이 이제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야, 너는 목이 짧아서 싫어. 저리 가. 이거 뭘 같아요? 목 짧은 기린 지피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너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기린 친구들의 말에 지피는 상처를 입었어요. 자, 왜 싫어요? 목이 짧아서 싫어. 다른 기린들은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 있는데 얘는 어떻게 태어났어요? 얘는 목이 짧아, 그렇죠? 목이 짧아서 요게 끝이야.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야, 너 목이 짧아 저리 가. 너 엄마가 너랑 놀지 말래. 자, 이게 아주 상처를 주죠. 넌 우리랑 다르대. 이거 굉장히 상처를 주는 말이에요. 그쵸? 이거 너무 심했어요. 그쵸? 너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 이거 줄긋기도 미안할 정도로 너무 심한 말이에요. 그쵸? 자, 이 기린 친구들의 말에 지피가 상처를 입었는데, 이 지피는 지금 여기까지는 친구들하고 갈등하는 관계야. 충돌하는 관계죠? 그런데 이제 무서운 사람이 나타나면서 변하게 됩니다. 이 무서운 사람이 누구였어요? 밀렵꾼이었죠? 밀이 뭐예요? 몰래 한다. 비밀이야. 할때그 밀이에요. 몰래 사냥하는 사람을 밀렵꾼이라고 합니다. 이 초원에는 기린들이 많이 있단 말이야. 다 잡아다 도시에 내다 팔면 난 부자. 이렇게 이제 꿈에 부풀어 있어요. 그래서 밀렵꾼이 이제 몰래 나타나서 무엇을 합니까? 기린들을 잡아가기 시작하죠. 보초서는 기린에게 이상한 얼룩말이 다가왔어요. 자, 이상한 얼룩말, 진짜 얼룩말이 아니니까, 밀렵꾼이니까, 그것은 얼룩말이 아니에요. 얼룩말 가죽을 뒤집어 쓴 밀렵꾼이에요. 꼼짝 마라, 기린! 너는 이제 내 거다! 나는 부자야! 이제 이러면서, 기린을 이제 잡아가는 것이죠. 아니, 너는 밀렵꾼? 이게 어떤 장면이었죠? 지피는 목이 길지 않아요. 목이 긴 기린들은 멀리만 본단 말이야. 저 멀리 오네, 오네. 그런데,

막상 여기 가까이에 있는 것들은 잘볼 수가 없어. 목이 기니까 멀리 보기에 더 편하거든요. 그런데 지피는 목이 짧으니까 바로 앞에 것을 다잘볼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너 밀렵꾼 들켰다. 이 밀렵꾼 보고 싶다 그랬지? 막 말을 걸었잖아. 야, 야, 나 친구야, 나 지피야. 야, 그랬더니 밀렵꾼 어떻게 했어? 아무 말도 안 하고 말을 못 하니까 말하면 다 들키니까 말안 하면 안 하고 막 이러고 있다가 들켰단 말이지. 밀렵꾼은 당황해 숨겨둔 총을 꺼내려 했어요. 지피가 좀더 빠르게, 에잇, 나쁜 밀렵꾼 같은 이라고 하면서 긴 다리로 찍어서 눌렀어요. 이게 뭐예요? 갈등을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여기 있는 거예요. 실제로 동영상 보면 기린들이 발로 찍어 누릅니다. 사자도 찍어 누르고요. 적들을 이렇게 해요. 여기 밀렵꾼이에요. 내가 잡았어요. 하고 이제 도움을 주는 관계가 되겠죠? 너는 비록 목이 짧지만 분명히 초원의 영웅이다. 영웅이 되었어. 목이 짧아서. 그래서 자랑스러운 지피가 되었어. 지피가 목이 짧다고 따돌리거나 못되게 구는 동물은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하고 사자 대왕이 크게 쩌렁쩌렁 얘기를 했죠. 그래서 그 뒤부터 생김새가 다른 동물들도 행복하게 잘 살았고요. 날씬한 하마, 코 없는 코끼리, 부리 없는 새, 목 짧은 기린, 느림보, 치타 생각만 해도 재밌죠. 그죠? 꼬리 없는 악어, 무늬 없는 얼룩말 모두 다 소중하죠. 자, 여기가 바로 글쓴이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이다. 나와 좀 다르다고 틀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와 좀 다르다고 미워하면 안 돼요. 이걸 우린 뭐라고 한다? 글쓴이가 하고 싶은 말을 조금 어렵게 주제라고 부른다라고 했어요. 글가에서 지피와 기린들은 어떤 관계인지 파악해 볼까요? 야, 너는 목이 짧으니까 저리 가. 엄마가 너랑 놀지 말래. 우리랑 다르대. 너 쓸모가 없어. 이 말은 뭐예요? 서로 충돌하고 있죠. 그리고 불편한 감정을 보여주고 있죠. 어우, 충돌하고 있어. 그리고 불편해. 서로 만나면 불편하다. 이건 무슨? 그렇지. 이것은 갈등하는 관계다라는 것을 정말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어떤 관계일까요? 무슨 관계? 갈등하는 관계.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나중에 그렇지만 관계는 변한다고 했으니까 이야기에서 어떤 관계로 변하죠? 지피가 이 동료, 그 기린들을 도와주는 관계로 만들어주죠. 그래서 이야기가 재밌는 거야. 이 글에서 지피의 역할로 알맞은 것에 동그라미 표를 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친구들을 따돌리고 미워하는 역할, 밀렵꾼을 잡아 기린들을 돕는 역할, 생김새가 다른 친구들을 무시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역할. 자,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자, 지피가 역할을 맡았어요. 자, 그 전에 항상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역할을 부여받으려면 그 앞에 먼저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게 무엇이었었죠? 성격이었죠. 그렇죠? 성격. 지피는 어떤 성격이에요? 야, 너 저리 가. 너 우리 엄마가 너랑 놀지 말래. 너 우리랑 다르대. 넌 쓸모가 없어. 이럴 때, 흥, 흥. 이게 아니지. 그 옆에 누가 있었어요? 바로, 아까 나 거기에 나오지 않았지만, 글에 나오지 않았지만, 엄마가 있었어. 그쵸? 이 엄마가 굉장히 이 지피에게 힘을 주는 역할을 맡았어요. 그쵸? 굉장히 보호해주고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역할을 맡았어. 자, 그래서 지피는 어떤 성격이었어요? 절대 기죽지 않아. 굉장히 긍정적이고, 그 다음에 용감해. 그쵸? 기가 안 죽어. 왜? 뒤에 누가 있었어요? 엄마가 든든하게. 지피야, 너 예뻐. 너 이것도 먹어봐. 그러면서 막 먹을 것도 한 알음 주고 막 이랬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을 듬뿍 받았어. 자, 그래서 지피는 이런 성격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목이 짧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역할? 밀렵꾼을 잡는 역할. 밀렵꾼 너 이리 와. 자, 이렇게 밀렵꾼을 잡는 역할. 밀렵꾼 잡기. 자, 이런 역할을 부여받았어요. 자, 친구들을 따돌리고 미워하는 역할. 밀렵꾼을 잡아 기린들을 돕는 역할. 여기 정답 나왔네. 여기에다가 동그라미를 하면 되겠죠? 자, 생김새가 다른 친구들을 무시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역할. 뭐, 여기는 그런 역할을 가진 인물이 없었어요. 자, 이야기의 흐름대로 번호를 쓰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이야기를,

잡았어요. 자, 일단 따돌렸다. 이거 뭐예요? 갈등이지. 갈등이죠? 자, 이제 갈등 그러면 그냥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뭔지 알아요? 할 거예요. 예, 선생님하고 계속 얘기를 했으니까 공기템을 계속 머릿속에 계속 지금 넣어줬잖아. 자, 갈등이야. 갈등이 있다는 얘기는 뒤에 갈등이 해결될 것이다. 요 흐름도 여러분 알고 있죠? 요게 흐름이야. 자, 목 짧은 지피가 밀렵꾼을 알아보고 잡았어. 이건 뭐야? 갈등이 해결될 조짐이 보이는 거지. 자, 이게 갈등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밀렵꾼이 초원에 나타나 보초를 서던 기린들을 잡아가요. 이것도 갈등이죠? 자, 이것도 갈등. 잡아가고 있어. 나 살려요! 하고 이제 기린들이 붙잡혀 가고 있어요. 지피의 도움으로 밀렵꾼에게 붙잡혔던 동물들이 풀려났어요. 모든 동물들이 함께 행복하게 살았대요. 자, 이거 뭐예요? 요게 바로 갈등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죠. 갈등 해결. 이렇게 나갑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야기의 흐름은 어떤 식으로 나간다? 갈등이 생겨났어. 그 갈등이 점점 크게 막 올라가다가 오, 큰일이야 하다가 갈등이 해결되는 과정. 이게 바로 이야기의 흐름, 줄거리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어디가 제일 처음 나올 이야기일까요? 1번이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 1번, 여기 먼저 나와야 돼. 자, 그 다음에 밀렵꾼이 초원에 나타나서 기린들을 잡아가. 요게 2번 흐름이 되겠죠?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지피가 이 밀렵꾼을 잡았어요. 그 다음에 완전히 갈등이 해결되는 여기가 바로 4번 흐름이 되겠죠. 자, 이렇게 처음에는 기린 친구들이 목 짧은 지피를 따돌렸지만 마지막에는 지피의 도움으로 밀렵꾼에게 붙잡혔던 동물들이 풀려나고 모두 행복하게 살았어. 그래서 요거 보세요. 야, 목 짧은 지피 너, 목 짧은 기린 지피 너 읽었어? 응, 읽었어. 어떤 이야기인데? 라고 누군가 물어본다면, 줄거리가 뭔데? 라고 물어본다면, 간단하게 하고 싶을 때 몇 번과 몇 번만 얘기하면 된다? 목 짧은 지피를 기린 친구들이 따돌렸는데 마지막에는 지피의 도움으로 밀렵꾼한테 그 동물들이 풀려나거든? 그래서 다 함께 행복하게 살았단 이야기야. 이러면 끝인 거예요. 굉장히 이 친구는 줄거리를 정말 잘 말하는 친구야. 뭐와 뭐만 딱 본 거야? 갈등과 그 해결만 딱 본 거지. 이게 바로 이야기의 흐름이에요. 생김새가 달라 지피처럼 따돌림을 당할 수 있는 동물이 아닌 것은 뭘까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날씬한 하마. 원래 하마는 어떻게 생겼어? 하마는 원래 이렇게 생겼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겠단 말이야. 살도 어때? 막 접혀있단 말이야. 너무 이렇게 덩치가 좋아가지고. 어? 이게 하마 아니야? 이게 하마 아니에요? 이렇게. 그런데 얘가 날씬해. 여기가 홀쭉해졌어. 여기는 살도 하나도 없어. 자, 날씬한 하마. 부리 없는 새. 원래 부리가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새가 부리가 없어. 이래가지고 이렇게 부리가 없어. 부리가 있어야 될 부리가 없어졌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코 없는 코끼리, 무늬 없는 얼룩말, 백마야. 뭐 이런 거? 아니면 완전 다 검정말이야? 뭐 이런 거? 목소리가 큰 사자. 자, 따돌림을 당할 수 있는 동물. 왜 따돌림을 당한다? 지피처럼 생김새가 달라서. 네. 우리 인간들 사이에도 그런 게 있나요? 너 나랑 다른데? 나랑 다르게 생겼는데? 따돌려. 똑같은 거죠. 자, 여기 따돌림을 당할 수 있는 동물이 아닌 거. 5번. 예, 목소리가 큰 사자. 이제부터 지피를 놀리지 말거라. 정의 이름으로 널 용서하지 않겠다. 이게 바로 그 사자 대왕이었죠. 이 글을 통해 글쓴이가 전하고 싶은 생각을 파악해 써볼까요? 자, 이거. 요런 거죠. 우리가 계속 얘기합니다. 이 글을 왜 썼을까? 글쓴이가 이 이야기를 왜 만들었을까? 얘들아, 맨 마지막에 우리 나오잖아요. 우리 서로 다르다고 해서 미워하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고? 우리 존중하자. 나와 다르다고 해서 미워하지 말고 우리 존중하며 살자. 이 말을 하고 싶어서 글쓴이가 이 이야기를 만들었다고 했죠. 겉모습이 달라도 우리 다 소중해. 그러니까 겉모습으로만 남을 판단하지 말고 존중하자 라는 말을 하고 싶었답니다. 공부를 도와주는 기가 막힌 문제.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뭘까요? 아, 제비와 흥부는 서로 이런 관계 같아. 그래, 흥부가 다친 제비의 다리를 치료해 주었더니 다음 해에 제비가 박씨를 물어다 줬어. 이 박씨를 심어 박이 열리면 좋은 일이 일어나지 않겠어? 왜냐하면 도와주는 관계니까, 밀당하는 관계니까. 자, 여러분 정답을 아신다면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만점 받으셨습니까? 그럼 여러분은 이제 왕이 된 것입니다. 만점 왕! 다음 시간에 봬요.

이분들은 영웅들이 아니었어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진짜 특별한 일을 했을 때 역사는 그런 사람들을 영웅으로 기억한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역사 스토리텔러 선 김인사 드리겠습니다. 제 81주년 광복절을 맞이해서 제 고향인 또 EBS에 와서 또 이렇게 강의를 하니까 감개가 무량합니다. 여러분께 어떤 또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하다가 여러분 3.1만세운동과 상해 임시정부 그리고 또 김구 선생님, 윤봉길 의사 등등등 다 알고 계시죠? 저는 오늘 그분들이 어떤 인생을 사셨는지 개인적으로 어떤 삶을 사셨는지 이 이야기를 조금 여러분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3.1운동, 1919년 3월 1일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1910년 경술국치로 우리가 나라를 빼앗겼지 않습니까? 대한제국이라는 나라가 역사에서 사라져버렸어요. 제국주의라는 것은 이른바 선진 강대국이 식민지를 거느린 것을 제국이라고 하거든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프랑스, 영국이 수많은 식민지를 거느리고 있었어요. 당시에요. 일본도 1910년에 이제 그 경술국치로 대한제국이 이제 없어진 이후에 강압통치를 하면 조선인들은 그냥 순응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웬걸? 전국적으로 들고 일어납니다. 이게요, 식민국가에서 일어난 가장 큰 민중저항이었어요. 전국적으로 다 일어나니까. 그 당시에 이제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 3.1 만세운동의 불씨를 살리자. 어떻게? 구심점을 만들자. 없던 정부를 만들자. 정부가 생기면 이 3.1운동의 불씨를 더욱더 활활 타오르게 만들 수 있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상해 임시정부가 생기고 한성정부라고 해서 서울에 또 생겨요. 그리고 노령정부라고 블라디보스토크에 또 생겨요. 근데 노령정부 같은 경우에는 두만강만 넘으면 바로 공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일본군에게서 너무 위험하다라는 판단을 해요. 그리고 한성정부는 이미 식민화되어 있는 서울 한복판에 정부가 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동아시아 최대 국제 도시였던 상해에다가 임시정부를 만들자 해서 이 세 정부가 통합이 됩니다. 상해 임시정부가 공식적으로 탄생한 것은 1919년 4월 11일 탄생을 해요. 그리고 대한민국 짜잔 짜잔 짠 이란 국호가 탄생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왜? 민국이요. 민자가 백성 민자잖아요. 왕과 사대부가 깨우침을 줘야 하는 그런 어리석은 백성.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우매한 백성. 그 민. 그 민이 국, 나라를 다스린다? 백성이

주인이 되는 나라가 가능한가? 가능하다. 스스로 깨우치고 공부해서 만들어냅니다. 대안이 또 중요해요. 대한민국으로 하자고 했을 때, 일부에서는 망한 나라 이름을 왜 쓰냐? 라는 의견이 나와요. 그런 가운데 신석우 선생님께서 아주 멋진 말을 합니다. 대한으로 망했으니까 대한으로 흥하자. 그래가지고 대한민국이란 국호가 탄생을 합니다. 상해 그 모여들었던 많은 그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목표는 같았어요. 나라의 독립이요. 그래서 23년 이후부터는 임시정부가요, 상해 임시정부가 굉장히 힘든 생활을 보내요. 그때 김구 선생님께서 뭔가 큰 반전이 필요하다. 라고 하면서 한인애국단이라는 거를 만듭니다. 임시정부 산하의 그런 기관이었어요. 첫 번째 소개를 해드릴 인물이 이제 이봉창 의사예요. 뭐다 들어보셨죠? 태극기 앞에서 싹 웃고 계시는 그 사진 다한 번씩 다 보셨죠? 이봉창 선생님은 서울 용산에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진짜로 일본인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어요. 신일본인 되기 위해 가지고 조선인으로 살아서는 나는 2등 시민밖에 안 된다. 그러면 내가 대접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일본인이 되자라고 하면서 스스로 일본인이 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그리고 여기선 부족하다. 일본으로 건너가자. 그래서 일본으로 건너가요. 그리고 아예 일본인으로 이름도 바꿔버리고 철저하게 일본인으로 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있어요. 취직을 하려고 하면은요. 아무리 내가 일본어를 완벽하게 하더라도 호적 딱 떼어보면 알죠, 이게요. 조선인이란 거를. 그래서 1차로 일본 현지에서 굉장히 차별을 받습니다. 그럼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 차별받았다. 야! 독립운동 하자! 또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이봉창 의사는 달랐어요. 더 일본인이 되자. 아직 부족하다. 더 일본인이 되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이제 일본인 가게에 취직을 해요. 점원으로. 근데 제일 교포가 이제 손님으로 옵니다. 그래서 약간 뭐 도둑으로 몰려요. 그래서 봉변을 당합니다. 그러면 자기도 조선인이기 때문에 도와줘야 되잖아요. 근데 모른 척 해요. 나는 일본인이고 저 사람은 뭐 교포니까 난 모르겠다. 집에 돌아와서 그렇게 계속 머리에 이제 맴도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이요. 내가 아무리 일본인으로 살려고 했지만, 저 사람 도둑 아닌데요? 이 한마디만 했어도 그 봉변 안 당했을 건데, 내가 왜 그랬지? 왜 그랬지? 왜 그랬지? 이런 정체성 혼란을 겪다가 어떤 일이 또 발생을 했냐면, 당시 그 히로히토 일왕, 쇼와 일왕이라고 하죠. 교토에서 즉위식이 열렸어요. 일본의 왕을 한번 직접 볼까? 즉위식 때? 가요. 검문 검색이 철통 같으니까 몸수색을 일본 경찰과 헌병이 했겠죠. 쪽지가 하나 발견됩니다. 이봉창 의사 몸 안에서요. 어떤 쪽지냐? 친구가 보낸 편지였어요. 몸 조심하고 열심히 살아라. 성공해라. 문제는 그게 한글로 적혀 있었습니다. 잡혀가요. 잡혀간 다음에 무려 열하루 동안 갇혀지네요. 조사도 안 해요. 일본말을 잘하니까 이봉창 의사가 난 그거 아무것도 아니고 난 그냥 왕 보러 왔다고 그리고 쪽지는 그거는 아무 의미도 없다고 조사도 안 하고 열하루 동안 가둬둔 상태에서 결국 조사해봤자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풀려나요. 여기서 느낀 거죠. 아,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나는 조선인이고 일본인인 될수 없구나. 속된 말로 현타가 온 거죠. 사람들이 왜 괜히 독립운동 하는 게 아니었다. 내가 정말로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조선인으로 살 수밖에 없다고 하면 조선이라는 나라는 없지 않냐? 그럼 내가 정말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망한 나라를 찾는 방법밖에 없다. 그래가지고 배를 타고 상해로 들어가십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김구 선생님을 만나요. 김구 선생님과 상해 임시정부 요인들은 굉장히 의심을 많이 했습니다. 조선인 맞냐고. 왜냐면 한국말보다 일본말을 더 잘하니까. 밀정 아니냐고. 밀정 아니냐. 근데 결론이 이거였어요. 김구 선생님은 저 사람은 밀정이 아니다라고 판단한 다음에, 이제 일본 왕이 행차를 한다는 정보를 얻습니다. 그때 이봉창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하죠. 내가 일본 왕이 행차하는 그 시스템과 검문 검색을 다 안다. 잡혀갔으니까 한번 내가 들어갈 수가 있다. 라고 해요.
일본 도쿄 현지로 폭탄 들고 이제 출발을 하는데

31살이었어요, 여러분. 31살이요. 김구 선생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들을 보내는 겁니다. 정말로 어떻게 보면 마음이 진짜 피눈물이 났었겠죠. 근데 이 떠나는 아들이 지금부터는 영원한 쾌락을 즐길 준비가 됐습니다. 폭탄 주십시오. 하고 떠나요. 안타깝게도 1932년 1월 8일 폭탄 의견은 실패로 돌아갑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뭐가 있냐면 이봉창 의사의 그 폭탄 의견이 실패한 이후에 중국 언론이 어떻게 보도를 했냐면 불행하게도 실패했다라고 보도를 해버려요. 여기에 일본이 격분합니다. 그게 1932년도잖아요. 1931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일본이 만주 사변이라는 걸 일으키고 만주를 점령을 해버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뭐? 우리 일본 왕이 죽을 뻔했는데 불행하다고? 실패를 했다고? 하면서 너희들 한번 당해봐. 상해를 공격해서 상해를 점령을 해버려요. 일본 군이요. 자, 여기서 중국인들의 자존심을 다 뭉갤 뭔가를 만들자. 일본인들이. 1932년 4월 29일 그 날이 하필이면 일본 왕 히로히토의 생일이었어요. 우리 일본 왕의 생일 잔치도 할 겸 상해 점령 기념 퍼레이드 하자. 일본 상해 점령군이 이제 그 결정을 한 거예요. 좋다. 그럼 4월 29일 날 대규모 군사 퍼레이드를 하자. 어디서? 홍쿠 공원에서요. 먼저 이 윤봉길 의사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윤봉길 의사는 충청남도 출신인데요. 거기서부터 이제 농민 계몽운동을 하시다가 중국을 건너가서 그 독립운동을 하자라고 하면서 떠나요. 24살이었습니다. 갓난 아들이 있었고요. 부인은 이미 임신을 한 상태였어요. 지금 뱃속에 있는 아이는 못 봐요, 이제요. 그런 두 아이를 남겨두고, 강보에 쌓인 두 아이를 남겨두고 떠납니다. 떠나와서 상해에서 이제 채소 장사를 해요. 채소 납품을 다 일본 간부들에게 했거든요. 가가지고 정보를 들으려고. 자, 채소 왔습니다. 채소 왔습니다. 이러다가 천장절 4월 29일 날 대규모 퍼레이드를 홍쿠공원에서 한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리고 김구 선생님 찾아갑니다. 이봉창 선배님 실패하셨죠? 이번에 제가 하겠습니다. 당일날 4월 29일 날 그 백범일지를 보면 이런 글이 있어요. 윤봉길 의사랑 김구 선생님께서 국밥을 한 그릇 줬는데 아무 말 하지 않고 국밥을 먹고 한 그릇을 윤구는 다 비웠다. 그리고 떠날 때 이 말을 했다고 하죠. 윤봉길 의사가. 선생님이 가지고 계신 그 시계, 회중시계라고 하죠. 허리 차는 거요. 그거 주십시오. 바꿉시다, 선생님. 왜 그러나? 저에게 남겨진 시간은 1시간밖에 없습니다. 저는 비싼 시계 필요 없습니다. 가지시고 그 낡은 시계 주십시오. 교환을 해요. 그리고 차가 도착을 하고 선생님 그럼 가보겠습니다. 그래, 윤군 우리 지하에서 보세요. 그게 이승에서의 마지막 인사였어요. 이 떠나기 전에요. 강보에 쌓인 두 아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24살짜리 윤봉길 의사가 아들에게 남깁니다.

24살이 그게 가능합니까? 저는 못해요. 전 못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구 선생님과 이제 인사를 나누고 홍크 공원으로 갑니다. 딱 세 가지를 갖고 가요. 수통, 물통, 도시락, 그리고 일장기, 이렇게요. 요 세 개를 가지고 윤봉길 의사는 홍크 공원에 들어가십니다. 이봉창 의사의 그런 폭탄 의혹과 실패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수십 번 시험 연습을 해요. 수통으로 만든 폭탄

던져서 실험을 하고 도시락 폭탄도 실험을 하고 이런 식으로. 자, 행사가 시작됐습니다. 일본군 엄청난 퍼레이드를 해요. 기관총 부대, 헌병 부대, 심지어 장갑차 탱크 부대까지 와요. 에어쇼까지 했어요. 짠. 그걸 본 중국인들은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습니까? 자기 땅인데 아직까지 상해는요. 자기 땅에서 일본군이 총 일본인까지 포함해서 3만 명이 모여가지고 퍼레이드를 하니까 자존심은 정말 땅에 떨어진 상태예요. 이게요. 자, 이제 폭탄을 들고 윤봉길 의사는 던질 타이밍을 봐야 돼요. 기미가요라고 일본 국가 있지 않습니까? 1절이 끝났습니다. 끝나고 2절이 들어갈 그때 접근을 해요. 접근해서 딱 보니까 도시락은 이렇게 너무 커서 던질 경우에 잘못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조금 더 작고 유선형인 물통을 던지자. 그래서 물통을 3m 앞에서 던집니다. 던져요. 아. 그리고 터집니다. 단상 위에는 시라카와 요시노리라고 하는 상해 주둔 일본군 사령관 등등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다 중상과 사망. 폭탄을 이겨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사진을 보면요. 두들겨 맞아요. 일단 윤봉길 의사는요. 옆에 있던 일본인들과 헌병에 의해서. 그 얼굴이 이제 그 피떡이 된 그런 사진을 보셨을 겁니다. 현지에 남아있던 그 증언에 따르면요. 약간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시면서 끌려가셨대요. 그리고 일본으로 이제 끌려오신 다음에 총살형을 당하셨는데 문제는 시신을 어디다가 매장하냐. 공동묘지 쓰레기장 가는 길 밑에 묻어버렸어요.

0: 이분들은 영웅들이 아니었어요.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봉창 선생님은 용산에서 그냥 장사 가게에서 일하던 점원이었어요. 그리고 윤봉길 이사는 그냥 충청도에서 그냥 시골에 사셨던 그냥 계몽 그냥 선생님이셨습니다. 이런 분들을 아직까지 우리가 기억하는 이유는 뭐냐면 평범한 사람들이 진짜 특별한 일을 했을 때 역사는 그런 사람들을 영웅으로 기억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강좌를 한번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이 자유, 번영, 평화, 독립 이것이 다 짜잔 아무 가치도 없이 탄생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죠. 수많은 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그 번영과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독립영웅, 독립투사, 이봉창 선생님, 윤봉길 선생님, 그리고 김구 선생님 등등등의 희생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런 번영과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고 이분들은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떻게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느껴보는 것은 어떨까요? 지금까지 역사 스토리텔러 썬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요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웨스트민스터에 묻힐 바에는 한국에 묻히고 싶다. 한국의 친구, Friend of Korea, 호머 헐버트. 우리가 만든 대한매일신보는 끝까지 살아남아서 한국인민들을 지켜라. 딱 한마디요. 나는 내 양심이 시켜서 하는 일이다. 우리와는 아무 관계도 없는 외국인도 목숨 걸고 독립운동을 하셔서.
1: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2: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1: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0: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를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1: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Fun Reading Step Up의 조림파파 성경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영어에 대한 자신감과 그리고 실력을 키워가고 있죠. 제가 그 과정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많이 많이 도와드릴게요. 오늘도 바로 한번 시작해볼까요? 짜잔! 우리가 계속 읽어볼 책은 The Unicorn and the Wild Horses라는 이 책의 세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미리 읽어보았는데요. 아, 이 루나가 점점 행복을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기대하고 읽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정말 흔히 나오는 이 as를 사용하여 어떤 것을 비교하는 것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게요. 제가 하나하나 차근차근 친절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먼저 음원을 한번 들어보고요. 책을 만나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스스로 직접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1: She entered a clearing and saw a group of horses that looked like her. Welcome, Luna, one called. We are your true herd. You aren't a horse. You are a unicorn. What do you mean? Asked Luna. Well, you are 100 times as strong as a horse. Your horn can send out beams of sunlight too. And you can also arrive in a new place simply by imagining you are already there. Point your horn at these logs and imagine them burning, said one of the unicorns. Luna did this, and suddenly the wood began to burn. Wow! Luna cried.
0: The Unicorn and the Wild Horses의 바로 그 세 번째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지난 강의까지는 이 루나라는 유니콘에게 별로 좋지 않은 일들이 생겼습니다. 친구들이 놀리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오늘부터는 좀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는데 라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좋은 일이 생기겠죠? She entered a clearing and saw a group of horses that looked like her. She, 루나는 entered. 자, 지난 강의에서 어떻게 끝났습니까? 바로 그 반딧불이가 어떤 길을 밝혀주고 있었죠. 그래서 그 길을 이렇게 따라갔는데 그 다음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들어갔습니다. 어디로 들어갔냐 하면 She entered the clearing. Clear이라는 게 원래는 치우다 혹은 청소하다 이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치워진 것, 청소가 된 것, 뭔가가 아무 어떤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다 치워진 것, 그게 무엇이냐 하면 바로 빈터가 되겠습니다. 아, 빈터. 실제로 청소를 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뭔가 아무것도 없는 것. 그래서 그런 곳이 되겠죠. 그래서 빈터에 들어갔고요. And saw. 그리고 보았습니다. 무엇을 보았냐면 A group of horses. 한 무리의 말들을 보았는데요. That looked like her. 아, 이제 누구를 만났냐 하면 그녀와 똑같이 생긴, 그녀처럼 보이는, 즉 이제 유니콘. 전부 다 뿔을 달고 있었겠죠. 이 뿔을 달고 있는 그녀처럼 보이는 그런 한 무리의 말들을 만났습니다. Welcome, Luna, one called. 그래서 그 무리 중에 한 마리가 이렇게 불렀습니다. 혹은 말을 했습니다. Welcome, Luna. 루나야, 반가워. 잘 왔다. 라고 하는 것이죠. We are your true herd. 우리는 너의 진정한 herd라는 것은 때, 무리가 되겠죠. 우리가 너의 진정한 무리란다. 아, 이제 루나가 정말 반갑겠네요. 이때까지는 원래 있었던 그 야생 말들과 잘

올리지 못했잖아요. You aren't a horse. 너는 말이 아니란다. You are a unicorn. 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네요. 자, 근데 그 대답이 이렇습니다. What do you mean? asked Luna. 루나가 묻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바로 앞에서 You aren't a horse. You are a unicorn. 이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너는 말이 아니야. 넌 유니콘이야. 라고 유니콘이 이야기를 해주니까 What do you mean? 그게 무슨 말이에요? 루나가 다시 되묻는 거예요. 즉,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루나는 본인이 말인 줄 알았던 거예요. 본인이 유니콘이라는 다른 종류의 말이었다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또 다른 친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Well, 이런 것은 You are 100 times as strong as a horse. 너는 100배나 더 times라는 것은 뭐뭐 몇 배의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여기 있는 as에서는 조금 이따가 제가 fun reading grammar에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말만큼이나 강한데 몇 배만큼이나 강하냐면 100배만큼이나 강하다. 100배나 더 강하다라는 것이죠. 보통의 말이 아니다. 너는 말보다 100배나 더 강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고요. Your horn can send out. Send는 뭔가를 어디에 보내다, 뿜어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send out, 밖으로 뿜어내다. 너의 뿔은 뿜어낼 수 있다. Beams. Beam이라는 것은 빗줄기가 되겠죠. Of sunlight. 햇빛의 빗줄기. 이 햇빛으로 된 그런 광선을 뿜어낼 수도 있다. Your horn can send out beams of sunlight too. 그래서 위에 100배나 더 강하기도 하지만 이것도 할수 있다. 라고 너는 확실히 말이 아니야. 너는 유니콘이야. 라고 친구들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네요. 자. 그러면 루나의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이때까지는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해서 아, 나만 따로야. 나는 뭔가 좀 달라. 그리고 친구들이 자꾸 나를 놀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뭔가 약간 소속감을 좀덜 느낀다고 해야 되나. 그런데 이제는 동질감. 아, 나도 이 친구들과 한물이구나. 이 소속감이나 동질감을 느끼겠죠. 얼마나 마음이 편하고 좋겠습니까? 자, 그 동질감과 소속감을 느끼기 전에, 그것을 이어가기 전에 아주 중요한, 우리 아주 재미있는 fun reading grammar 한번 해봐야 되겠죠. 여기 있는 as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as를 사용하여서 비교하기라는 것을 주제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기본적으로 as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것들이 어떻게 응용이 되는지 초등학교 고학년 및 중고등학생 수준에서 고등학생 그런 문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포인트들이 결국은 나중에 복잡한 문장에 적용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고학년 및 중학교 수준에서 자세하게 파헤쳐 드리도록 할게요. 그런데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간단하거든요. 우리 친구들은 보기만 하면 됩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자, 일단 기본 형태가 적용이 되어 있는 as가 들어가 있는 그 문장을 제가 예문을 써 드리겠습니다. She is as tall as her brother. 자, as가 나오면은 제가 예전에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비교하는 것인데요. 뒤에 것만큼이나 as 중간에 거 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됩니다. 다시요. She is, 그녀는 마지막에 있는 as 있죠? 뒤에 것. 이 뒤에 있는 as, 이 뒤에 것만큼이나 저기 있는 중간에 거 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녀는 키가 크긴 큰데 어떻게 뭐만큼이나 그녀의 남자 형제만큼이나 중간에 거 한, 키가 크다, tall 한이 되겠죠. 그래서 그녀는 그녀의 남자 형제만큼이나 키가 크다. 아, 그녀의 남자 형제, 즉 오빠인지 남동생인지 모르겠지만 오빠 혹은 남동생만큼이나 키가 크다. 즉두 사람의 키가 유사하다, 비슷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This book is as interesting as a movie. 이 책은 어떻다? 여기 제일 마지막에 있는 이두 번째 있는 as, 이 뒤에 것만큼이나 중간에 것 한, 이렇게 해석하면 됩니다. 이 책은 영화만큼이나 재밌다. 아, 영화와 책이 있는데 동일한 내용인데 영화 버전도 있고 책 버전도 있는데 이 책은 지금 제 손에 있는 이 책은 영화만큼이나 재밌다. 와, 영화도 재밌는데 이 책을 정말 잘 써서 진짜 영화만큼이나 재밌네. 즉, 영화와 책을 비교했을 때 거의 유사한 재미를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이제 조금씩 응용해 볼까요?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따라만 가면 됩니다. 그래서 제목이 따라만 오세요잖아요. 따라만 오세요. fun reading입니다. 자, 계속 볼까요? 이제 부정어를 한번 써보도록 할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응용을 하게 되니까 따라만 오세요. fun reading 스텝업이 되는 거죠. 응용. 자, 한번 볼까요? It is not as cold as yesterday.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마지막에 아닌, 아니다만 넣어주면 됩니다. It is not as cold as yesterday. 어제만큼이나 어떻다? 춥다. 만약에 not이 없었으면은 어제만큼이나 춥다가 될 건데요. 그런데 춥지 않다가 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어떻다? 원래 not이 없었으면은 어제만큼이나 오늘이 춥다가 될 것인데, 그러면 어제와 오늘의 기온차가 거의 없다. 유사하게 춥다가 되는데, It is not

0: not as cold as yesterday. 어제만큼이나 춥지 않다가 되니까 어때요? 바로 어제보다는 오늘이 좀더 따뜻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밑에 것도 한번 볼까요? He's not as tall as Tom. 만약에 not이 없었으면 He's as tall as Tom이 되겠죠. 그는 Tom만큼이나 키가 크다. 그런데 그게 not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는 Tom만큼이나 키가 큰게 아니라 Tom만큼 크지 않다가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안타 아닌만 집어넣어주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간단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응용입니다. 오늘 문장에서 나왔던 그것을 한번 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수 사용, 양의 비교인데 몇 배는 더 어떻다하다라는 것, 배수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is tree, 이 나무는, 자 여기 있는 저 빨간색이 배수인데요. 이것을 일단은 빼고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This tree is as high as that one. 이 나무는 저것만큼이나 저 나무만큼이나 높다. 라는 것이죠. 저 나무만큼이나 키가 크다인데, 그런데 얼마나 키가 크다고요? 두 배나 키가 크다. 아, 그래서 이 배수를 마지막에 붙여주면 됩니다. 의미를 파악할 때는요. 이 나무가 저것만큼이나 크다. 동일한데, 그런데 twice. 두 배만큼이나 키가 크다라는 것이죠. 어렵지 않죠. 그 다음, that house is five times as big as that car. 저 집은 자, 여기 일단은 five times가 없다고 한번 가정을 하고 읽어볼까요? 저 집은 어떻다고요? As big as that car. 저 자동차만큼이나 크다. 그러면 여기 저 집이 있고요. 저쪽에 저 집이 있겠죠. 저 집과 저 자동차가 있는데 저 집이 얼마나냐 하면은 저기 있는 저 자동차만큼이나 크다. 저 자동차와 저 집의 크기가 거의 유사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런데 그 마지막에 이 배수를 넣어주면 됩니다. five times를 넣어주는 것이죠. 저기 있는 저 집은 저 자동차보다 어떻다고요? 크긴 큰데 다섯 배나 더 크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배수가 있었다면 배수를 넣어서 비교를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as는 실제로 알고 보면 아주 쉬운 친구랍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앞에 not을 붙일 수도 있고 배수를 넣을 수도 있는데 마지막에 이런 것들을 살짝 터치만 해주면 이해가 아주 쉬워지고요. 해석도 깔끔해지니까 너무나 혼란스럽지 않게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만약에 오늘 했던 부분이 잘 기억이 안 나신다면 다시 한번 돌아가서 이 부분만 다시 한번 들어보셔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복습은 필수겠죠. 자, 그럼 여기까지 한번 보고 음원 한번 들어보고요.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볼까요?
1: She entered a clearing and saw a group of horses that looked like her. Welcome, Luna, one called. We are your true herd. You aren't a horse. You are a unicorn. What do you mean? asked Luna. Well, you are 100 times as strong as a horse. Your horn can send out beams of sunlight, too.
0: 자, 계속 보도록 할까요? And you can also arrive in a new place simply by imagining you are already there. 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네요. 자, 다른 유니콘들이 지금 루나에게 너는 참 특별해. 너는 말이 아니야. 너는 유니콘이라니까. 유니콘은 이런 것도 할수 있고 저런 것도 할수 있어.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해서 나열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는 you can also arrive in a new place. 너는 새로운 장소에 도착할 수 있어. simply by. 단순히 뭘 함으로써 imagining. imagine이라고 하면은 상상하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상상함으로써 you are already there. 네가 만약에 루나야. 네가 만약에 어떤 성에 가고 싶으면 성을 상상만 하면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죠. 네가 거기에 있다. 이미 거기에 도착해 있다라는 것을 상상함으로써, 단순히 상상함으로써 새로운 장소에 도착할 수 있어. 너무나 좋은 능력인데요. 그러면 거기에 진짜로 도착하나 봐요. 자, 그 다음에 또 무엇을 할수 있냐면, point your horn at these logs. log라고 하면은 그 통나무가 되겠죠. 그래서 포인트는, 포인트 뭐죠? 포인트, 이런 점도 포인트라고 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1.25 소수를 나타낼 때 1.25라고 해요. 포인트는 이 점이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는 점이 아니잖아요. 포인트는 가리키다. 그래서 point your horn at these logs. 이 통나무를 한번 가리켜봐. 너의 뿔로 한번 가리켜봐. And imagine them burning. 그리고 나서 그 통나무들이 타고 있다고 한번 상상해봐. said one of the unicorns. 그리고 나서 그 유니콘들 중한 마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Luna did this. 루나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and suddenly 그리고 갑자기 the wood began to burn. 그리고 그 나무들이 갑자기 타기 시작했습니다. Wow, Luna cried. 와라고 루나가 울었습니다. cry가 원래는 울다로 우리 친구들 많이 알고 있죠. 그런데 이 문맥, 맥락, 이 흐름, 내용상의 흐름을 반영을 해야 됩니다. cry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지금 울 이유

0: 이유가 없잖아요. 이걸 나무가 타는 걸 상상해봐. 그래서 상상하니까 그 나무가 막 탔어요. 그러니까 막 기쁨에 차서 울었을까요? 조금 너무나 투머치하죠. 그래서 크라인이 여기서는 외쳤다. 우와라고 루나가 외쳤다. 이 정도로 말을 조금 깔끔하게 이걸 의역이라고 하죠. 우리 친구들의 말로 바꾸면 훨씬 더 자연스럽게 해석도 되고요. 이해도 잘 된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고 음원을 들어보고요. 그 다음에 단어 정리로 넘어가겠습니다.
1: And you can also arrive in a new place simply by imagining you are already there. Point your horn at these logs and imagine them burning, said one of the unicorns. Luna did this, and suddenly the wood began to burn. Wow! Luna cried.
0: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표현들이 있었죠. 그 새로운 표현들을 모아서 복습하는 시간 가져볼까요?
2: Clearing. Clearing. She entered a clearing and saw a group of horses that looked like her. Herd. Herd. We are your true herd. You aren't a horse. You are a unicorn. Times. Times. Well, you are 100 times as strong as a horse. Imagine. Imagine. And you can also arrive in a new place simply by imagining you are already there. Point. Point. Point your horn at these logs and imagine them burning, said one of the unicorns.
0: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의 fun reading tips는 사전을 찾으며 어휘를 학습하는 기본적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많은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이런 것들을 놓치고 있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목격하였거든요. 어떤 것인지, 어떤 것을 챙겨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왔던 그 문장, 두 문장을 읽어드릴게요. What do you mean, asked Luna? 여기서 mean은 의미하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 두 번째 문장은 point your horn at these logs. Point your horn at these logs라는 거.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 예를 들어서 mean과 point를 몰랐다고 가정을 해볼까요? mean은 이 문장에서는 의미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요. 아래 문장에서는 point는 가리키다라는 의미를 가지는데 사전을 찾다 보면 어떤 사전에는 mean이 못된이 먼저 나와 있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혹은 point가 점이라고 먼저 나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그 단어들을 가지고 이 문장에 넣어서 의미를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 문장에 어울리는 단어이구나. 의미 파악도 잘 될 뿐더러 혹은 이게 못된이 아닌데 what do you mean? 의미를 묻는 건데 As Luna, Luna가 말했습니다. 물었습니다. 못된이라고 하니까 좀 어색한데 이걸 어서 알아채고 그 사전에 있는 또 다른 의미들을 체크를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체크를 해보니까 여기 의미하다라는 게 있네. 포인트도 마찬가지죠. 점? 너의 뿔을 이 통나무에 점? 말이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점이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아래에 보니까 가리키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 문맥을 고려해서 여러 가지 뜻을 보고 거기에 가장 잘 어울리는 그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 의미를 파악해야 된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래야지 제대로 된 어휘 학습이 일어나거든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와 놓으세요. 영어가 쉬워지고 재밌어집니다. 오늘도 회력 파파했습니다. 바이바이.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범준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국어 2단원, 그리고 사회 1단원의 두 번째 중단원 내용 함께 여러분들 단원 평가로 정리해 보는 시간 가져볼 거고요. 그리고 우리 단원을 마무리하기 때문에 이번 단원에서는 여러분들 국어 수행평가, 사회 수행평가도 선생님이랑 함께 공부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국어 2단원 단원 평가 2회 문제부터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19쪽 보도록 할까요? 자,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문장의 짜임을 알맞게 나눈 것을 찾아 기호를 써라 라는 문제죠. 자, 중요 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도 강조했었지만, 우리 문장의 짜임, 2단원에서 굉장히 중요했었죠. 그리고 우리가 문장의 짜임에서는 어찌하다와 어떠하다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됐어요. 지난 시간 미션도 여러분들 이것과 관련이 되어져 있었죠. 어찌하다는 동작과 관련된 낱말, 어떠하다는 어떤 상태와 관련된 낱말들을 써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서 문제 보겠습니다. 가볼까요? 누가 무엇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은 일요일입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 누가가 아니라 무엇이 해당되죠? 자, 1번 알맞지 않고요. 나볼까요? 누가 어찌하다인데, 자, 지호가는 맞습니다. 자, 그런데 어찌하다 말합니다. 자, 동작을 나타내는 낱말이죠. 아, 나는 맞구나. 우리 동그라미 표시해 볼수 있겠고요. 자, 다 무엇이 어찌하다인데, 무엇이의 햇볕이를 썼습니다. 자, 햇볕이는 무엇이 해당되지요? 누가는 아닙니다. 자, 그런데 따뜻합니다는 상태를 나타내는 낱말이기 때문에 어찌하다가 아니라 어떠하다가 되겠죠. 따라서 우리 다 X. 라보겠습니다. 무엇이 어떠하다인데 지호가 웃습니다. 자, 웃는 것은 어떠하다? 맞습니다. 아, 어떠하다는 여러분들 상태를 나타내는 낱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웃습니다는 여러분들 동작이니까 어찌하다가 되겠죠. 그리고 지호가는 여러분들 무엇이가 아니라 누가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나 역시 잘못되었기 때문에 우리 알맞게 나눈 걸 찾아야 되니까 나라고 적어주면 되겠지요. 자, 그럼 우리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하다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은 것두 가지 고르는 것입니다. 자, 기억해 두세요. 계속 나옵니다. 어찌하다와 어떠하다. 어찌하다는 그렇죠. 동작과 관련된 낱말. 자, 그럼 어떠하다는 상태와 관련된 낱말이다. 자, 이걸 기억해 두면서 문제를 보면 1번. 걷다, 앉다와 같은 낱말에 해당한다? 아니지요. 자, 걷다, 앉다는 어찌하다이죠. 어찌하다. 자, 그다음 2번 문장에서 움직임을 나타낸 낱말 어찌하다입니다. 자, 많다, 파랗다. 자, 그렇죠. 어떤 상태 등을 나타내는 낱말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어떠하다입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3번 맞고요. 3번 문장에서 누가 무엇이를 알수 있는 낱말이다. 자, 누가 무엇이를 알수 있는 낱말 아니죠. 요 해당하는 설명 아닙니다. 5번 볼게요. 문장에서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낱말이다. 그렇죠. 선생님이 계속 이야기했죠. 뭐 많다, 적다, 행복하다, 화가 난다, 슬프다. 자, 이런 단어들이 여러분들 어떠하다에 해당하는 낱말들이었어요. 자, 따라서 우리 2번 문제 정답 3번과 5번이 되겠지요. 그러면 이제 우리 3번 문제 보겠습니다. 기역 리을 가운데서 어찌하다에 해당하는 낱말이 들어있는 것을 찾아 기호를 써야 되는 문제인데요. 자, 어찌하다, 어찌하다는 여러분들 동작을 나타낸다라고 했어요. 동작 기억해 둡시다. 뭐라고요? 그렇죠. 동작. 아, 우리 친구들 너무 잘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동작을 나타낸 낱말 어디 있나 볼까요? 기역. 며칠 동안 비가 내렸습니다. 그렇죠. 내리는 건 여러분들 동작이죠. 아, 기억에 들었구나. 자, 기억 쓸수 있겠고요. 오랜만에 날씨가 맑습니다. 맑은 건 상태니까 여러분들 어떠하다가 되겠죠. 티긋, 하늘은 파랗습니다. 역시 어떠하다고요. 리을, 바람은 시원합니다. 자, 여러분들 바람은 시원합니다에 시원하다 역시 상태죠. 어떠하다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우리 3번 문제 정답 기억 써주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4번 문제 보겠습니다. 4번, 5번은 우리 글을 읽고서는 물음에 답하는 것인데요. 우리 이 글은 단어에 관련된 글이었습니다. 그럼 4번 보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단옷날의 풍습에서 바라는 내용이 무엇인가요? 자, 내용을 이해하고 있느냐를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자, 이런 문제들은 우리 친구들이 글을 찬찬히 읽으면 정답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자, 그럼 보면 우리 단오는 음력 5월 5일인데 자, 우리나라 날씨 점점 더워진다. 그래서 조상들은 더위를 이겨내려고 부채 주고받았고 창포 삶은 문을 머리를 감았다. 자, 그 까닭은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나쁜 기운을 없앨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에요. 나쁜 기운을 없애서 내가 건강해질 수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러한 행동들을 한 것이죠. 자, 밑에도 볼까요? 자, 이렇게 더위를 이겨내며 몸과 마음을 지키려고 한다. 자, 몸과 마음을 지키는 건 여러분들 무엇과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두 글자라면 건강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겠죠? 따라서 우리 4번 문제의 정답은요. 3번 건강이 되겠고요. 자, 그럼 이제 5번 보도록 할까요? 기억에서 무엇이다에 해당하는 부분을 찾아서 써보겠습니다. 자, 단오는 음력 5월 5일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서 단오는 무엇이에 해당하는 부분이겠죠? 자, 그 다음에 무엇이다에 해당하는 것은 바로 설명하는 부분, 음력 5월 5일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5번 음력 5월 5일입니다 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6번 보도록 할게요. 자, 6번 문제 역시 7번 문제랑 연결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 글이 있어요. 학교에서 발표를 하는데 자, 발표할 때 지켜야 하는 예절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하고 나에는 그 예절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세 번째 예절 자, 듣는 사람을 발표하는 친구를 존중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글에서 설명한 발표를 듣는 사람이 발표하는 친구를 존중하는 방법을 두 가지 찾아야 되는데요. 자, 존중해야 되는 것 바로 우리 나 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나 부분을 꼼꼼하게 읽어봐야 되겠죠? 자, 친구가 말하는 동안 첫 번째, 뭐 하지 말아라. 다른 행동이나 딴 생각을 하지 말아라. 자, 그리고 우리는 가끔 친구 말을 이해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자, 그때에는 발표한 친구의 기분을 생각하며 예의 바르게 궁금한 점을 질문해야 된다. 두 번째, 자,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나왔죠? 자, 그러면 우리 선택지 중에 다른 행동이나 딴 생각하지 않는 것, 그리고 예의 바르게 궁금한 점을 질문하는 것, 자, 몇 번에 있는지 볼까요? 1번, 친구가 다 발표한 후에 발표한다. 자, 다 발표한 후에 발표해야 되겠죠. 하지만 이 내용 우리 나에 나와 있나요? 아니죠.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맞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자, 우리 친구들이 국어 문제를 풀을 때 우리가 흔하게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은 이거 맞는 얘기니까 정답이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자, 우리 여기서 중요한 건 읽기 능력을 보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제시된 문장에서 정보를 찾을 수 있는지를 물어보기 때문에 자, 여기에 내용이 없다면 우리가 정답으로 선택해서는 안 되겠죠. 자, 2번 보겠습니다. 다 이해한 내용이라도 질문을 한다. 자, 다 이해한 내용이라도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지 못한 경우에 우리가 질문을 하는 것이고요. 3번, 예의 바르게 궁금한 점을 질문한다. 그렇죠. 그대로 나와 있죠, 여러분들. 자, 그렇기 때문에 3번 맞고요. 자, 뒤로 넘겨보겠습니다. 4번 볼까요? 자, 발표 내용이 수업에 맞는지 생각한다. 자, 이 내용 여기서 찾을 수 없어요. 5번, 다른 행동이나 딴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 아까 전에 3번 찾았었죠, 먼저. 그리고 또 몇 번? 그렇죠, 5번. 그래서 우리 6번 문제 정답은 3번, 5번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를 문장의 짜임에 맞게 유창하게 읽을 때 띄어읽기가 알맞지 않은 거 두 가지 찾는 거예요. 알맞지 않은 것을 하나도 아니고 몇 개 두 가지 찾는 것입니다. 자, 띄어읽기 2단원에서 굉장히 중요했어요. 띄어있는 거 다시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누가, 무엇이, 다음에 여러분들 짧게 한번 끊어 읽어야겠죠? 쇠기표 한번 이용해서 짧게 읽어야 됩니다. 자, 겹쇠기표를 이용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였어요? 자, 문장과 문장 사이에서는 여러분들 우리가 겹쇠기표로 조금 더 길게 끊어 읽어야 되죠. 자, 그럼 보겠습니다. 우리는 학교에서 발표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읽어야 되나요? 우리는 학교에서 발표를 합니다. 이렇게 해야 될까요? 아니면 우리는 학교에서 발표를 합니다. 자, 앞에 거보단 뒤에 게 조금 더 자연스럽죠? 문장이 짧을 때는 여러분들 누가 무엇이 뒤에 한 번만 여러분들 끊어 읽어줍니다. 따라서 우리 2번은 안 끊어 읽어도 돼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2번 알맞지 않죠? 자, 그 다음 볼까요? 자, 발표는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활동입니다.
발표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모두 예절을 지켜야 합니다. 자, 발표는 자신의 생각을 말하는 활동입니다. 자, 우리 여기에서는 여러분들 문장이 조금 길지요? 자, 문장이 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문장이 긴 경우에는 그렇죠. 중간에 한번 끊어 읽어줘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우리 여기 보면 3번 볼까요? 합니다 뒤에 발표는 하는데 겹쇠기표가 아니라 그냥 쇠기표가 되어져 있네요. 자, 문장이 끝나는 부분, 문장이 끝나는 부분에서는 여러분들 겹쇠기표로 나타내야 되죠. 자, 따라서 3번 역시 잘못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알맞지 않은 거 두 가지, 2번, 3번이 되겠죠. 자, 나머지 긴 부분에서 한번 끊어 읽어줘야 되는 거, 문장이 끝나고 나서 다음 문장 사이에 조금 더 길게 해줘야 되는 것 맞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2번, 3번으로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8번, 10번, 8번, 9번, 10번은 우리 위스티띠 내용 나와 있는 이 글과 연결된 문제인데요. 8번 보도록 할까요? 프랑스에서 사진 찍을 때 하는 말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 자, 우리 내용을 이해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그럼 우리 선택지 볼까요? 자, 하는 말. 위스티띠라고 말한다. 그렇죠. 우리 프랑스에서는 사진을 찍을 때 위스티띠라고 말을 해요. 자, 맞는 설명이고요. 2번. 위스티띠는 프랑스 말이다. 프랑스에서 사진을 찍을 때 쓰는 말이니까 프랑스어겠죠. 프랑스 말. 3번. 위스티띠는 비단원숭이란 뜻이 아닙니다. 아, 뜻이 아닌 게 아니라 여러분들 프랑스 말로 비단원숭이라는 뜻이죠. 자, 그런데 사진을 찍을 때 이렇게 읽는다라고 해요. 상황, 설명, 뜻, 설명 모두 맞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위스티띠라고 말하면 저절로 웃게 된다. 자, 우리 위스티띠라고 말하면 저절로 웃게 된다. 자, 저절로 웃게 된다라는 내용 여러분들 이곳에서 찾을 수 있나요? 자, 아니에요. 자, 저절로 웃는 내용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 우리 나에 나와 있어요. 카프카는 우리 집 고양이 이름이에요. 떠올리기만 해도 저절로 웃게 되는 이름이지요. 자, 그래서 4번은 위스티띠가 아니라 카프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우리 알맞지 않은 거 4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9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인공의 집에서 사진을 찍을 때 하는 말과 그 까닭을 한 문장으로 쓰는 겁니다. 자, 따로따로 쓰는 게 아니라 한 문장으로 쓰는 거예요. 자, 우리 사진을 찍을 때 어떤 말로 하죠? 그렇죠. 우리 집에서는 여러분들 카프카라고 외쳐요. 자, 왜냐면 이 카프카라는 이 낱말, 이 단어를 외치면 저절로 그 생각을 떠올리기만 해도 저절로 웃게 되기 때문에 집에서 사진을 찍을 때 카프카라고 외치죠. 자, 그래서 우리 나에 있는 내용을 정리해서 여러분들 한 문장으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유창하게 읽을 때 기억에서 디귿 가운데 다음과 같이 읽어야 하는 부분 어느 부분인지 볼까요? 물음표의 역할을 생각하면서 읽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문장에 물음표가 나와 있는 걸 찾으면 되겠는데요. 기억, 니은, 디귿 중에서 우리 물음표가 나와 있는 부분은 어디인가요? 그렇죠. 바로 니은이죠. 왜 하필 원숭이냐고요? 자, 물어보듯이 여러분들 읽어야 되겠죠. 따라서 우리 10번 정답은 니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2단원 수행평가 문제를 함께 해결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교재 21쪽인데요. 자, 그림을 보고 물음에 답하는 문제입니다. 자, 가는 우리 그네를 뛰고 있고요. 나는 널뛰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가에서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한 문장으로 쓰는데, 자, 우리 문장의 짜임을 공부했잖아요.

많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누가에 해당하는 부분은 어디일까요? 그렇죠.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그냥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 널뛰기를 구경하는 사람. 자, 그러면 상태를 나타내는 낱말 많습니다가 바로 어떠하다에 해당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 나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볼까요? 그림 가와 나에서 하나를 골라 다음 조건에 맞추어서 보기와 같이 짧은 글을 써 봅니다. 자, 조건은 누가 무엇이 어찌하다, 어떠하다 또는 누가 무엇이 무엇이다의 세 가지 문장의 짜임 중두 가지가 들어가야 되게 써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세개 중에서 두 가지를 선택해서 써 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선생님은 나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자, 나는 아까 전에 여러분들 널뛰기를 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선생님은 여자들의 널뛰기 놀이를 합니다. 자, 누가 여러분들 어찌하다 들어갔지요? 자, 널빤지 가운데 앉는 사람도 여자입니다. 자, 여기서는 선생님이 누가 무엇이다를 썼어요. 자, 그리고 여자들의 표정이 화사합니다. 자, 여자들의 표정. 자, 여자들의 표정이 어떻다? 화사하다. 어떤 상태를 나타내는 낱말. 그래서 선생님은 세 가지 형태를 다 써봤는데, 우리 친구들은 이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 꼭 들어갈 수 있게 문장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국어 함께 해결해 보았고요. 이제 사회를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111쪽을 보시면 단어편과 2회가 있는데요. 우리 첫 번째 문제부터 볼까요? 우리의 놀이나 여가 생활을 돕는 장소로 알맞은 곳. 자, 놀이나 여가 생활을 돕는 장소는 여러분들 어딜까요? 맞아요. 바로 우리 공원이죠. 우리 공원에서 친구들과 주로 놀거나 우리 여가 생활, 산책을 하는 등의 활동을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1번 문제 정답은 1번 쉽게 찾아볼 수 있고요. 자, 2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소들이 우리 생활에 주는 도움으로 알맞은 것은 어느 것인지 골라보는 문제인데요. 자, 왼쪽에는 경찰서, 오른쪽에는 소방서가 제시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경찰서와 소방서는 둘다 공통점이 안전한 생활을 할수 있도록 우리 도와주는, 네, 바로 장소이죠. 따라서 우리 2번 알맞은 것은 3번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3번 문제 보도록 할까요?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장소는 어디인지 선택하는 문제입니다. 자, 지금까지 계속 1번도 그렇고 2번도 그렇고 장소에 대한 내용 계속 문제로 나오고 있죠. 자, 내일은 내 동생의 생일이다. 그래서 생일 선물을 사기 위해 엄마와 함께 이곳에 갔다고 합니다. 자, 생일 선물을 여러분들 뭐 하기 위해서요? 사기 위해서. 아하, 그러면 여러 장소들 중에서 물건을 사는 것과 관련된 장소구나라는 걸알수 있겠죠. 그럼 이 중에 물건을 살수 있는 장소는 어디일까요? 맞아요. 바로 3번 백화점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 3번 문제도 정답 아주아주 아주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이제 4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우리 주변의 여러 장소를 조사하는 방법. 자, 여러 장소를 조사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디지털 영상 지도를 찾아볼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도 있고, 또는 우리 지역에서 오래 사신 분한테 여쭤볼 수도 있고, 답사를 가는 방법 등등등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었지요. 자, 그 중에서도 지금 보니 여러분들, 아, 이 아파트 지어진 지 얼마나 되었나요? 라고 누군가에게, 누구? 어른에게 지금 여쭤보고 있지요. 자, 따라서 우리 4번 문제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5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디지털 영상 지도에 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 고르는 문제입니다. 디지털 영상 지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공위성이나 우리 비행기 위에서 찍은 사진이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실감나게 우리 지역을 볼수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었어요. 그리고 디지털이기 때문에 디지털 기기,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등에서 우리가 볼수 있다는 그런 특징도 있었죠? 자, 그런 특징들을 생각하면서 선택지 보겠습니다. 1번, 고장의 모습을 생생하게 볼수 있다. 그렇지요. 자, 우리 실제 사진을 찍었기 때문에 생생하게 볼수 있는 거 맞아요. 자, 2번, 찾고자 하는 장소를 검색할 수 있다. 우리 친구들, 기억나시나요? 디지털 영상 지도에서 이렇게 네모칸이 있었고, 돋보기가 있었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 네모칸에 장소 이름을 넣고 돋보기 버튼을 누르면 그 장소를 실제로 볼수 있었어요. 자, 따라서 우리 2번도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3번 국토정보 플랫폼에서 찾아

볼수 있다. 맞아요. 우리 디지털 영상 지도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방법 공부하면서 선생님이 소개해 준 곳이 바로 국토정보 플랫폼이었죠. 자, 3번 역시 맞는 설명이 되겠고요. 4번, 직접 그 장소에 가야만 쓸수 있는 지도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인터넷이 되는 환경이라면 어디에서나 디지털 영상 지도를 사용할 수 있어요. 자, 따라서 우리 5번 문제 알맞지 않은 거 4번이 되겠습니다. 자, 5번은 우리 어떤 기능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었죠? 맞아요. 확대와 축소 기능을 이용해서 우리 전체적인 모습, 자세한 모습 살펴볼 수 있었어요. 자, 그럼 이제 6번 보겠습니다. 다음 밑줄 친 부분에 들어갈 디지털 영상 지도의 특징. 자, 보면. 자, 디지털 영상 지도는 인공위성이나 비행기에서 찍은 사진이다. 자, 그래서 이걸 디지털 정보로 변환해서 만들었고요. 자, 우리가 사는 곳을 살펴보면 여러분들 어떤 특징이 있나요? 우리가 사는 곳이 굉장히 생생하게 나타나지요. 자, 그래서 실제 모습을 생생하게 볼수 있다. 또는 전체적인 모습과 자세한 모습을 볼수 있다. 또한 가지를 쓸수 있다면 어떤 걸쓸수 있을까요? 선생님, 뭘 써야 될지 고민이 돼요. 자, 그럴 땐 디지털 영상 지도의 기능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우리 디지털 영상 지도의 기능 중에 어떤 것이 있었죠? 자, 주소를 꼭 알아야 되나요? 아니에요. 장소 이름만 알고 있어도 우리가 검색 기능을 이용해서 찾아볼 수 있었죠. 일반 지도에서는, 종이 지도에서는 불가능한 기능이에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 친구들이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7번, 8번, 9번 문제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다음 지도를 보고 물음에 답하는 문제인데요. 7번 보겠습니다. 위의 기역 리을 중 다음 가, 나에 들어갈 기호를 각각 쓰는 문제인데요. 자, 우리가 사는 곳을 살펴보기 위해서 국토정보 플랫폼 누리집에 들어가 영상 지도를 선택했습니다. 자, 그런 다음 이것을 이용해 우리가 사는 곳을 검색했대요. 자, 우리 기역 리을, 디귿 리을의 기능 중에서 정보를 검색하는 것은 바로 돋보기는 우리 기억이 되겠죠. 자, 가는 여러분들 기억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나 볼까요? 자, 우리 집을 찾기 위해 좀더 자세히 보려고 자, 이것을 이용했다고 해요. 자세히 보기 위해선 확대 기능을 사용해야 되죠. 확대 축소 기능은 리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나는 리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8번 문제 볼게요. 위의 기역 리을 중 다른 종류의 지도를 선택하기 위해 필요한 기능. 자, 다른 종류의 지도, 뭐 백지도를 선택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나라의 말로 표현된 지도를 선택을 하기 위해선 우리가 니은을 선택해야 되겠죠. 니은을 자세히 보면 여러 가지 지도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8번 문제 정답은 니은이 되겠습니다. 그럼 9번 문제 볼게요. 위의 디귿에 해당하는 기능. 자, 디귿은 여러분들 이동을 하는 기능입니다. 이동이라고 써져 있죠. 따라서 정답 2번, 위치 이동이 되겠어요. 자, 그럼 이제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곳을 답사하는 과정 순서대로 바르게 나타낸 것. 자, 이 문제 역시 굉장히 자주 나오는 문제 유형 중의 하나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머릿속에 순서 잘 기억해 둬야 될것 같은데요. 자, 우리 답사를 하기 위해선 먼저 계획을 세워야 되죠. 그리고 계획 세운 걸 바탕으로 답사를 해야 됩니다. 답사를 갔다 와선 그냥 끝인가요? 아니죠. 그 내용을 정리를 하고 정리한 내용을 친구들에게 발표해야 되겠죠. 따라서 우리 순서대로 하면 니은, 기역, 리을, 디귿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택지 3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이제 11번 문제 볼 건데요. 자, 그림 보고 답사할 때 주의할 점입니다. 자, 그림을 보니까 어이쿠. 자, 지금 친구가 어떻게 돼 있나요? 넘어졌네요. 자, 넘어졌다? 무엇과 관련되어 있을까요? 안전과 관련된 우리가 주의할 점을 떠올려야 되겠죠. 자, 우리가 답사할 때 제일 중요한 거 선생님 무엇이라고 했어요? 꼭 안전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의 살피면서 안전에 유의해야 된다. 자, 여기서의 핵심은 바로 안전에 유의해야 된다. 안전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들어가면 우리 친구들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12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사는 곳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할수 있는 일로 알맞지 않은 것입니다. 자, 선택지를 보고 아닌 것을 우리가 함께 찾아볼게요. 1번 볼게요. 사는 곳에 관심을 가진다. 그렇죠. 우리가 사는 곳에 관심을 가져야만 우리가 사는 곳을 더 살기 좋게 만들 수 있겠죠. 자, 2번. 지역 누리집에 개선 의견을 올린다. 맞습니다. 개선 의견이라고 하는 것은, 아, 이런 점이 불편하니까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는 의견이에요. 자, 더 살기 좋은 곳을 만들기 위해서 할수 있는 일이겠죠? 3번. 함께

쓰는 시설 올바르게 이용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나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이용하는 것이고 이걸 올바르게 이용해야만 오래오래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4번. 사는 곳에 있는 시설이나 장소를 줄인다? 그렇지 않죠. 자, 어떤 편리한 시설이나 장소는 여러분들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들이 더 쉽게 이용할 수 있으니까 더 살기 좋은 곳이 되겠죠. 따라서 우리 12번 문제에 알맞지 않은 것 4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1단원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수행평가 문제 함께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사회 1단원 수행평가 교재 113쪽입니다. 자, 우리가 사는 곳 그림을 그리는 과정입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중단원에서는 내가 사는 지역의 장소를 우리가 그림으로 표현하는 것을 함께 공부했었어요. 자, 우리가 사는 곳을 그림으로 표현하려고 할때 그려야 할 알맞은 장소를 다음을 참고해서 쓰세요. 자, 좋아하는 장소. 자, 이런 식으로 우리 친구들이 썼는데, 자, 그림으로 표현할 때는 어떤 장소들을 쓸수 있었냐면, 내가 자주 가는 장소, 또는 잘하는 장소,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장소, 또는 가보고 싶은 장소, 아니면 다른 친구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은 장소, 등등등의 이러한 장소들을 우리가 그림으로 표현해 볼수 있어요. 자, 그림 이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으로 표현을 할수 있었어요. 접는 책으로도 여러분들 만들 수 있었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럼 이제 2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곳의 장소를 그릴 때 주의할 점두 가지 이상 쓰는 문제입니다. 자, 두 가지, 세 가지 생각나는 대로 적어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우리가 사는 곳 장소 그릴 때 주의할 점. 바로 첫 번째, 모든 장소 다 그릴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자, 그리고 상상해서 그리면 된다? 안 된다. 자, 실제 있는 장소를 여러분들 선택하셔야 되고요. 장소에 대한 생각이나 느낌 모두 표현해야 된다? 아니죠. 모두 표현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생각 떠올리셔서 정답을 적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도보고 물음에 답하는 문제인데요. 자, 우리 이런 지도, 무슨 지도? 디지털 영상 지도. 자, 그러면 우리 디지털 영상 지도, 위의 디지털 영상 지도는 무엇을 디지털 정보로 변환하여 컴퓨터나 스마트폰 같은 디지털 기기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지도일까요? 자, 선생님, 어떤 사진이라고 했었나요? 그렇죠. 인공위성에서 찍거나 또는 비행기에서 찍은 사진을 디지털 정보로 변환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3번 괄호 안에 들어갈 말은 인공위성이나 비행기에서 찍은 사진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영상 지도가 종이 지도와 다른 점을 위 지도의 기억 기능을 이용하여 쓰세요. 자, 기억 기능은 어떤 기능이지요, 여러분들? 바로 확대와 축소 기능입니다. 자, 이 기능이 있기 때문에 디지털 영상 지도에서는 우리 지역을 전체적으로도 볼수 있지만 내가 조금 더 자세하게도 볼수 있죠. 하지만 종이 지도는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더 자세하게 볼 수도 그렇다고 또 전체적으로 볼 수가 없어요. 따라서 우리 4번 정리해보면 디지털 영상 지도는 우리가 디지털 정보로 변환했기 때문에 확대와 축소 기능을 사용해서 우리가 사는 곳의 전체적인 모습과 자세한 모습을 볼수 있다라는 내용을 적어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확대 및 축소 기능, 그리고 이걸 사용해서 전체적인 모습과 자세한 모습 볼수 있다. 자, 이런 내용이 꼭 들어갈 수 있게 우리 친구들이 정답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과 함께 국어 2단원, 그리고 사회 1단원의 두 번째 중단원 정리를 마무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친구들한테 오늘 미션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 네모 안에 들어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내가 사는 곳 주변에 있는 장소 중 누군가에게 꼭 소개하고 싶은 곳이 있다면 하나를 골라서 한번 소개를 해볼게요. 자, 소개를 할 때는 우리가 글의 짜임, 국어 시간에 배웠죠? 글의 짜임을 잘 생각하면서 우리 친구들이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개하는 글 수강 후기 게시판에 꼭 올려주세요. 자, 이렇게 국어, 사회 마무리했고요. 이제 다음 시간엔 우리 수학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우리 친구들 볼게요.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을 과학과 사랑에 빠지게 만들어줄 최사랑입니다. 자, 우리 지난 강의에 이어서요, 호흡과 배설과 관련된 문제 계속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신 실전 문제 15번부터 23번 문제까지 풀어볼 거고요. 이어지는 고난도 탐구 문제 8문제 모두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바로 문제풀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내신 실전 문제 15번 문제입니다. 자, 오줌의 생성과 배설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자, 우리 오줌 생성 과정은 크게 여과, 재흡수, 분비 이 3단계로 나누어 본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우리 이어지는 문제들 모두 해결하기 위해서 오줌 생성 과정 간단하게 빨리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단계 여과는요.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는 물질의 이동이었나요? 맞아요. 바로 이렇게 모세혈관이 실뭉치처럼 뭉쳐 있었던 토리에서 토리를 감싸고 있는 보먼 주머니로 물질들이 이동하는 것이었는데요. 이때 이동하는 물질들은 크기가 작은 물질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포도당, 아미노산, 물, 그리고 우리가 배설해야 되는 주인공인 이 요소까지 모두 다 여과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럼 두 번째 단계는 어땠나요? 바로 우리 몸에 필요한 물질을 다시 가지고 오는 재흡수 단계였었죠. 이때는 나가면 안 되는 물질까지 여과됐기 때문에 그 물질을 다시 몸 안으로 데려와야 됩니다. 따라서 세뇨관에서 우리 혈액인 모세혈관 방향으로 물질이 이동하는 것이고요. 이때 이동하는 물질은 우리 몸에 필요한 물질들입니다. 그래서 포도당과 아미노산, 물 등이 있었고요. 요소는 가지고 오지 않는다라고 따로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은 정리하는 단계, 분비 단계입니다. 이때는요, 우리 1단계인 여과 단계에서 미처 여과되지 못한 이 요소를 마저 내보내는 단계입니다. 따라서 모세혈관에서 세뇨관 쪽으로 노폐물을 내보내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말하는 노폐물 주로 요소겠죠.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 오줌은 네프롬에서 이러한 여과 재흡수 분비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다라는 설명이 맞는 것이고요. 여과는 토리에서 보먼 주머니로 크기가 작은 물질이 나가는 과정 정확하게 맞는 설명입니다. 자, 디귿, 분비는 여과되지 못하고 남은 노폐물이 세뇨관에서 모세혈관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세혈관에서 세뇨관 쪽으로 마저 정리를 해주는 과정이기 때문에 디귿이 틀린 설명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정답은 3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걸 그대로 다 적용해서 오줌 생성과 관련된 문제 모두 다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6번 문제도 한번 볼게요. 그림은 콩팥의 네프론에서 오줌 생성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입니다. 여기서 아까 정리했던 우리 여과 재흡수 분비 과정을 찾아서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우리 첫 번째 A에서 B로 이동하는 물질, 이것을 첫 번째 단계인 여과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이때 이동하는 물질은요, 크기가 작은 물질들이었습니다. 어떠한 것들이 있었느냐? 바로 물, 요소, 그리고 포도당과 아미노산이었습니다. 그러나 단백질과 적혈구는 크기가 커서 이렇게 여과될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따라서 정답은 기역과 니은 그리고 리을 비읍인 5번을 골, 아, 리을 비읍이 아니라 미음 비읍인 4번을 골라주시면 되는 건데요. 계속해서 우리 뒤 이어지는 단계도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세뇨관에서 다시 몸에 필요한 물질들을 흡수해 오는 과정, 재흡수 단계를 이렇게 표시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미처 여과 되지 못한 노폐물을 다시 세뇨관으로 내보내는 단계, 분비 단계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문제 보도록 할게요. 17번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골라보도록 할게요. 자, A는 누구였나요? 바로 모세혈관이 실뭉치처럼 뭉쳐있는 토리였었고요. 그리고 토리를 감싸고 있는 주머니 B가 봄원 주머니였습니다. 그리고 이 봄원 주머니는 C, 세뇨관으로 연결이 되어 있으며 그 옆에 있는 D는 모세혈관입니다. 자, 그래서 1번부터 보시면 세뇨관은 C이기 때문에 틀린 보기가 되겠고요. 혈액은 B에서 D쪽으로 이동할 수 없습니다. 혈액은 계속해서 이 혈관에 남아있고 이 토리에서 봄원 주머니로 이동하는 여과 단계에서도 이미 크기가 크기 때문에 여과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B에서 다시 D로 이동할 수 있다. 이것은 틀린 설명이 되는 것이죠. 3번 C는 콩팥 정맥과 연결된다? 자, 우리 콩팥 정맥은 혈관이잖아요. 그런데 이 노란색 관은 우리 몸 밖으로 빠져나가는 오줌이 생성되고 지나가는 관입니다. 따라서 콩팥 정맥과 연결된다? 이것도 틀린 설명이 되겠고요. 그리고 4번, 단백질은 C에서 D로 이동한다. 단백질도 크기가 크기 때문에 우리 C에서 D로 이동할 수 없습니다. 자, 5번 요소는 D에서 C로 이동한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오줌 생성 과정의 3단계가 분비였었는데요. 이 분비 과정에서 미처 여과되지 못한 요소가 모세혈관에서 세뇨관으로 이동합니다. 따라서 이동할 수 있다. 맞는 설명이므로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18번입니다. 노폐물이 콩팥을 통해 몸 밖으로 나가기까지의 그 경로를 옳게 나열한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토리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토리를 감싸고 있는 봄원 주머니 쪽으로 물질이 이동합니다. 이때 이동하는 물질은 크기가 작은 물질이었죠. 이것을 우리 여과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이렇게 여과된 물질은 봄원 주머니를 지나 세뇨관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동을 하게 되고요. 이 세뇨관은 주변에 있는 모세혈관과 계속해서 물질 교환을 하면서 점점 묘소의 양이 쌓이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오줌은 콩팥 깔때기에 모여서 오줌관을 통해서 방광까지 내려오게 되고요. 방광에 잠시 저장이 되었다가 요도를 통해 몸 바깥으로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옳게 나열한 보기는요, 바로 5번이 되겠습니다. 19번 볼게요. 세포호흡으로 얻은 에너지가 사용되는 예로 옳지 않은 것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에서 배웠던 이네 가지 기관계들의 작용은요, 모두 다 세포호흡을 원활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배웠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세포호흡을 왜 하느냐? 바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이 에너지가 어떻게 사용되는데요? 네, 생명활동을 유지할 수 있는 작용을 하는데 거의 대부분의 이 에너지가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라나는 생장을 할 때도 에너지가 당연히 필요하고요. 몸을 움직이고 근육을 쓰는 이런 근육 운동도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노래를 하는 것도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듭니까? 배에 힘도 줘야 되죠. 우리 목소리를 떨려서 진동도 발생시켜야 되죠. 그래서 노래하기도 에너지가 들고요. 이 열을 발생시켜서 체온을 유지하는 데에도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모세혈관과 허파과리 사이에 이 기체가 교환되는 원리는 무엇이었나요? 맞아요. 바로 확산이었거든요. 이 확산이라고 하는 것은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스스로 이동하는 그러한 현상입니다. 따라서 이것에는 에너지가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20번입니다. 세포호흡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골라볼게요. 세포호흡에 필요한 산소는요, 호흡기를 통해서 우리 몸 안쪽으로 흡수가 됩니다. 맞는 설명이죠. 그리고 세포호흡에 필요한 또 다른 거, 바로 영양소였는데요. 이 영양소는 소화계가 담당해서 소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몸 안쪽으로 흡수를 합니다. 맞는 설명이고요. 3번. 세포호흡으로 얻은 이 에너지는 모두 다 두뇌 활동에 사용이 될까요? 우리 바로 이전 문제에서 다양한 곳에 쓰인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두뇌 활동뿐만이 아니라 체온 유지, 뭐 근육 운동 등 다양한 곳에 쓰임으로 정답은 3번입니다. 4번, 세포의 목적은요? 무엇이라고요? 맞아요. 우리가 생명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결국에 얻기 위해서였었고요. 세포의 결과 발생했던 이 요소는 배설계를 통해서 몸 밖으로 내보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배설 과정이었죠? 정답은 3번입니다. 21번 문제 볼게요. 그림은 세포호흡과 그리고 기관계의 통합적인 작용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해서 가나다라마까지 빈칸이 뚫려 있고요. 그리고 각각의 작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각 부분의 기호와 이름을 먼저 짝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다양한 기관계가 통합적으로 작용해야 되는 이유가 뭐였냐면 결국엔 이 세포가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세포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 세포들이 결국은 세포호흡을 해서 끊임없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생산해내야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영양소를 분해해서 에너지를 얻어내는 이 주체는 바로 세포가 되겠습니다. 온몸에 있는 이 세포들이기 때문에 조직세포라고도 부릅니다. 자, 그래서 마가 바로 조직세포로 5번이 맞는 것인데요. 자, 그러면 가나다라는 각각 무엇인지 올바르게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산소기체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 기체를 내보냅니다. 이러한 기체 교환을 담당하는 기관계의 이름은 호흡계였습니다. 자, 그리고 세포의 결과 만들어진 노폐물을 오줌의 형태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기관계를 배설계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영양소를 잘게 쪼개서 세포가 흡수할 수 있을 정도로 잘게 소화를 시키고, 그리고 그 영양소를 몸 안으로 흡수하는 역할, 바로 소화계가 담당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흡수되지 않은 물질은 그냥 대변의 형태로 몸 밖으로 나오게 되었고요. 자, 이러한 각각의 기관계에서 생성하거나 받아오는 이러한 물질들을 운반해주는 이 역할, 다는 바로 순환계였습니다. 그래서 올바르게 연결하는 것까지 연습을 해 보았습니다. 자, 그럼 22번 이어서 한번 볼게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가, 호흡계에서 음식물 속의 영양소를 소화하고 흡수할까요? 아니요, 이것은 라, 소화계의 역할입니다. 자, 2번, 나에서 노폐물을 물과 함께 걸러서 몸 밖으로 내보낸다? 자, 나는 배설계이기 때문에 노폐물을 내보내는 역할 맞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2번이고요. 계속 볼게요. 3번입니다. 다에서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낼까요? 아니요, 이러한 기체 교환을 하는 것은 가, 호흡계의 역할이었습니다. 4번, 라에서 조직세포에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전달해줄까요? 자, 이 전달해주는 역할은 바로 운반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다. 순환계의 역할이었습니다. 5번, 소화되지 않고 남은 찌꺼기는 말을 통해서 배출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말은 조직세포를 의미하죠. 따라서 소화되지 않고 남은 찌꺼기 그대로 이 소화기관을 통해서 몸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라라고 고쳐주셔야 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23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은 우리 몸에 있는 기관계의 작용을 나타낸 것입니다. 방금 봤었던 이 기관계의 통합적인 작용 그림과 굉장히 비슷하게 생겼죠?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러한 통합적인 그림 나오면요. 가장 먼저 조직세포가 어디 있는지 확인을 하시면 되고요. 이 조직세포를 기준으로 각각의 이제 기관계들을 하나씩 찾아주시면 되는데요. 이 힌트들이 이렇게 항상 주변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처럼 산소기체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내보낸다라고 하면 기체 교환을 담당하기 때문에 호흡계구나.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고, 음식물, 영양소의 소화 흡수, 이런 것과 관련된 것들은 다 소화계가 담당하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소화계라고 찾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줌이 나오면 이제 무조건 노폐물을 몸 밖으로 내보내는 배설계의 역할이다라고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렇게 가운데에서 물질들을 운반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은 순환계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다 찾아주시고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볼게요. 기억. 가를 통해 흡수된 영양소는 순환계를 통해 조직세포로 운반될까요? 자, 일단 영양소의 흡수는요, 음식물을 소화시키고 흡수시키는 나, 소화계의 역할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나로 고쳐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흡수된 영양소가 순환계를 통해서 모든 세포로 운반된다라는 뒤의 내용은 맞습니다. 자, 니은 볼게요. 나를 통해
자, 소화기죠. 흡수된 산소가 순환기를 통해 조직세포로 옮겨낼까요? 자, 우리 산소를 흡수하는 것. 우리 앞에서 찾은 것처럼 호흡기의 역할이었습니다. 따라서 가라고 고쳐주시면은 그렇게 들어온 산소가 온몸의 조직세포로 순환기를 통해 운반된다. 뒤에 내용은 또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띠급 볼게요. 자, 그렇다면 요소는 순환기를 통해서 다로 운반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요소는 세포들이 세포호흡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노폐물이었죠. 이러한 노폐물은요, 순환계를 통해서 운반이 되고요. 이 돌아다니던 요소가 배설계를 지나면서 오줌의 형태로 몸바깥으로 나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따라서 요소를 오줌의 형태로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다를 여기다가 넣으시면 맞는 설명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디귿은 맞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럼 고난도 탐구 문제 이어서 쭉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한번 볼게요. 그림 가는 사람의 호흡기관, 나는 호흡 운동의 모형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거 호흡 운동 모형 굉장히 자주 출제되는 유형의 문제인데 이렇게 실제 기관과 놓고 비교를 하는 식의 문제도 충분히 출제될 수 있습니다. 한번 옳은 것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는 순간이다라고 되어 있네요. 자, A는요. 공기가 출입하는 가장 바깥의 통로, 코입니다. 그리고 이 코와 연결된 기다란 건 B가 바로 순간이었죠. 따라서 1번은 틀린 설명이며, B도 수많은 허파과리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C, 폐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순간에 대한 설명이 아니어서 틀린 보기가 됩니다. C는 많은 근육으로 이루어진다. 폐는요, 근육이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움직일 수 없어서 이것을 둘러싸고 있는 갈비뼈와 가로막의 움직임에 의해 상대적으로 이제 부피와 압력이 변하면서 공기가 들어왔다 나갔다.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했었죠. 따라서 3번도 틀린 설명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4번 고무풍선이 나옵니다. 이제 오른쪽에 있는 호흡 운동 모형으로 넘어갔는데요. 고무풍선은 지금 양쪽에 Y자간으로 나누어진 곳에 두 개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로 공기가 들어왔다가 혹은 뭐 나갔다가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우리 실제 기관으로 비유를 하면은 폐와 일치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무풍선 C에 해당한다라고 해주셔야 되겠고요. 고무막을 아래로 잡아당기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만큼의 공간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부피가 증가하기 때문에 압력은 반비례해서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기는 언제나 압력이 높은 데서 낮은 곳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압력이 높은 바깥에서부터 안쪽으로 들어와서 결국은 풍선 쪽으로 공기가 이동하게 되고 이것은 들숨의 원리를 알수 있는 경우에 해당했습니다. 따라서 부풀어 오른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5번입니다. 자, 2번이에요. 그림은 호흡 운동을 하는 동안 시간에 따른 폐 내부의 압력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골라볼게요. 자, 지금 이 자료는 아마 처음 본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낯선 자료가 나와 있기 때문에 고난도 탐구 문제에 들어가 있는데 우리 일단 기본적으로 기체의 이동이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는지만 정확하게 알면은 우리 이 그래프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기체는요, 언제나 압력이 큰 고기압에서 압력이 작은 저기압 쪽으로 이동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대기압과 그리고 폐 내부의 압력을 두 개를 비교해서 어느 것이 더 큰지, 그래서 기체가 어디로 이동하는지를 찾아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대기압은 거의 항상 언제나 일정합니다. 약 1기압으로 일정을 하고요. 우리 폐 내부의 압력은 이 대기압보다 낮을 때도 있고 혹은 더 커질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대기압보다 압력이 작은 A 구간부터 한번 볼게요. 공기는 무조건 압력이 큰 곳에서부터 작은 곳으로 이동합니다. 즉, 이 A 구간에서는 대기압이 폐 안쪽의 기압보다 더 높기 때문에 이렇게 대기 쪽에서 우리 폐 안쪽으로 공기가 들어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A는요, 숨이 들어와지는 들숨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자, 그럼 B는 어떨까요? B 구간에서는요, 폐 내부 압력이 더 커요. 그러니까 내부에서 더 작은 바깥쪽으로 공기가 이동하게 되겠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요, 우리 숨이 바깥으로 나가는 날숨에 해당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찾아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1번부터 해석을 해볼까요? A 공간에서 들숨이 일어난다. 맞습니다. 그럼 들숨이 일어날 때 가로막은 어떻게 되는데요?
맞아요. 우리 흉강의 부피 커져야 되니까 가로막 아래로 내려갑니다. 자, 그럼 비구간 볼까요? 비구간에서는 날숨이거든요. 공기가 폐에서 대기 중으로 밀려나간다. 맞는 설명이고요. 흉강의 부피는 A 구간에서가 B 구간에서보다 더 큽니다.

그러니까 압력이 작아져서 공기가 들어오는 것이고요. 그런데 흉광의 압력은요, 부피와 반비례하잖아요. 따라서 A 구간보다 B 구간이 더 커야지 나가게 되겠죠. 따라서 틀린 것 5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약간 낯선 자료, 해석하는 것까지 함께 연습을 해보았습니다. 자, 그럼 3번 볼게요. 그림은 헛박과리와 모세혈관 사이에서 일어나는 기체 교환을 나타낸 것인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도 골라보겠습니다. 자, 기체 교환이 일어나는 장면을 굉장히 크게 확대해가지고 나타낸 거예요. 자, 지금 이 그림은요, 헛박과리 하나의 이 공기 주머니를 크게 자른 이 단면을 나타낸 것이고요. 그리고 그 주변을 감싸고 있는 이 길다란 관은 모세혈관입니다. 보니까 정말 혈관벽이 세포 하나 두께로 굉장히 얇죠. 그래서 물질 교환하기가 굉장히 쉬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혈액은 지금 가방향 쪽으로 들어와서 나방향으로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가방향의 이 혈관의 이름은 바로 폐 동맥과 연결된 곳이구나라고 알수 있습니다. 그쵸? 우리 동맥, 정맥은 언제나 심장이 기준이기 때문에 심장에서 나와서 폐로 들어가니까 폐동맥과 연결된 부분일 거고요. 자, 나는 어느 부분과 연결될까요? 그렇죠. 반대로 폐, 정맥과 연결이 된 부분일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폐포, 헛박과리 주변을 돌면서 기체 교환을 하는데요. 우리 몸, 안에서부터 몸 바깥으로 내보내야 되는 기체 A는 바로 이산화탄소 기체였고요. 그리고 이 외부에서 우리 혈액 속몸 안쪽으로 들여와야 되는 기체 B는 바로 세포에 필요한 산소 기체였습니다. 자, 이렇게 다 찾아주셨으면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A, 이산화탄소는 세포 호흡에 이용된다? 아니요. B, 산소가 이용됩니다. 그리고 2번, B는 이산화탄소 아니요, A가 이산화탄소입니다. 3번, 간은 폐정맥과 연결된다? 아니요, 폐동맥과 연결된 혈관이고요. 4번, 가의 혈액은 나의 혈액보다 산소량이 더 많을까요? 아니요, 이산화탄소를 많이 가지고 오고 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내보내고 산소를 받아서 돌아가는 폐정맥에 더 산소의 양이 많겠죠. 따라서 나가 더 많으므로 4번도 틀렸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5번. 온몸에서 B, 산소기체는 모세혈관에서 조직세포 쪽으로 이동을 해서 이 세포가 세포호흡을 할수 있도록 제공을 해줍니다. 따라서 이 5번이 맞는 설명이네요. 정답은 5번입니다. 4번 문제 볼게요. 그림은 사람의 배설계를 나타낸 것인데,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골라보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빠르게 A, B, C, D 무엇인지 찾아줘야겠죠? A는 오줌을 만드는 중요한 기관, 바로 콩팥이었고요. 이 콩팥에서 만들어지고 모여진 이 오줌이요. B, 오줌관을 따라서 내려가게 됩니다. 그래서 C, 방광에 잠시 오줌이 저장되었다가 D, 요도를 통해서 몸 밖으로 배설이 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기억. A는 겉질, 속질, 콩팥, 깔때기로 구분된다라고 해서 이 콩팥의 구조를 조금 더 자세하게 물어보고 있어요. 보기의 내용이 조금 자세합니다. 겉질, 속질, 콩팥, 깔때기로 구분된 거 콩팥의 구조 맞았고요. 그리고 니은 B, 오줌관은 방광에 모인 오줌이 몸 밖으로 나가는 통로이다. 자, 이것은 D에 대한 설명입니다. C, 방광이다. 이것이 맞는 설명이고요. D는 보먼 주머니에 연결된 매우 가느다란 관이 아니라 이미 그것은 이제 콩팥의 뭐 보먼 주머니, 세뇨관 이런 것들 다 들어있는 것이고요. 여기서 이미 오줌 생성은 끝나고 그 다음에 내려와서 최종적으로 몸 밖으로 나가는 관이기 때문에 디귿도 리을도 틀린 설명이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기역과 디귿 2번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 볼게요. 그림은 배설기관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해서 가와 나도 있고요. 그리고 ABCD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주기 위해서 먼저 이 그림부터 정확하게 분석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가와 나 모두 다 혈관입니다. 그런데 간은 들어오고 있는 혈관이고요. 그래서 쭉 이곳에서 오줌이 생성이 되고 다시 나가는 혈관이 나가 됩니다. 따라서 간은요, 콩팥, 동맥이 되겠고요. 그리고 나는 콩팥, 정맥이 됩니다. 우리 동맥과 정맥의 기준은 언제나 심장이니까 심장에서 나와서 콩팥 쪽으로 오는 혈관, 동맥, 그리고 나가는 다시 심장으로 들어오는 혈관, 정맥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콩팥 동맥과 정맥 중에 노폐물이 더 많은 것은 어디일까요? 그렇죠. 아직 심장을 이 콩팥에서 오줌 생성 과정을 거치지 않은 이 동맥 부분이 노폐물이 더 많을 거고요. 그리고 이 정맥은 돌아가는 피니까 노폐물이 더

줄어든 혈액이 흐르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A, B, C, D는 또 누구일까요? 자, A는 콩팥 동맥에서부터 갈라져 나와서 얇은 혈관이 공처럼 뭉쳐있는 부분입니다. 바로 토리고요. B는 그것을 감싸고 있는 주머니, 보먼 주머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보먼 주머니는요, 바로 길다란 얇은 오줌관인 세뇨관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세뇨관은 이 모세혈관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옳은 거 한번 찾아볼게요. 1번, A에서 B로 포도당이 재흡수되나요? 자, 토리에서 보먼 주머니로 이동하는 과정은 크기가 작은 물질이 이동하는 여과입니다. 그래서 1번은 틀린 보기고요. 2번, B 주변을 모세혈관이 감싸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 D 세뇨관 주변을 모세혈관이 감싸고 있죠. 3번, C는 토리를 둘러싸고 있는 주머니 모양의 구조이다. 우리 이것은 B 보먼 주머니에 대한 설명이고요. 4번, D는 콩팥과 방광을 연결하는 긴 관이다. 뭔가 관이 붙어 있으니까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콩팥 전체와 방광까지 연결해주는 그 관은 오줌관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기서는 이 콩팥 안에 있는 네프론의 아주아주 아주 작은 세밀한 오줌관입니다. 따라서 세뇨관과는 다른 것이기 때문에 틀린 설명이고요. 5번, 가의 혈액이 나의 혈액보다 요소가 더 많다. 노폐물이 아직 더 많은 상태다. 이것이 바로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노폐물량을 비교하는 것 조금 어려운 부분이었기 때문에 난이도가 높은 문제로 분류가 되었는데요. 정답은 그래서 5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 볼게요. 그림은 노폐물의 생성과 배설을 나타낸 것인데요. 우리 ABC 빠르게 찾아보겠습니다. 지방 탄수화물 단백질을 얘네들을 세포호흡의 결과물로서 나타나는 이 물질. 공통적으로 A와 B가 있었습니다. 자, 폐로만 빠져나가는 이 A는 이산화탄소 기체가 될 것이고요. 폐와 콩팥으로 빠져나가는 이 B는 물이 될 겁니다. 그리고 암모니아가 간에서 조금 더 독성이 약한 물질로 바뀐 C가 바로 요소가 되겠죠. 요소는 콩팥을 통해 오줌으로 나가게 됩니다. 기억, 폐에서 A는 헛팥과리에서 모세혈관으로 이동한다? 아니요, 모세혈관에서 헛팥과리로 내보내야 됩니다. 니은, B는 콩팥을 통해 오줌으로 일부 배설이 된다. 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고요. 디귿, 암모니아가 C로 전환되는 과정, 간에서 일어나는 작용 맞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7번 볼게요. 그림은 콩팥의 네프론에서 오줌이 생성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인데요. 자, 한번 해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렇게 콩팥 동맥에서부터 모세혈관이 나와서 뭉쳐있는 이 혈관 기억은 토리입니다. 그것을 감싸고 있는 니은은 보먼 주머니입니다. 그래서 이 보먼 주머니는 길다란 오줌관인 세뇨관과 연결이 되죠. 자, 그러면 이 오줌 생성 과정 가나다를 한번 찾아볼까요? 토리에서 보먼 주머니 쪽으로 이동하는 첫 번째 단계 바로 여과였었고요. 그리고 여과된 물질 중 우리 몸에 필요한 것을 다시 가지고 오는 나는 재흡수 단계. 그리고 필요 없는 물질을 계속해서 세뇨관 쪽으로 내보내는 단계, 분비 단계였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억부터 볼게요. 포도당은 B에 해당하고 요소는 C에 해당한다? 자, 포도당, 이 보라색 동그라미를 보니까 여과가 됐다가 다시 또 우리 몸으로 많이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오줌에는 아예 없어요. 따라서 맞고요. 요소도 처음에 크기가 작아서 이렇게 여과가 되는데요. 계속해서 시간이 지나서 분비가 되면서 이 오줌관에 더 많이 모이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가는 혈액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게 되죠. 따라서 요소 C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가는 여과, 다는 재흡수가 아니라 다는 분비라고 해주셔야 되고요. 디귿, 나 과정으로 A가 이동할 수 있다. 나는 재흡수입니다. 자, 지금 A는요, 애초에 크기가 커서 여과될 수 없는 물질, 뭐 단백질과 같은 것들이 해당하거든요. 따라서 다시 재흡수도 될수 없습니다. 릴, 기억은 토리죠. 모세혈관이 실뭉치처럼 뭉쳐있는 곳에 맞고요. 그리고 니은은 보먼 주머니, 디귿은 세뇨관이므로 맞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기역, 리을, 미음인 3번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8번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은 우리 몸에 있는 기관계의 작용을 나타낸 것입니다. 우리 보자마자 간하다라 뭔지 찾아주셔야겠죠. 그래서 간은 영양소 있으니까 우리 소화계를 담당하는 거 맞고요. 그리고 나는 물질을 계속 운반해주는 순환계의 역할 맞습니다. 다는 기체 교환을 하고 있네요. 호흡계의 역할 맞는데요. 자, 4번. 소화되지 않고 남은 찌꺼기는 그냥 그대로 소화기관을 통해서 몸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오줌을 생성하는 과정은 배설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4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자, 5번도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는 우리 6단원 전체를 또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 다음 강의에서 또 만나요. 안녕!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All in One 중앙영어. 자, 오늘은 263강 수요일 순서고요. 자, 오늘은 수의 일치를 쓰기로 연결해서 반복학습하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자, 수의 일치를 활용해서 자, 문장들 여러분들 다섯 개 만들어 보실 거고요. 자, 학습이 끝나신 이후에는 그 내용들 다시 한번 듣고 따라 읽어 보심으로써 자, 오늘의 내용들을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시면 첫 번째 문장부터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첫 문장은 이렇습니다. 퐁이라고 하는 것이 10대 청소년이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 만약에 그때 행하여지면 자, 불편할지도 몰라 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영문으로는 어떤 어구들이 제시가 좀 되어 있나요? 자,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네요. 한국어로는 1번, 2번, 3번 이렇게 세 덩어리예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일단 한국어부터 먼저 한번 해봅시다. 자, 누가 뭐 한대요? 포옹이 불편할지도 몰라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얘는 뭐예요?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가 행하여 진다면 이런 얘기니까 이거는 지금 불편해지는 조건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수식하는 부사적 수식 아니겠어요? 자, 따라서 요거는 지금 문장 맨 앞으로 도치돼서 가도 되고요. 그 다음에 문장 끝으로 가도 되겠습니다. 저는 그런데 이것을 문장 끝에다가 집어넣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시면 이것을 영문으로 다시 옮겨서 한번 좀 가보시면 어때요? 얘가 1번이겠죠? 자, 그 다음에 불편할지도 모른다는 비동사와 보어로 구성된 거,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녀석이 2번, 요 녀석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거는 어디 들어가는 거죠? 이거는 맨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집어넣으시면 되는 것이고요. 자, 일단 그러면 한국어부터 재배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와 비동사의 복 다음에 자 부사적 수식어가 절로 문장 꼬랑지에 배치된 구조가 되겠고요. 영문으로 바꾸시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어디만 신경 쓰시면 되나요? if 이하가 조금 기니까 이 부분만 좀 신경을 좀 써보시면 되겠죠. 자, 그것이 행하여지다. do라고 하는 동사는 뭐뭐를 하다, 행하다의 뜻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동태가 되면 행하여지는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는 부사절이 나와 있네요. 언제 행하여지는 겁니까? 10대 청소년이 누구와 함께 있어요? 친구들과 함께 그렇게 있을 때 허그가 이렇게 행하여지면 불편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may는 허락의 뜻도 있지만 뭐뭐일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추측의 뜻도 있고요. 자, 그리고 요렇게 하고 사실은 복기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이번 강의 수의일치를 배웠으니까 점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동사가 나오게 되면 주어의 단복수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자, 그러나 비동사는 많이 보여주죠. 그래서 is는 앞쪽의 주어가 3인칭의 단수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세 번째 is도 마찬가지로 자 그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고요. 여기에 있는 is는 여러분들 있다, 존재하다예요. 함께 일형식의 동사로 쓰였다라고 하는 점도 언급을 마지막으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복기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할까요? 뭐였습니까? A hug. Maybe, 뭐였죠? Uncomfortable.

자, 불편할 수도 있어요. 자, 조건이 바로 뭐였습니까? If it is done. 언제요? 바로 when a teenager is with his friends. 이렇게 지금 돼 있었던 그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보기까지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었으므로 1번은 끝내고요. 2번으로 갈게요. 자, 두 번째 문장은 이렇습니다. 자, 파리들이 머물러요. 끝. 그 머물다가 자동사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머무르는지 어디에서 머무르는지에 부사가 이제 뒤쪽에 붙는 거예요. 혹은 뭐 문장 맨 앞으로 도치될 수도 있고요. 자, 그래서 자, 기본적으로 문장의 뼈대가 파리들이 머무른다기 때문에 some flies. 머문다는 뭐예요? 이것이 되겠죠. 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거를 먼저 써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거를 먼저 써도 됩니다. 자, 그런데 저는 그냥 구석에서를 좀 먼저 좀 써보려고요. 그래서, 자, 구석에서를, 자동사 바로 뒤에 붙여 써가지고, 자, 지금 3번 자리에다가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in corners가 되겠죠. 그런데 이 구석이 누구로부터 수식받고 있어요? 어디의 구석이에요? 바로 따뜻한 집의 구석이죠. 따뜻한 집이 만약에 한 단어짜리라면 구석의 앞자리에 왔을 텐데, 요거는 지금 구석의 뒷자리에 오는 것이 맞겠습니다. 이렇게 두 단어 이상의 전치사 구로 되어져 있네요. 그 다음에 겨울 동안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문장 맨 끝으로 가든가 아니면 1번의 앞쪽으로 가도 사실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요 문장에서는 저는 요거를 마지막에 집어 넣어 보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가 좀 되었나요? 네, 됐습니다. 그러시면 자, 한글부터 먼저 다시 배열해 볼게요. 파리들이 머물러요. 주어 동사고요. 그 다음에 부사적 수식어, 앞으로 구석을 수식하는 형용사적 수식어, 그 다음에 마지막에 부사적 수식어, 이렇게 배치가 되는 것이고, 영문으로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번 강의에서 배우신 수의일치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면, stay라고 하는 동사는 주어가 최소한 3인칭의 단수는 아니야 라고 하는 정도는 현재형 동사이기 때문에 보여주는 아이고요. 자, 그래서 앞쪽에 복수의 주어와 이렇게 만나고 있다. 다시 한번 눈길을 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자, 요 문장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복기 한번 해보셔야죠. 자, 파리는 fly예요. Some flies 이렇게 되어 있고요. 어떻게 합니까? Stay. 머무른답니다. 자, 어디에 머무른답니까? In corners of a warm house. 이렇게 형용사적 수식어가 와 있었고요. 겨울 동안 뭐였습니까? Over wint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Over the winter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자, 마무리를 지어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시면 자, 세 번째 문장으로 이동해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파리가 겨울에 그래서 잘안 죽나 봐요. 이렇게 그 파리가 겨울에 다 죽어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희한하게 살아 있는 게 집안에 이렇게 숨어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자, 3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3번은 인디언들이 이거 굉장히 흥미롭더라고요. 지문 안에서 봤는데. 인디언들의 전통인가 봐요, 이게. 그래서 멀리서 오는 발소리를 탐지하기 위해서 귀를 갖다 땅에다 이렇게 대고 막 이렇게 발소리가 나는지를 들어보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 지문 안에 있길래 자, 요 문장을 좀 뽑아 봤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문장의 뼈대가 뭐예요? 인디언들이 댄다, 둔다, 놓는다. 무엇을? 귀를. 요게 지금 끝입니다. 그러면 요거 어디다 넣을지, 요거 어디다 넣을지만 여러분들이 결정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영문으로 한번 가볼까요? 어떻습니까? 인디언들이 댄대요. 뭐를요? 자, 목적 어디 있어요? 그들의 귀를 갖다가 댄다잖아요. 그죠? 예, 그거를 갖다가 자, 근데 귀를 대는데 어디다 대요? 바로 땅에다 댑니다. 뭐 하기 위해서 대요? 바로 to 이하 하기 위해서 되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둘다 어떻죠? 부사적 수식어가 되겠습니다. 누구를 앞에 쓰든지 간에 상관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부사가 여러 개 등장하잖아요? 그러면 짧은 거 먼저 쓰고 긴 거를 나중에 쓰는 것이 뭐 일반적이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요거를 좀 먼저 써보려고요. 이렇게 해서 이 녀석을 4번에다가, I'm sorry, 죄송합니다. 요게 좀 짧으니까 요 녀석을 4번에다가 쓸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은 5번에다가 써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자, 이 녀석 4번, 이 녀석 5번으로 옮기시면 되겠네요. 자, 이것을 그대로 여러분들, 자, 한국어로 옮겨보면, 한국어 어순부터 다시 재배치하겠습니다. 자, 목적어 이하에

자, 부사적 수식어가 이렇게 두 개, 이렇게 동반되는 구조가 되겠고요. 자, 이것을 영문으로 바꾸면 이렇습니다. 자, Indians put 이렇게 되어 있네요. put이라고 하는 동사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3단 변화가 put. 한 굉장히 풋풋한 동사예요. 그래서 풋풋풋 이렇게 되고요. 자, 여기서는 그 맥락상 특정 과거 동사로 저희가 보기는 어렵고요. 이건 여러분 현재 동사로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Indians가 복수고, 자, put이 이렇게 와 있으니까 put이라고 하는 동사가 지금 주어가 단수인지 복수인지를 사실은 자, 보여주지 않는 그런 동사고요. 3인칭의 단수는 최소한 아니다. 이 정도는 알수 있기 때문에 Indians와의 결합이 저렇게 된다. 다시 한번 눈여겨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거 제외하고 또 어려운 거 있어요? 별로 없죠. 자, 마지막에 나오는 in order to만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in order to가 되게 되면, 자, to 부정사는 역할이 정해지더라. 부사 용법으로. 이미 배우신 내용이고요. detect는 탐지하다가 되겠습니다. 자, 뭐를요? distance는 거리가 먼. footsteps는 발걸음이에요. 발소리. 그래서 distant footsteps.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는 점만, 자, 다시 한번 언급드리고 마무리 지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이 문장 처음부터 한번 복기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누가 뭐 했죠? 야, Indians put their ear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귀를 대는데, 어디다가 댄대요? 장소가 먼저 나와 있었잖아요. 자, to the ground.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땅에다가 대는데, 뭐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대요? to.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부사임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in order to.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in order to detect. 자, 뭘요? 자, distant footsteps. 이렇게 되어 있는, 자, 그런 문장이었어요. 자, 충분히 여러분들 가능하시겠죠? 네, 이렇게 해서, 자, 3번에 대한 복기까지 깔끔하게 마무리 지어봤고요. 자, 우리 4번으로 갈게요. 자, 4번은 이렇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자, 4개짜리 퍼즐 맞추는 거예요. 누가 뭐 했어요? 바로, 진시황. 많이 들어보셨나요, 여러분들? 예, 중국의, 혼란한 시기를 처음으로 통일했던, 자, 그런 황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장수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황제로 그렇게 알려져 있죠. 진나라를 만들었던, 자, 그런, 그 황제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진시황이 어땠대요? 이게 골격이잖아요. 그럼 즐기다가 타동사니까 어때요? 이게 3번일 거고요. 이거는 4번에다 넣어도 되고, 1번에 앞에다 넣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콤마로 끊겨 있고,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저도 그냥 이거 그대로 존중해서, 자, 4번에다 넣지 않고, 1번에 앞에다가 좀 집어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진시황이 어딨어요, 지금? 진시황 어딨나요? 여기 있잖아요. Emperor, Queen Shi Huang. 이렇게 읽습니다. 자, 그래서, 주어고요. 이 사람 뭐 했대요? 즐겼대요. 그 다음에 뭐를요? 바로 Nationwide Peace. 간단하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 어디 넣는다고요, 여러분들? 1번에 앞에다 넣읍시다. 그래서 이거를 1번 앞에다가 이렇게 배치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부분은 이제 한국말부터 다시 한번 재배치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주어 동사 목적어의 앞쪽에 부사적 수식어가, 자, 앞쪽에 패치되어 있는 구조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영문으로 바꾸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예. Unite라고 하는 단어는 USA, 미국에서도 많이 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자, Unite라고 하면, 자, 요거는 지금, 결합시키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United States of America. 그래서, 아메리카 대륙에 연합된 그런 states, 국가들. 이에요. 그게 바로 미합중국이라고 하는 국가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나이트라고 하면 그렇게 결합시키고 연합시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분리된 kingdoms라고 하면 왕국이니까 분리된 왕국들을 어떻게 해요? 연합시켰다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통일시켰다. 이렇게 여러분들 번역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한 이후에 자, Emperor Qin Shi Huang enjoyed nationwide peace. 이렇게 지금 주어 동사 목적어가 배열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나와 있는 부사적 수식어의 어순만 신경 쓰시면 되겠고요. 자, 수의 일치 배웠으니까 간단하게만 다시 한번 언급하면 동사가 과거형으로 써 있다.

0: 많이 봐줬잖아. 그 지켜봐주는 거를 정말로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자,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영문으로는 이렇게 지금 제시가 돼 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골격부터 먼저 합시다. 내가 고맙게 생각해. 무엇을 고마워하다. 따라서 3번은 어이구, 여기에 이렇게 긴게다 3번이네요. 그러면 이 정말로는 어디 들어가요? 문장 맨 앞에 들어가든가 동사 앞에 들어가든가 끝에 들어가든가. 자, 요거는 그런데 저는 2번에 앞에다가 한번 집어넣어 볼게요. 자, 그러시면 영문으로는 당연히 이게 1번. 자, 그 다음에 누가 2번이에요? 자, really appreciate.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요 녀석이 목적어로 4번으로 구성되면 되겠습니다. 자, 한국말로는 이렇게 되죠. 주어, 동사, 목적어인데 앞에 부사가 이렇게 껴져 있는 자, 이런 구조가 되겠고요. 마지막에 있는 요 목적어 부분이 조금 뭐 추가 설명이 일부 필요할 겁니다. 자, keep in이라고 하는 목적어, 동명사 목적어 앞에 your가 와 있어요. 뭘까요? 바로 의미상의 주어죠. 자, 요 정도의 표현도 여러분들 쉽게 잘 알아들으실 수 있겠습니까? 네, 감사하고요. 자, 두 번째로 가시면 표현적인 측면에서는 keep an eye on a라고 하는 요 어구를 잘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어요. 두 개의 눈이 아니고요. 사람 눈이 두 개인데 하나를 어디 어디에다가 유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일을 하면서 그 일을 지켜봐 주는 데 많이 쓰는 거죠. 공항 같은 데서 Would you keep an eye on my suitcases? 이렇게 얘기하면 내 여행 가방들 좀 어떻게 좀 지켜봐 주시겠어요? 이럴 때잘 쓰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keep an eye on A. 자, 이 표현 여러분께 강조를 좀 드려 볼 거고요. 자, 그럼 나머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자, 내가 여행하는 동안에 우리 집을 당신이 주시해 준 거예요. 고마워하는 건 적어요. 이해됐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 I와 appreciate 사이에 자, 수의일치가 어떻게 발생했는지까지 확인해 보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시면 복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I really appreciate 뭐를요? You're keeping an eye on my house while I travel. 이렇게 돼 있는 문장이었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들, 자, 오늘 나눠야 될 얘기들은 끝났고요. 자, 이제부터는 문장들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따라 해보시고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1: A hug may be uncomfortable if it is done when a teenager is with his friends. Some flies stay in corners of a warm house over the winter. Indians put their ears to the ground in order to detect distant footsteps. After uniting the separate kingdoms, Emperor Qin Shi Huang enjoyed nationwide peace. I really appreciate your keeping an eye on my house while I travel.
0: So, 오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자, 수의일치와 관련된 내용들, 자, 가지고 문장 다섯 개또 만들어 봤고, 연습도 좀해 봤습니다. 자, 이제 좀 단단해지고, 자, 강력해지셨기를 바라고요.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무리 짓고,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안녕!
2: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4: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플러스2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2는 초중학 주요 교과목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플러스2는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평생 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될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 2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 2는 초중학 주요 교과목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공교육 정상화와 사교육비 감소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BS 플러스 2는 성인을 위한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며 평생교육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EBS 플러스 2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와,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4: 팽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민방공경보. 누가 화재경보기 잘못 눌렀나? 아, 시끄러.
5: 이 소리는 화재경보기가 아니라 민방공경보입니다.
4: 민방공경보요? 그게 뭔데요? 민방공경보란 적의 항공기나 미사일 등에 의한 공격이 예상되거나 공격 중일 때 그 사실을 국민들에게 신속히 전파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민방공 경보 소리인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적의 공격이 예상될 때 사이렌 평타음이 1분가량 울리는 것이고, 두 번째, 적의 공격이 임박하거나 진행 중일 때 사이렌 소리가 5초간 상승하다가 3초간 하강하는 소리가 된답니다. 응급 경보가 울리면 대피소 표지판을 찾아 5분 이내에 재빨리 대피해야 하고, 주요 시설이 미사일, 무인항공기에 의해 피폭된다면

을 감동세법으로 강의하는 강성규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그 배울 내용들은요, 4강에서 배울 내용들은 또 역시 중요한 양도소득세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데요. 자, 우리가 양도소득세에서 과세 대상, 이것은 어떤 것을 양도했을 때 부과될 것이냐. 이게 우리가 4회 35회 연달아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과세 대상은 항상 또 숙지를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양도시기, 취득시기. 우리가 양도소득세는 보유기간에 따라서 세금이 확 달라집니다. 우리가 보유기간 그러면 당해자산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보유한을 따지는데요. 그때 어느 때를 취득일로 하고 양도일로 하는지에 따라서 이제 양도소득세 세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양도시기, 취득시기가 2, 3년에 한 번씩 출제가 되는데 이게 34회 시험 때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숙지를 또 잘, 이번 37회 시험 때는 나올 가능성이 또 높아졌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되고요.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시험에 매년은 아니지만 거의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35회 시험 때까지는 또 계속 나오다가 36회 시험 안 나왔기 때문에 37회 시험은 여러분들이 특히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세 대상, 또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 이런 것들이 비과세, 이런 것들이 자, 출제가 된다 생각하고 또 잘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에 대비를 하셔야 되는 그런 중요한 테마들입니다. 먼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을 보겠습니다. 어떤 것을 양도했을 때 부과될 것이냐. 자, 토지, 건물, 당연히 자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도 대상이 되는데요.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는 자 부동산 이용에 관한, 사용수익에 관한 권리로서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이 대상이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지상권, 전세권은 물권인데 용익물권이라고 민법에서 이렇게 배우죠. 그럴 때 용익물권 중에서 지역권은 대상이 아닙니다. 또 이 지상권과 전세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미등기 포함입니다. 미등기 부동산도 포함해서 미등기 지상권, 미등기 전세권도 대상이 됩니다. 자, 그런데 부동산 임차권은 채권이다 보니까 반드시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만 대상이고 등기되지 않은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은 대상이 아니라는 걸 꼭 숙지해야 되겠습니다. 최근에 뭐 34회, 35회 시험에서도 지역권, 그 다음에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 대상이 아니라는 거 알고 있는지를 이미 시험에서 물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에서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대상이 됩니다. 이 권리를 갖고 있으면 결국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게 되는 권리인데요. 아파트 당첨권이나 자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같은 것들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법령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건물이 완성되는 때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 우리가 분양권 갖고 있어요. 그러면 본계약 체결해서 자 아파트 완공되면 건물과 그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게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대상이 됩니다.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대상인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프리미엄 받고 넘기면 프리미엄 상당액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이제 부과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토지 상환 채권, 주택 상환 사채. 발행 기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라든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발행하는 자, 토지 상환 채권, 주택 상환 사채. 상환이란 말 되는 채권은 나중에 토지로 주택으로 바꿔주니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대상이 되고요. 또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이런 것도 대상이 됩니다. 우리가 부동산 매매 계약 체결할 때 여러분 우리가 계약금을 왜 치릅니까? 계약금을 치른 자가 치르지 않은 자보다 우선적으로 그 계약을 완성시켜서 결국 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지위, 권리를 갖게 되니까 우리가 계약금을 치르죠. 그래서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자가 자 잔금 치르기 전에 명의가 바뀌게 되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했다고 봐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자, 부동산에 관한 권리 소개해드렸고요. 대상 인 것과 아닌 것, 자 특히 아닌 것에 방점을 딱 찍으시면 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는 기타 자산이 있습니다. 기타 몽땅 다 가지가 아니라 자 법에 열거되어 있는데요. 기타 자산 먼저요.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 그러면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말합니다. 자,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 사업에 사용하는 건물,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양도하는 이 영업권 대상이 됩니다. 자, 영업권을 제가 옛날에는 뭐 KFC로 예를 들었는데 저는 KFC 그러면 코리안 프라이드 치킨인 줄 알았더니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다국적 기업에서 지금은 그 예를 들지 않고 코리안 치킨 프랜차이즈 뭐 강남점이 있습니다. 그 강남 지역에서 영업할 수 있는 영업권
꽃만 향도하면 그러면 기타 속세상이고 매장 건물과 함께 또는 부동산 임차권과 함께 향도할 때 영업권은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사회에 사용하는 자산과 분리되어

영업권만 단독 양도하면 이건 기타 소득세 대상입니다. 양도 소득세 대상이 아니라는 걸 주의하시고요. 그다음에 특정 시설물 이용 회원권이요. 남보다 배타적 우월적 지위에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회원권, 그 대표적인 예로 골프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헬스클럽 회원권 같은 명칭 불문하고 이용권 회원권은 다 대상이 됩니다. 자, 제가 현장 강의 같은 거 할 때 이런 걸 물어봅니다. 여러분 동의는 헬스클럽 회원권은 대상이 되냐 안 되냐 물어보면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자 동네 우리 동네에는 헬스클럽 회원권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여러분 동네에는 헬스클럽 회원권도 대상이 됩니다. 다만 거래가 안 된다는 것뿐이죠. 1년 동네 연간 회원권 가격이 만약에 100만 원이다. 자 그러면 누가 그걸 사서 프리미엄 얹어서 110만 원, 120만 원에 팔면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이고 누가 사요? 거기 가서 말만 사람은 단돈 100원이라도 깎아주는데 그래서 거래가 안 된다는 것뿐이지 명칭 불문하고 이용권, 회원권 다 대상이 됩니다. 또 회원권적 성격이 들어있는 주식도 포함해서 대상이 됩니다. 이 주식을 보유함으로 인해서 회원들이 누릴 수 있는 지위를 누리게 될 때 이런 주식도 대상이 되고요. 자, 이 주권도 대상이 되는데 우리가 개발재앙구역, 그린벨트 같은 개발재앙구역에서 공익사업을 시행할 때요. 그 사업지구내에서 건물을 옮겨 지을 수 있는 이주권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주권도 대상인데 근데 잘 오셔야 되는 것이 자, 부동산과 함께 양도할 때 이주권이 대상인데 단서를 잘 보셔야 돼요. 가로를. 자, 34, 35 다 그랬습니다. 자, 요 가로를 잘못 봤으면 틀리게 되는 건데 이주권 가액을 별도로 평가해서 따로 구분 신고한다. 이주권 옮겨 질 수 있는 이 권리에 대한 가격을 따로 평가해서 구분 신고한다. 자, 그러면 이것은 양도세 대상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주권이 대상인데 다만 이주권 가액만 별도로 평가해서 구분 신고한다고 하는지 별도로 평가해서 구분 신고한다고 하지 않는지를 잘 따져봐야 됩니다. 별도로 평가해서 구분 신고하면 기타 소득세 대상입니다. 양도 소득세 대상이 아니고요. 별도로 평가해 구분 신고하는 경우 아니다 그럴 때 대상이 됩니다. 별도로 평가해서 구분 신고하는 경우에 이주권은 대상이 아니고요. 자, 주식 출자 지분도 대상인데 제목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파생 상품, 금융 상품도 대상이 된다. 제목만 하시면 되고요. 신탁 수익권,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이런 것도 대상이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양도소득세 대상을 쭉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이제 양도시기, 취득시기 어느 때를 양도시기라고 취득시기를 하냐. 이게 이제 시험에서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37회 시험은 잘 대비를 하셔야 되는데 매매 같은 일반적 거래의 경우에는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을 자, 양도시기 또는 취득시기로 합니다. 대금 청산일이라는 것은 실제로 잔금의 전부를 주고받은 날을 말합니다. 계약상 잔금지불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제목이 왜 양도시기, 취득시기 이렇게 되어 있냐 그러면, 만약에 자, 갑이란 사람과 을이란 사람이 어떤 부동산을 거래하는데, 만약에 계약일이 2026년, 만약에 3월 1일이고요. 자, 계약서상으로 잔금지급일이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이 2026년 4월 10일이고 실제 잔금 지급한 날 대금 청산일이 만약에 2026년 4월 20일이고요. 그 다음에 을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진 등기 접수일이 만약에 2026년 이게 6월 25일이다 그러면 을 입장에서 양도소득세상의 취득시기는 언제냐 그러면 이 사례에서 양도소득세상의 취득시기는 대금 청산일인 4월 20일입니다. 근데 갑 입장에서 양도소득세상의 양도시기는 언제냐 그러면요. 그러면 양도시기 언제입니까 여러분? 양도시기는 역시 요 사례에서 4월 20일이 되겠습니다. 자, 이 대금 청산일 날 여러분 보세요. 갑과 을이 만났잖아요. 갑 입장에서는 이 대금 청산일이 양도일이 되는 거고 사는 사람 입장에서 을 입장에서는 이 날이 취득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도시기 취득시기. 자, 매매의 경우는 같은 날이라는 거. 양도 누구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양도자 입장에서 보면 양도일, 자, 취득자 입장에서 보면 취득일이 된다는 걸 주의합니다. 하여튼 매매 같은 유상승계식은 자, 대금 청산이라는 거. 계약서와는 관계없습니다. 양도소득세는 그다음에 등기 접수일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다 그러면 등기 등록 접수일, 명의 개소일. 주식은 주주 명부에 등재되고 명의 개소일을 취득시로 하는데 부동산은 등기 접수일이고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부동산인지 주식인지 구별하지 않고 그냥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땡땡 등기등록 접수일, 명의세일 이렇게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꺼번에 기억합니다.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다, 등기등록 접수일, 명의세일. 대금 청산 전에 등기를 했다, 등기를 더 빠르다 그러면 등기 접수일.

드립니다. 자, 대금청산일이 4월 20일인데 만약에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 등기 접수일이 3월 15일이다. 자, 그러면 3월 15일이다. 그러면 이럴 때는 이제 대금청산 전에 등기했으니까 등기일이 빠르니까 이때는 자, 3월 25일이 자, 을 입장에서는 취득일이 되는 거고 갑 입장에서는 자, 대금청산일 전에 등기했으니까 등기 접수일인 3월 25일이 자, 양도일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이렇게 해서 원칙 대금청산일, 대금청산이 불분명하다, 등기, 등록, 접수일, 명의예수일, 대금청산 전에 등기했다, 등기 접수일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수한 거래의 경우 양도시기 취득시기인데요. 장기 할부 조건부 매매요. 2회 이상의 기간에 걸쳐서 할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했다. 그러면 자, 소유권 연기 접수일하고요. 인도일 생수일 비교해서 중 빠른 날입니다. 여러분, 장기 할부 조건 매매 나오면 어떻게 기억하시냐면 그냥 중 빠른 날.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중 빠른 날. 그래서 시험에서 바꾼다 그러면 장기 할부 조건 매매의 경우는 첫해 할부금 지급일이다. 마지막 할부금 지급일이다. 각 할부금 지급일이다. 이렇게 바꿀 수 있는데 아니고 중 빠른 날이라는 걸꼭 기억합니다. 자,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 건물 지었을 때 어느 때를 취득시로 하냐? 허가받은 건축물은 사용승인서 교부일입니다.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만약에 사실상 사용을 하거나 임시 생생을 받았다 그러면 그날, 자, 이거 비교해서 중 빠른 날입니다. 원칙은 그냥 이렇게 보시고, 취득세에서는 건물 건축했을 때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 빠른 날인데, 이렇게 양도소득세에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입니다. 사용승인서 교부일이나 내주는 날이나 같은 날입니다. 자, 어떤 간에 시험에서는 이걸 주로 물어봤어요. 몇번 나왔는데, 무허가 건축물이요. 건축법상 허가받지 않은 건축물은 자, 지가 건물 져놓고 뭐한 날? 사실상 사용한 날입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건축법상 허가받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은 추후, 나중에 사용승인 또는 임시 사용승인 받은 날, 이렇게 했는데 아니고 사실상 사용한 날입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몇번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속받았을 때, 증여받았을 때, 갖고 있다 팝니다. 양도일은 이번에 파는 날인데 취득일을 어느 때로 할 거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은 상속 개시일을 취득시로 하고요. 증여받은 자산은 갖고 있다 팔 때, 자, 증여받은 날을 취득시로 합니다. 취득세는 증여계약일이고, 양도소득세는 증여받은 날이라는 걸 주의합니다. 증여받은 날이라는 것이 참고적으로 부동산은 등기일, 동산은 인도일을 의미한다고 하는데, 그냥 우리 세법에서는 증여받은 날 이렇게 나옵니다. 취득세랑 주의하셔야 됩니다. 취득세는 증여계약일, 양도세는 증여받은 날. 점유로 시효취득한 부동산이요. 민법 245조 1항이요. 평원공연하게 소유자로 타인의 부동산을 20년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 소유권 취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취득세는 점유로 시효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가 등기일 또는 등록일이지만, 근데 양도세는 사용 수익에 대한 걸 세금으로, 자, 보유 기간 동안 이 자산을 사용하고 수익한 것에 대한 세금 기속 부분을 착착 쌓아놨다가 이번에 일시적 우발적 양도소득에 일시에 실현시킨 조세이기 때문에 언제부터 평균하게 사용 수익을 시작했느냐? 점유계실. 그래서 점유계실로 소급합니다. 근데 취득세는 등기일 또는 등록일로 합니다. 점유로 취득한 부동산. 취득세랑 뒤바꿔서는 걸꼭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유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 시기는 이렇게 점유개시라는 걸꼭 주의합니다. 그래서 20여 년 전에 평공연하게 소유사로 타인의 토지 점유개시했고, 그 다음에 시효가 20년에 시효가 만료했고 등기를 하게 된다. 그러면 자, 이랬을 때 양도소득세는 점유개시로 소급하고 취득세는 등기일 또는 등록일이라는 걸꼭 구별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의 경우는요, 수용으로 인한 경우에 어느 때를 양도시기 취득시로 하냐 하면 대금 청산한 날, 또 수용계실, 또그 다음에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 자, 여러분, 장기 할부 조건 매매도 중 빠른 날, 수용도 중 빠른 날, 수용은 세 개가 나란히 나와야 되죠. 자, 이렇게 대금 청산일, 수용계실, 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고, 다만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됐다. 자, 토지 수용권자가 토지 수용 보상금을 주려고 하는데요. 공부상 소유자로 되어 있는 사람과 어떤 사람이 소유권을 놓고 소송 중이에요. 그러면 누가 승소할지 알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상금 누구한테 줄 거예요? 보상금을 공탁합니다. 그랬을 때는 자, 소송 판결 확정일로 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제 누구 건지 결판이 났으니까요. 근데 시험에서 바꾸면 아직 안 나왔지만, 나온 적은 없지만 공탁한 날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했을 때는 공탁한 날이다. 아니고 소송 판결 확정일입니다. 원칙적으로 수용은 중 빠른 날.
장기할부 조건 매매

빠른 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않은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에 완성 확정 전에 대금이 청산됐을 때 이 완성 확정되지 않은 자산을 양도 취득한 경우 어느 때를 취득시효로 하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자, 우리가 대금이 청산이 됐습니다. 자, 근데 원래 양도세는 대금 청산일을 양도시기 취득시효로 하는데 만약에 대금 청산 전에 이렇게 대금 청산 전에 완공이 그러니까 나중이 됩니다. 완공이 나중이 되고 대금 청산이 먼저 됐습니다. 완공 전에 대금이 청산됐다 이러면 자 이런 때는 사용수익 양도소득세는 이 자산을 취득해서 양도액까지 보유하면서 사용수익에 대한 걸 세금으로 귀속시키는 조세인데 자 이 사람 대금은 청산됐지만 사용수익도 못 해봤는데 세금으로 귀속시키면 안 되니까 이럴 때는 대금 청산일이 아니라 완성된 날, 완공된 날을 취득시키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때를 취득시키기로 한다. 자, 대금 청산일로 바꿔서 34회 시험 때는 나왔습니다. 아니고, 자, 완성 확정 전에 대금 청산된 자산은 그 목적물이 완성 확정된 날이지 대금 청산일 X입니다. 환지 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경우 취득시입니다. 환지 전 토지 취득일을 취득시로 합니다. 자, 근데 환지 처분으로 권리 면적의 증가 감소가 있을 때 이 증가 감소된 부분의 토지 취득 시기는 요번에 환지 처분으로 새로 받았으니까 환지 처분 공고했을 날에 다음 날입니다. 다음 날 쏙 빼고 시험에 넣을 거라고 했는데, 자, 환지처분 공고가 있은 날, 이렇게 나와가지고, 많은 수험생들이 예전에 제 음성 들으면서 답을 골랐죠? 다음 날, 해가지고. 자, 취득세에서나 양도소득세에서 소유권 이전고실, 환지처분 공고 이런 걸 하면 다음 날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환지처분을 취득한 토지는 환지 전 토지 취득입니다. 도시개발 사업 벌어지는 지역에 갑이란 사람이 A토지 소유자입니다. 사업이 시작되면 사업 시행자에게 갔다가 나중에 사업이 종료하게 되면 A-란 토지로 환지받습니다. 지목이나 지번이 변경됐다 할지라도 토지는 토지의 동일성에 변동이 없다고 봐서 환지받은 토지는 환지 전 토지 취득일을 취득시로 합니다. 근데 환지 처분으로 만약에 권리 면적의 증가 감소가 있다 그러면 보세요. 자, 권리 면적의 이렇게 증가된 부분, 요 면적, 증가된 면적 부분은 요번에 환지 처분으로 새로 받은 거니까 환지 처분 공고했을 날에 다음 날, 이렇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정규, 자, 수업 시간을 들으신 분들은 제가 요거 금도끼, 은도끼, 쇠도끼, 나무꾼과 산신령님 전래동화를 통해서 설명하고, 자, 그랬던 내용인데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환청 공고했을 날에 다음 날, 증가감소된 토지. 환지 처음으로 취득한 요 A-요 토지는 환지 전, 종전 토지 취득을 취득시로 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8번 내용이 요게 이제 지적재수하러 공부상 면적이 증가한 경우 해당 면적의 취득시 이게 2020년 신설된 내용인데요. 지적재수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그래서요. 우리나라가 자 이 지적도라는 것이 예전에 일제시대 때 측량된 것을 바탕으로 되어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부정확한 부분이 있었겠죠. 요즘 인공위성 시대니까 디지털로 GPS로 정확하게 측량할 필요성도 있었고요. 또 종이로 되어 있으니까 디지털 작업할 필요성 때문에 지적재수에 관한 특별법 중에 따라서 측량을 다시 했습니다. 그랬더니 경계가 달라져요. 야 이거 네 땅 아니네. 자, 네 땅이었네? 너 가져. 아니면, 자, 요거 우리 국가 땅이었네? 지자체 땅이었네? 빨리 내놔. 해서 가져가고. 이렇게 마음대로 할 수 없겠죠? 토지 현상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공부상 면적이 증가된 사람한테는 조정금을 징수하고 면적이 줄어든 사람한테는 조정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이게 청산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그럴 때 지적재수하러 공부상 면적이 증가한 경우에 증가된 면적에 대한 취득시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토지가 있었는데 만약에 측량을 다시 했더니 요만큼이 만약에 면적이 증가가 됐습니다. 자, 요만큼의 면적이 증가가 됐다. 그러면 이 증가된 면적 부분에 대한 취득시기는 자, 언제로 할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언제로 하냐면 이 종전 지적공부상의 종전 토지를 취득한다고 합니다. 이 지적공부상 이 A토지 이건 A다시 늘어났을 때 이 종전 A토지 요 공부상의 이 토지 취득했을 때를 취득시기로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취득 시기를 일치시키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지적공부상 제조사로 공부상 면적이 증가한 경우에 그 증가된 면적에 대한 취득 시기는 지적공부상 종전 토지를 취득한 날로 합니다. 바꾸면 뭐 이 공부상 면적을 의 토지를 자 취득한 날로 바꾸겠죠. 자 아니고 지적공부상 종전 이 토지 취득한 날을 취득시로 한다는 거 이걸 주의하시고요. 자 무효 판결로 인한 소유권 환원입니다. 부동산의 소유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됐다가요, 법원의 무효 판결에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당해 재산 취득 시는 그 자산 당초 취득일이다. 법원의 확정 판결을 X 그랬는데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세요. 갑과 을이 어떤 부동산을 거래를 했습니다. 자, 갑과 을이 어떤 부동산을 거래를 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갑과 을이 어떤 부동산을 거래했습니다. 그런데 얘네들 사이에 애초에 무효 원인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을에서 갑으로 소유권이 다시 이제 환원합니다. 자, 그랬을 때, 소유권이 환원할 때, 자, 그럴 때, 을이 이것을 이제 을로부터 돌려받아서 갖고 있다가 병이라는 사람한테 양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양도일은 이번에 파는 날인데 취득일을 어느 때로 할 것이냐. 자, 을이 갑으로부터 법원의 확정 판결로 돌려받았을 때를 취득 시기로 할 것인지, 법원의 확정 판결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애초에 갑이 정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당초에 이것을 정으로 난 사람으로부터 취득했을 때를 당초 취득했을 때를 취득시로 할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럴 때 언제로 하냐면요, 무효 판결로 소유권 환원받은 자산은 한번 잘못 가왔다 온이 오역 역사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한번 잘못 이거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효 판결로 소유권 환원받은 자산을 갑이 이걸 돌려받아서 갖고 있다가 제3자에게 팔때 양도일은 이번에 파는 날인데 취득일을 어느 때로 하냐? 자, 당초 취득한 날을 취득시기로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확정 판결이 아니고 당초 취득이다. 자, 지금까지 봤던 이 취득 시기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한 자산의 취득 시기가 분명하지 않다. 그러면 자, 여기 보세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을 본다. 이렇게 먼저 이렇게 기억합니다. 만약에 이거 바꾸면 먼저 취득한 자산을 나중에 양도한 것을 본다 이렇게 바꿉니다. 아니고 취득 시기 분명하지 않다. 먼저.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취득 시기를 받고 우리 비과세에 관한 것을 봅니다. 자, 양도세 비과세 소득은 시험에 일단 비과세 소득의 종류도 이미 시험에 최근에 물어봤고요. 자, 비과세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잘 숙지를 하셔야 되겠는데, 비과세라는 것은 처음부터 과세권자가 과세권을 포기하고 자, 과세에서 제외하는 거고, 비과세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신청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 그럴 때 어떤 경우에 양도세 비과세 되느냐? 먼저 파산 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한 소득 비과세입니다. 자, 법원에서 빈털털이라고 파산 선고를 내렸어요. 파산자의 남아있는 재산이 나중에 빚잔치가 벌어질 때 누구한테 양도세 내라고 할 거예요? 자, 파산 선고되는데 그래서 비과세입니다. 자, 이렇게 제목만 기억하시고, 농지 교환 또는 분합으로 발생한 소득 비과세입니다. 또 지적재유세에 관한 특별법 중에 따라 경계확정으로 자 지적공상 면적이 자 감소돼서 지급받은 조정금 비과세입니다. 자 측량을 다시 해서 면적이 감소됐습니다. 자 그럴 때이 조정금을 이제 지급합니다. 조정금을 지급하는데 주는 주체도 공적기관이고 실제 토지를 주고받은 거 아니기 때문에 지적공상 면적이 감소돼서 지급받은 조정금 비과세입니다. 시험에 이미 자, 33, 34 나왔고요. 또 1세대 1주택과 그 부소지 양도를 인한 소득을 비과세합니다. 1대 고가주택 제외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양도소득세에서 고가주택이라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이요, 기준시가 아닙니다. 실지 양도한 가액이 얼마? 12억을 초과한 주택을 말하고, 이 고가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합니다. 그래서 고가주택 제외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1세대 1주택과 부소지 양도일이라는 소득을 비과세합니다. 근데 우리가 얘네들은 소득세법상의 지금 비과세 양도소득인데요. 자, 참고적으로 8년 제촌 작용 농지라든가, 자, 양도소득이라든가, 일정한 농지 대토라인한 농지 양도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소득이지, 예, 비과세, 소득세법상의 비과세소득이 아니라는 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다음 중 소득세법상의 비과세소득이다. 틀린 거. 얘네들 들어있으면 얘네들을 골라야 돼요. 8년 제촌 작용농지나 일정 농지 대토로인한 농지 양도소득은 감면소득, 즉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소득이지 비과세 대상소득이 아니라는 걸꼭 주의합니다. 우리 1세대 1주택과 함께 양도되는 일정 면적가의 주택 부수토지 양도소득을 비과세합니다. 근데 그때 비과세되는 주택 부수토지 범위요. 자, 도시 지역 내, 자, 수도권 내 토지 중에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몇 배까지요? 건물 정착 면적의 3배까지 비과세해줍니다. 요거를 특별히 주의합니다. 3배라는 것. 자, 종종까지는 예전에는 도시 지역 내는 건물 정착 면적의 5배, 도시역 밖은 10배, 무조건 요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요게 3배 하는 요 규정이 신설이 돼서 잡으세요. 도시 지역 내, 수도권 내, 자,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건물 정착 면적의 3배까지
부수토지, 양도소득을 비과세하고 나머지 도시지역 내 수도권 내 토지 중 녹지지역이라든가 또 도시지역 내인데 수도권 밖이라든가 나머지는 다섯 배입니다. 자, 그리고 그 밖의 토지라는 것은 도시적 밖을 얘기하는데 건물 총착 면적의 10배까지 비과세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전에는 도시지역 내는 다섯 배, 도시적 밖은 10배 이랬는데 지금은 세분화해서 도시지역 내, 수도권 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세배라는 거 이걸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비과세들은 주택과 함께 양도될 때 일정 면적의 주택 부수토지 양수를 비과세하는 거지 주택과 별개로 토지만 양도하면 과세입니다. 일정한 농지 교환 또는 분할분할 소득 비과세에서요. 그 요건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는데 농지 교환 또는 분할분할 소득 비과세 요건이요. 교환 또는 분할하는 쌍방 토지가액의 차액이 가액이 큰 편에 얼마? 4분의 1 이하야 한다는 거. 저 그러니까 차액이 큰 편 토지가에게 자 4분의 1보다 작거나 같아야 한다는 거. 이거 이한대 초과로 바꿔서 시험에 나왔었죠. 초과 아닙니다. 그래서 쌍방 교환분합하는 토지가에게 차액이요. 그래서 교환분합하는 A농지 가격이 있고 자 이게 10억. 그다음에 교환분합하는 B농지 가격이 이게 8억이다. 그러면 쌍방 교환분합하는 토지가에게 차액이요. 예를 들어서 자 차액이 얼마입니까? 이 차액이 2억. 차액이 큰 편 토지 가격의 4분의 1 이하 작거나 같아야 한다. 10억의 4분의 1이면 2억 5천이고 차액이 큰 편 토지의 4분의 1보다 작 지금 작죠? 그러니까 A농지와 B농지는 교환분합 시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입니다. 또 교환분합 소득 비과세에서는 몇 년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몇 년? 3년입니다. 기간은 무조건 3년입니다. 농지 교환분합 소득 비과세에서 기간 나면 무조건 3년입니다. 자 그리고 1세대 1주택과 함께 양도되는 일정 면적까지 토지 양도소득 비과세에 관한 거요. 자 이렇게 비과세 요건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1세대 주택이라는 것은 자 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자 보유기한이 2년이요. 자 비고자가 고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자 3년 이상 보유해야 됩니다. 자 근데 보유기한 계산할 때 우리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하는데 다만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에 따라서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 변경해서 양도할 때는 자 이때는 양도일이 대금 청산일이 아니라 주택의 매매계약일을 말한다는 걸 주의하시고요. 자 배우자 없이도 단독 세대 구성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나이가 30세 이상이거나 또는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해서 어쩔 수 없는 경우 또 일정한 소득세법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없이도 단독세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자,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본적으로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취득 당시 조정대상 지역인 주택을 자, 조정대상 지역 공굴 이후에 취득했을 때는 이 보유한 중에 몇 년 거주해야 되고 2년 거주한다는 것. 다만 상생 임대주택 같은 것은 2년 거주 요건을 요하지 않습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상생 임대주택은.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주택이 두 채인데도 1주택 양도로 보는 특례를 여러분들 쭉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주거이전을 목적하는 1주택 2주택은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경과된 후에 신주택을 취득하고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몇 년 내? 3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되고 60세 이상 직계준속 동급용 세대 합쳤을 때는 학과일로부터 10년 내 아무거나 먼저 양도한 주택 1세대 양도로 혼인은 혼인한 날부터 10년 내 먼저 양도한 주택 1세대 양도로 보고 수도권 밖의 주택과 일반 주택이 있을 때 취약, 질병, 근무상병 같은 부득이한 소유가 해소됐을 때는 해소일로부터 3년 내 자 일반 주택을 양도해야 되고요. 상속으로 인한 주택, 농어촌 주택, 등록 문화유산 주택, 장기 임대 주택, 장기 어린이 주택 특례는 몇 년 내 양도한다 제한은 없는데 어느 세를 먼저 양도해야 돼? 일반 주택을 양도한다고 꼭 기억하시고 귀농 주택만 이렇게 자 귀농 주택 취득일부터 5년 내 양도한다는 양도 시기 제한이 있습니다. 다른 애들은 양도 시기 제한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거주택을 양도해야 되고 장기 임대 주택 이런 것들은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자 1세대 주택 특례까지 요 표를 꼭 제가 빠르겠지만 숙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 다음 강의에서 씩씩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졸 검정고시 사회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이성환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우리 고졸 검정고시 사회 세 단원에 대해서 정리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 인간사회 환경과 행복 단원이고요. 두 번째는 자연환경과 인간, 그리고 세 번째는 생활공간과 사회에 대해서 우리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간사회 그리고 환경과 행복 관련된 내용인데요. 자, 이쪽 단원에서는 이게 관점이 맨 처음에 나와요. 그런데 이 관점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한번딱 지금 출제가 됐거든요. 교육과정 변경되고 나서. 근데 갑자기 또 이제 출제가 되면 여러분들 당황해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같이 보는 거다라고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시간적 관점입니다. 시간적 관점. 사회를 바라볼 때 시간 흐름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죠. 자, 의미를 보면 특정 사회 현상이 나타나게 된 배경과 맥락을 고려하여 살펴보는 것인데, 이 배경과 맥락이 뭐죠? 이 시간의 관점에서 배경과 맥락을 바라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시간적 관점인데, 대표적인 예가 뭐 이런 게 있겠죠. 대표적인 예가 1차 세계대전의 원인, 뭐 1차 세계대전, 세계대전, 또는 2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원인, 뭐, 이런 걸 살펴보는 게 이게 시간적 관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1960년대의, 예를 들어서 산업, 그리고 1960년대 이후, 1980년대의 산업.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시간 흐름에 따라서, 그러한 사회 현상을 살펴보는 게 시간적 관점이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공간적 관점인데요. 공간적 관점의 의미는 사회 현상이나 인간 활동을 장소, 영역, 네트워크 등 공간 정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살펴보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팁을 하나 드리면 공간적 관점이 만약에 출제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두 지역을 비교하는 식으로 출제가 많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 땡땡 지역, 땡땡 지역과 그리고 세모세모 지역, 세모세모 지역. 자, 이런 식으로 지역과 지역을 구분하는 식으로 많이 출제가 돼요. 또는 뭐 미국과 한국, 자, 이런 식으로요. 자, 이런 식으로 두 지역을 비교하면서 출제가 되면, 아, 이거는 공간적 관점인데 하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 지역의 특성이 어떠한 사회에 영향을 주는지. 자, 다음은 사회적 관점인데요. 이 사회적 관점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보시게 되면 개인이 있잖아요. 개인하고, 그리고 사회가 있는데, 또는 공동체가 있는데, 이 사회적 관점이라는 거는 개인하고 사회 중에서 사회의 영향력이 더 크다라고 보는 게 바로 사회적 관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를 바라볼 때 개인보다는 사회 구조나 또는 법 제도를 중심으로 살펴본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특정 사회 현상을 사회 제도 및 사회 구조와 관련성 속에서 이해하는 것이 바로 사회적 관점이다. 왜? 사회에 뭐가 더 영향을 크게 주기 때문에 사회의 제도, 사회 구조와 제도가 더 크게 영향을 주기 때문이죠. 다음으로는 윤리적 관점인데요. 윤리적 관점은 어떤 인간의 행위가 도덕적 행위인지 그 기준을 탐색하고 바람직한 삶의 모습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요, 우리 윤리적 관점 하면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성찰이라는 표현, 또는 이 성찰이 뭐죠, 여러분들? 이게 반성이죠? 반성적 사고. 자, 이런 표현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옳고 그름을 따지겠죠? 자, 이게 옳은지 이게 그른지를 따집니다. 이게 바로 윤리적 관점이다라고 바라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통합적 관점인데요. 이 통합적 관점 같은 경우는 사회 현상을 탐구할 때 시간적 관점, 공간적 관점, 사회적 관점, 윤리적 관점을 모두 고려하여 통합적으로 살펴보는 게 바로 통합적 관점이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요즘에요, 사회에서 나타나는 사회 현상 있죠. 이런 사회 현상을 하나의 측면으로만 바라보려고 하면 이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또는 어떤 사회 문제가 발생이 돼요. 하나의 사회 문제가 발생됐다고 하나의 관점으로 해결할 수 있냐? 너무 힘들어요. 요즘에는 굉장히 복잡하고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서 사회 현상이 일어나고, 그리고 사회 문제도 발생하게 되죠.

때문에 다양한 부분에서, 다양한 관점에서 사회를 이해해야지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 입장이 바로 통합적 관점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통합적 관점 사례를 한번 좀볼 텐데요. 먼저 저출산 그리고 고령화 현상이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시간적 관점입니다. 우리나라의 시대별 인구 피라미드 변화의 원인을 살펴본다. 이거는 지금 시대별이라는 얘기는 1960년대 이전, 60년대 이후, 90년대 이후 각각의 시대별 인구 피라미드 의 원인이라는 얘기는 시간적 관점에서 사회를 바라본다는 이야기가 되겠고요. 다음으로는 사회적 관점에서는 저출산 고령화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을 살펴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죠? 이 사회적 관점은 개인보다 누가 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개인보다 사회가 더 영향력이 크기 때문이죠. 자, 다음으로 이제 공간적 관점이 있는데, 공간적 관점 같은 경우는 농촌과 도시의 유소년과 노년 비중을 비교하여 살펴본다. 앞에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공간적 관점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두 공간을 비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두 공간을 비교하면서 유소년과 노년의 비중을 파악한다라는 건 공간적 관점 해당이 되는 거고요. 다음으로 이제 윤리적 관점입니다. 노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반성하고 성찰하는 거죠. 성찰하고 올바른 노인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살펴본다. 자, 어떠한 방안을 제시한다. 반성을 통해서 이런 게 바로 윤리적 관점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회 현상이요,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그렇죠? 굉장히 다양한 원인 때문에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행복의 의미와 기준인데, 우리 여기가 시험지 출제 그렇게 많이 나옵니다. 이쪽이. 그래서 여러분들 별표를 쳐주시고요. 자, 먼저 행복의 일반적 의미를 좀 볼게요. 삶에서 충분한 만족감이나 기쁨을 느낀 상태를 행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행복의 성격입니다. 생활에서 느끼는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행복으로 본다는 점이 일단 일반적인 공통점이죠. 자, 그런데 행복의 구체적인 기준이 있죠. 이런 기준이 지역적 여건이나 시대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게 뭐죠? 행복이라는 건요, 되게 특이해요. 행복이라는 건 보편성을 갖습니다. 보편성. 보편성. 보편적으로 어떤 게 필요해라는 건 일반적으로 느끼는 이런 특징들이 있어요. 그런데 시대나 사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죠. 이게 다양성. 다양성. 그래서 행복은 보편성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다양성도 가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행복한 삶을 실현하기 위한 조건 보시면 질 높은 정주 환경의 조성이 있고요. 그리고 경제적 안정, 민주주의 실현, 도덕적 실천과 성찰하는 삶이 있습니다. 이게 계속 출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자, 이쪽 개념이 계속 출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별표를 이렇게 3개 쳐 주셔야 되겠고요. 자, 먼저 첫 번째는 이제 질 높은 정주 환경입니다. 여기서 이제 정주라는 건 뭐냐면 좁은 의미의 정주 환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을 말하고요. 그리고 좀 넓은 의미의 정주 환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 반경 전체를 말해요. 근데 여러분들 행복하려면 집에 딱 들어갔을 때 쾌적해야 되겠죠. 또는 내가 살고 있는 이 주변이 쾌적하면 좋죠. 그럼 행복할 수 있죠. 그래서 행복하기 위한 조건 첫 번째가 뭐다? 질 높은 정주 환경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경제적 안정입니다. 돈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돈. 경제적 안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행복을 실현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게 또 너무 돈만 추구한다고 행복하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좀 이따가 우리 이스털린의 역설에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세 번째, 민주주의 실현도 행복에 기여를 합니다. 이 민주주의가 있어야 돼요. 민주주의의 반대가 뭐죠, 여러분들? 독재죠. 만약에 우리 사회가 독재 사회라고 생각을 해봐요. 자신의 의견이 당연히 무시가 되고 기본권이 침해가 되는 사회입니다. 그럼 굉장히 불안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자, 민주주의가 실현되어야지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고요. 자, 네 번째입니다. 도덕적 실천과 성찰하는 삶이 필요합니다. 도덕적 실천. 이게 타인을 돕는 데에서 오는 행복감이 있어요. 그런 행복감, 그리고 반성하는 삶, 이러한 삶을 통해서 행복한 삶을 실현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여러분들은, 시험 보실 분들은 이네 가지를 꼭 암기를 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1번 문제에 출제가 되는 내용입니다. 1번 문제. 자, 다음으로 이제 질 높은 정주한 게 이제 자세한 내용이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좁은 의미의 정주환경, 넓은 의미의 정주환경 이렇게 있죠. 그리고 질 높은 정주환경을 위한 구체적 노력들이 있습니다. 자, 자연환경 같은 경우는 인간과 자연의 조화를 또는 공존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회적 환경 같은 경우는 교통통신 시설 확충, 문화, 예술, 체육, 복지시설이 있어야지 좀 행복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주거환경은 말씀드렸죠. 쾌적한 삶을 위해서 깨끗한 주거환경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또한 이제 경제적 안정의 중요성이 있어요. 이게 돈이 필요해요. 뭐를 위해서? 기본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죠. 자, 경제적 안정을 위한 노력 보시면요. 고용의 안정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복지제도 확충, 경제적 불평등 해소 등이 필요합니다. 이런 게 이제 제시문으로 나와요. 이런 게 제시문으로 나오고, 이런 게 필요한 이유가 뭐야? 경제적 안정을 위해서요. 이런 게 답입니다. 되셨죠? 자, 경제적 안정 보면은 이제 이스털리는 역설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돈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정한 부분까지는요, 여러분들, 이 소득하고의 행복이 비례적으로 증가를 해요. 그런데 일정 부분을 넘어가게 되면 소득과 행복이 비례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이스털리는 역설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서 돈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뭐 돈이 많다고 무조건 행복한 건 아니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민주주의의 실현인데 요거 보셔야 돼요.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 방안이죠. 이런 거죠. 민주주의적 제도의 마련, 시민 참여 정치 문화를 형성시킨다. 이러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면서 행복감을 느낄 수 있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덕적 실천 또는 성찰 관련된 내용인데요. 도덕적 성찰의 필요성. 자, 성찰을 통해 자신과 타인의 행복을 추구하며 공동체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고요. 자, 이러한 도덕적 실천, 필요성 보시면 도덕적 실천을 통해 신뢰가 형성되고 나와 공동체 모두의 행복이 실현 가능해진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우리 1강을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2강입니다. 자연환경과 인간입니다. 자, 여기 파트에서 일단 출제가 요렇게 되고 있어요. 열대기후, 건조기후, 온대기후, 냉대기후, 한대기후가 출제가 되고 있는데 출제 비중을 좀 말씀드리면 1등이 건조기후입니다. 가장 많이 출제가 되고요. 2등이 열대기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냉대기후하고 한대기후는 합쳐져서 출제가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 여러분들 기출문제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는 거 아시죠? 기출문제를 보시면 건조기후와 열대기후가 굉장히 많이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중요하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먼저 열대기후를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 열대기후 같은 경우는 적도 부근에 적도 부근에 주로 분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적도 부근이 가장 에너지가 집중이 되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쪽 파트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생활 양식이에요. 그래서 의, 식, 뭐가 중요한 거죠? 의식, 주, 요세 가지를 우리가 구분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는데요. 자, 열대기후 옷 같은 경우는 간편하죠. 간단하죠. 덥기 때문에 간편한 옷을 입는다. 통풍이 잘 되는 옷을 입는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음식입니다. 자, 날씨가 덥기 때문에 음식이 상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름에 튀기거나 뭐를 많이 쓰죠? 향신료를 많이 사용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집이 좀 많이 나와요. 집 같은 경우는 고산가옥이 나타납니다. 고산가옥. 이 고산가옥 같은 경우는 그 이유가 뭐냐면 집을 이렇게 짓는 거죠. 이렇게. 지면에 이렇게 띄어서 짓습니다. 그 이유가 지면에 뜨거운 열과 습기를 막기 위해서 이렇게 고산가옥을 짓는다라고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다음 건조기입니다. 건조기후 같은 경우는 열대기후 그 위에 분포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자 위도상으로 보면 20에서 30도 부근에 위치를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위도 20에서 30. 그래서 아열대고압대가 지나가는 곳에서 주로 건조기후가 형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옷 같은 경우는요. 전신을 감싸는 옷을 입고 다녀요. 우리 사막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음식입니다. 이 건조기후 같은 경우는요. 밀을 재배를 해서 밀을 빵을 먹는 경우도 많고요. 그리고 대추야자를 먹죠. 대추야자. 대추야자가 이게 굉장히 달다고 이야기를 해요. 대추야자 많이 먹고 집입니다. 집 같은 경우는 사막 같은 경우는

흙집을 짓고요. 흙벽돌집. 그리고 우리 스텝기후라고 하죠. 반건조 토양 같은 경우는 뭐를 짓죠? 게르. 게르. 게르가 자, 이동식 주거 형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온대기후인데요. 온대기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온대기후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가 위도가 어떻게 되냐면요. 33도에서 43도예요. 우리나라 위도가. 근데 우리나라 위도를 외우고 다니시는 분들은 이렇게 많진 않죠. 근데 38도 선 생각하시면 너무 간단해요. 38도 부근이다. 중위도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온대기후는 자, 중위도에서 주로 형성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옷은요. 우리나라 생각하면 되죠. 사계절이 다 나타나기 때문에 계절에 따라 의복이 다르고요.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음식도 계절에 따라 다양한 음식을 먹는다. 그런데 좀이 온대기후 중에서도 좀 특이한 기후대가 있어요. 어디가 있냐면 뭐 예를 들어서 지중해성 기후라든지 또는 서해안해양성 기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중해성 기후 같은 경우는 여름에 굉장히 덥죠. 근데 비가 안 와요. 되게 특이한 게. 그래서 집이 지중해성 기후 같은 경우는 집이 여름에 되게 덥기 때문에 하얀색 벽을 이렇게 하얀색으로 이제 칠해놓는 집이 많고요. 집이 따닥따닥 붙어 있어요. 왜 붙어 있냐면 그늘을 만들기 위해서 너무 더우니까. 그런 집이 나타난다라는 거. 그래서 온대기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공부하시려면 지중해성 기후나 또는 서해안해양성 기후, 서해안해양성 기후, 해양성 기후. 자, 요두 기후대를 공부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냉대기후, 한대기후인데 이게 우리 일반적으로 같이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같이 출제가 되는데 요거죠. 추운 지역엔 어떠한 생활 양식이 나타나냐? 옷 같은 경우는 두꺼운 옷을 입는다. 간단하고요. 그리고 음식 같은 경우는요. 냉대기후 같은 경우는 통나무가 많다 보니까 여기 침엽수림대가 많거든요. 타이가지대. 그래서 이 통나무가 많다 보니까 오랫동안 끓일 수 있는 스튜 같은 거를 주로 먹어요. 먹고 그리고 밀농사 많이 지어요. 그리고 냉대기후는 음식은 밀이다, 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집 같은 경우는 나무가 많으니까요. 통나무 집을 주로 짓습니다. 한대기후 같은 경우 한대기후 옷 두껍겠죠, 당연히. 더우니까. 자, 음식 같은 경우는요, 한대기후가 농사가 안 돼요. 농사가 안 되기 때문에, 생고기를 먹죠. 날고기를 먹고. 그리고 비타민을 보충하기 위해서 피도 먹고. 자, 집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게 뭐죠? 한대기후 같은 경우는 이글루 정도 알아두셔야 되겠죠. 이글루, 요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은 이제 자연에 대한 다양한 관점입니다. 자연에 대한 다양한 관점 같은 경우는 원래 여러 개가 있어요.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딱두 가지만 아시면 되는데, 뭐하고 뭐가 있냐면, 인간 중심주의. 인간 중심주의. 그리고 생태 중심주의가 있습니다. 생태 중심주의. 자, 생태 중심주의, 요두 가지만 알아두시면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 이두 사상가, 이두 사상의 주장하는 사상가 이름을 좀 알아두셔야 돼요. 그런데 이름은 인간 중심주의 사상가 이름보다는 생태 중심주의 사상가 이름을 알아두시면, 너무 좋죠. 레오폴드라는 사상가, 대지윤리 주장한 레오폴드만 좀 알아두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인간 중심주의입니다. 의미를 보시면 인간을 다른 자연적 존재들보다 가치 있는 존재로 여겨요. 그래서 인간만이 뭐가 있다라고 보냐면 본래적 가치가 있다라고 봐요. 본래적, 그리고 인간만이 내재적 가치가 있다라고 봅니다. 내재적. 그리고 자, 인간과 자연 관계에서 누구의 이익을 추구하는 거죠? 인간의 이익을 추구하는 거죠. 그리고 인간의 행복을 추구하는 관점이 바로 인간 중심주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특징을 보시면 이분법적 세계관이 있는데, 자, 인간과 자연으로 구분을 해요. 인간과 이렇게 자연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앞에 나오는 것을 우월하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분법적 관점도 인간 중심주의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대표적인 이분법적 관점을 주장한 사상가가 데카르트입니다. 난 생각한다, 고로나는 존재한다라고 주장한. 자, 다음으로 이제 도구적 자연관이죠. 이 도구적 자연관은 이 자연을 그냥 수단으로만 대우하는 거죠. 도구로만 대우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연을 인간의 욕구 충족을 위한 도구로만 보는 게 바로 도구적 자연관이다. 대표적인 게 이제 베이컨입니다. 지식은 힘이다라는 거 아시죠? 지식은 힘이다라는 말을 한 베이컨이 대표적인 도구적 자연관.

0: 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인간은 자신의 이익과 행복을 위해 자연을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수단으로 마음껏 이용해도 된다라는 쪽이 인간 중심주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인간 중심주의 같은 경우 마음껏 그래, 뭐 이용해도 돼 라고 해서 진짜 마음껏 이용을 해요. 이랬더니 어떤 문제가 발생하게 되냐면 환경 오염 문제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생태 중심주의가 이제 등장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자연 그 자체의 가치를 인정합니다. 이 자연 그 자체의 본래적 가치를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인간, 동물, 식물을 포함한 무생물까지 포함하고요. 이 무생물 전체, 인간, 동물, 식물, 무생물 전체인 생명 공동체를 도덕적 고려 대상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특징을 보시면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 식물, 그리고 무생물을 포함한 생태계 전체를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요. 자, 인간은 자연으로부터 독립한 우월한 지배자가 아니라 자연의 한 구성원이라고 보는 전일론적 관점을 주장을 합니다. 이 전일론적 관점이라는 건 전체가 하나이다, 하나가 전체이다라는 의미예요. 자연의 가치는 인간의 이익과 무관하게 그 자체로 가치를 가집니다. 경제적 관점뿐만 아니라 심리적 관점, 윤리적 관점에서 우리가 자연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요. 자연 내의 내재적 가치, 본래적 가치를 강조하는 게 바로 생태 중심주의가 되겠고요. 인간과 자연은 상호 보완적 관계로서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뤄야 돼라는 게 바로 생태 중심주의가 되겠습니다. 이게 인간 중심주의보다는 그래도 생태 중심주의가 지속 가능한 발전에 더욱더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겠죠.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우리 이 자연을 바라보는 관점 같은 경우는 사상가 이름을 좀 알아두시면 좋아요. 그래서 레오폴드, 대지율리까지 같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인간 중심주의는 사상가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서 이름을 다 외우시긴 좀 힘드실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출제가 돼도 레오폴드 쪽이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환경 문제의 유형과 주요 국제 협약인데요. 자, 지구 온난화가 있습니다. 지구가 점점 따뜻해지는 현상이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1992년에 리우 협약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기후변화 협약이라는 걸 체결하고요. 그리고 1997년에 교토 의정서를 체결합니다. 이 교토 의정서는 좀 특이한 게 선진국들만 해당이 돼요. 선진국들만 쫙 모여가지고, 야, 이제부터 우리 탄소를 좀 줄이자라고 주장을 한게 바로 교토 의정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2015년에 이제 체결한 게 파리 협정이죠. 파리 협정 같은 경우는 선진국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까지 다 195개 국가들이 합쳐져서 체결한 게 바로 파리 협정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존층 파괴인데요. 이 오존이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O3예요, O3. 근데 O3인데 요거를 누가 쪼개요? 누가 쪼개냐면, 자, 얘가 쪼갭니다. 얘가 프레온 가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염화플로리나 탄소인데 얘가 요거 오존을 쪼개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뻥 뚫리는 거죠. 대기가 뻥 뚫려서 오존층이 뻥 뚫려서 자외선이 직접적으로 들어옵니다.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 뭐 피부암, 백내장, 식물 성장 저하,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 우리 이거 좀, 염화 플로리나 탄소 이거 좀 대체할 수 있는 것좀 만들자라고 하는 게 바로 몬트리올 의정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이제 산성비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질소산화물, 황산화물질 때문에 이제 산성비가 내리는 거죠. 토양이 산성화되고, 건물이 부식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니까, 이게 또 웃긴 게, 피해자하고 그리고 피해 발생 원인자하고 달라요. 무슨 이야기냐면, 이 산성비에 발생되는 오염물질 있죠. 오염물질이 A에서 발생이 됐다면, 예를 들어서 편서풍이 붑니다. 바람이 이렇게 불면서 주변에 피해를 줍니다. 주변에. 그래서 야, 이제 좀 대기 오염물질 이동을 좀 규제 좀 하자라는 게 바로 제네바 협약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이 사막화 같은 경우는 그냥 사막방지 협약이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너무 간단하죠? 대표적인 게 사헬지대다라고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 단원인데요. 3단원입니다. 생활공간과 사회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산업화와 도시에 따른 변화가 있어요. 산업화와 도시화는 여러분들 세트예요, 세트. 항상 함께 다닌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산업화가 일어나면 도시화가 같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산업화라는 건요, 농업 중심, 즉 1차 중심에서 뭐로 바뀌는 거냐면 2, 3차로 바뀌는 건데요.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공장 같은 거 또는 상점 같은 걸 어디에다 만드냐면요, 도시에다 만듭니다. 도시. 이래서 농촌에서 일자리를 찾아서 어디로 막 이동을 하는 거죠. 도시로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도시의 인구가 증가하는 도시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산업화 특징을 보시면 산업화로 인해 광공업과 서비스업 종사자 비중이 늘어나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1차 산업 비중이 높은 국가 같은 경우는 개발도상국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잘 사는 국가일수록 2, 3차 비중, 특히 3차 서비스업 비중이 높아지는구나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도시화 볼게요. 한 국가 내에서 도시 거주 인구 비율이 높아지고 도시적 생활 양식과 도시적 경관이 확대된 현상, 좀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도시 인구가 증가하는 현상이다. 도시의 인구 비중이 증가하는 현상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특징 보시면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촌락에서 도시로의 인구 이동이 이걸 뭐라 그러죠? 촌락에서 도시로의 인구 이동, 이촌, 어디에서 이사해서? 촌에서 이사해서 향도 도시로 향한다. 이게 바로 이촌향도 현상이죠. 자, 활발해져 도시와의 가속화에 영향을 줍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는 교통통신 발달에 따른 생활공간의 변화입니다. 교통의 발달로 이동시간과 비용이 감소되어 생활공간 범위가 점점 확대되고 있죠. 시간공간적 제약이 완화됩니다. 자, 그래서 뭐가 되는 거죠? 이제 지구촌 사회가 형성이 되는 거죠. 일일 생활권까지 지구 한 바퀴 도는데 하루 걸린다, 뭐 이런 말이 있죠. 이 지구촌 사회가 형성이 되는 거죠. 자, 또한 여기 누리소통망, 그래서 SNS를 통해서 의사소통이 보편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과의 교류가 증가하고 있다. 이게 바로 교통통신 발달에 따른 생활공간 변화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마지막 내용인데요. 정보화 사회의 의미입니다. 정보화 사회. 자, 정보화 사회 하면 여러분들 뭐라고 알아두시면 되냐면 인터넷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인터넷. 자, 이 정보화 사회의 의의를 잠깐 보시면 과학기술의 발달로 컴퓨터, 인터넷, 인공위성 등을 이용한 신속, 정확한 정보 수집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요게 포인트죠. 지식과 정보가 부의 원천이 되는 사회를 뭐라고 한다? 정보화 사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정보화 사회 같은 경우는 문제가 무조건 출제가 돼요. 그런데 이 정보화 사회의 특징도 출제가 되지만 정보화 사회의 문제점도 여러분들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점까지 같이 알아두셔야 되는데, 자, 정보화 사회 문제점 가장 큰 문제점이 뭐죠? 사이버 범죄도 있고요. 그리고 사생활 침해 문제도 있고요. 굉장히 많아요. 사이버 불링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것도 같이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거 지식과 정보가 부의 원천이다라는 거. 자, 여러분들 1차 산업 있죠? 1차 산업이 농업이에요. 농업은 뭐가 부의 원천이냐면 노동과 토지가 부의 원천입니다. 자, 2차 산업 공장입니다. 공장 같은 경우는 노동하고 자본이 부의 원천이죠. 자본. 자, 3차가 이제 서비스죠. 3차 서비스 같은 경우 요즘에 이제 정보화 사회니까 지식과 정보가 여러분들 이게 바로 부의 원천입니다. 요렇게까지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 좀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들 복습 꼭 해주시고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또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성리학까지 이어지고, 그리고 성리학까지 이어져야지 우리 한국 사상 율곡 2와 태계 2황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여기 유교 사상 설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또 출제가 되고 있고요. 자, 먼저 중국의 윤리 사상인데 공자의 윤리 사상입니다. 자, 우리 일반적으로 하면은 유교 사상 대표적인 사상가 하면 누구라고 이야기를 하죠? 공자요. 그렇죠? 자, 공자 제자가 누구죠? 맹자입니다. 자, 그리고 이 공자의 예사상을 계승한 사상가도 있죠. 근데 성악설이에요. 누구죠? 순자. 일반적으로 우리 유교하면은 요 세 사상가를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그리고 이 유교하고 또 비교가 되는 게 묵자 있죠? 묵자. 묵과 이렇게 비교까지 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공자를 좀 보면 공자 같은 경우는 출현 배경이 춘추시대, 우리 춘추전국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거기에서 이제 춘추시대 때 인물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 유교가 굉장히 강조하는 사상은 뭐냐면 인사상입니다. 인이라는 건 이제 내면적 사랑이라고 보시면 돼요. 내면적 사람 또는 인간됨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근데 이 인의 특징이, 내면적 사랑의 특징이 좀 특이합니다. 존비친소 또는 시비선악적 사랑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차별하는 사랑이다, 차별적 사랑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별한다. 자, 이러한 차별적 사랑을, 내면적 사랑을 실천하기 위한 아주 기본적인 방법은 뭐가 있냐면요, 바로 효와 제가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 내면적 사랑을요 다른 사람들에게 실천하기 위해선 가장 먼저 누구를 사랑해야 될까요? 우리 부모 형제자매를 먼저 사랑해야 됩니다. 아니, 우리 부모 형제자매도 사랑을 못하는데 옆집 아저씨를 어떻게 사랑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인, 내면적인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선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 기초적인 게 효제, 부모님에게 효도하고 형제자매에게 잘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원래요 유교 자체가 확장의 의미입니다. 확장. 그렇기 때문에 먼저 나 먼저 수양하고 다른 사람들 편안하게 해라, 이런 식으로 확장을 강조하기 때문에 먼저 형제 자매한테 잘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한 인을 실현하기 위해선 충, 진심을 다해. 자, 서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들 이거 작년에 시험 문제가 출제가 안 됐거든요. 작년에. 올해는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요거. 그래서 인을 실현하는 방법은 여러분들 꼭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그 중에서 충서를 알아두셔야 되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서 있죠. 서라는 거는 뭐하고 유사한 표현이냐면 역지사지와 유사한 표현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맹자 같은 경우는 뭐랑 유사하죠? 이게 추기급인, 추기급인, 급인과 유사한 표현이다 까지 알아두시면 너무 좋습니다. 예사상을 볼까요? 공자 같은 경우는 인과 예를 강조하는데, 인과 예를 강조하는데, 인은 내면적인 사랑이면 예는 외면적인 사랑 또는 외면적인 사회 규범이다 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이게 예사상이고요. 자, 공자의 정치사상입니다. 공자의 정치사상 하면 일단 정명사상이 있죠. 군군 신신 부부 자자,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다우며 부모는 부모답고 자녀는 자녀다워야 한다. 각자의 명분에 맞게, 이름에 맞게 행동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유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뭐죠? 덕치죠. 법도 있지만, 법으로도 다스리지만 이 덕으로 다스려야 된다. 법으로만 다스리면 도둑이 부끄러울 줄 모른대요. 덕으로 다스려야지 도둑이 아, 나도 나쁜 짓을 하면 부끄러운 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또한 이 공자의 이상적 사회는 알아두셔야 되겠죠. 대동사회. 팁을 하나 드리면 제시문이 뭐가 항상 나오냐면 큰 도가 하나를 이루는 사회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게 나오면 이거는 공자의 대동사회네 하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공자를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으로는 맹자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맹자 같은 경우는요 공자의 제자예요. 그래서 공자의 사상을 당연히 계승을 하고요. 거기에 이제 성선설을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늘에 의해서 인간의 본성이 주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선해요 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럼 하늘이 인간에게 어떤 본성을 부여했냐? 요거죠. 본성은. 본성은 바로 사덕입니다. 그런데요, 맹자가 재밌는 이야기를 해요. 하늘에서 인간에게 본성을 부여하는데 그게 바로 사덕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눈에 안 보인대요. 이니지가 마음 안에 있긴

있는데 눈에 안 보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왠지 약간 좀 사기꾼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맹자는 이거에 대한 뭐죠? 단서를 제시해요. 단서. 그러니까 굉장히 논리적이니까 지금도 우리가 배우겠죠? 어떠한 단서를 제시하냐? 바로 사단이라는 단서를 제시합니다. 한번 볼까요? 굉장히 불쌍한 사람이 있어요. 또는 어떤 아이가 우물 근처에 위태롭게 막 놀고 있어요. 그럼 어떤 생각이 나죠? 어우, 저 아이 잘못하면 우물에 빠지는데 어떻게 하지? 안타까워하죠. 측은해합니다. 사람들이 측은해하고 불쌍해하는 마음을 막 비춰요. 감정적으로. 이거를 보고, 봐봐. 지금 저 사람들이 측은해하지?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늘에서 부여한 인이 있다라는 거야. 라고 설명을 해요. 되셨죠? 또, 자, 여러분들, 불의를 보면 막 참기가 힘들어요. 화가 나요. 또는 내가 잘못하잖아요. 부끄러워할 줄 압니다. 그러한 감정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요, 봐봐. 사람한텐 의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부끄러워하고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죠. 자, 여러분들, 할머니, 할아버지가 예를 들어서 버스에 타고 또는 지하철에 타십니다. 그러면 양보하고 싶은 마음이 자연스럽게 나오죠? 이게 바로 사양지심. 그건 예가 있다라는 이야기고요.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이러한 감정을 보고 지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러한 사단 같은 경우는요, 차마 어쩌지 못하는 마음으로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불인인 지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자는요, 우리 인과 예를 강조하거든요. 그런데 맹자는 인과 의를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맹자 같은 경우는 전국시대 사람이에요. 사회가 더 혼란한 시기 때 사람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런 건다 외워두셔야 돼요. 호연지기. 자, 먼저 옳은 일을 반복적으로 합니다. 이게 집의죠. 옳은 일을 반복적으로 하면 굳세고 올바른 기계가 만들어집니다. 그게 뭐죠? 바로 호연지기가 만들어져요. 자, 이런 호연지기를 있는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대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는 대장부라고 이야기를 해요. 대인 대장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왕도 정치는 맹자가 인과 의를 강조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인과 의로 나라를 다스리는 게 왕도 정치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공자의 정명사상 바탕으로 임금이 임금다워야 되는데 임금답지 못하다. 그러면 왕조를 바꿔도 된다. 왕의 성씨를 바꿔도 된다. 그래서 역성혁명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순자입니다. 자, 순자는요, 제가 팁을 하나 드릴게요. 이게 시험 문제 출제가 되면 꼭 어떤 문장이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성왕이 제정한 성왕 또는 먼저 선자를 쓰는 경우도 있어요. 성왕이 제정한 예를 바탕으로 이렇게 표현이 돼요. 예를 바탕으로 이렇게 나오면은 이거 순자네 하고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순자가 강조한 게 바로 예 사상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태어날 때 악하게 태어나요. 그런데 인위적인 걸로, 인위. 여기서 말하는 인위는 뭐냐면 예입니다. 자, 인위적인 예로 인간의 본성을 선하게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것을 화성기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화성기위. 그렇기 때문에 뭐를 강조한다? 인간의 본성이 악한데 인위적인 예가 있어야 된다. 선하게 변화시켜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바로 순자다. 자, 다음은 이제 중국 사상을 볼 텐데요. 제가 이 유교의 영향을 받은 게 당연히 성리학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맹자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꼭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이 포인트입니다. 주의. 자, 먼저 이 성리학하고 양명하기 여러분들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공부하기가 굉장히 힘드실 텐데 제가 굉장한 꿀팁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주희의 사상은 바로 성리학입니다. 성리학은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항상 두 개로 바라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두 개로 바라본다. 두 개. 머릿속에 일단 꼭 알아두시고요. 양명학 같은 경우는 모든 걸 하나로 바라본다라는 걸좀 머릿속에 염두를 해두시면 돼요. 미리 좀 말씀드리면 이런 게 있죠. 자, 시험지 많이 나오는 게 지행합일 또는 지행병진이 많이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지행병진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지행병진. 지와 행이 함께 간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지와 행이 하나라는 이야기인가요? 두 개라는 이야기인가요? 두 개라는 이야기죠. 자, 성리학은 두 개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리학은 지행병진이고요. 양명학은 무조건 하나로 봐요.
그래서 지와 행이 하나이다. 지행합일. 그래서 모는 양명학은 지행합일을 강조한다. 이렇게 하나로 본다라고 알아두시고요. 또 하나, 성리학 같은 경우는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치가요, 마음에도 있고 바깥의 사물에도 있다라고 봐요. 두 개로 구분해서 봅니다. 근데 양명학은 이치는 어디에만 있다? 사람 마음에만 있다라고 봐요. 하나로 봐요, 하나. 굉장한 꿀팁이요. 꼭 알아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주의 같은 경우, 성리학 같은 경우는요, 성증리를 강조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 인간의 본성이 곧 이치이다라는 표현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이치이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 본성이 뭐죠? 이게 사덕이거든요. 사덕. 이 사덕이 뭐냐면 이게 천리래요. 천리, 이치래요. 이게 천리면서 이게 이치고. 그리고 이거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마음의 본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를 마음의 본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본체이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본성이 즉 이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그리고 이기론을 주장합니다. 이기론이라는 건 모든 만물은 이와 기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모든 만물은. 그래서 이는 만물의 원리고 기는 만물을 이루는 재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중요한 게 또 경물치지입니다. 이게 뭐가 왜 중요하냐면 성리학 같은 경우는 두 개로 본다 그랬죠. 그래서 마음에도 이치가 있고 바깥에도 이치가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게 성리학 같은 경우는 마음에도 이치가 있는데 바깥에도 있죠. 그럼 바깥의 이치를 공부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즉, 자, 여기서 말하는 경물치지는 뭐냐면 바깥에 있는 사물입니다. 이 사물의 이치를 공부해야 된다라고 봐요. 자, 그런데 양명학 같은 경우는 마음에만 이치가 있다 그랬죠. 바깥에는 이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이치를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양명학은. 근데 성리학은 바깥에 있는 이치를 공부해야 돼서 여기서 말하는 경물이 진짜 바깥에 있는 사물입니다. 바깥에 있는 사물. 바깥에 있는 사물의 이치를 탐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존양성찰, 그리고 여기 별표 쳐주세요. 존천리거인욕. 자, 천리를 보존하고, 즉 본성을 보존하고 뭐를 제거한다? 인욕을 제거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요, 누구하고 공통점이냐면요, 양명학과 공통점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왕수인의 양명학입니다. 원래 이 왕수인이 성리학을 공부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리학은 두 개로 보라 그랬죠. 바깥에도 이치가 있고 마음에도 이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왕수인이 굉장히 착한 학생이에요. 바깥에 이치가 있다고 하니까 실제로 바깥에 이치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요. 대나무 숲에 가서 대나무를 째려봅니다. 일주일 동안. 대나무의 이치를 일주일 동안 계속 찾으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바깥에 대나무의 이치가 없는 거죠. 누구 입장에선? 왕수인 입장에서. 이치를 찾다 쓰러져요. 그때 이제 깨우칩니다. 아, 이거 지금 보니까 바깥에가 이치가 있는 게 아니네. 내 마음에만 이치가 있네. 그래서 내 마음을 잘 다스려서, 치양지, 내 마음의 이치를 잘 다스려서 사물에 닿게 하고 그 사물을 올바르게 쓰면 되는 거네 라는 뭐를 주장하죠? 치양지를 주장하게 됩니다. 자, 양명학은 모든 걸 다 하나로 봐요. 하나로. 그래서 이치가 어디에 있다? 마음에만 이치가 있다. 즉 마음이 이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지와 행은 몇 개이다? 하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양명학도 뭐를 얘기를 하냐면 경물치지를 얘기를 해요. 양명학도. 경물치지 또는 치지경물을 이야기를 하는데 자, 양명학에서 얘기하는 경물은 사물이 아닙니다. 마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마음을 바로 잡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 자, 여기서 지금 심증리잖아요. 이 양명학 같은 경우는 여기서 심이 뭐냐면 이치예요. 이게 마음이 이치입니다. 마음이 이치고요. 요게 뭐죠? 이게 천리입니다. 이게 마음의 본체예요. 마음의 본체입니다. 자, 그리고 요게 뭐죠? 요게 양지입니다. 양지. 이게 천리예요. 이렇게 봐요. 양지. 양지. 이렇게. 자, 요 정도 좀 정리를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이제 조선 성리학인데 근데 이게 어차피 성리학 그것도 같은 거예요. 같은 건데 이제 이황과 이의를 구분을 하셔야 되겠고요. 우리 저번 시험, 작년 시험에서 시험지 출제가 됐습니다.
두 분 다 출제가 됐어요. 두 분 다. 근데 올해도 또

출제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또 보셔야 돼요. 자, 먼저 이황의 윤리 사상인데 사단 칠정 논변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단 칠정 논변, 이황. 자, 그리고 이기론이 있고요. 이기론, 이와 기 설명하고 요거 포인트입니다. 이는 귀하고 기는 천하다. 그리고 이기 호발로 본다라는 거. 자, 수양 방법은 격영, 줄무적이 있다라는 건데, 자, 이것도 팁을 하나 드릴게요. 이황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두 개로 봐요. 두 개. 두 개로 구분을 합니다. 이황도. 어떻게 구분을 하냐? 자, 먼저 여기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성리학을 계승했기 때문에 성리학하고 같아요. 뭐가 같냐면, 성리학하고 같이, 자, 이기론. 모든 만물은 이와 기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는 뭐고? 만물을 이루는 원리고, 기는 만물을 이루는 재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만물을 이루는 이 원리는 굉장히 귀하고요. 리는 굉장히 귀하고, 그리고 기는 천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두 개로 보라 그랬죠? 그런데 이 이와 기는 둘다 운동성이 있어 바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둘다 운동성이 있대요. 그래서 이가 발해서 뭐가 나온다고 보냐면 사단, 완전 순선한 감정. 자, 사단이 나오고요. 그리고 기가 발해서 뭐가 나온다고 보냐면 가선각한 칠정이 나온다라고 봐요. 칠정. 되셨죠? 칠정이 나온다라고 봅니다. 이렇게. 이렇게 지금 두 개로 구분을 합니다. 두 개. 두 개. 자, 수양 방법은 거경국리인데 여기 포인트가 뭐냐면요. 경입니다. 경이라는 게 집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집중에 대한 내용이 줄무적, 정지엄숙, 상성성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인데요. 이는 하나로 봐요. 그래서 짧게 설명드리면 포인트가 이겁니다. 기발 이승 일도설. 즉, 자, 이황은 두 개로 보라 그랬죠. 그래서 이도 바라고 기도 바라는데, 율곡은, 율곡 이는 하나로 봐요. 그래서 기만 바랍니다. 자, 기만 바라는데, 기가 발해서 뭐가 나오냐면요. 칠정이 나와요. 그런데 칠정이 일곱 가지 감정인데, 이 중에서 네 가지 선한 감정을 뭐라고 보냐면요. 사단이라고 봅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면, 이황 같은 경우는요. 감정을 두 개로 구분을 해요. 이황. 근데 이는 감정을 하나로 보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기 하나만 바라는 게 맞아요라고 설명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자, 율곡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경을 강조하는데, 그런데 경을 통해서 본성에 이룰 것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분하는 거예요. 이황 같은 경우는 경을 강조하고, 끝. 율곡은 경을 통해서 성에 이르는 걸 강조한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 이제 유교 파트 봤고요. 다음은 불교가 되겠습니다. 자, 불교 포인트는 이거죠. 연기설. 그래서 인연생기라는 게 있죠. 인연생기. 인연생기. 자, 줄이면 이게 뭐죠? 연기설입니다. 연기설. 자, 무수한 현상. 모든 현상은 무수한 원인과 조건 때문에 이루어진다. 모든 게다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쉽습니다. 다 연결되어 있다. 즉, 다른 사람과 나도 연결돼 있어요.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뭐를 베풀어야 된다? 자비를 베풀어야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이거 교종인데 교리예요, 교리. 삼법인설 또는 사법인설이 있는데 포인트가 이겁니다. 재행 무상, 재범 무와, 일체계고 열반적정인데요. 자, 여기서 이제 무상이라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무 이거 뭐죠? 없을 무. 자, 모든 것은 고정된 실체가 없다라는 표현이고요. 무아라는 건 뭐죠? 나조차도 계속 변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불교에서는 이제 오온이라는 게 있죠. 오온. 자, 오온이라는 게 색수상행식. 그래서 사람을 이루는 다섯 가지 요소가 오온인데, 이 오온 중에서 하나만 변해도 계속 변해요. 내 자신이 계속 변합니다. 즉, 나조차도 계속 변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근데 사람들은 변하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렇죠? 뭐 예를 들어서 사랑이 변했다, 우정이 변했다, 뭐 건강이 변했다, 뭐 피부가 변했다 이런 것 때문에 슬퍼해요. 그런데 뭐를 깨달으면 되죠? 에이, 어차피 다 변하게 돼 있어라는 걸 깨닫게 되면 뭐할수 있다? 열반에 이를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사성제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고진멸 도가 있는데 이렇게 나눠서 자 고하의 집은 이건 현실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현실에서. 그래서 고집 중에서 집이죠. 집은 뭐죠? 집착입니다.

이거는 이제 원인이 되는 거죠. 원인. 원인. 집착이 원인이 돼서 결과적으로 집착을 하면은 뭐가 되는 거죠? 고통스러워집니다. 그래서 고 이렇게 되고. 자, 이 도가 있는데요. 불교 용어에서 도자 들어가는 거는 여러분들 수양 방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가 있냐면 일단 중도라는 게 있습니다. 중도. 그리고 팔정도라는 게 있죠. 팔정도 이렇게. 자, 중도하고 팔정도가 수양 방법인데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이게 원인이 돼서 결과적으로 수양을 하게 되면 뭐할수 있다? 열반에 이를 수 있다. 고요한 상태가 될수 있다. 이게 결과가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원효, 의천, 진울인데 여러분들 제가 수업할 때마다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뭐를 강조하냐면 원효를 굉장히 강조하죠. 원효가요, 여러분들, 시험 출제가 안 되는 적이 없어요. 항상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항상 출제가 된다. 자, 원효 같은 경우, 꽤 유명한 일이, 일화가 있죠. 여러분들, 뭐죠? 해골물 먹은 거. 그 해골물 먹은 사건부터 이제 원효는 도를 깨우치기 시작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 포인트가 이겁니다. 자, 밤에요. 너무 목이 말라서 물을 마셔요. 주변에서 어떻게 찾아가지고 물을 마십니다. 근데 밤에 마셨을 땐 너무 달고 맛있어요. 그렇죠? 근데 낮에 보니까 무슨 물이죠? 썩은 물이죠. 여기서 뭐를 깨닫냐?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게 같다. 이렇게 봐요. 하나다. 어차피. 그리고 더러움과 깨끗함을 구분하는 건 누가 지어내는 거야? 마음이 지어내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은 이런 거죠. 자, 이 원효 때는 여러 이제 종파들 중에서 이제 교종이요. 다들 이제 각각의 수양 방법이 있는데 서로 싸웁니다, 막. 네가 맞네, 내가 맞네, 막 싸워요. 근데 원효가 볼 땐, 야, 근데 니네 어차피 다 부처가 되기 위해서 지금 그러는 거 아니야? 니네 마음은 다 똑같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게 뭐죠? 일심이죠. 일심. 어차피 다 같아. 더러움과 깨끗함도 같고, 니네도 다 똑같아. 하나야. 그러니까 뭐 하지 마. 싸우지 마. 화쟁사상. 그리고 하나로 합쳐. 고차원적인 결합, 원융회통을 주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효 같은 경우는 이게 대단한 게 불교의 대중화를 이끌어요. 무애행이라 그래서 뭐 수행을 하는데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수행을 한다.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의천은 교종 중심, 그래서 교관 겸수. 진울은 뭐죠? 선종 중심으로 교종 통합, 도노 점수. 정액상수. 자, 의천하고 진울도 출제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암기를 의천하고 진울은 수양 방법 중심으로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의천은 교종 중심 교관 겸수, 진울은 선종 중심 도노 점수 정액상수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보너스로 자, 의천은 외우기 쉬우니까 천태종입니다. 천태종. 천태종이고요. 그리고 진울은 조계종입니다. 조계종. 자,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도가 사상인데요. 노자의 윤리 사상입니다. 자, 먼저 노자의 도 사상인데요. 우리 노자하고 장자하고 합쳐서 이제 노장 사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도가에서의 도, 이게 노자의 도 사상인데요. 도라는 건 만물의 근원입니다. 만물의 근원. 자,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 리모컨에도 뭐가 있고, 도가 있고, 펜에도 도가 있습니다. 노자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 시장 바닥에 강아지가 싸놓은 똥에도 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도는 어디든 다 있는 거죠. 만물의 근원입니다. 자, 또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표현인데 자, 도는 변화 법칙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변화 법칙이다. 반이라는 표현을 쓰죠. 자, 반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제 변화 법칙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 변화 법칙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굉장히 좋은 일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안 좋은 일이 섞여서 다시 되돌아온다는 표현입니다. 근데 이게 왜 좋냐? 반대로 생각해 보자고요. 굉장히 안 좋은 일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좋은 일이 섞여 있대요. 그래서 다시 되돌아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바로 도의 작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도가는 포인트가 이거죠. 무위자연. 인위적인 걸 하지 말고 뭐로? 자연으로 돌아가라가 포인트입니다. 인위적인 걸 하지 말라는 거지 아무것도 하지 마가 아닙니다. 인위적인 걸 하지 마라 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정치 사상 보시면 소국 과민입니다. 소국. 자, 영토가 작고 백성이 적은 상태라고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노자는 인위적인 걸 싫어하잖아요. 국가끼리 무역도 싫어해요. 무역도 싫어하고

통치를 할 때도 왕이 누군지 모르는 게 최고입니다. 왕이 누군지 몰라. 이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무위지치를 추구한다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장자를 볼 텐데요. 장자의 윤리 사상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여러분들 이거 암기를 하셔야 돼요. 요거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장자. 당연히 노자를 그대로 계승을 했는데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자, 노자 같은 경우는요. 국가가 있긴 있어야 된다고 봐요. 왕도 있긴 있어도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장자 같은 경우는 국가? 아예 그런 거 필요 없어. 라고 보는 게, 장자의 주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차이점이에요. 그리고 이런 거 있죠. 이런 용어들. 이런 용어들이 장자가 사용하는 용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용어 나오면, 아, 장자다라고 알아두시고요. 참고로, 작년에 시험지 출제가 안 됐어요, 이게. 그럼 여러분들, 시험지 출제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다라는 거 알아두셔야 합니다. 장자 꼭 알아두셔야 돼요. 자, 설명 들어갑니다. 자, 먼저 수양 방법부터 이제 차근차근 보셔야 되는데, 여기서 보시면 좌망이라는 게 있습니다. 좌, 망. 좌라는 게 뭐냐면 앉을 자예요. 앉아서 망, 모든 걸 잊어버린다. 이런 의미죠. 그리고 나서 뭐를 하냐면요. 심제를 합니다. 심제. 자, 심제라는 건 마음을 비운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텅 비어진 마음에 누가 들어오냐면 자연의 도가 드러나게 돼요. 자연의 도가 이렇게 드러나게 돼요. 들어와서 또는 드러나서 이게 하나가 됩니다. 자연의 도가 드러나서 자연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죠. 자연과 내가 하나 된다. 이거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요. 물아일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물아일체. 자, 물아일체의 상태가 되고요. 자, 여기서부터 이렇게 사물과 내가 하나가 되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현상이 나타나냐? 만물을 다 평등하게 볼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죠. 인간 입장에선 아름다운 사람이 있고 뭐 추한 사람이 있고 인간 입장에서는 선한 사람이 있고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자연 입장에서 보면 아름답다, 추하다 이게 다 똑같아요. 그리고 선하다, 악하다도 다 똑같습니다. 즉, 이러한 경지를 자연 입장에서 바라보는 이러한 경지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재물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야, 만물 어차피 다 평등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렇게 재물. 그리고 또한 정신적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거를 소요유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이러한 재물과 소요유를 누리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 지인, 진인, 신인, 천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좀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체크해드린 거꼭 복습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공인중개사 부동산 세법을 감동세법으로 강의하는 강성규입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그 배울 내용들은요, 4강에서 배울 내용들은 또 역시 중요한 양도소득세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데요. 자, 우리가 양도소득세에서 과세 대상, 이것은 어떤 것을 양도했을 때 부과될 것이냐. 이게 30, 우리가 4회 35회 연달아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과세

세상은 항상 또 숙지를 하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양도 시기, 취득 시기. 우리가 양도 속세는 보유 기간에 따라서 세금이 확 달라집니다. 우리가 보유 기간 그러면 당해 재산 취득일로부터 양도일까지로 보유한을 따지는데요. 그때 어느 때를 취득일로 하고 양도일로 하는지에 따라서 이제 양도 속세 세금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양도 시기, 취득 시기가 2, 3년에 한 번씩 출제가 되는데 이게 34회 시험 때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숙지를 또 잘 이번 37회 시험 때는 나올 가능성이 또 높아졌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되고요.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시험에 매년은 아니지만 거의 매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근데 35회 시험 때까지는 또 계속 나오다가 36회 시험 안 나왔기 때문에 37회 시험은 여러분들이 특히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세 대상, 또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 이런 것들이 비과세 이런 것들이 자, 출제가 된다 생각하고 또 잘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에 대비를 하셔야 되는 그런 중요한 테마들입니다. 먼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을 보겠습니다. 어떤 것을 양도했을 때 부과가 될 것이냐. 자, 토지, 건물 당연히 자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겠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일정한 권리도 대상이 되는데요. 부동산에 관한 권리에는 자 부동산 이용에 관한 사용수익에 관한 권리로서 지상권, 전세권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이 대상이 됩니다. 자, 근데 우리가 지상권, 전세권은 물권인데 용익물권이라고 민법에서 이렇게 배우죠. 그럴 때 용익물권 중에서 지역권은 대상이 아닙니다. 또 이 지상권과 전세권은 등기와 무관하게 미등기 포함입니다. 미등기 부동산도 포함해서 미등기 지상권, 미등기 전세권도 대상이 됩니다. 자, 그런데 부동산 임차권은 채권이다 보니까 반드시 등기된 부동산 임차권만 대상이고 등기되지 않은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은 대상이 아니라는 걸 꼭 숙지해야 되겠습니다. 최근에 뭐 34회, 35회 시험에서도 지역권, 그 다음에 미등기 부동산 임차권 대상이 아니라는 거 알고 있는지를 이미 시험에서 물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에 관한 권리 중에서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도 대상이 됩니다. 이 권리를 갖고 있으면 결국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게 되는 권리인데요. 아파트 당첨권이나 자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 같은 것들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법령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건물이 완성되는 때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 우리가 분양권 갖고 있어요. 그러면 본계약 체결해서 자 아파트 완공되면 건물과 그에 딸린 토지를 취득할 수 있게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대상이 됩니다. 아파트 당첨권, 분양권, 조합원 입주권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대상인데 우리가 이런 것들을 프리미엄 받고 넘기면 프리미엄 상당액에 대해서 양도소득세가 이제 부과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토지 상환채권, 주택 상환사채. 발행기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방자치단체라든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발행하는 자, 토지 상환채권, 주택 상환사채. 상환이란 말 되는 채권은 나중에 토지로 주택으로 바꿔주니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서 대상이 되고요. 또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양도하는 권리 이런 것도 대상이 됩니다. 우리가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할 때 여러분 우리가 계약금을 왜 치릅니까? 계약금을 치른 자가 치르지 않은 자보다 우선적으로 그 계약을 완성시켜서 결국 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지위 권리를 갖게 되니까 우리가 계약금을 치르죠. 그래서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가 자 잔금 치르기 전에 명의가 바뀌게 되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했다고 봐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자, 부동산에 관한 권리 소개해드렸고요. 대상인 것과 아닌 것, 자 특히 아닌 것에 방점을 딱 찍으시고 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에는 기타 자산이 있습니다. 기타 몽땅 다가지가 아니라 자 법에 열거되어 있는데요. 기타 자산 먼저요.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 그러면 토지,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말합니다. 자,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 사업에 사용하는 건물, 사업에 사용하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와 함께 양도하는 이 영업권 대상이 됩니다. 자, 영업권을 제가 옛날에는 뭐 KFC로 예를 들었는데 저는 KFC 그러면 코리안 프라이드 치킨인 줄 알았더니 이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대국적 기업에서 지금은 그 예를 들지 않고 코리안 치킨 프랜차이즈 뭐 강남점이 있습니다. 그 강남 지역에서 영업할 수 있는 영업권만 양도하면 그러면 기타 소득세 대상이고 매장 건물과 함께 또는 부동산 임차권과 함께 양도할 때 영업권은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에 사용하는 자산과 분리되어 영업권만 단독 양도하면 이건 기타 소득세 대상입니다. 양도 소득세 대상이 아니라는 걸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특정 시설물 이용 회원권이요. 남보다 배타적 우월적 지위에서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회원권, 그 대표적인 예로 골프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헬스클럽 회원권 같은 명
명칭 불문하고 이용권, 회원권은 다 대상

됩니다. 자, 제가 현장 강의 같은 거 할 때 이런 걸 물어봅니다. 여러분 동의는 헬스클럽 회원권은 대상이 되냐 안 되냐 물어보면 대부분의 수험생들이 자, 우리 동네에는 헬스클럽 회원권 대상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여러분 동네에는 헬스클럽 회원권도 대상이 됩니다. 다만 거래가 안 된다는 것뿐이죠. 1년 동네 연간 회원권 가격이 만약에 100만 원이다. 자, 그러면 누가 그걸 사서 프리미엄 얹어서 110만 원, 120만 원에 팔면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 그 누가 사요? 거기 가서 말만 사람은 단돈 100원이라도 깎아주는데. 그래서 거래가 안 된다는 것뿐이지 명칭 불문하고 이용권, 회원권 다 대상이 됩니다. 또 회원권적 성격이 들어있는 주식도 포함해서 대상이 됩니다. 이 주식을 보유함으로 인해서 회원들이 누릴 수 있는 지위를 누리게 될 때 이런 주식도 대상이 되고요. 자, 이축권도 대상이 되는데 우리가 개발지향구역, 그린벨트 같은 개발지향구역에서 공익사업을 시행할 때요. 그 사업지구내에서 건물을 옮겨 지을 수 있는 이축권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축권도 대상인데 근데 잘 보셔야 되는 것이 자, 부동산과 함께 양도할 때 이축권이 대상인데 단서를 잘 보셔야 돼요. 가로를. 자, 34, 35 다 그랬습니다. 자, 요 가로를 잘못 봤으면 틀리게 되는 건데 이축권 가액을 별도로 평가해서 따로 구분 신고한다. 이축권 옮겨 질 수 있는 이 권리에 대한 가격을 따로 평가해서 구분 신고한다. 자, 그러면 이것은 양도세 대상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과 함께 양도하는 이축권이 대상인데 다만 이축권 가액만 별도로 평가해서 구분 신고한다고 하는지 별도로 평가해서 구분 신고한다고 하지 않는지를 잘 따져봐야 됩니다. 별도로 평가해서 구분 신고하면 기타 소득세 대상입니다. 양도 소득세 대상이 아니고요. 별도로 평가해 구분 신고하는 경우 아니다 그럴 때 대상이 됩니다. 별도로 평가해서 구분 신고하는 경우에 이축권은 대상이 아니고요. 자, 주식 출자 지분도 대상인데 제목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파생 상품, 금융 상품도 대상이 된다. 제목만 하시면 되고요. 신탁 수익권,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이런 것도 대상이 된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양도소득세 대상을 쭉 여러분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이제 양도시기, 취득시기, 어느 때를 양도시기라고 취득시기를 하냐. 이게 이제 시험에서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37회 시험은 잘 대비를 하셔야 되는데 매매 같은 일반적 거래의 경우에는요,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을 자, 양도시기 또는 취득시기로 합니다. 대금 청산일이라는 것은 실제로 잔금의 전부를 주고받은 날을 말합니다. 계약상 잔금지불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제목이 왜 양도시기, 취득시기 이렇게 돼 있냐 그러면 만약에 자, 갑이라는 사람과 을이라는 사람이 어떤 부동산을 거래하는데 만약에 계약일이 2026년 만약에 3월 1일이고요. 자, 계약서상으로 잔금지급일이 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이 2026년 4월 10일이고 실제 잔금 지급한 날 대금 청산일이 만약에 2026년 4월 20일이고요. 그 다음에 을 명의로 등기가 이루어진 등기 접수일이 만약에 2026년 이게 6월 25일이다 그러면 을 입장에서 양도소득세상의 취득시기는 언제냐 그러면 이 사례에서 양도소득세상의 취득시기는 대금 청산일인 4월 20일입니다. 근데 갑 입장에서 양도소득세상의 양도시기는 언제냐 그러면요. 그러면 양도시기 언제입니까 여러분? 양도시기는 역시 이 사례에서 4월 20일이 되겠습니다. 자, 이 대금 청산일날 여러분 보세요. 갑과 을이 만났잖아요. 갑 입장에서는 이 대금 청산일이 양도일이 되는 거고 사는 사람 입장에서 을 입장에서는 이날이 취득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도시기, 취득시기. 자, 매매의 경우는 같은 날이라는 거. 양도 누구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양도자 입장에서 보면 양도일, 자, 취득자 입장에서 보면 취득일이 된다는 걸 주의합니다. 하여튼 매매 같은 유상승계수익은 자, 대금 청산이라는 거. 계약서와는 관계없습니다. 양도소득세는. 그 다음에 등기 접수일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다 그러면 등기 등록 접수일, 명의계수일. 주식은 주주명부에 등재되고 명의계수일을 취득시로 하는데 부동산은 등기 접수일이고요. 그런데 우리 시험에서는 부동산인지 주식인지 구별하지 않고 그냥 대금 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땡땡. 등기등록접수일, 명의세일 이렇게만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한꺼번에 기억합니다.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하다. 등기등록접수일, 명의계수일. 대금 청산 전에 등기를 했다. 등기를 더 빠르다 그러면 등기접수일입니다. 자, 대금 청산일이 4월 20일인데 만약에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 등기접수일이 3월 15일이다. 자, 그러면 3월 15일이다. 그러면 이럴 때는 이제 대금 청산 전에 등기했으니까 등기일이 빠르니까 이때는 자, 3월 25일이 자, 을 입장에서는 취득일이 되는 거고 갑 입장에서는
자, 대금 청산일 전에 등기했으니까 등기 접수일인 3월 25일이 자, 양도일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요. 자, 이렇게 해서 원칙 대금 청산일, 대금 청산이 불분명하다, 등기 등록 접수일 명의예수일, 대금 청산 전에 등기했다, 등기 접수일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수한 거래의 경우 양도시기 취득시기인데요. 장기 할부 조건부 매매요. 2회 이상의 기간에 걸쳐서 할부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거래했다. 그러면 자, 소유권 연기 접수일하고요, 인도일 생수일 비교해서 중빠른 날입니다. 여러분, 장기 할부 조건 매매 나오면 어떻게 기억하시냐면 그냥 중빠른 날,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중빠른 날. 그래서 시험에서 바꾼다 그러면 장기 할부 조건 매매의 경우는 첫 할부금 지급일이다, 마지막 할부금 지급일이다, 각 할부금 지급일이다 이렇게 바꿀 수 있는데 아니고 중빠른 날이라는 걸 꼭 기억합니다. 자,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 건물 지었을 때 어느 때를 취득시기로 하냐? 허가받은 건축물은 사용승인서 교부일입니다.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만약에 사실상 사용을 하거나 임시 생수인을 받았다 그러면 그날, 자, 이고 비교해서 중빠른 날입니다. 원칙은 그냥 이렇게 보시고, 취득세에서는 건물 건축했을 때 사용승인서 내주는 날과 사실상 사용일 중빠른 날인데, 이렇게 양도소득세에서는 사용승인서 교부일입니다. 사용승인서 교부일이나 내주는 날이나 같은 날입니다. 자, 어떤 간에 시험에서는 이걸 주로 물어봤어요. 몇 번 나왔는데, 무허가 건축물이요. 건축법상 허가받지 않은 건축물은 자, 지가 건물 져놓고 뭐한 날? 사실상 사용한 날입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건축법상 허가받지 않은 무허건축물은 추후 나중에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 받은 날 이렇게 했는데 아니고 사실상 사용한 날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몇 번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상속받았을 때, 증여받았을 때 갖고 있다 팝니다. 양도일은 이번에 파는 날인데 취득일을 어느 때로 할 거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은 상속 개시를 취득시로 하고요. 증여받은 자산을 갖고 있다 팔 때, 자, 증여받은 날을 우리가 증여받은 날을 취득시로 합니다. 취득세는 증여 계약일이고 양도세, 소득세는 증여받은 날이라는 걸 주의합니다. 증여받은 날이라는 것이 참고적으로 부동산은 등기일, 동산은 인도일을 의미한다고 하는데 우리 세법에서는 증여받은 날 이렇게 나옵니다. 취득세랑 주의하셔야 됩니다. 취득세는 증여 계약일, 양도세는 증여받은 날. 점유로 취득한 부동산이요. 민법 245조 1항이요. 평온 공연하게 소유사로 타인의 부동산을 20년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 소유권 취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취득세는 점유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가 등기일 또는 등록일이지만, 근데 양도세는 사용 수익에 대한 걸 세금으로, 자, 보유 기간 동안 이 자산을 사용하고 수익한 것에 대한 세금 기속 부분을 착착 쌓았다가 이번에 일시적 우발적 양도수익에 일시에 실현시킨 조세이기 때문에 언제부터 평균하게 사용 수익을 시작했느냐? 점유개시. 그래서 점유개시로 소급합니다. 근데 취득세는 등기일 또는 등록일로 합니다. 점유로 취득한 부동산, 취득세랑 뒤바꿔서는 걸 꼭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점유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 시기는 이렇게 점유개시라는 걸 꼭 주의합니다. 그래서 20여 년 전에 평공연하게 소유사로 타인의 토지 점유개시했고, 그 다음에 시효가 20년에 시효가 만료했고 등기를 하게 된다. 그러면 자, 이랬을 때 양도소득세는 점유개시로 소급하고 취득세는 등기일 또는 등록일이라는 걸 꼭 구별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의 경우는요, 수용으로 인한 경우에 어느 때를 양도시기 취득시로 하냐면 대금 청산한 날, 또 수용개시일, 또 그 다음에 등기접수일 중빠른 날입니다. 자, 여러분, 장기할부조건 매매도 중빠른 날, 수용도 중빠른 날, 수용은 세 개가 나란히 나와야 되죠. 자, 이렇게 대금 청산일, 수용개시일, 등기접수일 중빠른 날이고, 다만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됐다. 자, 토지 수용권자가 토지 수용 보상금을 주려고 하는데요, 공부상 소유자로 되어 있는 사람과 어떤 사람이 소유권을 놓고 소송 중이에요. 그러면 누가 승소할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상금 누구한테 줄 거예요? 보상금을 공탁합니다. 그랬을 때는 자, 소송 판결 확정일로 합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이제 누구 건지 결판이 났으니까요. 근데 시험에서 바꾸면, 아직 안 나왔지만, 나온 적은 없지만 공탁한 날로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했을 때는 공탁한 날이다, 아니고 소송 판결 확정일입니다. 원칙적으로 수용은 중빠른 날, 장기할부조건 매매 중빠른 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않은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에, 완성 확정 전에
대금이 청산됐을 때 이 완성 확정되지 않은 자산을 양도취득한 경우 어느 때를 취득시효로 하냐. 그러면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자, 우리가 대금이 청산이 됐습니다. 자, 근데 원래 양도세는 대금

0: 총산일을 양도식이 취득시로 하는데 만약에 대금 총산 전에 이렇게 대금 총산 전에 완공이 그러니까 나중에 됩니다. 완공이 나중에 되고 대금 총산이 먼저 됐습니다. 완공 전에 대금 총산 됐다. 이러면 자 이런 때는 사용수익 양도소득세는 이 자산을 취득해서 양도액까지 보유하면서 사용수익에 대한 걸 세금으로 귀속시키는 조세인데 자이 사람 대금은 청산됐지만 사용수익도 못 해봤는데 세금으로 귀속시키면 안 되니까 이럴 때는 대금 청산일이 아니라 완성된 날, 완공된 날을 취득시기로 합니다. 그래서 이때를 취득시기로 한다. 자, 대금 청산일로 바꿔서 34회 시험 때는 나왔습니다. 아니고, 자, 완성 확정 전에 대금 청산된 자산은 그 목적물이 완성 확정된 날이지 대금 청산일 X입니다. 환지 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경우 취득시입니다.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을 취득시로 합니다. 자, 근데 환지 처분으로 권리 면적의 증가 감소가 있을 때이 증가 감소된 부분의 토지의 취득 시기는 요번에 환지 처분으로 새로 받았으니까 환지 처분 공고가 있은 날에 다음 날입니다. 요 다음 날쏙 빼고 시험에 넣을 거라고 했는데 자, 환지 처분 공고가 있은 날 이렇게 나와가지고 많은 수험생들이 예전에 제 음성 들으면서 답을 골랐죠. 다음 날 파해가지고 자 취득세에서나 양도소득세에서 소유권 이전 고시일 환지 처분 공고 이런 걸 하면 다음 날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환지 처분을 취득한 토지는 환지 전 토지 취득입니다. 도시개발 사업 벌어지는 지역에 갑이라는 사람이 A 토지 소유자입니다. 사업이 시작되면 사업 시행자에게 갔다가 나중에 사업이 종료하게 되면 A 다시라는 토지로 환지받습니다. 지목이나 지번이 변경됐다 할지라도 토지는 토지의 동일성에 변동이 없다고 봐서 환지받은 토지는 환지 전 토지 취득일을 취득시로 합니다. 근데 환지 처분으로 만약에 권리 면적의 증가 감소가 있다 그러면 보세요. 자, 권리 면적이 이렇게 증가된 부분, 요 면적, 증가된 면적 부분은 요번에 환지 처분으로 새로 받은 거니까 환지 처분 공고 있은 날에 다음 날, 이렇게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정규, 자, 수업 시간을 들으신 분들은 제가 요거 금도끼, 은도끼, 쇠도끼, 나무꾼과 산신령님 전래동화를 통해서 설명하고 자, 그랬던 내용인데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환지 처분 공고 있은 날에 다음 날, 증가 감소된 토지. 환지 처분으로 취득한 요 A다시 요 토지는 환지 전 종전 토지 취득을 취득시로 한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8번 내용이 요게 이제 지적재수하러 공부상 면적이 증가한 경우 해당 면적의 취득 시 요게 2020년 신설된 내용인데요. 지적재수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그래서요. 우리나라가 자, 이 지적도라는 것이 예전에 일제시대 때 측량된 것을 바탕으로 돼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부정확한 부분이 있었겠죠. 요즘 인공위성 시대니까 디지털로 GPS로 정확하게 측량할 필요성도 있었고요. 또 종이로 돼 있으니까 디지털 작업할 필요성 때문에 지적재수에 관한 특별법 중에 따라서 측량을 다시 했습니다. 그랬더니 경계가 달라져요. 야, 이거 네땅 아니네. 자, 네 땅이었네. 너 가져. 아니면 자, 요거 우리 국가 땅이었네. 지자체 땅이었네. 빨리 내놔. 해서 가져가고 이렇게 마음대로 할수 없겠죠. 토지 현상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공부상 면적이 증가된 사람한테는 조정금을 징수하고 면적이 줄어든 사람한테는 조정금을 지급하는 겁니다. 이게 청산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요. 그럴 때 지적재수하러 공부상 면적이 증가한 경우에 증가된 면적에 대한 취득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토지가 있었는데 만약에 측량을 다시 했더니 요만큼이 만약에 면적이 증가가 됐습니다. 자, 요만큼의 면적이 증가가 됐다. 그러면 이 증가된 면적 부분에 대한 취득시기는 자, 언제로 할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랬을 때, 언제로 하냐면, 이 종전, 지적공부상의 종전 토지를 취득한다고 합니다. 이 지적공부상, 이 A 토지, 이건 A 다시 늘어났을 때, 이 종전 A 토지, 요 공부상의 이 토지 취득했을 때를 취득시로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취득 시기를 일치시키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재조사로 공부상 면적이 증가한 경우에 그 증가된 면적에 대한 취득 시기는 지적공부상 종전 토지를 취득한 날로 합니다. 바꾸면 뭐, 이 공부상 면적을, 의 토지를 자, 취득한 날로 바꾸겠죠. 자, 아니고, 지적공부상 종전 이 토지 취득한 날을 취득시로 한다는 거. 이걸 주의하시고요. 자, 무효 판결로 인한 소유권 환원입니다. 부동산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됐다가요, 법원의 무효 판결에 의해서 소유권이 환원된 경우, 당해 재산 취득 시는 그 자산 당초 취득일이다. 법원의 확정 판결을 X 그랬는데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세요. 갑과 을이 어떤 부동산을 거래를 했습니다. 자, 갑과 을이 어떤 부동산을 거래를 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갑과 을이 어떤 부동산을 거래했습니다. 그런데 얘네들 사이에 애초에 무효 원인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을에서 갑으로 소유권이 다시 이제 환원합니다. 자, 그랬을 때 소유권이 환원할 때, 자, 그럴 때 을이 이것을 이제 갑 을로부터 돌려받아서 갖고 있다가 병이라는 사람한테 양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양도일은 이번에 파는 날인데 취득일을 어느 때로 할 것이냐? 자, 을이 갑으로부터 법원의 확정 판결로 돌려받았을 때를 취득 시기로 할 것인지, 법원의 확정 판결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애초에 갑이 정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당초에 이것을 정으로란 사람으로부터 취득했을 때를 당초 취득했을 때를 취득시로 할 것이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럴 때 언제로 하냐면요, 무효 판결로 소유권 환원받은 자산은 한 번 잘못 가왔던 이 오역의 역사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한 번 잘못, 이거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효 판결로 소유권 환원받은 자산을 갑이 이걸 돌려받아서 갖고 있다가 제3자에게 팔 때 양도일은 이번에 파는 날인데 취득일을 어느 때로 하냐? 자, 당초 취득한 날을 취득시기로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확정 판결이 아니고 당초 취득이다. 자, 지금까지 봤던 이 취득시기 규정을 적용할 때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다, 그러면 자, 여기 보세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을 본다. 이렇게 먼저 이렇게 기억합니다. 만약에 이거 바꾸면 먼저 취득한 자산을 나중에 양도한 것을 본다, 이렇게 바꿉니다. 아니고 취득시기 분명하지 않다, 먼저. 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취득시기를 받고 우리 비과세에 관한 것을 봅니다. 자, 양도세 비과세 소득은 시험에 일단 비과세 소득의 종류도 이미 시험에 최근에 물어봤고요. 자, 비과세에 관해서 여러분들이 잘 숙지를 하셔야 되겠는데, 비과세라는 것은 처음부터 과세권자가 과세권을 포기하고 자, 과세에서 제외하는 거고, 비과세하게 해달라고 우리가 신청할 필요도 없습니다. 자, 그럴 때 어떤 경우에 양도세 비과세 되느냐? 먼저 파산 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한 소득 비과세입니다. 자, 법원에서 빈 털털이라고 파산 선고를 내렸어요. 파산자의 남아있는 재산이 나중에 빚잔치가 벌어질 때 누구한테 양도세 내라고 할 거예요? 자, 파산 선고 되는데, 그래서 비과세입니다. 자, 이렇게 제목만 기억하시고, 농지 교환 또는 분합으로 발생한 소득 비과세입니다. 또 지적재유소에 관한 특별법 중에 따라 경계 확정으로 자, 지적공상 면적이 자, 감소돼서 지급받은 조정금 비과세입니다. 자, 측량을 다시 해서 면적이 감소됐습니다. 자, 그럴 때 이 조정금을 이제 지급합니다. 조정금을 지급하는데 주는 주체도 공적기관이고 실제 토지를 주고받은 거 아니기 때문에 지적공상 면적이 감소돼서 지급받은 조정금 비과세입니다. 시험에 이미 자, 33, 34 나왔고요. 또 1세대 1주택과 그 부소지 양도를 인한 소득을 비과세합니다. 1대 고가주택 제외라고 되는데, 우리 양도소득세에서 고가주택이라는 것은 실지거래가액이요, 기준시가 아닙니다. 실지 양도한 가액이 얼마? 12억을 초과하는 주택을 말하고, 이 고가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합니다. 그래서 고가주택 제외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1세대 1주택과 부소지 양도일한 소득을 비과세합니다. 근데 우리가 얘네들은 소득세법상의 지금 비과세 양도소득인데요. 자, 참고적으로 8년 제천 작용 농지라든가, 자, 양도소득이라든가, 일정한 농지 대토라인한 농지 양도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소득이지, 예, 비과세, 소득세법상의 비과세소득이 아니라는 걸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다음 중 소득세법상의 비과세소득이다, 틀린 거, 얘네들 들어있으면 얘네들을 골라야 돼요. 8년 제촌 작농지나 일정 농지 대토리난 농지 양도소득은 감면소득, 즉 조세특례제한법상의 감면소득이지 비과세 대상소득이 아니라는 걸 꼭 주의합니다. 우리 1세대 1주택과 함께 양도되는 일정 면적가의 주택 부소지 양도소득을 비과세합니다. 그런데 그때 비과세되는 주택 부소지 범위요, 자, 도시 지역 내, 자, 수도권 내 토지 중에서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은 몇 배까지요? 건물 정착 면적의 3배까지 비과세해 줍니다. 요거를 특별히 주의합니다. 3배라는 것. 자, 종종까지는 예전에는 도시 지역 내는 건물 정착 면적의 5배, 도시역 밖은 10배, 무조건 요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요게 3배 하는 요 규정이 신설이 돼서 잡으세요. 도시 지역 내, 수도권 내, 자,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은 건물 정착 면적의 3배까지 부수토지 양도소득을 비과세하고, 나머지 도시지역 내, 수도권 내 토지 중 녹지지역이라든가, 또 도시지역 내인데 수도권 밖이라든가, 나머지는 5배입니다. 자, 그리고 그 밖의 토지라는 것은 도시지역 밖을 얘기하는데 건물 정착면적의 10배까지 비과세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전에는 도시지역 내는 5배, 도시 밖은 10배 이랬는데 지금은 세분화해서 도시 지역 내 수도권 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3배라 하는 거 이걸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비과세대는 주택과 함께 양도될 때 일정 면적의 주택 부수지 양수를 비과세하는 거지 주택과 별개로 토지만 양도하면 과세입니다. 일정한 농지 교환 또는 분할분할 소득 비과세에서요. 그 요건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는데 농지 교환 또는 분할분할 소득 비과세 요건이요. 교환 또는 분할하는 쌍방 토지가에게 차액이 가액이 큰 편의 얼마 4분의 1 이하야 한다는 거. 저 그러니까 차액이 큰편 토지가에게 자 4분의 1보다 작거나 같아야 한다는 거. 이거 이한대 초과로 바꿔서 시험에 나왔었죠. 초과 아닙니다. 그래서 쌍방 교환분합하는 토지가에게 차액이요. 그래서 교환분합하는 A농지가 여기 있고 자 이게 10억. 그다음에 교환분합하는 B농지 가격이 이게 8억이다. 그러면 쌍방 교환분합하는 토지가에게 차액이요. 예를 들어서 자 차액이 얼마입니까? 이 차액이 2억 차액이 큰편 토지 가격의 4분의 1 이하 작거나 같아야 한다. 10억의 4분의 1이면 2억 5천이고 차액이 큰편 토지의 4분의 1보다 작 지금 작죠? 그러니까 A농지와 B농지는 교환분합 시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이런 식입니다. 또 교환분합 소득 비과세에서는 몇 년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몇 년? 3년입니다. 기간은 무조건 3년입니다. 농지 교환분합 소득 비과세에서 기간 나면 무조건 3년입니다. 자 그리고 1세대 1주택과 함께 양도되는 일정 면적까지 토지 양도소득 비과세에 관한 거요. 자 이렇게 비과세 요건 쭉 보시면 되겠습니다. 1세대 1주택이라는 것은 자 그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자 보유기간이 2년이요. 자 비고자가 고자로 전환된 경우에는 자 3년 이상 보유해야 됩니다. 자 근데 보유기간 계산할 때 우리가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하는데 다만 주택의 매매 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에 따라서 주택을 주택 외의 용도로 용도 변경해서 양도할 때는 자 이때는 양도일이 대금 청산일이 아니라 주택의 매매 계약일을 말한다는 걸 주의하시고요. 자 배우자 없이도 단독 세대 구성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나이가 30세 이상이거나 또는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해서 어쩔 수 없는 경우 또 일정한 소득세법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없이도 단독 세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자 1세대 1주택 비과세 기본적으로 이거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취득 당시 조정 대상 지역인 주택을 자 조정 대상 지역 공굴 이후에 취득했을 때는 이 보유한 중에 몇 년 거주해야 되고 2년 거주한다는 것. 다만 상생 임대주택 같은 것은 2년 거주 요건을 요하지 않습니다. 일정한 요건을 갖춘 상생 임대주택은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주택이 두 채인데도 1주택 양도로 보는 특례를 여러분들 쭉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주거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1주택 2주택은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경과된 후에 신주택을 취득하고 신주택 취득일로부터 몇 년 내? 3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되고 60세 이상 직계준속 동부분양 세대 합쳤을 때는 학과일로부터 10년 내 아무거나 먼저 양도하는 주택 1세대 양도로 혼인은 혼인한 날부터 10년 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 1세대 양도로 보고 수도권 밖의 주택과 일반 주택이 있을 때 취약, 질병, 근무상용병 같은 부득이한 속에 해소됐을 때는 해소일로부터 3년 내 자 일반 주택을 양도해야 되고요. 상속으로 인한 주택, 농어촌 주택, 등록 문화유산 주택, 장기 임대 주택, 장기 어린이 주택 특례는 몇 년 내 양도한다 제한은 없는데 어느 세를 먼저 양도해야 돼? 일반 주택을 양도한다고 꼭 기억하시고 귀농 주택만 이렇게 자 귀농 주택 취득일부터 5년 내 양도한다는 양도 시기 제한이 있습니다. 다른 애들은 양도 시기 제한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거주택을 양도해야 되고 장기 임대 주택 이런 것들은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자 1세대 주택 특례까지 요 표를 꼭 제가 빠르겠지만 숙지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 다음 강의에서 씩씩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1: 8월 20일 오후 2시 공습대비 민방위 훈련을 실시합니다. 공습경보가 울리면 가까운 대피소로 대피하고 소방차, 앰뷸런스가 오면 꼭 양보운전해주세요. 적극적인 참여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킵니다.